있다면 두 번째,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각각 같대요. 마주보고 있는 각의 크기가 같대요. 세 번째, 대각선의 입장에서도 우리 바라보기로 했잖아요.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대요. 자, 그럼 왜 그런지 설명이 필요하겠죠? 자, 이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은 거랑 대각의 크기가 같다는요. 사실 이 대각선 하나만 쫙 그어주면요. 모든 게 해결이 돼요. 왜냐? 우리는 이미 얘네 둘이 평행, 얘네 둘이 평행이란 걸 알고 있으니까 한 변을 공유하고 있고 요렇게 엇각, 요렇게 엇각의 크기 같죠. 왜 평행하니까? 따라서 두 삼각형 ASA 합동, 대응변인 ABDC, ADBC 각각 길이 같습니다. 측면 끝. 두 쌍의 대변의 길이는 각각 같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얻는다면 대응각이죠. 요 각B랑 각D, 대응각이니까 크기 같고요. 여기도 점 플러스 X, 여기도 점 플러스 X, 대각의 크기까지 같아진다. 오케이. 대각의 크기가 같은 것도 증명이 끝났어요. 그럼 우리는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진짜로 이등분하냐 보면 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 두 개 삼각형 OAB, OCD 합동인 것만 확인하면 돼요. 근데 AB랑 DC랑 길이 같대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여기도 엇각, 여기도 엇각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두 삼각형이 엇갈려서 합동이네요. ASA 합동. 따라서 어떤 얘기? OA와 OC 대응변이니까 길이 같고 OB와 OD 대응변이니까 길이 같더라. 어쨌든 증명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우리는 이 각각의 성질들, 대변 길이 같아요, 대각 크기 같아요,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해요. 이걸 가져가야 됩니다. 자,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오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각 X, 각 Y 크기를 구해볼게요. 하고 봤더니 평행사변형이라는 이름의 의미를 살려준다면 X는 엇각이니까 각 X는 35도. 50도 엇각이니까 각 Y의 크기는 50도. 요렇게 체크해 볼수 있겠죠. 또 평행이라는 거에 의미를 살려보자면 X 크기를 구해야 되는데 나는 그러면 여기만 알면 될것 같아요. 근데 여기 알죠? 20도죠. 엇각 20도. 그럼 20, 65, 85니까 각 X의 크기는 180도에서 85 빼주면 정답은 95도. 이렇게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길이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우리 평행사변형의 성질 중에서 오케이,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다라는 걸 이용해 주면 요렇게 갔대요. 요렇게 갔대요. 그러면 1차 방정식 X 플러스 4랑 10이랑 같대요. 그러면 X의 값은 6입니다. 그 다음에 Y-1이 7이랑 같대요. Y의 값은 8입니다. 요렇게 체크를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번엔 어떤 입장? 각의 입장에서 보자면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같대요. 65도예요. 그럼 각 Y는 65도. 여기까지 확인됐어요. 근데 각 X의 크기를 찾으려고 하니까 모르는데요. 어떻게 찾죠? 근데 여기가 X라면 여기도 X잖아요. 그러면은 65도, 65도니까 총 130도. 360도에서 130도를 빼주면 230도가 남고요. 그거를 각 X 두 개가 나눠 가져야 됩니다. 따라서 각 X의 크기는 115도가 돼요. 기본 문제인데 약간 난이도가 있죠. 근데 이거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자면 평행이잖아요. 그러면 평행사변형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 여기가 65도니까 여기도 65도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평각 180도에서 65도 뺐네. 각엑스 115도. 중요한 성질 집중하세요. 평행사변형은 이렇게 이웃하는 두 개의 각의 크기를 합하면 항상 몇 도가 된다? 180도가 됩니다. 왜? 방금 전 설명했듯이 동의각 처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알아야 되는 건 뭐다? A랑 B를 더해도, B랑 C를 더해도, C랑 D를 더해도, D랑 A를 더해도 항상 180도다. 요거는 체크해 두세요. 10번. 이제는 뭐다? 대각선까지 섭렵을 해봅시다. 자, 여기가 EX래요. 근데 여기가 16이래요. 아, 평행사변형은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댔지. 그러면은 EX가 16이네. 오케이. X의 값은 8. 요렇게 체크해 볼수 있고요. 또, 왜 이번엔 10이랑 3y 플러스 1이 같아야 되네요. 10이랑 3y 플러스 1.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이 1차 방정식이 도형에서도 쓰이고 있죠. 그러면은 3y가 9니까 양변을 3으로 나눠주면 y의 값은 3. 이렇게 체크해 볼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잘하고 있어요. 자, 그럼 평행사 변형 주어져 있을 때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동그라미 X표를 쳐볼 건데 자, 하나씩 볼까요? OA랑 OT랑 여기랑 여기랑 같냐? 이런 말한적 있어요, 우리가? 없어요. 요거는 아니다. 우리가 알수 있는 건 OA랑 OC랑 같고 OB랑 OT랑 같아요. 요것만 이야기를 할수 있죠. 13번. BAD. 여기죠. 그 다음에 BCD. 여기죠. 둘의 크기 같아요? 같아요. 왜? 대각이잖아요. 대각의 크기는 같다. 오케이. 얘는 같습니다. 요렇게 이야기하면 평행사 변형의 성질은 얼추. 기초는 다 다진 거예요. 그럼 이제 오프닝 때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달라진 점은, 초등학교 수학과 달라진 점은 이 대각선의 성질을 공부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사각형 사이의 어떤 계열성도 중요시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어떤 사각형이 평행사 변형이라는 이름으로 불릴 수 있을까? 그럼 평행사 변형이라고 이름이 불리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 그 이야기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평행사 변형이 되는 조건, 여기에 별표를 막 해주세요. 3개. 이 평행사 변형이 되려면 이 다섯 가지, 1번에서 5번 중에 하나라도 만족한다면 평행사 변형이란 이름으로 불린대요. 하나씩 볼까요? 첫 번째,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하다. 오케이.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면요. 평행사 변형이래요.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다면 얘는요. 평행사 변형이 된대요. 다시 이해하면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으면 결국엔 얘네가 평행해진다. 이게 성립한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나요? 근데 왜 그러냐 하고 봤더니 이 엇각이 돼요, 엇각이. 엇각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으면요. 지금 마주 보고 있는 이두 삼각형이 서로 합동이 돼요. ABC와 CDA가. 그러면은 여기랑 여기가 대응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가 대응각이 됐는데, 대응각, 엇각의 크기가 같아지니까 요렇게 평행해지는 거고, 엇각의 크기가 같아지니까 요렇게 평행해집니다. 즉, 대변의 길이가 같다만 보장이 돼도 평행은 보장이 되더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지금부터는 그냥 빠르게 설명을 하면 대각의 크기, 얘랑 얘랑 같고 얘랑 얘랑 같다면 얘도 평행을 보장해 주더라. 즉 평행사변형이더라 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는 거죠. 네 번째 거 설명하면요.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해요. 그러면 뭐가 된다? 평행사변형이 되더라. 이런 것도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고 마지막 거 5번만 좀 특별해요. 나머지는 다두 개, 두 개, 두 개, 두개 보는데 5번만 어떤 이야기하냐?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대요. 근데 다른 한변 평행한 거 주는 게 아니라 그 심지어 개가요, 길이도 같대요. 라고 한다면 얘는 그냥 평행사 변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섯 가지 조건을 머릿속에 딱 넣어놓고 사각형의 조건이 주어졌을 때이 다섯 가지 중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빨리 알고리즘화 시켜서 이게 된다 하면은 평행사 변형. 안 되네? 그럼 평행사 변형 아니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요. 이렇게 나와요. 자, 얘가 평행사 변형이 되냐? 1번. 여기가 120도, 여기가 60도, 그 다음에 각 C가 60도, 각 D가 120도. 그림하고 맞진 않지만 무시하세요. 자, 그러면 얘가 평행사 변형이냐? 그럼 각이 주어져 있으니까 마주보는 대각의 크기가 같냐? 요걸 봐야 되는데, 안 같네? 그럼 평행사 변형 절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A, B가 6, B, C가 4. 그 다음 D, C가 6, A, D가 4.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네? 각각 같네? 오케이. 얘 평행사 변형 된다고요. 이런 식으로 조건을 하나씩 찾아가면 됩니다. 자, 그럼 7번은 더 쉽죠. 얘가 평행사 변형이 되도록 하라는데요. 각이 나와 있으니까 어떤 걸로 가야 돼요?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해야겠다. 그럼 여기가 60도면 여기도 60도가 되게 해야겠네. x의 값이 몇이 되게? 60이 되게 해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 플러스 각 y가 몇 도여야 얘가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같아지냐 하고 보니까 얘네 둘이 더한 120도, 360도에서 120도 빼면 240도 남으니까 여기 하나당 120도씩 가져간다면 우리는 D도 120도가 되니까 두 쌍의 대각이 각각 같은 사각형 평행사변형이 된다. 이렇게 간다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평행사변형이 되는 조건을 맞춰줄 수 있는 거죠. 다섯 가지를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반복 체크 1번을 볼게요. 평행사변형 ABCD에서 X 플러스 Y의 값을 구해라.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다를 쓰면 되니까 X-1이 5가 되도록 하는 X는요? 6입니다. 요거 하나 챙겨놓고 그 다음에 대변의 길이 2y가 12가 되게 하려면요. y의 값은 6이에요. 요거 하나 챙겨놓고 x6, y6 더하면 12. 정답은 3번. 이렇게 보면 아주 깔끔하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게 이제 어려워요. 다음 중 ABCD가 평행사변형이 아닌 것은? 그림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풀 때는 항상 내 마음대로 일단 평행사변형 같은 그림을 그려놓는 거예요. 예쁘게, 예쁘게 그려볼까요? 예쁘게 그려서 그려놓고 A, B, C, D. 그 다음에 이제 대각선까지 갈 거니까 대각선의 모양도 그려놓으면 좀더 좋아요. 자, 여기까지 그려놓고 문제의 조건에 맞춰서 여기다가 적어보는 거예요. AD랑 BC랑 평행하고요. 각 B가 40도, C가 140도래요. 그럼 일단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죠? 그럼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건 나머지 한 쌍도 평행하냐? 근데 이게 보니까, 요 조건을 잘 생각해 보면요. 이 조건이 의미하는 거는 여기가 140도라면 여기도 40도일 텐데, 무슨 말이야? 얘네 둘이 동위각인데 크기가 같네요? 아, 얘네 둘이 평행하다라는 말을 대신 해주고 있는 거구나. 즉, 얘가 말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결국 AP랑 DC랑 평행하다를 뜻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평행사변형이 됩니다.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 자, 그 다음에 밑에 볼까요? 2번. 자, 2번은 그림을 또 그려줘야겠죠? 빨리 그려볼게요. 자, AB가 8, BC가 8, AC가 6, CD가 6. 마주 보는 것끼리 길이가 같아야 되는데 얘네는 마주 보는 게 지금 같진 않죠. 그래서 아, 정답은 일단 2번이구나. 2번이 평행사변형이 안 되는구나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3번. 3번 보면 100도, 그다음에 80. 그다음 여기가 100이네요. 그러면은 280이니까 D도 자연스럽게 80도가 되니까 아, 얘도 대각의 크기가 각각 같은 사각형 평행사변형 되고요. 4번. 4번 보면, 자, A, B, C, D에서 OA, 요, 지금, 여기 중간에 O라고 하면요. OA 6, OC 6, OD가 9, OD가 9, OB가 9, OD가 9, 6, 6, 9, 9.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2등분 하니까 얘도 평행사변형. 마지막 5번. 5번 그냥 여기서 이어서 쓸게요. AD랑 BC가 평행한데, AD랑 BC가 5cm. 이거 마지막 조건 중에 제일 중요한 거 뭐였죠? 마지막 중에 한 쌍이 되면 평행한데 그 길이까지 같으면 얘네도 평행사변형 되더라. 그래서 정답은 2번. 2번 빼고는 다 평행사변형이 됩니다. 제일 중요한 조건을 골라보세요 하면요. 1번 이런 식으로 될수 있구나. 이거를 좀 머릿속에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대각선의 교점. 그 다음에 AB 10cm, AC 12, BD 16cm. OCD 이거 둘레의 길이를 구해라라고 봤는데 둘레의 길이를 구하려면 CD가 필요해요. CD는 대변의 길이니까 10cm. OC도 필요해요. OC는 12의 절반이니까 6cm. OD도 필요해요. OD는 16의 절반이니까 8cm. 이 모든 건다 평행사변형의 성질로부터 나온 거죠. 저는 뭐더쓴게 없어요. 그래서 18, 6. 즉 OCD의 둘레의 길이는 다 더해서 24cm입니다. 하고서 정답 1번. 이렇게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죠.

대변의 길이가 같아요. 그다음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해요. 이두 가지 성질, 지금 이거 두 개만으로도 이 문제를 손쉽게 해결을 했어요. 자, 문제 조건이 쭉 나열되어 있고 결국에는 BF의 길이는 몇 cm이게요? 하고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근데 평행사 변형이니까 우리가 천천히 같이 생각해 보면 AD가 20이라면 B부터 C까지가 일단 20인 건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까지 20이니까 우린 이 CF만 빨리 구해서 CF만 빼내고 싶은 거죠. 20에서 CF만 빼내자. 그럼 이 CF를 어떻게 찾지? 그럼 이 CF와 관련이 있는 변은 어디일까? 뭔가 CE랑 관련이 있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이 CE를 어떻게 활용을 해보면 좋겠다. 그럼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 될까 빨리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큰 삼각형을 보니까 AD가 20인데요. D부터 E까지도 20이래요. 어? 이등변 삼각형이잖아. 여기가 점이라면 여기도 점이 된다라는 거죠. 또 이제 또 이야기할 거는 평행사 변형이잖아요. 평행사 변형이니까 여기가 점이라면 엇각이라서 여기도 점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지? 여기가 점이면 막꼭지각이니까 여기도 점이네? 아, 우리가 뭔가 예상한 대로 이 CF와 CE는요, 길이가 같을 것 같았어요. 근데 이제 확실히 근거를 찾은 거죠. 이등변 삼각형이래요. 따라서 CF의 길이는 3cm인 거 확인했고, 그 다음 B부터 C가 20cm니까 B부터 F는 20 빼기 3cm가 돼서 정답은 4번 17cm가 된다. 이렇게 찾아줄 수 있는 거죠. 근거를 확실하게 들어줘야 돼요. 이 전체 삼각형이 이등변인 거 확인했고, 또 평행사 변형이니까 평행해요. 그러면은 엇각을 요렇게 G자 거꾸로 만들어줄 수 있고, 그 다음 막꼭지각 찾아줬고, 이런 식으로 체크해 볼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 사각형 성질의 가장 첫 번째 파트인 평행사 변형,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겠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 이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활용해서 넓이를 구하는 방법으로 찾아 만날게요. 그럼 안녕!

여러분들의 영단어 실력에 날개를 달아드리겠습니다. 이 복화 고난전편을 함께할 저는 이상미입니다. 어서오세요, 우리 친구들. 오늘도 너무 반갑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해요. 자, 우리 앞에 프리뷰 단어를 쭉 보니까 어땠어요? 아, 오늘은 여러분들이 배우는 과목에 대해서도 보고 Extra Activities, 교과외 활동에 대해서도 배우는 단원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학업적인 부분들에 좀 집중을 했다면 오늘은 좀 여러 개의 과목 또는 이 과목은 뭐라고 영어로 표현할까? 뭐 이거부터 시작해서 추가적으로 교과 활동이 아니라 교과 외 활동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떻게 표현하는 건지 우리가 늘 궁금해야지 내 것이 된다 얘기했어요. 오늘 배울 단어 얘는 뭐랑 관련이 있으니까 이렇게 나왔을까? 한번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훨씬 흡수가 빠릅니다. 알겠죠? 자, 오늘도 완벽하게 우리 공부 잘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단어 Subjects and Extra Activities에 해당하는 첫 번째 단어가 Major라는 단어입니다. Major는 일단 우리가 뭐 야구에서도 메이저리그, 마이너리그 있지 않아? 메이저, 마이너, 오, 다 나왔어요. 그죠? Major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는 주요한의 의미도 있고 전공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전공, 전공하다. 명사도 되고 동사도 돼요. 전공이라는 건 내가 주로 해야 되는 과목, 즉 주요 과목을 가리키겠죠. 고등학교에서는 뭐 사실은 전공 과목은 없지만 주요 과목들은 있잖아요. 그죠?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공부를 하는 그런 주요 과목들, 그게 바로 major subjects가 되겠습니다. major라는 단어가 기본 뭐라고? 주요한, 중요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명사, 형용사, 동사. 굉장히 품사를 많이 품고 있는 녀석이 되겠습니다.

major의 상대적인 의미는 minor, 작은, 덜 중요한, 사소한이라는 의미가 되는 minor라는 단어도 기억해 두시고요. 명사 형태는 또 다른 명사는 majority, 대다수라는 뜻입니다. 우리 반의 대다수의 학생들이 A에 투표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majority라는 단어가 대다수라는 뜻이 됩니다. major in, 얘는 뭐냐면, 전공하다라는 동사를 쓸 때, 특히 나는 어떤 분야, 어떤 것을 전공해, 이렇게 이야기할 때, in이라는 전치사를 씁니다. 뒤에 그래서 학업의 분야를 쓰기 전에 in을 써서, I major in English literature. 나는 영문학을 전공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major in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major라는 단어 살펴봤으면 이제 biology, 학문명, 과목명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전 시간에는 뭐 statistic, 통계, 통계학 이렇게 이야기할 때 s를 붙이면 얘는 통계학이라는 단어가 돼. 이렇게 배웠었는데요. 오늘은 또 새로운 교과목입니다. 뭐 사실 여러분들 이 단어 알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biology에 bio가 들어가면요, 여러분. 바이오가 들어가는 단어가 꽤 많아요. biodiversity, 뭐 생물학적인 다양성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그렇고 여기 biology, biologist, 생물학, 생물학자 이렇게 만들 때도 바이오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바이오는 기본적으로 무슨 의미냐면 한자로 이야기하면 생, 살아있는 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접두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명체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생물학.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biology라는 단어, 생물학. 자, life sciences, 생명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란 얘기예요. 여러분들, science가 늘 과학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학문을 가리킬 때도 sciences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biologist, 그걸 연구하는 생물학자. 그래서 뭐뭐 IST로 들어가는 단어들은 보통 사람들을 많이 이야기하죠. 뭐가 있을까요? pianist, 피아노를 치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할 때도 IST, 사람을 나타냅니다. 자, 그 다음에 chemistry, 또 다른 과목명이죠. 화학이라는 단어예요. chemistry. 우리 chemist는 화학자, 똑같이 IST로 끝납니다. scientist도 역시 과학자잖아요. 그죠? chemical sciences. 아까 이야기했죠? science는 단순히 과학이 아니라 어떤 학문을 가리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화학과 관련된 학문, 화학이라는 표현을 chemical sciences로 표현할 수도 있다. 자, 보시면 chemistry lab. 화학은 보통 화학 실험실에서 이루어지잖아. 그죠? 그래서 chemistry lab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묶어봤습니다. Our school's chemistry labs is very modern. 우리의 학교의 화학 실험실은 굉장히 현대적이다. 이렇게 매우 현대적이다라는 문장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얘랑 나랑 되게 케미가 좋아 이렇게도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 케미가 좋아라는 게 바로 이런 어떤 나랑 뭔가 잘 맞아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화학적인 물질, 나랑 뭔가 진짜 잘 통하는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케미가 좋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chemistry라는 단어 혹시라도 모르는 친구가 있다면 그런 화학적인 부분, 화학이라는 단어구나 연결해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 physics, S로 끝나는 표현이 과목명이 좀 많죠. 그죠? Statistics도 선생님이 방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mathematics, 수학이라는 단어, physics, economics, S로 끝나는 단어들이 참 많아요. S로 끝났다고 해서 복수 취급하면 절대 안 됩니다. 과목명은 그냥 단수 취급이죠. 얘는 복수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리학이라는 단어가 되겠고, 의미가 되겠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가 학문이라는 뜻이 있다고 얘기했죠, science가. 그러니까 physical science 하면 물리학,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physicist 역시 IST를 붙여서 사람을 만들어서 물리학자라는 의미를 만들었고요. physical이라는 단어 좀 볼게요. physical은 여러분 신체적인이라는 의미가 일단 있습니다. 신체적인이라는 의미 그리고 또 무슨 의미? 물리적인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근데 물리적인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물리적이라는 건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보고 만질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물리적인 거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physical 이란 단어가 물리적인 그리고 신체적인 이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physical education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PE 이렇게 physical의 P와 education의 E를 따서 PE라고 부르는데요. 얘가 체육입니다. 그러니까 신체에 관련된 교육, 몸을 쓰는 교육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PE, physical education, 체육, physics, 물리학이라는 단어 같이 알아두시고 넘어갑니다. mathematics 나올 거다.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Mathematics, 얘는 수학이라는 단어가 되겠죠. S로 끝났지만 절대 복수형

취급하면 안 됩니다. 단수 취급하셔야 돼요. 수학. 그냥 우리가 좀 기니까 얘를 아예 이렇게 다 가려서 math, math라고 이야기하죠. 수학이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Do mathematics라고 하면 수학을 하다가 아니에요. 계산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계산하다라는 단어 여러분들 배웠는데? 맞아요. calculate or compute라는 단어도 계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do mathematics라고 하면 계산하다라는 의미가 돼요. 수학을 하다가 아니야. 자, 그 다음에 요거 볼까요? 자, GO가 들어가면 땅에 관련된 겁니다. 땅. 그래서 geography라고 하면 땅의 모양이죠. 그러니까 지리학입니다. 즉, 땅의 이 지리가 어떻게 보여지는지, 분포가 되어 있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지리학이에요. 방금 전에 선생님이 GO가 들어가면 땅이라고 얘기했죠? geography라는 단어 말고도 GO가 들어가는 단어가 geology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지질학이요. 땅의 성질에 대해서 연구한 학문. 이게 바로 지질학, geology입니다. 이두 가지 헷갈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geography라고 하면 이 땅의 모습, 땅의 각각 이 지형들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여주는 학문, 연구하는 게 바로 geography, 지리학이 되겠고, 땅의 성질, 그 안에 있는 땅의 성질에 대해서 연구하는 게 바로 지질학. geography, geology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학문 모두 지구를 연구하지만 초점이 좀 다르다. 지리학은 주로 지표와 환경, 위쪽에 있는 환경이나 지표를 연구하고, 지질학은 지구의 구조와 형성, 좀 내부, 네, 지구에 있는 그 땅의 그 형성 혹은 구조,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하는 게 바로 geology, 지질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는요, 발음을 여러분들이 여기에 E를 academic, E라고 발음하셔도 되겠고, economic이라고 해서 E 사운드를 내셔도 무방합니다. 역시 과목명, 학문명이기 때문에 S로 됐다 하더라도 복수 취급하지 않아요. 자, economics, economics 둘다 가능하고요. 경제학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이 단어 정말 정말 골고루 많이 나오지 않아? 그죠? economy, 경제, economist, 경제학자, economic, 경제의, 경제적인, 형용사. 거기에다 S 붙이게 되면 학문명이라는 의미가 돼요. 학문명이 됩니다. We learn about, 우리는 배웠습니다. 뭐에 대해서요? Supply and demand. Demand and supply.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배웠어요. 어디에서? In economic class today. 오늘 경제 수업에서, 경제학 수업에서 저희는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economic class, 경제학 수업, 이렇게 같이 묶어서 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단어 갈까요? 여덟 번째 단어입니다. business, business. 그야말로 사업이 되겠죠. 그죠? 사업이나 장사나 기업 활동. do business라고 하면 사업을 하다라는 뜻이죠. business person, 사업가. commerce라는 단어도 예로 상업이라는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상업, 장사라는 의미로 같이 연결해 볼수 있다. 그래서 비슷한 의미의 단어로 같이 정리가 된것 같습니다. 자, philosophy, philosophy. 선생님이 왜 이렇게 붉은색으로 표시해 놨냐? 사실은 이렇게 붉은색으로 표시해 놓은 게이 단어가 각각 이렇게 나누어져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philo라는 게 love입니다. love, 사랑. 그리고 sophie라는 게 여러분들 사람 이름 중에서도 소피아가 있죠. sophie가 wisdom, 지혜예요. 그럼 이 philosophy를 좀 풀어서 이야기하면 love of wisdom, 지혜에 대한 사랑입니다. 사실 모든 학문의 끝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뭐, 과학이든, 수학이든, 사회든, 사회학이든, 모든 학문의 끝은 philosophy라고 많이 이야기하지 않아요? 철학. 그죠? philosophy는 바로 지식, 지혜에 대한 어떤 사랑을 가르치고 배우는 철학이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philosopher, 얘는 ist를 붙이지 않네요. 그죠? 앞에서 봤던 건 보통 ist를 붙여서 사람을 만들었는데, philosopher, 철학자, philosophical, 철학적인, 이성적인이라는 의미의 단어가 되겠습니다. Philosophy of life, 삶에 있어서의 철학, 나의 삶의 철학은 나의 삶의 인생관은 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philosophy of something이라고 하면 뭐뭐를 바라보는 관점 이런 의미로 쓰일 수가 있어서 philosophy of life는 인생관이라는 의미로 여기서 나오게 된 겁니다. 자, 열 번째 단어 가보겠습니다. logic, logic이라는 단어예요. 논리라는 단어죠. 사고방식이라는 의미도 됩니다. 자, 얘가 logical이라고 al을 붙이게 되면 논리적인이라는 뜻이에요. 거기다 ly를 붙이면 부사가 되겠죠. logically. 형용사에다 ly를 붙이면 보통 부사가 되니까요. 논리적으로라는 단어입니다. 선생님, 그러면 논리는 logic인데 비논리, 논리적이지 않는 그 비논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여기 나왔죠. IL을 붙이면 반대말이 됩니다. Illogic, logic or illogic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예문 보겠습니다. There was a lack of logic. Lack of logic 많이 나올 수 있겠죠. 그죠? 논리의 결함, 논리가 부족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어디에서요? In my speech during the debate. 디베이트를 하는 동안, 토론 중에서 나의 한 말, 나의 발언에는 논리가 부족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twist the logic. twist라는 표현이 여러분, 이렇게 비틀다라는 뜻이에요. twist가. 사람의 몸을 이렇게 베베 꼬는 것도 twist입니다. 그럼 twist가 원래 모양을 어떻게 해요? 어그러뜨리죠. 그죠? 그러니까 twist the logic 이라고 하면 논리를 왜곡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왜곡한다라는 말 자체 우리말의 의미가 조금 어렵죠? 하지만 얘는 원래 있었던 어떤 논리를 잘 그냥 바른 논리를 비튼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논리를 왜곡하다라는 의미가 된다. Logic and logic. Logical, logically. 이렇게 같이 묶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linguistics. Linguistics. Language가 생각나지 않아요? 여기 앞에 보면. 그죠? Linguistics라고 하면 언어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역시 S를 붙여서 학문명을 나타내고 있죠. 언어학입니다. Linguistics라고 발음이 되고요. 자, 그 다음, linguist. 다시 돌아왔습니다. IS 듣고 나는 단어, 사람. 언어학자, 여러 언어에 능통한 사람도 linguist라고 이야기를 해요. Linguistic, IC를 붙이게 되면 형용사가 되죠. Logic, logical. 이렇게 했던 것처럼 끝에 AL을 붙이게 돼서 형용사를 만드는 것과 끝에 IC를 붙여서 형용사를 만드는 것도 있죠. 그죠? Science, scientific. 이라고 하면 역시 IC를 붙여서 형용사형태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게 꼭 형용사형 접미사야. 이게 꼭 명사형이야. 이렇게는 말할 수 없지만 보통 이렇게 만드는 접미사들이 있어요. ment를 붙이면 명사가 된다. anc를 붙여도 명사가 된다. 이런 것들도 좀 고정값으로 보이잖아요. 그죠? 하지만 어떤 경우에 iv는 형용사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iv가 명사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하잖아요. perspective, representative라고 얘기할 때 perspective 관점이라는 명사고 representative라고 하면 대표, 대표인이라는 의미. 우리가 배웠던 단어들입니다, 전부 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IV로 끝난다. 그래서 꼭 고정값으로만 생각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접미사에 따라서 이런 품사가 될 수도 저런 품사가 될 수도 있는 것들이 있더라. 하지만 굉장히 다양하진 않고 한두 가지 부류 정도로 이렇게 좁혀지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의 품사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Foreign language. 이건 안 해도 되겠죠, 여러분? 외국어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외국어의 반대는 뭐예요? 영어는 우리한테 외국어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쌤이 말하고 있는 언어는 무슨 언어야? 모국어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렇죠? 그리고 선생님도 모국어거든요, 한국어가. 자, 모국어, 엄마의 언어.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엄마한테, 가족들한테 터득한 언어예요, 자연스럽게. 그 모국어를 native language라고 하기도 하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 first language가 외국어라고 돼 있죠. 그럼 선생님, second language. First language는 그럼 모국어라고 할수 있나요? 네, 모국어라고 할수 있어요. First language, native language, 전부 다다 모국어고요. 모국어가 엄마의 언어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mother tongue, 엄마의 혀. 이 표현도 모국어가 될수 있습니다. 모국어는 그럼 세개 정도의 표현이 되겠네요. 그죠? Native language, mother tongue, 그 다음, first language, 이렇게요. 여기 보시면 non-native language가 모국어가 아닌이란 뜻이니까 외국어가 되겠습니다. Second language, non-native language, foreign language 이렇게요. 그래서 외국어와 모국어 이렇게 두 가지를 구분하고 각각에 해당하는 표현들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정리해드렸어요. 13번째 단어, historian. historian. 뭐 얘는 히스토리 먼저 봐야 되겠지. 그죠? 역사라는 history라는 단어에 historic. Y를 I로 붙이고 C를 붙여서 형용사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단순히 역사에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단순히 역사와 관련된 역사에라고 하려면 historical 이런 단어를 씁니다. historic이라고 하면 역사적으로 중요한이라는 의미가 되는. 좀 다른 단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좀 구분해서 알아두면 여러분들에게는 피가 되고 살이 되겠죠. 그죠? historian. IN을 붙여서 사랑을 만들었습니다. 역사가나 역사 연구사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history, historic, historical, historian 이렇게 네개 단어 살펴봤습니다. workshop, workshop, 워크숍이라고 우리말로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죠? 워크숍,
무언가를

저 같이 이야기하면서 뭔가를 배우는 곳, 그저 배우는 기회. 그래서 워크숍 혹은 연습 모임, 토론 모임이라는 의미로 세미너라는 단어랑 비슷하고요. 작업장이나 공방, 즉 일을 하는 가게, 정말 그 있는 그대로의 직역의 의미를 우리가 해석을 해서 작업장이나 공방이란 뭔가를 만드는 곳이라는 의미가 될수 있어요. Attend a workshop, 워크숍에 참석하다. Attend a lecture라는 표현을 우리가 앞에서 배웠습니다. 강연에 참석하라 이렇게 얘기할 때. 그래서 attend라는 동사가 어떤 활동에 참여하다. 어디 어디에 다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attend라는 동사. 참여하다, 참석하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attend a workshop, 워크숍에 참석하다. 이렇게. 그래서 attend라는 기본 동사의 의미를 알고 있으면 붙였을 때 어색하지 않게 잘 해석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Institute.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이 지금 밑에 기다리고 있는데요. 일단 institute라는 동사가 명사, 동사와 동사이자 명사가 기관 협회라는 명사의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동사의 의미로는 어떤 규칙 따위, 기관이나 협회 따위를 구성하는 기관의 협회의 규칙 따위를 제정하다, 설립하다라는 의미로 쓰이게 됩니다. 제정한다라는 의미와 설립한다는 의미를 좀 나누어서 보시는 게 적절할 것 같고요. Institute가 명사로 기관이나 협회라는 의미를 가질 때 비슷한 의미라는 organization or organization 둘다 발음이 가능한데 얘가 기관이라는 뜻입니다. organize라는 단어가 조직하다라는 동사잖아요. 조직을 내서 만들어진 것, 즉 기관, 조직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예문 한번 볼게요. The institute plays a role in helping multicultural students. 그 기관은 play a role이라는 표현이 여러분 어떻든 역할을 하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play라는 동사를 씁니다. 뭐뭐를 한다, 역할을 한다라는 의미여서 do라는 동사나 conduct라는 동사를 쓰지 않고 play라는 동사를 쓰고 이 표현은 정말 많이 나와요, 여러분. 자, 그러면 그 기관은 역할을 했습니다. 어떤 역할? In helping, 돕는 데 있어서의 역할을 했어요. Multicultural students. 그런데 multi가 들어가면 다양한이라는, 다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Multitasking이라는 표현을 할 때도 multi가 많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문화 학생들을 돕는 데 있어서 그 기관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자, institute의 명사 형태, institution, 제도나 기관이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제정한다라는 의미에서 제정된 것, 즉 제도라는 의미가 된다는 얘기예요. institutional, a를 붙여서 제도적인 기관에 라는 의미의 형용사도 만들 수 있지요 라는 걸 보여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째, microscope, microscope. 여러분, 스코프가 들어가면 본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영역을 가리키거든요, 스코프이. 그럼 마이크로한 영역을 본다라는 거예요. 마이크로는 큰걸 나타낼 것 같아요? 작은 걸 나타낼 것 같아요? 맞아요. 마이크로 하면 아주 작은, 미세의, 미시적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마이크로스코프, 아주 작은 걸 보는 렌즈 같은 것들을 마이크로스코프, 현미경이라고 부릅니다. 마이크로가 선생님이 알기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인 걸로 알고 있어요. 10의 6승이나 10의 마이너스 6승이라고요. 굉장히 작은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걸볼수 있는 렌즈와 같은 현미경을 가리키겠고요. 자, 그러면 텔레스코프. 선생님이 얘기했죠? 스코프이 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면 텔레파시. 멀리 있는 사람한테, 야, 이거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어. 제발 이렇게 해줘. 라고 이야기할 때 텔레파시를 보낸다고 얘기하죠. 텔레비전이라고 하는 것도 텔레비전도 한쪽에서 촬영한 걸 여러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내보낼 수 있는 게 바로 텔레비전이에요. 텔레가 들어가면 여러분들 far의 의미입니다. 굉장히 먼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멀리까지 볼수 있는 것이라는 뜻이니까 망원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멀리까지 보는 것과 마이크로스코프 아주 작은 단위를 미세적으로 보는 미시적으로 보는 건 현미경이라는 의미가 돼요. 자, 유효로 magnifying glass. 언뜻 봤을 땐 유효가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magni가 들어가면 여러분들 굉장히 큰, 거대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 중에서 magnificent 들어가면 아주 웅장한, 거대한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럼 뭐냐? 크게 키워서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magnifying glass는 무슨 의미일까? 자, 어떤 작은 걸 크게 키워서 본대. 그게 마이크로스코프과 비슷하겠죠? 이건 뭐냐면 돋보기입니다. 돋보기.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작은 걸그큰이 어떤 렌즈로 보면 정말 크게 이만큼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바로 돋보기라는 의미가 되겠고, 텔레스코프는 사실 반이어라기보다는 조금
다른 의미라고 보는 게더 적절할 것 같아요. 선생님 생각에는. 멀리 보는 것과 가까이 보는 것의 의미라기보다는 작은 걸 키워서 보는 게 마이크로스코픽이고, 멀리 있는 걸 가까이에서 보는 게 바로 망원경이니까, 마이크로스코픽, 미시적인 현미경으로 볼수 있는 이라는 의미의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자, 17번째 단어 갑니다. 이 단어 쭉요. 자, resources. 자료, 자원, 수단, 재원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자원의 의미에서 출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료라는 단어, 뭐 이를테면 여러분들 online materials, online resources. 여기도 online resources가 나왔는데요. online materials, online resources라고 할때 온라인상의 자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materials라는 단어가 resource라는 단어랑 비슷한 의미로 쓰일 때는 보통은 자료, 수단이라는 의미로 쓰이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원이라는 의미로 쓰일 때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natural resources, 자연적인 자원. 그게 바로 뭘까요? 인간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인위적인 자원이 아니라 천연 자원을 natural resources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재원. 재원의 이제 재원이라는 의미가 어떤 돈에 관련된 의미라고 본다면 asset이라는 표현이 자산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원, 어떤 사람이 뭔가를 쓸수 있는 재원이라는 단어가 asset이라는 단어, 비슷한 의미의 assets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문 볼게요. Students can make use of. Make use of가 utilize, use의 뜻입니다. 이용하다의 뜻이요. 학생들은 이용할 수 있습니다. Online resources from anywhere. 어디에서든 온라인상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쵸? 온라인 접속만 하면 거기에 들어가서 온라인상의 자료를 다 열람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online resources 아주 좋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같이 나올 수 있는 표현. 좋아요. 자, 그 다음에 18번째 단어 가겠습니다. analysis. 여기 nal의 강세가 와서 analysis라고 발음이 되겠고요. 자, 여기 복수 형태는 끝에 여기 있는 i를 e로 고치면 복수형이 됩니다. analysis. 이렇게 발음은 비슷한데 조금 늘려서 발음을 하시면 되겠죠. 분석이나 해석이라는 단어가 analysis가 되겠고요. 동사의 의미를 먼저 보시는 게 사실 좋습니다. analyze. 분석하다라는 단어의 동사. analyze, analysis.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analysis. 끝에 ist로 끝나면 사람이었잖아요. i 대신에 y가 있으니까 y를 그냥 남겨두고 st를 붙였습니다. 분석가라는 단어가 되겠고요. analytical 이라고 하면 분석적인이란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critical analysis라고 하면 critical 이란 단어가 결정적인이라는 뜻도 있지만 중요한 혹은 비판적인이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비판적인 분석이라고 할때 critical analysis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분석이라는 건 우리가 한번 조사를 해보는 것과 같죠. 그래서 얘가 어떤 건지 아주 상세하게 분석하면서 조사하는 examination과 비슷한 의미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예문을 한번 보시면 information analysis, 정보 분석은요, has become essential in today's society. 오늘날의 사회에서 어떻게 되었다? 필수적이 되었습니다. essential이라는 단어랑 비슷한 의미의 단어 F로 시작하는 단어 우리 문제에서도 풀었었는데요, 전전 시간에. fundamental이라는 단어도 비슷했죠, 그죠? 그래서 여기 어쨌든 analysis, information analysis, 정보 분석 이제 같이 많이 나올 것 같죠? 요거 하나 챙겨두시고 필수적인 아주 중요한이라는 의미가 essential인데 이 단어가 나오는 건 사실은 중요한 문장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무언가가 essential하다라고 하면 무언가가 필수적이다 이런 의미니까 essential. fundamental 이런 단어 다시 한번 챙겨주셨으면 해서 선생님이 다시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19번째 단어 갑니다. chapter. 이런 단어는 빠르게 넘어가야 되겠죠. 여러분들 어떤 소설을 읽을 때, 그럴 때, 혹은 어떤 책을 읽을 때몇 장, 1장, 2장, 3장 이렇게 챕터를 나누게 되죠. 그 책이나 문서에 있어서의 장을 가리킵니다. 그 장이라는 건그 챕터라는 건그 부분, 일부가 되겠죠. 그래서 section이라는 표현과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chapter라는 건 여러분들 나의 인생에 정말 이 청소년의 하나의 청소년 시기의 챕터가라고 하면 어떤 한 시기를 가리키겠죠. 그리고 chapter라는 단어가 부분이나 단원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출발한다고 보시는 게 맞겠죠. 부분이니까 책의 한 부분, 책의 한 장이 되는 거고 나의 삶에 있어서의 한 부분, 한 시기가 되는 거죠. 그죠? A new chapter in life. 인생에 있어서의 새로운 장, 새로운 시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ptitude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들 이 단어는 선생님이랑 좀 잠깐 볼게요. apt라는 표현이 고등학교 학생들은 잘 모르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apt는 적당한, 적절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apt는. 그래서 aptitude라고 하면 내가 적당하게 가지고 있는, 좋게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뭘까요?
내가 뭔가를 잘하는 것. 즉, 적성이나 재능이란 뜻이에요. 나에게 알맞은, 애프트가 적절한 적당한 알맞은이란 뜻이니까, 나에게 알맞은 것, 나의 적성에 맞는 것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aptitude는 적성이나 재능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재능이라는 의미가 단어가 또 뭐가 있냐? 탤런트가 있죠. 탤런트 그리고 ability 능력이라는 단어도 맥락에 따라서는 비슷한 의미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aptitude test 적성 시험, 적성 검사가 되겠고요. natural aptitude라고 하면 naturally 아까 우리 천연자원할 때 natural resources 이렇게 했었잖아요. natural이란 단어가 자연적인이란 뜻이니까 내가 인위적으로 뭔가 만들어지거나 혹은 인위적으로 인공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타고난 학습되어진 것이 아니라 타고난이라는 의미가 naturally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natural aptitude라고 하면 타고난 재능이라는 의미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단어가 되겠어요. 예문 한번 볼게요. 자, she showed. 그녀는 보여줬습니다. Great aptitude for acting from an early age. 어린 나이부터 acting. 활동하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 연기예요, 여기서는. 연기에 대한 대단한 재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고, 그리고 비교군도 없지만, 선생님 이 단어도 챙겨드리고 싶어요. 많은 학생들이 헷갈려하는 aptitude와 비슷하게 생긴 attitude라는 단어가 사실 더 많이 나오거든요. 자, attitude가 뭘까요? 맞아요. 선생님은 인생에 있어서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태도라는 단어입니다. 태도는 곧 사람을 만들고 사람의 인생을 만드는 것 같거든요. 학생들도 어떤 태도를 보이냐에 따라서 그 학생의 발전도가 굉장히 다르죠. 아, 이거 뭐, 안 해도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아니야, 이건 나의, 공부를 하더라도, 단어 하나를 외우더라도, 이야, 이 단어가 나오겠어?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아, 이 단어는 언젠간 나올 거야. 아, 이 단어 공부 정말 재밌게 한번 해봐야지. 이런 삶의 태도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바꾸잖아요. 그죠? 그래서, attitude는 태도. aptitude는 apt라는 표현 자체가 적당한, 알맞은이란 뜻이니까 나에게 맞는 것, 적성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영어에서 be apt to라는 수거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 어디에 알맞다라는 의미의 수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apt라는 apt가 적절한, 알맞은 이런 의미에서 출발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나머지 이걸 활용한 수거라던가 여기서처럼 이런 단어라던가 아주 쉽게 잘 흡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21번째 단어 가보겠습니다. Fieldwork, fieldwork. 필드에서 하는 일이래요. 여러분들 현장학습, 현장실습 가잖아요. 그게 바로 fieldwork입니다. Fieldwork education, 현장학습이에요. 현장학습 교육. 현장조사나 실습이라는 단어가 fieldwork입니다. Labwork는 laboratory, 실험실에 줄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실험실 연구. Fieldwork training, 현장실습 훈련. 이 정도만 그냥 보고 넘어가셔도 될것 같고요. Extra. extra라는 단어. extra의 ex는 바깥쪽이죠. 내가 원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분의 추가해라는 의미로 additional이란 단어랑 비슷하겠죠. 자, add가 더하다, 덧붙이다. addition, 덧붙임, additional, 추가적인이라는 의미의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명사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추가되는 것, term의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There is an extra charge. 추가적인 요금이 있어요. for bottled water. bottled water, 뭘까요? 병에 담긴 물, 생수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생수에 대해서는 추가 요금이 있습니다. 선생님, 이 단어를 좀 보여주고 싶은데요. extra가 들어가면 그걸 넘어선다라는, 뒤에 오는 단어의 범위를 넘어선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ordinary라는 단어가 평범한의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죠. 그럼 extraordinary라고 하면 평범한을 넘어서는 거니까 비범한, 놀라운, 좋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extraordinary. She is extraordinary. 라고 하면, 와, 걔는 진짜 비범해. 좋은 의미에서 뛰어나다라는 의미가 돼요. extracurricular. 라고 하면, curriculum이 교과 과정이거든요. 그럼 교과 과정에 넘어서는 형용사 형태입니다. 그러면 교과 외에, 과외의. 즉, 교육 활동에 우리가 주된 그 교과 활동 외에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과외의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at no extra charge or cost, 추가 비용 없이 무료로라는 의미의 표현이 되겠죠. Leadership Program, 이건 따로 안 해드려도 되지 않을까요? Leadership Program, 지도자 양성 과정. Leadership, 끝에 SHIP로 끝나면 선생님이 이거 한번 정리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Leadership이 나왔던 기억이 나는데요. 자, ship이 들어가게 되면 어떤 관계, 지위를 나타낼 수도 있고 관계를 나타낼 수도 있다. 그래서 Friendship이라고 이야기할 때 친구와의 관계. 우정이라는 단어가 됐었죠. Leadership, 뭔가 이끌 수 있는 자질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니까 이때는 어떤 자질을 나타낼 수 있는 지도자, 지도자적인 지도력, 리더십, 우리말로도 그냥 리더십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이런 리더십의 기술, leadership skills라고 표현하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Cultural exchange.

achievement 그리고 accomplishment 둘 다 동일합니다. 그때도 이 단어가 반의어로 나왔었죠. fail, 실패하다. quit 이라고 하면 stop의 뜻이에요. 그만두다 라는 뜻입니다. The athlete accomplished the goal of winning two games. 그 선수는 두 개의 경기에서 승리한다라는 목표를 달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accomplished, ed를 붙이게 되면 성취감을, 성취한, 즉 성취감을 느낀이라고 하려면 feel accomplished 라고 해서 수동 형태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teamwork, teamwork. 이 단어도 따로 안 해줘도 될 것 같아요. 협동심이나 팀워크. team-oriented. oriented가 여러분들 어디를 향하다, 지향하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팀 지향적인,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팀 지향적인, 협동적인 이라는 의미까지도 발전할 수 있겠죠. teamwork and collaboration. 팀워크와 협력. collaboration 이라는 단어가 여기 지금 보시면 labor라는 단어가 노동이라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같이 하는 노동, 협력. cooperation도 같이 작용하는 거니까 협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동작업의 의미로 비슷한 의미로 나올 수 있다. 자, 그 다음 27번째 tournament. tournament 우리말로도 토너먼트 이렇게 이야기하죠. competition 이란 단어와 비슷하다. 자, integrate, integrate, integrate, integrate, integrate 라고 발음이 되겠고요. 통합하다, 결합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는 좀 챙겨두시는 게 좋아요. 통합하는 거에 반대는 나누다의 의미가 되겠죠. Different fields of study, 다른 영역의 연구가 integrate, 통합되었습니다. 그래서 to create new areas of knowledge, 새로운 지식의 영역을, 지식의 새로운 영역을 만들었어요. Integration, integrated, 형용사와 명사의 의미도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tudy abroad, study abroad, 해외로 공부하러 가는 거니까 유학하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자, be supposed to 라는 표현 좀 기억해 두겠습니다.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Students are supposed to study hard.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기로 되어 있다. 뭐뭐 해야만 한다 라는 의미로 be expected to, be meant to 라는 표현과 비슷해요. Students are supposed to submit. 제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당위적인 의미를 약하게 나타낼 때도 be supposed to 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 라는 거예요. 오늘도 멋지게 30개의 단어 했으니까 이제 이거 연습하는 daily practice로 가보겠습니다. 'Subjects and extra activity'의 바로 daily practice 볼게요. 자, 문맥상으로 적절한 단어를 골라서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보라는 이야기인데요. The scientist observed, 과학자가 관찰했어요. The cells, 뭐를요? 세포라는 단어입니다. 세포를 관찰했어요. 과학자가 그럼 어떤 걸로 세포를 관찰했겠어? 안 보이는 요 세포를, 그치, 현미경으로. 그죠? 그러니까 microscope. tournament는 경쟁이라는 뜻이니까 말이 안 되잖아. tournament 경연대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microscope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She decided to. 그녀는 결정했어요. 결심했습니다. Psychology at university.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in이라는 전치사랑 쓰여서 보통 major in. 무엇무엇을 전공하다. 이렇게 만든다고 얘기했어요. 3번. The student showed great aptitude or chapter for music from an early age. 자, 그 학생은요, 어린 나이부터 음악에 대한 대단한 적성 재능이라는 단어 의미를 갖고 있는 aptitude를 고르면 되지요. 그죠? 이렇게 골라주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B번 갑니다. 두 단어의 관계. Major, minor, 주요한, 사소한, 이렇게 가죠. 그럼 logic, 논리, 그치, 비논리, illogic, IL을 붙이면 된다 얘기했어요. chapter, 장, section, 얘도 어떤 부분이라는 의미로 비슷한 의미의 표현이 됩니다. additional, 추가적인, 그럼 얘도 추가적인 이라고 하려면 extra라는 표현을 넣으시면 되겠죠. mathematics, 수학, mathematician, 그걸 하는 수학자. philosophy, 철학, 철학자는 philosopher가 되겠죠. 그래서 er로 끝내주시면 되겠습니다. C, 영작가입니다. 쌤이 여러분들 잘 보이라고 영작 표현을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을 파란색으로 했지요. 자, 이미 영작이 되어 있는 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뭐? 전공하기로 결정했다. 뭐뭐을 결정하다 라는 동사가 decided, 과거 형태. 자, 뭐뭐 하기로 결정했다 라고 할 때 decided은 to 부정사를 쓰죠. 그러니까 to 다음에 동사 원형, 그리고 in, major in 이렇게 같이 연결할 수 있으니까 He decided to major in economics in university 라고 만들어주면 완성됩니다. 2번, 자원자들은 시험 전에 서류를 접수하도록 되어 있다. 뭐뭐 하도록 되어 있다.

뭐뭐 해야 한다. 약간 당위적인 의미를 나타낼 때 be supposed to. 그렇지. be supposed to. 이렇게 해서 하면 to 부정사 뒤에 submit. applicant, 지원자들은 are supposed to submit. 제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their documents, 그들의 서류를요. before the test, 테스트 전에요. 이렇게 하면 문장 완성 다 됩니다. 서술형 생각보다 쉽죠. 그죠? 자, 우리 이거 다 마무리했어요. 우리 문장에 적용까지 해가지고 영재까지 잘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요 30개의 단어 오늘도 멋지게 잘했으니까 마지막에 쌤이 이렇게 이것만은 진짜 꼭 알아줬으면 좋겠어. 예문으로 한번 봐봐. 라고 잘 정리한 예문 보면서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선생님이랑은 럭키 7, 7강에서 뵐게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Not enough.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천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English.
3: 짧고 변함없이 문법의 열공을 위해 함께하고 있는 모든 친구들 반갑고 환영합니다. 저는 이정주고요. 오늘도 힘차게 즐겁게 문법 열공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뉴런 기출로 영문법 중학교 1학년 51강이고요. 오늘은 본교재에 나와 있는 실전 문제 1번부터 25번까지 풀이해드리는 또 즐거운 시간이에요. 자, 1번 문제부터 출발해 보도록 합니다. 1번, 2번은요. 빈칸에 알맞은 말을 골라주는 문제였는데요. 일단 1번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바로 help란 동사의 특징을 기억해 주셔야 돼요. 목적어 나와주고 목적어가 뭐뭐 하는 것을 돕다 라고 얘기할 때 뭐뭐 하는 것, 그래요. to 동사 원형, to 부정사나 아니면 to를 빼버린 동사 원형. 우리 문법 용어로는 원형 부정사라고 얘기해 주죠. 자, to 부정사나 우리 원형 부정사가 목적격 보호자리에 나와줄 수가 있는 동사가 바로 help다 라는 거 기억해 주고요. 우리 보기 가운데는 그러네요. 투부정사가 보입니다. 1번에 4번 보기 정답이었고 the villagers. 자, villager가 마을 사람이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 마을 사람들이 helped, 도와줬다. 우리가 뭐 하는 거를? to play baseball there. 거기서 야구하는 것을 도와줬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됐죠? 1번에 우리 4번 보기 정답이었고요. 자, 이어진 2번 문제는 그러네요. 우리 look이라는 감각 동사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보호자리에 적절한 형용사가 나와줘야 되는 거고요. 여기는 내용상으로, 자, 바로 2번 보기가 정답이 되겠죠. 우리 보기 가운데 형용사는요, 2번과 5번 보기가 있는데요. 뒤에 이어진 문장에 You look prettier. 너가 더 예뻐 보인다 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자, 이 드레스가 looks good on you. 너에게 좋아 보인다. 그 얘기는 잘 어울린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우리 문법적으로 그리고 의미상으로 적절한 보기 바로 2번 보기를 정답으로 확인해 주고요. look 다음에 우리 형용사가 보로 나와준다 라는 거 감각동사일 때 쓰임을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이어진 3번, 4번 문제는 빈칸에 들어갈 수 없는 말을 골라준 문제였고요. 3번 문제 같은 경우에 주어 나와주고요. 동사의 자리가 비어있죠. 그런 다음에 목적어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래요. 동사 원형, 원형 부정사가 나와주는데요. 목적어 다음에, 그러네요. 목적격 보호자리에 원형 부정사가 보이는 거예요. 보기를 보니까 1번, 2번, 3번, 5번 전부 다 목적어 나와주고 목적격 보호자리에 우리 원형 부정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

에스크란 동사들이죠. 그런데 4번에 우리 에스크란 동사 지금 과거 형태로 나왔는데요. 이 동사는요, 오형식 문장 구조 만들어줄 때 목적어 나와주고 뭐뭐 하는 것, 그렇죠. 투 동사 원형, 투부정사가 보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에 우리 4번 보기를 정답으로 확인해 주고요. 자, 이어진 4번 문제로 역시 동사의 자리가 비어 있는데 요번에는 목적어 나와주고 뒤에 투부정사가 보이고 있죠? 자, 지금 보니까 1번, 2번, 4번, 5번. 전부 다 여러분들 목적어 나와주고 목적격 보호자리에 투부정사를 써주는 그런 동사들이에요. 그런데 3번의 let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목적어 나와주고 목적어라 이거 뭐뭐 하게 하다, 뭐뭐 하게 두다, 뭐뭐 하는 거 허락하다라고 얘기할 때 뭐뭐 하는 거 그래요. 투부정사가 아닌 동사 원형의 형태, 원형 부정사가 나와줘야 됩니다. 맞지요? 그렇기 때문에 3번 보기를 정답으로 확인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1번, 2번, 4번, 5번 같은 경우에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를 써주는 동사들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대체 여러분들, let이 사용이 된다면 목적어 나와주고 to join이 아니라 join 이런 식으로 동사 원형 형태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4번에 우리 3번 보기 정답이었고. 자, 이어진 5번은요. 문장의 형식이 나머지와 다른 하나의 문장을 골라주는 건데요. 자, 1번 같은 경우에 우리 find라는 동사가 과거형으로 found 이렇게 나와줬죠. 그런데 목적어 나와주고요. 그 다음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형용사가 나와주는 오형식 문장 구조를 만들어주는 것이 가능하고, 이때 find의 의미는 목적어가 형용사하다라는 걸 알다, 깨닫다, 또는 뭐 생각하다 정도의 의미를 쓰기 가능하고요. 여기는 보니까 그녀가 알게 된 거야. 뭐를? 그의 최신 소설이 흥미롭다, 재미있다라는 거를 알게 됐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이야기예요. 어쨌든 주어동사 목적어 나와주고 목적격 보호, 바로 오형식 문장 구조를 만들어주고 있고요. 그런데 2번은 보니까 the telephone, 전화기입니다. 어디 있는? on my desk, 나의 책상 위에 있는 전화기가 rang, 울렸다. 보세요, 여러분들. 주어 나와주고요. 동사 나온 거죠. 그 다음에 loudly, 큰 소리로, 시끄럽게. 이거는 꾸며주는 말이기 때문에 없어도 되는 거야. 그렇다면 주어 동사로 이뤄진, 그래요, 일형식 문장 구조다라는 거 우리가 쉽게 판단이 가능하고요. 3번 보니까 수지가 주어예요. 동사 나와주지요. her brother, 목적어입니다. 그 다음에 목적격 보호가 보이지요. 수지가 그녀의 남동생으로 하여금 화장실을 청소하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 make란 동사 우리 과거형으로 보이고요. 사역 동사로 사용되고 있는 거 바로 오형식 문장 구조죠. 그러고 보니까 4번도 지금 보세요. 그들이 주어예요. called, 불렀다. him, 그를. 목적어죠, 여러분들. 그를 뭐라고 불렀던 거예요? 아시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가수라고 불렀던 거예요. 자, 목적격 보호가 나와줬죠. 그러니까 역시 오형식 문장 구조고요. 5번 보기도 이 코트가 keeps me warm. 자, 보세요. 동사 나와주고 목적어. 그 다음에 나를 어떤 상태로 유지해 주는 거야? 따뜻한 상태로 유지해 주는 거죠. 목적격 보호입니다. 역시 오형식 문장 구조네요. 뭐로부터 따뜻하게 유지해 주는 건가요? From the cold winter winds. 이런 식으로. 자, from the cold winter winds. 차가운 겨울 바람, 추운 겨울 바람으로부터 이 코트가 나를 따뜻하게 유지해 준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전부 다 5형식인데요. 2번만 1형식이기 때문에 우리 5번에 2번 보기 정답이었고요. 자, 이어진 6번, 7번.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어색한 거를 골라주는 건데, 이거는, 그렇죠, 감각동사와 연관된 문제였고, 감각동사 뒤에 우리 보, 그래요, 형용사가 나와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줘야 돼요. 그런데 2번 보기는 fell so 다음에 tardily, tired, 여기에 ly가 붙어준 부사가 나와줬기 때문에 문법적으로 잘못된 문장이 되는 거고요. ly를 떼버리고 형용사로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줄리아가 felt so tired, 매우 피곤하다라고 느꼈다, 언제? 어제 그랬다는 이야기예요. 나머지 보기들은 감각동사 뒤에 형용사 보호가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고요. 자, 7번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우리 목적어를 두개 취해 줄수 있는 동사와 연관된 내용, 결국 4형식 문장 구조와 연관된 그런 문제였는데, 우리 정답은, 그렇죠, 3번이었죠. 우리 cook이란 동사가 모모에게

부모를 요리해 주다. 이런 식으로 목적어를 두개 치주는 것이 가능한 그에게는 사형식 문장 구조를 만들어 줄수 있는 동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뭐뭐를 이 자리에 인칭 대명사가 오게 되면 사형식이 불가능하고요. 그때는 그렇지요. 뭐뭐를 먼저 써주고 전치사 for와 함께 뭐뭐에게가 나와주는 삼형식 문장 구조만 가능하다고 얘기했죠. 여기는 is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형태가 안 되는 거고요. cooked 다음에 is 먼저 나와주고 그 다음에 for me 이런 문장 구조가 맞는 거예요. I'm happy. 나는 행복하다라는 건데요. 왜 그런 건가요? Then my dad cooked it for me. 나의 아빠가 나에게 그것을 요리해 주셔서 행복한 거야. 기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우리 cook이란 동사, 사형식 문장 구조 만들어주는 거 가능하지만, 뭐뭐를 이 자리에 인칭 대명사가 나와줄 때는 삼형식 문장 구조로 이렇게 전치사 for와 함께 사용이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7번에 우리 3번 보기 정답이었고요. 자, 이어진 8번입니다. 1번에서 5번 중 to가 들어가기에 알맞은 거. 자, to가 어디 들어가야 되는지를 묻는 문제였는데 여기는 그러네요. allow란 동사를 기억해 주셔야 돼요. 허락하다, 허용하다라는 의미의 동사인데요. 목적어 나와주고 목적어가 뭐뭐 하는 것을 허락하다, 허용하다, 뭐뭐 하는 것. 투부 정사가 여러분들 목적격 보호 자리에 나와주는 대표적인 동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뒤에 여러분들 목적어 나와주고요. 그러네요. 동사 원형 앞에 to를 붙여주고 투부 정사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정답은 4번이 되고요. 자, 그 보안 요원이 didn't allow,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거야. 그들이 뭐 하는 거를? To swim across the river. 그 강을 헤엄쳐 건너는 걸. 허락하지 않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allow란 동사 다시 한번 목적어 나와주고 목적어가 뭐뭐 하는 것을 허락하다, 허용하다, 뭐뭐 하는 것, to 부정사가 목적격 보호 자리에 나와준다라는 거 문제 통해 확인해 주시고요. 자, 9번, 10번은요. 우리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골라주는 건데 너는 영화 배우처럼 보인다. 칭찬이겠죠? 어쨌든 여기는, 아, 그래요. 뭐뭐처럼 보이다. 우리 look like. 이 표현 다시 한번 잡아주시고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look 다음에, 우리 뒤에 명사가 보일 때는 뭐뭐처럼의 의미로 우리 like를 써준다라는 거 이미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우리 보기 가운데, 그래요. 바로 5번 보기를 정답으로 확인해 주시고, you look like a movie star. 이런 식으로 look like가 뭐뭐처럼 보이다. 라는 걸 전달해 주는 거고요. 이때 like는 동사가 아니라 그렇죠. 뭐뭐처럼의 의미를 가진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어진 열 번째 문제예요. 맑고 푸른 바다는 내가 행복하게 느끼게 해준다. 우리 make란 동사가 주어에 맞게 여러분들 현재형으로 s를 붙이고 나타났는데요. 목적어 나와주고 목적어가 뭐뭐하게 하다라고 얘기할 때 뭐뭐 하는 거 그렇죠, 여러분들. 동사 원형, 우리 원형 부정사가 나와주는 겁니다. 일단 우리 동사 원형 형태가 보이는 보기가 1번과 3번인데요. 또 하나 우리 기억해줘야 되는 것이, 보세요, 여러분들. feel이란 동사가 우리 동사 원형 부정사 사용되고 있죠. 우리말로 행복하게 느끼다라는 의미를 전달해줘야 되는 건데, 행복하게는 happily예요. 하지만 정답은 1번 보기가 되는 이유, 아시겠죠? feel이란 동사, 여러분들, 뒤에, 맞아요. 형용사가 나와주는데요. 우리말로는 자연스럽게 해석하다 보면, 뭐뭐하게 느끼다. 마치 부사가 오는 것처럼 해석이 된다는 거야. 하지만, 여러분들, feel은요, 이미 공부했던 대로 감각 동사로 우리 보호 자리에 뭐뭐하게라고 해석한다 할지라도 그렇죠. 형용사가 온다라는 거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10번에 우리 1번 보기가 정답이 되는 거고요. The clear blue sea makes me feel happy. 이런 식으로 문장이 완성이 된 겁니다. 됐죠? 두 가지 내용을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make란 동사가 목적어가 뭐뭐하게 하다라고 할때 뭐뭐하는 거 동사 원형, 원형 부정사가 나와준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feel이란 동사가 여러분들 뭐뭐하게 느끼다 이런 의미를 전달해 줄때 우리말로는 뭐뭐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보호자리 우리 형용사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자 10번에 1번 보기 다시 한번 정답 확인해 주시고요 자 이어지는 11번부터 13번까지는 빈칸에 들어갈 말이 순서대로 짝지어진 거 골라주는 문제였는데요 일단 첫 번째 문장 같은 경우에는 쇼란

형사가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녀는 좋아한다. 여기는 show란 동사가 어쨌든 투부 정사로 활용이 됐는데요. 원래 동사일 때의 특징 그대로 살아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 여러분들? 보니까 그녀의 포스트카드, 엽서지요. collection 하게 되면 수집품, 소장품이 되겠고요. 그녀의 엽서 수집품을 그녀의 친구들에게 보여주는 것을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자, 모모에게 모모르의 어순이었다면 전치사 필요하지 않겠죠. 하지만 모모르이 먼저 나와주고요. 모모에게가 뒤에 보이기 때문에 앞에 전치사, 우리 쇼 같은 경우는 그렇지요. 투를 서주는 동사다라는 거 다시 한번 잡아주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우리 에스크란 동사의 특징 잡아줘야 돼요. 에스크 같은 경우에 모모에게 모모를 목적어 두 개치 해주는 사형식 문장 구조 만들어주는 것이 가능한데요. 모모를이 먼저 나와주고 모모에게가 뒤에 보일 때는 그렇지요. 우리 어브를 써주는 동사다라는 거. 진호는요 항상 질문을 한다라는 거야. 누구에게? 그 선생님께. After class 수업 후에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To와 up, 우리 바로 3번 보기를 정답으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12번 문제, 역시 빈칸에 들어갈 말을 묻는 문제였는데요. 나의 고양이가 아팠다, 그리고 내가 느꼈다로 나와주죠. feel이란 동사가 우리 과거형으로 felt로 나와줬고요. 여기는 그렇죠. 우리 보호자리에 형용사가 나와줘야 되는 겁니다. 감각 동사로 활용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They try to keep the people. 다음에 빈칸이 보이는데요. 일단 표현 잡아줘야 돼요. try 다음에 to 동사 원형, 투부정사가 보이게 되면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는 의미가 되고요. 그들은 노력했다라는 거야.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유지하려고. 어떤 상태로 그 사람들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는지. 자, 상태 성질을 얘기해주는 형용사가 역시 들어가 줍니다. 우리 빈칸에 둘 다는데 형용사가 보여야 되고요. 보기 가운데 두 개의 형용사가 나와주는 보기는 5번뿐이 없지요. 첫 번째 문장, 나의 고양이가 아팠고요. 내가 슬프다고 느꼈던 거야. 두 번째 문장은요, 그들이 노력했다. 그 사람들을 조용한 상태로 유지하려고 노력했다는 의미예요. 됐죠? 12번에 우리 5번 보기 정답이었고, 이어지는 문제, 요번에는, 자, 동사의 자리가 비어 있는데요. 보기 가운데 어떤 동사가 정답이 되는지를 확인한 방법. 뒤에 보세요, 여러분들. 목적어가 나와주고요. 그런 다음에 동사 원형, 원형 부정사가 보이고 있죠. 결국 목적격 보호자리에 동사 원형, 원형 부정사를 써주는 동사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우리 그렇죠. 4번 보기가 정답이 되겠고, My brother helped. 나의 형이 도와줬다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걸 도와줬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두 번째 문장은 그린 씨가 made my dog stand up. 나의 개로 하여금 일어서게 했다라는 문장이 되네요. 됐지요? 목적격 보호자리, 우리 원형 부정사, 동사 원형 써주는 것이 가능한 동사 바로 4번 보기를 정답으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어지는 우리 14번, 15번 문제는 밑줄 친 1번에서 5번 중에 어법상 어색한 거를 골라주는 문제였는데요. 자, 지금 보면 그렇지요. 바로 2번 보기가 이상하네요. 우리 look이란 동사가 보이다라는 의미로 뒤에 자, 형용사를 보로 취해주는 감각동사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거 반드시 잡아줘야 되는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여기는 보니까 헬스 사람들 건강이라는 의미의 명사죠. 그렇다면 이거를 그렇죠. 건강한 형용사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간단해요. Y만 살짝 붙여주게 되면 문법적으로 맞는 문장이 되는 거고요. 나의 할아버지께서 didn't look healthy. 건강해 보이지 않으셨다. 언제? 지난주에.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비동사가 눈에 들어오지요? 그리고 worried about. 뭐뭐에 대해 걱정하다란 표현이에요. I'm very worried about him. 나는 매우 그에 대해서 걱정스럽다. 걱정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나는 그에 대해 매우 걱정스럽다. 걱정이 된다. 됐지요? 14번에 우리 2번 보기 정답이었고. 자, 이어진 15번입니다. 요번에는 그렇죠. 2번 보기가 이상하네요. 우리 make라는 동사 지금 과거형으로 나와주는데요. 자, 지금 보면 얘가 만들어줬다라는 의미로 유진이가 만들어줬는데 뭐를? 목걸이를 누구에게? 나에게 만들어줬던 거죠. 자, 우리 메이크란 오사가 뭐뭐에게 뭐뭐를 만들어주다. 사형식 문장 구조 만들어주는 것이 가능한데요. 만약 여기처럼 뭐뭐를이 먼저 나와주고 뭐뭐에게가 뒤에 보이면 그 앞에 남들 투가 아닌 그렇지요. 포라는 전치사를 필요로 했던 동사였고요.
이렇게 되면 3형식 문장.

구조가 되는 거 이미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유진이가 나에게 목걸이를 만들어줬다. 나의 생일 선물로 나는 생각한다. 그 목걸이가 아름답고요. 그리고 나에게 아주 좋아 보인다라고. 그 얘기는 나에게 아주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됐죠? 15번에 우리 2번 보기 정답이었고요. 이렇게 메이크가 3형식 문장 구조를 만드실 때는 뭐뭐에게 앞에 for라는 전치사를 필요로 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잡아줘야 되는 내용이에요. 자, 16번, 17번. 괄호 안에 단어들을 순서대로 배열할 때 빈칸에 네 번째로 오는 단어를 골라주는 건데요. 16번 같은 경우에, 그런데 이 단어들을 배열하게 되면 자 이렇게 문장이 만들어지는 거죠. 엄마는 원하셨다. 일단 우리 원트란 동사가 뭐뭐 하는 걸 원하다라고 얘기할 때 뭐뭐 하는 것, 투 동사 원형, 투 부정사가 나와주게 되고요. 하지만 근데 이 문제의 핵심은 그게 아니라, 물론 여기는 메이크란 단어가 투 부정사로 활용되고 있지만 어쨌든 메이크가 원래 동사일 때의 특징 기억해 줘야 돼요. 목적어 나와주고, 목적어가 뭐뭐 하게 하다라고 얘기할 때 뭐뭐 하는 거, 그렇죠? 동사 원형, 원형 부정사가 보인다라는 거 잡아줘야 되고요. 엄마는 원하셨다. To make me study harder. 내가 더 열심히 공부하게 만들기를 원하셨다라는 의미의 문장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 네 번째로는 단어니까 하나, 둘, 셋, 넷, 스터디가 바로 정답이 되겠네요. 5번 보기 정답이었고요. 자, 이어진 17번입니다. 요번에는 we didn't 다음에 그렇죠. 바로 이 동사 특징을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기대하다, 예상하다. 자, 목적어 나와주고 목적어가 뭐뭐 하는 것을 기대하다, 예상하다, 뭐뭐 하는 것. 투부정사가 목적격 보호자리에 보이는 동사입니다. 여기는 우리는 기대하지 않았다. 탐이 to win the car race, 자동차 경주를 우승하는 거를 기대하지 않았다. 이런 식의 의미를 담고 있고요. 어쨌든 우리 네 번째로 오는 거니까 하나, 둘, 셋, 넷. win이라는 단어가 바로 정답이 되겠네요. 1번 보기를 정답으로 확인해 주고요. 다시 한번 expect가 5형식 문장 구조를 만드실 때 목적어가 뭐뭐 하는 것을 기대하다 또는 예상하다라고 얘기할 때 뭐뭐 하는 것, to 동사 원형, to 부정사가 목적격 보호자리에 보이는 동사다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이어지는 18번째 문제인데요. 어법상 올바른 문장을 모두 골라주는 겁니다. 1번, 잘못된 문장이죠. 뭐가 잘못됐죠? 우리 목적어 자리니까 I가 아니라 me가 와줘야 되고요. 조나단이 나에게 부탁했다. To marry him. 뭐야? 그와 결혼해 달라고 부탁했다는 얘기요. 청혼한 거네요. 자, 그 다음에 2번은요. Your explanation. Explanation. 자, 이거 뭔가 여러분들 explanation. 바로 설명이라는 의미의 단어가 되겠고요. 너의 explanation. 설명이요. Sounds reasonably. 자, 이 단어는 합리적으로라는 의미예요. 우리말로는 자연스럽게 들리죠. Your explanation. 너의 설명이 합리적으로 들린다. 하지만 근데 뭘 기억하셔야 돼요? 감각 동사입니다. 우리말로는 그렇지. 뒤에 부사가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감각 동사의 보호자리에 형용사가 나와줘야 되고요. 여기는 바로 reasonable, 합리적인 이라는 의미의 단어로 바꿔줘야 돼요. 너의 explanation, 설명이요. Sounds reasonable, 합리적으로 들린다. 됐지요? 자,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 tell이라는 동사가 보이는데요. 과거로 나와주죠. 목적어 나가지고 목적격 보호자리에 투 동사 원형, 투 부정사가 보이는 동사입니다. 자, 여기 ing를 빼주셔야 되고요. 그녀는 나에게 말했다. 비밀번호를 기억하라고. 됐지요? 자, 우리가 찾고 있는 정답은 바로 4번이었네요. 이 소스가 그 음식을 자, 맵고 달콤하게 만든다. 우리 목적격 보호자리에 형용사 두 개가 연결되고 있는 올바른 문장이고요. 그 다음에 5번도 맞는 문장이에요. 그 기차가 도착했다. 어디에 도착한 거예요, 여러분들? 서울역에 도착했다란 이야기입니다. 4번, 5번 정답이었고요. 19번. 자, 빈칸에 들어갈 말이 나머지와 다른 것입니다. 전부 다 여러분들, 투가 들어가 주는데요. 그런데, 자, 하나의 보기는 바로 포가 들어가 주지요. 3번 보기가 정답이 되겠고요. 여기에는 보니까, 아, 그러네요. make란 동사가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활용되고 있고요. Are you making a pizza? 너는 피자를 만들고 있니? For your friend?
너의 친구에게 피자를 만들어 주고 있니? 이런 식으로 자, 뭐뭐를이 먼저 나와주고요. 뭐뭐에게가 뒤에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우리 make란 동사는 for라는 전치사를 필요로 한다라는 거예요. 됐지요? 자, 이어진 20번, 21번입니다. 우리말을 영어로 바르게 옮긴 걸 골라주는 영장 문제였는데요. 20번, 나는 내 자전거를 내 이웃에게 주었다. 그런데 give란 동사는요. 뭐뭐에게 뭐뭐를 주다. 이런 식으로 목적어를 두 개 채워주는 사형식 문장 구조 만들어주는 것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뭐뭐를이 먼저 나와주고 뭐뭐에게가 뒤에 보일 때는 뭐뭐에게 앞에 그렇죠. to라는 전치사를 필요로 하는 동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이 내용을 기억하고 보기 가운데 정답을 골라주자면 그러네요. 바로 정답 뭔가요? 1번 보기가 정답이 되는 거죠. 나는 줬다. 나의 자전거를 뭐뭐를이 먼저 나와주기 때문에 my neighbor 내 이웃에게 뭐뭐에게 앞에 to라는 전치사가 나와주는 거예요. 20번에 우리 1번 보기 정답이었고 자 이어진 21번입니다. 우리는 그에게 조용히 말하라고 요청했다. 우리 ask란 동사가 목적어에게 뭐뭐 해달라고 부탁하다 요청하다 이럴 때 뭐뭐 하는 거 그렇지요? 우리 to 동사 원형 to 부정사를 목적격 보호자를 서주는 동사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자, 이 내용을 기억한다면 우리 보기 가운데 정답은 바로 자, 바로 5번 보기를 정답으로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목적어 나와주고 to 동사 원형, to 부정사가 보이죠? 우리가 요청했다. 그에게 to speak quietly, 조용하게 말하라고. 됐죠? 21번에 우리 5번 보기 정답이었고요. 자, 이어진 22번. 빈칸 A에서 E에 알맞지 않은 말입니다. 정답 바로 가볼까요? 정답은 자, 지금 D번이 정답이 되죠? 4번 보기예요. 왜 그러냐면 bring이란 단어가 뭐뭐에게 뭐뭐를 가져다 주다. 이런 식으로 목적어를 두개 취해 주는 사형식 문장 구조 만들어 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뭐뭐를 무언가 명사가 나와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happy, 행복한이라는 형용사 말이 안 되는 거지요. 뭘로 바꿔주면 될까요? 행복이라는 의미의 명사로. 자, happiness 이렇게 써주게 되면 can money bring us happiness? 자, 돈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수 있니? 라는 의미의 문장이 되는 겁니다. 우리 bring이라는 동사 다시 한번 뭐뭐에게 뭐뭐를 가져다 주다. 뭐뭐에게 나왔고요. 뭐뭐를 당연히 명사가 나와주는 거예요. 4번 보기 정답으로 확인해 주고요. 자, 이어지는 23번 문제. 빈칸 A에서 C에 들어갈 말이 순서대로 짝지어진 것. 일단 A는요. make란 동사 지금 현재형으로 주어에 맞게 S가 붙어졌지요. 그 애니메이션이 나로 하여금 모호하게 만든다? 웃게 만든다란 이야기예요. 당연히 여러분들 이런 경우에 그렇죠. 목적격 보호자리에 동사 원형, 원형 부정사가 나와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B번도 마찬가지죠. let이라는 동사가 보입니다. 목적어 나가지고 목적어가 뭐뭐 하게 하다, 뭐뭐 하도록 두다, 허락하다로 얘기할 때 뭐뭐 하는 거 역시 동사 원형, 원형 부정사가 보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까 봤던 대로 expect라는 동사는요. 목적어 나가지고 목적어가 뭐뭐 하는 것을 기대하다, 예상하다, 뭐뭐 하는 것 to 부정사가 목적격 보호자리에 나와줍니다. 그러니까 자, 세 개의 우리 보기를 충족시켜 주는 거 바로 2번 정답으로 확인해 주고요. 자, 두 번째 문장은 미스터 킴이 let him go into the room 그 방에 들어가게 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자, 세 번째 문장은요. 미나는 기대했다. 짐이 to pass the driving test on his first try 그의 첫 번째 시도에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하기를 기대했다라는 의미의 문장이 되는 겁니다. 24번. 자, 어법상 어색한 문장의 개수를 골라주는 건데요. 어색한 문장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문장. 잘못된 거 없지요? 역시 두 번째 문장도 잘못된 거 없고요. 세 번째 문장. 일단 단어 잡아줘야 돼요. guilty가 죄책감이 드는 형용사이고요. 어쨌든 우리 feels, 감각 동사 뒤에 형용사 보호 문제가 없지요. 잘못된 문장 D가 문제가 있네요. makes me 다음에 그렇지요. 동사 원형이 보여야 되고요. 운동하는 것이 makes me feel 다음에 자, feel이라는 동사 우리 그렇죠. 뒤에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가 나와 주는 거지요. healthy가 아니라 healthy 건강한 이라는 형용사로 바꿔 줘야 돼요. 운동하는 것이 makes me feel healthy
나로 하여금 건강하게 느끼게 한다. 됐지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잘못된 문장, 바로 마지막 문장입니다. 그 의사가 종종 보여줬다.

0: 그 방문객들에게 그 그림을, 모모에게 모모를 여순이기 때문에 전치사 2를 필요로 하지 않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D번과 2번이 잘못된 문장이었고요. 2번 보기 정답으로 확인해 주시면 돼요.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로 가보도록 합니다. 우리말을 영어로 바르게 옮긴 것을 모두 골라준 건데요. 1번. 저는 슈퍼 영웅처럼 보인다. 모모처럼. like가 중간에 빠졌네요. 자, 2번. 나는 내 사촌에게 편지를 썼다. I wrote a letter. 자, 모모에게 앞에 우리 write란 동사 지금 과거로 나와줬는데요. 이 동사는 for가 아니라 그렇죠. to를 써주는 동사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3번. 그는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He put his hands in his pocket. 잘못된 거 없네요. 3번 정답이고요. 또 하나의 정답. 회의는 오후 4시에 끝났다. The meeting ended at 4 in the afternoon. 바로 4번이에요. 5번은 뭐가 잘못됐죠? 그 검은 옷이 진수를 말라 보이게 했다. 자, 우리 make란 동사가 과거로 나와주고요. 목적 다음에 목적으로 뭐뭐 하겠다. 뭐 이러면 될 뭐뭐 하는 거 동사 원형, 원형 부정사가 보여야 되는 거지요. to를 없애줘야지 문법적으로 맞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문제 3번, 4번 보기 정답으로 확인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오늘 실전 문제 1번부터 25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 26번부터 50번 문제까지로 만나도록 합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여러분들 안녕.
1: 8월 20일 오후 2시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을 실시합니다. 공습 경보가 울리면 가까운 대피소로 대피하고 소방차, 앰뷸런스가 오면 꼭 양보 운전해 주세요. 적극적인 참여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킵니다.

전국의 5학년 친구들 만점을 부르는 1일 NSM이 왔어요. 자, 6단원 작품을 즐겨요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요, 우리 교과서 내용학습의 29번부터 40번 문제까지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숙제 잘해오셨나요? 퀴즈 정답 확인해보려고 해요.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려면 쓸 대상과 비유할 대상의 다른 점을 떠올리면 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였는데요. 정답은 X였습니다. 다른 점을 떠올리면 되나요? 아니죠. 쓸 대상과 비유하고자 하는 대상, 비유할 대상의 같은 점, 비슷한 점을 떠올려야 두 가지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김은혜 선생님의 마음은 바다처럼 넓다라고 하면 어떤 거예요? 김은혜 선생님의 마음과 바다, 넓다라는 공통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점이 아니라 같은 점, 비슷한 점을 찾아야 우리가 비유적 표현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한 가지 더 얘기했었죠. 시에서만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에서도 비유적 표현이 들어간다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는데요. 오늘은 사랑이 뭔데요? 라는 이야기 조금 더 읽어보려고 합니다. 자, 교재는요. 149쪽을 펼쳐주시면 됩니다. 1까지 읽었었는데 우리 2로 이어지는 내용 함께 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선생님 여기서 끊으면 어떡해요?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뭔데요? 아주 궁금해하셨을 텐데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어? 박사님 방금 전까지 어머님을 생각하고 계셨군요? 라고 로봇이 말한 거예요. 로봇이. 로봇처럼 말하려면 어? 박사님 방금 전까지 어머님을 생각하고 계셨군요 라고 말하는 게 어울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인간의 감정을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로봇이니까 사람처럼 읽었다고 가정하고 선생님이 읽어보겠습니다. 응, 그걸 어떻게 알았지? 는 누가 얘기한 거예요? 김수철 박사님이 얘기하신 거겠죠. 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이 로봇이 어떻게 알지? 개발을 한 로봇이 이제 성공했습니다. 인간의 감정, 사람의 감정을 읽어낼 수 있는 로봇이 된 거예요. 그리움이라는 감정은 파장이 물결처럼 꽤 오랫동안 지속되니까요. 지금 박사님이 그리움이라는 감정을 가지고 있군요 라는 것을 로봇이 읽어낸 겁니다. 이 파장이 물결처럼 꽤 오랫동안 지속되니까요. 이 문장에서 비유적인 표현 여러분 찾으실 수 있나요? 그렇죠. 물결처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비유적인 표현이죠. 그럼 물결과 무엇이 같다는 거예요? 그리움.

비슷하다는 거죠. 둘다꽤 오랫동안 지속된다라는 공통점, 비슷한 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비유적인 표현이 사용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에서도 사용될 수 있는 거예요. 휴머니드, 너 이젠 사람이 다 됐구나. 문제는 사람인 것 같아요. 어? 왜 사람이 문제라고 하지? 로봇이? 그 이유는 좀더 생각해 보고요. 지금 이건 누가 얘기한 거예요? 박사님이 얘기한 거예요. 아, 내가 개발한 휴머니드 로봇 아주 잘 개발이 되었어. 사람 다 됐네. 이제 감정을 다 읽고 이해할 수 있구나.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래요. 왜 그럴지 좀더 살펴봐야겠습니다만. 로봇 휴머니드는 잠시 생각에 잠기는 것 같았다. 김수철 박사는 로봇을 살포시 끌어안으며 나직하게 속삭였다. 이렇게 끌어안으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낮게 작은 목소리로 나직하게 속삭였어요. 속삭인 건 소리치는 거랑 다른 거죠. 이렇게 작게 얘기를 한 거예요. 뭐라고 속삭였을까요? 사람이 왜 문제인데? 물어본 거예요. 이유를. 저는 이제 사람의 감정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반대로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것 같거든요. 아, 여기서 휴머니드가 생각하는 사람의 문제가 나오는군요. 나, 로봇은 이제는 개발이 되어서 사람의 감정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나오죠. 어머님을 생각하고 계셨군요. 읽어냈는데 반대로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대요. 그렇지 못하다는 건 뭐예요? 감정을 읽어낼 수, 느낄 수 없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김수철 박사는 로봇의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이 도시로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았는데 지금은 자신이 생각해도 많이 달라진 것 같았기 때문이다. 자, 그럼 처음부터 김수철 박사가 감정을 느끼지 못한 것이 아니죠. 처음에는 느낄 수 있었는데 도시로 들어오고 나서 많이 달라진 것 같았다. 그런 감정을 내가 정말 잊고 살고 있었네 하면서 깜짝 놀란 거죠. 박사님, 사랑이 뭔줄 아세요? 사랑이라? 거보세요. 모르고 계시잖아요. 라고 누가 얘기한 거예요? 로봇이 얘기한 거죠. 생각해보면 웃기지 않나요? 로봇보다 사람이, 인간이란 존재가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건데, 지금은 반대로 개발된 로봇이 인간의 감정을 읽을 수 있고, 사람, 박사님이 사랑이란 감정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김수철 박사는 정말 사랑이 무엇인지 생각나지 않았다. 아, 큰일이로군요. 손나발을 만들어가지고 어머니께서 사랑이 뭔지 잊으면 안 된다, 라고까지 하셨는데, 정말로 이 도시에 들어와서 개발에 막 몰두하고 하다 보니까 이 감정에 대해서 잊게 된 거예요. 정말 사랑이 무엇인지 생각나지 않았다. 아, 심각한 문제인데요. 선생님이 우리가 오늘 이야기 사랑이 뭔데요?를 읽고 김수철 박사가 사랑이 정말 모르고 생각이 안 난다고 해가지고 어떻게든 알려주고 싶은 마음에 선생님 머리와 귀와 그리고 여기 옷에 하트를 잔뜩 달고 왔습니다. 몇 개의 하트가 있을까요? 여러분, 퀴즈 정답도 맞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생님 오늘 하트를 몇 개나 달고 온 거야? 이런 것들 찾아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힌트를 좀 주겠습니다. 네. 사랑이 무엇인지 생각나지 않았대요. 아, 알려주고 싶은 마음인데 일단 여기까지 읽고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29번이에요. 이 글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이에요. 로봇은 사람이 되었다. 갑자기 휴머니드가 삐비비비 가더니 나는 뭐김 누구누구가 됐다.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됐나요? 아니에요. 사람이 된건 아니에요. 사람처럼 감정을 읽을 수 있게 된 거죠.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사람도 감정을 잘 읽을 수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사람이 된건 어쨌든 아닙니다. 로봇은 사랑이 무엇인지 모른다? 아니요. 알고 있어요. 감정을 읽어낼 수 있게 됐거든요. 김수철 박사는 어머니를 그리워한다. 맞나요? 네, 그리워하고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알수 있죠? 박사님 방금 전까지 어머님 생각하셨죠? 라고 로봇이 얘기하니까 응, 어떻게 알았어? 라고 하잖아요. 그리워하고 있는 거죠. 아마 그리움의 감정은 느낄 수 있나 봐요. 그쵸? 김수철 박사는 과거와 달라진 것이 없다. 선생님 이렇게 문제 나올 줄 알았어요. 과거에는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낄 수 있었는데 도시에 와서 그렇게 삭막하게 막 살다 보니까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끼지 못하게 된 거죠. 달라졌다고 스스로 느꼈다고 했잖아요. 김수철 박사는 감정을 느끼는 로봇 개발에 실패했다? 아니죠. 휴머니드 개발 성공했어요.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우리가 글을 다쭉 읽어보면서 단서를 통해서 찾을 수 있는 것들이죠. 30번 중요한 문제인데요. 기억부터 미음 가운데에서 비유적 표현

사용권으로 사용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됐어요. 뭐, 뭔가 쓸 대상이 있으면 그것과 비슷한 것, 어떤 비유적 표현이 사용되었을까요? 하는 거예요. 그리움, 물결, 감정, 로봇, 사랑입니다. 여러분, 글을 읽어보면서 원래 말하려고 하는 대상이 아니라 비유적인 표현으로 사용된 것을 찾아보세요. 찾으셨나요? 적은 답은 몇 번이에요? 그쵸, 물결입니다. 물결. 2번이에요. 일단 답은 2번인데 왜 2번이냐? 그리움이라는 감정, 로봇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움이라는 감정은 파장이 물결처럼 오래 지속되니까요. 라고 했어요. 이 그리움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데 그리움이라는 감정은 파장이 물결처럼 오래 지속되니까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뭐뭐처럼. 그러면 그리움이 물결이랑 굉장히 비슷한데 비유적인 표현으로 사용된 것이니까 원래 말하려던 것이 아니라 물처럼이라는 단어가 붙은 물결이 비유적 표현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2번 정답입니다. 31번. 가와 같이 말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문제는 사람인 것 같아요. 나는 로봇인데 이것을 읽을 수 있는데 사람은 이것을 읽을 수 없어요. 자, 찾아봅시다. 사람들이 로봇에 너무 의존하기 때문이다. 너무 의지하고 로봇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나요? 그것은 아니에요. 로봇을 개발하지 않기 때문이다. 역시 찾을 수 없는 내용. 사람들이 감정을 느끼는 능력을 잃어가기 때문이다. 그렇죠. 사랑이라는 감정. 박사님, 거 봐요. 사랑 뭔지 모르시잖아요. 이렇게 로봇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감정을 느끼는 능력을 잃어가는 것, 그것이 사람이 겪는 문제다라고 우리가 찾을 수 있네요. 사람들이 서로의 감정을 너무 신경 쓰기 때문이다. 저 사람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지? 그것을 예민하게 꼬집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능력을 잃어가는 것이 문제예요. 사람들이 교감하는 능력이 로봇보다 뛰어나요? 그러면은 사람이 문제라고 얘기를 안 하죠.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32번이에요. 로봇 휴머니드가 가진 특징이 무엇인지 쓰시오. 다른 것과 구별되는 것, 휴머니드만이 가진 것이 무엇이었죠? 감정을 느낀다. 감정을 느끼는 로봇을 개발하려고 했는데, 개발하는데 성공을 해서, 박사님 지금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계시군요. 라고 읽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뭐, 로봇 휴머니드가 가진 특징, 뭐, 크기가 크다, 무슨 새끼다, 이런 것은 특징이 아니죠. 여기서는. 그래서 나온 특징은? 감정을 느낀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름도 휴머니드라고 붙였다고 했죠. 자, 그럼 더 읽어보겠습니다. 4번이라는 숫자가 붙었네요. 로봇 휴머니드와 어머니가 서로를 힘껏 끌어안았다. 자, 어머니 등장합니다. 그리고 아들인 김수철 박사가 개발한 휴머니드가 함께 서로를 힘껏 끌어안은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읽는 로봇의 큰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흘러나왔다. 로봇이 이제 크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볼까요? 어머님께서는 지금 아들을 무척 보고 싶어 하시는군요. 보고 싶어 하는 그런 감정도 얘가 이제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어머니가 대답할 차례였다. 어머니는 다시 한번 로봇을 힘차게 끌어안은 다음 큰 소리로 외쳤다. 서로 이렇게 끌어안으면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건가 봐요. 그럼 로봇은 아들을 무척 보고 싶어 하는 어머니의 감정을 읽는데 성공을 했고요. 어머니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볼까요? 얘야, 로봇, 넌 지금 사랑에 빠져 있구나. 자, 그러면 어머니도 로봇의 감정을 읽을 수 있는 거죠. 그쵸? 나는 아무리 안아도 로봇, 너가 무슨 감정을 느끼는지 모르겠는데가 아니라 로봇도 맞췄고 어머니도 로봇의 감정을 맞힌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로봇이 활짝 웃으며 소리쳤다. 네, 맞아요. 전 지금 사랑에 빠져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럼 이 사랑이라는 감정 로봇이 느끼고 있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알수 있네요. 구경꾼들이 모두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고개를 갸웃거리는 건 뭐죠? 뭔가 의아한데? 또는 궁금한데? 할때 이렇게 갸웃갸웃거리잖아요.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지금 로봇이랑 그 김수철 박사의 어머니가 서로를 끌어안으면서 감정을 서로 읽고 있네?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들은 서로 약속이나 한듯 한꺼번에 물어왔다. 사랑이 뭔데요? 자, 이것이 우리 이야기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구경꾼들이 지금 이렇게 물은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사랑이 무슨 감정인지 알고 있는 거예요?
질문하는 것은 무언가 그것에 대해서 모를 때 물어보잖아요. 사랑이라는 감정을 이 사람들은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박사 어머니와 그리고 휴머니드가 서로 막 감정을 얘기하니까 갸웃갸웃 거리는 거예요. 사랑이 뭔데요? 무슨 감정인데요? 그 말을 들은 김수철 박사가 갑자기 어머니 앞으로 내달렸다. 그러고는 있는 힘을 다해 어머니를 끌어안았다. 끌어안으면 이제 감정을 알수 있으니까. 어머니는 그제야 아들이 사랑의 감정을 되찾는 것을 보며 기쁨에 눈물을 흘렸다. 아, 우리 아들이 삭막하게 도시에서만 살면서 감정을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지금 드디어 이제 너가 사랑의 감정을 되찾았구나 하면서 기쁨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에요. 이거 슬퍼서 흘렸다. 뭐 이런 내용 있으면 틀린 겁니다. 자, 문제 볼게요. 33번입니다. 이 글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 선생님이 글의 내용을 찾아보세요 하면 다시 한번 보면 거기에 다 단서가 있다고 했었죠? 하나하나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가 로봇의 감정을 읽었다. 맞아요? 얘야, 너 지금 사랑에 빠져 있구나 라고 감정 읽었잖아요. 1번에 바로 알맞은 내용이 있네요. 2번부터 5번까지는 왜 틀렸는지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 모두 로봇의 감정을 읽었다. 아까 사람들이라고 하면 구경꾼들을 말하는 거겠죠? 구경꾼들도, 아, 그래, 맞아요, 맞아요. 로봇 지금 사랑에 빠져있네요. 라고 했어요? 아니죠. 갸웃거리면서, 사랑이 뭔데요? 라고 했잖아요. 감정을 읽은 게 아닙니다. 김수철 박사가 감정을 되찾지 못했나요? 아니죠. 어머니에게 내달려서 안으면서 사랑이라는 감정을 되찾은 것 같으니까 어머니께서 기쁨에 눈물을 흘리셨잖아요. 자, 로봇이 어머니의 감정을 읽지 못했다. 로봇이 어머니의 감정 읽지 못했어요? 아니죠. 아드님에 대한 마음, 이런 것도 읽어냈잖아요. 사람들이 사랑의 감정을 느끼고 있다. 자,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느끼고 있어요? 갸웃거렸다니까요. 지금 사랑의 감정을 느낀 사람이 누구예요? 김수철 박사, 어머니, 그리고 휴머니드만 사랑의 감정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34번입니다. 기억의 까닭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하는 거예요. 서로를 힘껏 끌어안았어요. 까닭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왜 서로를 힘껏 끌어안았는지를 우리가 찾아주면 되겠죠. 반가워서 끌어안았을까요?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끌어안았을까요? 서로의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 끌어안았을까요? 자, 무엇이 맞아요? 1번이랑은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어머니 너무 반갑습니다. 그래서 끌어안은 거예요? 아니죠. 힘껏 끌어안으면서 무슨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읽어내려고 했잖아요.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죠. 보호한다. 이건 확실히 아닌 거 알겠는데 반가워서 안는 거 아니야? 우리 오랜만에 만난 친구 반가우면 힘껏 끌어안잖아. 그것은 여러분들의 생각으로만 푸는 거죠. 여기서는 힘껏 끌어안는 이유가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예요. 네, 이렇게 1번에 여러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35번이에요. 니은을 알맞게 사용한 문장을 보기에서 찾아 기호를 쓰는 거예요. 니은이 뭐죠? 갸웃거렸다. 갸웃거리는 거죠? 이렇게 고개를, 응? 뭐지? 의아하고 궁금하고 할때 이렇게 하는 것이죠. 알맞게 사용한 문장 찾아볼게요. 가. 집 주위를 갸웃거린다? 집 주위를 막 갸웃거리면서 돌아다녀요? 아닌 것 같은데. 나. 그네 주위를 앞뒤로 갸웃거린다. 갸웃거린다는 건 고개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선생님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집 주위, 그네 주위는 너무 범위가 넓잖아요. 이렇게 행동을 하면서 걸어 다닌다? 좀 아닌 것 같은데. 다. 소녀는 잘 모르겠다는 듯이 고개를 갸웃거린다. 자, 여기에 사용된 게 맞겠죠? 잘 모르겠다는 듯이. 이런 행동을 언제 한다고요? 자꾸 이쪽 저쪽으로 이렇게 기울이는 거예요. 왜? 이해가 안 되거나 궁금하거나 할 때요. 그래서 다에 사용된 것이 알맞은 표현이죠. 잘 모르겠다는 듯이 갸웃거린다. 선생님이 학교에서 수업할 때 학생들이 이러면은 갸웃거리면 이해가 안 됐구나 하면서 다시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갸웃거리다라는 것은 이쪽 저쪽으로 기울이는 거죠. 이해가 안 되거나 궁금하거나. 자, 가와 나에서는요. 갸웃거린다가 아니라 아마도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였을 거예요. 기웃거린다를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기웃거린다.
말이 비슷하죠? 갸웃거린다, 기웃거린다. 기웃거리는 건요, 고개나 몸을 이리저리 기울이는 것까지는 굉장히 비슷한 행동인데, 무엇을 살피거나 엿보는 행동이에요.

뭔가 이렇게 살펴보는 거 있죠. 기웃거리는 거. 네, 갸웃거리는 건 뭐예요? 응? 이런 느낌이고. 기웃거리는 거는 살피거나 이렇게 엿보려는 거예요. 조금 행동이 비슷하기도 하고 말이 비슷하기도 하지만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갸웃거렸다가 알맞게 사용된 것은 다예요. 차이 아시겠죠, 여러분? 직접 한번 해보세요. 기웃거리는 거랑 갸웃거리는 거. 네, 좋습니다. 36번은요, 서술형 문제예요. 김수철 박사가 디귿과 같이 행동한 까닭을 쓰는 겁니다.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보니까 김수철 박사가 갑자기 어머니 앞으로 내달렸다. 로봇이랑 어머니가 같이 앉고 뭐 감정을 바치는 걸 보면서 갑자기 어머니 앞으로 내달렸죠.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생각해 보면 사랑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다. 원래는 알고 있었어요. 가장 처음에 김수철 박사가 사랑이란 감정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도시에만 있고 막 기계적으로 살다 보니까 그 감정을 잊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자신이 개발한 휴머니드와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가 같이 끌어안고, 아, 지금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군요. 서로 맞추는 걸 보면서, 진짜 맞아. 내가 잊고 있던 이 사랑이라는 감정 정말 중요한 것이었지라고 깨달으면서 갑자기 어머니 앞으로 내달리는 행동을 하게 된 거죠. 선생님 36번 조금 어려웠어요라고 했다면 지금 다시 한번 알아두시면 됩니다. 왜이 행동을 했다고요? 사랑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구나.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됐죠? 자,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이야기 끝난 게 아닙니다. 5. 구경꾼들도 그들 두 사람처럼 서로를 끌어안은 채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내려 안간힘을 썼다. 자, 구경꾼들은 사랑이라는 감정을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몰랐어요.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휴머니드와 어머니께서 끌어안고 막 얘기를 하는 거 보면서, 갸웃거렸잖아요. 그런데 그들 두 사람처럼 서로를 끌어안은 채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내려고 안간힘을 썼다. 노력을 했다. 이런 뜻이죠. 구경꾼들은 어느새 자신들의 가슴이 따스하게 데워져 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진짜로 끌어안아 보니까 사랑이라는 것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쵸? 가슴이 따스하게 데워져 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마치 선생님 옷에 달린 것처럼 갑자기 없었다가 따스하게 이렇게 데워져 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거죠. 구경꾼들은 모두 한마디씩 말했다. 아, 이런 게 사랑이군요. 깨닫고 있는 거예요. 아, 이제야 사랑이 뭔지 알겠어요. 이런 걸 사랑이라고 하는군요. 지금 한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구경꾼들이잖아요. 모두 한마디씩 말했다니까. 다 다른 사람이, 아, 이런 게 사랑이군요. 아, 이제야 뭔지 알겠어요. 이런 걸 사랑이라고 하는군요. 알게 된 겁니다. 어머니와 김수철 박사는 한동안 그렇게 멍하니 서 있었다. 자, 멍하니 서 있었다는 건 뭐예요?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서로를 끌어안은 채 있었다라는 거죠. 구경꾼들 역시 한동안 서로를 그렇게 껴안은 채 움직일 줄을 몰랐다. 이렇게 되찾은 감정을 조금 더 오래 누리고 싶은 마음에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문제 한번 볼게요. 37번입니다. 기억에서 구경꾼들의 가슴이 따스하게 데워져 오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자, 이것을 찾는 거죠. 왜 가슴이 따스하게 데워져 왔을까요? 자, 이유를 한번 찾아볼까요?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아직 사랑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이다. 어머니가 로봇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로봇 휴머니드의 우수성에 감동했기 때문이다. 어머니와 김수철 박사를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가슴이 따스하게 데워져 오는 이유는 뭐예요?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잖아요. 1번. 1번과 2번의 내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둘중 하나의 답이 있구나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무엇인지 모르는 게 아니라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렇죠? 38번입니다. 이 글을 읽고 인상적인 부분을 바르게 말한 친구예요. 인상적인 부분, 내 기억에 남는 부분,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6단원에서 작품을 즐겨요 했을 때, 뭐 시에 드러난 비유적인 표현을 찾아보기도 하고, 그 분위기에 맞게 낭송하기도 하고 하는데, 인상적인 부분을 찾아와서 같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이번 단원의 목표예요. 라고 선생님이 말한 적이 있을 거예요. 자, 이 글, 무슨 글이에요? 이야기, 사랑이 뭔데요? 라는 글을 읽고 인상적인 부분을 바르게 말한 친구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아유리, 구경꾼들이 어머니를 쳐다보고 웃는 장면이 인상적이야. 어머니를 쳐다보고 웃어요?

이 부분이 인상적이었대요. 빠르게 말했다고 볼수 있네요. 서윤이. 39번입니다. 밑줄긋 낱말의 뜻을 찾아 알맞게 연결하는 거예요. 자, 우리 단어의 뜻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었죠?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의 멍하니. 그리고 토끼가 안간힘을 쓰며 도망갔다. 안간힘의 뜻을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정신이 나간 것처럼 얼떨떨하게는 멍하니와 안간힘 중에 어떤 단어에 대한 뜻일까요? 그렇죠. 멍하니죠, 멍하니. 멍하니 바라보았다. 선생님 연기로 하자면 이렇게 뚤망뚤망 바라본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바라보는 거잖아요. 정신이 나간 것처럼 얼떨떨하게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렇게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몹시 애쓰는 힘. 너무 쉽죠. 여기 안간 힘 있는데 여기도 힘이 들어가잖아요. 아, 정말 내가 이것을 이루고 싶어서 막 애쓰는 거예요. 문장이 뭐예요? 토끼가 안간힘을 쓰며 도망갔다. 아, 필사적으로 무언가에 쫓기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도망가려고 안간힘을 쓰는 거 뭐예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애쓴다라는 뜻이니까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40번 문제 볼까요? 서술형 문제네요. 니은에서 어머니와 김수철 박사가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던 까닭이 무엇인지 쓰시오. 되어 있어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대요. 우리가 멍하니 서 있었다 할때 멍하니의 뜻은 우리가 방금 알아보았는데요. 왜? 왜 그렇게 서 있었던 거죠? 서로 싸워서요? 사이가 좋지 않아서요? 아니에요. 오랜만에 되찾은 사랑의 감정을 더 느끼기 위해서 멍하게 서 있었죠. 이야기 읽으면 선생님 저도 궁금했어요. 뭐 같이 기뻐가지고 울고 웃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아는 채로 멍하니 서 있었던 건지 여기 이유가 있습니다. 오랜만에 되찾은 만약에 처음 느낀 사랑의 감정을 더 느끼기 위해서 하면 틀린 내용이에요. 처음 느낀 게 아니에요. 원래 느꼈지만 잊어버렸다. 되찾은 거라고 했었죠. 그것을 더 느끼고 싶어서 오랫동안 껴안은 채 멍하니 서 있었던 겁니다. 이제 이유를 아셨나요? 네, 멍하니 서 있었던 까닭은 오랜만에 되찾은 사랑의 감정을 더 느끼기 위해서. 사랑이 뭔데요? 라는 이 글을 읽고 선생님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이 뭘까? 여러 가지가 될수 있죠. 누군가를 사전에서는 그래요. 누군가를 애틋하게 그리워하고 또이 사랑이라는 것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하트. 하트 같지 않나요? 이렇게 빨간 하트로 그려보겠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는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애틋하게 그리워하고 열렬히 좋아하는 마음이 사랑이라고 하는데요. 그건 이제 사전적인 의미고 우리가 느끼는 마음을 떠올려 보면 다른 사람을 아끼고 위해주면서 뭔가 소중히 여기는 그런 것을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죠. 맛있는 걸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든다거나 아니면 기다려주고 싶어요. 친구가 나를 오랫동안 기다리게 해도 아휴 짜증나 왜 이렇게 나를 기다리게 하는 거야 지루해 죽겠네가 아니라 아 그래 친구가 이제 오면 우리 같이 재밌게 놀수 있겠지? 그 시간마저 막 기다려지고 기다려주고 싶고 하는 것이 사랑의 마음일 수도 있고요. 또는 뭐 관심을 가지는 것도 사랑의 마음일 수 있겠죠. 아까 우리가 갸웃거리다 말고 기웃거리다의 뜻도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괜히 그 사람을 한번더 보고 싶어가지고 근처에 이렇게 기웃거리고 이런 것도 사랑의 감정이 될수 있지 않을까요? 이 글을 읽으면서 문제를 푸는 것도 좋지만 작품을 즐겨야잖아요, 여러분. 아, 정말 내가 생각하는 사랑의 의미가 뭘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돼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내준 문제 풀기 전에 선생님이 그거 맞춰보라고 했었잖아요. 김수철 박사에게 또는 구경꾼들에게 사랑을 알려주기 위해서 선생님이 오늘 하트를 몇개 하고 나왔을까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오늘 수강하기 게시판에 답을, 올릴 때 그것까지 한번 달아줘 보세요. 선생님은 답을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럼 우리, 만점왕 그거 마치기 전에 선생님이 내는 퀴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뭔데요? 라는 이야기에서 구경꾼들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꼈다. 맞으면 O, 틀리면 X인데요. 선생님이 어떤 함정을 파놓았을 수도 있고, 또는 진짜 맞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이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로봇 아니고, 어머니 아니고, 김수철 박사 아니고, 구경꾼들입니다. 구경꾼들이 서로를 끌어안으며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꼈다. 뭐, 감정이 다른 감정일 수도 있고,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어떤 것이 정답인지, 또는 왜 정답이 되지 않는지, 이유와 함께 써주시고요.
선생님이 달고 있는 하트의 개수도 같이 남겨주면 좋을 것 같아요.

0: 좋습니다. 오늘 이야기 너무 재밌게 읽었죠? 문제 푸느라 고생했고요. 우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
1: 폭염 피해 예방 요령. 첫째, TV, 라디오, 긴급재난 문자 등을 통해 비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합니다. 둘째, 가장 더운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셋째, 불가피한 야외 활동 시 햇빛으로부터 신체 노출을 최소화합니다. 넷째, 무더위 쉼터 등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더위를 피합니다. 다섯째, 충분한 수분을 섭취합니다. 여섯째, 안부 전화로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살핍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과학의 세계로 원 없이 빠져드는 시간, 그 시간을 책임지는 원 아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요, 우리 주변을 이루고 있는 물질이 어떠한 입자로 구성되어 있는지 아주 깊이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요, 오늘 시간부터는 우리에게 조금 더 친숙한 식물에 대한 이야기 시작해 보려 하는데요. 오늘 시간은요, 식물과 에너지 단원 중에서도 광합성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오늘 수업 역시 원아랑의 대단한 개념 미션으로부터 방향성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개념 미션 사진은요, 나뭇잎의 그림이 보이고요. 질문을 읽어보면요, 식물은 왜 햇빛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을까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요, 식물을 키울 때 물도 꼭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식물에게는 빛에너지가 꼭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도대체 이 식물은 이 빛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 오늘 시간에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개념 아이템은요. 식물이 이산화탄소와 물을 원료로요. 무엇을 이용해서 빛에너지를 이용하여 양분을 만드는 과정이 제일 먼저 나와 있습니다. 우리 빛에너지를 이용하여 양분을 만드는 이 과정을 우리는 광합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광자가 빛광자로서요, 빛을 통해서 양분을 합성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가 있을 텐데요. 그림을 보면요, 식물 세포 안에 이렇게 초록색 알갱이들이 보입니다. 이 초록색 알갱이의 이름이 엽록체인데요. 엽록체가 초록 색깔을 띠는 이유는 이 엽록체 안에 엽록소라고 하는 색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엽록소는요, 빛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엽록체 안에서 무엇이 바로 광합성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한 줄은 바로 이 광합성에 대한 정리입니다. 한번 여기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광합성은요, 무엇과 무엇을 원료로 한다고요? 이산화탄소와 물을 원료로 합니다. 이산화탄소와 물을 가지고 무엇을 받아? 빛에너지를 받아서 양분을 합성할 건데요. 우리 그때 양분의 이름이 바로 포도당입니다. 그리고요, 포도당이 만들어지면서 나오는 기체가 있는데 이 기체는 산소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는 광합성을 하는데 필요한 요소와 그리고 광합성의 산물에 대해서 차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광합성에 필요한 요소는요, 빛에너지, 이산화탄소, 물이 꼭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때 빛에너지는요, 광합성의 에너지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 이산화탄소는요, 어떻게 식물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라는 걸 살펴보려면요, 우리 잎의 구조를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우리 식물의 잎의 표면에는요, 주로 이 기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나 잎 뒷면에 이 기공이

굉장히 많이 분포하고 있거든요. 기공은요, 말 그대로 공기가 드나드는 구멍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체인 이 공기가 식물체 안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바로 이 기공을 통해서요. 이 기공은요, 두 개의 공변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공변 세포의 이 공자가 이 기공의 공자와 같거든요. 그래서 기공 주변에 있는 세포다라고 해서 이름을 공변 세포로 지었습니다. 즉, 이렇게 두 개의 공변 세포가 기공을 열기도 하고 또 닫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이산화탄소는 기공을 통해서 식물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구나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물은요. 우리 식물 키울 때 주로 물 어디로 주나요? 우리 흙, 뿌리 쪽에다가 물을 따라줍니다. 즉, 식물은요, 물을 흡수해요. 어디에서 흡수해요? 뿌리에서 흡수합니다. 흡수한 물은요, 어디를 따라, 물관을 따라 잎까지 이동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잎 광합성에 필요한 요소와 관련된 실험이 교재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실험 먼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파란색 BTB 용액이 노란색이 될 때까지 날숨을 불어넣는데요. 일단 우리 BTB 용액의 성질을 좀 알아야 될것 같은데요. 이 BTB 용액은 용액의 산성도에 따라서 색깔이 변하는 지시약입니다. 그러면요, 이 BTB 용액은 산성일 때는 노란 색깔을 띠고요. 그리고 중성일 때는 무슨 색? 초록 색깔을. 그리고 염기성일 때는 파랑 색깔을 띠는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 파랑색 BTB 용액이었던 것에 무슨 색이 될 때까지, 노란색이 될 때까지 날숨을 불어넣을 거래요. 하고. 우리가 날숨에는 주로 어떤 기체가 있다고 얘기하나요? 우리는 보통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 날숨에는 이산화탄소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산화탄소는요, BTB 용액에 녹아들면서 산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날숨 속에 무엇이 BTB 용액의 색깔을 바꾼 거예요? 그렇죠. 이산화탄소가 BTB 용액에 녹으면서 산성이 되어서 노란색으로 변한 것이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시험관 A씨에 노란색 BTB 용액을 넣고 B와 C에는 검정말을 넣어서 그림과 같이 장치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그림을 보면요, 똑같이 노란색이 된 BTB 용액에다가 B와 C에는 무엇을? 식물인 검정말을 넣고요. 그 다음에 C의 경우에는 무얼로 감쌌어요? 알루미늄 포일로 감쌌어요. 그렇다면 C에는 빛에너지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거예요. 그럼 우리 앞에서 배웠던 내용에 근거를 하면 C의 경우는 빛에너지가 차단되었기 때문에 광합성을 할수 없겠구나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B의 경우에는요, 지금 검정말이 들어가 있고요. 또 이산화탄소도 있습니다. 또 빛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용액에 넣은 거니까 물도 공급이 되겠죠. 따라서 광합성에 필요한 요소가 B 시험관에서는 모두 충족이 되구나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3번이요. 빛이 비치는 곳에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시험관 B는 초록색을 거쳐 파랑 색깔로 변했다고 하네요. 우리 이산화탄소를 넣어서 노란색으로 바뀌었던 BTB 용액이 다시 초록색에서 파랑 색깔로 바뀌는 이유는 염기성으로 바뀌었다라는 뜻인데요. 그때 무엇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 BTB 용액이 파랑색이 될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CO2를 넣어서 노란색으로 만들었던 것인데 파란색으로 바뀌었다라는 건이 BTB 용액 안에 무엇이? CO2, 이산화탄소가 사라졌겠구나. 그럼 그 이산화탄소 어디로 들어갔겠어요? 그렇죠. 검정말이 광합성을 하면서 사용을 했을 거예요. 자, 그래서요. 우리 무엇이 검정말의 광합성에 사용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죠. 이산화탄소가 이 검정말의 광합성에 사용했기 때문에 BTB 용액의 색깔이 초록색을 거쳐 파랑 색깔로 변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추측했던 대로요. 시험관 A와 C는 광합성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BTB 용액의 색깔이 노란색 그대로, 즉 CO2가 녹아있는 상태로 변하지 않았구나라는 것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번에는 광합성으로 생성되는 물질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림 보시면 아까 얘기한 물과 이산화탄소를 원료로 빛에너지를 받아서 포도당과 산소를 만드는 것이 광합성이구나라고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때 물을 보시면요. 뿌리에서 올라온 물이 무엇을 따라?
물관을 따라서 입까지 전달되고 있어요. 이 이산화탄소 선생님이 어디로 들어올 수 있다고 했어요? 네, 잎에 있는 기공을 통해서 주로 들어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만들어지는 그 양분을 우리는 포도당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포도당 그림 보시면 지금 입자가 한 개죠. 우리가 포도당은 단당류라고 합니다. 당이 한 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포도당은요, 물에 너무 잘 녹아요. 그래서 포도당을 만들어서 포도당으로 저장을 하자니 저장이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당을 여러 개를 붙입니다. 즉, 우리가 다당류를 만든다라고 하는데, 이때 다당류를 녹말이라고 해요. 아, 광합성으로 만든 양분은 포도당인데, 이 포도당을 저장할 때는 일시적으로 녹말로 바꾸어 저장하는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뒤에 화면에 나올 건데요. 이 녹말을 확인하는 반응이 있어요. 그 반응을 우리는 아이오딘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이오딘 반응이 뭐냐면요. 아이오딘,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을 녹말에 똑 떨어뜨리면 이 아이오딘의 색깔이 청람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녹말이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지시약이 아이오딘,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이에요. 뒤에 실험에서 한번 더 살펴볼 거고요. 자, 포도당과 함께 만들어진 기체는 산소입니다. 산소는요, 우리 식물도 동물처럼 호흡을 합니다. 그래서 호흡을 할때 산소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남은 산소는 이렇게 기공을 통해 밖으로 내보내기도 합니다. 자, 이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광합성으로 처음 만들어지는 양분은 무엇이라고? 그렇죠. 포도당이라고 이야기했고요. 대부분의 식물에서 포도당은요, 결합하여 무엇으로 바뀌어? 녹말로 바뀌어 엽록체에 잠시 저장이 됩니다. 자, 광합성 결과 발생하는 기체는요, 무슨 기체? 산소 기체였고요. 산소 기체의 일부는요, 식물의 무엇에? 숨을 쉬는데, 호흡에 사용을 할 거고요. 나머지는 무엇을 통해서? 기공을 통해서 빠져나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와 산물에 대한 실험이 교재의 필수 탐구로 잘 나와 있거든요. 우리 식물과 에너지, 그리고 다음에 배울 동물과 에너지는 관련된 탐구 활동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 꼼꼼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 물이 들어있는 비커에 검정말을 넣고 햇빛이 잘 비치는 곳에 3시간 정도 놓아둔 후 검정말에 입을 떼어 현미경으로 관찰한대요. 아, 빛에너지를 충분히 줬구나. 광합성에 필요한 요소를 제공했구나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에탄올이 들어있는 시험관에 검정말을 넣고 물중탕을 한후 아이오딘,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을 떨어뜨린 후 현미경으로 관찰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선생님이 아이오딘,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은 녹말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시약이고요. 녹말이 있었다면 이 용액의 색깔이 청남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조금 이상하다 싶은 게 바로 이 에탄올이에요. 아니, 이 검정말을 왜 굳이 에탄올에 넣어서 또 물중탕까지 할까요? 에탄올에 이 검정말을 넣고 물중탕을 하면요. 이 엽록체에 있는 엽록소 있잖아요. 그 색소가 에탄올로 빠져나옵니다. 그러면 이 엽록소 굳이 왜 에탄올에 빠져나오게 하나라는 걸좀 보면요. 우리는 아이오딘,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의 색깔이 바뀌는 것을 확인해야 돼요. 그런데 엽록소는 이미 색소예요. 색소가 있는 것의 색깔 변화를 알아보려면 우리가 불분명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머리를 염색하고 싶을 때 선생님이 빨강색으로 염색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선생님의 머리 색깔을 먼저 뺍니다. 탈색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탈색을 한 다음에 빨간색 염색약을 묻힐 때 훨씬 더 빨강색의 색깔이 잘 보일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에탄올에 들어있는 시험관에 검정말 넣고 물중탕한 이유는 하는 이유는 이 엽록소를 에탄올로 녹아 나오게 함으로써 탈색의 과정을 거치는구나. 탈색을 거치는 이유는 지금 아이오딘 반응에서 색 변화를 완벽하게 관찰하고 싶어서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결과 보도록 할게요. 아이오딘,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을 떨어뜨린 잎의 엽록체가 무슨 색깔로 변했대요? 청람색으로 변했대요. 여기 그림을 봐도요. 앞에 봤던 엽록체 색깔에 비해서 조금 더 청색깔이 뚜렷이 보이는구나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지금 엽록체 안에 무엇이 있구나.
녹말이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이죠. 자, 정리해 볼게요. 광합성은요, 식물 세포 어디에서 일어나요? 그렇죠. 엽록체에서 일어납니다. 왜? 엽록체에서 녹말이 확인

되고 있으니까요. 자, 2번. 빛을 받은 검정말에 입해 아이오딘,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을 떨어뜨리면 엽록체가 무엇으로, 어떤 색깔로 변해요? 그렇죠. 청람색으로 변합니다. 아, 아이오딘,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이 청람색으로 변한 것으로 보아 이 엽록체 안에는 무엇이 생성되었구나, 녹말이 생성되었구나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실험으로도 완벽하게 이 광합성이 일어난 장소와 산물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요,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을 우리 그래프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광합성이 잘 일어나려면요, 빛의 세기도 충분히 강해야 돼요. 그리고요, 이산화탄소의 농도도 충분히 어느 정도 충족이 돼야 될것 같고요. 또 식물을 키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죠. 바로 온도도 잘 적정선에서 유지가 돼야 합니다. 한번 그래프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빛의 세기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빛의 세기가 세지면 세질수록 처음에 광합성량 어떻게 돼요? 쭉쭉쭉쭉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광합성량이 늘어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가 되네요. 우리가 당연히 빛에너지를 이용하여서 양분을 만드는 것이 광합성이기 때문에 빛의 세기가 강하면 강할수록 광합성량이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광합성량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식물체 안에서 그 안에서도 엽록체 안에서 광합성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식물체 안에 있는 엽록체의 개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엽록체가 충분한 빛을 받아서 다 자기의 최대치로 광합성을 하고 있다면 더 이상 그 광합성량을 늘릴 수 있을까요? 아니요, 불가능해요. 엽록체 수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빛을 세개 해도 어느 순간부터는 광합성량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그래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산화탄소 농도가 일정하고요, 온도가 일정할 때, 즉 나머지 조건이 변하지 않을 때 빛의 세기가 강할수록요, 광합성량 처음에 어떻게 돼요?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정 세기 이상이 되면요, 광합성량이 일정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두 번째 이산화탄소 농도의 그래프 볼게요. 우리 빛의 세기 그래프랑 그래프의 모양이 굉장히 유사하죠. 이산화탄소 농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 광합성량도 쭉 올라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광합성량이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같은 이유로, 즉 엽록체의 개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래프 나오는 걸 거고요. 빛의 세기가 강하고 온도가 일정할 때, 즉 다른 두 조건이 일정할 때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광합성량 어떻게 될 거예요? 올라갈 거예요. 증가할 거고요. 일정 농도 이상이 되면 광합성량이 더 이상 증가하진 않고요, 일정하게 유지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마지막 온도 그래프는요, 두 그래프와 조금 모양이 다릅니다. 우리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광합성량이 쭉쭉쭉쭉 올라가는데 어느 순간 최고점을 딱 찍고 나서 어떻게 해요? 급격히 툭 내려갑니다. 여러분들, 이 온도가 올라간다고 광합성량이 무조건 올라가지 않고 갑자기 꺾이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우리 식물체도 그렇고요, 동물도 그래요. 우리 생명활동에는 필요한 효소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이 효소들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단백질, 살코기 불에다 구우면 모양이 변형되면서 다른 모습이 달라지잖아요. 똑같아요. 이 단백질은 열에 약해요. 그래서 너무 고온으로, 우리가 적정한 온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단백질이 변형되면서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즉, 지금 온도가 올라갔다고 광합성이 잘 되고 있는 게 아니라 더 이상 광합성을 할수 없을 정도로 효소가 망가지기 시작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식물 키울 때는 온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일정하고요, 빛의 세기가 강할 때 온도가 높아질수록 광합성량이 증가를 합니다. 그런데요, 일정 온도보다 높아지면 광합성량이 감소하긴 하는데 어떻게 감소해요? 급격히 감소한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이렇게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 알아봤는데요, 관련된 실험 교재에 있는 거 살펴보도록 할게요. 빛의 세기와 광합성량의 관계 확인 실험이래요. 우리 앞에 그래프에서 우리가 빛의 세기가 증가하면 광합성량도 증가할 거야, 일정 수준까지는 꼭 계속 증가해라는 걸 확인했었거든요.
자, 시금친 입이 조각이 떠오르는 시간 측정 실험 과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시금친 입에 인맥이 없는 부위를 구멍뚫이로 뚫어서요. 입조각 수십 개를 만든대요. 지금 그림처럼 우리가 조각을 이렇게 입조각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2번. 같은 양의 1%의 탄산수소나트륨 수용액이 들어있는 두 개의 주사기에 둥근 입조각을 각각 10개 이상 넣어 가라앉힌대요. 가라앉힌다라는 게 무슨 뜻인가라는 걸 보면요. 그림 보시면 일단은 주사기 안에다가 그 입조각을 막 넣었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여기 주사기 입구 쪽을 손으로 막고 이 아래쪽에 있는 피스톤을 쭉 잡아당깁니다. 쭉 잡아당기면요. 이 주사기 안에 압력이 낮아질 거거든요. 그러면 이입 안에 있던 공기, 기포들이 바깥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 공기들이 입에 있던 공기가 나가면 입의 밀도가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둥둥 떠있던 입이 쫙 가라앉게 돼요. 아, 이렇게 입을 가라앉히는 과정은 이 입조각 안에 들어가 있던 무엇을, 공기를 밖으로 나가게 하는 과정이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마저 볼게요. 3번. 두 개의 비커 A와 B에 1%의 탄산수소나트륨 수용액을요, 50ml씩 넣고요. 주사기로 가라앉힌 입조각을 각각 10개씩 넣는데요. 비커에 탄산수소나트륨 넣은 다음에 여기다 입조각 넣는 건 알겠는데, 왜 여기에 탄산수소나트륨을 굳이 넣냐라는 걸 보면요. 이 탄산수소나트륨은요, 무얼 제공해요? 이산화탄소를 제공해요. 지금 광합성량 확인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산화탄소 공급이 필요합니다. 4번이요. 비커 AB와 전등 사이의 거리가 각각 10cm, 20cm가 되도록 하여 빛을 비추어주며 각 비커에서 입조각이 모두 떠오르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한대요. 여러분들, 이 비커에다가 빛을 비쳤더니 왜 입조각 떠오르는 걸까요? 여러분들, 이 입조각 빛에너지가 지금 들어오고 있고, 이산화탄소 공급했고, 물도 있으니, 무얼 할수 있어요? 광합성을 할수 있어요. 광합성을 하면 포도당도 만들지만 나오는 기체가 있죠. 뭐예요? 산소 기체입니다. 그 산소 기체가 발생되면서 이 입조각에 붙어요. 그래서 이 입조각이 산소 기체에 의해서 떠오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A와 B 중더 빨리 입조각이 모두 떠오르는 것, 즉 짧은 시간 안에 모두 다 떠오른 비컨 무엇일 것 같나요? 네, 여러분들 A라고 예상했다면 아주 잘 추측을 하셨습니다. 왜냐면요, A가 전등 사이의 거리가 더 가깝잖아요. 우리 이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빛의 세기가 더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A가 B보다 빛의 세기가 더 커요. 따라서 다 떠오르는데 걸리는 시간은 더 짧게 걸리겠구나. 왜? 같은 시간 동안 광합성량이 더 많았기 때문에 더 많은 산소 기체가 발생을 했을 거니까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조각이 더 빨리 떠오른 비커는 뭐예요? A예요. 왜 A예요? 시금친입 조각과 정등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무엇이 강하다? 빛의 세기가 강하다. 그래서 광합성 결과 무엇이 산소 기포가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구나라고 우리는 이 실험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개념 아이템 잘 모아봤으니까요. 그 아이템으로 문제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날숨을 불어넣어 파랑색에서 노랑색으로 변한 BTB 용액을 이용해서요.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을 실시하였대요.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시험관 A와 C의 색깔을 쓰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 아까 앞에서 알아봤던 실험과 동일합니다. 보시면 B에서만 검정말 식물이 있고요. 빛에너지 제공되고요. BTB 용액에 날숨 불어넣어서 이산화탄소 있을 거예요. 그럼 이 B에만 색 변화가 나타나겠구나. 왜? 검정말이 광합성을 하면서 이산화탄소를 사용했을 테니까. 그래서 우리 B는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무슨 색깔로 바뀌었어요? 우리 BTB 용액은 산성에서 노랑색, 중성일 때 초록색, 염기성일 때 파랑색이었는데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이산화탄소 다 사용할 수 있으니 아, B는 파랑색으로 바뀔 수 있겠다. A는요, 식물이 없어요. 그럼 색 변화 없겠죠? 노란색 그대로일 거고요.
C의 경우는요, 검정말은 있었지만 빛에너지가 차단됐어요. 아, 광합성 못했으니 여기에도 그대로 노란색.

색깔로 색 변화 없겠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광합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광합성은 온도의 영향을 받지 않나요? 여러분들 광합성 온도 영향 받았죠? 일정 온도 이상 되면 갑자기 광합성 양이 바로 꺾였어요. 급격히 감소한다라고 얘기했어요. 틀렸고요. 광합성은 식물 세포의 염록체에서 일어나는 게 맞습니다. 우리 옳은 것이니까 2번이 정답이고요. 3번. 광합성으로 만들어지는 최초의 양분은 녹말이 아니라 선생님이 아까 무엇이다? 단당류인 포도당이다. 하지만 일시적으로 저장할 때 녹말로 바꾸어 저장한다라고 얘기했고요. 4번. 광합성으로 생성된 산소는 모두 식물의 호흡에 사용돼요. 아니요. 우리가 남은 거는 무엇을 통해서, 기공을 통해서 내보냅니다. 5번. 광합성에 필요한 물은 잎의 기공을 통해 식물체 안으로 들어오나요? 아니요. 물은 뿌리를 통해 흡수돼서 물관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다음은 잎을 이용한 광합성 실험 과정을 나타낸 것이래요. 가, 잎의 일부분을 알루미늄 포일로 가린 후 빛이 잘 비치는 곳에 3시간 놓아둔대요. 그럼 이 포일 부분은 빛이 들어오지 못했구나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나, 잎을 에탄올에 넣고 물중 탕한대요. 선생님이 이 과정 뭐라고? 탈색 과정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다 아이오딘, 아이오딘이나 칼륨 유액을 떨어뜨린 후 변화를 관찰한대요. 아, 녹말이 생성되었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옳은 것을 고른 것입니다. 기억. 간은요, 광합성에 이산화탄소가 필요한지 알아보기 위한 과정. 여러분들, 우리 지금 포일로 가렸다라는 건 이산화탄소가 아니라 무엇을 차단한 거예요? 빛을 차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광합성에 필요한지 알아보는 과정일 것 같고요. 니은. 나는요, 염록체 속의 염록소를 제거하여 탈색시키는 과정. 맞죠? 니은은 맞고요. 디귿. 다에서 알루미늄 포일로 가린 부분은 아이오딘 반응이 일어나 청남색으로 변한다라고 되었는데, 가린 부분은 빛이 들어오지 못해요. 그럼 광합성을 할수 없고요. 그러면 녹말이 생성되는 그러한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청남색으로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녹말의 양이 증가할수록 광합성 양 증가하나요? 아니요, 녹말은 산물이었죠. 온도가 높아질수록 광합성량 계속 증가 아니라 일정 순간부터 갑자기 감소하죠. 틀렸고요. 산소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광합성량이 증가했나요? 아니요. 이산화탄소 농도였을 것 같아요. 빛의 세기가 강할수록 광합성량이 증가하다가 일정 세기 이상이 되면 광합성량 일정해진다. 왜? 우리 염록체의 개수 일정하니까.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광합성량이 증가하다가 일정 농도보다 높아지면 광합성량 급격히 감소요? 아니요, 이거 뭐에 대한 얘기예요? 온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시금치잎 조각을 1%의 탄산수소 나트륨 수용액에 넣어 그림과 같이 장치를 하고요. 각 비커에서 잎 조각이 모두 떠오르는데 걸린 시간을 측정하였대요. 아까 함께 살펴본 실험인 것 같아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데서 골라라라고 되어 있고요. 잎 조각이 더 빨리 떠오른 비커는 빛의 세기가 더 강했던 A입니다. 니은. 잎 조각이 떠오르는 까닭은 광합성이 일어나 산소가 발생했기 때문이 맞죠. 디귿. 전등과 비커 B 사이의 거리가 10cm로 줄어들면요. 즉, 빛의 세기가 더 강해지면 잎 조각이 모두 떠오르는데 걸리는 시간은 줄어들게 될 거예요. 왜? 산소 기체가 같은 시간 동안 더 많이 발생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디귿 또 정답. 그래서 5번이라고 답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 실험을 통해 알아보고자 하는 것 무엇이었어요? 빛의 세기를 다르게 했죠. 즉, 빛의 세기가 광합성 양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라는 거 알아보는 실험이었습니다. 그럼 답은 몇 번이에요?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될것 같네요. 자, 우리 이렇게 준비한 문제는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마지막 개념 클리어 읽어보도록 할게요. 무엇에서는 빛을 이용하여 광합성이 일어난대요. 또, 무엇은 주로 식물의 잎을 구성하는 세포에 있고요. 초록색을 띠고 있다고 합니다. 이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오늘 공부한 내용 다시 복습해 보시면서 수강후기 게시판에 몇 강의 답은 무엇입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선생님이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답변 꼼꼼히 확인하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 식물과 에너지 단원에서 광합성에 대한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다음

0: 시간에도 식물에 대해서 더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선생님은요, 과학의 세계로 원 없이 빠져드는 시간, 그 시간을 책임지는 원 아랑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2: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1: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3: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 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안녕하세요. 우리 라면 친구들 반갑습니다. 43강 들어갈 차례예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비판적으로 읽어요. 두 번째 시간이고요. 비판, 잘못했어 너! 이게 아니라고 했죠. 판단, 판단하며 읽는 것을 비판적으로 읽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도 라면을 들고 지난 시간하고 뭐 저번하고 달라진 거 없는 것 같은데 우리 라면 많이 먹은 것 같은데 얇아졌지롱 얇아졌지롱 여러분이 라면을 아주 잘 먹었기 때문에 라면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읽고 생각하고 말하고 쓰는 우리들의 활동 시작! 비판적으로 읽어요. 아, 이 글은 무조건 잘못됐어. 이거 아니라고 했죠. 그런 비판이 아니고, 네, 바로 판단하며 읽어야 한다. 그래서 이번 단원에 나오는 주장하는 글은요, 물론 짜임새 있게 썼느냐도 우리가 잘 봐야겠지만, 그거보다는 혹시 이치에 맞지 않은 그런 그 이유나 근거가 들어가 있진 않아. 네, 이런 걸 한번 쭉 보세요. 자, 판단하며 읽어보시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지 말자 두 번째 시간으로 이어갈 텐데요. 저번에 뭘 읽었더라? 혹시 기억하지 못하는 친구를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거 배웠어요. 읽어봤어요.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지 말자 하고 첫 번째 문단부터 뭐 서론이겠지, 그지?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서론, 본론, 결론, 이 주장하는 글의 짜임은 진짜 많이 다뤄봤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서 서론, 본론, 결론 이럴 지경이라고 했죠. 자, 이 처음 문단이니까 서론이 되겠죠. 스마트폰은 우리 생활에서 꼭 필요한 물건이라고 할수 있다. 스마트폰에는 전화, 문자, 사진 찍기, 카드 결제, 인터넷 같은 기능이 모두 들어있다. 자, 이렇게 작고 가볍고 가지고 다니기 쉬워서 우리 생활이 굉장히 편리하다. 그런데, 예, 여기죠.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까진 좋은데, 과다하게 사용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 중에 하나를 알리기 위해서 여기 출처가 있는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많이 보던 짜임이죠? 예, 그냥 주장하지 않아. 예, 증거가 될 수 있는 건 다 수집해서 내용을 생성해서 잘 표현을 했습니다. 무엇을 가져왔습니까? 네, 바로 여기죠.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사람의 스마트폰 폐해 경험, 대인관계 문제에서 특히, 그죠? 예, 실태조사, 과의전 실태조사 자료를 이렇게 떡하니 가져왔었어요. 그래서 주위 사람과 문제가 있었어요. 야, 이만큼이나. 그 다음, 주위 사람과 대화나 만남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주위 사람에게 거짓말이나 변명을 했어요. 그것도 예, 무시하지 못할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왜 우리는 너무 많이 과다하게 사용하면 안 될까? 여기 과다하게 사용하면 사람들하고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 여기까지 또 봤죠. 그래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내놓은 그 자료를 아까 앞쪽에 있었던 그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직접 대화하는 것보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쓰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얼굴 보면서 대화하는 것보다 대화를 할 때 얼굴을 보는 것보다 밥 먹었니? 너 떡볶이 먹었니? 이게 아니라 밥 먹었니? 떡볶이 먹었니? 이게 더 자연스러워진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참 많은 문제점을 역시 갖고 있구나. 그냥 느껴지죠? 어색하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얼굴 보면서 안녕? 밥 먹었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너 밥 먹었니? 이렇게 옆에다 두고 이게 더 자연스럽게 느껴질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다. 이러는 거죠. 자, 오늘은요. 예. 그 뒤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이제 읽어볼 거예요. 세 번째 문단입니다. 자, 우리 그 첫 번째 이유까지 읽었는데 이번엔 두 번째 이유 살펴볼게요. 이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면요. 왜 안 되냐고 누가 묻는다면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앞에서는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다. 사실 이거 많이 들어봤어요. 자, 수업을 듣거나 과제할 때 스마트폰에 신경을 쓰다 보면 찔리네. 그죠? 수업을 들을 때 어제 했던 그 게임이 생각나. 막 이런 거. 예. 이렇게 신경을 쓰다 보면 온전히 집중하기 어렵다. 온전히가 무슨 뜻일까요? 완전히, 완벽하게. 이런 뜻이 있겠죠? 네. 완벽하게, 또 뭐, 완벽히, 뭐, 다 되겠죠? 수업을 듣거나 과제를 할 때에는요, 중요한 거잖아. 그러니까 온전히 여기에 집중을 해줘야 되는데, 자꾸 나의 이 신경이 다른 데로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스마트폰에서 알림 소리가 나면 하던 일을 멈추고 스마트폰을 보기도 한다는 거예요. 선생님 자랑이 아니라 실제로 집중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려드릴게요. 선생님이 이제 학생 때 방에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문이 팍 열리는 거야. 딱 봤더니 엄마야. 엄마가 와서 아니 너는 왜 불러도 대답을 안 하니? 그런 거예요. 근데 대답을 안 한 게 아니라 못 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계속 집중하다 보니까 소리가 안 들렸던 거야. 선생님도 깜짝 놀랐어요. 나를 불렀냐고. 근데 진짜로 몰랐거든요. 이 집중이라는 게 그런 현상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자 봐요. 알림 소리가 나요. 알림 소리가 나는 걸 느낄 수 있어. 알아챌 수 있어. 왜? 내가 집중을 안 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알림 소리가 나는 것까지면 뭐 괜찮아. 그런데 이거 뭐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돼? 저거 꺼줘야 되는데. 아니면 때링 하고 끝났어도 뭐 때문에 알림이 울렸을까? 이렇게. 네, 그런 거죠. 자, 그러니 하던 일을 멈추고 스마트폰을 보러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갈 것도 없어. 사실 옆에다 놓고 하기 때문에. 그죠? 왠지 저기 멀리 있으면 불안해. 그런 거 있죠. 그 정도 되면 뭐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두 글자. 중독이다. 예, 중독이 뭐라고요? 거기에 의존하고

끼지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게 중독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알림 소리가 나면 하던 일을 멈추고 스마트폰을 보기도 해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스마트폰에는 방해 금지 상태 기능이 있대요. 알림 소리를 잠깐 꺼둘 수 있대요. 있으면 뭐해? 사용을 안 하는데. 아니야, 나는 알림 소리 들을 거야. 나는 안 꺼둘 거야. 이제 이러잖아요. 하지만, 그거 봐요. 하지만, 있지만. 자,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사람은, 여기 나오네요. 이 기능을 잘 사용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웃음이 나오지? 너무나 공감이가. 그치? 자, 알림 소리가 나지 않아도, 아까 얘기했죠. 자꾸 스마트폰을 확인해. 이렇게 하다가, 심심하네. 멀리 두지 않는다 그랬잖아. 그래서, 그래. 응? 뭐라고? 그래서 너 여기 또 봐. 보다가, 아, 나 어디까지 했더라? 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잖아요. 아, 이상하게 일을 할 때, 책상 위에 있는, 모니터를 통해서 하다가, 뭐 일을 하는 것보다 이 작은 스마트폰을 보면서 뭔가 조사를 하면 더 엉뚱한 데로 가게 됐다고. 예. 그거 하다가 괜히 실실 웃고 있어. 왜 웃나 하고 보면 엉뚱한 거 보고 있어. 이제 이런 거죠. 어쩜 이렇게 우리를 꿰뚫어 보는 것처럼 이렇게 글을 잘 썼을까요? 어쨌든 과다하게 사용하지 말자라는 자, 또 짜임 나오죠? 주장에 대한 이 부분이 이유가 되겠고, 앙! 이유 나오면 그 뒤에는 근거지. 예. 자, 여기 이렇게 좋은 근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스마트폰 왜 과다하게 사용하면 안 되는데 왜? 자, 왜에 대한 대답이 바로 이유라고 했죠. 자, 이세 번째 이유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문단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은 공부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럴 수 있죠. 스마트폰으로 영어 동화를 읽거나 원어민 선생님의 이 실제 발음을 들을 수가 있어요. 옆에 원어민 선생님이 안 계셔도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발음을 들을 수 있죠. 수학 문제도 풀어볼 수 있어요. 이거 어떻게 풀지? 열심히 막 내가 문제를 풀어봐. 근데 안 풀린다. 어떡하지? 다시 해볼까? 아니지. 내가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래. 이거 똑같이 어떻게 푸는지 알려주니까 여기 한번 들어가 보자. 이거 할수 있잖아요. 예, 혼자 자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스스로 학습을 할수 있어. 인공지능이 들어있는 교육 애플리케이션은 학생이 잘 모르는 부분을 찾아내요. 예, 실제로 그렇죠? 문제를 막 풀어. 그렇죠? 답도 얘가 맞춰줘. 맞았다, 틀렸다, 맞았다, 틀렸다. 그러면서 잘 모르는 부분 딱, 틀린 부분 딱 찾아주고요. 그 부분 설명이 휙 하고 나오죠. 자, 이렇게 설명까지도 해줘요. 자, 스마트폰을 활용하면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유와 근거를 잘 했는데 가지고 왔는데 뭔가 이상한데? 뭐가 이상하지? 분명히 맞는 말을 했는데요. 어디가 잘못된 거죠? 힌트 통일성. 통일성 얘기했었었죠. 자, 글의 통일성. 통일성이 뭐다? 한 편의 글이 주제를 향해서, 그 글의 주제를 향해서 똘똘똘똘 모든 것이 똘똘똘똘 뭉쳐져 있는 상태에, 일관성이 있는 상태에 이것을 우리는 통일성이라고 했어요. 글의 통일성이 있어야 읽는 사람이 잘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글의 통일성. 그런데 보세요. 분명히 우리 제목이 뭐였더라?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지 말자가 주제면서 또 제목이었잖아요. 이 글쓴이의 주장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스마트폰을 과대하게 너무 지나치게 사용하면 공부에 도움이 된대요. 갑자기. 자,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이 이유는 엥? 하게 되겠죠. 갑자기 이 과대하게 그러니까 너무나 이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어떤 점이 해로운지 안 좋은지 쭉 설명하다가 아니 스마트폰이 도움이 되는 쪽으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주장을 하기 시작해요. 자, 이것은 타당하지 않은 이유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유 중에 어떤 이유? 타당하지 않다. 자, 이건 뭐다? 내가 판단한 거죠? 이건 타당하지 않아. 하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판단한 거죠?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했다? 비판적으로 지금 읽었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혹시 알아챘어요? 알아챘다면 그 사람은 판단하면서 글을 읽은 것이고 비판적으로 읽으신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라면을 아주 잘 드셨어요. 나라면 비판적 읽기 할수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그 단원에서는요, 이번 전체적인 내용은요, 우리가 짜임새 공부하는 건 지난 시간에 정말 많이 잘했고요. 이번에는 짜임새도 중요하지만, 여기 타당하지 않은 부분, 그러니까 이치에 맞지 않아서 옳지 않은 부분 찾기예요. 그게 목표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왜 공부하는지, 학습 목표가 무엇인지를 학교에서도, 자, 오늘 학습 목표는 하고 그거부터 시작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훨씬 공부를 잘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계속 비판적 읽기 해보도록 해요. 문제 풀게요.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까닭은 뭘까요?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짧아져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과제를 할수 없어서, 스마트폰이 자주 고장나서 일을 미루게 되어서, 스마트폰의 기능이 너무 많아 선택하기 힘들어서, 스마트폰에 신경을 쓰다 보면 온전히 집중하기 어려워서, 정답은 집중력과 관련된 거죠? 어떻게 하면 집중력이 떨어질까요? 온전히 집중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스마트폰에 방해 금지 상태 기능을 설정할 수가 있대요. 자, 그러면 어떤 점이 편리합니까? 라고 했습니다. 이거 그냥 그 본문에 있는, 지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확인만 하시면 돼요. 자, 알림 소리를 잠깐 꺼둘 수 있다. 네, 불필요한 광고를 차단할 수 있다. 스마트폰 배터리를 절약할 수 있다. 자동으로 문자와 전화에 답해준다. 오, 이거 좋은데? 자, 각종 통신장애 현상을 예방할 수 있다. 자, 본문에 나와 있는, 우리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찾는다면 1번이 되겠죠? 네, 이 방해 금지 상태, 이 기능을 잘 설정하기만 하면 알림 소리를 잠깐 꺼두고, 자, 무엇을 할 때? 어떤 공부를 하든가 아니면은 뭐 일을 할때 집중력 있게 할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다. 예. 자, 기억과 바꿔 쓸수 있는 말은 무엇입니까? 기억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냥 이거 보고 하고 있지 말라고 했죠. 어떻게 하라고? 스스로 찾아보세요. 예, 공부하는 습관이에요. 온전히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온전히 뭘까? 완벽히 또는 완벽하게. 예, 다 맞는 말이겠죠? 4번입니다. 순순히가 뭘까? 지금 먹을 것을 내놓지 않으면 그만 안 두겠어. 뭐 이런 거. 순순히 내놓으라고. 자, 순순히가 뭘까요? 예, 온순히. 네, 이렇게 주는 거죠. 먹을 거 여기 있어요. 뭐 이렇게. 온순하다. 예, 이런 뜻으로도 되고요. 뭐 고분고분하다. 고분고분히 먹을 것을 내놔. 이런 거. 예, 이게 바로 순순히. 예, 뜻이 되겠고요. 정중히.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요? 정중히 사과하자. 예, 미안하다고 얘기할 때, 아, 미안해. 이건 정중히가 아니죠? 점잖으면서도 엄숙할 때. 예, 이때 정중히.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사과는 어떻게 해요? 정중히. 미안해. 사과할게. 이게 정중히죠? 예, 학교에서도 사과를 한다고 하는데, 영 기분 안 좋게 사과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지 말고, 정중히, 점잖고 엄숙하게 사과하는 것이 좋겠죠? 자, 문단 4의 내용의 타당성을 바르게 판단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여기 중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 교재에요. 이런 중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자, 어떤 문제에 이렇게 중요라고 딱지가 딱 붙냐면요. 학습 목표를
잘 알고 있는지, 잘 이해했는지 묻는 문제에 보통 이런 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 그러면 어려운가 보다 이것보다는 아, 이건 내가 공부하는 오늘의 학습 목표와 관련 있는 문제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문단 4의 내용 타당성이 있었나요? 아니죠. 왜냐하면 문단 4의 이유는 무엇을 잘 뒷받침해 줄 수가 없었어요. 주장을 잘 뒷받침해 줄 수 없는 이유였어요.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었죠. 스마트폰 활용의 좋은 점을 가지고 와서 떡하니 써놨기 때문에 전혀 원래 이 글쓴이가 주장하던 그 주장과는 상관이 없는, 관계가 없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판단한 친구는 현준이죠. 현준이 잘했습니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넷째. 어떤 이유를 가져왔을까?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할 때 불안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정말로 너무 이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면 불안함을 느낄까?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사람은 스마트폰을 잠깐만 쓰지 못해도 조마조마해. 이게 초조한 거죠. 그리고 불안해진대요. 진짜 그렇죠. 왜? 중독이 되었으니까. 자, 2015년 미국 미주리 대학교 연구에서는요, 사람들이 퍼즐을 풀다가 뭐 낱말 퍼즐이든 무슨 뭐 퍼즐을 풀고 있었겠죠. 막 이렇게 얘기 풀다가 여기 알림 소리가 띠리링 하고 나요. 근데 이걸 가지러 가지 않게 만약에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풀다가 불안해. 불안함이 심해지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심지어 혈압도 올라갈 때요. 왜 그럴까요? 초조하니까. 불안하니까. 네. 이런 신체적인 반응으로 일어났다. 이 말이죠.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불안한 증세가 나타나면 계속 스마트폰 생각만 하게 될 수 있습니다. 퍼즐을 풀어야 된다는 건 집중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하고 있는데 따랑 하고 알림 소리가 났어. 그런데 알림을 끄지 못해. 또는 무슨 알림이지? 하고 딱 갈 수 없어. 자, 그랬을 때 이 사람의 혈압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야, 아 진짜 그런가 보다. 왜 우린 이걸 믿을 수 있을까요? 자, 여기 연구 자료잖아요. 연구 결과예요. 지나가던 사람이 야, 네? 너 스마트폰 너무 과다하게 사용하면 너 초조하고 불안해진다 너. 안녕. 간 게 아니란 말이지. 그러니까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요즘 사람들에게 스마트폰은 가장 자주 쓰는 물건일지도 모릅니다. 스마트폰은 기능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해줍니다. 이건 좋은 점이죠? 좋은 점이죠. 이게 왜 여기 들어와 있을까요? 이 글이. 여러분, 토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토론에서 반론하는 경우가 있었었죠. 그 단계에서요. 어떤 그 반론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그렇게 과다하게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그렇게 나쁜 점이 많다는데 그럼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까? 뭐 이렇게 누가 따져 물을 수 있죠? 반론할 수 있죠? 그냥 거기에 대한 어쩌면 좀 대비? 예, 그런 내용일 수도 있어요. 아, 맞아요. 이 스마트폰 기능이 많아서요. 우리 생활 편리하게 해주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너무 과다하게 사용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렇다고 스마트폰을 아예 사용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네, 미리 반론을 딱딱딱 차단하고 있죠, 지금. 자, 이 스마트폰의 좋은 점은 잘 활용하면 좋지요. 아까처럼 공부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경우겠죠. 하지만 과다하게 사용해서 생기는 나쁜 점은 피하도록 똑똑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스마트폰이 주는 편리함은 누리되 아주 좋으니까 좋은 기계가 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이렇게 과다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조심하자라고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사람이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할 때 어떤 감정을 느낀다고 했는데 그 감정이 뭐였다? 거기서 찾아보면 되겠죠? 불안함. 네, 불안함. 이런 거예요. 야, 정말 불안해요. 그걸 어떻게 느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원래 불안하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어디 갔지? 나한테 누가 문자 보낸 거 없나? 이거 늦게 대답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거. 이런 것도 한 일종의 불안함이죠. 네. 자, 이런 것들, 과다하게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불안함이 찾아올 수 있다. 이글 전체에서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유로 알맞지 않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자, 여기 중요하다라고 또 붙었네요.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주요 목표, 학습 목표와 관련되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0: 있었던 내용 맞습니다.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면 사람들과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시간이 줄어든다. 예, 처음에 있었던 이유죠. 이 이유 중에서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유로 타당하지 않은 것. 자, 여기 알맞지? 이게 타당하지. 이렇게 바꿔도 돼요. 우리 타당하다. 계속 지금 사용하고 있죠? 타당하지 않은 것에 동그라미 해봐라. 뭐였어요? 이거지. 1번이지. 과다하게 사용하면 이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문제점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유든, 뭐, 근거든, 일단, 앞에 있는 뭐 주장이나 이유를 잘 뒷받침해줘야 돼요. 그런데 반드시 글의 통일성이 있게 뒷받침해줘야 되고, 객관적으로 뒷받침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18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기억의 내용이 타당한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알맞은 것두 가지를 고르래요. 자, 타당하다. 이치에 맞게 옳다. 한마디로 옳다. 이런 뜻이라고 했죠? 자, 이거 타당한 거야? 이거 옳은 거야? 알맞은 거야? 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이제 처음에 타당하다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아, 이게 뭐지? 라고 했지만, 이제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그쵸? 아마 토론할 때부터도 선생님이 타당이 무엇인지 얘기했었을 거야. 자, 그래서, 아, 타당하다? 예, 옳다? 알맞다? 적정하다? 뭐, 적절하다? 또 뭐, 합리적이다? 다? 예, 이런 뜻으로 같이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타당한지 판단하는 그 기준으로 알맞은 것두 가지를 골라보자. 2015년 미국 미주리대학교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퍼즐 풀다가 스마트폰 알림 소리를 들었을 때 사용할 수 없게 했더니 불안해. 그리고 심장 박동도 빨라지고 혈압도 올라갔어. 자, 그러면 이건 연구 결과라고 했죠. 자, 연구 결과라면 객관적인 사실일 것이다. 그쵸? 누가 봐도 그렇구나. 이렇게 인정해 줄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일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을 뒷받침해주고 있나요? 자, 이거 뭐예요? 맞춰보세요. 지금 이 부분. 이유예요? 아니면 근거예요? 짜임 생각해보면 돼. 지금 이 부분 말이에요. 이유예요? 근거예요? 이거 맞춰야 여기 4번이 답인지 5번이 답인지 알 수가 있거든요. 중요한 거예요. 뭐예요? 이유! 손 들어봐. 그럼 근거! 정답은 이유를 뒷받침해주고 있는 근거지요. 이거 근거 부분입니다. 자, 근거는 이유를 적절히 뒷받침하는가? 이 부분 봐야죠. 근거는 이유를 적절히 뒷받침하는가? 그래서 정답은 2번과 5번입니다. 자, 이 근거가 앞에 있었던 그 이유를 뒷받침해주고 있는 거죠.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그래서 정답이 2번, 5번이고요. 3, 4번은요, 어떻게 보면, 네, 함정이에요. 그럴듯해. 멋있는 말이야. 함정이야. 함정인데, 이 함정에 빠지면 안 되는 것이지. 이유는 주장을 적절히 뒷받침하는가? 이게 이유가 아니거든. 이게 근거거든. 이유가 아니에요. 자, 이게 만약에 이유였다면 앞에 있는 주장을 적절히 뒷받침해주니까 이게 정답이 될수 있지만 이건 아니다. 자, 19에서 답한 기준에 따라 기억의 내용이 타당한지 판단해 쓰시오. 만약에 19번을 틀린 친구는 이것마저도 또 뵙고요. 스마트폰 오늘 한 얼마 정도 좀 떨어뜨려 놔보면 어떨까? 안녕.
1: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실력의 독립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함께할 수학 독립 만세의 김구입니다. 자, 우리 피타고라스 정리 소단원 실전 테스트 문제들 풀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이어서 문제 볼 겁니다. 자, 오늘의 구원 픽은 10번과 그리고 중단원 실전 테스트 넘어가서 2번 문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여기 있는 10번 전계도랑 관련된 문제고요.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유클리드라는 수학자가 증명했던 방법과 증명 방법과 관계가 된 문제입니다. 둘다 매우 시험에 응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8번 문제 풀어갈 건데, 이 8번 문제는 보자마자 식을 쓰고 답을 구해낼 수 있어야 돼요. 원리는 개념책에서 공부했죠. 그리고 이런 문제들은 봤을 때, 아, 원리는 이런 거야, 라는 걸 한번 이해하고 저 기억 어딘가에 저장해 두고 실제 문제를 풀 때는 그냥 바로 공식을 적용해야 시간을 아낄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상황에서 모래시계 모양처럼 생겨져 있는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선분 PQ의 제곱과 선분 BC의 제곱을 더하면 나머지 두 개, 이렇게 크로스로 더해서 이두 개의 길이를 제곱해서 더하면 나머지 두 개의 변을 크로스로 놓아져 있는 것들 제곱해서 더한 것과 같다라는 식을 생각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PQ를 제곱하면 49, BC를 제곱하면 225, 15의 제곱이니까 이두 개를 더한 값이 10을 제곱한 100과 X를 제곱한 것을 더해준 것과 같아진다라는 식을 세워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100 넘겨서 빼주면 되겠죠. 결국은 x 제곱이라는 값이 174더라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바로 그냥 정답 써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선생님과 저는 개념책에서 만난 적이 없습니다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한 번만 간략하게 개념을 정리하고 가도록 할게요. 뒤에서 나중에도 비슷한 문제가 하나 나오거든요. 개념을 이해하고 공식화 시켜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좀 빠르게 설명하고 지나가기 위해서 지금 문제에서 개념 설명을 한번 해보면 자, 실제로 선분 PQ의 길이의 제곱 생각해봐라고 얘기하면요. 그래, 직각삼각형 APQ에서 AP의 제곱 더하기 AQ의 제곱하고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거알수 있겠죠. 그래서 이 길이를 A, 이 길이를 B라고 이야기한다면 선분 PQ의 제곱은요. 너는 A제곱 더하기 B제곱하고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여기 전체, 이 길이 전체를 C라고 하고요. 이 길이 전체를 D라고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선분 BC의 제곱은 어떻게 될 거니 생각해 보면 커다란 직각삼각형에서 C제곱 더하기 D제곱이 된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분 BC의 제곱 생각해 보면 너는 C의 제곱 더하기 D의 제곱이다라고 얘기해 볼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괜찮은가요? 즉, PQ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은 결과적으로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D제곱이라는 건데 이게 순서만 조금 바꾸면 크로스로 놓여져 있는 두 개의 선분의 제곱의 합과 같아집니다. 자, 보세요. 자, 여기 있는 선분 PC의 제곱 생각해 볼까요? PC의 제곱. 자, 이걸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은 직각 삼각형을 볼수 있고 거기에서 A제곱 더하기 D제곱이 PC의 제곱이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 A제곱과 D제곱 더하면 PC제곱이구나 생각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BQ의 제곱 생각하면요. 그렇죠. 요렇게 만들어지는 직각 삼각형이 눈에 보이겠죠?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BQ제곱입니다. 그럼 여기 있는 B제곱 더하기 C제곱, 이게 BQ제곱이죠. 그래서 PQ제곱 더하기 BC제곱이 BQ제곱 더하기 PC제곱이랑 같아진다라는 생각 해볼 수 있다는 거지. 개념 때 한번 이렇게 공부했다면 이제는 우리 바로, 아, 이렇게 위아래에 있는 두 개의 제곱의 합이 크로스로 있는 두 개의 제곱의 합과 같아진다라는 식을 바로 떠올려야 되고요. 식 쓰고 정답 구하는데 1분 이상 걸리지 않아야 되는 네, 그런 문제입니다. 선생님은 지금 개념 설명하느라고 3분 넘게 사용했지만 여러분 머릿속에서는 개념이 다 어딘가에 저장돼 있고 공식을 바로 적용할 수 있어야겠죠. 할수 있겠지? 연습돼야 됩니다. 나중에 가면요, 비슷한 느낌의 공식이 하나 더 나오거든요. 그때는 선생님 정말 가볍게 설명하고 넘어갈 거예요. 할수 있겠지?

다음 보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깊이가 10cm이고 모서의 길이가 13cm인 원뿔 모양의 그릇에 물을 가득 채웠대요. 그때 물의 부피를 구해봐라 라고 얘기했는데 원뿔의 부피 구하기 위해서는 밑넓이 알아야 되고요. 밑넓이 알려면 반지름의 길이를 알아야겠다.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선을 그리는 순간 직각삼각형이 눈에 하나 들어오네요. 어? 너는 13? 너는 10? 아, 이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얘기하면 피타고라스 정리 적용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13의 제곱이 10의 제곱 더하기 R의 제곱하고 쓸 수 있게 됩니다. 자, 13의 제곱은 169거든요. 169가 100 더하기 R 제곱하고 쓰여지니까 R의 제곱은 69라는 결과 얻어낼 수 있겠죠. 자, R의 제곱이 69라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여기 원의 넓이를 생각하면 원의 넓이가 파이 r 제곱이니까 여기 있는 r 제곱에다가 파이만 곱해주면 된다 생각할 수 있어서 이 빨간색 밑넓이 원의 넓이가 몇 파이? 69파이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원뿔의 부피는 어때? 원뿔의 부피를 V라고 이야기했을 때 원뿔의 부피 V는 밑넓이 69파이에다가 높이 10cm를 곱해주고 그렇지 뿌리니까 3분의 1까지 곱해주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약분 처리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너 230파이 하고 등장하고요. 우리 단위는 3제곱cm로 정리해서 써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주어져 있는 식에 물의 부피 구하여라 라고 얘기하는 건 230파이 3제곱cm다 생각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R을 우리 정확하게 찾아낼 수 없을 때 R 제곱만 구해도 넓이를 구할 수 있구나, 밑넓이를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럼 우리 230파이 3제곱센티미터 정답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육면체의 꼭지점 A에서 출발해서 직육면체의 겉면을 따라 한 바퀴 돌고요. A 바로 아래에 있는 E라고 얘기하는 점까지 최단 거리로 움직인다. 그러면 그 최단 거리가 도대체 얼마니? 라고 물어보는 문제예요. 전개도에서 최단 거리를 찾는 문제,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정말 많이 등장하는 단골 문제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의 구원픽으로 골라본 문제죠. 자, 이거 어떤 형태로 움직여야 최단 거리인지 알기 위해서 전개도를 펼쳐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둥에 전개도를 그려볼 텐데 옆면은 직육면체 형태로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처음에 A라는 점에서 출발할 거예요. 그리고 선분 AE가 높이가 될 테니까 자 여기에서부터 옆으로 면들을 펴 내려간다고 생각합시다. 자 이 선을 지금 쫙 갈라서 뒤쪽에 있는 면을 앞으로 펼쳐온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A와 E 옆에 B와 F가 존재하죠. 여기에 이렇게 B와 F라는 점이 있어요. 자, BF라는 점 다음에는 C와 G라는 점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C라는 점과 G라는 점이 다음과 같이 존재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D와 H라는 점이 있으니까 그 다음으로 D라는 점과 H라는 점이 있을 거고요. 그 D와 H 다음에 다시 A와 E가 돌아오죠. 그래서 A랑 E라는 점이 이렇게 돌아오면 이게 지금 보여져 있는 기둥의 옆면들, 직육면체의 옆면들을 다 펴놓은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근데 출발은 A에서 출발해서 도착은 E라는 지점으로 도착해야 되는데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겉면을 한번 돌고 와야 되니까 가장 짧게 오려면 직선으로 연결해서 E까지 연결한 이 경로를 따라서 오면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럼 선분 A, E의 길이를 구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왼쪽에 있는 이 E라는 점과 여기 있는 E라는 점 구별하기 위해서 A도 프라임, E도 프라임 붙여서 우리 선분 A, E 프라임의 길이를 구하면 된다라고 생각할게요. 괜찮니? 여기 있는 A 프라임과 E 프라임은 A, E가 지금 경계선이니까 두 번 등장하니까 전개도에서 구별하기 위해서 붙여놓은 프라임이다라고 생각하세요. 자, 이 선분 A, E'의 길이 어떻게 구할 거니? 라고 생각해보면 여기 있는 A, EF라는 각이 직각이거든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다 라고 생각할 거예요. 선분 A, E의 길이는 얼마입니까? C, G의 길이하고 동일하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니까 너 12cm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그리고 밑변의 길이는 5cm, 3cm, 5cm, 3cm가 한 번씩 나타나니까 여기에 5, 3, 5, 3 한 번씩 나타나니까 전체 2에서부터 2'까지의 길이가 16cm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네요. 그러면 12cm와 16cm를 가지고 선분 AE' 계산할 수 있겠지. 직접 AE'을 구할 수 없으니까 우리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AE'의 제곱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넌 어때?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길이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과 같으니까 12의 제곱 더하기 16의 제곱하고 이렇게 쓰여져요. 와우, 험난하다, 계산이. 자, 계산할게요. 12의 제곱하면 144, 16의 제곱하면 256하고 쓰여지기 때문에 덧셈 하시면 400하고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 400은 어때? AE'의 제곱인데 400이 20의 제곱이기 때문에 따라서 선분 A의 E'의 길이를 생각하면 네가 20cm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괜찮아? 아, 그래서 문제의 정답 몇 센티미터? 20cm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저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다면 우리 하나만 더 생각할게요. 지금 이 문제 풀때 제일 어려웠던 게 뭡니까, 여러분? 선생님, 전개도 그리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아, 그래. 그럴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전개도는 어렵지 않고요. 오히려 우리 친구들은 어디에서 많이 실수를 하냐면 산수 계산하면서 오히려 실수를 많이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산수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할게요. 10이라는 숫자, 16이라는 숫자 너무 크거든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적용할 때 숫자가 커다래지면 실수를 유발하니까 저 숫자를 줄여서 생각할 겁니다. 자, 봐봐. 12와 16, 4로 동시에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B를 생각할 거야. 12 대 16, 4로 나누면 3대 4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괜찮아요? 자, 3대 4. 그럼 우리 머릿속에 피타고라스 수딱 떠오르죠? 3, 4, 5. 아, 빗변의 길이가 5라는 비율을 가지고 있겠구나라는 거 떠올릴 수 있어요. 3대 4대 5. 근데 그거 어떻게 하지? 그래. 3이라는 b를 가지고 있을 때 실제 길이가 12cm니까 b에다가 4 곱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4라는 b를 가지고 있을 때 실제 길이가 16cm잖아요. 4 곱한 거예요. 그러면 5라는 b를 가지고 있는 실제 길이는요. 역시나 4 곱하면 20cm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실제 길이 가지고 쓰면 숫자가 너무 커지니까 실제 길이보다 간단한 b를 가지고 생각해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고 그리고 나서 역으로 곱해줘서 실제 길이를 만들어내면 계산을 훨씬 간편하게 할수 있습니다. 자, 고등학교에 가면 정말 많이 사용할 방법입니다. 숫자가 간단하지 않아요. 지금처럼 3, 4, 5막 이렇게 아주 간단한 숫자들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숫자를 최대한 간소화시켜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적용하고 실제 길이가 될때몇 배를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서 길이를 거꾸로 곱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시면 훨씬 정확도를 높일 수 있고요. 속도도 빨라요. 자, 이 방법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문제 만날 때 선생님이 몇번더 얘기하도록 할 겁니다. 아셨죠? 반드시 오늘 이 10번 문제에서 전개도 그려서 최단거리를 연결하는 방법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숫자가 복잡하고 클때 피타고라스 정리를 적용하는 방법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생각했다면, 실은 10번에서 가져가야 될 것들은 다 챙겨갔다고 생각합니다. 10번 문제가 이제 시험에 나와준다면 우리는 더 자신 있게 풀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11번 가보자. 길이가 다음과 같은 막대기 5개 중에서 3개를 골라서 직각삼각형을 만들 때 만들어진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보래요. 자, 직각삼각형이 되려면 어때야 돼?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족해야 돼요. 우리 피타고라스 수를 배우지 않았다면 이 각각의 값들을 전부 다 제곱해놓고 어떤 거두 개를 더해야 다른 거 하나가 나타날까를 일일이 찾아내야 합니다. 이렇게 풀어야 된다는 거죠. 5의 제곱 25, 8의 제곱 64, 12의 제곱 144, 13의 제곱 169, 15의 제곱 225라고 써놓고요. 어떤 거두개 더해야 뭐가 나올까를 계속 찾아보셔야 돼요. 아, 근데 이거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눈에 피타고라스 수를 발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숫자들을 보세요. 5하고 12하고 13이 너무 익숙하게 눈에 보이죠? 피타고라스 수를 만족합니다. 그렇다면 밑변과 높이가 5와 12가 되고 빗변의 길이가 13이 되는 다음과 같은 직각삼각형을 생각해 볼수 있더라. 자, 너 5cm,
너 12cm, 빗변의 길이가 13cm가 되더라라는 생각할 수 있죠. 넓이 구하는 거 별일 아니지 않겠습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하고 계산하시면 30제곱cm라고 넓이 구하는 거 가능할 겁니다. 자, 할 만하세요? 쉬운 문제지. 쉽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뭐였다? 피타고라스 수가 우리 눈에 보였기 때문이다. 그럼 머릿속에 피타고라스 수가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지난 시간에 한번 정리해드렸었으니까 선생님이 오늘은 정리하지 않을 겁니다. 다음 시간쯤? 다다음 시간쯤? 한번더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아셨죠? 지금은 5, 10, 13 하나 각인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금 전 문제에서 뭐 나왔습니까? 3, 4, 5 등장했었죠. 그치? 이렇게 나올 때마다 하나씩 머리에 각인시켜서 기억해 둔다면 문제가 훨씬 쉽게 풀어질 거예요. 자, 다음 문제 갈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삼각형 ABC에서 변의 길이들이 주어져 있는데 각 B가 둔각이다. 90도보다 크다. 그랬을 때 X의 값이 될수 있는 자연수를 모두 구해봐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이각 B가 둔각이 되려면 어떤 특징 가지고 있으면 됩니까? 제일 긴 변, 둔각이 마주보고 있는 변이 제일 길겠지. 그 제일 긴 변의 제곱이 나머지 변의 제곱의 합보다 더 크면 돼요. 그래서 X제곱 그 값이 6의 제곱 더하기 8의 제곱보다 더 커지면 된다.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우리 피타고라스 정리할 때 둔각삼각형이 되는 조건과 예각삼각형이 되는 조건들 생각해 봤었습니다. 자, 그래서 X제곱이 결국 몇보다 커야 되느냐? 100보다 커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X가 10이면 딱 100이야. 그러니까 X는 10보다 큰 자연수를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결국 X는 11, 12, 13, 14,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든 자연수가 전부 다 되느냐? 그렇지 않다. 만약 X가 15 같은 경우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빗변의 길이가 너무 길어요. 나머지 길이 6과 8로 삼각형을 만들래야 만들 수가 없죠. 6하고 8 가지고 양쪽 끝에서 연결하려고 해도 만나지지가 않습니다. 14인 경우도 어떻게 돼요? 14인 경우도 6과 8을 더하면 완벽하게 14이기 때문에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고요. 여기 있는 이 선분 AC 위에 B라는 점이 딱 놓여져 있어서 이 길이가 6cm, 요 길이가 8cm가 되게 돼버립니다. 각이 안 나와요. 그치? 그래서 삼각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6 더하기 8보다는 X가 더 작아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죠. 그래서 요거 무작정 나가는 게 아니라 6 더하기 8이라는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 나머지 변이 더 작아야 되니까, X가 14보다 작다라는 조건까지도 적용해서, 우리 11과 12와 13만 정답으로 적어주셔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함정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하면서 예각삼각형이 될 조건, 둔각삼각형이 될 조건까지 같이 배웠었는데, 그걸 물어보는 문제였다 생각할 수 있겠네. 자, 이렇게 우리 소단원 실전 테스트 문제들 한번 풀어봤고요. 이제 중단원 문제로 넘어가서 문제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자. 1번 문제 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삼각형 ABC의 꼭지점 A에서 변 BC의 수선의 발을 내려가지고 선분 BC의 길이를 구해봐라고 이야기하는 게 지금 문제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도 다시 한번 피타고라스 정리를 적용하는 방법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12와 20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눈에 보이고요. 왼쪽에 직각삼각형 하나 보이니까 선분 BH 길이의 제곱에다가 12의 제곱 더해주면 20의 제곱하고 같아진다라는 얘기를 할수 있어야 돼요. 아, 근데 20, 400, 12의 제곱, 144 숫자 좀 커집니다. 그러니까 직접 계산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숫자를 좀 줄여서 생각해 보도록 하자. 자, 여기 있는 20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10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4로 나누어지죠? 자, 그러면 3대 5다라는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머릿속에 또 스쳐 지나가야지. 3대 4대 5. 빗변이 5였으니까, 아, 선분 BH가 4라는 길이의 비를 갖고 있는 길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실제 길이는 4cm만, 4배만큼 더 커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4에다가 4배하면 선분 BH의 길이가 16cm네라는 거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괜찮아? 자, 요거 요렇게 이제 정리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BC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선분 HC의 길이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HC의 길이도 한번 찾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다음과 같은 삼각형 생각해 보도록 하자. 빗변의 길이가 2분의 25야. 높이가 12cm야. 그랬을 때 선분 HC의 길이를 구해봐라 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건 딱히 무언가 비율을 찾기가 되게 애매한 그런 상황이죠. 물론 찾으려고 한다면 또뭐 찾을 건 없겠지만, 지금 이건 그냥 그대로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숫자들이 막 예쁘게 떨어지는 건 아니라서. 자, 그러면 빗변의 길이의 제곱 2분의 25의 제곱에다가, 제곱은 12의 제곱에다가 선분 HC의 제곱을 더해준 것과 같다. 이런 얘기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계산하시면 4분의 25에 제곱하면 625거든요. 4분의 625가 144 더하기 선분 HC의 제곱이다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어쩔 수 없이 4분의 144를 4분의 얼마 이런 식으로 통분해서 정리해 봐야 될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144에다가 4 곱해서 생각해 보면 4416 하나 올라가고요. 7 하나 올라가고 576 하고 쓸수 있겠네. 4분의 625에서 576을 빼주면 그게 바로 선분 HC의 제곱이다 생각해 볼수 있을 겁니다. 자, 625에서 576 뺍시다. 그렇다면 너는 4분의 49하고 등장하고 그 값이 선분 HC의 제곱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됐나요? 좋아. 그래서 HC의 제곱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4분의 49인데, 4분의 49가 2분의 7의 제곱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HC의 제곱이 2분의 7의 제곱이라면, 길이는 2분의 7cm 하고 만들어지겠다.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결국 우리 선분 HC의 길이가 2분의 7cm야 라고 얘기해 볼수 있습니다. 자, 이 길이가 2분의 7cm니까, 우리가 원하는 선분 BC의 길이를 찾아봐라 라고 얘기하면 2분의 32에다가 2분의 7 더하니까 2분의 39cm 1번을 정답으로 써줄 수 있는 그런 문제죠. 할수 있겠니? 자, 이렇게 풀었더니 선생님 이거 너무 험난한데요? 아까 그 길이의 비율 가르쳐 주시면 안 돼요? 이런 친구들 있겠죠? 한번 해볼까요? 좋아. 그럼 길이의 비율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보자. 자, 지금 분수가 나와서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진 않았지만 너무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요. 여기 있는 분수를 없애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걸 2분의 25라고 생각하지 않고 25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여기를 24라고 생각할게요. 비율을 24대 25로 생각하죠. 자, 24대 25를 보자마자 머릿속에 딱 스쳐 지나가는 거 있지 않아요? 7, 24, 25. 그렇지. 피타고라스 수였어. 그러니까 여기 선분 HC의 길이의 비율이 7이에요. 근데 실제 길이는 어때? 25를 반으로 나눈 거죠. 24라는 b를 반으로 나눈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HC의 실제 길이는 2분의 7cm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치? 자, 이해되나요? 선생님, 아까는 그냥 곱해서 괜찮았는데 지금 나누려고 하니까 헷갈려요 하는 친구들은 처음 보여드렸던 풀이 방법대로 우선 계산하시고요. 이 길이를 b를 가지고 계산하는 게좀 익숙해진 다음에 다시 한번 보시면 나누는 것도 좀 혼돈스럽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모가 있어서 불편하니까 분모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길이의 b를 구하기 위해서 두배 해가지고 24대 25를 만들었더니 머릿속에 피타고라스 수 7, 24, 25가 떠오르고 비율이 7이야? 두 배에서 만들어 놓은 게 7이니까 두 배하기 전으로 돌아가면 실제 길이가 2분의 7cm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알수 있겠지? 계산을 훨씬 간편하게 만들어 줄수 있는 방법이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방법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겠는데, 나눗셈 불편하다면 곱셈 먼저 익숙해지세요. 자, 다음 문제 가보자. 중단원 실전 테스트 2번입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유클리드가 피타고라스 정리를 증명한 방법인데요. 매우 중요한 증명 방법이라서 선생님이 구원픽 붙였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증명을 여기서 하나씩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 삼각형의 넓이가 여기 있는 직각 삼각형의 넓이와 같다라는 게이 증명을 해 나가는 요지구나라는 걸 생각하고 문제를 바로 접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 생각을 했다면 아래에 있는 것들 그냥 가볍게 해결이 되거든요. 근데 정답은 몇 번이냐? 2번인데
2번의 정답, 2번이 왜 옳지 않은 이야기냐라고 생각해 보면 2번은 지금 여기 있는 삼각형 ABC가 삼각형 AC, BC, G하고 같아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 이 삼각형과 넓이가 똑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삼각형 BCG라는 이 삼각형은 넓이 뭐하고 똑같아야 됩니까? BC, H하고 같아야 된다라는 사실 이미 알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아, 너 잘못됐어라고 하고 정답

바로 고르고 넘어가셔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 1번 같은 경우 좀 헷갈려 하실 수도 있는데, 저 1번 같은 경우는 ACE라는 삼각형이 C라는 점을 그대로 B로 옮겨준다면 ACB라는 삼각형과 넓이가 동일해지고, 자, 이 삼각형이 여기 있는 ACF와 합동, SAS 합동으로서 넓이가 같아진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참이라는 걸 골라낼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죠. 자, 중단어 실전 테스트 2번. 선생님 지금 빠르게 답만 골라냈는데, 여러분 이 중간에 있는 증명하는 과정은 스스로 해보실 수 있을 만큼 연습을 해주셔야 합니다. 지금 이 문제에서 그 설명을 다 하자면 이 문제 하나 푸는데 한 20분 잡아먹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풀수 없어요. 자, 혹시 이 증명 과정 모른다, 그럼 어디로? 개념책 강의로 넘어가서 천천히 유클리드의 설명 읽어보고 이해하고 다시 넘어와서 문제를 보셔야 합니다. 자, 개념이 이미 밑바탕이 되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이 구원픽 붙여놓은 이유는 개념이 확실하지 않으면 개념책으로 다시 돌아갔다 와라는 부탁하고 싶어서였어요. 자, 3번 가볼게요. 자, 다음 그림의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해라라고 이야기했는데, 합동인 삼각형이 있다라는 거 지금 가르쳐주고 있죠. 자, 합동인 거 표시해 볼게요. 자, 여기가 동그라미라면 여기 동그라미일 거고요. 여기가 세모라면 여기가 세모가 되겠다라는 거 합동인 삼각형의 기호를 보면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선분 ED의 길이와 선분 EC의 길이가 동일해라는 거 생각할 수 있고요. BE의 길이가 1cm, 또 BC의 길이가 여기 있는 AE의 길이와 같아진다라는 얘기 해볼 수 있겠네요. 자, 더불어 동그라미 세모도 하면 90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동그라미 세모 여기 있으니까 이쪽 각이 90도가 된다 이야기하면서 삼각형 DEC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다라는 얘기를 할수 있게 되는 거죠. 괜찮지? 자, 그렇다면 어때?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2분의 1 곱하기 선분 ED 곱하기 선분 EC 그게 넓이가 될 텐데, EC의 길이와 ED의 길이가 같아지니까요. 2분의 1 곱하기 선분 ED의 제곱이 넓이가 되면서 이 값이 2분의 5가 되고, 선분 ED의 제곱이 5더라라는 결론 내릴 수 있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해? 선분 ED의 제곱이 5라면 그 5라는 선분 ED의 길이의 제곱은 선분 AE의 길이의 제곱에다가 1의 제곱 더해준 것과 같다라는 생각할 수 있어요. 괜찮니? 그래, 위쪽에 직각 삼각형에서 빗변의 길이 ED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길이 제곱의 합과 같다라는 얘기하면서 식을 정리할 수 있는 거죠. 결국 AE라는 선분의 길이의 제곱이 4가 되고, 그렇다면 선분 AE의 길이가 2cm가 된다라는 걸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길이가 2cm예요. 이 길이가 2cm. 자, 그렇다면 합동이니까 당연히 선분 BC의 길이도 2cm가 되겠다라는 얘기할 수 있어서 사다리꼴의 넓이 구하는데 이제 부족함이 없죠. 윗변의 길이 알고요, 아랫변 길이 알고요, 높이 알고 있으니까 넓이 구할 수 있겠다. 자, 사각형 ABCD의 넓이 계산해 보도록 합시다. 너는 2분의 1 곱하기 윗변 더하기 아랫변. 자, 3이죠. 그리고 높이는요, 역시 2하고 1 더하니까 3이다라고 생각해서 2분의 9 제곱 센티미터가 사각형 ABCD, 사다리꼴의 넓이가 된다 생각할 수 있겠지. 할수 있겠죠? 네. 지금 여기 직각 이등변 삼각형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왜 그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인지를 합동을 활용해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문제 풀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대충 푸시면 안 돼요. 됐나? 자,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4번 문제부터 볼 텐데, 4번은 또 역시 피타고라스 정리를 미미 활용해서 이해를 해놓은 공식을 적용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자, 4번 문제 미리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생하셨습니다.

0: 우주선 모양은 세모 네모.
1: 미쳤겠다.
2: 우주선을 만드는 곰토 박사님을 만나러 가다니.
1: 그것도 박사님의 연구소로 가다니.
0: 박사님도 참, 그 많은 요원들 중에서 나를 콕 찍어서 이 곰길에 콕콕 찍어서 꼭 와달라고 하셨다니. 가야지 어떡해.
1: 거기 가면 곰토 박사님의 작품이 다 있겠지.
2: 난 박사님의 작품은 다 좋더라. 동글동글 곰 모양 우주선, 반듯반듯 상자 모양 우주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통조림 캔 모양이야.
0: 그렇다면 기대하라고. 이번엔 훨씬 더 멋진 우주선을 만드실 거니까.
2: 정말?
0: 물론이지. 지금 박사님이 우주를 하나로, 우주인을 하나로 모두 다 한마음 우주선을 만들고 계시다고.
3: 뭔 우주선?
0: 아, 우주를 하나로, 우주인을 하나로 모두 다 한마음 우주선.
1: 어짜 어떡하네.
2: 어떻게 만드실 거래?
1: 또 뭐야 그래.
0: 그건 갔다 와서 알려줄게. 안녕.
1: 걷게 좋겠다.
4: 곰토 박사님, 곰기가 왔습니다. 곰토 박사님,
2: 나 여기 있네.
4: 박사님, 어떻게 되신 겁니까?
2: 숨어. 그들이 또 올 거야.
4: 누가 온다는 겁니까?
2: 그게 말일세. 우주를 하나로, 우주인을 하나로, 모두 다 한마음 우주선. 이 뜻깊은 우주선은 우리 우주인 여러분의 의견을 모아 모아서 만들려고 합니다. 자, 그럼 어떤 모양으로 만들면 좋을까요?
5: 저요?
2: 아, 세모나별?
5: 그야 당연히 세모나게 만들어야죠. 오. 우리 세모나별 주민들은 당연히 세모날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2: 아, 세모나게?
6: 네?
2: 아유, 깜짝이야.
6: 무슨 소리? 우리 네모나별 주민들은 당연히 네모날 거라고 믿고 있나요?
2: 아, 네모나게?
5: 뭔 소리세요? 세모나게 해야죠.
6: 네, 원참. 네모나게 해야죠.
5: 세모나게.
6: 네모나게.
5: 세모나게 해야죠.
6: 네모나게.
5: 네.
2: 저기요? 아,
6: 세모나별과 네모나별 주민들이 계속 싸우는 통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들이 왔어. 나 여기 없는 거야? 없다고 해줘.
7: 박사님 어디 계세요?
5: 세모나게 결정하셨어요?
7: 네, 참. 네모나게가 맞네요.
6: 세모가 맞거든요. 세모.
1: 아이, 참. 내가 나 세겠구만. 저기요!
5: 저기.
6: 뭐야!
1: 아이, 그게 아니라.
6: 세모.
7: 네모.
6: 세모.
2: 나 어떡해. 어떡해.
6: 도와줘.
1: 우리 곰기 어쩌지?
2: 자.

0: 세모나 별, 네모나 별 둘 다 만족할 수 있는 모양을 찾아보자.
1: 와, 세모난 거랑 네모난 거랑 둘을 잘 어울리게 합하면 어떨까?
0: 어떡해, 둘은 너무 다른걸. 봐봐. 세모난 건 뾰족한 곳이 세 군데, 평평한 선이 세 개.
1: 네모난 건 뾰족한 곳이 네 군데, 평평한 선이 네 개.
0: 근데 컴온, 자세히 보니까 역시 세모나게 하는 게 멋있겠는걸?
1: 왜? 무슨 소리야? 내가 보기엔 네모나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0: 아니지, 세모나게!
1: 네모나게!
2: 그만해!

피라미드 모양? 박사님! 죄송합니다! 박사님! 박사님! 진짜 죄송합니다!

0: 잘 보세요. 옆면은 모두
1: 세모나게 생겼네요.
0: 그렇죠. 그런데 요 아래 윗면은
2: 네모나게 생겼어요.
0: 맞아요. 세모나게 생긴 것과 네모나게 생긴 것 함께 모여서 멋진 피라미드 모양이 된 거예요.
3: 바로 거예요.
4: 어, 깜짝이야.
3: 이런 모양이라면 저도 아주 잘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어때요? 이렇게 할까요?
5: 네, 좋아요.
3: 좋아요.
0: 예. 자, 그럼 해결 완료.
3: 완료.
6: 감사합니다.
7: 동그레벨에서 왔어요. 우주선 모양에 대해 한 말씀 드리려고요.
3: 이제 동그레별까지?
4: 저 우주선 모양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이렇게요.
7: 여기 창문을 동그랗게 넣으면 좋아요. 어때요?
3: 좋아요! 이것이 진정한 우주를 하나로, 우주인을 하나로, 모두 한 마음 우주선입니다, 여러분!
0: 보안가 친구들, 모양을 잘 알면 누구나 한 마음이 될 수 있다!

0: 우주를 한 마음으로 만든다고. 누구 맘대로 내가 다 막을 건데. 슈퍼 슈퍼 문제.
1: 아, 이게 무슨 짓이야?
0: 이거 잘 봐둬야 될걸. 내가 다 뒤집을 거거든. 같은 모양끼리 찾아내야 사라질 거거든.
1: 아, 뭐라고?
0: 준비됐나? 그럼 뒤집는다. 어디 한번 찾아보시지.
1: 유언드, 우리 힘을 모아보자. 먼저 2번. 뾰족한 곳 세 군데면 세모난 모양. 어디 있었지?
2: 5번.
1: 그리고
2: 9번.
0: 아닌데, 아닌데.
1: 괜찮아. 다시.
2: 8번.
1: 잘했다, 요드.
0: 이건 못 맞출걸. 슈퍼.
1: 뾰족한 곳이 네 군데. 이건 바로
2: 네모난 모양.
1: 그렇다면
2: 9번. 1번.
1: 이제 남은 건 모두 뾰족한 곳이 없는
3: 동그라미 모양.
0: 내가 저걸 만들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내가
1: 아우, 시끄러워. 네모난 모양.
0: 어?
1: 그 위에 세모난 모양.
0: 와,
1: 여기 퐁퐁 퐁퐁. 잘 가라.
0: 꼼기 미워.

0: 최고 요원 그래 바로 너.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집중독.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평생 중이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 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 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팽정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0: 야, 아닌데. 이렇게. 아, 참 마음에 안 드네.
1: 그래, 무슨 일 있어? 그러니까 그림을 잘 그리고 싶은데
2: 못 그려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0: 진짜 스트레스 받아.
1: 그럼 한동안 그림 그리는 걸 멈추고 해야 할 일이 있어.
0: 뭔데요?
1: 바로 스트레스를 푸는 일이지.
0: 스트레스를 풀어요?
1: 그래. 이 삼촌이 스트레스 많이 받은 산 친구들 대장 이야기 해줄까?

0: 스트레스를 풀어요. 어느 날 산 친구들이 집안에서 회의를 하고 있었지.
1: 그래, 지금 상황이 어때?
2: 그러니까요, 그게. 아이, 요새 우리가 일을 안 한 지 일주일이나 된 것 같아요. 없어, 없어.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일이 없네요.
1: 아니, 버는 게 없으니까. 먹는 것도 부실해서. 아이, 팔에 힘이 없어요.
2: 우리 이러다가 돌멩이 먹는 거 아니야?
3: 맞아, 맞아.
4: 우리 어떡하죠?
0: 하지만 대장도 별다른 방법이 없었어.
1: 대장!
0: 하, 거참해, 이거. 큰일 났네, 큰일 났어. 내가 이 대장으로서,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혹시, 동생들이 날 한심하게 보지 않을까?
5: 머리야. 아유, 스트레스를 받았더니 그냥 머리가 아프네. 아유, 머리 아파.
6: 야, 회장님.
2: 대장, 여기서 뭐예요?
1: 아니야. 그냥 있었어.
5: 저봐. 날 보는 눈빛이 벌써 이상하잖아. 자기들끼리 수근대고.
2: 대장이 뭐 그래요?
1: 능력이 뭐 그렇게 없어요?
2: 대장! 어디 가요?
1: 나도 바람 쐬러 가나 보지.
2: 팔뚝에 팔이 더 좋아졌어?
0: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대장은 다리를 떨거나 손톱을 물어뜯기도 하고.
1: 이거 어쩌지? 무슨 방법이 없을까?
5: 그래, 먹자.
1: 먹어야 생각이 나지. 먹자.
0: 평소보다 많은 음식을 한 번에 먹기도 했지. 또 어떤 날은 늦게까지 잠을 못 잤어.
1: 밥 먹을 입이 하나, 둘, 셋,
5: 네 명이나 되네.
6: 대장.
1: 앞으로 내가 대장을 계속하는 게 맞는 것일까?
5: 머리가 계속 아프네, 이거. 몸에 힘도 없고, 이거. 세상은 돌고, 어지럽고, 난 기절하고.
2: 대장! 얘들아, 이리 와봐! 대장!
0: 결국, 산 친구들 대장은 스트레스 때문에 쓰러지고 말았지.
2: 대장, 일어나봐! 스트레스가 쌓여서 쓰러졌구나.
0: 그래,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 잘 풀어줘야 한다는 사실 알겠지?
7: 네! 근데 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몸이 아픈 거예요?
2: 맞아요, 왜 스트레스가 몸을 아프게 하는 거냐고요?
7: 왜?
0: 여기서 대답을 못하면 조카들이 실망하지 않을까? 그렇다고 모르는 걸 아는 척할 순 없지. 그래, 솔직하게 말하자.
8: 그건 말이지? 나도 잘 모르겠네.
2: 몰라도 괜찮아요.
7: 맞아요. 호기심 딱지를 부르면 되니까요. 호기심 딱지 떠라. 우리들의 호기심을 풀어줄 수많은 딱지들. 그중에서 오늘 필요한 건 바로 스트레스 딱지. 스트레스 딱지야, 궁금한 걸 알려줘.
9: 스트레스에 맞서 최대의 힘을 낸다. 우리는 코르티솔 호르몬! 짠짠!
7: 안녕하세요. 근데 코르티솔 호르몬이 뭐예요?
9: 외부의 자극,
3: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10: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어. 안 되겠어. 부신! 부신! 전화 좀 받아.
11: 네, 누님. 무슨 일이십니까?
10: 나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어. 나 좀 도와줘.
11: 네, 알겠습니다.
3: 콩팥 위에 부신이라는 곳에서
11: 코르티솔 호르몬 생산.
3: 코르티솔 호르몬이 만들어져
12: 코르티솔.
11: 스트레스 때문에 뇌님이 힘들어하신다. 어서 스트레스에 맞서 움직여.
12: 예!
3: 코르티솔 호르몬은 스트레스에 맞서기 위해 근육으로 가서
13: 근육 하나, 근육 둘, 근육 하나, 근육 둘.
3: 구성, 구성. 뇌님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14: 어서 단백질을 분해하여 에너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13: 아, 이런. 그럼 근육 손실이 올 수도 있는데.
3: 어허! 뇌님이 중요합니까? 근육 손실이 중요합니까?
13: 뇌님이요.
14: 어서 단백질을 주세요.
13: 예.
3: 자! 단백질을 분해해 에너지를 만들고 또 심장으로 가서 코르티솔.
6: 무슨 일이야?
3: 비상! 뇌님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14: 피를 빨리 돌게 해주세요.
6: 좋아! 나한테 맡겨! 나나나나나나나나나!
3: 심장을 움직여 피를 빨리 돌게 해서 에너지를 몸 구석구석으로 보내지.
15: 에너지를 담은 피가 빨리 도니까 뇌가 맑아지는 기분이야.
2: 우와, 코르티솔은 정말 중요한 일을 하네요.
3: 그렇죠.
7: 그런데 스트레스를 계속 받으면 왜 아픈 거예요? 코르티솔이 있잖아요.
3: 그건 말이지.
14: 코르티솔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래.
7: 네?
3: 스트레스가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오래 계속되면
11: 이거 어쩌지?
3: 부신에서는 코르티솔을 계속 만들어
11: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 코르티솔 호르몬 생산! 코르티솔 호르몬 생산!

0: 받아서 어쩔 수 없어요. 자, 잠시만. 빨리 주세요. 그러면 근육 조직이 약해질 수 있고.
1: 내 근육.
0: 또 심장도 계속 빨리 뛰게 하는데.
2: 잠깐만. 나 뭐 하나만 물어보자.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빨리 뛰어야 해?
0: 스트레스를 안 받을 때까지요.
2: 아, 그게 언젠데?
3: 야, 저희도 모르죠.
2: 마!
0: 피가 계속 빨리 돌면 혈관의 압력이 높아져 혈관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2: 뭔가 불편한데? 혈관에 문제가 생긴 것 같기도 하고.
3: 게다가 우리가 많아지면 식욕이 늘어나서 평소보다 많이 먹게 돼.
0: 우리 고르치솔은 스트레스에 맞서 몸을 지키려 하지만
3: 우리가 너무 많아지면 오히려 몸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4: 그래서 스트레스를 잘 풀어야 하는구나.
0: 그렇지. 그러니까 앞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잘 풀어서 건강을 지켜줘. 짠짠.
5: 네. 자, 이제부터 우리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잘 풀 수 있도록 노력하자.
4: 네. 근데 삼촌, 스트레스는 어떻게 풀어요?
5: 아, 그건 산 친구들의 대장 이야기를 이어서 보면 알 수 있지. 준비됐습니까?
6: 네, 준비됐습니다.
5: 왼발부터 출발!
7: 산 친구들 대장은 열심히 운동도 하고
6: 넌 앉아?
8: 아, 대장님 잘 주무시는 거 보고 자겠습니다요.
6: 야, 네가 그렇게 쳐다보는데 어디, 보는데 어디?
8: 잘 자야 스트레스가 풀립니다요.
6: 네.
8: 자장. 우리.
7: 푹 자면서 스트레스를 풀었대.
4: 우와, 그렇구나. 어려운 게 없어서 저도 할 수 있겠어요.
9: 맞아, 나도 도와줄게.
5: 보기 좋아. 최고.
9: 아 참, 누나 그럼 나 이제 스트레스 딱지 주면 안 될까요?
5: 나도.
4: 좋아요. 노래 잘하면 줄게요.
5: 우와, 신나.
4: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할까?
5: 네.

0: 너무 많으면
1: 몸 아프게 하니 스트레스
0: 잘 풀어서
1: 건강하자.

친구들, 안녕. 함께하면 공부가 달콤해지는 꿀단지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국어 공부 열심히 한번 함께 공부해 볼 건데요. 오늘의 무슨 주제? 그래요. 오늘의 아하 주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오늘의 아하 주제는요. 국어 1단원 단원 정리 평가 2회 문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저 샥샥 풀어 볼 거고요. 이어서 오늘은요. 우리 서술형 문제까지 만나 볼 겁니다. 우리 1단원에서 배웠던 내용 차근

차근차근 떠올리면서 오늘 문제들도 함께 잘 풀어보자고요. 그럼 지금 바로 출발할게요. 단원 정리평가 2회 문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요, 13번 문제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13번부터 16번까지 이어지는 문제인데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 먼저 13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13번 문제는 가에서 알수 있는 레오의 마음을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아, 가? 그러면 당연히 가를 자세히 봐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지요. 자, 이 글에서 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한번 읽어볼 테니까요. 우리 친구들은요, 눈과 귀를 활짝 열고 한번 들어보는 겁니다. 깊고 깊은 숲속에 꿈말이 있었습니다. 꿈말 사람들 머리에는 각자의 꿈이 담긴 대리 하나씩 있었어요. 자, 오늘의 선생님 머리에는 이렇게 예쁜 토끼 귀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는 델이 있었대요. 델은 델인데 각자의 꿈이 담긴 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레오의 머리에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 나는 왜 델이 없는 걸까? 레오는 델이 생기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델은 쉽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어머, 쟤는 꿈이 없나 봐. 글쎄 말이야, 머리에 아무것도 없네. 레오는 점점 슬펐습니다. 레오는 용기를 내 소원을 들어준다는 마법의 숲을 찾아갔습니다. 가! 바로 가의 내용인데요. 자, 여기서 레오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 친구들 찾았나요? 그래요. 여기 보면 레오는 점점 슬펐습니다라고 되어 있죠. 그 이유는요. 다른 마을 사람들은요, 머리 위에 다 델이 있었는데, 레오의 머리에만 아무것도 없었고, 또 그것을 마을 사람들이 막, 꿈이 없나 봐, 왜 없을까, 막 이렇게 또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 레오는 점점 슬펐을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우리 13번 문제 정답은요, 레오의 마음, 슬펐다, 뭐 슬펐을 것이다, 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슬펐다. 이렇게 적고 이어지는 문제 14번 문제도 보도록 하죠. 자, 14번 문제는요. 기억과 니은의 알맞은 표정을 찾아 선으로 이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문제에서 기억과 니은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요. 기억과 니은을 잘 봐야 됩니다. 자, 기억은요. 이거예요. 아, 나는 왜 대리 없는 걸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니은은요. 어느새 난생 처음 보는 마법의 숲에 도착한 레오는 비밀의 문을 열고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 어울리는 표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인물의 표정을 생각할 때는 그 인물이 처한 상황을 잘 떠올려 봐야 됩니다. 자, 기억은요, 어떤 상황이에요? 아, 다른 마을 사람들은 다 대리 있는데, 나만 없어, 나만. 뭐 이런 상황이니까, 어때요? 기대하는 표정, 슬퍼하는 표정 중에서 우리 13번 문제 적었던 것처럼 이 슬펐던 마음이겠죠. 따라서 슬퍼하는 표정이 어울릴 겁니다. 자, 니은은요, 어느새 난생 처음 보는 마법의 숲, 여기 왜 갔어요? 이 레오가 바로 저도 대리 생기게 해주세요라는 이 소원을 나무 마법사에게 빌기 위해서 여기 찾아갔잖아요. 따라서 여기서는요, 나도 드디어 그 바라고 바라던 대리 생기려나? 라는 기대하는 표정이 어울릴 겁니다. 따라서 기억은 슬퍼하는 표정, 그리고 니은은 기대하는 표정으로 이어보고요. 자, 우리 다 이렇게 문제는 풀었지만, 우리 친구들, 특히 이 1단원 문제를 풀 때는요, 내가 직접 표정이나 어울리는 목소리나 어울리는 말투를 직접 하면서 공부하면은요, 더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문제, 우리 친구들이요, 직접 알맞은 표정을 한번 지어보는 겁니다. 자, 내가 혼자 할때 이렇게 표정 지으면 좀 부끄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우리 친구들 혼자가 아니에요. 누가 있나요? 우리 친구들 앞에 이 꿀따지 선생님이 함께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 같이 알맞은 표정 한번

지역 보면서 한번 재미있게 이 문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해보죠. 자, 기업. 슬퍼하는 표정 한번 지어볼까요? 우리 같이. 자, 아, 나는 왜 대리 없는 걸까? 자, 슬퍼하는 표정. 자, 그럼 선생님이 먼저 한번 해볼게요.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슬퍼하는 표정. 시작. 아, 나는 왜 대리 없는 걸까? 눈과 입이 아래로 처져야겠죠? 이렇게. 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어떤 친구는 선생님보다 훨씬 잘하네요.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잘했어요. 자, 다음은 니은입니다. 기대하는 표정이에요. 자, 비밀의 문을 열고 촥! 숲속으로 들어갑니다. 드디어 나도 대리 생기려나? 라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자, 기대하는 표정. 좀 어렵다. 기대하는 표정. 준비! 시작! 자, 어때요? 선생님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나요? 우리 친구들도 어디 보자. 잘하나 보자. 오, 어떤 친구는 막 손을 모으고 이렇게 하고 있네요. 오, 이것도 좋다. 알맞은 몸짓으로 함께.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 직접 한번 표정을 지어보면서 14번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인물의 처한 상황을 떠올리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다음은요, 우리 이어지는 문제 15번 문제 해결해 볼 텐데요. 자, 디귿에 들어갈 표현으로 어울리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네요. 자, 이번에는요, 디귿을 자세히 봐야겠습니다. 자, 디귿은요,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에 어떤 표현이 올지는요, 앞뒤 문장들을 한번 봐야겠네요. 자, 마법의 숲은 너무나 고요했습니다. 조용하고 잠잠했습니다. 그때 숲을 지키는 황금새가 촤 나타났습니다. 자, 깜짝 놀란 레오는 조심스레 황금새에게 부탁했습니다. 부탁했대요. 부탁. 자, 이게 바로 디귿이고요. 부탁한 말. 그 다음은 황금새는 레오를 데리고 숲속 깊이 들어갔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디귿에는요, 어떤 표현이 들어가야 될까요? 레오가 조심스레 부탁하는 말이 들어가야 할 겁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하죠. 자, 1번. 나무 마법사를 만날 수 있게 도와주겠니? 나무 마법사. 그러니까 레오의 소원, 대리 생기게끔 그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나무 마법사를 만날 수 있게 좀 도와줘, 도와주겠니? 부탁. 2번. 혹시 나를 나무 마법사에게 데려다 줄수 있겠니? 역시 부탁입니다. 자, 3번. 나무 마법사를 만나서 내 소원을 꼭 이야기하고 싶어. 그러니까 황금새야, 네가 좀 도와줘. 라는 부탁 할수 있겠죠? 자, 다음은 4번인데요. 너 때문에 깜짝 놀랐잖아. 빨리 나를 나무 마법사에게 데려가! 이건 어때요? 너 때문에부터 좀 이상하죠. 부탁인데요. 너 때문에 막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화를 내고 있고요. 빨리 데려가!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심스레 부탁하는 상황에 어울리지가 않지요. 따라서 4번은 어울리지 않아요. 적절하지 않아요. 5번. 나는 대리 없어서 너무 슬퍼. 그래서 나무 마법사를 꼭 만나고 싶어. 그러니까 황금새야, 네가 날좀 도와줘. 라는 부탁 어울립니다. 따라서 어울리지 않는 것은 4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16번 문제 확인해 볼까요? 자, 16번은요. 레오가 나무 마법사에게 데려가 달라고 황금새에게 부탁하는 장면을 표현하려고 할 때, 알맞은 몸짓을 찾아 동그라미표를 하세요. 몸짓 찾기 문제입니다. 자, 1번부터 보죠. 황금새를 바라보며. 자, 그리고 2번. 황금새에게 도망치며. 3번. 황금새에게 등을 돌리며. 자, 레오가 나 나무 마법사한테 데려가 줘, 황금새야. 그래 주겠니? 그래 줄수 있겠니? 라고 부탁하고 있을 때 어떤 몸짓이 어울릴까요? 자, 이번에도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보면서 답을 찾아보자고요. 준비됐나요? 자, 선생님은 준비됐어요. 친구들도 좋아요. 해봅시다. 1번, 황금새를 바라보며, 자, 황금새야, 데려가 주겠니? 황금새야, 여기 있다면? 황금새야, 데려가 주겠니? 자, 친구들도 한번 해보세요.
들어가 주겠.

바라보면서. 자, 이게 1번. 다음 2번. 황금새에게 도망치며, 황금새야, 도망치면서 막 데려가 주겠니? 3번. 황금새에게 등을 돌리며, 황금새는 여기 있는데, 등을 돌리고 데려가 주겠니? 자, 무엇이 어울리나요? 그래요. 부탁할 때는요, 그 상대방의 눈을 보면서 그렇게 해줄 수 있나요? 그래 줄수 있나요? 제발요. 이렇게 부탁하는 것이 어울리겠죠. 따라서 황금새를 바라보며의 동그라미 해주면 되고요. 이렇게 상황에 알맞은 목소리나 말투, 또 표정과 몸짓까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답니다. 16번 문제 정답 1번에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재밌게 16번 문제까지 한번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우리 17번 문제 확인해 보죠. 다음 상황에서 엄마가 주아에게 어떤 표정으로 말을 하였을지 짐작 예상하여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어떤 상황인지 보죠. 자, 상황은요. 주아가 달려오는 차를 보지 못하고 신호등의 초록불이 켜지자마자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다가 교통사고가 날 뻔한 큰일 날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엄마는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초록불이 켜졌어도 양 옆을 잘 살피고 건너야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는요, 어떤 표정이 어울릴까요? 자, 어떤 인물의 표정을 우리가 짐작하기 위해서는요, 그 인물이 처한 상황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어머니는요, 일단, 주화가 교통사고가 날 뻔한 어떤 깜짝 놀랄 만한 큰일 날 뻔한 상황을 지금 보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어떤 표정이 어울릴까요? 깜짝 놀란 표정, 또좀 화가 나기도 하셨을 거예요. 화가 난 표정, 뭐 이런 표정이 어울리겠지요. 따라서 17번 문제 정답은요. 이렇게 한번 선생님은 적어 보겠습니다. 깜짝 놀란 표정, 또 조금 화가 난 표정으로 깜짝 놀란 표정으로 말을 하였을 것 같다. 말을 하였을 것 같다라고 선생님은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깜짝 놀란 표정으로 말을 하였을 것 같다. 인물이 처한 상황을 떠올리면서 짐작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우리 꿀단지 친구들은 이 주아와 같은 행동을 하는 친구는 없겠지요. 아무리 신호등에 초록불이 켜졌다 하더라도 바로 가면 안 됩니다. 좌우 주변을 잘 살피고요. 차들이 없는지를 잘 보고 잘 멈춰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뛰지 않고 이렇게 걸어가야 됩니다. 언제나 이 길을 건널 때는요, 항상 주변을 잘 살피면서 조심조심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 주아처럼 큰 사고가 날 뻔하니까요. 우리 강의를 보고 있는 친구들, 앞으로 또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 조심해야겠구나 다짐하면서 다음 문제 만나보자고요. 18번 문제입니다. 알맞은 표정과 몸짓, 목소리나 말투를 생각하며 역할놀이를 하려고 하는데요. 알맞게 표현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재미있는 역할놀이 문제예요. 우리 배운 내용 떠올려 볼까요? 역할놀이를 할 때는요. 알맞은 표정, 알맞은 몸짓, 알맞은 목소리, 알맞은 말투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어떤 상황인지 그림을 먼저 볼게요. 보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급식 시간, 점심 시간입니다. 여자아이와 남자아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자아이는 오늘 급식에 내가 좋아하는 반찬이 나왔어라고 했습니다. 우와, 급식 시간도 좋은데 내가 좋아하는 반찬까지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남자아이는요. 나는 시금치나물이 나와서 정말 좋아. 이 친구도 내가 좋아하는 반찬이 나와서 정말 행복하겠네요. 신나는 표정으로 오물오물 밥을 먹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친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형진이는 나는 여자아이 역할이래요. 그런데 퉁명스러운 표정으로 씩씩하게 말했어. 어때요?

친구들이 직접 한번 해보세요. 퉁명스러운 표정으로 퉁명스럽게 씩씩하게 오늘 급식에 내가 좋아하는 반찬이 나왔어. 뭔가 좀 자연스럽지가 않죠. 표정은 퉁명스러운 표정보다는 어떤 표정이 어울려요? 그래요. 신나는 표정, 밝은 표정, 그리고 씩씩하게 말했어보다는 즐겁게 말해야 되겠죠. 내가 좋아하는 반찬 나왔다. 이렇게 말이죠. 조금 어색하네요. 알맞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담윤이는요, 나는 남자의 역할이야. 미소를 지으며 신나는 목소리로 말했어 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남자아이도 내가 좋아하는 반찬이 나왔기 때문에 미소를 지으며 신나는 표정으로 나는 시금치 나물이 나와서 정말 좋아.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좋겠죠? 신나는 목소리로 말이죠. 그러니까 알맞게 표현한 친구는 담윤이가 되겠네요. 정답은 담윤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역할놀이 문제가 나왔으니까 우리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선생님이요, 여자 역할을 해볼 테니까 우리 꿀단지 친구들이 남자 역할을 해보는 겁니다. 알맞은 표정, 목소리, 몸짓, 말투로 말이죠. 준비됐나요? 자, 시작! 오늘 급식에 내가 좋아하는 반찬이 나왔어. 좋아요. 한번 더. 오늘 급식에 내가 좋아하는 반찬 나왔다. 좋습니다. 알맞은 표정, 몸짓, 말투, 목소리로 역할놀이 문제 풀어보았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19번 문제도 보도록 하죠. 자, 19번과 20번 이어지는 문제인데요. 다음 시를 읽고 물음을 답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19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죠. 자, 이 시에 나타난 감각적 표현과 그 느낌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 묻고 있습니다. 자, 이시 한번 보도록 하죠. 파르스름한 사과위로 푸른 바람이 흔들흔들. 붉으스름한 사과위로 빨간 햇살이 흔들흔들. 사각사각 꿈꾸는 사과 씨앗. 둥그런 그늘 딛고 해님 등에 업힌 사과 씨앗. 사과 씨앗. 어느새 빨간 우주선이 되어 날아오르네. 라는 시입니다. 자, 이 시에 나타난 감각적 표현 생각하면서 1번부터 보도록 하죠. 자, 푸른 바람이 흔들흔들을 읽으니 사과와의 뜨거운 바람이 스치는 느낌이 들어. 뜨거운 바람인가요? 푸른 바람이 흔들흔들 살랑살랑. 이 뜨거운 바람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자, 틀렸고요. 2번. 빨간 햇살이 흔들흔들을 읽으니 뜨거운 햇볕에 사과가 말라가는 느낌이 들어. 사과가 말라가면 어때요? 사과가 이렇게 아파하는 것 같잖아요. 이런 분위기는 아니죠. 틀렸습니다. 3번. 사각사각 꿈꾸는 사과 씨앗을 읽으니 딱딱한 사과 씨앗을 만지는 느낌이 들어. 자, 사각사각이라는 감각적 표현 보세요. 우리가 사과를 한입 베어물면 사각사각 소리가 나잖아요. 따라서 어떤 만지는 느낌보다는요, 우리가 마치 한입 베어물듯이 입으로 이렇게 오물오물하는 그런 느낌이 들죠. 따라서 3번은 틀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4번 보죠. 둥그런 그늘 딛고를 읽으니 동그란 사과 열매 그림자를 보고 있는 느낌이 들어. 그래요. 사과가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요. 이 사과 뒤에 어떤 그림자가 있고 그 모습을 둥그런 그늘 딛고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이 4번이 알맞습니다. 5번. 빨간 우주선이 되어 날아오르네를 읽으니 푸르스름한 사과 열매를 보고 있는 느낌이 들어. 빨간 우주선이기 때문에 푸르스름한이 아니라 빨갛게 잘 익은 사과 열매를 보고 있는 느낌이 들어야 알맞겠죠. 따라서 19번 문제 정답은 4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문제 20번 문제입니다. 이 시를 낭송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맞은 것에 모두 동그라미 하는 문제예요. 1번. 시의 분위기에 알맞게 희망에 찬 목소리로 낭송해야지. 그래요. 꿈꾸는 사과 씨앗을 떠올리면서 나도 언젠간 빨갛게 익겠지라는 그 씨앗이 품고 있는 그 꿈을 생각하며 희망에 찬 목소리로 읽는 것이 어울리겠죠. 2번. 꿈을 꿀 때의 설레는 느낌을 담아 사각사각 꿈꾸는 사과 씨앗을 읽어야지. 그래요. 맞습니다. 자, 3번. 푸른 바람이 흔들흔들과 빨간 햇살이 흔들흔들은 한 글자씩 끊어서 읽어야지. 그럴까요? 푸른 바람이 흔들흔들 빨간 이상하죠.
자, 시를 읽을 때는요, 그 행이 있잖아요. 하나의 줄이 행인데, 이 행은 자연스럽게 읽는 것이 좋습니다. 푸른 바람이 흔들흔들. 그 중에서도 내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조금 더 강조해서 읽어주면 좋지요. 빨간 햇살이 흔들흔들. 이렇게 말입니다. 따라서 한 글자씩 끊어서 읽어야지. 이것은 알맞지가 않으므로 1번과 2번에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단원 정리평가 2회 문제 20번까지 모두 풀어봤고요. 오늘의 아하 주제 또 서술형 문제 풀어봐야 되겠지요. 자, 서술형 문제 1번과 2번 이어지는 문제 보도록 하죠. 다음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습니다. 1번, 이 시를 읽고 떠오르는 장면을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시는요, 이거예요. 시험 둘러보며 산에 오를래. 흠흠, 이게 무슨 냄새지? 산소 그득 출렁이는 초록빛 향기. 오, 이건 무슨 소리지? 뻐뻐뻐꾸릇 후루후루룻. 산소 가득 울리는 돌림 노래 소리. 풀꽃들은 상글방글 꽃웃음 건네고. 어느새 산 꼭대기잖아. 하늘까지 다가와 내미는 푸른 손이라는 시입니다. 자, 이 시를 읽고 떠오르는 장면, 우리 꿀빠지 친구들은요, 어떤 장면이 떠올랐나요? 이렇게 산을 오르는 모습 또는 가득 이런 풀꽃 냄새가 가득 이렇게 콧속으로 들어오는 그런 장면 또는 이 생생한, 생동감 넘치는 이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를 듣는 그런 장면 또는 이렇게 주위에 꽃들로 가득 찬 장면 등등등을 상상할 수가 있겠죠. 또는 산 정상에 올라가서 하늘을 바라보는 뭐 그런 장면을 상상할 수도 있고요. 자, 선생님은요, 이렇게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새들이 지저귀는 장면이라고 한번 적어 볼 텐데요. 자, 떠오르는 장면이기 때문에 이 시를 읽고 내가 떠오르는 장면 또는 이 시에서 어떤 나의 경험과 관련되는 장면 또는 이 시의 감각적 표현을 통해서 내가 이 부분이 좀 생생하게 떠올라 뭐 이런 장면들을 1번에 자유롭게 적어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1번 문제 풀어봤고요. 자, 이어지는 문제 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에서 사용된 감각적인 표현을 찾아 한 가지 쓰고요. 감각적인 표현을 사용했을 때 좋은 점을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어떤 감각적인 표현이 있는지 한번 하나씩 보도록 하죠. 자, 먼저 1연에서는요, 시험 둘러보며라는 부분, 2연에서는, 흠흠, 이게 무슨 냄새지? 산속 그득 출렁이는 초록빛 향기. 이렇게 초록빛 향기, 출렁이다라는 표현을 써서 아주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음 3연에서는요,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 감각적 표현, 뻐뻐뻐꾸릇, 후루후루룻, 산소 가득 울리는 돌림 노래 소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다음 연에서는요, 풀꽃들은 상글방글 이런 표현, 그리고 다음은 하늘까지 다가와 내미는 푸른 손 이런 부분들이 감각적인 표현이라고 할수 있겠지요. 따라서 선생님은요, 이런 표현들 중에서 이렇게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선생님은 상글방글이라고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상글방글. 우리 친구들은요, 다른 감각적인 표현을 찾아서 적어도 좋아요. 그리고 이런 표현을 사용했을 때 좋은 점도 한번 우리 적어 봐야 되겠지요. 자, 좋은 점은요, 바로 이렇게 한번 적어 볼게요. 생생하게 내용을 전달할 수 있다. 생생하게 내용을 전달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감각적인 표현을 사용했을 때 좋은 점 중에 하나지요. 생생하게 내용을 잘 전달할 수 있다라고 선생님은 한번 이렇게 적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도요, 감각적 표현 하나 찾아서 적어주고 좋은 점도 함께 생각해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서술형 문제 3번 문제 해결해 볼 텐데요. 자, 3번과 4번 이어지는 문제입니다. 3번은요, 이 글에서 레오의 목소리나 말투, 표정이나 몸짓이 어떠할지 쓰는 문제입니다. 자, 어떤 상황인지 보면은 레오가 드디어 마법

박사를 만나서 저도 특별한 데를 갖고 싶어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마법사가 그렇게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닌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델의 모양은 만들 수 있지만 능력을 만들 수는 없어. 하지만 레오는 워낙 델을 머리에 달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도 만들어주세요 하고 조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는요, 어떤 목소리가 어울릴까요? 레오는요, 너무너무 델이 갖고 싶잖아요. 따라서 여기에서 어울리는 목소리는, 자, 부탁하긴 부탁하는데 지금 워낙, 너무나 간절한 마음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절한 목소리가 어울릴 거예요. 간절한 목소리. 마법사님. 제발 부탁이에요. 이렇게 간절한 목소리로 말하는 게 어울릴 거다.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우리 친구들도 레오가 처한 상황을 떠올리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말투는요, 어때요? 마법사님, 저 정말 갖고 싶어요. 지금은 델이 없기 때문에 이 레오의 마음이 굉장히 슬플 거예요. 따라서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힘없고 슬픈 말투라고 적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표정도 슬픈 표정일 거예요. 따라서 입과 눈이 처진 표정이라고 한번 적어보고요. 자, 몸짓은요, 부탁하고 있기 때문에 마법사를 바라봐야겠죠. 부탁이에요, 마법사님. 마법사를 바라보는 몸짓이라고 인물이 처한 상황을 떠올리며 이렇게 목소리, 말투, 표정, 몸짓을 적어 보았습니다. 자, 이제 4번 문제 풀어보죠. 이 상황에 어울리는 표정, 몸짓, 목소리, 말투로 실감나게 표현하는 방법 한 가지. 선생님은요? 이렇게 적어볼게요. 아무래도 실감나게 표현하려면요. 말할 때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떤 표정, 몸짓, 목소리, 말투가 어울릴지 생각해 봐야 돼요. 따라서 말할 때 마음을 생각합니다라고 적어보고요. 또는 듣는 사람이 잘 들을 수 있도록 생각합니다. 또는 내가 말하고자 하는 목적을 떠올리면서 잘 표현하는 방법을 생각해 봅니다. 이런 것도 괜찮아요. 선생님은 말할 때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라고 방법 하나 적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서술형 문제까지 모두 풀어봤고요. 오늘의 아하 문제 확인해 볼까요? 오늘의 아하 문제! 이번 시간 읽은 시에서 기억에 남는 표현은 무엇인가요? 수강후기 게시판에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풀었던 문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열심히 함께 공부해 봐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실력의 독립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함께할 수학 독립 만세 김구입니다. 자, 우리 확률에 대해서 연습 문제 풀어볼 시간이죠. 오늘 시험지 미리 보기는 6번 문제로 지정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문제를 풀면서 문제들을 좀 변형하고, 아, 이렇게 변형되면 어떤 생각들을 하고 문제를 풀어갈까? 자,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해볼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6번에서도 가위바위보에 관련해서 조금은 변형된 생각들 같이 고민해볼 텐데, 이 6번에 대한 생각할 때 5번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5번

6번이 같은 연결된 문제다라는 생각하면서 문제 설명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1번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A 주머니에는 1부터 5까지 각각 적힌 공이 있고요. B 주머니에는 1부터 6까지 적혀 있는 공이 있습니다. 네, 그랬을 때 주머니에서 공을 하나씩 꺼내는데 문제에서는 공에 적힌 두 수의 합이 5보다 작을 확률을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어떻게 접근합니까? 공을 하나씩 하나씩 뽑을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그거 분해. 합이 5보다 작은 경우의 수 생각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먼저는 전체 경우의 수 n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A 주머니에서 공 하나, B 주머니에서 공 하나 뽑는 경우의 수 생각해 봅시다. 자, A에서 공 하나 뽑는 경우의 수는 다섯 개 중에 하나 뽑는 거니까 다섯 가지. B 주머니에선 여섯 개 중에 하나 뽑는 거니까 여섯 가지.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 아, 서른 가지가 되는구나라는 거알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건 합이 5보다 작을 확률을 구하여라라고 이야기했으니까 합이 5보다 작은 모든 경우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겠지. 그래서 합이 5보다 작은 모든 경우를 생각해 보면 첫 번째, 합이 1인 경우는 나타나지 않아요. 1하고 1 더해야 최소값이고 그게 2니까 합이 2인 경우부터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합이 2인 경우는요? 그렇죠. 왼쪽 주머니 A에서도 1 뽑고요. 오른쪽 주머니 B에서도 1 뽑는 경우 한 가지밖에 없다라는 걸 발견해 볼수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는 합이 3이 되는 경우 생각해 볼 겁니다. 자, 합이 3이 되는 경우는요. A에서 1 뽑고 B에서 2 뽑는 경우, A에서 2 뽑고 B에서 1 뽑는 경우 생각해 볼수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두 가지 경우가 있겠구나라는 걸 생각해 볼수 있죠. 자, 그리고 세 번째 경우는 이번에 합이 4가 되는 경우 생각해 볼 겁니다. 자, 합이 4가 되는 경우는 A에서 1, B에서 3, A에서 2, B에서 2, A에서 3, B에서 1 뽑는 경우 생각해 볼수 있다. 자, 그래서 몇 가지 존재한다? 세 가지 존재한다라는 거 알아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합이 5보다 작은 그 특별한 경우의 사건을 생각했을 때그 특별한 사건에 대해서 경우의 수를 A라고 이야기한다면 A는 1에다 2에다 3 더해서 6이라는 걸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전체 경우의 수 30과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6 찾아냈으니까 확률 계산해 봐라라고 이야기하면 30분의 6으로 약분해서 5분의 1이라는 정답 써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풀어줘야 되는 문제가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근데 이 문제가요, 변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떻게? 자, 지금은 너무 착하게 1, 2, 3, 4, 5, 1, 2, 3, 4, 5, 6 하고 주어져 있는데 이 숫자들이 왼쪽 주머니에는 홀수만, 오른쪽 주머니에는 짝수만 들어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 친구들을 좀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여기에 1, 2가 없고 3, 4, 5, 6 해서 다섯 개의 공이 들어있을 수 있는 그렇게 문제를 변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숫자들을 조작하면서 우리한테 함정을 팔수 있다라는 거, 그거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출제되어질 수 있는 비슷한 유형들 중에서 가장 착해 보이는 문제다. 함정이 별로 없는 네, 그런 문제라는 얘기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거 봅시다. 다음은 2028년 2월의 달력인데 이 중에 하루를 선택을 할때 선택한 요일이 화요일 또는 수요일일 확률을 구해봐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네요. 여러분, 화요일 또는 수요일일 확률이라고 또는이라고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어때요? 아, 두 개의 사건이 또는으로 연결돼 있을 때두 사건이 동시에 발생하지 않는다면 각각의 확률을 구해서 더해주면 되겠구나라는 생각 해볼 수 있겠지. 그래서 확률적인 입장에선 이렇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숫자는 1부터 29까지가 전체 모든 숫자들이니까 전체 경우의 수 n을 29라고 생각을 하고 특정하게 화요일 또는 수요일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화요일이 될 확률, 경우의 수를 a라고 생각해 볼 거예요. 자, 화요일이 되는 경우의 수 A. 자, 그게 다섯 개가 있으니까, 아, 화요일이 될 확률을 생각해 보면, 화요일일 확률을, 너는 29분의 5구나라고 다음과 같이 찾아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수요일일 확률을 생각을 해볼 겁니다. 자, 수요일 같은 경우는 어때요? 수요일일 확률을 2, 9, 16, 23, 4개의 경우가 존재하니까 수요일일 확률을 29분의 4다.

라고 생각해 볼수 있겠죠. 네, 수요일일 사건의 경우의 수를 우리 B라고 해서 특별히 4라고 따로 생각을 해준 거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 화요일일 사건 또는 수요일일 사건의 확률을 생각해 봐라고 하면 29분의 5에다가 29분의 4를 그냥 더해서 29분의 9라고 정답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확률적인 입장에서 접근을 할 때죠. 자, 경우의 수적인 입장에서 접근할 땐 어때요? 화요일 또는 수요일일 모든 경우의 수를 한꺼번에 구해버리면 되죠. 자, 화요일 또는 수요일일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해보면, 자, 이렇게 총 9가지가 존재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전체 29개의 날 중에서 9개의 날, 9일이 화요일 또는 수요일이니까, 확률이 29분의 9다라고 이런 식의 생각해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에 따라서 확률 더하기 확률로 접근하는 경우가 편할 때도 있고 지금처럼 전향 전체 경우의 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면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생각하는 게 우리 더 편할 때도 있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이 문제는 확률 단원에 있기 때문에 문제를 출제하신 분의 의도는 29분의 5 더하기 29분의 4지만 우리는 그냥 한꺼번에 경우의 수 9가지 구해놓고 29분의 9 하고 답하는 게 계산이 조금 더 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 거 봅시다. 1부터 20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적힌 모양과 크기가 같은 20장의 카드 중에서 한 장을 뽑는데요. 그랬을 때3 이하인 카드가 나오거나 두 자리 자연수가 그 적힌 카드가 나올 확률을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했네요. 역시나 뭐뭐 하거나 라고 연결되어져 있으니까 또 눈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거고요. 두 개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각각의 확률을 구해서 더해주면 되겠다라는 생각 할수 있죠. 자, 근데 3 이하인 경우와 두 자리 자연수인 경우는 동시에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확률을 구해서 더해주면 된다 생각할 수 있겠지. 자, 첫 번째 3 이하일 확률 생각해 보시면 3 이하라는 건 1부터 20까지 중에서 3개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그냥 가볍게 20분의 3 하고 쓸수 있지 않겠습니까? 좋아. 자, 두 번째 두 자리 자연수일 확률. 자, 이거 구해 봅시다. 두 자리 자연수는 몇부터예요? 10부터예요. 11부터가 아니라. 그래서 이거 20분의 10이라고 쓰는 친구들이 가끔 있는데, 10부터 20까지니까 20분의 11이 됩니다. 자, 그리고 두개 겹쳐지는 거 없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진짜 정답은 두개 더해주시면 되죠? 20분의 3 더하기 20분의 11. 그래서 20분의 14가 되고, 약분하면 10분의 7을 정답으로 쓸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때? 할만합니까? 또는으로 연결돼 있다라는 게 또는이라는 단어 대신에 뭐뭐 이거나라고 쓰여져 있을 뿐인 거죠. 두 개의 사건이 또는으로 연결되고 겹쳐지는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각각의 확률 구해서 더해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의 덧셈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거 가볼게요. 동전 한 개와 주사위 한 개를 동시에 던질 때 동전은 앞면이 나오고 주사위는 홀수의 눈이 나올 확률을 구하여라라고 이야기했네요. 여러분, 중요한 단어 뭐예요? 그렇죠. 고라는 단어 중요하죠. 이게 뭘 의미합니까? 그리고를 의미한다. 그리고. 즉, 앞에 있는 사건, 동전이 앞면이 나올 사건, 그리고 뒤에 있는 주사위가 홀수의 눈이 나올 사건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거다라고 생각해야 되지. 물론, 여기서 말하는 연속적으로라는 걸 수학에서 확률 문제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해? 동시에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문제에서는 동전 한 개와 주사위 한 개를 동시에 던질 때라고 이야기했어요. 됐죠? 근데 이렇게 표현해도 동전을 하나 던지고 그리고 이어서 주사위를 하나 던져도 똑같은 경우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각각의 확률 구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로 연결돼 있으니까 곱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되지. 자,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 생각해 봅시다. 얼마야? 2분의 1이죠. 앞면 아니면 뒷면. 그 중에 앞면 나와야 되니까. 아, 2분의 1. 자, 그리고로 연결되어 있는 사건 곱해주죠. 그 다음에 주사위가 홀수의 눈이 나올 확률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주사위가 홀수의 눈이 나온 거 1, 3, 5, 세 가지고 전체 경우는 6가지니까 역시나 확률은 2분의 1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겠지. 자, 그래서 4분의 1이라는 경우의 확률을 우리 구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고라는 단어 안에 그리고라는 말 포함돼 있으니까 아, 두 개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구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해서
각각의 확률 구해서

곱해주면 되는 그런 문제였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갑시다. 5번 문제. 자, 다음 그림과 같이 A 상자에는 흰 바둑돌 3개와 검은 바둑돌 5개가 있고요. B 상자에는 흰 바둑돌 3개와 검은 바둑돌 4개가 들어있는데 이 두 상자에서 바둑돌을 하나씩 꺼낼 때 두 바둑돌이 모두 검은색일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지금 모두 검은색일 확률이라고 이야기했죠.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이렇게 해석해야 돼. A에서도 검은색이 나와야 되고, 자, 그리고 B에서도 검은색이 나와야 한다라고 다음과 같이 해석해 주실 수 있어야겠죠. 자, A도 검은색이고 B도 검은색이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렇지. 그리고라는 말로 두 개의 사건 연결돼 있어? 그렇다면 각각의 확률 구해서 곱해주면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셔야겠죠. 됐죠? 그러니까 이것도 확률의 곱의 법칙, 곱셈에 관련된 이야기다라고 이런 식의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A라는 이 상자에서 검은 돌을 뽑을 확률을 생각합시다. 전체는 8개의 바둑돌이 있고요. 그중에 5개가 검정색 바둑돌이니까 아, 8분의 5의 확률로 검은색 바둑돌이 등장하는구나 생각할 수 있고요. B라는 상자에서는 전체 7개의 바둑돌 중에서 검은색 바둑돌이 4개니까 아, 7분의 4라는 확률로 검은색을 뽑아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로 연결돼 있었으니까 두개 곱해주는 거겠지, 그치? 자, 그래서 계산하시면 14분의 5다라고 약분하고 정리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렇게 문제 풀어주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괜찮죠? 자, 근데 선생님이 아까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5번 문제랑 6번 문제를 선생님이 이어서 설명하고 싶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이 5번의 문제의 상황을 살짝 바꿔보도록 할 겁니다. 5번이 두 바둑돌이 모두 검은색일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상황이 좀 바뀌어서 두 바둑돌이 색깔이 다른 색일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문제가 이렇게 바뀌면 경우를 좀 나누어야 되고 생각해야 될 거리들이 좀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색일 확률을 구하는 문제로 한번 풀어볼 거고요. 그러면 그 아이디어를 그대로 6번에 적용해서 두 사람이 서로 다른 그것들을 가위바위보 중에 서로 다른 걸낼 확률을 또 구하는데 문제풀이에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 바꿔서 한번 접근을 해볼 거예요. 자, 한번 바꿔 생각해 봅시다. 자, 지금 A라는 바둑돌과 A라는 상자와 B라는 상자에서 바둑돌을 꺼내는데 색깔이 달라야 된대. 그럼 케이스가 몇 가지로 나누어집니까? 두 가지로 나누어지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어떤 케이스? A라는 상자에서 검은색 바둑돌을 꺼내는 경우. 그리고 B라는 상자에서 흰색 바둑돌을 꺼내는 경우, 자, 이게 색깔이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첫 번째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만 있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어떤 경우가 있어? 반대인 경우도 있겠죠? A에서 흰색을 뽑고, 그리고 B에서 검은색을 뽑는 경우도 색깔이 서로 다른 경우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게 두 번째 경우죠. 자, 이거 어때요? 1번 또는 2번이라고 이첫 번째 경우와 두 번째 경우 케이스 분류한 거 또는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렇다면 첫 번째 경우의 확률 구한 다음에 두 번째 경우의 확률 구해서 서로 더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해야죠. 여기 있는 또는 때문에 덧셈 해야 됩니다. 근데 그첫 번째 경우만 생각을 한다면 어때요? A가 검은색이고 B가 흰색 1그두 개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어때? 두 개의 사건의 확률을 곱해주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괜찮지? 그래서 A에서 검은색 뽑을 확률 생각해 봅시다. 8개 중에 5개, 8분의 5. B에서 흰색 뽑을 확률 생각해요. 7개 중에 3개, 7분의 3. 이거 두 개를 곱해주어야겠다라는 생각 해야겠지. 그렇다면 56분의 15라고 확률 써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약분이 되지 않죠? 약분이 된다 하더라도 그대로 내버려 둘 겁니다. 왜? 뒤에 있는 두 번째 경우와 확률 구해서 덧셈을 할 거기 때문에 통분이 약분을 안 시키는 게 통분을 하기에 더 편한 방법이다. 자, 그래서 그대로 내버려 두죠. 두 번째 상황 생각합시다.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A에서 흰색 바둑돌을 뽑고요. B에서 검은색 바둑돌을 뽑아야 된다 이야기했으니까. 자, A에서 흰색 뽑을 확률은 8분의 3이야라는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B에서 검은색 뽑을 확률은 7분의 4다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계산하시면 56분의 12라고 확률 구해줄 수 있어요. 괜찮지? 네, 그러면 여기 있는 56분의 15와 여기 있는 56분의 12는 서로 어때야 돼? 또는이라는 말 때문에 더해져야 된다라는 생각할 수 있으니까 아, 내가 구하고 싶어하는 확률 서로 다른 색의 확률 그거 생각해 보시면 56분의 두개 더해서 27이구나라고 생각해 줄수 있는 네, 그런 문제죠. 자, 지금 다음과 같이 서로 다른 색을 뽑을 확률에 대한 계산. 그치? 경우를 분류하고 또는으로 연결돼 있으니까 확률을 곱하는 경우와 더하는 경우가 문제에 모두 한꺼번에 사용되어지는 자, 이런 문제들. 여기 되게 중요한 형태의 문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괜찮죠? 우리 공부하는 차원이니까 여기서 한 발만 더 나가 봅시다. 아까 기억납니까? 자, 첫 번째 우리가 풀었던 게 모두 검은색일 확률 요거 계산했었거든요. 그럼 모두 검은색일 확률 아까 어땠어요? 앞에서 A에서도 검정색, B에서도 검정색 뽑을 확률 두개 곱해가지고, 그렇지. 14분의 5라고 이렇게 곱해서 표현을 할수 있었습니다. 자, 근데 14분의 5라는 값을 우리 분모를 56으로 통분을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그러려면 주어져 있는 식에 4를 분자 분모에 동시에 곱하면 되니까 너는 56분의 20이다라고 모두 검은색일 확률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때요? 칠판에 쓰여져 있는 게. 첫 번째는 모두 검은색일 확률. 그리고 오른쪽에 쓰여져 있는 56분의 27은 두 개가 색깔이 다를 확률이죠. 그럼 이제 남아있는 케이스 하나는 뭐야? 모두 흰색일 확률. 요게 남아있는 케이스 하나입니다. 그럼 56분의 20과 56분의 27, 그리고 모두 흰색일 확률까지 더하면 발생할 수 있는 사건 전체의 확률이니까 1 하고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계산해 보면 1에서 56분의 47뺀 것만큼 나올 거다라는 생각 해볼 수 있습니다. 계산해 볼까요? 여기 흰색 뽑을 확률 8분의 3 생각할 수 있고요. 이쪽에서 흰색 뽑을 확률 7분의 3 하고 쓸수 있으니까 너 56분의 9라는 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더해주시면 56분의 56 하고 등장한다라는 사실 생각할 수 있겠죠. 됐니? 그럼 우리 아까 다른 색을 뽑을 확률, 이거 어떻게 접근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이 전체 확률 1에서 애초에 계산해 놨던 56분의 20, 그리고 서로 모두 흰색을 뽑을 확률 56분의 9, 모두 다 빼버리면 되겠지? 그렇다면 56분의 29 빼서 56분의 27이라고 여사건의 확률로 접근해도 문제를 풀어낼 수 있었을 거다. 이런 얘기 해볼 수 있겠죠. 괜찮지? 자, 공부니까, 자, 요 정도 생각까지 다 이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가보자. 다음 문제의 6번 문제. 오늘의 시험지 미리 보기 문제고요. 가위바위보에서 서로 다른 걸낼 확률을 구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문제인데, 앞에서 우리 했던 생각들을 한다면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일 겁니다. 자, 건우와 예진이가 가위바위보를 할 때, 한 사람은 가위, 다른 사람은 바위를 낼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이야기했네요. 이게 어때요? 그렇지. 첫 번째 경우, 건우가 가위를 내고요. 그 다음에 예진이가 바위를 내는, 자, 요런 경우가 첫 번째 경우다라고 생각해야 되고, 이게 건우가 가위를 내고 예진이가 바위를 낸다가, 선생님은 지금 점으로 이렇게 표시했지만, 실제 의미는 뭡니까? 그리고라는 의미죠. 그래서 건우가 가위를 낼 확률과 예진이가 바위를 낼 확률을 서로 구해서 곱해 주어야 된다라는 생각 할수 있어야겠지. 자, 그다음 두 번째 경우 건우가 바위를 내고요. 반대로. 그리고 예진이가 가위를 내는 그런 경우 이렇게 나누어서 케이스를 분류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1번 케이스 또는 2번 케이스라고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니까 첫 번째 확률 구하고 두 번째 확률 구해서 그 둘은 더해줘야 된다라는 생각 할수 있겠지. 자, 그럼 계산해 보자. 건우가 가위를 낼 확률은요? 가위바위보 셋 중에 하나 내는 거죠. 그래서 3분의 1 하고 쓸수 있고요. 그 다음, 예진이가 바위를 낼 확률도요. 그렇지. 가위바위보 셋 중에 하나니까 역시나 3분의 1이고 곱해준다면 9분의 1이라는 확률을 얻어내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것과 똑같은 일이 어디에서도 벌어져요? 네, 아래에서 벌어져요. 예진이, 건우가 바위 낼 확률 3분의 1, 예진이가 가위 낼 확률 3분의 1 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역시 9분의 1이라는 동일한 확률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두 개의 확률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또는으로 케이스 분류해 놓은 거니까 더해 주어야겠죠. 그래서 결국 9분의 2가 정답이더라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어때요? 간단하죠? 좋아. 이 문제 처음 봤으면 케이스 분류에서 어떨 때는 곱하고 어떨 때는 더해야 되는지 되게 헷갈려 할수 있는데 우리 앞에 있는 문제에서 열심히 한번 연습해 봤으니까 그래도 좀 익숙하게 문제를 접근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이 또 어떤 얘기 했었어요? 가위바위보에 관련된 이야기는 정말 중요한 얘기다. 공평한 게임이기 때문에 확률에서 진짜 많이 물어보는 거고,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 하는 경우, 또세 사람이 가위바위보 하는 경우, 이것들을 모두 다잘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요 가위바위보에 관련해서는 공부를 좀 많이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근데 얘들아, 생각 한 번만 해보자. 연습이니까 또. 한 사람은 가위, 다른 사람은 바위를 낼 확률을 구해봐라 라고 지금은 낼걸 정해주고 있죠. 그쵸? 근데 이거 정해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 건우와 예진이가 서로 다른 것을 낼 확률. 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서로 똑같은 걸낼 수도 있고요. 서로 다른 걸낼 수도 있는 거니까 서로 다른 걸낼 확률을 구해라. 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괜찮니? 그럼 생각해보자, 얘들아. 건우와 예진이가 가위와 바위 두 개를 서로 바꿔가면서 내는 경우를 지금 확률을 계산했더니 9분의 2더라라는 생각했잖아요. 그러면 두 사람이 내는 가위바위보를 골라본다면 그치? 몇 가지나 될까? 그럼 그 경우에 각각의 확률은 전부 다 9분의 2가 되겠구나라는 생각 할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고 다시 한번 보여드려요. 그래, 이렇게 생각해 보자는 거야. 다른 걸 낸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두 사람이 다른 걸 내는 게 지금 문제에서처럼 가위와 바위로 다른 걸낼 수도 있지만 한 명이 가위를 내고 한 명이 볼을 내면서 다른 걸낼 수도 있고요. 한 명이 바위를 내고 한 명이 볼을 내면서 서로 다른 걸낼 수도 있겠죠. 그래요.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경우로 나누어서 경우를 분류해 볼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것 또는 이것 또는 이거.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로 분류된 게 바로 서로 다른 걸 내는 경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각각의 확률을 구해서 다 더해주면 그게 두 사람이 다른 건낼 확률이다라는 얘기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가위와 바위를 내면서 서로 다른 걸낼 확률이 9분의 2였고요. 가위바위보는 공평한 게임이니까 가위와 볼을 내면서 서로 다른 걸낼 확률도 9분의 2일 거고요. 바위와 볼을 내면서 서로 다른 걸낼 확률도 9분의 2일 거니까 9분의 2와 9분의 2와 9분의 1을 모두 다 더해주면 서로 다른 걸낼 확률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9분의 6, 즉 3분의 2가 되더라라는 생각 해주실 수 있는 그런 문제겠죠. 됐나요? 자, 이걸 반대로 여사건을 적용해서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죠. 1에서 빼는 거예요. 뭐를? 서로 같은 걸낼 확률을 빼는 거죠. 가위바위보를 두 사람이 할때 만들어지는 모든 경우의 수는 9가지인데. 왜? 예진이가 내는 거세 가지, 건우가 내는 거세 가지, 3 곱하기 3 하면 9가지인데, 그 중에 서로 같은 걸 내는 경우는 세 가지가 있겠지. 가위가위, 바위바위, 보보. 그렇지? 그래서 1 빼기 9분의 3 하면 역시나 1 빼기 3분의 1에서 3분의 2라는 확률을 계산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여사건의 형태로 접근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괜찮죠? 자, 여기 있는 이 6번 문제, 가위바위보 되게 중요하다. 두 사람에 대한 가위바위보에 대한 질문하고 있는데, 그걸 한 발짝 더 다른 걸낼 확률로 확장시켜 볼수 있고, 그렇다면 이런 세 가지 경우가 있고, 그게 바로 모두 9분의 1로 확률이 똑같으니까 9분의 6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걸 여사건의 입장에서 접근하면 1에서 모두 같은 걸낼 확률 빼서 접근할 수도 있다. 자, 요렇게 생각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5번하고 6번에서 조금 문제 변형해 가면서 좀더 어렵게 공부해 봤어요. 자, 이 정도 생각한다면 뒤쪽에 나오는 어려운 문제들도 다 우리의 범주 내에 들어 있을 겁니다. 자, 그다음 문제 보자. 7번 볼게요. 학교 스포츠 클럽에서 예선 경기를 하는데 A 중학교 축구팀이 본선에 진출할 확률이 2분의 1이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또 A 중학교의 농구팀이 본선에 진출할 확률은 5분의 2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게 10분의 3이야 라고 얘기되어집니다. 이 10분의 3이 뭘 의미합니까? 축구팀만 본선에 진출할 확률을 의미하죠. 괜찮죠? 자, 근데 이 문제도 역시나 어떻게 바뀔 수 있을 거다? 축구팀만 본선에 진출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한 팀만 본선에 진출할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럼 어때요? 첫 번째 계산은 축구팀만 본선에 진출할 확률 계산하시고요. 두 번째 계산은 농구팀만 본선에 진출할 확률을 계산하는 거죠. 자, 농구팀만 본선에 진출할 확률은 축구팀이 떨어지고 농구팀이 본선에 진출해야 되니까 2분의 1 곱하기 5분의 2 계산해서 10분의 4, 10분의 2라고 이렇게 식을 정리해 줄수 있겠지. 그렇다면 위에 있는 확률은 축구팀만 진출하는 거, 아래에 있는 확률은 농구팀만 진출하는 거두개 더해주면 두팀 중에 한 팀만 진출하는 확률이라고 생각해 볼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두개 더해서 10분의 5, 즉 2분의 1은 한 팀만 진출할 확률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 문제의 정답은 10분의 3이지만 문제를 한 팀만으로 바꿔서 생각해 주면 더 좋은 문제가 되고 그건 10분의 3 더하기 10분의 2, 그래서 2분의 1이다라고 요렇게 구할 수도 있는 네, 그런 문제죠. 됐지? 자, 문제 또 업그레이드 시켜봤고요. 이 7번 문제의 변형도 우리가 앞에서 지금 해오던 5번, 6번의 변형하고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마지막 8번 문제 살펴봅시다.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적힌 모양과 크기가 같은 10장의 카드 중에서 두 장을 차례로 뽑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두번다 짝수를 뽑을 확률을 구해봐라라고 이야기했네요. 이건 뭐야? 첫 번째도 짝수를 뽑고, 그리고 두 번째도 짝수를 뽑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니까, 아, 그리고라는 말이 숨어 있구나. 곱해줘야겠구나. 라는 생각 해야 돼요. 자, 조심해야 될게 하나 있죠? 그런데, 뽑은 카드는 다시 넣지 않는다. 라는 거니까, 첫 번째 카드를 하나 뽑았을 때 무언가 상황에 변화가 일어나는 걸잘 체크해야 되는 네, 그런 문제입니다. 자, 됐죠? 그럼 우리 계산해보자. 첫 번째, 두 장, 열장 중에서 두 장을 뽑는데, 첫 번째 짝수를 뽑는 거 생각해 보면, 열개 중에 다섯 개가 짝수니까요. 처음에 짝수를 뽑을 확률은 10분의 5입니다. 그리고, 연달아 두 번째를 뽑아야 되니까 곱해 주어야 되는데, 뽑았던 카드를 다시 넣지 않는 거니까요. 바뀐 상황을 생각해야죠. 이제 숫자는 1부터 10까지가 아니라, 하나 빠져나간 아홉 개의 숫자만 있을 거예요. 그리고요, 그 중에 짝수는 네 개만 남아 있을 거다 생각할 수 있으니까 결국 계산하면 9분의 2라고 확률을 구해 주실 수 있어야겠죠. 어때? 이 밑줄 그은 부분, 이 부분 차례로 뽑으니까 곱했고 다시 넣지 않으니까 바뀐 상황을 생각했다라는 저 부분 주의하셔야겠지. 자,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중단원 문제 계속 가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친구들 반갑습니다. 필독 중학국어 비문학 독해 1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8번째 시간이에요. 사회 분야의 두 개의 글을 만나볼 건데요. 제목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글은 사회 네 번째 글입니다. 저작권과 CCL. 저작권이 무엇인지, CCL이 무엇인지 알려주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 글입니다. 사회 분야 다섯 번째 글은 죄형 법정주의. 아마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배경지식이 있는 친구들은 최대한 활용하면서 글을 읽어라. 그래야 글의 이해를 높일 수 있다. 다 읽어봤죠?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글에 대한 지문으로 분석하는 시각 자료 CCL부터 만나보죠. CCL은 Creative Commons License의 약자라고 합니다. CCL. 그러네요. 특정 조건에 따라 저작물 배포를 허용하는 저작권 라이선스 중에 하나라고 되어 있죠. 특징을 보면 일반적으로 4개의 권리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들을 조합해 여러 가지 저작권 라이선스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CCL에 대해서 살펴보는 지문인데, 자, 그러면 함께 읽어볼까요? 자, 저작권은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결과물에 대해 그 표현한 사람에게 주는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권, 이 글의 중심 화제입니다.

제목에도 들어 있잖아요. 보통 비문학재재 제목에 들어 있는 어휘다. 그러면은 그 단어가 그 낱말이 중요한 어휘죠. 자, 저작권은 그러하다. 그런 표현의 결과물을 저작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말하면 저작물에 대해서 그 표현한 사람에게 주는 권리를 저작권이라고 하는 거겠죠. 저작물은 보호를 받는다. 하지만 모든 표현 결과물이 저작물로 보호받는 것은 아니래요.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간단한 문장들, 사건을 보도하기 위해 사실 그대로를 정리한 글, 단순히 이름 순으로 정리한 전화번호부 같은 것들은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하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창작적인 표현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의 창작물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저작물로 보호하지 않는다라고 하네요. 저작물로 보호하지 않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자주 쓰이는 간단한 표현이나 사건을 보도하기 위해서 그대로 정리한 글이나 이름 순으로 정리한 전화번호부 같은 것들은 저작물로 보호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렇게 1문단에서 저작권과 저작물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문단 가볼까요? 저작권은 저작 인격권과 저작 재산권으로 분류된다. 저작 인격권은 뭐냐? 정신적인 노력의 산물로 만들어낸 저작물에 대해 저작자가 인격적으로 갖는 권리를 저작 인격권이라고 한대요. 좀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저작 인격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거나 상속되지 않아. 그냥 그 저작자에게만 인정이 되는 권리. 그 사람만 갖는 권리가 바로 저작 인격권이네요. 저작 인격권의 특성이고요. 공표권, 성명 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이세 가지가 바로 저작 인격권의 종류예요. 구분된다라고 했습니다. 저작 인격권의 하위 권리입니다. 공표권은 그럼 뭔데? 저작물에 대한 공표 여부를 결정하고 공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이거는 저작자한테만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양도, 상속 안 돼. 성명 표시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해 자신이 저작자임을 주장하고 이를 표시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동일성 유지권은 자신의 저작물이 창작한 본래의 모습대로 활용되도록 하는 권리인데, 이세 가지는 누구에게만? 저작자에게만 인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저작 인격권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럼 다음 문단은 뭘까요? 저작 인격권과 저작 재산권으로 나뉜다고 했으니까, 그렇지. 아, 그럼 다음 문단에는 저작 재산권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예측하면서 읽는 거예요. 근데 정말 딱 넘겼는데, 저작 재산권은 하는 순간 어때? 기분이 너무 좋죠. 왜냐면 내가 잘 예측하면서 읽는 거니까. 읽기 과정을 계속 이렇게 점검 조정하면서 읽는 거예요. 그래야 글 내용을 더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저작 재산권 볼게요. 저작물은 일정한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가 바로 저작 재산권입니다. 그러니까 재산으로서 인정을 해주는 거죠. 자, 저작 재산권은 저작 인격권과 달리 권리들을 나누어서 개별적으로 행사하거나 양도 또는 상속하는 등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저작재산권의 특성이에요.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에 대한 행위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는데요. 저작물을 인쇄, 복사하거나 사진을 찍는 등의 권리인 복제권, 여러 사람 앞에서 저작물을 공개할 수 있는 권리인 공연권,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여러 사람에게 나눠주거나 빌려주는 것을 할수 있는 권리인 배포권 등이 저작재산권에 해당한다. 이렇게 세 가지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저작재산권과 그 하위 권리에 대한 내용이네요. 그러니까 복제권이나 공연권이나 배포권 등은 그 저작자가 가지고 있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도 있고 또는 상속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온라인의 검색이 편리해진 요즘 우리는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의 보호와 사용에 대한 CC 라이선스가 뭐야? 바로 CCL인 거죠.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 그럼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걸 어기면요. 잘못, 이거 잘 보고 하지 않으면, 저, 철컹철컹 들어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 자, CCL이란 뭐냐? 저작물 자유 이용 허락 표시 제도. 말이 좀 어렵죠? 라는 뜻으로. 자, CCL이 바로 중심 화제라는 거. 왜냐면 제목에 역시 들어있잖아요. 그죠? 저작권자가 본인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 사항을 표시하여 정해둔 범위 내에서 사람들이 저작물을 이용하게 한 제도예요. 이건 내 건데, 여기다 이렇게 표시해. 뭐, 이 정도까진 허용이야. 이 정도까진 허용이야. 라고 해주는 것. 그게 바로 CCL인 거죠. 저작물에는 신호등처럼 저작물에 CCL 관련된 부호가 4개 주어지게 되고 그 부호의 조건에 맞춰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3문단에서는 CCL의 개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하시는 문단에서 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네 가지 부호로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네 가지 부호의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요 부호는 뭐냐? 저작자 표시 부호예요. 저작자의 이름, 출처 등 저작자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는 필수 조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작물을 복사하거나 다른 곳에 게시할 때도 반드시 저작자와 출처를 표시해야 해요. 그러니까 저 표시가 있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아, 이거 쓸때 저작자 이름, 출처 이거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는 거구나. 그래서 그걸 반드시 표시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안 했어. 이렇게 더 있는데 안 했어. 그러면 저작권법 위반인 거죠. 자, 이 표시는 뭐냐? 비영리 부호입니다. 저작물을 영리 목적. 영리는 이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것을 영리라고 하는데, 이렇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해서 어떻게 뭐 팔아가지고 뭘,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해선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영리 목적을 위해서 내가 쓰고 싶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저작자와의 별도의 계약이 필요합니다. 다시 계약을 해야 돼요. 자, 이 표시는 뭐냐? 변경 금지 부호입니다.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저작물을 이용해 2차 저작물을 만드는 것을 금지한다라는 뜻이에요. 절대로 변경해서는 안 되겠죠. 이 표시가 들어있으면. 자, 그 다음 이것은 동일 조건 변경 허락 부호입니다. 2차 저작물 창작은 허용해. 이거를 활용해서 내가 다른 걸 만들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2차 저작물에 원 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한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이 이와 같은 4개의 조건의 부호를 명확히 이해하면 저작권 분쟁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그 CCL 잘 보고 확인해서 이용하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오문단 CCL 표시 부호의 의미입니다. 저작권 보호하는 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강조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학교에서 과제를 한다거나 할 때에도 지금 뭐 사실 여러분은 그냥 과제를 위해서 하는 거지 뭐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뭐 2차 저작물을 만들어서 어디다 쓰거나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이와 같은 내용들 잘 보고 활용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 글 내용이었고요. 이제 문제 만나봅니다. 스텝 2, 3번 문제 보도록 하죠. 구조도 보면서 글 내용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자, 먼저 저작권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결과물, 저작물이죠?에 대해 그 표현한 사람에게 주는 권리를 저작권이라고 하는데 두 가지가 있죠. 저작 인격권과 저작 재산권입니다. 먼저 저작 인격권은 정신적인 노력의 산물로 만들어낸 저작물에 대해 저작자가 인격적으로 갖는 권리 라서 양도 안 돼, 상속 안 돼. 그 사람한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위 권리로는 공표권, 성명 표시권, 동일성 유지권이 있었고요. 저작 재산권은 저작물을 일정한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입니다. 재산상의 권리인 거죠. 그래서 특성은 권리의 개별적인 행사 가능하고 양도도 가능하고 상속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부모님이나 또는 조부모님이 이렇게 저작권을 갖고 계시는 경우에 돌아가셔도 그렇죠. 자손들이 이 재산권을 활용할 수 있어요. 하위 권리는 국채권, 공영권, 배포권입니다. 이어서 볼까요? 자, CCL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CCL은 저작자가 본인의 저작물을 정해둔 범위 내에서 사람들이 이용하게 한 제도인데, 이렇게 네 가지 부호가 있습니다. 각 부호의 의미도 설명하고 있었죠? 자, 이 부호는 저작자 표시 부호입니다. 저작자와 출처를 반드시 표시해야 하고요. 이 부호는 비영리 부호입니다. 영리 목적으로 쓰면 안 된다는 게 비영리인 거죠. 그래서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이 부호는 변경 금지 부호입니다. 그래서 저작물 변경 및 2차 저작물 창작을 아예 금지하는 그대로, 요 그대로만 활용해야 돼요. 그리고 요 부호는 동일 조건 변경 허락 부호인데 2차 저작물을 만들 수는 있어. 그러나 원 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한다라는 거였습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이와 같은 구조로 이루어진 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볼까요? 스텝 3, 1번 문제 봅시다. 자,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묻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일치 문제, 우리 독해, 비문학 독해에서는 절대로 틀려서는 안 되는 문제예요. 사실이해와 관련되어 있잖아요. 지문 내용만 잘 읽으면 답을 충분히 찾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반드시 꼭 맞춰야 되겠습니다. 저작자가 인격적으로 갖는 권리는 저작자의 자녀에게 상속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인격적으로 갖는 권리가 뭐죠?
이 문단에 보면 저작 인격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작 인격권은 어때? 양도나 상속이 되지 않는 저작자에게만 인정된다고 했거든요. 때문에 잘못되었죠.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나머지는 모두 그래서 확인할 수 있죠. 자신이 저작자임을 알리고 저작물에 표시할 수 있는 권리가 성명 표시권이라는 내용 맞고요. 방학 중반 친구들의 연락처를 정리하여 문서화한 결과물은 저작물로 보호받지 못한다고 했어요. 왜? 누가 해도 똑같잖아. 누가 해도 똑같이 비슷하게 표현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작물로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저작물을 창작했던 당시와 다른 모습으로 활용하면 동일성 유지권을 훼손한 거죠. 동일성 유지. 똑같이 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훼손하는 거 맞죠? 저작자는 자신이 창작한 포스터의 복제권을 전문 광고 업체에 양도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죠. 왜냐하면 복제권은 저작 재산권에 해당하니까. 이제 저작 인격권이 아니라 재산권에 해당하니까. 그래서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었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만나볼까요? 매체 자료를 제작하면 CCL을 활용할 때 보기에 나타난 콘텐츠 이용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자, 이제 CCL 각 부호를 해석할 수 있어야겠죠? 자, 요 부호가 있네요. 저작자 이름, 저작물의 제목, 출처 등 저작자에 관한 표시를 해야 한다는 것. 맞죠? 그 사람 표시하는 것. 가 맞네요. 자, 이어서. 이 표시와 이 표시도 들어 있습니다. 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 그죠? 이 표시가 있으니까. 근데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는 거, 이 표시, 이 부호 때문에. 맞죠? 자, 다음은 이 부호와 이 부호입니다. 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 맞죠? 변경 없이 그대로 이용해야 한다. 이 부호에 대한 내용. 맞습니다. 다도 맞네요. 자, 네 번째, 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 요 부호니까. 2차 저작물 창작을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요 부호예요. 요 부호 2차 저작물 안 된다고 했나요? 아니죠. 요 부호는 2차 저작물 창작은 허용을 해. 다만 뭐다? 원 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설명이 틀렸기 때문에 라가 잘못됐네요. 답은 4번이에요. 자, 마지막 2부, 2부, 2부까지. 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 2부에 대한 내용.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죠. 요거 들어있으니까. 그리고 변경 없이 그대로 이용해야 한다는 것. 요 부호 들어있으니까. 맞습니다. 그 내용 꼼꼼히 보시면 어떤 내용이 잘못됐는지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어서 두 번째 글 먼저 지문으로 이해하는 독해 지식부터 보겠습니다. 자, 상술이라는 설명 방법인 설명 방법이라기보다는 이제 내용을 전개해 나가는 방법이에요. 상술은 앞에 내용을 좀더 알기 쉽게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특징은 앞에 내용을 구체적이고 상세화하여 이해를 돕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읽을 글에서 어느 부분에 상술이라는 방법이 쓰였는지 찾아봐야겠죠. 글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죄형 법정주의입니다. 죄형 법정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는 글일 거예요. 봅시다. 형법에서 죄형 법정주의는 어떤 행위가 범죄로 되어 어떤 형벌을 받을 것인가를 판결할 때, 그 행위 이전에 법률이 미리 정해두지 않는 한그 행위를 범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대요. 이게 바로 죄형 법정주의의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죄형 법정주의, 이거의 중심 화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했어. 이건 범죄야. 처벌해야 돼. 라고 하려면 그 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그 행위와 관련된 법률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법이 없어. 그러면 누가 봐도 나쁜 짓인데, 누가 봐도 범죄의 행위인 것 같지만 처벌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죄형 법정주의입니다. 죄형 법정주의는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데, 이때 법률이 없다는 것은 뭐냐? 법률에 범죄가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법률이 없다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처벌해야 되지 않을까가 아니라 법전에 이렇게 적어 두어야 한다는 거야. 이러이러한 것은 범죄다. 형법 몇 조, 몇항 해가지고 나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법률이 없는 거야. 죄형 법정주의는 중세 절대주의 국가의 임의적인 형벌권 행사에 대한 대항적 원리에서 비롯된 원칙이라. 아, 그렇구나. 절대주의 국가에서는 마음대로, 임의적이라는 건 마음대로 한다는 거거든요. 아무거나 다, 너 벌이, 너 죄야, 너 죄야,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처벌을 한 적이 있나 봐요. 그래서 아, 이건 너무 남용하는 거잖아, 안 되잖아. 그래서 만들어진 거라는 거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원칙이라고 합니다. 죄형 법정주의 발생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볼까요? 죄형 법정 주의는 권력 분립의 원칙에서 유래한다라고 해서 권력 분립, 입법, 사법, 행정에 대한 그 내용이 나와 있죠. 이어서 법규의 제정은 입법부의 몫이에요. 그렇죠? 입법부 말 그대로 법을 세우는 부서가 입법부잖아요. 사법부나 행정부가 마음대로 법규를 제정하여 시민을 처벌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아, 그래서 권력 분립.

분립의 원칙에서 유래한다라고 했네요. 자, 이 문단에서는 죄형 법정주의 원칙 수립의 취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권력 분립의 원칙이라는 거죠.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먼저 죄형 법정주의는 어떤 행위에 대한 법률의 흠결 문제를 살펴야 한대요. 법률의 흠결이라는 건 뭔데? 법관이 어떤 행위의 사실관계를 판단할 법 규범이 없는 상황. 법 규범이 없어. 이런 상황을 법률의 흠결이라고 하는데, 그럼 없으면 처벌 못 한다면서요? 보내면 되겠네? 아, 근데 그러면 안 돼. 법률의 흠결을 명분으로 재판을 하지 않으면 이건 직무유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재판을 하기는 해야 돼. 자, 그럼 법관은 어때? 이걸 해결해야 돼. 어떻게 해결하지? 이때 법관은 기존의 법 규범을 토대로 해석을 하게 되는데, 해석에는 흠결의 보완으로 인정되는 확장 해석과 흠결의 보완으로 인정하지 않는 유추 해석이 있다. 흠결의 보완으로 인정되는 건 확장 해석이고, 안 되는 건 유추 해석이에요. 그 유추 해석은 하면은 안 돼. 확장 해석은 해도 된다는 거죠. 잘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문제 풀수 있어요, 여러분. 죄형 법정주의에서 법률의 흠결을 처리하는 태도입니다. 자, 여기까지 3문단 죄형 법정주의에서 법률의 흠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확장 해석은 되는데 유추 해석은 안 된다면서요. 그럼 확장 해석이 뭐고 유추 해석이 뭔지 좀 자세히 설명해 줘야 될것 같은데요. 이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확장 해석은 뭐냐? 이미 존재하고 있는 법 규범을 토대로 그 목표나 방향 설정의 범위 내에서 법규의 의미를 넓혀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법률에 의거해서 좀더 확장해서 해석을 해본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줍니다. 예시죠. 구타행위로 때렸어. 그래서 외상은 없어. 겉은 괜찮아. 그런데 정신적 충격으로 수면 장애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상해에 관한 형법 257조를 근거로 해서 신체를 해하는 행위뿐 아니라 생리적 기능의 훼손도, 잠을 잘못 자는 거니까, 이것도 상해로 확장 해석하여 유죄로 인정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린 사람이 있고 맞은 사람이 있는데 때린 사람이 그런 거지. 하나도 안 다쳤잖아요. 상처가 없는데 뭘. 난 죄가 없어요. 할 때, 저는 겉으로 상처는 없지만, 그날 맞은 이후 잠을 못 자요. 아, 그래? 상해에 관한 형법 257조를 근거로 해서 생리적 기능의 훼손도 뭐로? 상해로 확장 해석할 수 있다. 야, 너도 유죄야.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게 바로 3문단 확장 해석의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은 유추 해석은 안 된다고 했거든요. 유추 해석은 뭔데요? 유추 해석은 확장 해석과 달리 기존의 법 규범이 존재하지 않는 영역에서 수행하는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법 규범이 없어. 그러면 죄형 법정주의에서는 뭐, 처벌할 수 없겠네요? 법에 따라 처벌하는 건데, 관련 법이 없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죄형 법정주의에서는 금지된다라는 겁니다. 유추 해석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19세기 말 독일 형법에서는 절도죄, 뭔가를 훔치는 죄죠. 객체를, 그러니까 무엇을 훔쳤느냐의 그 무엇을 동산으로 규정하고 있었대요. 동산이란 형상 성질 따위를 바꾸지 아니하고 옮길 수 있는 재산을 뜻합니다. 그래서 돈이나 증권이나 세관 같은 것들은 그대로 들어서 갈수 있죠. 이게 동산이에요. 따라서 남의 집에서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한 사건에서 전기를 동산으로 유추하는 것을 금지했어요. 그렇죠. 유추 안 돼. 그렇게 유추하는 거안 돼라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무죄가 선고됐다라는 겁니다. 전기를 동산으로 유추하면 법률의 창설이나 근거 없는 보충이 되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되므로 유추 해석에 허용되지 않은 것이다. 자, 이렇게 5문단에서 유추 해석이 무엇인지 그리고 유추 해석이 허용되지 않는 이유. 자, 법률의 창설이나 근거 없는 보충이 되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추 해석은 안 됩니다. 확장 해석은 되고요. 그런데 좀 헷갈리지 않아요? 뭐가 확장인 거고 뭐가 유추인 거지? 그렇습니다. 확장 해석과 유추 해석은 어쨌든 유추적인 사고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확장 해석도 그 법률 안에서 이거를 그것까지 볼 거야 말 거야라고 하는 해석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 구분은 사실 분명하지 않대요. 근데 분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유추 해석은 안 되고 확장 해석은 되는 건데. 그래서 어쨌든 구분을 해야 돼요. 그렇지? 그래서 그 구분으로 제시되는 기준이 언어에 가능한 의미인데라고 합니다. 즉, 확장 해석과 유추 해석을 구분하는 기준은 언어에 가능한 의미. 이게 무슨 뜻이냐? 말이 좀 어렵잖아요? 언어에 가능한 의미가 인정되면 확장 해석이고, 그 의미를 넘어서는 해석은 유추 해석이다. 자, 언어에 가능한 의미라고 하는 건 뭐냐? 일반인의 이해나 예측에 기초한 것. 즉, 일반인의 상식적인 판단이나 이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

상식적인 범위 안에 있다. 그러면 확장 해석이 되는 거고, 상식적인 범위를 벗어난다. 그러면 이제 유추 해석이 되는 거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일반인의 상식선에서 판단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범위를 초월하지 않으면 확장 해석이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그 의미를 넘어서면 유추 해석이라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여섯 번째 문단, 6문단은 확장 해석과 유추 해석의 일반적 기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이었어요. 죄형 법정주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만나볼까요? 스텝 2 3번 문제. 구조도를 보면서 그 내용 다시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하죠. 자, 죄형 법정주의에 대한 내용이죠. 어떤 행위가 범죄로 되어 어떤 형벌을 받을 것인가를 판결할 때그 행위 이전에 법률로 미리 정해두지 않는 한그 행위를 범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발생 배경은 중세 절대주의 국가의 임의적인 형벌권 행사에 대한 대항적 원리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거고요. 유래는 삼권분립의 원칙에서 유래했다고 하네요. 자, 법관이 어떤 행위의 사실관계를 판단할 법 규범이 없는 상황인 법률의 무언 문제? 흠결 문제를 살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이어지는데, 확장 해석과 유추 해석이 있죠. 확장 해석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법 규범을 토대로 그 목표나 방향 설정의 범위 내에서 법규의 의미를 넓혀가는 것이라서 가능해요. 그런데 유추 해석은 기존의 법 규범이 존재하지 않는 영역에서 수행하는 해석이야. 그래서 법률의 창설, 있지도 않은 법을 막 만들어내는 일인 거죠. 또는 근거 없는 보충이 되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되기 때문에 죄형 법정주의에서는 금지된다. 얘네들은 어떻게 구분할 거냐? 일반인의 상식적인 판단이라는 거죠. 또는 이해를 가리키는 언어에 가능한 의미가 바로 구분 기준이 된다. 그러니까 일반인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뭐, 그 범위 안에 있으면 확장 해석인 거고, 그 범위를 넘어서면 유추 해석이라서 그건 안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까요? 스텝 3, 1번입니다. 윗글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럼 윗글에 나오는 내용이 아닌 걸 찾으면 되겠죠? 자, 죄형 법정주의에서 법률이 없다는 무슨 의미인지 나와 있었나요? 1문단에 보시면 있습니다. 법률이 없다는 것은 법률의 범죄가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다라고 나와 있죠. 자, 2번. 죄형 법정주의를 파생시킨 역사적인 사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안 나옵니다. 파생시킨 사건에 대해서는 안 나오고 있어요. 답은 2번이죠.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 나머지는 죄형 법정주의라는 원칙이 수립된 취지는 뭐냐? 자, 취지는 뭐냐?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역할 이 문단에서 설명을 하면서 죄형 법정주의를 통해 상호 견제하여 권한 행사의 남용을 방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의 제정은 누가 해야 될 거야? 입법부가 해야 될 몫이야. 그러니까 사법부나 행정부는 마음대로 법률 제정해서 시민 처벌하는 거안 돼! 라는 것이 바로 취지라는 거죠. 자, 이 문단에서 답 찾을 수 있었고요. 이어서 4번을 보면 법률의 흠결에서 법관이 취해야 할 태도는 뭐다? 재판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예요. 그래서 해야 돼. 기존의 법 규범을 토대로 해석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것이 확장 해석, 유추 해석으로 나누어진다라는 거였죠. 자, 이어서 봅시다. 확장 해석과 유추 해석을 구분하는 일반적인 기준 어디? 6문단에 나와 있죠? 언어에 가능한 의미다라는 거였습니다. 언어에 가능한 의미가 인정되면 확장 해석이고 의미를 넘어서는 해석이다 그러면 유추 해석이라서 그건 안 돼라는 거였죠. 자,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문제 한번 가볼까요? 2번 보겠습니다. 윗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고 있어요. 보기 내용 볼까요? 2012년 갑은 다른 지역에서 출생 사육한 소를 매입해 사서 한우로 유명한 뿅뿅 지역에서 2, 3개월 사육한 후 도축해 뿅뿅 한우라는 이름으로 전국에 판매했어요. 이거 될까요? 왠지, 이건 안될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왜냐면, 다른 지역에서 출생 사육했는데, 여기서는 2, 3개월밖에 안 컸는데. 자, 당시 농산물 품질 관리법, 그렇죠. 죄형 법정주의입니다. 법률을 따져봐야지. 농산물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에 관한 언급과 그에 관한 처벌 규정만 있네요. 원산지 표시 행위에 관한 분명한 판단 기준이 없어. 없어. 그래서 갑의 처벌을 두고 사회적으로 크게 논란이 됐어요. 결국 대법원은, 대법원까지 갔어요? 유추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원칙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무죄를 선고합니다. 그러니, 그러니까 이 지금 상황이 유추 해석이 가능한 상황이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원산지 표시 행위에 대한 분명한 판단 기준이 없잖아. 확장 해석이 가능하려면 있어야 돼. 법의 그 테두리 안에서, 기존의 법그 토대 위에서 이것을 확장해서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법 토대가 있어야 돼. 그게 확장 해석이 가능한 건데 얘는 아예 없으니까. 그러니까 유추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상황이니 유치해석은 안 되잖아. 그러니까 무죄야가 됐다는 겁니다. 근데 앞으로도 이런 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소비자가 좀 피해를 볼것 같은데? 그치? 그래서 어떻게 했냐? 국회에서 입법부가 나섭니다. 원산지 표시와 관련해 12개월 사육이라는 기준을 추가하는 법률을 제정했다고 합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것 볼까요? 소의 사육 기간과 관련해 원산지 표시의 위반 여부를 가질 기준이 없어. 그래서 법률의 흠결인 거죠. 감히 소를 2, 3개월 동안 뿅뿅 지역에서 열심히 사육한 사실을 일반인들까지 이해할 정도가 되면 확장 해석이 가능했겠군? 이게요, 여러분. 일반인들까지 이해를 한다. 아까 우리 앞에서 본 거대로 보자면은 일반인들까 그 언어적인 그런 의미.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확장 해석으로 볼 거야, 유추 해석으로 볼 거야라고 했을 때 일반인의 상식선에서 해석이 가능해? 이걸 따져봐야 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할수 있는 사실이냐고요. 안 돼. 왜냐하면 판단 기준이 아예 없는 상황이잖아요. 죄형 법정주의에서는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처벌을 해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확장 해석은 아예 안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건 2번이 되는 거죠. 자, 당시 농산물 품질 관리법은 농산물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에 관한 언급만 있었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이를 근거로 다른 지역에서 출생 사육한 소를 2, 3개월 동안 뿅뿅 지역에서 사육하고 뿅뿅 하느라고 판매한 갑의 행위를 원산지 표시 위반이라고 유추 해석하기 어려웠겠군. 그쵸? 대법원이 갑의 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원산지 표시에 관한 판단 기준이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유추 해석을 하면 갑에게 불리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안 돼. 고한 거죠. 그래서 무죄를 선고했던 겁니다. 하지만 갑의 사례를 통해 국회가 원산지 표시와 관련해 12개월 사육이라는 기준을 마련한 것은 입법부의 기능, 뭐예요? 법을 만들 수 있는 기능을 발휘해서 법률의 흠결을 보완한 것이 되겠습니다. 맞는 내용이죠. 자, 이렇게 글과 관련한 문제를 모두 만나보았습니다. 자, 오늘 마무리하는 어휘입니다. 보물상자. 첫 번째 어휘는 영리. 재산상의 이익을 꾀함 또는 그 이익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영리 목적을 위해서는 이라는 것은 재산상의 이익을 꾀하는 목적을 위해서는 이라는 의미죠. 임의적은 일정한 기준이나 원칙 없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그러니까 중세 절대주의 국가의 임의적인 형벌권 행사라고 하는 거는 중세 절대주의 국가가 하고 싶은 대로 형벌권을 행사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의 어휘 영리와 임의적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사회 분야에 역시 두 개의 글과 함께 합니다. 환율이 변하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사회 집단입니다. 역시 재미있는 글들이거든요. 우리 친구들 꼭 강의 듣기 전에 먼저 읽고 오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만점을 청해봅니다. 청해보는 과학의 김청해입니다. 자,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 이 동물과 에너지 공부합시다. 이렇게 만나가지고요. 벌써 우리 소화도 공부했고, 순환도 공부했고요. 호흡도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 시간이거든요. 배설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그러면서 이런 기관계들이 독립적으로도 물론 작용하고 있지만,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통합적인 작용을 하고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오늘 그러한 관점에서 각각의 기관계들이 어떻게 통합적 작용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질문부터 한번 우리는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것은 여러분 여기에 있는 거 바로 콩팥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오늘은요, 요 안으로 자세히

한번 들어가 보는 겁니다. 이 안은 도대체 어떤 구조로 되어 있을까? 뭔가 실뭉치처럼 뭉쳐 있고요. 주머니 같이 보이는 것들도 있네요. 기다란 관에 뭔가가 칭칭칭 감고 있어요. 오늘 바로 저의 질문입니다. 우리 몸에 생기는 노폐물들 있잖아요. 어떻게 도대체 몸 밖으로 배출하고 있는 것일까? 오늘은 우리가 여기에 집중하면서 오늘의 공부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우리는요, 내용 정리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야 할까라고 한다면, 여러분 가장 기본적으로 세포호흡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첫 번째 공부했던 것이요. 그렇죠. 영양소라고 하는 것이었고, 결국에는 세포 안에 마이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이 세포 호흡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영양소라고 하는 것이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로 작게 분해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얘기했고, 그런 과정이 우리는 소화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소화기를 공부했고, 열심히 우리가 소화시키 영양소가 있는 거죠. 그러면 세포가 있고 세포 안에 마이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곳에 우리 소화기에서 열심히 소화시킨 바로 영양소를 넣어주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호흡 열심히 했어요. 그 결과 산소 얻었잖아요. 그래서 순환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결국에는 농도차에 의한 확산에 의해서 조직세포로 어떻게 산소 가 이동하게 되는가를 살펴봤었죠. 그렇게 제공되는 산소인 거예요. 아, 세포 안에다가 우리는 영양소와 산소를 넣어주어야 하는 거구나. 그러면 여러분, 이 영양소에는 에너지 잘 저장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산소를 이용해서 그 영양소를 분해하는 거예요. 이 안에 저장돼 있는 에너지 우리가 쓰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더 간단한 이산화탄소와 물을 만들고, 그래서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거, 요렇게 만들게 되고, 이때 노폐물도 생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에너지를 얻게 되는데, 그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결국 영양소에 저장되어 있던 그 에너지가 생명 활동에 필요한 곳곳의 에너지가 되는 거구나. 이 에너지 가지고요, 우리 키도 크는 거고, 공부도 하는 거고, 여러분 축구도 하는 거고 다양한 움직임을 하는 것이 되겠죠. 즉, 이러한 세포호흡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몸속에서 여태까지 공부했던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배설계까지 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 이 세포호흡이라고 하는 것을 토대로 하면서 우리는요,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을 먼저 한번 큰 그림으로 이해하고 오늘 공부해야 하는 배설계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 소화 열심히 시켰어요. 그래서 영양소 소화하고 최종 흡수까지 한다고 했죠. 최종 집결지 어디였는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렇죠. 심장이었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심장에 모였어요. 이제 온몸 곳곳에다가 전달을 해줘야 되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순환계가 관여한다라고 볼수 있잖아요. 그래서 온몸 순환과 허파 순환을 보면서 어떠한 물질 교환들이 일어나게 되는지도 우리가 살펴봤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 순환계를 통해서 우리는요, 조직세포에다가 산소와 영양소는 주고 이산화탄소와 노폐물 같은 거 받아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산소와 영양소 지금 주고 있는 거고요. 이산화탄소와 노폐물 받아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공부했던 소화계를 통해서 영양소가 지금 공급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 호흡계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죠? 거기에서 산소 공급받았어요. 그렇게 영양소와 산소를 조직세포에다 주면 여기서 세포호흡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다시 순환계가 얘네가 순환시켜주면서 노폐물은 우리가 오늘 공부할 배설계로 몸 밖으로 배출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 이런 이산화탄소는 또 우리가 공부했던 호흡기, 나가는 숨, 날 숨에 포함되어서 몸 밖으로 배출이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림 하나로요, 우리가 공부했던 네 개의 기관계 있죠.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까지 통합적으로 작용하는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파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러한 세포호흡 결과 생성된 노폐물을 제거하는 과정, 그 과정을 우리는 배설계라고 하는 것으로 마지막 공부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럼 배설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엇인지 한번 볼 건데, 우리 앞에서 세포호흡이라고 하는 거 정의하고 왔어요. 아, 조직세포에다가 산소, 영양소 주게 되면 산소 이용해서 영양소 분해함으로써 물과 이산화탄소 만들고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작용이었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런 세포호흡 결과 생성된 노폐물들이 있는데, 이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작용이 바로 배설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소화의 과정도 3대 영양소라고 하는 거 보면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 소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흡수되는지를 살펴봤었거든요. 이거 토대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생성되고 있는 노폐물들을 보면 물도 있고 이산화탄소도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집중해 볼 것은 단백질에 보면 여기에 암모니아라고 하는 것이 생성이 됩니다. 근데 이 암모니아는요, 여러분, 독성이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상태로 배출하지 않고 우리는요, 간에서 독성이 약한, 바로 독성이 조금 줄어든 요소의 형태로 전환하는 과정이 있는 거고, 그렇게 요소로 바꾼 다음에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배설계를 이용해서 콩팥을 이용해가지고 결국 오줌으로 배출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물과 이산화탄소 세포 결과 만들어지게 된 것은요, 우리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 허파순환에서도 봤었지만 결국 허파가리한테 주게 되면 후하고 내뱉는 날숨으로 몸 밖으로 배출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날숨, 즉 폐를 이용해가지고 이산화탄소 물이 배출되기도 하고, 물 같은 경우에는 요소와 함께 콩팥을 거쳐가지고 오줌으로 몸 밖으로 내보내지기도 합니다라고 이 경로들을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이러한 배설을 담당하는 기관들의 모임, 그 기관계, 바로 배설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에 나와 있는 어떤 기관들이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은 여러분 콩팥이라고 되어 있고, 우리가 영상에서도 살펴봤었거든요. 근데 이 콩팥의 단면이 지금 나와 있는 거고,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우리가 같은 맥락으로 항상 공부하셔야 돼요. 심장에서 나온 혈액이 흐르는 관은 우리가 동맥이라고 얘기를 했고, 다시 심장으로 들어가는 것은 정맥입니다. 라고 얘기했죠. 동맥과 정맥을 연결하는 것은 모세혈관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콩팥 동맥이에요. 콩팥에 가는 이유가 노폐물 버리러 가는 거죠. 아, 그러니까 콩팥 동맥에는 노폐물 잔뜩 가지고 들어가서 노폐물 버린 다음에 조금 더 깨끗해진 혈액이 되어서 콩팥 정맥으로 심장으로 들어가는 것이구나라고 먼저 이 부분을 정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콩팥 동맥과 콩팥 정맥을 연결하는 모세혈관 그 안에 콩팥 안에서 어떤 작용들이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파악하면 되는 거죠. 자, 이 안에서는요, 우리 조금 이따 보겠지만 네프론이라고 하는 오줌을 생성하는 기본 단위들이 많이 있는 거고요. 걔네들이 연결 되어서 콩팥 깔때기라고 하는 것으로 모이면 결국 요렇게 긴 오줌관으로 오줌들이 쭉 이동하게 되면 방광에 차곡차곡차곡 쌓였다가 요도를 통해서 몸 밖으로 배출이 됩니다라고 먼저 기관들의 이름과 간단한 기능들을 파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콩팥
몇몇 반드시 그림과 같이 보셔야 돼요. 노폐물을 걸러 오줌을 만드는 기관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양쪽에 이 오줌관 있죠? 콩팥과 방광을 연결하는 긴 관이고 오줌이 지나가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방광에는 콩 빠져서 만들어진 오줌을 모아두는 곳이 되는 거고, 방광에 모인 오줌이 몸 밖으로 나가는 통로가 바로 요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설을 담당하는 기관, 이런 기관들의 모임이 되는 거죠. 배설계라고 하는 것, 어떤 기관들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콩팥 안에서 어떻게 오줌을 생성하고 있는가 그 내용을 좀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먼저 오줌을 생성하는, 만드는 기본 단위, 그걸 우리는 지금부터 네프론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콩팥 단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네프론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도 아주 짧은 서술형 문항으로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네프론이라고 하는 용어도 익숙하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을 먼저 자세히 한번 해석해 볼게요. 요 콩팥의 요 부분을 크게 확대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콩팥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심장에서 나와서 콩팥으로 들어가는 거, 노폐물 잔뜩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콩팥 동맥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노폐물 다 거르고 다시 심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우리는 콩팥 정맥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럼 동맥과 정맥을 연결하는 것이 바로 모세혈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콩팥 동맥 쭉 연결되어서 그 모세혈관이요, 실뭉치처럼 뭉쳐있는 데가 있어요. 우리가 그걸 지금부터 뭐라고 할 거냐면 바로 토리다라고 여러분들이 이름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모세혈관이 실뭉치처럼 뭉쳐있는 거구나. 그럼 얘를 감싸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주머니 모양 보이시죠? 그 이름을 우리는 지금부터 보먼주머니입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모세혈관 실뭉치처럼 뭉쳐있어요. 이게 토리가 되는 거고, 얘를 감싸고 있는, 얘를 둘러싸고 있는 주머니 모양, 우리 그걸 보먼주머니라고 불러주시면 되죠. 이 보먼주머니에서 쭉 연결되어 있는 가느다란 관 하나가 있어요. 이 관 이름을 우리는 바로 세뇨관이라고 불러주시면 되는 거고, 앞에서 우리가 오줌을 만드는 기본 단위가 됩니다. 그 이름이 네프론이에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바로 그 네프론은 보먼주머니와 그리고 토리, 세뇨관이라고 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고, 이런 네프론이 콩팥 안에는 많이 있는 것이다 라고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경로부터 먼저 정리하고 갈게요. 자, 먼저 심장에서 나와서 노폐물 가지고 그 다음에 심장에 들어와요. 콩팥에 들어온 거죠. 그러면 노폐물 버리고 다시 심장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럼 콩팥 정맥 타고 들어가는 거죠. 그 경로 하나가 있는 거고, 얘는 깨끗해진 상태로 다시 심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경로 하나랑,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여기 토리, 그 다음에 보먼주머니로 연결된 세뇨관이 있었죠. 그럼 이 세뇨관이 쭉 여러분 가보시면 어디와 연결되냐면 콩팥 깔때기로 연결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콩팥 깔때기로 이렇게 연결된다고 했었죠. 그럼 이게 가느다란 긴 관, 오줌이 이동하는 관, 오줌관으로 연결이 되고, 방광에 차곡차곡 쌓였다가 요도로 배출이 된다고 했었죠. 이렇게 두 가지의 경로를 여러분들이 잘 구분을 먼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맥, 모세혈관, 정맥 다시 깨끗해진 혈액이 돼서 몸 안으로 들어가, 그러니까 심장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은 이 모세혈관이 우리가 얘기했던 지금 이 세뇨관을 둘둘둘 감고 있는 구조로 봐주실 수가 있는 거죠. 되셨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내용 정리. 우리 오줌을 만드는 기본 단위의 이름은 네프론이에요. 네프론은 토리, 그 다음 보먼주머니, 세뇨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 콩팥 안에는 이러한 네프론이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콩팥에 일단 노폐물 많이 가지고 들어오는 혈액이 흐르는 거, 콩팥 동맥, 모세혈관 거쳐서 다시 깨끗해진 상태로 콩팥 정맥으로 심장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이런 네프론에서 오줌을 만들게 되는데, 그 오줌은 바로 세뇨관으로 쭉 연결되어 있는 콩팥 깔때기로 연결되고, 오줌관 통해서 방광에 쌓였다가 요도를 통해 몸 밖으로 배출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경로를 먼저 정확하게 구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먼저 경로 구분해 주시면서 이 안에서 그러면 네프론이라고 하는 단위 안에서 어떻게 오줌을 생성하고 있는지 그 원리를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볼게요. 여기 콩팥 동맥이죠. 노폐물 가지고 잔뜩 왔다고 했어요. 그럼 동맥은 뭐로 이어져요? 모세혈관으로 이어져요. 그 모세혈관이 실뭉치처럼 뭉쳐 있는 것이 우리가 토리라고 얘기했고, 지금은 간단하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흐르고 있는 이 혈장에 어떤 것들이 녹아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지금 녹아 있는 거 보면 단백질도 녹아 있고요. 포도당도 녹아 있고, 요소도 녹아 있고, 지금 물 있는 거 확인해 주실 수 있죠. 아, 그러면 얘 지금 이렇게 노폐물 버리러 온 거구나. 그러면 실뭉치처럼 모세혈관 뭉쳐 있는 토리에서 얘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보먼 주머니로 1차적으로는 여러분 여과가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과는 어떤 작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 체에다가 뭔가 막 고체 물질 섞여져 있는 거 이렇게 흔들어 보면 그 체보다 크기가 작은 건 아래로 빠지고 체에 그 구멍보다 훨씬 더큰 거는 위에 걸러지게 되잖아요. 마치 그런 작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여기에 있는 토리에서 보호먼 주머니로 크기가 큰 것은 여과되지 않거든요. 이 중에서 바로 누구냐면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지금 여과액이라고 하는 것에는 포도당도 있고 요소도 있고 물도 있지만 단백질은 없는 걸 확인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첫 번째 작용, 바로 이 여과에서 크기가 큰 단백질은 걸러지는구나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토리, 보먼 주머니는 세뇨관으로 연결이 된다고 했었고, 이 세뇨관은요, 다시 모세혈관과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여과액에 지금 누가 있냐면 포도당이 있거든요. 근데 포도당은 우리가 탄수화물 열심히 소화시켜서 얻은 최종 산물이거든요. 이거 너무 소중한 건데 그냥 몸 밖으로 배출시키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가져와야 되거든요. 다시 심장 안으로 데리고 들어갈 거예요. 그러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심장 안으로 들어가는 거? 그렇죠. 모세혈관으로 다시 데리고 와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뇨관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지금 포도당이 100% 재흡수된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오줌에는 포도당이 하나도 없고 요소와 물만 있는 걸 확인해 주실 수가 있죠. 근데 여기에서 재흡수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과액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여기에 쭉 걸러, 여기에서 이제 모세혈관으로 지금 오고 있는 거 보면 모세혈관에도요, 요렇게 요소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잖아요. 얘는 몸 밖으로 버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분비라고 하는 작용도 일어나게 되더라. 근데 여기에 있는 포도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00% 재흡수합니다. 아미노산 같은 경우에도 100% 재흡수해요. 그런데 여기 다시 심장으로 들어가는 콩팥 정맥에 아주 일부지만 이렇게 요소 남아있는 거 보이시죠? 100% 분비가 되는 것은 아니더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렇게 생성 된 오줌이 콩팥 깔때기를 통해서 오줌관, 방광, 요도를 통해서 몸 밖으로 배출이 되는 거고요. 조금 더 깨끗해진 혈액이 콩팥 정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라고 여러분 내용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오줌의 배설 경로를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토리로 와요. 그러면 보호먼 주머니라고 하는 것으로 여과가 일단 일어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세뇨관으로 가요. 그러면 그 다음이 콩팥 깔때기로 연결이 되는 거고, 오줌관 통해서 방광을 거쳐 요도로 몸 밖으로 배출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이 오줌의 배설 경로에 대해서도 내가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이 내용까지 점검할 수 있는지를 파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것들에 여기 물어볼 게 너무 많잖아요. 이 여과의 과정 바르게 이해했는지, 재흡수, 분비 이거 확인했는지, 토리, 보먼주머니, 세뇨관, 모세혈관 어떤 성분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물어볼 내용이 너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 부분별로 어떤 원리로 어떻게 작용하게 되는지를 여러분들

꼼꼼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얘는 개념서의 191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자, 지금 보시면 우리 콩팥 동맥을 타고 이제 모세혈관, 실뭉치처럼 뭉쳐 있는 것이 토리가 되겠죠. 그거 보문 주머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A가 가리키고 있는 건 여러분 어떤 작용일까요? 그쵸? 마치 체에 거르는 것과 같다고 했어요. 바로 이 A가 가리키고 있는 것이 여과입니다라고 보면서 크기가 큰 단백질 같은 것들은 여과되지 않습니다. 근데 크기가 작은 포도당들, 아미노산은 빠져나올 수 있는데 얘네는 몸 밖에 나가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럼 모세혈관 쭉 연결돼 있는 거고 이제 보호만 주머니에 연결되어 있는 세뇨관인 거죠. 근데 이 여기 여과액 안에는 포도당, 아미노산 이런 거 있다고요. 얘는 몸 밖에 나가면 안 되니까 B는 뭐예요? 100% 재흡수해야 됩니다. 우리 이렇게 공부했던 바로 B는 재흡수 이야기하는 것이 되는 거고, 예를 들어 포도당이나 아미노산 같은 경우에는 100% 재흡수하더라. 그리고 물 같은 것도 재흡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혈관에 미처 걸러지지 않았던 요소 같은 것들이 있다면 바로 요 C의 과정이 뭐죠? 그렇죠. 얘가 바로 분비의 과정입니다라고 하면서 분비를 통해서 요소가 다시 걸러지게 되면 이 세뇨관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죠. 바로 콩팥 깔때기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이 오줌관으로 방광, 그리고 요도를 통해서 몸 밖으로 배출이 되는 것입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모세혈관은요? 그렇죠. 콩팥 정맥을 통해서 조금 깨끗해진 상태로 다시 심장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라고 여러분 내용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는요. 여기에서 걸러지지 않는 것을 물어볼 수도 있고 비의 과정에서 반드시 100% 재흡수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각각에서 어떤 것들이 얼마나 걸러지고 혹은 얼마나 재흡수되는지 이런 개념들은 꼼꼼하게 그림을 통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배설까지도 한번 살펴봤는데, 이제 여러분, 다시 이 그림으로 돌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는 동물과 에너지라고 하는 단어는요, 결국에는 이 그림 한 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 부분적으로 공부를 하고 넘어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에게 논술형 혹은 서술형의 문항을 본다라고 한다면, 얘네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한 대로 적어내는 통합적 작용을 적는 그런 서술형 시험이 충분히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어떻게 여기에 중요한 지점들을 꼽아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 열심히 소화시켰어요. 근데 우리 왜 소화시킨 거예요? 어디에서 시작해야 되냐면 바로 조직세포에서 일어나는 세포호흡을 중심에 두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세포호흡 일어나려면 영양소와 산소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영양소 얻어야 돼요. 근데 이 영양소 덩어리가 너무 크죠? 세포막 통과하려면 작게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화라고 하는 단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각각의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어떤 소화 효소에 의해서 어떻게 소화가 되고 최종 흡수가 되어서 이 심장으로 도달하게 되는지를 여러분 소화계의 내용으로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영양소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산소도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호흡기 공부했었잖아요. 들숨, 날숨, 호흡 운동의 원리가 무엇이었는지 그렇게 얻게 된 산소가 허파가리아 그리고 모세혈관 사이에서 어떤 기체 교환을 하게 되는지 그걸 통해서 아, 이제 이 혈액에 이 산소를 갖게 되면 영양소와 산소를 가지고 조직세포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조직세포에서도 어떻게 기체 교환이 일어나야 되는지 우리가 농도차에 의한 확산으로 공부를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얻은 산소와 영양소를 조직세포에 주고, 그러면 여기에서는 세포호흡하는 거죠? 산소 이용해서 영양소를 분해하면 물과 이산화탄소,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게 된다고요. 그럼 그렇게 생성된 이산화탄소 혹은 노폐물 가지고, 노폐물은 이제 몸 밖으로 배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했던 바로

0: 또 하나는 허파순환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었거든요. 이제 여러분 공부를 하고 나니까 어때요? 얘네들이 각각 그냥 독립적으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이런 기관계들의 통합적인 작용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에너지를 얻으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구나 라고 여러분들 내용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장의 그림을 내가 어디까지 해석할 수 있는가, 그 내용이 결국에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동물과 에너지를 내가 어느 수준까지 이해한 것인가, 그걸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충분히 논술형 문항으로 혹은 간단한 수행평가로 혹은 이런 것들을 여러분만의 아이디어로 통합적인 작용을 만들어내는 수행평가가 충분히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런 고민들을 여러분 좀 해보시고 다양한 평가에도 대비해보는 시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까지 모두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공부한 것 중에서요, 그래도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중요한 한 문장 있거든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세포호흡은요, 우리 몸의 각 기관계가 이렇게 작용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했거든요. 마지막에 제가 보면서 결국엔 이 한 장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있었던 단어거든요. 단어 넣어주시고요. 문장 전체를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보고요. 반드시 꼼꼼하게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에게 만점을 청해봅니다. 청해보는 과학의 김청해였습니다. 우리도 다음 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5학년 친구들. 여러분의 단원평가 만점을 향해 함께 달려가는 든든한 지인쌤이에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과학 3단원 첫 번째 문을 열었습니다. 용해와 용액에 대해서 그리고 다양한 용어들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 재미있게 공부하고 복습도 잘하고 왔죠? 자, 그럼 지난 시간에 퀴즈 얼마나 잘 풀었는지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퀴즈는 용질이 용매에 녹아서 골고루 섞이는 이 현상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용어를 적는 문제였습니다. 정답은요, 바로? 그렇죠. 용해라고 했죠. 지난 시간에 우리 용용용용 용브라도스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용어를 잘 정리하기 위한 하나의 문장이 있었죠. 바로 용질이 용매에 용해되어 용액이 된다라는 거. 오늘 문제 풀면서도 또 다양하게 등장할 개념이니까요. 우리 친구들 꼭 잊지 말고 기억해 두도록 해요. 자, 그럼 오늘의 공부할 내용 만나보도록 할게요. 우리 과학 3단원은 네 번째 소단원까지 있어서 오늘은 첫 번째, 두 번째 소단원 단원평가 2회 문제 풀어보고 그 뒤에 세 번째, 네 번째 소단원에 해당되는 단원평가 1회 문제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재미있게 과학 공부하러 가볼게요. 네, 우리 친구들 교재의 169쪽이고요. 먼저 첫 번째, 두 번째 소단원에 해당되는 단원평가 2회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부터 중요한 문제 나왔어요. 설탕을 물에 넣고 유리막대로 저었더니 모두 용해되어 설탕물이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용질과 용매는 각각 무엇인지 쓰세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용어를 잘 기억하고 있는지 묻는 문제가 되겠어요.

먼저 용질은 무엇이다라고 했었죠? 그렇죠. 녹는 물질을 우리는 용질이라고 했죠. 따라서 녹는 물질, 이 상황에서는 설탕이 되겠네요. 그 다음, 용매는 무엇이었죠? 용질을 녹이는 물질이 되었었죠. 따라서 이 상황에서는 바로 물이 용매에 해당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 설탕물은 무엇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용액이 되겠죠. 2번에서 3번 문제. 갈색 설탕과 모래를 각각 한 숟가락씩 물에 넣고 유리막대로 저은 후 5분이 지난 뒤의 결과입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자, 이쪽은 갈색 설탕을 물에 넣고 이렇게 저은 모습이고, 이쪽 오른쪽은 모래를 넣고 저은 모습입니다. 자, 이두 그림에 어떤 차이점이 보이나요? 그렇죠. 왼쪽 그림은 가라앉은 것이 전혀 없지만, 오른쪽 그림은 잔뜩 가라앉아 있는 무언가가 보이죠. 2번 문제에 갈색 설탕을 넣은 물과 모래를 넣은 물 중에 용액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었잖아요. 자, 이 용액이 무엇이었는지 그 개념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용질이 용매에 골고루 녹아서 섞여 있는 것, 이것을 우리는 용액이라고 했죠. 따라서 용액은 아무리 오래 두어도 전혀 뜨거나 가라앉는 것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 모래는 잔뜩 가라앉는 게 있으니까 용액이 아니고 정답은 갈색 설탕을 넣은 물이 용액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 거겠죠? 3번 문제 2번의 답과 같이 생각한 까닭은 무엇인지 쓰세요. 방금 우리가 입으로 같이 이야기했던 부분이에요. 왜? 그렇죠. 갈색 설탕은 물에 모두 용해돼서 자, 이 부분 꼭 들어가야 되죠. 뜨거나 가라앉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용액의 개념이잖아요. 용액은 아무리 오래 두어도 전혀 뜨거나 가라앉는 것이 없어야 된다. 왜? 용질이 용매에 이미 골고루 녹아서 섞여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4번. 물에 소금을 녹여서 소금물을 만들었습니다. 물에 넣은 소금은 몇 그램인지 쓰세요. 자, 무게를 묻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이 무게를 구하기 위해서도 지난 시간에 배웠던 개념을 잘 이해해야 돼요. 이 소금물이라는 거, 결국에 소금이라는 용질이 물이라는 용매에 녹아서 골고루 섞여 있는 거잖아요. 골고루 섞였다라고 해서 이 소금이 어디론가 달아나는 게 아니라 물 속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죠. 따라서 우리는 이 물의 양과 소금의 양을 더한 값이 소금물의 양이 된다라는 것을 활용해야 돼요. 그러면 50에 어떤 수를 더해야 60이 되죠? 그렇죠. 10을 더해야 60이 되니까 소금의 양은 10g이구나. 이렇게 적을 수 있겠습니다. 자, 5번에서 6번. 물이 든 유리병과 각설탕 한 개를 담은 페트리 접시를 전자저울에 함께 올려놓고 무게를 측정하였더니 70.0g이 되었습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자, 지금 이 상황을 말로 설명한 거죠. 페트리 접시 위에 각설탕과 물을 따로따로 담아두고 무게를 재었더니 70.0g이 되었습니다. 자, 5번 문제. 물이 든 유리병에 각설탕을 넣고 완전히 용해될 때까지 흔든 후 다시 유리병을 페트리 접시 위에 올려놓고 전자저울로 측정했을 때 무게를 쓰세요라고 했어요. 자,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상황 달라진 것은 여기 있는 이 각설탕이 유리병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물 속에 녹았다, 용해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각설탕이 물에 모두 용해되면 무게가 달라지나요? 그렇지 않았죠. 무게는 그대로 70.0g 똑같습니다. 왜냐? 이 각설탕이 물에 녹는다라고 해서 어디론가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 속에 잘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 자, 그다음 6번. 위 실험에서 각설탕이 용해되는 과정에 대한 두 친구의 대화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을 보기의 낱말을 모두 이용해서 쓰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보기에 있는 낱말들이 크기, 물, 골고루 이게 있네요. 이세 가지 낱말이 모두 들어가게 답을 써야 됩니다. 주환이와 조혜리의 대화를 살펴볼게요. 주환이가 각설탕이 점점 작아지다가 없어져 버렸나봐. 각설탕이 물에 용해돼서 없어졌어. 어디론가 사라졌어. 라고 이야기했죠. 따라서 조혜리가 대답합니다. 아니야. 각설탕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된 거야. 라고 했잖아요. 자, 여기 들어갈 말을 이렇게 써볼게요.
없어졌나 봐라고 했으니까 일단 아니야, 없어진 거 아니야라고 이야기해야겠죠. 없어진 게 아니라 어떻게 되었다? 그렇죠. 크기가 굉장히 작게 나누어져서 물 속에 골고루 섞여 있는 거야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없어진 게 아니라 크기가 매우 작게 변해서 물에 골고루 섞여 있는 것이야. 이렇게 쓰면 세 가지 낱말 모두 들어가게 답안을 작성할 수 있겠죠? 7번. 같은 양의 물에 한 숟가락의 설탕을 녹인 용액과 열 숟가락의 설탕을 녹인 용액 중 어느 것이 더 무거운지 기호를 쓰세요라고 했습니다. 가를 보니까 설탕을 한 숟가락 넣었어요. 나를 보면 설탕을 열 숟가락 넣었죠. 어느 것이 더 무거울까요? 그렇죠. 바로 나가 되겠죠. 왜? 맞아요. 이 용액의 무게는 결국 용매의 무게에 용질의 무게를 더한 값이잖아요. 그런데 설탕 한 숟가락, 설탕 열 숟가락 어느 쪽이 더 무거울까요? 그렇죠. 설탕 열 숟가락 이쪽이 용질의 무게가 더 무겁기 때문에 결국에 용액의 무게도 더 무거울 것이다 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8번에서 9번, 다음은 온도와 양이 같은 물에 서로 다른 용질을 가나다 각각 한 숟가락씩 넣으면서 물에 녹는 용질의 양을 비교한 실험 결과입니다. 물음에 답해 보세요. 자, 이 표를 우리 친구들이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가나다는 서로 다른 종류의 용질이에요. 가루의 종류. 그런데 가나다 모두 두 숟가락씩 넣었을 때 가나 모두 녹았어요. 두 숟가락은 다 녹았습니다. 그런데 다는 두 숟가락을 넣었을 때도 바닥에 남는 게 생겼어요. 다 녹지 않았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걸 통해서 아, 다가 가장 용해되는 양이 적구나라는 걸알수 있고요. 자, 그다음 다를 제외하고 여기 두 숟가락에서 모두 녹았던 가와 나에 아홉 숟가락씩 더 넣어보았습니다. 그때 가는 더 모두 녹아서 안 보였어요. 가라는 것이 전혀 없는데 나를 보니까 아홉 숟가락을 넣었을 때는 바닥에 남는 게 생겼다. 결국에는 녹지 않은 것이 생겼다라는 거죠. 이 결과를 통해서 가가 물에 가장 잘 녹고 그다음 나, 마지막으로 다 순서로 물에 용해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8번 문제에 나왔죠? 가나다 중에 물에 용해된 양이 가장 많은 것의 기호를 쓰세요. 무엇이다? 그렇죠. 가가 되겠죠. 가 같은 경우에는 아홉 숟가락을 넣어도 전혀 가라앉는 게 없었으니까. 자, 그 다음 9번. 위 가나다에 해당하는 용질끼리 옳게 짝지어진 것을 골라보세요 라고 했어요. 우리 친구들이 어떤 것이 가장 물에 많이 용해되고 어떤 것이 물에 가장 적게 용해되는지 그 가루를 기억하고 있나? 이걸 묻는 문제예요. 자, 우리 친구들 기억나나요? 이 실험 우리 지난 시간에 개념 학습하면서 봤었는데 물에 가장 많이 용해되는 것은 그렇죠. 설탕이었습니다. 따라서 가에 들어갈 것은 설탕 이렇게 해주고 설탕 다음으로 물에 가장 많이 용해되는 것 설탕 다음으로는 소금이었죠. 따라서 3번의 소금. 그다음 물에 가장 적게 용해되는 것이 바로 제빵소다였어요. 우리가 쉽게 말해서 베이킹소다라고도 부르거든요. 따라서 3번이 옳게 짝지어진 것이다. 정답은 3번. 10번. 온도와 양이 같은 물에 분말 주스와 백반을 각각 두 숟가락씩 넣고 저어보았을 때 분말 주스가 다 녹은 후에도 백반은 바닥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골라 기호를 쓰세요. 자, 이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수 있죠? 그렇죠. 분말 주스가 분말이라고만 써볼게요. 분말 주스가 백반보다 더 물에 많이 용해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왜냐? 분말 주스는 다 녹았는데도 불구하고 백반은 바닥에 남아 있었다. 결국 다 녹지 못했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럼 한번 보기를 살펴볼게요. 기억. 분말 주스와 백반이 용해되는 양이 같다. 아니죠. 분말 주스가 더 많이 용해됩니다. 니은. 분말 주스는 계속 넣어도 모두 다 계속 용해된다. 자, 이거 우리가 알수 없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가루가
모두 다 넣으면 넣는 대로 다 용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보통 아무리 많이 넣으면 이렇게 어느 정도까지는 녹지만 그 이후에 녹지 않고 가라앉는 물질이 언젠가는 생기게 된다라는 것. 그래서

계속 넣으면 계속 다 용해된다라는 말은 틀렸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디귿 볼게요. 물의 온도와 양이 같을 때 물질마다 용해되는 양은 다르다. 자, 이게 바로 정답이 되겠죠. 물의 온도와 양을 같게 해 주었을 때 물질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용해되는 양이 다르다. 여기서는 분말 주스가 백반보다 더 많이 용해된다라는 거 디귿이 답이고요. 리을도 볼게요. 물의 온도와 양이 같을 때 백반이 분말 주스보다 더 많이 용해된다. 틀렸죠. 자세히 봐야 됩니다. 이두 부분을 바꿔 써야죠. 분말 주스가 백반보다 더 많이 용해된다라고 해야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11번. 물의 온도가 물에 녹는 용질의 양에 끼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 계획입니다. 잘못된 부분의 기호를 쓰고 바르게 고쳐 쓰세요라고 했어요. 자, 지금 어떤 것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에요? 그렇죠. 물의 온도에 따라서 물이 차가울 때 용질이 더잘 녹는지, 물이 따뜻할 때 용질이 더잘 녹는지 이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에 물의 온도에 따라서 용해되는 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걸 확인하고 싶은 거죠. 자, 따라서 이 실험의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조건을 다르게 해주어야 될까요? 그렇죠. 우리는 항상 알고 있어요. 내가 알고자 하는 그 부분만 다르게 해주어야 한다라는 거. 여기서는 물의 온도에 따른 거니까 물의 온도만 다르게 해주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다르게 해야 할 조건에 물의 양이 아니라 온도만 다르게 해주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물의 양을 다르게 해서 실험을 했어요. 그리고 용해되는 양이 다르게 나왔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 알고자 하는 부분을 알수 있을까요? 우리 양의 많은 쪽이 더잘 녹네? 혹은 뭐 적은 쪽이 더잘 녹네? 이런 것만 알수 있잖아요. 온도에 따른 결과는 알수 없기 때문에 이 리을이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물의 양이 아니라 물의 온도다라고 고쳐주어야 되겠죠. 나머지도 한번 살펴보면 차가운 물, 따뜻한 물, 준비물로 물론 필요하겠죠. 그다음. 니은, 같게 해야 할 조건은 물의 온도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조건들이에요. 용질의 종류, 당연히 같아야겠죠. 용질의 양도 같아야 되고요. 유리 막대로 젓는 횟수, 다양한, 다른 모든 조건은 다 같아야 됩니다. 다르게 해야 할 조건만 물의 온도로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12번에서 13번 문제, 물의 온도에 따라 용해되는 용질의 양을 비교하기 위한 실험 과정을 순서 없이 나열한 것입니다. 물음에 답해 보세요. 12번, 위 실험 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해서 기호를 쓰세요라고 했죠. 자, 그럼 우리 하나씩 읽어보고 순서대로 나열해 볼게요. 기역은 두 비커에 백반 두 숟가락씩을 각각 넣고 유리막대로 저어 녹인다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이 백반, 즉 용질을 넣기 전에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있죠. 그렇죠. 비커에 용매 먼저 넣어야겠죠. 니은 볼게요. 차가운 물과 따뜻한 물 40ml를 비커 두 개에 각각 넣는다. 이게 바로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겠죠. 비커 안에 용매를 먼저 준비하고, 그리고 용질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니은이 제일 먼저, 그 다음에 기역. 자, 유리 막대로 저어서 녹인 다음에 마지막 디귿. 각각의 비커에서 백반이 용해되는 양을 비교한다. 그래서 실험의 결과를 확인한다가 되겠죠. 정답은 니은, 기역, 디귿으로 정리할게요. 13번. 다음은 위 실험의 결과입니다. 가와 나 중에 차가운 물에 백반을 용해한 것을 골라 기호를 쓰세요라고 했어요. 자, 지금 물의 온도에 따라서 따뜻한 물에서도 잘 녹을까, 차가운 물에서도 잘 녹을까 이걸 확인한 거죠. 했더니 가는 밑에 백반이 가라앉아 있고 나는 모두 녹아서 가라앉는 것이 없습니다. 자, 우리는 알고 있죠. 물의 온도가 그렇죠. 높을수록 더 많이 녹는다라는 것을. 그래서 여기 전혀 가라앉지 않고 모두 다 녹은 쪽이 따뜻한 물이 되는 거고, 여기 뭔가 남아있는 이쪽, 다 녹지 못한 쪽이 바로 차가운 물이 된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따라서 정답은 가가 되겠죠. 14번. 따뜻한 물에 더 이상 용해되지 않을 때까지 백반을 녹인 후에 비커를 이번에 얼음물에 넣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이걸 쓰라고 했어요.

자, 일단 따뜻한 물에 더 이상 용해되지 않을 때까지 백반을 넣었다라는 건 녹을 수 있는 최대한의 양을 녹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얼음물에 넣으면 물의 온도가 어떻게 될까요? 온도가 낮아지겠죠. 그러면 그 물에 용해될 수 있는 용질의 양이 더 줄어들어요. 따라서 비커 안에 녹아있던 백반이 다시 가라앉게 됩니다. 이 결과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단원평가 2회 문제 모두 마무리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네 번째 소단원에 해당되는 단원평가 풀러 가볼게요. 자, 이제 새로운 소단원 내용으로 들어왔어요. 이번에는 용에게 진하기에 대한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단원평가 1회고요. 1번에서 3번 문제부터 만나봅시다. 온도가 같은 물 100ml에 갈색 설탕을 한 숟가락 넣은 용액과 열 숟가락 넣은 용액입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자, 1번에서 위에 가와 나중 더 진한 용액의 기호를 쓰세요 라고 했죠. 자, 용액이 더 진해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용매의 양이 같을 때 용질의 양이 더 많은 쪽이 되겠죠. 따라서 열 숟가락을 넣은 나가 더 진한 용액이 되겠습니다. 자, 2번에서 방금 우리가 이 나가 더 진한 용액이다 라고 생각한 까닭을 용액의 색깔과 관련해서 써보세요 라고 했네요. 자, 이렇게 갈색 설탕과 같은 경우에 색깔이 있죠.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색깔을 통해서 어느 용액이 더 진한지를 알 수 있어요. 당연히 색깔이 더 진한 쪽이 진한 용액이겠죠. 나가 가보다 색깔이 더 진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적으면 답이 되겠어요. 3번, 위 실험으로 알 수 있는 점으로 오른 것의 기호를 쓰세요 라고 했는데, 자, 이 문제에서 우리 친구들이 주의해야 될 것은 위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을 적어야 합니다. 기억, 용질이나 용매의 양에 따라 용액의 진하기는 일정하다 아닙니다. 니은의 용액은 용질의 양이 일정할 때 용매의 양이 적을수록 더 진하다. 자, 방금 했던 그 실험에서 용질의 양이 일정하지 않았어요. 한쪽에는 한 숟가락 들어갔고 한쪽엔 열 숟가락 들어갔잖아요. 따라서 이 문장 맞는 문장이기는 하지만 위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알겠죠? 자, 디귿의 용액은 용매의 양이 일정할 때 용해된 용질의 양이 많을수록 더 진하다. 이게 바로 방금 우리가 했던 갈색 설탕을 한 숟가락 넣고 열 숟가락 넣어서 진하기를 비교했던 그 실험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디귿이다. 4번에서 5번, 물의 양을 다르게 해서 넣은 비커 3개에 갈색 설탕 5숟가락을 각각 용해한 후 용액의 진하기를 비교했습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자, 이번에는 방금 했던 그 실험과는 다르죠. 왜? 용질의 양은 모두 같아요. 갈색 설탕을 모두 다 5숟가락씩 넣었으니까. 자, 그런데 달라진 건 용매의 양이죠. 물의 양이 달라졌어요. 자, 그럼 4번에서 위 실험에서 진한 용액부터 순서대로 쓰세요 라고 했죠. 용질의 양이 같을 때에는 용매의 양이 적을수록 진한 용액이 되겠죠. 따라서 나가 용매의 양이 가장 적으니까 가장 진하고 그 다음은 다가 되고 마지막으로 용매의 양이 가장 많은 가가 가장 묽은 용액이 되겠습니다. 자, 5번, 용액 가를 용액 나와 같이 진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만 쓰세요 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용질의 양이 같을 때 가 같은 경우에 용매의 양이 많아서 훨씬 묽은 용액이 됐죠. 따라서 이 묽은 용액을 진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용질의 양을 늘려줄 수도 있고요. 반대로 용매의 양을 줄여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둘 중에서 한 가지 방법만 쓰면 되는데 먼저 첫 번째로 갈색 설탕, 즉 용질을 더 넣어준다. 이것만 적어도 괜찮고 용매의 양을 줄이는 방법, 즉 갈색 설탕 용액을 끓여서 가열해서 증발시켜서 물의 양을 줄여서 진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 이 두 가지 방법 중 한 가지만 썼어도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9번, 용액의 진하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갈색 설탕 용액은 색이 진할수록 연하다? 아니죠. 색이 진할수록

진한용 애기죠. 2번. 용매의 양이 같을 때 용에 대한 용질의 양이 많은 용액이 진하다. 맞는 설명이죠. 용질의 양, 즉 설탕의 양이 많을수록 진한 용액이 되겠죠. 3번. 용에 대한 용질의 양이 같을 때 용매의 양이 많을수록 용액이 진하다. 아니죠. 방금 직전에 용매, 즉 물의 양이 많을수록 묽은 용액이다라는 걸 확인했죠. 4번. 용매의 양이나 용질의 양은 용액에 진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아니죠.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5번. 용액의 진하기는 용매의 양에 관계없이 용질의 양에 따라 달라진다? 아니죠. 용매의 양에 따라서도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7번. 오렌지 주스 가루를 물에 용해하여 오렌지 주스를 만들었습니다. 다음 중 가장 진한 주스에 기호를 쓰세요라고 했잖아요. 자, 가장 진하다라고 했어요. 자, 가나다를 먼저 한번 쭉 살펴보면, 간은 물 100ml를 넣은 컵에 오렌지 주스 가루 5숟가락을 넣었어요. 나는 물 150ml인데 오렌지 주스 가루 5숟가락이고요. 단은 물 200ml인데 오렌지 주스 가루는 5숟가락입니다. 자, 지금 용질의 양이 모두 같습니다. 용질이 같을 때, 용질의 양이 같을 때 가장 진하려면 용매의 양이 어때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용매의 양이 적을수록 진한 용액이다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이 용질의 양을 볼 필요 없고 여기 있는 이 용매의 양을 비교해서 어느 것이 가장 진한지를 확인하면 돼요. 용매의 양이 가장 적은 쪽? 그렇죠. 가가 되겠죠. 따라서 가장 진한 용액은 가입니다라고 적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건 우리 친구들이 실생활에서 실생활의 예를 떠올려봐도 쉽게 알수 있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아이스티를 타 먹는다라고 했을 때이 아이스티 가루의 양이 모두 같으면 내가 난 너무 진하고 달게 먹고 싶어라고 하면 물을 조금만 넣어서 이렇게 아이스티를 섞어주면 되겠죠. 그 부분이 가장 맛이 진하고 달콤한 아이스티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런 실생활 예를 떠올려 보면 이 문제를 더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8번에서 9번 볼게요. 진하기가 다른 용액에 방울토마토를 넣은 모습입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자, 이렇게 우리 갈색 설탕 용액 같은 경우에는 색깔로 용액의 진하기를 비교할 수 있는데, 이렇게 용액에 따라서 둘다 투명한 용액들도 많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 이렇게 물체를 떨어뜨려서 진하기를 비교했었죠. 8번. 위 가와 나 용액의 진하기를 비교해서 더 진한 쪽이 더 크도록 부등호를 알맞게 써 넣으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가는 방울토마토가 가라앉았고 나는 방울토마토가 떠올랐어요. 어디가 더 진하다? 그렇죠. 바로 나가 더 진하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9번 문제에 나가 더 진한 용액이라고 생각한 까닭을 쓰세요라고 했어요. 자,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더 용액의 진하기가 진할수록 물체가 더잘 떠오른다, 더 높게 떠오른다라는 것을요. 그 부분을 문장으로 정리해 볼게요. 진한 용액일수록 방울토마토가 높이 떠오르기 때문이다. 더잘 떠오르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들 의미가 통하게 적었으면 답이 되겠죠? 10번. 설탕물이 들어있는 비커에 메추리알이 높게 떠있는 모습입니다. 이 메추리알을 가라앉게 하는 방법을 한 가지 쓰세요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메추리알도 마찬가지로 높게 떠있다라는 건 지금 이 용액이 굉장히 진하다라는 거예요. 이걸 가라앉게 하려면 묽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즉, 진하기를 줄여 주어야, 그래야 이 물체가 가라앉게 되겠죠. 우리는 묽게 만들기 위해서 용질의 양을 줄여줄 수도 있고요. 용매의 양을 늘려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용질의 양을 줄이는 방법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용매의 양을 늘려서 이 용액을 묽게 만들 수 있겠죠? 즉, 물을 더 넣어서 용액을 묽게 만든다라고 하면 답이 되겠습니다. 11번.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액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물, 수액, 식초, 손세정제, 살균, 소독제 있는데 이 중에 용액이 아닌 거 우리 친구들 한눈에 보이죠? 맞아요. 물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성분이 섞여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용매 그 자체예요. 나머지는 물에 다양한 성분들이 녹아서 골고루 섞여 있는 용액이 맞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의 물.

0: 12번, 일상생활에서 용액을 사용했을 때 좋은 점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세요. 기억, 구강청결제를 사용하면 입안을 골고루 헹굴 수 있다. 입냄새를 없앨 수도 있다. 맞죠? 음식에 간장을 넣으면 신맛이 난다? 아니죠. 오히려 간장을 넣으면 짠맛이 나야겠죠? 옳지 않은 것은 니은이고요. 디귿에 유리 세정제를 골고루 뿌려서 닦으면 유리에 묻은 때를 쉽게 지울 수 있다. 이것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13번, 용액과 그것이 필요한 까닭을 선으로 바르게 연결하세요. 자, 우리 수액 언제 맞죠? 몸이 굉장히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우리 몸의 영양분을 보충해주기 위해서 환자에게 필요한 수분과 영양분을 제공한다. 이쪽이 되겠고요. 이온 음료, 즉 스포츠 음료라고도 해요. 우리가 땀을 많이 흘렸을 때 갈증 해소에 도움을 주는 용액이 되겠죠. 14번,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용액을 사용하는 까닭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만들기 쉬워서 아니고요. 비싸지 않다, 돈과 관련된 것도 아니에요. 결국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용액을 활용하는 거고요. 진하기를 조절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아니죠. 진하기를 쉽게 조절할 수 있고요. 고체 물질보다 가지고 다니기 편하기 때문에 이래서도 아닙니다.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도록 할게요. 네, 오늘 준비된 문제는 모두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퀴즈 나갑니다. 네, 오늘의 퀴즈, OX 퀴즈인데요. 용액의 진하기가 진할수록 용액 속에 넣은 청포도 알이 더 높게 떠오른다. 맞으면 O, 틀리면 X. 우리 친구들 정답을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네, 오늘 이렇게 과학 3단원의 또 중요한 내용들 많이 다뤘거든요. 틀린 문제 꼭 복습하고 다음 시간에 과학 3단원 마지막 시간으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군산 원도심의 골목 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은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실력의 독립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함께할 수학 독립 만세 김구입니다. 자, 우리 포텐 수학 여섯 번째 시간 제곱근의 덧셈과 뺄셈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제곱근의 곱셈과 나눗셈에 대한 계산 방법 공부했었죠? 어렵지 않았잖아요. 상식적인 수준들을 동원해서 계산했었습니다. 네, 그것과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미션 확인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개념은 제곱근의 덧셈과 뺄셈을 하는 방법이고요. 실제로 유리수인 부분과 무리수인 부분들이 나누어져 있는 이 무리수들의 덧셈 계산해 볼 겁니다. 보시면 m 루트 a와 n 루트 a를 더해 볼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루트 a와 루트 a, 무리수 부분이 서로 똑같죠. 그러니까 그 무리수 부분은 한 번만 사용하고 앞쪽에 있는 유리수 부분 m과 n을 더해서 루트 앞에 붙여주겠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흡사 뭐와 비슷하냐? m 루트 a가 자 루트 a라는 문자가 m개 있다 생각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어때? 예를 하나 볼까요? 지금 2루트 3 더하기

오르트 3하고 쓰여져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루트 3과 루트 3이 똑같으니까 루트 3 앞에 2 더하기 5를 붙여서 7루트 3이라고 쓰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루트 3과 여기 있는 루트 3을 A라는 문자처럼 생각을 해 주신다면 2A 더하기 5A가 7A가 되는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계산이 되어지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계산의 상식적인 수준을 동원하면 돼요. 뺄셈도 마찬가지입니다. m루트 a에서 n루트 a를 빼라면 m과 n을 빼서 루트 a에 붙여주면 되죠. 그러니까 2루트 3 빼기 5루트 3이라면 2에서 5를 뺀 마이너스 3을 루트 3 앞에 붙여주면 우리 정답을 찾아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오늘의 첫 번째 싱크홀 한번 확인할까요? 오늘의 첫 번째 싱크홀입니다. 루트 3 더하기 루트 2를 계산할 때 많은 친구들이 루트 안에서 3 더하기 1을 계산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 그런데 우리 덧셈을 계산할 때 루트 3을 하나의 문자 A처럼, 루트 2를 하나의 문자 B처럼 생각한다면 A와 B를 더 이상 더할 수 없었던 것처럼 루트 3과 루트 2도 더 이상 덧셈할 수 없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루트 3 빼기 루트 2를 생각할 때도요, 루트 안에서 3 빼기 1을 계산해서 루트 1이라고 쓰는 오류를 범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자, 우리 두 번째 배워야 될 개념은요, 분배 법칙을 근호가 있는 식에 적용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루트 B 더하기 루트 C라는 식이 있는데 그 앞에 루트 A가 곱해져 있어요. 그럼 어때요? 분배 법칙을 적용해서 이 루트 A를 루트 B와 루트 C 모두에 곱해주는 거죠. 그럼 당연히 우리 루트 A 곱하기 루트 B를 루트 AB로, 루트 A 곱하기 루트 C를 루트 AC로 쓸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덧셈이 아니라 뺄셈으로 연결됐다면 그 사이의 연결부호가 빼기로 바뀌면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더하기는 더하기로 빼기는 빼기로 연결되어지는 것들을 우리 복호 동순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더하기가 더하기로, 빼기가 빼기로, 위쪽에 있는 것들끼리, 아래쪽에 있는 것들끼리 식이 전개된다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곱해져 있는 저 무리수 루트 A가 뒤쪽에 있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루트 A 더하기 루트 B에다가 뒤쪽에서 루트 C를 곱해도 동일한 형태로 분배 법칙을 적용하면서 문제식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들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3 앞에 루트 2가 곱해져 있으니까 어때요? 루트 2를 루트 5와 루트 3에 둘다 곱하고 사이의 연결부호 마이너스 그대로 써주면 된다는 거죠. 루트 2 곱하기 루트 5가 루트 10, 루트 3 곱하기 루트 2가 루트 6으로 쓰여지겠네요. 그 다음, 뒤에서 루트 2를 곱해도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다. 자, 루트 2가 뒤에서 앞으로 분배 법칙이 적용이 돼도 루트 10 마이너스 루트 6하고 똑같이 우리 정답 써볼 수 있겠죠. 자, 이 내용들을 이용해서 분모의 유리화를 하는 또 다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배울 개념, 분모의 유리화예요. 앞에서도 한번 나왔지만 그거보다 형태가 조금 복잡하죠. 분자가 훨씬 복잡한 식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모에 있는 루트 C를 유리수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분자 분모에 동시에 루트 C를 곱하면서 분모가 루트 C에 제곱이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분자는요? 루트 A 더하기 루트 B에다가 루트 C 곱하는 거니까 분배 법칙 적용해 주면 되겠죠. 자, 그게 아래 예제 나와 있습니다. 루트 2분의 루트 3 더하기 루트 5라면 분자와 분모의 동시에 루트 2를 곱해서 분모를 2라는 유리수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 분자는 분배 법칙 적용해서 루트 6 더하기 루트 10이라고 써줄 수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계산 방법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럼 우리 오늘의 두 번째 싱크홀 살펴볼게요. 오늘의 두 번째 싱크홀입니다. 분모의 유리화를 벌써 두 번이나 배우면서 아, 이렇게 복잡한 계산을 왜 할까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선생님이 말씀드립니다. 분모의 유리화를 하면요, 분수들의 계산이 너무 편해집니다. 특별히 통분이 편해져요. 오늘 우리 문제 2번에서도 그 내용을 확인할 테니까 문제 2번 기대해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개념 확인하는 문제 1번 먼저 보겠습니다. 주어져 있는 식을 간단히 하시오라고 얘기했는데요. 분배 법칙을 적용할 수 있는 식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 앞에서부터 하나씩 정리할게요.
자, 루트 24는 24가 2의 제곱 곱하기 6이니까 2가 루트 앞으로 빠져나오면서 2루트 6이라고 쓸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루트 3을 분배한다면 자, 마이너스 3루트 6. 자, 뒤쪽 마이너스 루트 3에도 마이너스 루트 3을 분배해 주어야겠죠? 그렇다면 부호가 플러스로 바뀌면서 루트 3과 루트 3을 곱하니까 결과는 3하고 쓰여집니다. 자, 이제 무리수의 덧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2루트 6에서 3루트 6을 빼면요. 마이너스 루트 6이라고 2에서 3뺀 결과 마이너스 1을 루트 앞에 붙일 수 있겠죠? 그리고 뒤쪽에 있는 더하기 3까지 써주시면 됩니다. 자, 마이너스 루트 6과 3은 더 이상 덧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써주셔야 정답이고, 혹시나 순서를 바꾸어서 3 마이너스 루트 6이라고 쓰셔도 정답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살펴보죠. 문제 2번 봅시다. 주어져 있는 식을 간단히 하여라 이야기했는데 오늘의 싱크홀 두 번째에서 선생님이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유리화를 하면 통분을 하기에 유리하다라는 얘기 했었죠? 그래요. 그래서 이 뒤쪽에 있는 루트 2분의 루트 6 더하기 루트 3을 유리화해서 분모를 2로 바꾸겠습니다. 그럼 통분이 되지 않겠어요? 자, 그럼 유리화 먼저 하자. 분모는 루트 2와 루트 2를 곱하니까 2하고 쓰여질 테고, 분자는 루트 6 더하기 루트 3에다가 루트 2를 곱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2분의 루트 6과 루트 2를 곱하면 루트 12. 그런데 루트 12가 2 루트 3이라고 쓰여지고요. 루트 3과 루트 2를 곱하면 루트 6이라고 쓸수 있겠네요. 자, 이게 바로 오른쪽에 있는 값이에요. 그럼 우리 이식 전체는 2분의 루트 6에서 자, 오른쪽에 있는 2분의 2 루트 3을 빼주고요. 또 2분의 루트 6을 빼준다 생각할 수 있겠죠. 자, 똑같이 2분의 루트 6이 사라지게 될 테니까 우리 마이너스 2분의 2 루트 3이 정답이 될 테고 2하고 2도 약분되니까 마이너스 루트 3을 정답으로 써줄 수 있겠습니다. 자, 어때? 우리 오늘 제곱근의 덧셈과 뺄셈 진행하고 유리화하는 방법까지 생각했는데 앞에서 계산했던 상식적인 방법들 동원했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한 줄 확인하면서 오늘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0: 난 몰라.
1: 약을 바르면 좀 나을 거예요. 아우, 근데 왜 이렇게 됐어? 아프겠다.
0: 야옹이가 핥혔어요.
1: 네? 야옹이가? 아니, 왜 둘이 싸웠나요?
0: 야옹이가 옆집에 이사를 왔거든요. 그래서 나는 반가운 마음에 야옹이한테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아. 야옹이가 갑자기 꼬리를 딱 세우더니 공격할 거야 이런 표시를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워프도 무섭게 워프 이랬더니 갑자기 깜짝 놀라면서 잘 키웠어요.
1: 그랬구나. 근데 워프 이번에는 워프가 오해한 것 같아. 왜냐하면 고양이가 꼬리를 이렇게 탁 세우는 것은 난 내가 좋아 이런 뜻이 있거든. 이런 표시야.
0: 어? 좋아 라는 표시라고요? 우리 개들은 공격할 거야 라는 표시인데.
1: 개와 고양이는 표시하는 방법이 조금 다르기는 하죠.
0: 그렇구나. 내가 잘못 알았구나. 내가 잘 알았으면 안 싸웠을 텐데.
1: 뭐 지금부터 잘 알고 사이좋게 지내면

0: 되지. 친구들, 우리 워프가 야옹야하고 좋은 친구가 될 수 있게 도와줄 거죠? 그리고 우리도 개와 고양이와 친구가 될 수 있게 많은 것을 서로 한번 알아봐요.
1: 오, 개는 워프가 알려줄게.
0: 워프! 그럼 고양이는 이 키키가 알려드릴게요. 서로를 이해하면 사랑의 하트가 반짝반짝. 개와 고양이의 친구 되기 대작전. 개에 대해서 알고 싶다. 먼저 생김새가 굉장히 궁금하다.
1: 좋아. 우리가 얼마나 귀엽게 생겼는지 보여주지. 귀여운 멍멍이들 다 모여라.

0: 킁킁 킁킁. 걔는 냄새 맡기 선수야. 냄새를 잘 맡아서 사물을 구분할 수도 있지. 소리도 잘 들어. 귀를 움직여 소리도 잘 듣고 감정을 나타내기도 해. 꼬리로는 몸의 균형을 잡고 기분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꼬리를 흔들면 기쁘고 행복하다는 표시야.
1: 고양이는 다르다. 꼬리를 흔들면 무척 긴장했다는 표시니까 조심했다. 깜깜한 밤. 고양이 눈은 야간에는 사람보다 시력이 좋아서 잘 볼 수 있다. 발바닥에는 두툼한 살이 있어서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걸을 수 있다. 고양이가 걷는 모습 우아하지 않나?
0: 우아한 야옹이들 다 모여라.

0: 고양이들 정말 예쁘다. 엄청 사랑스럽다.
1: 드디어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네요. 서로의 마음을 더 키워볼까요? 개와 고양이의 멋진 활약상 보기.
2: 냐옹! 냐옹! 큰일 났다. 내 친구가 없어졌다. 누가 좀 찾아달라.
3: 쌩!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2: 누구냐옹?
3: 전 구조견입니다. 어디에 있는지 몰라 찾지 못하는 경우 우리가 나서 소중한 생명을 찾아드립니다. 출동!
4: 네, 구조입니다! 네, 오케이!
1: 어떻게 이렇게 잘 찾나?
3: 저희는 구조견이 되기 위해 훈련을 열심히 받습니다. 힘든 훈련이지만 연습하고 또 연습해 실력을 쌓고 있습니다.
5: 아이씨! 실력자!
3: 또 다른 실력자도 많습니다. 킁킁 냄새를 맡아 나쁜 약을 찾아내는 탐지견. 몸이 불편한 장애인과 한몸이 돼서 생활하는 보조견.

0: 들판을 누비며 적으로부터 가축을 지키는 목축견.
1: 최고의 인기스타 장하시는 고양이.
2: 감사하다오, 감사하다오. 아름다운 날이다. 우와.
3: 사인해주세요, 사인해주세요.
2: 우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4: 아, 정말 이 고양이의 인기는 못 말린다. 동화책 속에서도 주인공, 영화에서도 주인공, 그리고 만화에서도 주인공, 여기저기 저기 여기에서 활약이 대단하다.
0: 우와, 이렇게 인기 많으면 사람들이 고양이 너무 좋아해서 막 껴안아주고 계속 같이 있어주니까 정말 좋겠다.
4: 그건 조금 불편하다. 친구들, 몇 가지 부탁할 게 있다.
5: 고양이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다. 그러니까 억지로 안으려고 하거나 계속해서 귀찮게 하지 말아달라. 그리고 고양이는 깔끔깔끔 더러우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신선한 물과 깨끗한 화장실 부탁한다.
0: 이제 고양이의 마음을 잘 알았어. 그리고 또 하나 알게 된 건 개와 고양이는 서로 다르지만 친구들에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은 똑같아. 서로를 이해하며
4: 사랑하자.
0: 워프랑 도전! 워프! 짜잔! 요 양말로 강아지가 가지고 놀기 좋은 장난감을 만들 거야. 워프! 양말의 변신! 기대하시라구! 양말, 가위, 고무끈을 준비해줘. 먼저 양말의 발끝 부분을 가위로 잘라줘. 이렇게 잡고 우 잘린다. 쑥쑥쑥쑥. 그다음 양말을 계속 돌돌 말아줘. 이렇게 말고 계속 말면 도넛 모양이 나온다던데. 도넛 모양이 나올 때까지 돌돌돌돌. 어? 도넛 모양이 된 것 같은데? 오? 도넛 모양이 나왔어. 그 다음 양쪽에 고무끈을 달아줘. 고무끈을 준비하고 빼는 건가? 이렇게 꾹꾹꾹꾹 얍얍얍. 반대쪽도 내가 어떻게 했더라? 이렇게 해서 쭉 쭉쭉. 우와, 슝슝슝. 장난감 완성. 옆으로 잡아당기면 부드럽게 늘어나서 강아지가 다치지 않아. 강아지는 물고 당기는 놀이를 하면서 화가 나서 쌓인 스트레스를 풀 수 있으니까 재밌게 놀아줘. 내 친구 야옹아, 너랑 장난감 갖고 사이좋게 놀자. 오? 우와.
1: 호기심 많은 강아지 와프의 오늘의 생각은?
0: 아하! 서로 다르지만 다른 만큼 모두 멋진 친구들. 이해하며 아끼고 많이 많이 사랑해줘. 와.

0: 거의 다 폈다.
1: 우와, 진짜. 오늘 핀 꽃까지, 우와, 9송이가 피었네.
0: 마지막까지, 아자, 아자!
2: 아자, 아자!
3: 오늘의 마무리. 워프와 함께한 방송 이야기와 방학 생활 내용을 잘 이해했다면 학습 진도 체크란에 스티커를 붙여줘. 워프!

0: 얘들아! 얘들아! 너네 저 청룡동상에 얽힌 신비한 전설을 알아?
1: 전설? 몰라! 궁금해! 궁금해!
0: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에 나오는 바닷속 깊은 용궁에 사는 용왕님 알지? 바닷속에 사는 물의 수호신인 용왕님은 신비한 힘을 지닌 여의주라는 구슬을 갖고 있었는데 그 구슬이 있으면 하늘도 날 수 있고 무엇이든 뜻하는 것을 이룰 수 있었다고 해.
1: 우와, 엄청난 보물이네.
0: 그러던 어느 날 용왕님의 여의주를 빼앗고 용궁을 차지하려는 나쁜 흑룡이 나타난 거야. 용왕님은 여의주를 지키기 위해 잠시 몸을 피하기로 했어.
2: 그런데 흑룡이 쫓아오면 어떡해?
0: 그래서 용왕님은

0: 조심해.
1: 아, 아니 요즘 왜 이렇게 사건이 많은 거지? 아, 이거 빨리 범인을 잡아야 될 텐데.
2: 선배님! 악당이 나타났어요!
1: 아유, 깜짝이야, 선우야. 아니, 악당이라니. 그게 또 무슨 뚱따지 같은 소리야.
3: 아유, 선배님, 선배님. 그러니까요, 그게 학교 정원에 청룡 동상이 하나 있는데요. 용의 보물인 여의주가 사라졌어요. 친구들 말이 글쎄 그게 분명 여의주의 힘을 빼앗으려는 흑룡짓일 거래요.
1: 흑룡? 아니 흑룡이 나타났단 말이야?
3: 어? 선배님, 선배님도 용의 전설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건가요? 여의주를 빨리 찾아야 할 텐데 어떡하죠 선배님?
1: 아니 아무 준비도 없이 이 흑룡과 싸우려고 했단 말이야. 그러다 다치면 어떡하려고 그래. 좋아, 그럼 오늘은 용의 약점을 알아내어서 여의주를 되찾아오는 훈련을 하도록 하지.
3: 오, 정말요? 좋습니다 선배님.
1: 분호요원.
3: 네 선배님.
1: 준비됐나?
3: 준비됐습니다 선배님.
1: 자, 그럼 훈련을 받으러 출발.
3: 출발. 선배님, 용을 무찌르러 가야 하는데 왜 여기로 온 거예요?
1: 아니, 순호야, 옛말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이 위태롭지 않다는 말이 있거든. 생각해봐. 아, 용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이 싸워서 이길 거 아니야.
3: 오, 그러고 보니까 정말 저는 용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선배님, 저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1: 그렇지. 그런 자세 아주 좋아. 그럼 이제 용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아가 볼까?
3: 네!
1: 자, 이게 바로 용이다. 이 용은 말이지, 이 예로부터 아주 강력하고 신성한 존재로 여겨져 왔는데, 이 생김새가 아주 독특해. 자, 여기 먼저 눈을 봐봐. 이 눈은 꼭 토끼 눈 같지 않니?
3: 오, 그러고 보니까 정말 캐비처럼 눈빛이 순수한 것 같아요.
1: 그렇지. 그리고 자, 여기 머리를 봐봐. 이 머리는 꼭 낙타 머리와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어?
3: 오, 정말 그렇네요. 그리고 선배님, 여기 머리에 이렇게 뿔도 있어요.
1: 이야, 역시 순어. 눈썰미가 좋아.
3: 이 뿔은 선배님, 그 약간 사슴의 뿔이랑 비슷하게 생긴 것 같은데요?
1: 그렇지. 순어야, 그리고 여기 귀를 봐봐. 이 귀는 꼭 누구의 귀와 비슷하게 생겼을까?
3: 오, 귀요? 귀가 요렇게 생겼는데. 아! 판다! 아닌 것 같고요, 선배님.
1: 아,
3: 잘 모르겠다.
1: 잘 들어봐.
3: 네.
1: 이 귀는 소의 귀를 닮았지.
3: 오, 그렇네요. 네.
1: 그리고 여기 이 가늘고 긴 목은 꼭 뱀처럼 생기지 않았어?
3: 오, 선배님, 그러고 보니까 뱀처럼 유연한 것 같아요. 선배님, 용의 비늘이 반짝반짝 정말 너무 멋있어요. 이 용의 비늘처럼 이렇게 생긴 것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1: 이건 바로 잉어의 비늘이야.
3: 오, 맞다, 잉어. 오, 비늘 정말 멋지다.
1: 그리고 용의 배는 큰 조개의 무늬를 하고 있고, 매 발톱처럼 날카로운 발톱도 갖고 있지. 또 이 주먹은 호랑이의 주먹처럼 생겼다고 알려져 있어.
3: 우와, 나의 주먹과

0: 비슷하게 생겼다고요? 선배님? 그럼 제가 과연 이길 수 있을까요?
1: 순호야, 아까 뭐라고 했지? 이 적을 제대로 알면 반드시 이긴다. 자, 이게 바로 용의 급소다.
0: 급소요? 그게 뭔데요?
1: 자, 이렇게 조금만 다치게 해도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급소라고 하는데, 이 용은 여기 봐, 이 턱 밑, 턱 밑에 난 거꾸로 있는 이 비들, 이 비들이 영민인데 이게 바로 그 용의 급소라는 거지. 그러니까 용을 만났다, 그럼 이 영민을 다 건드리기만 해도 그냥 용을 팍 이길 수 있다 이거야.
0: 선배님, 근데요, 용은 하늘을 날아다니잖아요. 저희가 어떻게 영민을 건드릴 수 있을까요?
1: 이야, 스노, 아주 좋은 질문이야. 그런데 걱정하지 마. 자, 이거 하나면 충분해.
0: 이게 뭐예요, 선배님?
1: 이건 우리 비밀 요원들이 특별히 사용하는 무기인데 말이지. 잘 봐. 놀라지 마. 자, 이걸 이렇게 찌르면 날카로운 창이 되고, 자, 잘 봐.
0: 네.
1: 이렇게 펼치면 나를 보호하는 든든한 방패막이 절대 안 보여.
0: 우와, 진짜요? 오, 선배님, 저도 인용을 만나면은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찔러, 찔러!
1: 이야, 스노, 잘하는데? 자, 이제 훈련은 끝났다. 용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했으니 이 흑룡을 찾아내서 여의주를 되찾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이번 비밀요원 시험 과제다.
0: 네, 알겠습니다, 선배님. 제가 영민을 공격해서 꼭 여의주를 되찾아오겠습니다.
1: 좋아.
0: 선배님, 선배님, 어서 흑룡을 찾으러 가요.
1: 자, 가자. 아!
0: 우와, 선배님, 여기 오니까 용들이 엄청 많아요. 선배님, 선배님, 여기 이 옷 좀 보세요. 여기 옷에도 용이 있어요.
1: 옛날 옛적 조선시대에는 이 용이 왕을 상징하기도 했거든. 이건 골룡포라고 왕이 있던 옷인데, 이 왕은 다섯 개의 발톱을 가진 용을, 이 아들인 세자는 이 네 개의 발톱을 가진 용을 수놓은 옷을 입었다고 해.
0: 우와, 정말 너무 멋지다. 오, 선배님, 선배님, 저기 보세요. 도자기에도 용의 무늬가 있어요.
1: 옛날 사람들은 용을 아주 신성하게 여겨서 붓글씨를 쓸 때 물을 담는 연적이나 절의 벽돌, 또 기와 끝에도 용을 새겨 넣었대.
0: 그렇구나. 선배님, 근데 이 많은 용들 중에서 저희가 찾는 악당 흑룡은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1: 이 또 다른 보물을 훔치러 올 줄 알았는데, 여기가 아니라면은. 좋아, 순호.
0: 네.
1: 일단 따라와.
0: 선배님, 같이 가야죠. 선배님, 근데 여기는 그냥 평범한 바다 아니에요?
1: 평범해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 여긴 구룡포라는 곳인데, 오래전 10마리의 용 중 9마리만 하늘로 올라갔다는 전설이 있는 곳이지.
0: 그러면 설마 그 나머지 한 마리 용이 저희가 찾고 있는 흑룡일까요?
1: 글쎄, 그게 악당 흑룡인지는 잘 모르겠구나.
0: 선생님! 흑룡! 흑룡이 나타났어요!
1: 정신 차리고! 자,

0: 끝까지 용의 영민을 공격해! 용의 영민을! 하나, 둘, 셋!
1: 준호야, 정말 용감하고 멋졌어. 그래, 이번 비밀 요원 시험도 자 통과다.
2: 우와, 저 이제 하나만 더 모으면 진짜 비밀 요원이 될 수 있어요.
3: 아, 맞다 맞다.
2: 선배님 선배님, 저 우선 이거 여의지 용왕님께 되돌려 드리고 올게요. 선배님 어서 오세요. 오.
1: 준호야. 우산 가져가야지! 이거 비싼 거야! 아이, 준호야!

0: 어제 꿈을 꿨거든? 그런데 그 꿈에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고래를 만났어. 그런데 그 고래가 나를 보자마자 하고 소리를 내는 거야. 그런데 그게 무슨 뜻이었을까? 너무 궁금해. 안녕? 하고 나한테 인사하는 거였을까? 아니면 나랑 놀자 하는 거였을까? 그것도 아니면 나 배고파 라고 말하는 거였을까? 너무 궁금해, 너무 궁금해. 그래서 이 괴짜 박사 결심했지. 이 고래의 소리를 해석하는 고래톡을 발명하기로.
1: 그런데 박사님, 세상에 동물이 정말 많은데 왜 하필 고래예요?
0: 그건 있잖아. 고래가 세상에서 가장 큰 동물이잖아. 게다가 고래끼리는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 소통할 수 있다는데, 서로 소통하면서 어떤 비밀이나 특별한 이야기가 있을지도 모르잖아? 그걸 발명하고 알아내면 정말 멋질 것 같아서.
1: 오, 정말 흥미로운데요. 그럼 박사님의 멋진 계획을 위해 우리 먼저 고래에 대해 더 알아보러 가요. 꿈틀꿈틀 얍!
2: 순호가 버튼을 눌러버렸네요. 박사님과 순호는 과연 고래의 비밀을 알아낼 수 있을까요? 우리도 함께 고래의 신비한 세계로 떠나봐요.
3: 물에 살지만 물고기는 아니고 지구에 사는 모든 동물 중 가장 큰 이것은 바로 고래입니다. 대왕 고래 중 큰 것은 몸 길이가 33m나 돼요. 초등학교 교실이 보통 10m 정도이니 33m면 교실 세 개를 합친 것보다 긴 것이죠. 대왕고래 정말 크죠. 고래는 새끼를 낳아 어미젖을 먹여 키우는 포유류에 속해요. 고래 종류에 따라 10에서 16개월의 임신기간을 갖죠. 대부분의 포유류는 태어날 때 머리부터 나오는데 고래는 꼬리부터 나온대요. 물고기는 물속에서 아가미로 숨을 쉴 수 있지만 고래는 폐로 호흡하기 때문에 숨을 쉬려면 물 위로 올라가야 해요. 물 위로 올라와서 숨구멍을 통해 숨을 쉬며 거대한 물을 뿜는 고래의 모습. 친구들도 많이 봤죠?

0: 고래는 새끼가 태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새끼를 밀어 올려 밖에 나가서 첫 숨부터 쉬게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고래는 물 속에서 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물 밖에서 숨을 쉰다고 할수 있죠. 그렇다면 고래는 물 속에서 얼마나 잠수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고래들은 15분에서 40분 동안 물 속에서 잠수를 할수 있대요. 그리고 크기가 큰 고래들은요, 2시간 이상 숨을 참을 수도 있대요. 정말 대단하죠? 친구들도 알겠지만 고래는 포유류에 속해요. 포유류는 새끼를 낳을 때 새끼가 머리부터 나와요, 일반적으로. 하지만 고래는요, 새끼가 나올 때 새끼의 꼬리부터 나온다는 거 우리 친구들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친구들, 고래는 바다에 살잖아요? 바다에는 따뜻한 바다도 있고 차가운 바다도 있는데, 고래는 차가운 바다에서도 살수 있을까요? 네, 살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고래 피부에는 이렇게 두꺼운 지방층이 있어요. 지방층이 두껍기 때문에 차가운 바다에서도 고래가 지낼 수 있대요. 그런데 갓 태어난 새끼 고래는 이 지방층이 얇아서 차가운 바다에서 살기가 어렵대요. 그래서 새끼를 낳아 기를 때에는 따뜻한 바다에서 지낸다고 해요. 그렇다면 고래는 어떻게 의사소통을 할까요? 한번 알아볼까요? 고래는 초음파를 사용하여 서로 대화를 한대요. 그리고 먹이와 길을 찾을 때에도 초음파를 이용을 하죠. 그런데 특이한 점은 인간의 사투리처럼 고래도 사는 지역마다 쓰는 말이 조금씩 다르대요.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알아들을 수 없겠지만요. 왜냐하면 초음파라는 것은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보다 높은 주파수를 초음파라고 하거든요. 다음으로 고래는요, 꼬리 지느러미로 물을 찰싹, 찰싹 쳐 소리를 내어 배가 왔음을 알리기도 하고요. 이빨이 있는 이빨 고래들은요, 이빨을 딱딱딱딱딱딱딱 부딪히면서 딸깍거리는 소리로 서로 의사소통을 하기도 한대요. 친구들, 지금 이 생각하고 있죠? 어? 이빨이 있는 고래는 돌고래 아닌가? 돌고래 말고 다른 고래들은 수염이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수노는 다 알아요. 그런데 친구들, 고래 중에, 크기가 큰 고래 중에도 이빨이 있는 이빨 고래가 있어요. 우리 다양한 고래의 종류를 알아볼까요? 우와, 정말 다양한 종류의 고래가 있어요. 모습도 크기도 정말 다양하죠? 고래는 크게 이빨이 있는 이빨 고래와 이빨 대신에 빽빽한 수염이 있는 수염 고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수노가 자세히 설명해 줄게요. 이빨 고래들은요, 오징어나 물고기와 같은 먹이를 잡을 때 이빨로 확 물어서 잡아요. 하지만 이것을 씹어먹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삼킨답니다. 그리고 수염고래는요, 바닷물을 들이마셔요. 그리고 이 수염이 필터 역할을 해서 이 빽빽한 수염이 먹이를 걸러주는 것이죠. 너무 신기하죠? 여기에서 지금 다양한 고래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빨고래도 있고 수염고래도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수노와 함께 대표적인 수염 고래부터 만나러 가볼까요?
1: 수염이 있는 수염 고래에는 혹등고래와 대왕고래가 있어요. 혹등고래는 3,000m 이상 깊이로 잠수한다고 해요. 또 대왕고래는 지구에서 가장 큰 동물로 몸무게가 170톤에 달해요. 갓 태어난 새끼는 약 1.8톤이고 어미 젖을 먹으면 1시간에 약 4.5kg씩 자란대요.
0: 그럼 이번에는 대표적인 이빨 고래인 범고래에 대해서 알아보자고요.
1: 사나운 범고래예요. 범고래는 이빨이 있는 고래로 무리를 지어 다른 종류의 고래를 잡아먹기도 해요. 또 물개나 펭귄, 심지어 상어까지 사냥할 정도로 바다에서 아주 무서운 포식자예요.

0: 하지만 무리 안에서는 서로 협력해서 사냥하고 아기 범고래를 돌보는 모습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바다의 늑대라고 불리기도 한답니다.
1: 그런데 사람들은 물고기를 잡듯이 고래도 사냥을 했을까요? 고래는 무게도 많이 나가고 크기도 엄청 큰데 사냥할 수 있었을까요? 네, 인간은요, 선사시대부터, 그러니까 글자를 사용하기 이전의 시대부터 고래를 사냥했대요. 왜냐하면은요, 고래는 한 마리만 잡아도 크기가 엄청 크기 때문에 엄청난 고기를 얻을 수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고래를 잡아서 인간들은 어떻게 고래를 이용했을까요? 첫 번째로 고래 기름을 만들어서 다양한 물건에 활용을 했어요. 고래 피부 속에 있는 지방층을 떼어내어 뜨겁게 끓이면 고래 기름이 만들어져요. 이 고래 기름은 램프, 양초, 비누, 화장품, 윤활유에 다양하게 활용이 되어서 인기가 높았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향고래가 먹이를 다 소화하지 못하고 토해낸 이 용연향은요, 고급 향수에 값비싼 원료가 되었대요. 지금부터 순호가 용연향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줄게요. 이 향고래가요, 먹이를 먹어요. 물고기도 잡아먹고 오징어도 잡아먹죠. 그런데 먹이 중에 딱딱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딱딱한 부분은 소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소화가 되지 않은 이 부분은 뱃속에서 뭉쳐서 기름기가 많은 덩어리가 돼요. 그 덩어리가 바로 용연향이죠. 그런데 이 용연향이요, 향기가 너무 좋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금보다 비쌌다고 해요. 그리고 고래는 뼈, 수염, 힘줄, 가죽 등 다양한 것들이 쓰임새가 많답니다. 친구들도 알겠지만 고래는 포유류이기 때문에 사람처럼 뼈도 있고요, 힘줄도 있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고래를 마구마구 사냥하면서 고래가 멸종 위기에 처했대요. 인간의 남획으로, 그러니까 마구마구 고래를 잡아서 고래가 멸종 위기에 처하자 1986년에는요, 상업적으로 고래 잡는 것이 금지되었어요. 그러니까 상업 포경이 금지되었어요. 하지만 아직도 법을 어기고 불법적으로 포경을, 그러니까 고래잡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어우, 속상해. 그런데 친구들, 고래 하면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도시가 어디인지 알고 있나요? 바로 울산광역시예요. 울산은 왜 고래로 유명할까요? 우리 울산으로 한번 가볼까요?
0: 울산시 울주면 대곡리에는 선사시대에 남겨진 울주 대곡리 반고대 암각화가 있어요. 암각화는 고래 그림을 그린 곳인데요. 고래, 북방 긴수염고래, 귀신고래 등 여러 고래를 포획하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대요. 선사시대에 고래를 잡는 그림을 그렸다니 고래를 포획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이겠죠. 이를 통해 우리는 선사시대에 고래 사냥을 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 이 외에도 울산에는 고래논, 장생포 고래박물관, 귀신고래 해류 해면으로 고래로 아주 유명하답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볼까요? 가장 먼저 고래논이에요. 고래논이라는 것은요, 친구들, 물길이 좋아서 굉장히 비옥한 땅을 고래논이라고 해요. 이 고래논과 관련된 유래가 있는데요. 한번 순호의 이야기를 들어볼래요? 옛날에요, 한 어부가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갔대요. 그런데 그 바다에서 그만 엄청나게 큰 고래를 만난 거예요. 고래가 한 입에 어부를 삼켰고 어부는 가까스로 탈출해서 고래를 잡고 판 돈으로 이렇게 논을 샀대요. 그래서 고래논이라고 불린다고 해요. 다음으로 귀신고래 회유 해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신고래는요, 고래 이름이에요. 귀신고래. 그리고 회유라는 것은 고래가 먹이를 구하거나 새끼를 낳기 위해 서식지를 이동하는 것을 회유라고 해요. 그리고 해면은 바닷길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0: 귀신고래가 회유할 때 이용했던 바닷길이 귀신고래 회유 해면이에요. 그런데 귀신고래는 현재 개체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대요. 이 귀신고래를 보호하자는 뜻으로 귀신고래 회유 해면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장생포에 가면 고래 박물관이 있는데요. 이 박물관에 실제 가면 고래의 모형과 실제 고래의 뼈를 볼수 있대요. 또 과거에 고래를 어떻게 사냥했는지 자세한 과정도 알수 있다고 하니 울산에 가는 친구들이라면 고래 박물관 꼭 방문해 보세요.
1: 꿈이었어, 꿈이었어. 그랬구나. 아니, 그러니까 고래들은 초음파로 의사소통을 하고 인간의 사투리처럼 사는 지역마다 하는 말이 다르다는 거 아니야. 너무 신기해.
2: 고래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니까 정말 멋지고 완벽한 발명품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는 게 힘이니까요.
0: 맞아, 맞아. 이게 다 꿈틀꿈틀 덕분이야. 친구들, 오늘 고래에 대해 공부한 내용 기억하면서 꿈틀꿈틀 퀴즈! 고래의 한 사리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아래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을 골라서 그 번호를 수강후기 게시판에 남겨줘요. 알았죠?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0: 박사! 이거 뭐야? 어? 이 빨간 주스는 뭐지? 되게 시원해 보인다. 가 박사,
1: 내가 여기 또 이 시크릿 주즈 동물원을 못 떠나는 이유가 있거든. 바로 여기는 수박이랑 복숭아가 너무 맛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맨날 수박 먹을까 복숭아 먹을까, 수박 먹을까 복숭아 먹을까 맨날 고민하는 거야. 아, 또 수박은 아삭하고 시원하잖아. 복숭아는 어때? 아, 복숭아는 달콤하고 너무 촉촉해. 아, 뭐 먹지?
0: 어? 오늘은 이 카박사가 들고 있는 거 이거 뭐야? 어, 뭔가 달콤한 냄새가 나는데? 이거 수박 주스 아니야?
1: 아, 근데 수박 주스 또 이시리얼 것 같아. 아, 뭔가 나 복숭아도 먹고 싶다. 결정 못하겠어. 이럴 때는 바로 짜잔! 이 오늘은 수박과 복숭아의 맛이 반반씩 들어있는 수복 절충 과일 스무디! 이 주주주스 먹고 나 탈출할 거야. 아, 그런데 수박과 복숭아가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주주 싸워!
2: 여름 과일 갈등 해소 중. 복숭아 당도 분석 완료. 수박 수분 농도 91.7%.
1: 그럼 오늘의 수업 시작!

0: 호미쌤, 뭘 그렇게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1: 내가 바로 여름철 대표 과일 이 수박을 잘 골라보고 있었어.
2: 수박이요? 그냥 큰거 고르면 되는 거 아니었어요?
1: 에헤이, 이거. 수박에 대해 잘 모르네. 일단, 맛있는 수박을 고르려면 이 수박 껍질 색이 아주 짙고, 그리고 이 줄무늬가 아주 선명해야 돼. 또, 모양을 보면 길쭉길쭉한 모양은, 맛없어. 바로 둥글둥글둥글. 자, 이렇게 둥근 모양이어야 하고, 내가 아까 이렇게 통통통 두드리고 있었잖아. 통통이라는 소리가 들리면 아주 잘 익은 수박이라는 거. 그리고 퍽퍽 소리가 나면 너무 익은 거야. 그리고 깡깡 소리가 나면 잘안 익은 거지. 아, 이거 구분하기 좀 어렵지만 많이 해보면 알수 있어.
0: 그럼 복숭아는요?
2: 복숭아는 내가 알려줄게. 복숭아는 둥근 모양에 골이 깊고 선명할수록 좋아. 신선한 복숭아는 표면에 상처가 없이 매끈매끈하고 붉은 빛을 띠고 있어. 또 꼭지에서 달콤한 향이 나는지도 확인하면 좋아. 보통 달콤한 복숭아는 껍질 겉면에 주근깨가 많고 잔털이 고르게 있는 거래.
1: 그럼 우리 이렇게 맛있는 수박과 복숭아를 골랐으니까 시원하게 먹어야겠지? 어디에 넣어놓으면 좋을까? 냉장고! 우리 냉장고에 넣어두고 먹자!
0: 안 돼요. 수박과 복숭아는 실온에 보관하는 게 좋아요.
1: 진짜? 나는 여태 시원하게 먹으려고 냉장고에 넣어놨었는데?
2: 수박은 자른 단면에 랩을 씌우고 냉장 보관하면 세균 오염의 위험이 커진대요.
1: 그렇구나. 그런데 냉장고가 시원하잖아. 그래서 복숭아 같은 과일은 상하기 쉬우니까 냉장고에 넣어두고 신선하게 오래 두고 먹는 거 아니었어?
2: 맞아요. 하지만 냉장 보관을 하면 당도가 떨어진대요. 신문지에 싸서 바람이 잘 통하는 실온에 2, 3일 두면 더 달콤한 복숭아를 맛볼 수 있죠.
1: 아, 그렇구나. 내가 이 달콤한 복숭아를 사려고 열심히 고르고 골랐는데, 냉장고에 넣어두고, 그러고 오래 있다 먹으면 당도가 떨어진다니. 오늘 아주 좋은 걸 알았어. 얘들아. 아, 나 심심한데, 우리 이 게임 해볼까? 밸런스 게임이야. 자, 내가 말하는 거두 가지 중에 하나 골라야 돼. 부먹, 찍먹.
2: 전 찍먹! 양념에 바로 찍어 먹는 게 맛있어요.
1: 나도 찍먹인데. 그럼, 봐봐. 이번 건좀 어려울 수 있어. 딱복, 물복.
0: 딱복? 물복? 그게 뭐예요?
1: 딱복, 물복 몰라? 바로, 복숭아를 식감으로 구분하는 거지. 이 복숭아는 여러 가지 기준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 잘 봐봐. 먼저, 아까 내가 말한 이 딱복과 물복은 식감으로 구별할 수 있어. 이 딱복은 말 그대로 좀 딱딱한 복숭아야. 그래서 식감이 아삭하고 또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 그러면 이 물복은 어때? 벌써 보기만 해도 이 과즙이 흘러 넘치는 게 보이지? 물렁물렁한 이 물복은 바로 과즙이 엄청 많아. 그래서 매우 촉촉한 느낌의 복숭아다라고 할수 있어. 그러면 식감 말고 또 어떤 기준으로 복숭아를 구별할 수 있을까? 짜잔! 한번 맞춰봐. 백도, 황도. 이거는 어떤 걸 기준으로 구분했을까? 그렇지, 맞아. 색깔이야, 색깔. 자, 여기 있는 백도는 어때? 과육의 색깔이 흰색을 띠고 있지? 그리고 여기 있는 황도는 바로 과육의 색깔이 좀 노란빛을 띠고 있다. 그래서 과육의 색깔로 구분하기도 하지.
0: 오호. 그런데 복숭아는 보통 털이 많던데, 털이 없는 복숭아도 있어요?
1: 그럼, 털이 없는 복숭아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느냐? 짠! 바로 천도 복숭아라고 해. 이 복숭아 겉껍질이 아주
3: 매끈매끈하고 그리고 크기가 크지는 않아. 적당한 크기의 이 천도 복숭아는 먹으면 아주 새콤달콤한 맛을 느낄 수 있지. 어때 얘들아? 종류별로 골라 먹는 재미가 있지 않아? 그럼 지금부터 수박 요리 대결 시작하겠습니다.
0: 먼저 첫 번째 요리는 수박과 얼음, 시럽을 넣어 믹서에 갈아서 만든 수박 주스. 두 번째 요리는 한입에 먹기 좋은 크기의 수박과 우유, 사이다, 얼음, 설탕을 넣은 달콤한 수박 과채. 세 번째 요리는 수박의 하얀 속껍질로 깍두기를 담근 수박 깍두기.
3: 수박이 입에서 그냥 막. 이번 수박 대결의 승자는 바로

0: 나는 이 달콤한 수박 주스가 좋더라. 그럼 이제 지금부터 복숭아 요리 대결 시작하겠습니다.
1: 먼저 첫 번째 요리입니다. 복숭아 과육을 설탕과 함께 끓여서 만든 복숭아 잼이에요. 두 번째는 복숭아 과육을 요구르트, 우유, 얼음과 함께 시원하게 먹는 복숭아 요구르트 스무디. 세 번째는 복숭아로 달콤한 타르트를 만들었죠. 복숭아 타르트.
0: 복숭아 타르트라니. 어, 복숭아 요리는 왜 이렇게 맛있는 게 많은 거야? 아, 복숭아 요리 대결의 승자는? 아, 이거는 너무 다 맛있어서 고를 수가 없어. 그럼 우리 수박이랑 복숭아 말고 이 여름철에 먹을 수 있는 과일에는 무엇이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 첫 번째, 짜잔! 바로 노란색. 이 과일 껍질을 가진 누구야? 바로 참외. 참외 너무너무 달지. 그런데 이 참외에는 비타민C가 엄청 많이 들어있대. 그래서 비타민C 많이 먹으면 어디에 좋아? 어, 먹지 말고 얘들아, 피부에 양보해. 피부에 엄청 엄청 좋대. 나 오늘부터 참외 엄청 많이 먹어야지. 자, 그 다음에는 뭐가 있을까? 어, 자두다, 자두. 자두는 바로 신장을 건강하게 한대. 신장이라는 건 뭐냐면 바로 우리 몸에 있는 콩팥이야. 콩팥은 바로 우리 몸에 있는 나쁜 물질을 걸러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 이 자두가 신장 건강에 좋고, 그리고 뼈까지 튼튼하게 한대. 어, 그래? 나는 뼈를 튼튼하게 하는 건 우유랑 그리고 멸치밖에 없는 줄 알았더니 자두도 있었다니. 나 자두도 많이 먹어야지. 그 다음, 바로 자몽. 우리 친구들 중에 이 자몽은 좀, 아우, 이건 너무 써서 좀 먹기가 싫어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그렇지만 이 자몽이 얼마나 몸에 좋은 줄 알아? 이 자몽은 감기를 예방해주고,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준단 말이야. 고기 좋아하는 친구들 있지? 자, 고기 좋아하는 친구들은 이 자몽을 많이 먹으면 굉장히 좋겠다. 그리고 기침이 나거나 또는 아, 추워. 나 감기 걸렸나 봐 하는 친구들은 바로 이 자몽으로 만든 자몽차, 자몽청, 굉장히 달게 만든 자몽청을 뜨거운 물에 타서 이렇게 마시면 감기 예방에도 좋다고. 우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네. 난 단순히 과일이 맛있어서 먹었는데 몸에도 좋다니 너무 좋아. 자, 이번에는 바로 포도. 포도는 정말 다양하잖아. 여기 있는 청포도도 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보라색 포도도 있지? 포도는 특히 혈액순환에 좋아. 그리고 피부 노화 방지 등에 도움이 된대. 우와, 포도 정말 맛있는데. 이것도 많이 많이 먹어봐. 그 다음은 바로 멜론. 멜론은 여기 있는 과일이랑 조금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지. 어때? 아주 예쁜 연두색도 들어가 있고, 어떤 멜론은 또 노란색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자, 특히 이 멜론은 변비 예방과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된대. 우리 면역력이 좋아야 감기도 이겨낼 수 있잖아. 그리고 체력도 좋아진다고. 어때, 얘들아? 오늘부터 멜론을 함께 먹어보는 거 굉장히 좋겠지?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블루베리야. 응, 블루베리 좋아하는 친구들 있어? 요즘 블루베리가 잘 익으면 맛있는데 좀잘 익지 않은 거는 좀 신맛이 나기도 하거든? 그런데 이 블루베리는 어디에 좋게? 짜자잔! 바로 눈 건강에 매우 좋대. 특히, 바나나랑 블루베리랑 갈아서 같이 주스로 마시잖아? 진짜 맛있다. 달콤하고 색깔도 엄청 예뻐. 그래서 블루베리는 우리가 블루베리 하나만 먹는 것보다 샐러드로 먹기도 하고, 그리고 과일 주스 갈때 같이 넣어 먹기도 하는데, 여러 방면에서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먹을 수 있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노화도 늦춰주는 건강에 좋은 바로 블루베리. 같이 다 먹어보도록 해. 수박과 복숭아를 맛있는 걸 고르는 방법, 그리고 수박과 복숭아로 만든

여러 가지 요리까지 머릿속에 입력 완료! 자, 그럼 우리 포털을 열 마지막 과문 쭈쭈 퀴즈 나와라! 어, 쉽다 쉽다. 이번 문제 정답은 바로 4번. 4번이지. 잠깐만. 4번. 아, 아까 먹었던 이 수박 씨가 자꾸 아, 수박 씨가 나오네. 4번. 털의 유무. 포털아, 열려라! 오? 아니, 내가 이거 수박 씨 뱉었다고 이 포털이 다치는 게 말이 돼? 아. 아, 아까 수박 먹지 말걸. 아니야, 아니야. 나 씨 없는 수박 사 먹을걸. 에이, 괜찮아. 여기는 수박이랑 복숭아 맛있으니까 그거나 먹으러 가자, 카복서.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뉴런 기출로 영문법 시간이고요. 저는 설희수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현재 분사, 과거 분사 같이 학습을 하면서 분사 구문 만드는 법 같이 알아봤고요. 자, 오늘은 그 분사 구문이 쓰였을 때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즉 어떤 의미의 접속사들이 생략이 되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연습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분사 구문의 첫 번째, 이제 시간과 관련된 뭐뭐 할 때라는 의미를 가지기도 하고 뭐뭐 때문에 이유라는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사실 이 분사 구문의 의미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문법 책에서 대부분 이렇게 다루기는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선생님이 얘기했다시피 접속사가 생략이 됐기 때문에 그 생략된 게 뭔지만 알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판단한다고요? 문맥에서. 그 문장 내에서 판단이 가능하기도 하고 뭐 앞뒤 문맥에 따라서 앞뒤 문장들을 통해서 파악이 가능하기도 하고요. 대부분 문법 문제를 낼 때는 그 문장 안에서 해결이 되게끔 문장을 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문장에서 어떤 의미였을까라는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분사 구문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는 즉 부사절의 접속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와 같은 의미예요. 있던 접속사가 생략이 된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접속사들의 의미만 다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모든 의미를 찾아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접속사가 없는 분사구문, 접속사가 있는 분사구문도 있나요, 여러분? 그러면 있었죠. 지난 시간에. 접속사는 생략하지 않을 수도 있다. 내가 명확한 의미를 전달하고 싶을 때는 기억나시죠? 자, 그런데 이제 대부분은 접속사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주절과의 관계, 여기서는 즉 문장 내에서 문맥을 파악하라는 거죠. 그걸 파악해서 문맥에 맞게 해석해야 한다라고 했고요. 일단 우선 좀 대표적으로 뭐뭐 할 때라는 접속사 when이 생략된 경우 많이 쓰입니다. So, arriving there, she saw Tom이에요. 자, 문맥상 여러분, 거기 도착했어요, 그녀가. 근데 그녀가 탐을 본 거예요. 즉, 도착해서 탐을 본 거죠. 도착했을 때 탐을 보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유추할 수 있어요. When she arrived there, 이랬을 거다. 왜냐면 접속사 when이고요. 주어는 같으니까 생략됐으니까 she, 주절의 주어 그대로 가지고 오고, 시제가 과거였어요. 그래서 여기도 과거다, 과거였다.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유추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being tired, he went to

봐야 돼요. 자, 이걸 우리가 처음 봤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피곤했어요. 그는 자러 갔어요. 피곤해서 자러 갔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뭐 했기 때문에라는 이유를 나타낸다. 그러면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세 가지가 있었죠? Because, since, as 중에 뭔가가 생략이 되었을 거고 주어는 주절의 주어와 같은 he 그리고 시제는 과거예요. 여기도 과거. So was tired가 되는 거죠. 근데 이 was가 동사원형 ing 현재 분사로 되어서 being이 되었어요. 그쵸? 근데 이때 being은 원래는 생략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생략하면 tired만 남죠. 그래서 이럴 때는 보통 생략을 잘안 해요. 할 수는 있지만. 또는 접속사를 살려놓고 being을 생략하고 접속사 pp 이런 형태로 쓰기도 해요. 어쨌든 being은 생략이 될 수는 있다. 근데 tired, 이렇게는 혼자 남을 때, 이 being을 생략했을 때 하나의 pp만 혼자 덩그러니 남을 때는 굳이 잘 생략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문법적으로, 원칙적으로는 생략을 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다음 부사절이 만약에 부정문이다라고 하면 그럼 어떻게 할까? 자, 여기 예문에서요. 일단 접속사를 생략해요. 주어 같아요. 생략을 했어요. 시제 과거, 과거 같아요. 이제 그러면 우리는 동사원형 ing를 해야 하는데 did라는 동사는 조동사죠, 여기서는. 부정문을 만들기 위해서 일반 동사의 부정문을 만들 때 도와주러 온 아이이기 때문에 이 동사의 ing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일반 동사의 동사 원형의 ing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부정어 낫은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죠. 이때는 분사 앞에 낫을 씁니다. 항상 우리가 부정어 낫은 위치가 중요하다 이런 말 했었죠. 얘는 분사 앞에 씁니다. 그리고 당연히 never 이런 표현도 당연히 쓸수 있고요. 그거 외에는 모든 분사구문 만드는 규칙과 동일하고요. not의 위치만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A 문제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보기의 말을 이용하여 분사구문을 완성하시오 했어요. 지금 보기에 나온 말들은 접속사, 주어, 동사가 다 있어요. 근데 얘를 의미적으로 뭐가 필요한지를 찾은 다음에 분사 구문으로 만들어야 해요. 그죠? 자, 기차를 놓쳐서 우리 아빠는 화가 나셨어요. 기차를 놓쳤기 때문에 화가 난 거죠. 어디 있어요? Because he missed the train인 거죠. 자, 그러면 접속사 생략. My dad가 결국 he죠. 같은 사람이라서 생략. 시제는요? 과거. 과거.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Missing the train. 이런 과거 분사가, 분사 구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 나를 발견하고 나서 그녀는 내 품에 달려와 안겼다요. 이거 하고 나서 뭐뭐한 후에인 거죠. 뭐뭐한 후에라는 접속사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는 after라는 접속사가 있었는데 생략된 분사 구문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생략을 하고 주어를 봤더니 she 같은 사람이에요. 그녀가 나를 발견하고 그녀가 와서 안긴 거니까요. 그 다음에 시제는 found이고요. 과거 여기도 run의 과거 ran이 있습니다. 따라서 found의 동사 원형 ing finding이겠죠? So finding me, comma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3번 목욕을 하면서라고 했어요. 앤디는 노래를 불렀다. 목욕을 하는 동안에인 거죠. 하면서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while이라는 접속사를 써요. 얘가 뭐뭐 하는 동안에 뭐뭐 하면서 이렇게 뭔가 좀 동시에 일어나는 일을 말할 때 쓰는 거죠. 그래서 while he took a bath라는 표현을 분사 구문으로 바꾸면요. while 접속사 생략. 그다음에 주어가요. Andy가 결국 그이죠. 그래서 생략 똑같고요. 시제 과거 과거예요. 따라서 taking a bath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B 문제도 우리가 조금 풀어볼게요. 괄호 안에 말을 이용해서 문장을 완성하면 됩니다. 우리말을 참고해서요. 자, 뜨거운 물을 쏟는 바람에 그의 바지가 다 젖어버렸다라고 했지만 결국 뭐예요? 뜨거운 물을 쏟아서 쏟았기 때문에 이유인 거예요. 자, 근데 일단 여기서는 접속사를 주어지진 않았어요. 접속사가 주어지진 않아서 접속사 없이 우리가 분사 구문으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그러면 쏟다, 뭔가를 쏟다, spill이에요. 그럼 여기에 ing 붙이면 되겠죠? 그가 쏟은 거니까 따라서 spilling the hot water 이렇게 써주시면 여기 부분을 분사 구문으로 완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루나에게 사과를 해야 했다. 그럼 결국 약속을 누가 안 지킨 거예요? 주절의 주어, 내가 안 지킨 거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역시 접속사 주어 빼고 우리가 분사 구문으로 만들어 봅시다. 자, 약속을 지키다는 keep my promise 이렇게 가겠죠. 근데 지키지 않았어요, 여러분. 일단 시제도

둘다 과거로 갔네요. 그러면 여기에 ing만 붙이면 되는데 안 왔다라는 의미를 살려서 부정어 not을 써야 돼. 어디에? 분사 앞에. 따라서 not keeping my promise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차 안에 앉아서 우리 가족은 다 함께 영화를 봤다. 좀 우리말로 굳이 이 접속사를 조금 떠올려 본다면 차 안에 앉아 있으면서 차 안에 있는 동안에 영화를 본 거죠. 차 안에서 차 안에 있는 상황과 영화를 보는 상황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할수 있겠고 얘도 접속사 빼고 주어는요. 우리 가족이 차 안에 앉아서 같이 영화를 본 거겠죠? 그래서 주어도 주절의 주어와 같기 때문에 여기서 생략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차 안에 앉아 있었고 영화를 봤었고 둘다 과거 시제겠죠? 따라서 차 안에 앉아서라는 표현의 분사 구문은 sitting in our car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 밖에서 농구를 한 뒤에 우리 모두는 매우 목이 말랐다. 우리가 농구를 했겠죠? 그리고 목이 마른 거예요. 그래서 뭐뭐 한 뒤라고 했지만 일단 접속사 after 생략하고 주어도 같으니까 생략하고요. 농구를 했고 목이 말랐고 둘다 과거이겠죠? 그래서 농구를 한 뒤라고 할때 playing basketball outside 이렇게만 쓸수 있겠습니다. 자, 내신 기출 문제 유형 한번 또 보시면 밑줄 친 부분과 주절과의 관계가 다른 하나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이제 항상 관계 쓰임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일단 여기서는 분사구문과 주절의 관계를 묻고 있죠. 즉, 어떤 의미였을까? 여기서는 접속사 생략된 의미가 다른 하나를 고르라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having to study for the test예요. I am so busy. 뭐예요, 얘는? 시험을 위한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바쁜 거겠죠? 얘는 이유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다음에 being best friends, we understand each other well 이에요. 우리가 베스트 프렌드이기 때문에 서로 잘 이해한다. 얘도 이유겠네요. 자, 얘는요. going to the bookstore. 서점에 가요. 근데 I read the best selling book 이에요. 나는 베스트 셀링 북. 잘 팔리는 우리 베스트셀러라고 하죠? 그런 책을 읽는다. 그럼 서점에 갈때 나는 주로 그걸 읽는다. 뭐 이런 맥락일 수도 있겠고요. 근데 서점에 가기 때문에 읽는다는 여기선 좀 어색하겠죠?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내신에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조금 더 명확한 클루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뭐 여기 문맥에서 확실히 이유일 수밖에 없는 이런 거는 사실 누가 봐도 확실하게 이유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명확하게 나오기는 할 거예요. 내신에서는. 왜냐면 생략된 거기 때문에 뭐든 다될수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문맥이 나올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앞뒤 주절과 부사절의 관계를 잘 파악해서 정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가서 조건, 양보 이런 의미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조건은 뭐뭐 한다면 if가 쓰였던 거겠죠? 그죠? 그게 생략이 되어 있는 거고요. 양보 의미의 접속사는 비록 뭐뭐일지라도, 비록 뭐뭐이더라도 이런 의미죠. 그래서 though나 although, even though 이런 것들이 생략이 됐을 수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보면 turning right라고 했고요. you will see it. 자, 오른쪽으로 도는 거예요. 그러고 그것을 볼 거다. 즉, 오른쪽으로 돌게 되면 보일 거다, 볼수 있을 거다, 이런 내용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if절이 있었을 것이고, 주어, 동사, 이런 문장이 있었을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선생님이 언급을 했지만, 원래 if절 내에서는 우회전하면 아직 안 했죠. 미래의 의미예요. 그런데 현재 시제 형태를 쓰는 거죠. 근데 원래 뜻은 뭐예요? 미래. 자, 그래서 주절도 미래예요. 그래서 얘는 같은 시제라고 보고 시제가 같기 때문에 동사원형 ing로 가는 거예요. 시제를 다르다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여기는 현재 시제의 형태이지만 의미가 미래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조건절에서는 좀 그런 거 유의하시고요. 시간, 조건절에서는 미래 시제라는 거, 원래 의미는 그걸 좀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양보 보겠습니다. No, being, young 이렇게 썼어요. 이제 보통 이렇게 써요. being 뒤에 한 단어만 남을 때는 보통은 접속사를 살려주거든요. 그래서 No, being, young 이렇게 됩니다. 비록 어리지만 어리더라도 이렇게 되겠죠? 시제를 봤더니 뒤에 현재네요. 그럼 어리더라도 she is thoughtful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녀는 생각이 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though라는 접속사는 생략되지 않았으니까 이거구나 알수 있고 주절의 주어 그리고 주절의 시제를 가지고 와서 though she is young이라는 문장이었겠다 이런 절이었겠다 유추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양보를 나타내는 분사구문은 주로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 싶으니까 접속사를 생략하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꼭 양보만 그런 거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실. 이제 양보가 조금 더 오해할 확률이 높으니까 문맥상 사람들이 다른 접속사로 해석할 확률이 높아서 이렇게 참고라고 써놓기는 했지만 어쨌든 여러분이 뭐가 됐든 글 쓰는 사람 마음이에요. 내가 이 접속사의 의미를 정확하게 쓰고 싶다? 쓰시면 돼요. 근데 그냥 생략하고 간단하게 쓰고 싶다? 생략하면 돼요. 그건 글쓴이의 마음이다. 그렇죠? 네, 그러면 A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문장이 같은 뜻이 돼야 된대요. 같은 뜻이 되도록 자, if라든지 although 또는 though 주어 동사의 형태로 문장을 바꿔라. 즉, 지금 얘는 뭐예요? 분사구문이 나와 있고 그것을 다시 접속사 주어 동사의 절로 바꿔라라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1번. Though living near the sea, I can swim.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나는 일단 여기서 나는 수영을 못 해요. 그러면 주어가 같으니까 생략이 돼 있겠죠. 내가 사는 거예요. 그죠? Near the sea, 바다 근처에 사는 거예요. 비록 내가 바다 근처에 살지만 나는 수영을 못 해. 그렇죠. 바다 근처에 사니까 당연히 바닷가에 사니까 수영 잘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일단 접속사는 살아 있어요. 얘 그대로 쓰면 되겠죠. 물론 although로 바꾸고 싶으면 뭐 굳이 바꿔도 되는데 뭐 굳이 같은 뜻인데 이미 적어줬는데 그냥 though 쓰시면 되겠죠. 자, 주어는 같아서 생략된 거니까 I를 가져와서 쓰면 되고요. 시제가 뒤에 현재예요. 그럼 여기도 leave라는 현재 동사를 쓰면 됩니다. 따라서 though I live near the sea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요, exercising regularly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거네요. You'll get healthier 이었어요. 너는 더 건강해질 것이다. 그럼 뭐예요? 운동을 규칙적으로 한다면, 이런 조건이 충족된다면 너는 더 건강해질 거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if가 생략됐겠다. 조건절로 바꿔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합니다. 그럼 누가 운동을 열심히 하면 당신이 건강해져요? 그렇죠. 당신이 운동을 규칙적으로 해야 당신이 더 건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주어 you가 생략이 되어 있겠다. 그래서 if의 주어는 you입니다. 그 다음에 시제가 같아서 동사 원형의 ing 현재 분사가 된 건데, 자 조건절에서는 미래 시제 같으니까 미래를 쓰고 싶지만 그렇죠? 형태는 현재 시제 형태로 써야 하죠. 따라서 if you exercise regularly 이렇게 써주셔야 합니다. 시제가 같다라는 건 파악을 했지만 여기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will을 쓴다거나 이렇게 하면 그 문장은 또 틀린 게 되니까요. 조건절일 때는 이 시제를 좀 유의해라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3번, listening to this music이에요. 이 음악을 듣는 거네요. You'll feel relaxed. 너는 relax 하면 뭔가 이렇게 안도하고 뭔가 쭉 이렇게 긴장이 풀리고 이런 거죠. 그런 느낌을 느끼게 될 거다라는 건데, 뭐 하면? 이 음악을 들으면 얘도 조건입니다. 자, 뒤에 시제가 미래니까 여기도 미래 시제의 의미겠지만 형태는 현재로 써야 하고요. 주어는 역시 you. 주절의 주어와 같은 게 생략이 되어 있겠죠. 따라서 if you listen to this music 이라는 절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다음 although feeling hungry 이렇게 왔습니다. She skipped lunch 했네요. 자, 일단 배가 고팠어요. 배가 고팠음에도 불구하고 비록 배가 고팠지만 그녀는 점심을 안 먹은 거예요. 걸은 거죠. 자, 뒤에 시제 과거고요. 그럼 여기도 과거 시제 써야지. 자, 주절에 주어 쉬네요. 여기도 쉬 써야지. 접속사는 이미 있으니까 그대로 써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럼 뭐예요? Although she felt hungry.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절을 분사구문으로 바꾸는 건 상대적으로 더 쉬워요. 왜냐면 생략, 같으니까 생략, 그 다음에 ing, 동사원형 ing만 딱 하면 되는데, 다시 복구할 때. 분사구문을 절로 만들 때가 조금 더 어렵죠.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를 조금 더 연습을 많이 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괄호 안에 말, 그리고 분사구문, 이걸 다 이용해야 된대요. 그걸 통해서 문장을 완성하라고 했고요. 1번은 정말 춥다고 느꼈지만 그에게는 두꺼운 외투가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no를 쓰라고 했고요. feel so cold 이런 표현을 써서 분사구문을 써야 합니다. 자, 분사구문인데 접속사는 있어요. 그럼 접속사는 살려두고 주어만 같으면 생략. 그다음에 동사 시제 같으면 ing 이렇게만 하면 돼요. 자, 그러면 그가 춥다고 느꼈겠죠. 주어는 그 같은 대상이고요. 자, 춥다고 느꼈어요. 근데 없었어요. 둘다 과거죠. 그래서 시제도 같습니다. 따라서 no feeling so cold 이렇게 써주시면 분사 구문이 완성되겠죠. 그다음 2번은 이 책을 읽으면이에요. 읽으면 우리는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읽으면 조건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if

쓰라고는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현재 분사는 반드시 들어 있어야 하고요. 접속사는 선택이다. 그 다음 3번, 날마다 열심히 연습하면, 얘도 조건이네요. 그렇죠? 언젠가 너는 최고가 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if 없이 우리가 그냥 제일 간단한 분사 구문 얘도 해보면 어떻게 돼요? 네가 연습을 해야 네가 최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도 같네요. 그러면 생략이 되는 거고 ing 하면 돼요. 열심히 연습하면 미래고 될 수 있다. 그렇죠. 여기도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얘는 미래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하긴 해요. 뭐뭐 할 수 있다라는 can을 썼어요. 근데 어쨌든 둘 다 같은 시제로 보시면 돼요. 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이 can은 물론 이 형태는 현재이고 이 의미가 뭐 될 수 있다, 뭐 미래다, 현재다 여기서는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이 can이라는 동사를 쓰면 만약에 태도가 될 것이다라고 하면 확실히 미래이고 이 될 수 있다라는 의미 내에서는 그럴 수 있다라는 미래의 가능성을 또 나타내기는 해요. 그래서 얘는 뭐 미래 시제, 현재 시제 뭐라고 판단을 하셔도 다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서는 if절이기 때문에 시제가 같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Practicing hard every day 이렇게 현재 분사로 시작하는 분사 구문을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4번은 밝게 웃고 있었지만 그녀는 울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비록 밝게 웃고 있었지만 양보의 의미예요. 얘는 접속사를 꼭 쓰라고 했네요. 그러면 no를 쓰고 그녀가 웃고 있었던 거 맞죠? 주어 일치하고요. 과거 시제도 일치합니다. 그래서 smile이라는 동사에 ing 붙이면 되겠네요. So, though smiling brightly가 되겠습니다. 자, 내신 기출 유형 또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봤던 유형과 같아요. 그쵸? 밑줄 친 부분과 주절의 관계가 다른 하나 얘도 역시 물어보고 있는데요. 한번 보면 얘는 일단 좀 너무 딱 띄죠? 뭐가 띄어요? 접속사가 이렇게 딱 띕니다. 그래서 얘네 둘은 다 양보의 의미일 거고 여기는 어때요? Buying this t-shirt. 이 티셔츠를 사요. You can get another one for free 라고 했습니다. 너네 또 다른 걸 얻을 수 있어. For free, 공짜로. 그러니까 이거 하나 사면 하나 공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그거예요. 그럼 이 티셔츠를 사면이에요. 얘는 조건의 의미겠죠? 그래서 얘는 3번 이런 식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우리 분사구문 세 번째 의미 같이 보겠습니다. 동시동작, 연속상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사구문으로 동시동작은 우리가 앞에서 문제 풀 때도 살짝 봤죠. 뭐뭐 하는 동안에, 뭐뭐 하면서라는 의미 while이나 as가 생략되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연속상황은 뭐냐면 여러분 말 그대로 연속적으로 그 상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하고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뭐뭐 하고 나서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한번 보면요. 예문을 먼저 보면 동시동작 볼게요. Driving a car이에요. 차를 운전하는 거예요. 근데 you shouldn't eat. 너는 먹으면 안 돼. 뭘 먹으면 안 된다. 그럼 뭐예요? 운전을 하면서 뭘 먹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운전을 하면서 또는 하는 동안에 라는 의미로 while you drive a car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또는 as you drive a car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 연속 상황은 말 그대로 이거 일어나고 저거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뭐뭐 하고 그리고 라는 의미 그냥 단순하게 and가 생략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he studied hard라고 했고요. 그는 열심히 공부했어요. 근데 passing the exam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통과를 한 거죠. 그죠? 그래서 그리고 합격했다, 통과했다, and passed the exam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동시동작은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이렇게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연속 상황도 그냥 and라는 단순한 의미를 그냥 넣어서 해석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느끼기에는 보통은 접속사 as나 앞에 when이나 우리가 앞에 봤던 no나 이런 것들을 쓸 때는 그냥 절을 더 많이 쓰는 것 같고요. 보통은 분사 구문이다 라고 하면 연속 상황 아니면 동시동작 이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보통 해석을 할 때 분사 구문이 보이면 얘네로 먼저 한번 해석을 해봐라. 그냥 자연스럽게 이거 하면서 이거 한다 또는 이거 해서 이거 한다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보면 대부분 될 거다 이렇게 보통 설명을 하곤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분사 구문의 모든 접속사를 다 외우고 있다가 딱 넣기는 어렵지만 보통 이렇게 맥락을 파악을 해보고 그것도 안 되면 이제 이런저런 접속사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동시동작 연속 상황은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분사 구문의 형태니까 꼭 의미를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A로 넘어가서 볼게요.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보기의 말을 역시 얘도 분사 구문으로 바꿔서 문장을 써야 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요. 하늘을 보다 어디 있어요? Look at the sky. 근데 분사 구문 만들면 어떻게 돼요?
looking at the sky가 되겠죠. 내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노래를 동시에 부른 거죠. 따라서 looking at the sky가 되겠고요. 그 다음 그녀는 불을 끄고 나서 밖으로 나갔대요. 자, 불을 끄는 행동을 먼저 하고 밖으로 나갔다. 그 다음에 연속으로 상황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녀가 불을 껐어요. 있고요. 밖으로 나갔다. 어디 있어요? 여기서 밖으로 나가다. go out. 그죠? 얘를 분사구문으로 바꾸면 going out. 이렇게 간단하게 쓸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뭐 and라는 접속사가 생략이 됐겠다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3번. 내 이름을 부르면서 그는 내게 동을 던졌어요.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는 상황이죠. 이름을 불렀어요. call my name이에요. 얘를 분사구문으로 calling my name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그녀는 작별 인사를 하고 나서 비행기에 올랐네요. 연속으로 일어난 상황입니다. So she said goodbye 하고요. 비행기에 오르다 board the plane이 있습니다. 따라서 boarding the plane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5번. 치즈라고 말을 하면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동시에 일어났네요. Say cheese가 치즈라고 말하다이죠. 그래서 say cheese하고 comma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큰 따옴표가 있을 때는 영어에서는 따옴표 안에 쉼표를 쓰거든요. 그래서 saying cheese하고 comma 그리고 따옴표 닫고 그 다음 문장 이어서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아빠는 창문을 열고서 집 청소를 하셨어요. 열고 그리고 청소를 한 거예요. and가 생략됐겠다. 그래서 dad opened the window. 그 다음에 청소를 하다 cleaning the house로 분사구문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비도 조금 볼게요. 두 문장이 같은 뜻이 되도록 분사구문을 이용하여 문장을 완성하시오 했고요. He got dressed예요. 그가 옷을 차려 입었고요. and looked 이렇게 가네요. 그럼 얘를 지금 분사구문으로 만든다면 어떻게 돼요? 시제 같으니까 주어도 같으니까 looking at himself in the mirror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while Lena had lunch 하고, she watched.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분사구문을 만들어야 하는데, 접속사 생략하고요. Lena가 여기선 she겠죠? Lena가 점심을 먹는 동안에 그녀는 애니메이션 영화를 봤다라는 거잖아요. 시제도 같기 때문에 had의 동사원형, have의 ing, having lunch, comma.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은요, they warmed up their bodies라고 했고요. and jumped 이렇게 가네요. 그렇죠? 몸을 좀 이렇게 warm up 하고요. 우리 운동을 하는 거죠. 뭔가 준비 운동하는 거. 그래서 그들의 몸을 준비 운동을 했어요. 몸을 이렇게 좀 달궈 놓고요. 약간 준비 운동을 하고 바다에 들어갔어요. 연속 상황입니다. 따라서 여기도 jumping into the sea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joy winked라고 했어요. joy가 윙크를 하고 gave a big smile. 그게 웃어줬네요. 자, 그러면 여기도 and하고 시제 같은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역시 분사구문 giving a big smile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5번도 보면요. As she surfed the internet이라고 했고요. She called her mom이에요. 자, 여기서는 인터넷을 서핑을 하면서 엄마를 불렀다. 이렇게 되겠죠. 또는 인터넷 서핑을 했을 때 엄마를 불렀다. 뭐 이렇게도 상관없고요. as도 뜻이 많기 때문에. 그죠? 근데 어찌됐든 as를 생략을 하고요. 분사구문 만들기 위해서. she 같기 때문에 여기도 생략을 합니다. 시제도 역시 똑같아요. 둘다 과거이죠. 그래서 surfing the internet, comma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this bus leaves here at 2 o'clock 이라고 했어요. 자, 이 버스는요, 여기서 2시에 떠나요. 즉, 여기서 2시에 출발을 하는 거예요. 즉, 그리고 도착을 하네요. 어디에요? in 서울. 서울에 몇 시에요? 4시에 도착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도 현재고, 여기도 현재예요. 이것은 그냥 버스의 스케줄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현재 시제를 씁니다. 물론 2시에 떠날 거고, 여기에 도착을 할 거고, 미래의 의미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냥 고정된, 매일 반복되는 그런 스케줄을 전달한다. 그래서 현재 시제를 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앞에까지 똑같아요. 여기도 end하고 같은 현재 시제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and가 생략된 분사구문이라고 보면 되겠죠? 어떻게 쓰면요? arriving in Seoul at 4.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웠던 마지막 동시동작 연속 상황, 이거 뭐라고요? 많이 나오니까 잘 복습을 해 두어라. 라는 거한번더꼭 정리하시고요. 나머지 문제도 스스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 이번 시간 분사구문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분사구문은 문법적인 측면에서도 좀 중요도가 있고 여러분들이 많이 틀리기 때문에 잘 공부를 하셔야 하고요. 우리가 앞으로 어떤 영어로 된 글을 읽거나 내가 말을 할 때도 분사구문은 꽤나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나 이번 단원의 분사구문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얘를 좀잘 정리를 하고

여러분들이 중3 그리고 고등학교 이렇게 올라가시길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는 우리 이어서 문제풀이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 미리 문제 꼭다 풀어서 강의에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친구들 안녕. 함께하면 공부가 달콤해지는 꿀단지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 우리 함께하는 61번째 시간입니다. 과학 공부해 볼 건데요. 우리 새로운 단원 용해와 용액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 공부 주제 바로 확인해 보죠. 자, 이번 시간은요, 용질의 용해와 용액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비슷한 단어들이 나왔습니다. 용용용. 그런데 용질, 용해, 용액이 나왔습니다. 아마 많은 친구들이 용액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용액, 용액. 그런데 용질과 용해는 좀 이게 뭐지? 싶을 겁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 용질이 무엇이고 용해가 무엇이고 용액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아보자고요. 자, 그럼 준비됐나요? 오늘의 공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용질, 용해, 용액. 막 헷갈리죠? 무엇인지 알아보기 전에 먼저 이것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용질의 용해와 용액, 먼저 1번, 여러 가지 물질을 물에 넣었을 때 변화부터 살펴볼 건데요.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물질, 설탕도 있고요, 소금도 있고, 모래, 구연산, 제빵, 소다, 단산, 칼슘이 있습니다. 구연산은요, 레몬이나 오렌지 같이 신맛이 나는 과일에 있는 물질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제빵, 소다는 빵이나 케이크 같은 것들을 만들 때 반죽을 부풀어 오르게 하는 흰색 가루 물질을 말합니다. 탄산칼슘은요, 대리석 같은 곳에 있는 주 성분을 이루는 흰색 고체를 탄산칼슘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자, 보세요. 어떤 건 가라앉은 것이 없어요. 뜨거나 가라앉은 것이 없는데, 어떤 건 가라앉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물질을 물에 넣었을 때 말이죠. 정리하면, 설탕, 소금, 구연산, 제빵소다는 뜨거나 가라앉은 것이 없어요. 그런데, 모래나 탄산칼슘은 바닥에 가라앉은 것이 있습니다. 어떤 물질은 물에 슉 녹아 들어갔는데 모래나 탄산칼슘 같은 것들은 녹지 않고 바닥에 가라앉은 것이 있구나라는 것, 이 표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이제 우리 오늘의 주인공 용질, 용매, 용해, 용액에 대해서 정리해 볼 건데요. 자, 2번. 마구마구 중요 표시해 줄까요? 자,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뭐 색연필도 좋고요. 다 좋아요. 볼펜도 좋아요. 자, 옆에다가 중요해요. 마구마구 표시해 주세요. 선생님은요, 별을 엄청 많이 그릴래요. 이렇게 중요 표시해 줬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다 좋아요. 다른 건 잊어버리더라도 이 용질, 용매, 용해, 용액이 무엇인지는 꼭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볼까요? 중요 표시했죠? 자, 보겠습니다. 자, 먼저 사진이 나옵니다. 그림이 나오는데요. 자, 볼게요. 설탕의 용해예요. 자, 설탕이라는 용질이 있고요. 물이라는 용매가 있고요. 이게 용해되어 설탕물이라는 용액이 됩니다.

마치 우리 수학에서 식처럼 나와 있죠. 더하기가 있으니까 말이죠. 설탕이라는 용질이 물이라는 용매를 만나 용해를 거쳐 설탕물이라는 용액이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 설탕의 용해인데요. 그럼 용질이 무엇이고 용매가 무엇이고 용해가 무엇이고 용액이 무엇인지 우리의 궁금증은 아직 해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아래를 볼게요. 자, 용질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설탕처럼 다른 물질에 녹는 물질을 용질, 용질이라고 합니다. 지금 외우세요. 지금. 자, 용질은 다른 물질에 녹는 물질을 용질이라고 하고요. 그럼 용매는 물처럼 설탕과 같은 다른 물질을 녹이는 물질을 바로 용매, 용매라고 해요. 그럼 용해는 무엇이냐? 어떤 물질이 다른 물질에 녹아 골고루 섞이는 현상을 용해라고 하는데요. 이 골고루의 동그라미 해줄까요? 골고루 섞이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용해요. 그럼 용액은 뭐냐? 설탕물처럼 용매와 용질이 골고루 섞여 있는 물질 역시 골고루의 동그라미 해줍니다. 골고루 섞여 있는 게 중요해요. 바닥에 가라앉거나 하지 않고 용매와 용질이 골고루 섞여 있는 물질이 바로 용액입니다. 용질, 용매, 용해, 용액이에요. 자, 그런데 이거 지금 보면 알것 같지만 아마 일주일 뒤에 용해가 뭐야? 라고 했을 때, 아마 이럴걸요? 헷갈립니다. 비슷하니까요. 그래서 선생님이요, 이걸 어떻게 우리 친구들이 잘 외울 수 있을까 막 고민을 했습니다. 노래로 해야 되나? 용질 녹는 물질 용매 노래로 해야 되나? 근데 그게 더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설탕을 녹여요. 그러면 설탕을 이렇게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질질 끌고 온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질은 질질 끌고 와서 녹인다. 용질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그리고 용매, 이 매는 매가 있잖아요. 매일매일 안아주는 물. 그래서 용매. 또는 여기 물에 미음이 있으니까 매, 미음. 이렇게 생각해도 좋아요. 질질 끌고 와서 녹인다, 용질. 그리고 물처럼 매일매일 안아준다, 용매. 여기까지 왔죠? 다음은 용해입니다. 용해는 뭐라고 했나요? 어떤 물질이 다른 물질에 녹아 골고루 섞이는 현상이에요. 현상에 히읗이 있죠. 여기도 히읗이 있습니다. 현상, 용해, 용해. 이렇게 외워보자고요. 다음은 마지막으로 용액입니다. 이렇게 용매와 용질이 골고루 섞여 있는 물질, 액체, 액. 바로 용액입니다. 정리하면 녹여야지 질질 끌고 와 녹인다, 용질. 그리고 매일매일 안아주는 용매. 다음은 섞이는 현상. 바로 용해. 그리고 이 골고루 섞인 액체, 용액. 이렇게 외우면요. 쉽게 기억할 수가 있답니다. 물론, 아, 선생님, 저 질질 끌고 오는 거 싫은데요? 하는 친구들은요. 나만의 방법을 개발해도 좋아요. 만약 좋은 방법을 개발했다면 수강 후기 게시판에 이번 시간이 끝난 뒤에 다른 친구들을 위해서 소개해 주세요. 자, 이렇게 선생님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중요한 건 용질, 용매, 용해, 용액. 이것이 무엇인지 각각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꼭 알아두세요. 자, 계속해서 보죠. 그렇다면 이제 용해 전후의 무게 변화에 대해 살펴볼 건데, 각 설탕이 물에 용해되기 전후의 무게입니다. 용해되기 전과 후에요. 이 시약 포진은요, 약품을 감싸는 종이를 말합니다. 자, 보니까 용해되기 전 91.5g, 후 91.5g 똑같습니다. 2회차 93g, 93g 똑같습니다. 아, 이걸 보고 알수 있는 것은 바로 용질이 물에 용해되기 전과 용해된 후의 무게는 어떻다? 똑같아. 변함이 없다라는 걸알수 있고요. 그 이유는 용질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작게 변해. 물에, 이게 중요해요. 골고루 섞여 있기 때문에 용해 전후의 무게가 같다라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저울 위에 아까 이 각설탕이랑 물을 같이 올려놨잖아요. 그런데 각설탕을 물에 녹여도 그 각설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이렇게 아주 작은 알갱이로 작게 변해서 물에 골고루 골고루 섞여 들어갔기 때문에 용의 전후의 무게는 변함이 없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죠. 그래서 4번 용액의 특징 정리해 보겠습니다. 용액, 액체, 액체, 용액 특징은요. 1번 용매와 용질이 골고루 섞여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골고루 섞여 있어야 돼요. 뭐 뜨거나 가라앉는 것이 없이 용매와 용질이 골고루 섞여 있어야 됩니다. 2번 오랫동안 가만히 두어도 뜨거나 가라앉는 것이 없어야 되고요. 3번 용액의 어느 곳이나 용매와 용질이 섞인 정도가 같아요. 왜? 골고루 섞여 있기 때문에. 다음 4번 걸음 장치로 걸러도 걸음 종이에 남는 것이 없다. 이것이 바로 용액의 특징입니다. 이 중에서 1번이 정말 중요합니다. 용매와 용질이 골고루 섞인 물질이 바로 용액이다라는 것도 함께 기억해 두자고요. 자, 이제 5번과 6번 볼 텐데요. 5번, 여러 가지 용질이 물에 용해되는 양입니다. 5번과 6번은요, 각각 다른 실험이에요. 자, 먼저 5번 실험부터 볼 건데, 중요한 거는 여러 가지 용질이라고 했습니다. 자, 보죠. 여러 가지 용질이 물에 용해되는 양 측정하기인데, 세 개의 비커에 온도와 같은 물을 같은 양씩 넣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부터 볼 실험에 여러분들은 어떤 점을 잘 봐야 되냐면, 같게 한 조건과 다르게 한 조건이 무엇인지를 잘 봐야 돼요. 시험에 자주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여러 가지 용질이라고 했기 때문에 용질의 종류는 달라야 됩니다. 하지만 그 외, 용매 온도, 그러니까 물의 온도라던가, 물의 양은 똑같아야 돼요. 그리고 한 숟가락의 용질의 양도 똑같아야 됩니다. 뭐만 다르게? 용질의 종류만 다르게 한다라는 겁니다. 3번. 바닥에 가라앉는 물질이 생길 때까지 한 숟가락씩, 한 숟가락씩 더 넣는다라는 겁니다. 자, 결과 볼까요? 자, 설탕, 소금, 제빵소다입니다. 보니까 설탕은요, 9번 넣을 때까지 다 녹았습니다. 소금은요, 7번째까지 녹았는데, 8번째부터 바닥에 가라앉은 게 있었대요. 자, 제빵소다는 한 숟가락은 다 녹았지만, 두 번째부터 이렇게 바닥에 가라앉는 것이 있었대요. 그래서 정리하면 설탕이 가장 많이 용해되고 소금, 제빵소다의 순서로 물에 용해됩니다. 골고루 녹아 들어가는 현상, 흐흐, 용해됩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네요. 정리하면 온도와 양이 같은 물에 여러 가지 용질을 각각 넣으면 어떤 용질은 모두 용해되지만 설탕처럼 어떤 용질은 일부가 용해되지 않고 남습니다라는 것이 실험을 통해 알수 있고요. 2번, 물의 온도와 양이 같다면 용질의 종류에 따라 물에 용해되는 용질의 양이 뭐다? 같은 게 아니고 다르다라는 것 바로 이 실험을 통해 알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6번 실험이에요. 이번에는요, 물의 온도에 따라입니다.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 조건인지 보세요. 자, 물의 온도에 따라이니까 온도가 달라요. 따뜻한 물이 있고요, 차가운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질은 똑같아요. 하나의 염화암모늄이라는 용질만 쓰고 있기 때문에 용질의 종류 또는 뭐 물의 양, 한 숟가락에 해당하는 용질의 양은 똑같습니다. 뭐만 다르다? 물의 온도, 용매 온도만 다르게 하는 조건이구나라는 것알수 있죠. 자, 결과를 보니까요, 따뜻한 물에서는요, 용질이 9번째까지 다 녹았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용질이지만 차가운 물에서는요, 7번째까지는 다 녹고 8번째부터 바닥에 가라앉는 것이 있었대요. 이걸 보고 우리는 따뜻한 물에 넣은 염화암모늄이 차가운 물에 넣은 염화암모늄보다 더 많이 용해되는구나라는 것 정리할 수 있고 이렇게 또 정리해 볼 수가 있겠네요. 용질의 종류와 물의 양이 같을 때 같은 조건, 물에 용해되는 용질의 양은 물의 온도 다르게 하는 조건, 물의 온도에 따라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용질의 종류와 물의 양이 같을 때 바로 차가운 물에서보다는
따뜻한 물에서 용질이 더더더 많이 溶해되는구나라는 것, 이 실험을 통해 정리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실험 우리 생활 속에서 이렇게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얼음물에 녹지 않고 가라앉았던 우리 분말 주스 가루가 시간이 지나면요, 물이 좀 미지근해지면서 모두 다 녹는 경우 본적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가 바로 물의 온도에 따라 이렇게 용질이 더 용해되는 경우이죠. 두 번째, 코코아, 차 바닥에 가라앉은 코코아 가루는 코코아 차를 따뜻하게 데우면 모두 녹아요. 이런 경험 있나요? 아, 코코아 먹어야지 가루를 탔는데 차가운 물보다는 따뜻한 물에 녹이면 더잘 녹는 경우,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요, 따뜻한 물에 백반을 넣어 모두 용해된 백반 용액을 얼음물에 다시 차갑게 하면은 다시 백반 알갱이가 바닥에 이렇게 가라앉아요. 이런 경우가 모두 이 용매 온도에 따라 용질이 용해되는 양이 달라지는 경우다라는 것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7번까지 모두 살펴봤는데요. 지금까지 본 많은 내용들을 우리 실전 문제 1번부터 12번 문제를 통해 또 차근차근 정리해 보자고요. 자, 먼저 실전 문제 1번부터 봅니다. 용액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 묻고 있어요. 용액은 용매와 용질이 골고루 섞인 물질이라고 했죠. 1번, 생과일 주스는 용액인가요? 우리 생과일 주스를 자세히 보면요, 막 바닥에 이렇게 가라앉은 것들이 보입니다. 이렇게 바닥에 막 가라앉은 것들. 용액은 뜨거나 가라앉은 것이 없어야 됩니다. 따라서 틀렸습니다. 2번, 가라앉는 것이 없어야 돼요. 골고루 섞여 있어야 돼요. 누가? 용질, 용매가 골고루 섞여 있는 물질이 용액이죠. 정답입니다. 4번, 거름종이에 남는 것이 없어야 되고요. 그리고 위쪽과 아래쪽이 모두 똑같이 진하기가 똑같습니다. 더 짜면 안 됩니다. 왜? 골고루 섞여 있어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정답 3번으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실전 문제 2번부터 3번까지 이어지는 문제인데요. 다음과 같이 온도와 양이 같은 물이 담긴 비커에 소금, 설탕, 모래를 각각 한 숟가락씩 넣은 후 유리막대로 저었대요. 2번. 위에 비커를 5분 동안 가만히 두었을 때 다음과 같은 변화가 나타나는 것 묻고 있습니다. 어떤 물질을 넣은 비커냐? 첫 번째. 물에 물질이 섞여 있는 것이 보인대요. 두 번째. 물질이 바닥에 가라앉는데요. 아, 물에 잘 녹지 않는 물질이네요. 소금, 설탕, 모래 중에 아까 우리 제일 첫 번째 1번에서 봤던 것처럼 바로 이 모래가 뜨거나 가라앉는 것이 있었죠. 따라서 모래라고 정답 적어주면 되고요. 이어지는 문제 3번입니다. 위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 보기에서 골라 기호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소금이 든 비커를 저으면 소금이 바닥에 가라앉는다? 아니에요. 소금은 잘 녹아 들어갔죠. 니은. 설탕이 든 비커를 유리막대로 저으면 설탕이 점점 눈에 보이지 않아요. 설탕이 뿅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알갱이로 물에 이렇게 골고루 섞여 들어가서 보이지 않는 거죠. 맞습니다. 모래가 든 비커를 유리막대로 저으면 모래가 점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뜨거나 바닥에 가라앉는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니은 정답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4번, 5번 풀어보죠. 다음과 같이 각 설탕을 물에 용해하기 전과 용해한 후에 무게를 측정하였대요. 4번은요. 자, 용해하기 전에 요런 무게였는데, 나에서는 용해한 후는 얼마냐라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우린 이걸 알고 있죠. 용질이 용매에 용해되기 전과 용해된 후의 무게는 어떻다? 변함이 없다. 똑같다. 그러니까 똑같이 138.4g이다라는 것 말입니다. 선생님이 수학 시간에 강조하는 건이 단위를 꼭 확인하세요인데요. 과학 시간이긴 하지만 그램이니까 그램이라는 것 단위까지 또 확인해 주자고요. 자, 이어지는 문제 5번입니다. 위 실험 결과로 알수 있는 사실에 대한 설명으로 괄호 안에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 하시오. 볼까요? 각 설탕이 물에 용해되면 각 설탕은 사라진다? 사라지지 않는다? 용해가 뭐라고요? 용해가 용질이 용매에 골고루 녹아 들어가는 현상을 바로 용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용질, 각 설탕이 그냥 뿅 사라지는 마법이 아니라
단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작은 알갱이로 용매에 섞여 들어가는 것뿐입니다. 따라서 사라지지 않는다의 동그.

그라미 해주면 5번 문제 해결할 수 있겠네요. 자, 다음은 6번부터 9번까지 이어지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온도가 같은 물을 30ml씩 담은 비커에 요렇게 각각 한 숟가락씩 더 넣으며 용이되는 양을 관찰한 결과입니다. 6번 문제. 다르게 해야 할 조건 묻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요. 자, 하나씩 비교해 보죠. 물의 양 30ml씩 담았다고 했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같은 조건. 물의 온도가 같다라고 했습니다. 같은 조건이고요. 용질의 종류는 어때요? 설탕이 있고 제빵소다가 있어요. 다르게 해야 할 조건입니다. 다음, 리을. 용질 한 숟가락의 양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횟수만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추가할 뿐이죠. 따라서 다르게 해야 할 조건은 용질의 종류, 티긋 적어주면 되겠고요. 이어지는 문제 7번입니다. 이 표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거 묻고 있습니다. 자, 보니까 용질 나를 3회, 세 번째 넣으면 모두 용이 될까요? 첫 번째는 다 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부터 이미 바닥에 가라앉았다는 건두 번째부터 이미 다 녹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겠죠. 2번, 용질 가보다 용질 나가 물에 더잘 용이 되나요? 아닌데요. 가는요, 계속 잘 용이 되고 있습니다. 3번, 용질 가를 4회 넣으면 모두 바닥에 가라앉나요? 다 녹았습니다. 용이 됐습니다. 4번, 용질 가보다 용질 나가 물에 더잘 용해되지 않는다. 그래요. 용질 나가 가보다 더잘 용해되지 않아요. 바닥에 남고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5번, 용질 나를 8회 넣으면 바닥에 가라앉는 물질이 없을까요? 여전히 계속 이렇게 될 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으로 표시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8번 문제. 앞 실험에서 가와 나에 사용한 용질 각각 써볼까요? 우리 아까 설탕과 제빵소다라고 했는데요. 자, 설탕은요, 우리 알고 있다시피 물에 잘 녹는 물질이잖아요. 가가설탕이라고 짐작해 볼 수가 있고, 나는 바로 제빵소다. 제빵소다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까지 봅니다. 앞 실험을 통해 알수 있는 사실로 알맞은 것. 1번, 설탕은 물에 용해되지 않는다. 용해되는데요. 2번, 설탕과 제빵소다는 언제나 같은 양의 물에 용해되지 않죠. 3번, 제빵소다는 아무리 많이 넣어도 모두 물에 용해되나요? 아닌데요. 자, 4번, 물의 양이 같을 때 물의 온도에 따라 물질이 용해하는 양이 다른가요? 물의 온도는 똑같습니다. 용질의 종류가 다를 뿐이죠. 5번, 물의 온도와 양이 같아도 같은 조건. 다른 조건은 뭐예요? 용질의 종류. 용질에 따라 용해되는 양이 서로 다르다. 이 실험은 바로 이것 때문에 한 거죠. 물의 온도의 양이 같아도 용질의 종류만 다르면 이렇게 용해되는 양이 다를 수 있구나. 이걸 알기 위한 실험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이라고 골라주면 되겠네요. 자, 이 실험을 만나면은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조건이 같고 어떤 조건이 다른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문제를 차근차근 풀 수가 있죠. 자, 9번 문제까지 해결해 봤고요. 이제 10번 문제 만나보겠습니다. 11번까지 이어지는 문제인데요. 다음 실험을 보고 물음에 답하는 문제예요. 자, 가나다. 가부터 볼게요. 따뜻한 물, 차가운 물, 같은 양에 각각 비커에 넣어요. 아, 다르게 한 조건. 물의 온도가 다르다. 하지만 물의 양은 같구나. 알수 있죠? 나,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을 담은 비커에 염화암모늄이라는 용질을 각각 한 숟가락씩 넣고 녹인대요. 아, 용질의 종류도 같고요. 한 숟가락에 해당하는 양도 똑같습니다. 다, 염화암모늄을 각각의 비커에 한 숟가락씩 계속 넣으면서 변화를 관찰해 본대요. 자, 10번 문제 볼까요? 위 실험을 할때 다르게 해야 할 조건 보기에서 골라 기호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기억. 물의 양 같았잖아요. 용질의 종류 염화암모늄 하나였습니다. 디귿 용질 한 숟가락의 양도 같아요. 뭐가 다르나요? 따뜻한 물, 차가운 물, 물의 온도, 용매 온도가 다르게 해야 할 조건입니다. 따라서 리을 정답으로 골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0: 자, 이어지는 문제 11번 문제인데요. 위 실험을 통해 알수 있는 사실로 알맞은 것 묻고 있습니다. 여기 중요 표시가 붙었죠. 같게 하는 조건, 다르게 하는 조건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봐야 됩니다. 자, 1번. 염화 암모늄은 물의 온도가 낮을 때더잘 용해되나요? 우리 아까 살펴본 것처럼 물의 온도가 높을 때, 더 따뜻할 때더잘 용해됐습니다. 틀렸고요. 2번. 염화 암모늄은 아무리 많이 넣어도 모두 물에 용해되나요? 이 실험을 통해 알수 없죠. 3번. 모든 용질은 온도와 관계없이 언제나 같은 양만큼 물에 용해되나요? 아니죠. 온도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차가운 물, 따뜻한 물, 용매 온도, 물의 온도를 다르게 한 것이겠죠. 자, 4번. 물의 양이 같을 때 물의 온도에 따라 용질이 용해되는 양이 다르다. 그래요. 우리 다르게 한 조건이 뭐였나요? 차가운 물, 따뜻한 물이었죠. 물의 양은 같았고요. 그러니까 물의 온도에 따라 차갑냐, 따뜻하냐에 따라 용질이 용해되는 양이 다르다. 이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실험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고요. 5번. 물의 온도와 양이 같아도라고 했어요. 이미 틀렸죠. 물의 온도는 달랐습니다. 따뜻한 물, 차가운 물 달랐지요. 용질에 따라 용해되는 양이 서로 다르다. 따라서 정답은 우리 4번으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 친구들은요, 문제를 만나면, 어떤 조건이 똑같아야 되는지, 어떤 조건이 달라야 하는지, 그것부터 먼저 잘 보면 이런 문제 그리 어렵지 않게 풀수 있습니다. 다르게 해야 하는 조건, 같게 해야 하는 조건, 차분차분히 생각해 보자고요. 이제 이번 시간 마지막 문제, 12번 문제 만나볼 차례입니다. 자, 볼까요? 물에 소금을 넣고 유리막대로 충분히 저었는데 바닥에 소금이 가라앉았대요. 이 남은 소금을 모두 녹일 수 있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 묻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한번 물어볼게요. 벌써 잊어버렸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중에서 용, 매는 뭐고요? 이 중에서 용, 질은 뭘까요? 아까 선생님이 알려준 도움말을 생각하며 용매는 뭐고 용질은 뭘까요? 질질 끌고 와 녹이는 물질이 용질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예요? 물에 소금, 소금을 가지고 와 넣는 거죠. 여기서는 바로 용질이 소금인 거고요. 그럼 용매는 뭐예요? 매일매일 안아주는 물. 그것이 용매였죠. 따라서 여기는 바로 물입니다. 물, 녹이는 물질. 그리고 용해는 뭐라고요? 용해는 용매와 용질이 골고루 섞이는 현상을 바로 용해라고 했고요. 용매와 용질이 골고루 섞인 물질, 액체, 액.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용액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금이 물에 잘 녹아 들어갔다면 용액은 소금물, 바로 이것이 용액이 되겠지요. 용매, 용질, 용해, 용액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잘 외워주고요. 잊어버리겠다 싶을 때 계속 확인해서 외워줍니다. 자, 문제는 남은 소금을 모두 녹일 수 있는 방법 묻고 있습니다. 바닥에 소금이 가라앉았는데 다 녹이고 싶어요. 우리 오늘 봤던 실험을 생각해 봅니다. 이럴 때는, 자, 나의 생활을 떠올려 보세요. 나 코코아 가루를 녹여서 먹고 싶은데 바닥에 남아 있어요. 그러면 물을 어떻게 할까요? 따뜻하게 할까요? 차갑게 할까요? 그래요. 보통은 이렇게 뜨거운 물을 넣죠. 즉, 물의 온도를 높이거나 아니면 남은 것이 있기 때문에 물을 더 넣거나, 그러니까 용매의 온도를 높이거나 용매의 양을 늘리거나,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선택지 1번. 물을 따뜻하게 데운다. 그래요. 용매의 온도를 높여줍니다. 정답 나왔고요. 2번. 물에 소금을 더 넣는다. 용질을 더 넣으면 더 바닥에 가라앉겠죠? 물에 얼음? 그러면 차가워지는데요. 온도를 높여야 됩니다. 들렸고요. 물에 설탕을 더 넣는다. 물을 반대 방향으로 젓는다. 젓는 방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두 녹일 수 있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은 선택지 1번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실전 문제 12번 문제까지 모두 만나봤는데요. 또 그냥 헤어지기 아쉬우니까 하나 더 확인할 것이 남았죠. 바로 수강한국의 게시판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 친구들인데요. 자, 오늘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생과일 주스는 용액일까요? 아니요. 아닐까요? 아마 오늘 강의를 열심히 들은 친구는 쉽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라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다라고 어디에 수강 후기 게시판에 많이 많이 올려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배운 걸 떠올리며 말이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용해, 용질, 용매, 용액이 무엇인지 잘 정리해보고 외우는 것 잊지 마세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모두 안녕.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친구들 반가워요. 단단히 데뷔하는 만장 단원평가 여러분과 함께할 은하쌤이에요. 자, 우리 사회 단원평가 내용 함께 공부하고 있죠.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2단원 민주주의와 시민참여 이와 관련된 문제들을 만나볼 거예요. 민주주의와 시민참여 단원에서는요, 민주주의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중요한 국가기관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었죠. 자, 선생님과 함께 단원평가 1회 그리고 2회까지 오늘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먼저 단원평가 1회로 시작합니다.

단원평가 1회입니다. 1번이에요. 국회에서 하는 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국가기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네, 우리 세 가지 배웠죠. 국회, 그리고 행정부, 그리고 법원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국회에서 하는 일로 알맞은 것 한번 찾아볼게요. 1번, 우리나라의 군대를 지휘한다. 자, 우리나라의 군대를 지휘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그렇죠. 바로 대통령이죠. 국회에서 하는 일로 알맞지 않아요. 2번, 대통령을 도와 행정각부를 관리한다. 자, 행정각부, 자, 어디와 관련이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행정부랑 관련이 있는 내용이에요. 행정각부를 관리하는 사람은 바로 각부의 장관이 됩니다. 3번, 국무회의에서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한다. 자, 여러분, 국무회의라는 말은 우리 어느 기관과 관련이 있을까요? 그렇죠. 행정부랑 관련이 있습니다. 행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회의다라고 하면 국무회의를 떠올리면 돼요. 4번, 행정부가 법에 따라 나라를 잘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자, 이거 우리가 어느 기관에서 하는 일일까요? 그렇죠. 바로 국회에서 하는 일입니다. 자, 국회에서는요, 국정감사라고 해서요, 행정부가 법에 따라 나라를 잘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일을 합니다. 5번, 국민을 위해 교육, 외교, 국방 등의 업무를 나누어 맡아 한다. 자, 이것은 바로 행정각부에서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하는 일로 알맞은 것은 바로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다음 2번, 국회의원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 기호를 쓰시오. 자, 국회의원, 의원 누구인지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설명 중에 옳은 것을 찾아볼게요. 기억, 임기는 4년이다. 자, 임기,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몇 년 동안 할 수 있느냐 이런 거예요. 자, 몇 년 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4년이에요, 4년.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를 4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니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명하나요? 아닙니다. 국회의원은 대통령이 임명할 수 없어요.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요, 각부의 장관을 임명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디귿 볼게요. 법에 따라 재판을 한다? 자, 재판을 하는 기관 어디예요? 그렇죠. 바로 법원이죠. 국회의원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고요. 리을, 선거로 선출된 국민의 대표이다. 그렇죠. 국민의 대표가 바로 국회의원이 됩니다. 따라서 알맞은 것 모두 골라라. 기역 그리고 리을 두 개를 골라주면 정답이 되는 거죠. 3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국회가 하는 일 중 다음 그림과 관련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어요. 자, 국회가 하는 일이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 그림과 관련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어디인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의장 이렇게 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바로 국회예요, 국회. 여기에서 국회의장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네,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법안이 통과되었다? 아, 법을 만들고 있는 그런 장면인 것 같죠. 자, 국회가 하는 여러 가지 일 중에서 한 가지, 바로 법을 만든다. 또는 법을 개정하기도 합니다. 법을 바꾸는 일을 하기도 해요. 자, 그럼 설명 볼게요. 1번, 법을 만들고 고치는 일을 한다? 어때요? 그렇죠. 우리 이 그림과 아주 잘 어울리는 설명 되겠죠? 2번, 법에 따라 국가의 살림을 맡아 한다. 자, 국가의 살림을 맡아 한다? 어디에 사는 일이에요? 행정부에서 하는 일이죠. 알맞지 않습니다. 3번, 법을 어긴 사람을 처벌하여 사회 질서를 유지한다? 자, 법을 어긴 사람을 처벌한대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법원에서 하는 거죠. 법원에서 재판을 통하여 법을 어긴 사람을 처벌하여 사회 질서를 유지하게 합니다. 다음 4번. 행정부의 공무원에게 나란 일 가운데 궁금한 것을 질문한다. 자, 이것은 국회에서 하는 일은 맞지만 여기 있는 이 그림과는 어울리지 않는 설명이죠. 5번. 행정부가 국가 살림에 쓰겠다고 세운 예산안을 심의하고 확정한다. 자, 우리 예산안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일은 국회에서 하는 일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그림과는 관련이 없어요. 따라서 그림과 관련 있는 것 1번을 골라주면 정답이 되는 거예요. 다음 4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했어요. 두 친구가 설명하고 있는 사람 누군지 찾아볼게요.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로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해. 자, 벌써 누군지 알겠죠?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외국과 조약을 체결하는 등 다양한 외교 활동을 해. 자, 어떤 사람에 대한 설명일까요? 그렇죠. 여러분 밑에 있는 보기 보지 않고도 알수 있어요. 대통령입니다. 1번 장관 아니고요. 2번 변호인 아니고요. 3번 대통령이 정답이죠. 4번 국회의원, 5번 국무총리도 알맞지 않습니다. 자, 선생님이 대통령이라고 답을 빠르게 찾았지만 나머지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해요. 5번 국무회의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1번 행정부의 중요한 정책을 논의한다. 자, 어때요? 맞아요. 국무회의라는 것 자체가 행정부의 중요한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2번, 국가가 국민의 권리를 침해했는지 판단한다? 자, 이것은 국무회의에 대한 설명이 아니죠. 자, 이것은 바로 법원에서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재판을 통해서 국가가 국민의 권리를 침해했는지 이렇게 판단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국무회의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고요. 3번, 개인과 개인의 법적 다툼이 생겼을 때 심판한다? 이것도 역시 법원에서 재판을 할 때에 알맞은 설명이 되겠죠. 4번, 잘못된 판결로 억울한 일이 생기는 것을 막는다? 자, 이것은 우리 법원에서 재판을 여러 번 하는 그 이유를 문장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네요. 5번, 행정부에서 사용한 예산이 계획대로 쓰였는지 확인한다? 자, 이것은 국회에서 하는 일이죠. 자, 나라 살림을 잘했는가 평가하는 일 국회에서 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국무회의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바로 1번이 되는 거죠. 6번, 서술형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행정 각부에서 하는 일이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행정 각부 무엇이 있나요? 네, 보건복지부도 있을 것이고요. 국방부도 있고요. 자, 여러분과 관련이 깊은 것, 바로 교육부도 있죠. 행정 각부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교육부에서는 국가의 교육 계획을 세우는 등 국민의 교육에 관한 일을 책임진다고 했어요. 국방부는 군사적 위협과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지킨다라고 했어요. 외교부에서는 다른 나라와 협력하고 교류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든다고 했고요. 기후에너지 환경부에서는 우리나라의 환경을 보호하며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수 있도록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결국 행정 각부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또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일까요? 그렇죠. 조금 더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답을 써볼 수 있습니다. 행정각부에서 맡은 일을 수행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할수 있게 한다. 또는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수 있게 한다. 이런 식으로 답을 쓰면 모두 다 정답이 됩니다. 알겠죠? 7번입니다. 다음 국가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여기 있는 이 국가기관 무엇일까요? 바로 법원입니다, 법원. 사실 여기 보이는 이 법원은요, 아주 특별한 법원인데요. 바로 대법원이라는 법원이에요. 여러분, 법원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대법원의 모습이에요. 자, 1번. 국무총리와 행정각부의 장관을 임명한다. 자, 국무총리와 행정각부의 장관을 임명하는 사람 누구였나요? 맞아요. 대통령이었어요. 그러니까 법원이란

관련이 없죠. 2번,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국민의 대표기관이다. 자, 국민의 대표기관 어디예요? 그렇죠. 바로 국회죠, 국회. 그러니까 법원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3번, 선거 관련 정보를 알리고 투표 참여를 홍보한다. 자, 이 기관은요? 맞아요. 바로 우리 민주주의와 선거단원에서 배웠던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4번, 법에 따라 재판을 하여 사람들 사이에 다툼을 해결한다? 그렇죠. 바로 이것이 법원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5번,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여러 개의 부처, 청으로 구성된다? 자, 이것은 바로 행정부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알맞은 것을 찾아라. 바로 4번을 써주면 정답이 됩니다. 다음 8번. 다음 그림과 같이 한 사건에 대해 3번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무엇이라고 하는 짓이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그림을 보니까 1심 법원, 2심 법원, 3심 법원, 이렇게 법원이 여러 개가 나와 있죠. 재판을 한 번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가 있습니다. 3번 재판을 한다라고 해서요. 바로 3심 제도라고 불러요. 3심 제도. 자, 그러면 여러분 3심 제도가 왜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여러분 알고 있어야겠죠? 자, 우리가 이 재판으로서 불이익을 얻는, 그러니까 조금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3번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9번, 중요한 문제입니다. 공정한 재판을 위한 노력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재판의 결과는 굉장히 공정해야 하죠. 이건 여러분들이 다들 공감할 거예요. 그런데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도 여러분 잘 알고 있나요? 한번 볼게요. 1번, 헌법으로 법관의 신분을 보장한다. 그렇습니다. 헌법에는요, 법관의 신분을 보장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법관을 존중하는 거죠. 자, 2번, 법관은 개인적인 의견에 근거해서 판결을 내린다. 그런가요? 아닙니다. 법관은 개인적인 의견에 근거해서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무엇에 근거해서 판결을 내려야 할까요? 헌법, 그리고 법률에 의해서 판결을 해야겠죠. 3번, 법원은 다른 국가기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재판을 한다. 그렇죠. 국가기관, 어떤 것들이 있었죠? 행정부, 국회가 있었잖아요. 자, 이두 가지 국가기관의 영향을 받는다면 재판의 결과가 공정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국가기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재판을 할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4번, 법원은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법을 적용하고 판단해야겠지요. 그다음 5번,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판의 과정과 결과를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직접 재판하는 과정을 볼수 있게 우리 제도에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 모두 공정한 재판을 위한 노력이 되겠죠. 알맞지 않은 것은 바로 2번이 되는 것이죠. 알겠죠? 10번에서부터 11번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여기 그림을 보니까 가운데에 우리나라의 주요 국가기관이라고 쓰여 있고요. 국회, 행정부, 그리고 법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국회, 행정부, 법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권력이 한 군데에 모여 있지 않고 뭔가 나뉘어져 있는 것 같죠? 자,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는 국가 권력을 서로 다른 기관이 나누어 맡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거라고 한대요. 자, 국가 권력을 서로 다른 기관이 나누어 맡도록 하고 있다. 자, 바로 권력을 어떻게 한다고요? 나누어 맡는다. 나눌 분자를 써서 권력 분립이라고 하는 거죠. 1번 선거 아니고요. 2번 민주주의 아니고요. 3번 국정감사 아니고요. 4번 국민주권도 아니죠. 바로 5번 권력 분립이 되겠습니다. 자, 권력을 나누어 맡는다. 우리 다른 말로 권력 분립이라고 불러요. 정답은 바로 5번이 되는 겁니다. 11번 위와 같이 국회, 행정부, 법원이 국가 권력을 나누어 맡는 까닭을 쓰시오라고 합니다. 서술형 문제죠. 여러분, 이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아마 학교에서 이런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많이 만나게 될 텐데요. 자, 권력 분립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굳이 나누어 맡을까? 자, 만약 나누어 맡지 않고 한 군데에 권력이 모여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하나의 기관에 권력이 점점점 세져서 자신만의 이득을 취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누가 피해를 볼수 있어요?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기관이 국가의 중요한 일을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도록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유지하여 결국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런 권력 분립을 하고 있더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서 이 앞에 있는 내용도 물론 중요하지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더더 좋은 답변이 됩니다. 12번이에요. 기여 그리고 니은에 들어갈 말을 알맞게 짝지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어요. 자, 한번 볼게요. 법원은 국토교통부가 동그라미 기업에 내린 개선 명령이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되므로 명령을 취소하라고 결정하였습니다. 이 사례는 무엇을 견제하는 모습입니다. 자, 법원은 국토교통부가 무엇을 한 것이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되니까 명령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대요. 그럼 누구를 견제하고 있는 모습일까요? 그렇죠. 바로 법원이 국토교통부를 견제하는 거예요. 그럼 법원은요? 그냥 법원이라고 쓰면 되고, 법원. 그 다음, 국토교통부는 바로 행정부 소속이죠? 그러면 행정부를 견제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완성을 해볼 수가 있겠죠. 아래에서 답을 볼게요. 기역은 법원이죠. 그 다음, 니은은 행정부예요. 그래서 알맞은 정답은 바로 1번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단원평가 1회를 모두 해결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단원평가 2회를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단원평가 2회입니다. 이번 1번 볼게요. 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바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로 이루어진 국회에 대한 설명을 찾아보라는 건데요. 1번부터 볼게요. 장관과 공무원으로 구성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장관과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것은 그렇죠. 행정부 안에서도 행정각부에 해당하는 설명이 되겠죠. 2번, 국무위원은 국회의 최고 책임자이다. 자, 어떤가요? 아닙니다. 국무위원은 국회의 최고 책임자가 아니에요. 바로 국무회의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겠죠. 3번,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는 일을 한다? 자,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는 것, 바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는 일이죠. 4번, 재판을 통해 판결을 내리는 일을 한다? 자, 재판하면 바로 법원을 떠올려야겠죠. 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고요. 5번, 선거를 통해 선출된 국회의원들로 구성된다. 바로 5번이 알맞은 설명이 되겠죠. 자, 국회의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국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다음, 이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국회에서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순서대로 알맞게 나열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이 문장들을 보고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 순서대로 한번 배열해 볼게요. 기역,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니은, 국회의원들이 법률안의 내용을 심의한다. 디귿, 새로운 법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가 늘어난다. 리을, 대통령이 법률안에 서명한 후 널리 알리고 시행한다. 미음, 국회의원들이 법률화를 통과시킬 것인지 투표하여 결정한다. 자, 어떤 것이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일까요? 자, 일단 이 법률안이 필요하다라는 그 필요성이 대두가 될 거예요. 따라서 국민의 요구가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먼저 있어야 되는 일이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할까요? 자, 국회에 제출하고, 법률안의 내용 심의하고, 그 다음 투표하여 결정한대요. 그럼 일단 제출을 해야겠죠.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뭘 해야 될까요? 그렇죠. 바로 법률안의 내용을 심의를 해야 합니다. 심의는 아주 깊게 주의 집중해서 우리가 한번 이것을, 옳은지, 진짜 필요한지를 살펴본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 통과시킬 것인지를 투표하여 결정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 마지막, 이미 결정이 됐어요? 그럼 대통령이 법률안에 서명을 합니다. 그리고 널리 알리고 시행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리을이 가장 마지막 순서가 됩니다. 자, 아래에 있는 보기에서 찾아볼게요. 가장 먼저 디귿 나와야겠죠? 디귿 나와야 하고요. 두 번째로 기역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지워주고, 그 다음 니은, 미음, 리을 순서. 따라서 4번이 알맞게 나열한 것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도 법률안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지를 이번 기회에 잘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3번 서술형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고 국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쓰시오라고 합니다. 국회가 하는 일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여러 사람들이 둘러앉아서 뭔가 회의를 하고 있는 것 같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환경을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자, 이분은 지금 국회의원이에요. 국회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질문하고 있네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어느 국가기관인가요?

그렇죠. 우리 여러분 친구들 이렇게 법이 있다고 해서 법원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있는데요.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한다. 이것이 행정부가 하는 중요한 일이 됩니다. 3번. 재판으로 개인 간에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한다. 법원이 하는 일이고요. 세 번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한다. 역시 법원이 하는 일이고요. 개인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분쟁에 대한 판결을 내린다. 이것도 역시 법원이 하는 일입니다. 모두 다 법원이 하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 행정부가 하는 일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을 골라라. 바로 2번을 골라줘야 알맞은 정답이 됩니다. 알겠죠? 5번이에요. 다음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대답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선생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국무총리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라고 하셨어요. 자, 그랬더니 학생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번, 행정각부 장관 등을 임명합니다. 자, 이것은 국무총리가 하는 일이 아니죠. 누가 하는 일이에요? 대통령이 하는 일이에요. 2번, 헌법을 만들고 고치는 일을 합니다. 자, 헌법을 만들고 고치는 일은 우리 국무총리가 하는 일이 아니죠. 자, 3번, 피고인을 대신해 권리를 주장합니다. 피고인을 대신해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은 우리 재판에 나와 있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4번, 국회의원을 도와 행정각부를 관리합니다. 자, 행정각부를 관리하는 건 맞는데, 국회의원을 도와서 행정각부를 관리한다? 이건 뭔가 어색한 것 같죠? 다음, 5번, 대통령이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그 역할을 대신합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 국무총리가 하는 일 중에서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바로 대통령이 일을 할수 없을 때그 역할을 대신하는 겁니다. 6번.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세요. 자, 기억은 행정각부 중에 한 가지의 이름이 되겠는데요. 하는 일을 보니까, 여기 그림이 하나 있어요. 사진이 하나 있는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무료 지원,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여러분. 큰 병에 걸려서 아프게 될수 있으니까 우리가 예방접종 같은 것 맞잖아요. 국민에게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각종 질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행정각부 어디일까요? 맞아요. 바로 보건복지부입니다. 보건복지부. 이렇게 써주면 되겠어요. 자, 친구들, 행정각부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꼭 한번 행정각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각각의 각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도 간단하게 익혀두면 여러분 문제 풀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7번 중요한 문제예요. 다음 상황과 관련 있는 법원의 역할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해요. 자, 여기 보니까 왼쪽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소음 때문에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층간소음이 생길 줄 몰랐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아, 아마 층간소음 때문에 이웃끼리 갈등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랬더니 여기 가운데 있는 판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세요. 와, 자, 피해에 대해서 위자료를 지급하세요. 라고 판결을 내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법원의 역할, 알맞은 건 무엇일까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한다? 네, 법원이 하는 일은 맞는데요. 이 상황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없습니다. 자, 2번. 헌법과 관련한 다툼을 판단한다? 헌법과 관련한 다툼은 판단. 이 상황에는 어울리지 않아요. 3번, 행정부가 사용한 예산을 심사한다? 자, 사용한 예산 심사하는 거 법원이 하는 일 아니죠. 이것은 국회에서 하는 일이에요. 4번, 날씨 정보를 사람들에게 안내한다? 자, 이것은 우리 법원에서 하는 일이 아니죠. 행정부에서 할 일이죠. 5번, 사람들 사이에 분쟁을 해결한다? 그러니까 갈등을 해결하는 거죠. 다음과 같은 상황과 아주 잘 어울리는 설명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거죠. 8번 서술형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에서 말하고 있는 제도를 둔 까닭을 쓰시오라고 합니다. 자, 어떤 제도일까요? 이번이 두 번째 재판인데 재판 결과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뭔가 재판 결과가 이해가 안 가나 봐요. 좀 억울한가 봐요. 상급 법원에, 그러니까 더 높은 법원에 재판을 다시 해달라고 요청하면 돼요. 자, 두번 재판했는데 한번더 재판을 할수 있도록 만든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삼심 제도인데요. 이러한 제도를 왜 두었을까요? 그렇죠. 바로 모든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또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가 되겠죠.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런 식으로 썼으면 여러분 정답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9번입니다. 다음 글에서 밑줄 친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했어요. 판사일까요? 검사일까요? 장관일까요? 피고인일까요? 국무위원일까요? 이 사람은 사람들 사이에 다툼을 해결하거나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한 재판에 참여해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고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립니다. 자, 여러분, 누구일까요? 판결을 내립니다.

0: 기다리는 사람? 맞아요. 바로 판사입니다. 판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판사는 사람들 사이의 다툼을 해결하거나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처벌하기 위한 재판에 참여해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고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립니다. 어때요? 자연스럽죠? 판사가 하는 일입니다. 10번. 다음과 같은 상황이 계속될 때 나타날 수 있는 상황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있는 글 한번 읽어볼게요. 동그라미 나라는 왕이 모든 권력을 가졌습니다. 왕은 마음대로 법을 만들어서 국가를 다스렸습니다. 어느 누구도 왕이 하는 일에 반대를 할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고통은 점점 커졌습니다. 자, 이 왕은요,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대요. 법도 만들고, 법도 바꾸고, 마음대로 돈도 쓰고, 마음대로 세금도 걷고. 그러니까 백성들의 고통이 점점 커졌다라고 있잖아요. 만약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1번, 민주주의가 실현될 것이다. 아이, 아니죠. 민주주의 실현되기 어려울 겁니다. 2번, 백성들의 불만이 줄어들 것이다. 줄어들까요? 이렇게 고통이 커지는데 오히려 늘어나겠죠. 3번, 나라의 일을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아니죠. 공정하게 처리하기 어렵겠죠. 왕 마음대로 할 테니까요. 다음, 4번, 백성들의 의견과 다르게 권력이 행사될 것이다. 그렇죠. 백성들이 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권력이 행사될 수 있겠죠. 5번, 중요한 일을 처리하는데 올바른 결정만 할수 있을 것이다. 올바르지 않은 결정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알맞은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제도를 만들어 두고 있나요? 그렇죠. 바로 권력 분립이라는 제도를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거죠. 11번. 다음 질문에 대해 바르게 말한 친구는 누구입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서로 다른 국가기관이 국가의 권력을 나누어서 맡고 있는데 그 까닭은 무엇일까요? 라고 합니다. 우리 조금 전에 보았던 이 동그라미 나라의 이 왕이 모든 권력을 다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어떤 문제점? 그렇죠. 바로 국민들이 고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 민주주의가 실현되지 않는다는 거죠. 1번, 수아. 국가기관의 권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야. 그런가요? 아니죠. 그것은 우리가 권력 분립을 하고 있는 이유가 아니죠. 오히려 국가기관의 권력을 나누어 맡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2번, 성경.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 그래서 결국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권력 분립을 하는 거예요. 3번, 동국. 뉴스나 신문 등의 언론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야? 아니죠. 권력 분립은 민주주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인데, 이렇게 언론을 통제하는 건 민주주의랑 아예 반대되는 방향이잖아요. 4번, 태훈. 국가의 권력이 대통령에게 집중되도록 하기 위해서요? 아니죠. 대통령에게만 집중된다면 오히려 국민에게 고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음, 5번, 정은. 국가의 중요한 일을 한 기관에서만 처리하기 위해서요. 한 기관에서만 처리한다고 하지 않았죠? 여러 다른 국가기관이 국가의 권력을 나누어 맡는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바르게 말한 사람은 바로 2번, 성경이가 되는 거죠. 자, 우리 권력 분립을 하는 이유는 무엇을 위해서? 민주주의의 실현. 바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예요. 12번. 기업 그리고 니은에 들어갈 국가기관을 각각 쓰시오. 대통령이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누가 누구를 견제하는 모습일까요? 자, 대통령이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에 대해 거부안을 행사한대요. 그러면 대통령이 견제를 하는 거잖아요. 국회를. 대통령은 바로 행정부죠. 행정부를 상징하고 있으니까 행정부가 국회를 견제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써준다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단원평가 2회까지 모두 해결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순서 바로 단단 퀴즈입니다. 이것은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로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나라를 대표하여 다양한 외교 활동을 합니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는 친구는 수강 후기 게시판에 정답을 올려주세요. 자, 오늘도 사회 2단원의 내용을 만나보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사회 2단원 단원 평가로 만날게요. 여러분 모두 안녕!
1: 야외 활동 시 식중독 사고 예방법. 조리 전 체정제를 사용하여 30초 이상 손을 씻어주세요. 조리한 음식은 충분히 식힌 후 별도의 도시락 용기에 담습니다. 조리한 음식은 아이스박스 등을 이용하여 5도 이하로 보관하고 가급적 빠르게 섭취하세요. 마실 물은 미리 준비하고 식수대를 이용할 경우 공인기관의 식수 수질 검사

친구들 모두 반가워요. 여러분을 만짜막 나라로 안내할 은하쌤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분위기를 살려서 시두 가지를 읽어보았는데 재미있었나요? 우리 만짜막 미션도 모두 완료했죠? 아주 잘했어요. 그럼 오늘은 우리 어떤 내용을 만나보게 될까요? 오늘은 이번 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모두 정리해서 국어활동 내용을 알아볼 거예요. 우리 국어활동 교과서 함께 준비하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단원 정리 학습을 통해서 이번 단원에서 배운 내용 정리하고 단원 확인 평가 문제 1번부터 5번도 해결해 볼 거예요. 자, 여러분, 벌써 이번 단원 내용 정리한다고 하니까 조금 아쉽죠? 괜찮아요. 선생님이랑 더 재미있는 내용 많이 남아 있어요. 자, 그럼 우리 먼저 국어활동 내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단원에서는요, 겹받침이 있는 낱말들을 여러 가지 알아보았어요. 겹받침이 무엇이냐고요? 겹받침과 쌍받침을 함께 알아두면 좋아요. 먼저 쌍받침은요, 낱말에 사용하는 받침 가운데에서 같은 자음자가 두 개인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쌍기역, 쌍시옷 이런 것들이 쌍받침인데요. 예를 들어 묵다가 있다면 받침으로 똑같은 기역 두 개가 쓰여서 이렇게 쌍기역을 받침으로 씁니다. 이걸 쌍받침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 겹받침이라는 낱말이 있었어요. 겹받침은 낱말에 사용하는 받침 가운데에서 서로 다른 자음끼리 어울려 이루어진 것을 말하는데요. 기역 시옷, 니은 지읒, 니은 히읗, 릴 비읍 등 서로 다른 자음이 두개 만나서 만들어진 받침이에요. 예를 들면 몫이라던가 또는 맑다라던가 이런 낱말들이 바로 겹받침이 들어있는 낱말들이었죠. 이렇게 겹받침이 들어있는 낱말들은요, 읽는 방법이 있었어요. 여러분 머릿속으로 그 읽는 방법들, 규칙을 함께 기억해 두는 것이 좋겠죠? 왜냐하면 글을 읽을 때 이런 낱말들에서 막히면 안 되잖아요. 그쵸? 국어활동 내용을 살펴볼게요. 겹받침을 바르게 읽고 쓰기. 그림에 어울리는 문장을 생각하며 빈칸에 알맞은 낱말을 찾아 선으로 이어봅시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왼쪽에는요, 그림과 함께 문장이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이 문장을 보니까, 오, 빈칸이 있네요. 이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을 오른쪽에서 골라 이어보라 라는 말입니다. 그럼 오른쪽에 있는 낱말들을 먼저 살펴보면 좋겠죠. 이 낱말들은요, 모두 다 겹받침이 있는 낱말들이에요. 첫 번째 낱말은 안따입니다. 안따. 안따의 받침을 보니까 니은 지읒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겹받침이라고 하는데요. 읽을 때에는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먼저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해요. 대부분의 겹받침은요, 앞에 있는 자음의 소리가 난다라는 거예요. 안따, 니은 지읒이니까 이 중에서는 니은이 남습니다. 그 다음, 지읒은 소리가 나지 않지만 뒤에 있는 다가 그대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쌍디귿이 되어서 안따, 이렇게 소리가 나요. 그 다음, 이번에는 만타네요. 만타의 받침은 니은 히읗이죠? 이 경우에는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역시, 앞에 있는 자음인 니은이 소리가 나요. 만. 그 다음, 다가 아니라 만타, 타라고 소리가 납니다. 만타 이렇게 읽죠. 그 다음 목이 있습니다. 목. 목도 역시 두 개의 자음 중에 앞에 있는 자음의 소리가 나요. 그래서 목 이렇게 읽을 수 있다라는 거. 이제는 우리 빈칸에 들어가야 알맞은 낱말이 무엇인지 함께 이어볼게요. 이 접시의 사과는 내 무엇이야? 안타, 만타가 아니라 아, 내 몫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 자연스럽죠?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은 학생이 의자에 어떻게 하고 있죠? 의자에 앉아 있어요. 학생이 의자에 앉다. 그러니 이렇게 이어주면 될 것이고. 그 다음 왼쪽에 보니까 책장이 있네요. 책장에 책이 어때요? 아주 많아요. 많다. 많다.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되겠네요. 다음도 볼게요. 이번에는 맑다, 갑, 넓다가 있네요. 자, 맑다가 있는데요. 선생님, 어떻게 읽어야 하나요? 리을 기역. 자, 보통은요. 겹받침을 쓸 때에는, 읽을 때에는 앞에 있는 자음의 소리가 난다고 했죠? 그런데 맑다 같은 경우에는 뒤에 있는 자음인 기역의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막다 라고 하는데요. 디귿이 아니라 쌍디귿. 막다 이렇게 읽어야 해요. 갑은 어때요? 갑. 물건의 가격을 얘기할 때 우리가 갑이라고 하죠. 이때에는 역시 비읍시읍 받침 중에서 앞에 있는 자음인 비읍 받침이 납니다. 갑 이렇게 읽습니다. 그다음 이번에는 좁지 않은 것 바로 넓다예요. 넓다는요. 받침 리을 비읍 중에서 리을 비읍에서 리을 받침이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널 이렇게 소리가 나고요. 다가 아니라 따. 넓다라고 읽어줘야 합니다. 그러면 왼쪽에 있는 이 문장에 어떤 낱말이 들어가야 할지 한번 볼게요. 차림표에 음식 무엇이 쓰여 있다. 음식에 값이 쓰여 있다. 이렇게 써야 자연스럽죠? 값이 쓰여 있다. 두 번째, 계곡물이 참 어떻다? 계곡물이 참 맑다. 맑다. 그 다음, 학교에 있는 운동장은 넓다. 이렇게 이어주면 되겠네요. 넓다. 이렇게 겹받침이 있는 낱말들을 바르게 읽고 쓸수 있어야 해요. 이제 확인 문제도 알아볼게요. 다음 문장의 밑줄 그은 낱말을 바르게 읽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필통에 연필이 많다. 우리 조금 전에 살펴봤죠? 많다는요? 만, 타.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따라서 두 번째에 동그라미 쳐주면 되겠죠? 두 번째. 바닷물이 참 맑다. 맑다는 이렇게 읽어주면 됩니다. 첫 번째, 건물 앞에 있는 주차장은 넓다. 넓다. 이렇게 읽어요. 첫 번째, 이렇게 표시해주면 되겠죠? 여러분도 바르게 읽는 방법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보고 입으로도 소리 내어서 읽어보는 거예요. 보기에서 알맞은 낱말을 찾아 문장을 만들어 봅시다. 보기에는 끊어졌다, 없어, 얹은, 넋이, 읽는다, 짧아진다 라는 낱말이 있어요. 모두 다 겹받침이 있는 낱말들이죠. 겹받침, 겹받침, 겹받침. 여기에도, 여기에도, 여기에도 모두 다 겹받침이 쓰였네요. 바르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어떤 자세로 있었을까요? 손을 무릎 위에 얹은 자세로 있었다. 얹은, 얹은, 니은 소리가 나고, 그 다음 지읒은 뒤로 가서 얹은, 이렇게 소리가 나겠죠? 나는 깜짝 놀라 무엇이 나갔다. 넋이 나갔다. 넋이라는 건요, 여러분 정신이나 마음 같은 것을 넋이라고 해요. 넋이 나갔어. 이거는 내가 정신이 없었어. 라는 말과 비슷한 말이에요. 넋이. 그 다음, 고무줄이 어떻게 됐을까요? 고무줄이 끊어졌다가 자연스럽겠네요. 끊어졌다. 끊어졌다. 끊어졌다 읽을 때에는 끊어. 끊어졌다. 이렇게 읽어야겠죠? 4번. 오늘은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없어가 자연스럽네요. 오늘은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없어. 없어. 없어가 아니라 없어. 쌍시옷 발음이 나죠? 5번. 내 동생은 책을 자주, 어떻게 해요? 책은 읽어야죠. 책을 자주 읽는다. 읽는다라고 할 때는 읽는다라고 읽는 것이 아니라 읽는다라고 읽어야 돼요. 읽는다. 이 뒤에 있는 기역 받침의 소리가 나는 거죠. 그 다음, 내 연필이 점점 어떻게 돼요? 그렇죠. 짧아진다. 짧아진다. 짧아진다. 짧아진다라고 할 때는 받침 리을만 남고 짤. 그 다음 이응 자리에는 비읍이 가서 짧아진다. 이렇게 읽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친구들이 받아쓰기 시험을 보면요. 이렇게 원래의 받침 겹받침을 생각하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짧아진다.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2학년이니까 겹받침을 공부할 때에는요, 읽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거꾸로 쓰는 것까지 할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받아쓰기 100점 만점 받을 수 있겠죠. 그쵸? 자, 확인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 문장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을 선으로 이으세요. 자, 지갑이 책상 위에 왜? 빈칸. 바구니에 빈칸. 천을 없앴다. 빈칸 나간 상태에서 간신히 차에 탔다. 오른쪽에 있는 낱말은 넋이 없어 얹은. 자, 그러면 어울리는 낱말 한번 이어볼게요. 지갑이 책상 위에 왜 없어? 어때요? 자연스럽죠? 없어. 없어. 어떻게 소리가 날까요? 그렇죠. 없어. 이렇게 소리가 나겠죠? 바구니에 어떤 천을 없앴을까요? 바구니에 얹은 천을 없앴죠. 얹은. 자, 얹었다는 건 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구니 위에 올려두었던 천을 없앴다. 얹은은 얹은. 이렇게 소리가 나죠? 얹은. 뒤에 있는 이 이응 자리에 지읒이 이동을 한 거예요. 얹은. 무엇이 나간 상태에서 간신히 차에 탔나요? 넋이 나간 상태에서.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간신히 차에 탄 거죠. 넋이. 넋이 나간 상태에서 간신히 차에 탔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겹받침이 있는 낱말을 활용해서 짧은 글을 써보라고 하네요. 겹받침이 있는 낱말들 우리 주변에서 진짜 많이 볼수 있습니다. 겹받침이 있는 낱말들, 안다, 언다, 목, 넋, 읽다, 익다, 붓다, 막다, 밟다, 넓다, 짧다, 없다, 가엽다, 끊다, 괜찮다, 귀찮다. 이렇게 겹받침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이 낱말들 원래 어떻게 쓰는지 알아야 여러분 받아쓰기에서 만점 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짧은 글 쓰는 연습도 함께 해보면 진짜 도움 많이 되겠죠. 예를 들면, 나는 수업 시간이 되어서 의자에 앉았다라는 이런 문장을 쓸 수도 있고요. 앉아라는 낱말을 골랐다면, 예를 들어서 도서관 의자에 앉아 책을 읽는다. 이렇게 문장을 써볼 수 있겠네요. 여기 읽는다도 겹받침이 들어간 낱말이네요. 그 다음, 귀찮게. 귀찮게 해도 역시 겹받침이 들어가요. 가끔, 동생은 나를 귀찮게 한다. 이렇게 귀찮게 활용할 수 있고요. 다음, 넓은이 있어요, 넓은. 나는 넓은 공원에 갔다.

이렇게 여러 가지 문장을 써볼 수 있죠. 겹받침이 있는 낱말이 어떤 것인지 안다면 여러분 틀리지 않게 제대로 잘쓸수 있을 거예요. 확인 문제 만나볼게요. 밑줄 그은 낱말을 바르게 읽은 것에 동그라미표 하세요. 미국은 땅이 넓다.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넓다? 넓다. 이렇게 읽어야 되죠. 이 음식은 내 몫이 아니다. 몫이. 몫일까요? 몫이일까요? 자, 뒤에 있는 이 시옷은 쌍시옷 소리가 난다. 그래서 몫이가 맞습니다. 귀찮다고 청소를 안 하면 방이 지저분해진다. 귀찮다고. 귀찮다고 아니고 귀찮다고 이렇게 읽어야 되죠? 이렇게 두 번째 동그라미 해주면 됩니다. 국어활동 내용 알아보면서 우리 겹받침이 들어간 낱말들 알아봤어요. 이번 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단원 정리 학습입니다. 우리 이번 단원에서는요, 겹받침을 바르게 읽고 쓰는 방법을 알아보았어요. 겹받침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이었죠? 그래요. 기역 시옷, 니은 지읒, 니은 히읗, 니을 비읍 같이 서로 다른 자음 두 가지가 함께 어울려서 만들어진 받침을 겹받침이라고 했죠? 그 다음, 쌍받침도 있었어요. 쌍받침은 쌍기역, 쌍시옷과 같이 똑같은 자음 두 개가 만나서 만들어진 받침이었어요. 이 겹받침은요, 읽는 규칙이 있었어요. 우리 그 규칙을 한번 다시 떠올려 볼게요. 먼저, 겹받침을 바르게 읽기 위해서는요, 대부분 앞받침인 기역, 니은, 비읍으로 발음한다 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목, 넋, 이런 낱말에서 받침, 기역, 시옷은 기역으로 발음해요. 그러니, 목은 목이라고 읽고, 넋은요, 넋이라고 읽죠. 이렇게 자음 두 개의 소리가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앞에 있는 자음의 소리가 나는 경우다. 안따, 언따에서 받침, 니은, 지읒은 니은으로 발음합니다. 그래서 안따가 안따 이렇게 발음이 되고요. 언따도 역시 언따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의 자음, 그 중에서도 앞에 있는 자음의 소리가 난다는 거알수 있죠? 끈타, 안타에서도요, 역시, 끈타, 안타. 이렇게 니은으로 발음을 한다. 왜냐? 앞에 있는 자음이니까. 가엽다, 없다에서도 가, 엽다. 그리고, 없다. 와 같이 앞에 있는 자음의 소리 비읍으로 발음한다.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알아둔다면 조금 더 쉽게 읽을 수 있겠죠?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모든 겹받침이 다 앞에 있는 자음 소리가 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자, 두 번째 규칙은요. 겹받침은 한 받침만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자음이 두개 쓰였지만 소리는 딱 하나만 난다는 거. 그리고 안따, 끈타와 같이 다로 끝나는 낱말은 타 또는 따로 발음을 해요. 예를 들면 끈타, 안타는 타죠. 안따, 언따는 따로 발음을 할수 있어요. 그리고 예외적으로 다르게 발음이 되는 때도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자음 중에서 뒤에 있는 자음의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고요. 똑같은 받침인데 겹받침 똑같은 겹받침인데 낱말의 종류에 따라서 어떨 때에는 앞에 있는 자음 소리가 나기도 하고 어떨 때에는 뒤에 있는 자음 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예외적인 경우가 있으니까 여러분 책 많이 읽고요. 뉴스도 많이 보고요. 어른들과 대화도 많이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다음 우리는 작품의 분위기에 알맞게 읽는 방법도 알아보았어요. 시의 분위기를 파악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 알아보았는데요. 제일 먼저 시를 읽고 떠오르는 장면을 몸짓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아,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불더니 신문지가 대굴대굴 굴러가다가 민들레 이렇게 목도리처럼 민들레 목을 둘러주었어요. 아, 따뜻하겠다. 이렇게 몸짓으로 표현하는 것, 시의 분위기를 파악하는 방법이죠. 자, 그 다음 시속 인물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

느낌을 나누어 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바람, 신문지, 민들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바람, 신문지로 어린 민들레꽃에게 목도리를 해주는 모습에서 엄마처럼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어. 이렇게. 또는 민들레꽃, 구석진 응달에 홀로 피어있는 모습에서 안쓰러운 마음이 느껴졌어. 이런 식으로 생각이나 느낌을 나누어 볼수 있죠. 그 다음, 시의 분위기를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어 볼 수도 있어요. 자, 이 시를 읽으니까 이런 느낌이 들지 않아? 아, 이런 시를 읽으니까 좀 마음이 안쓰러워. 민들레꽃이 좀 불쌍하다. 이런 대화를 나누어 보는 것도 시의 분위기를 파악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시의 분위기를 살피기 위해서는요, 시속 인물의 마음도 그려보고, 인물에게 하고 싶은 말도 떠올려보고, 이 분위기를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해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도 시를 읽을 때 그냥 혼자 글을 읽는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다양한 방법으로 시의 분위기를 느끼면서 한번 글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조금 더이 작가의 마음을 잘알수 있고요. 여러분이 다음 이 시를 읽을 때더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단원 확인 평가 문제를 만나볼 텐데요. 오늘은 1번부터 5번까지만 풀어볼 거예요. 나머지 문제는 다음 시간에 만나볼 겁니다. 1번부터 볼게요. 다음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어떤 시가 준비되어 있나 보니까, 아, 누가 잠자나 이 시가 준비되어 있네요.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넓고 넓은 밤하늘엔 누가 잠자나? 하늘나라 아기별이 깜빡깜빡 잠자지. 깊고 깊은 숲속에선 누가 잠자나? 산새들새 모여 앉아 꼬박꼬박 잠자지. 포근포근 엄마 품엔 누가 잠자나? 우리 아기 예쁜 아기 새근새근 잠자지. 자, 이 시는요. 여기에 보이는 아기별, 하늘나라 아기별이 잠잔다, 산새들새 모여서 잠잔다, 예쁜 우리 아기 잠잔다, 여러 대상들이 잠자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시였습니다. 누가 잠자나? 잠자지, 누가 이렇게 잠자지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반복되는 말들이 많이 나오면 어떤 느낌이 든다고 했나요? 혹시 기억나요? 이렇게 반복되는 말들이 많이 나오면 노래하는 느낌이 든다. 그리고 글자의 수도 비슷하죠? 리듬감이 느껴진다. 그러면 문제 한번 만나볼게요. 1번, 다음은 이 시를 읽는 방법. 방법 여러 가지 있었어요. 어떤 방법에 해당하는지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시를 읽는 방법 여러 가지 배웠는데 기억이 안 나요, 선생님. 시를 읽는 방법 선생님이 크게 세 가지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주고받으며 읽는 거였어요. 누가 잠자나? 이렇게 잠자지. 서로 말을 주고받으면서 읽을 수 있다. 이 부분은 내가 읽고 이 부분은 짝이 읽고. 말을 주고받으면서 읽는 주고받으며 읽기. 두 번째는 손뼉을 치거나 발을 구르면서 읽는 방법이에요. 손뼉을 치거나 아니면 발을 구르고 손뼉도 함께 치면서 이렇게 읽으면 리듬감을 느낄 수 있다. 조금 더 노래하는 느낌이 난다. 그리고 시에서 떠오르는 장면을 몸짓으로 표현하며 읽을 수도 있어요. 우리 아기, 따뜻한 엄마 품. 이렇게 몸짓으로 표현하면 시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읽어볼 수 있는 거죠. 재미있게 읽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위에 있는 그림 볼게요. 여기 있는 이 남학생과 여학생이 함께 읽고 있는데, 포근포근 엄마 품엔 누가 잠자나. 그런데 이 남학생 한번 보세요. 이 남학생이 손을 보니까, 마치 아기를 안고 있는 듯한 그런 몸짓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 여기 있는 이 여학생을 보니까 포근포근 엄마 품엔, 아, 마치 아기를 뒤에 업은 것처럼 이렇게 이런 몸짓을 하고 있어요. 아기를 등에 업은 것처럼.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여러 가지 시를 읽는 방법 중에서도 그래요. 시에서 떠오르는 방법을 몸짓으로 표현하며 읽기. 이 방법으로 읽고 있는 거죠. 손뼉을 치거나 발을 구르며 읽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알맞은 것은 두 번째, 괄호 2번이 되겠네요. 여러분도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시를 한번 읽어보세요. 자, 서술형 2번 문제예요.

이 시를 읽고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을 쓰세요. 누가누가 잠자나 이 시를 읽고 나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나 어떤 느낌이 드나요? 이건 정답이 없어요. 여러분이 느낀 대로,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쓰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예시답안을 하나 써볼 테니까 여러분도 어떻게 썼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선생님은 모두가 잠든 밤이 떠올라요. 모두가 잠든 조용한 밤이 떠올라서 평화로운 느낌이 들어요. 평화롭고 고요한 느낌. 또는 아기가 잘 자는 모습이 떠올라서 뭐 귀여운 생각이 든다. 이런 식으로 써도 맞는 정답이 되겠죠? 여러분도 다양한 방법으로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해 보세요. 3번이에요. 기억을 소리나는 대로 바르게 읽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기억은요, 산세들세 모여 앉아, 바로 여기에 있는 모여 앉아였습니다. 바르게 읽어야 하는데 겹받침이 있어요. 모여 앉아. 그런데 생각해보니 모여는 쉬워요. 모여는 그대로 쓰면 되거든요. 그대로 쓰고 그대로 읽고 글자와 소리가 같죠? 모여 앉아인데 앉아에서 겹받침 중에 앞에 있는 자음만 남아서 안 이렇게 소리가 나요. 그 다음 지읒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뒤에 있는 이응 자리로 쓱하니 올라가서 앉아 이렇게 읽습니다. 여러분 다시 읽어볼까요? 모여 앉아. 모여 앉아. 바르게 읽은 것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선생님이 쓴 것과 똑같은 1번이 바르게 읽은 것이겠네요. 모여 앉자는 옳지 않습니다. 4번부터 5번은 여기에 있는 이 낱말을 분류한 것을 보고 푸는 문제예요. 어떻게 나누었을까요? 가위오리, 나라, 쉬다. 받침이 없는 낱말들과 나머지 받침이 있는 낱말들로 나누었고요. 그 다음, 받침이 있는 낱말들 중에서 학교, 사랑, 강물, 걷다. 받침에 자음자가 하나씩 들어가 있는 낱말들이에요. 그 다음 오른쪽은 많다, 여덟, 목, 낚시. 전부 다 자음자가 두 개씩 들어가 있네요. 그런데 이 낱말들을 또 어떻게 분류했느냐? 똑같은 자음 두 개가 쓰였다. 이렇게 두 개. 쌍받침이 쓰인 낱말들. 그리고 서로 다른 자음 두 개가 써서 쓰인 받침이 있는 낱말들, 겹받침이 쓰인 낱말들로 분류를 했었네요. 이제 우리 문제 풀어볼게요. 4번. 이와 같이 낱말들을 나눈 기준과 관련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어떻게 나누었다고 했나요? 받침이 없는 것, 받침이 있는 것. 받침에 자음자 하나 있는 것, 받침에 자음자 두개 있는 것. 받침에 똑같은 자음자 두개 있는 것, 받침에 서로 다른 자음자 두개 있는 것. 그렇죠. 바로 자음이 아니라 받침입니다. 자음, 모음, 글자 수, 띄어쓰기는 이 낱말들을 나는 기준이 아니에요. 낱말들을 나는 기준은 바로 3번, 받침이 된다라는 거알수 있죠? 5번이에요. 기억의 낱말들을 쌍받침이 있는 낱말과 겹받침이 있는 낱말로 나누어 쓰세요 라고 합니다. 여기 아래에 이렇게 여러 가지 낱말들이 있었는데요. 쌍받침은 똑같은 자음 두 개가 쓰인 낱말이었어요. 그러니까 낚시와 있다가 쓰여야 해요. 있다 이렇게 적어주고요. 겹받침은 서로 다른 자음 두 개가 쓰인 것 많다, 여덟, 목, 그 다음 안다, 없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국어 수업 해보았고요. 여러분을 만점왕 나라로 데려갈 만점왕 퀴즈입니다. 다음 문장에 밑줄 친 낱말을 바르게 소리내어 읽은 것은 무엇인가요? 가방에 준비물이 없다. 1, 2, 3번 중에 알맞은 정답을 골라서 수강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단원 확인 평가 두 번째로 만날게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친구들, 안녕하세요. 세 가지 배움을 함께 담은 만점왕 통합본, 저는 선생님입니다. 오늘은요, 과학 3단원 새롭게 들어가는 날입니다. 3단원 제목은 식물의 구조와 기능인데요. 우리 친구들 식물 하면 꽃이나 풀이나 나무 같은 것들을 떠올리지요. 식물이라는 것은요, 광합성을 통해서 스스로 양분을 만들어내는 생물을 우리가 식물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동물을 떠올려 본다면 육식 동물은 다른 동물을 잡아먹음으로써 양분을 얻죠. 초식 동물들도요, 풀을 먹음으로써 양분을 얻어요. 우리 사람도 음식을 섭취함으로써 영양분을 얻어서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고 다양한 일을 하는데, 식물은요, 광합성을 통해서 스스로 양분을 얻는 생물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3단원에서 식물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구조 알아보고요. 각 구조의 기능을 우리가 한번 탐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우리가 가장 먼저 공부할 것은 바로 세포입니다. 친구들, 세포. 자, 왜냐하면 모든 생물은요, 모양이나 크기는 다르지만 세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식물의 표피 세포를 먼저 관찰해 볼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세포는요, 대부분 눈으로 볼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작습니다. 따라서 이 세포를 관찰하기 위해서 우리는 현미경을 사용해야 합니다. 작은 것을 볼수 있게 해주는 기계가 현미경이죠. 우리 친구들 그런데 학교에서 광학 현미경으로 식물의 표피 세포를 관찰해 볼 거예요. 자, 이 광학 현미경의 광자가 빛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즉, 빛을 이용하여 작은 것을 볼수 있게 해주는 기계를 광학 현미경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광학 현미경으로 식물 세포의 표피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현미경의 구조와 기능, 그리고 사용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현미경, 광학 현미경의 구조와 기능을 선생님이랑 살펴볼게요. 실제로 현미경을 앞에 두고 공부하는 것이 제일 좋겠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광학 현미경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접안 렌즈라고 적혀 있는데요. 접하다, 안구에. 그러니까 이 접안 렌즈는 눈을 대고 우리가 관찰하는 렌즈가 되겠습니다. 접안 렌즈. 자, 그리고 여기 손잡이가 있는데요. 광학 현미경을 이동할 때한 손으로 여기 받침대를 받치고 한 손은 손잡이를 잡고 조심스럽게 이동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회전판이 있는데요. 이 회전판을 돌리면 대물 렌즈가 돌아갑니다. 자, 지금 이 현미경에 대물 렌즈가 3개 정도 있는 것 같은데요. 현미경마다 다른데 어떤 현미경은 대물 렌즈가 3개 붙어 있는 현미경도 있고 4개가 붙어 있는 현미경도 있어요. 자, 각 이제 렌즈가 배율이 다릅니다. 뭐 예를 들어 4배, 10배, 40배 이렇게 있는데요. 내가 대물 렌즈의 배율을 바꾸고 싶다. 그럴 때 회전판을 돌려서 대물 렌즈의 배율을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대물 렌즈가 있는데요. 접안 렌즈는 눈에 접하는 렌즈다 해서 접안 렌즈라고 했죠. 자, 대물 렌즈는요. 여기 재물대 위에 우리가 관찰할 대상을 올려두거든요. 물체를 대면하는 렌즈다라고 해서 우리가 대물 렌즈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재물대, 이 재물대 위에 우리가 관찰할 대상을 올려두고 고정하고 이제 관찰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광학현미경이라고 했잖아요. 때문에 빛을 이용하는 겁니다. 여기 조명에서 이제 빛이 나오겠죠? 자, 그리고 위에 조리개가 있는데요. 빛의 양을 조절하는 겁니다. 이 조리개의 구멍의 크기를 크게 하면 빛이 많이 들어오겠고, 작게 하면 빛이 적게 들어오겠죠? 즉, 조리개 구멍 크기를 조절하면서 빛의 양을 조절하는 것, 조리개가 되겠고요. 자, 여기 전원 버튼은 이제 전원 버튼을 누르면 조명에서 이제 빛이 나오는 거겠죠? 자, 그리고 조동나사와 미동나사가 있는데요. 저 이렇게 큰 나사가 조동나사고요. 이렇게 작은 나사가 미동나사예요. 자, 이 조동나사와 미동나사를 돌리면 이 재물대의 높낮이가 이렇게 바뀌게 되거든요. 즉,

조동나사와 미동나사로 우리가 관찰할 대상의 초점을 찾는 것인데, 가장 먼저 조동나사를 돌려서 이제 큼직큼직하게 움직이겠죠? 자, 관찰할 대상의 초점을 대략 찾고, 이제 어느 정도 찾았으면 미동나사를 돌려서 세세하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먼저 이렇게 그림을 통해 알아봤는데, 다시 한번 설명 읽어볼게요. 자, 접안 렌즈. 안구에 접한다. 즉, 눈으로 보는 렌즈가 접안 렌즈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회전판 돌리면 대물 렌즈를 바꿀 수 있다라고 했죠? 배율을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4배로 되어 있는데 내가 10배로 보고 싶다. 그럼 회전판 돌려서 대물 렌즈 배율 바꾸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물 렌즈는 관찰 대상의 모습을 확대하는 물체를 대면하는 렌즈라고 했었죠? 그리고 재물대라는 것은 관찰 대상을 올려놓는 곳이 재물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조동나사. 자, 여기서 조라는 뜻이요. 친구들, 거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칠게 대략적으로 초점을 잡는 겁니다. 관찰 대상의 초점을 대략 맞추는 것이 조동나사이고요. 자, 미동나사의 미는요. 작다라는 뜻이에요. 관찰 대상의 초점을 정확히 맞추는 것이 미동나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리개는 빛의 양을 조절한다고 했고요. 조명, 광학현미경이기 때문에 빛이 필요하죠. 관찰 대상에 빛을 비추는 것을 조명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구조와 기능 알아보았는데요. 우리 사용방법 알아보기 전에 광학현미경의 배율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대물렌즈의 배율을 바꾼다.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배율이라는 것은 현미경 따위로 물체를 볼때 생기는 물체의 크기와 실제 물체와의 크기 비율을 배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대상은 눈으로 볼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작은 것이죠. 자, 따라서 그것을 현미경으로 관찰하기 위해서는 확대해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배율이라는 것은 얼마나 확대를 했느냐 그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광학현미경의 배율은요. 접안 렌즈 배율과 대물 렌즈 배율을 곱한 값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접안 렌즈의 배율이 10배다. 그리고 내가 대물 렌즈 배율을, 아래 대물 렌즈 배율을 또 10배로 했다. 그러면 곱한 값이 배율이죠? 그럼 10 곱하기 10 해서 내가 100배의 배율로 어떤 물체를 관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관찰할 대상을 100배 확대해서 내가 들여다본다. 그것이 배율이 됩니다. 자, 우리 대물렌즈의 배율을 바꿀 때는 회전판 돌리면 된다라고 했었죠? 뭐 4배에서 10배로, 10배에서 40배로, 40배에서 이제 100배로 이렇게 회전판 돌리면서 바꿀 수 있는데 접안렌즈 배율을 바꿀 때는 이제 렌즈 자체를 뺐다 꼈다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대부분 광학현미경 접안렌즈는 10배일 거예요. 그리고 굳이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접안 렌즈의 배율은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는 대물 렌즈의 배율만 바꿔주어도 충분합니다. 자, 그래서 접안 렌즈의 배율은 바꿀 필요가 학교에서는 없다는 거 아마 10배로 이제 세팅이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현미경 사용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광학현미경으로 어떻게 우리가 세포를 관찰할 수 있을까요? 자, 일단 첫 번째로 회전판을 돌려서 배율이 가장 낮은 대물렌즈가 가운데 오도록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 대물렌즈가 예를 들어 3개가 있다. 4배, 10배, 40배짜리 대물렌즈가 있다. 자, 그러면 몇 배짜리를 가운데 오도록 해야 된다고요? 가장 낮은 거, 4배짜리를 가운데 오도록 해야 돼요. 자, 왜 가장 낮은 배율의 대물렌즈부터 시작을 할까요? 자, 너무 높게 시작을 하면 정말 확대가 된 거잖아요. 자, 따라서 나중에 관찰할 대상을 찾을 때 찾기가 되게 어려워요. 일단 찾아야 되니까, 관찰할 대상을 찾아야 하니까, 회전판을 돌려서 배율이 가장 낮은 대물렌즈가 가운데 오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광학현미경이잖아요. 빛이 있어야 우리가 볼수 있어요. 따라서 전원을 켜고 조리개로 빛의 양을 조절을 합니다. 자, 전원을 켜고 조리개로 빛의 양을 조절하고요. 자, 이제 관찰할 대상을 표본이라고 하는데 내가 관찰할 대상의 샘플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자, 이 표본을 재물대 여기 있죠? 재물대 위에 가운데에 올려놓고 고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작을 해줄 건데요. 자, 옆에서 보면서 조동나사를 돌려서 표본과 대물렌즈의 거리를 최대한 가깝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조동나사 돌리면 이 재물대의 높이가 달라진다라고 했죠. 자, 조동나사를 돌려서 지금 이 대물렌즈와 재물대의 거리가 최대한 가깝게, 부딪히지는 않게 최대한 가깝게 해놓고 이제 초점을 찾는 거예요. 제일 올린 다음에 이제 내리면서 초점을 찾아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옆에서 보라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옆에서 보지 않고 그냥 돌리면요. 이 재물대가 올라가다가 대물렌즈랑 딱 부딪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옆에서 보면서 조동나사를 돌리면서 제일 가깝게 하는데 부딪히지는 않게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이제 저반 렌즈를 들여다보면서 이제 초점을 찾아야 되는데요. 저반 렌즈 들여다보면서 조동나사를 먼저 돌려요. 조동나사 돌리면서 자, 지금 재물대 최대한 높이 올렸잖아요. 자, 그럼 이제 내리면서 조동나사 돌리면서 내리면서 초점 찾는 거예요. 조동나사 돌려 재물대를 천천히 내리면서 관찰 대상을 찾습니다. 어느 정도 보인다. 찾았다 하면 이제 미동나사를 돌려서 정확하게 관찰 대상을 뚜렷하게 보이게 초점을 정확하게 맞추고 관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아까 저반 렌즈 배율이 10배라고 하면 아까 제일 배율이 낮은 대물 렌즈를 먼저 세팅해 놨잖아요. 그래서 뭐 4배짜리로 세팅했다고 봅시다. 자, 그럼 지금 40배로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내가 배율을 좀 높여서 더 확대해서 보고 싶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회전판 돌려서 대물렌즈 바꾸고, 자, 이때에 재물대와 부딪히지 않는지 주의해야 되겠죠? 자, 회전판 돌려서 대물렌즈 바꾼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조동나사를 다시 돌릴 필요는 없어요. 그 뒤에는 이제 미동나사를 좀 돌리면서 관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설명을 우리 친구들이 듣고 가면 학교에서 더 적극적으로 관찰할 수 있어요. 아마 학교 사정상 우리 친구들 개개인에게 광학현미경을 하나씩 나눠주지는 않을 거예요. 모둠에 하나씩 나눠주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미리 예습을 하고 가면 자신감 가지고 광학현미경으로 재미있게 관찰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개념 확인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은 광학현미경의 구조를 나타낸 것입니다. 괄호 안에 알맞은 이름을 쓰시오. 자, 이거 무슨 렌즈예요? 눈에 접한다, 안구에 접한다, 저반 렌즈가 되겠죠. 여기에다가 쓸게요. 저반 렌즈가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표본을 어디 가운데에 올려놓고 고정한다고요? 표본은 그렇죠. 재물대 위에 올리는 거죠. 재물대 위에 올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광학현미경의 사용 방법, 구조 기능 알아봤고요. 이제 우리 친구들이 이제 식물의 표피 세포를 관찰해야 돼요. 자,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양파 표피 세포, 어떤 식물이든 상관은 없는데, 지금 교재에서는 양파입니다. 양파 표피 세포 현미경 표본을 만들어서 이제 광학 현미경으로 관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표피라는 것은요, 식물 이제 껍질인데 얇은 껍질을 표피라고 합니다. 자, 그 양파 표피를 떼어서 이제 현미경 표본, 현미경으로 관찰하기 위한 표본 샘플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과정으로 만들 수 있는지 우리 그림과 글을 함께 보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양파 안쪽에 칼집을 내요. 그리고 핀셋을 이용해서 양파 표피, 얇은 껍질을 한겹 떼어냅니다. 자, 그림 보면, 자, 지금 양파 안쪽에 칼집을 내고 핀셋을 이용해서 이렇게 표피를 떼어냈습니다. 여기 표피 보이죠? 얇은 껍질을 떼어내요. 자, 이때 껍질은 우리 마트에 가면 양파 보이잖아요. 그 두꺼운 갈색 껍질이 아니고요. 안쪽에 있는 하얀색 투명한 그 껍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알았죠? 자, 그리고 이제 양파 표피를 이 받침 유리 위에 올려놔요. 자, 그 다음에 스포이드로 물을 한 방울 떨어뜨립니다. 자, 물을 떨어뜨리는 까닭은 이 표피가요, 건조하면 쭈글쭈글해서 잘안 보여요. 물을 한 방울 떨어뜨려서 촉촉하게 해주고 이 표피를 펴주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핀셋으로 여기 덮개 유리를 딱 집고요. 이제 덮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주의할 점은 공기방울이 생기지 않게. 공기방울이 생기면 이제 세포를 잘 관찰할 수 없겠죠. 공기방울이 생기지 않게 핀셋으로 덮개 유리를 비스듬히 하여 천천히 그 양파 표피를 깔끔하게 덮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덮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잘안 보여요. 그 세포의 구조가. 그래서 우리가 뚜렷하게 보기 위해서 염색할 거예요. 자, 덮개 유리 한쪽에, 자, 이렇게 이제 덮개 유리 덮었죠? 덮개 유리 한쪽에

아세트산 카민 용액을 떨어뜨려요. 자, 아세트산 카민 용액 보니까 무슨 색깔 용액이에요? 붉은 색깔 용액이죠? 자, 염색하기 위해서 떨어뜨리는 겁니다. 자, 아세트산 카민 용액, 붉은색 용액을 떨어뜨리고, 이제 반대쪽에서 흘러나오니까 거름 종이로 용액을 흡수를 해주면 됩니다. 염색하는 거예요. 왜? 세포의 구조를 뚜렷하게 우리가 보기 위해서. 그런데 어떤 친구들이 이런 질문해요. 선생님, 왜 염색을 요앞 단계에서 안 하고, 덮개 유리를 덮은 다음에 염색을 하나요? 자, 그것은요. 지금 덮개 유리로 덮는 까닭은 지금 고정해 놓는 거예요. 안전한 상태로 만드는 거죠. 즉, 안정된 상태에서 염색을 하기 위해서 덮개 유리를 덮고 아세트산 카민 용액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현미경 표본을 만들어서 이제 광학 현미경 재물대 위에 올려놓고 관찰을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어떤 과학 교과서를 쓰는지 모르겠지만 교과서마다 이제 달라요. 어떤 학교에서는 양파 표피 세포를 관찰할 수도 있고 어떤 학교에서는 사철나무 이 표피 세포를 현미경 표본으로 만들어서 관찰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때의 표본을 만드는 방법이 달라요. 자, 우리 양파 표피 세포는 핀셋으로 그 표피를 이렇게 떼어냈죠. 자, 그런데 사철나무 잎 표피는요, 너무 단단하게 붙어 있어서 이 표피를 떼어낼 수가 없어요. 떼어내려고 하면 찢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방법으로 현미경 표본을 만들 수가 없고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돼요. 자, 어떤 방법이냐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제 떼어낼 수 없으니 약간 그 잎의 표면을 약간 복제한다고 할까요? 찍어내서 내가 보겠다라는 개념입니다. 자, 첫 번째, 사철나무 잎 뒷면에 투명 매니큐어를 발라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요, 친구들 진짜 얇게 발라야 됩니다. 최대한 얇게. 왜냐하면 최대한 얇게 발라야 나중에 셀로판 테이프로 이렇게 문질러서 찍어낼 건데 두껍게 바르면 잘안 돼요. 우리 그것을 제대로 복제하기 위해서 최대한 얇게 발라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투명 매니큐어가 완전히 말라야 돼요. 마른 뒤. 왜냐하면 그래야 이제 우리가 그 표면을 복제할 수가 있어요. 자, 완전히 마른 뒤그 위에 셀로판 테이프를 이제 붙이고 문질러요. 자, 이때 이제 복제하는 거예요. 약간 도장처럼 이렇게 문질러가지고 찍어내는 겁니다. 알았죠? 자, 이때 셀로판 테이프 깨끗한 부분으로 해야 되겠죠. 더러운 부분으로 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리고 지문 묻지 않게, 지문 묻지 않는 부분으로 문질러서 이제 셀로판 테이프를 떼어서 받침 유리에 붙여서 자, 이 현미경 표본을 관찰하면 되겠습니다. 자, 알았죠? 자, 학교 사정에 따라 어떤 표본을 만들지 모르니까 선생님이 두 가지 다 설명을 했어요. 자,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식물의 표피 세포를 현미경 표본으로 만들어서 이제 현미경으로 관찰을 하면 자, 이런 식물 세포의 구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세포는요, 생물을 이루는 기본 단위예요. 기본 단위다. 자, 모든 생물은 크기나 모양은 다르지만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대부분은 크기가 매우 작아서 현미경을 사용하여 관찰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앞서서 광학 현미경의 사용 방법을 공부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대부분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크기가 커서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세포도 있을까요? 있죠.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세포는 크기가 매우 작아 현미경을 사용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세포의 구조를 살펴보면, 자, 식물 세포의 구조를 살펴보면 핵, 세포막, 세포벽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식물 세포는요, 세포막과 세포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 안에 둥근 핵이 있습니다. 자, 여기 세포벽은요, 가장 바깥에 있는 것으로서 두껍고 단단한 것이에요. 그리고 세포막은 세포벽 안쪽에 있는 것으로 얇고 부드럽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포벽은요, 식물에게만 있어요. 동물은 세포벽이 없습니다. 동물은요, 세포막과 핵만 있고 식물은 세포벽이 있어요. 이 두껍고 단단한 세포벽이 있기 때문에 식물이 이제 그 모양을 잘 잡을 수 있는 것이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우리 아까 양파 표피 그 현미경 표본 만들었잖아요. 자, 그것을 관찰하면 어떤 모습일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양파 표피 세포를 현미경 표본으로 만들어서 관찰을 하면, 자,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지금 배율이 몇 배예요? 100배라고 하죠. 자, 100배라는 건그 표피 세포를 100배 확대해서

그런데 세포마다 크기나 모양이 서로 달라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길쭉한 육각형 모양이나 정확하게 보면은 이제 크기도 약간씩 다 다르고 모양도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친구들, 그럼 우리 개념 확인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3번입니다. 생물을 이루는 기본 단위를 뭐라고 했죠? 세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물의 표피세포를 관찰했잖아요. 자, 그리고 4번. 식물세포 구조의 이름을 알맞게 연결하시오. 자, 기역은 핵이고, 니은은 세포막, 디귿은 세포벽이었죠? 자, 그럼 기역은 핵, 니은은 세포막이잖아요. 세포막, 디귿은 세포벽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세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식물의 구조를 하나씩 탐색해 볼 거예요. 자, 우리 1단원의 제목이 세포 관찰, 그리고 뿌리와 줄기입니다. 자, 오늘은요, 선생님과 뿌리까지 공부를 하고요. 줄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공부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일단 뿌리 들어갑니다. 자, 식물의 구조 중에 뿌리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뿌리의 생김새부터 알아볼까요? 자, 식물 뿌리는요, 대부분 땅속으로 뻗어 자라요. 그런데 식물은 종류에 따라 뿌리의 생김새가 다양합니다. 자, 어떤 식물은 이런 모양이에요. 자, 여기 굵은 뿌리를 중심으로 해서 가는 뿌리가 이렇게 있는 식물이 있어요. 자, 굵은 뿌리를 중심으로 가는 뿌리 여러 개가 나 있는 뿌리 생김새가 있어요. 자, 고추, 백일홍, 민들레, 봉선화, 사과나무 등이 이러한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식물은요, 굵기가 비슷한 뿌리 여러 개가 수염처럼 나 있어요. 자, 여기 보면 굵기가 비슷한 뿌리 여러 개가 이렇게 수염처럼 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수염뿌리라고 하는데 양파, 파, 백합, 강아지풀과 같은 식물이 이러한 수염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외에도 이제 뿌리에 양분을 저장해서 뿌리가 굉장히 크고 굵은 식물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고구마나 당근이죠. 자, 우리가 먹는 고구마나 당근은 우리 친구들이 뿌리 부분을 먹고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뿌리는요, 식물의 종류에 따라 생김새가 다양하다를 이해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뿌리 털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할 건데, 이따가도 얘기할 거지만, 뿌리가 하는 기능 중에, 하는 일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이 땅에 있는 물을 흡수하는 일을 합니다. 이제 빨아들이는 일을 하는데, 자, 그것을 더 자라게 해주는 솜털 같은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뿌리 털이 되겠습니다. 자, 뿌리 털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여기 솜털 같이 보이나요? 자, 뿌리 겉면에 솜털처럼 가느다랗게 자라는 뿌리 털은 뿌리와 땅이 서로 닿는 면적을 넓혀서 물을 더잘 흡수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무엇이? 이러한 솜털 같은 뿌리털이, 아, 뿌리와 땅이 서로 닿는 면적을 넓혀줘서 물을 더잘 흡수할 수 있도록 하는구나. 자, 뿌리털, 우리 친구들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뿌리의 기능을 알아보기 위해서 실험을 해볼 거예요. 자, 실험 제목이 뭐냐면, 뿌리의 흡수 기능 실험입니다. 자, 흡수라는 것은요, 외부에 있는 물을 빨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 이름을 통해서, 아, 뿌리가 물을 흡수하는구나, 외부에 있는 물을 빨아들이는구나, 진짜야? 확인하는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추 모종을 두개 준비하는데요. 자, 지금 뿌리의 흡수 기능 실험이기 때문에 한 개는요, 뿌리를 그대로 두고요. 다른 한 개는요, 뿌리를 자를 거예요. 뿌리를 없앨 거예요. 자, 지금 뿌리 흡수 기능 실험이기 때문에 이 조건 빼고 다른 조건은 다 동일하게 유지해야 돼요. 그래야 공정한 실험이 되겠습니다. 공평한 실험이 되겠죠? 자, 여기 뿌리를 그대로 둔 고추 모종. 자, 여기 뿌리 그대로 있는 거 보여요, 친구들? 자, 그리고 이 고추 모종은 싹둑 뿌리를 잘랐어요. 자, 그리고 나머지 조건 동일하게. 고추 모종 두 개를 각각 눈금 실린더에 넣고 물 높이를 같게 맞춰야 되겠죠. 자, 물을 넣어주는데 물 높이 똑같게 맞춥니다. 자, 그리고 눈금 실린더의 입구를 탈지면 솜으로 막아요. 자, 왜 탈지면으로 막을까요? 지금 온전히 뿌리의 흡수 기능만을 알아보겠다. 즉, 증발을 막겠다라는 겁니다. 뿌리가 정말 흡수하느냐, 그것만 보기 위해서, 증발을 막기 위해서 탈지면으로 입구를 막아줍니다. 자, 그리고 고추 모종 두 개를 햇빛이 잘 드는 곳에 3일 동안 놓아둘 거예요. 자, 그럼 결과가 어떠할까요?

지금 이렇게 됐어요. 자, 뿌리를 그대로 둔 고추 모종을 보면, 자, 선생님이 선을 그어볼게요. 처음 높이가 여기예요. 자, 그런데 나중 높이가 여기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물이 얼마만큼 줄었죠? 이만큼 줄었어요. 아니, 도대체 이 물이 어디로 갔을까요? 맞아요. 뿌리가 흡수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물이 이만큼 준 거예요. 자, 여기 뿌리를 자른 고추 모종 보겠습니다. 자, 처음 높이가 요래요. 자, 그런데 나중 높이는요? 살짝 밑에요. 이렇게. 그런데 선생님 이상해요. 지금 뿌리 달랐잖아요. 그리고 탈지면으로 증발도 막았는데, 뿌리를 자른 고추 모종이 왜 이만큼, 이것보단 아니지만 이만큼이라도 물이 줄은 거예요? 자, 그것은요. 자, 지금 뿌리를 자르긴 했지만, 이 자른 단면을 통해서도 흡수가 조금은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탈지면으로 증발을 막기 위해 탈지면으로 막았지만, 그래도 아주 소량의 물이 증발됐을 수도 있어요. 자, 따라서 아예 똑같은 높이는 아니고, 정말 조금 줄었습니다. 하지만 뿌리를 그대로 둔 고추 모종이 훨씬 더 많이 줄었죠? 이 물이 다 어디로 갔어요? 뿌리가 빨아들인 거예요. 뿌리가 흡수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즉, 뿌리를 자르지 않은 고추 모종을 넣은 눈금 실린더의 물이 뿌리를 자른 고추 모종을 넣은 눈금 실린더의 물보다 더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을 통해 우리는 뿌리의 기능을 정리할 수 있어요. 뿌리는요, 물을 흡수하는 기능을 해요. 물을 빨아들인단 말이에요. 외부에 있는 물을 빨아들여요. 자, 그리고 이 외에도 뿌리는 땅속에 박혀서 식물이 쓰러지지 않도록 지지하는 일도 합니다. 또한 뿌리에 양분을 저장하는 식물도 있다라고 했었죠?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당근, 고구마. 그래서 뿌리에 양분을 저장하기 때문에 뿌리가 굉장히 굵고 크다. 자, 뿌리의 기능 알아봤는데요. 문제 풀어볼게요. 5번. 식물의 이것은 대부분 땅속으로 뻗어 자란다. 뭐예요? 뿌리죠. 6번. 뿌리의 기능으로 옳은 것에 동그라미, 틀린 것에 가이표. 자, 뿌리는 물을 흡수하죠. 자, 뿌리는 꽃잎을 받치고 보호해요? 아닙니다. 자, 그리고 3번. 뿌리는 식물이 쓰러지지 않도록 지지하는 역할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선생님과 함께 이제 세포, 광학, 형미경, 뿌리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너무 재밌었다고요? 자, 그렇다면 이 문제 풀어서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생물을 이루는 기본 단위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자, 모양이나 크기는 다르지만 모든 생물들은 이것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정답 수강호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자, 그럼 우리는요, 다음 시간에 만나서 또 재미있는 공부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활짝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나요. 우리 친구들.

0: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1: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은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3: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며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4: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가할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2: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0: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1: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4: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Monday, start of the week. 한 주의 시작입니다. 자, 오늘 가정 영어 해볼 텐데요.
1: 네.
0: 그 아이들이 있잖아요.
1: 그렇죠.
0: 자녀분이 있으신데
1: 네.
0: 보통 이제 뭐 할머니, 아이들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너무너무 좋아하시지 않으세요?
1: 정말 좋아하고
0: right.
1: 가끔 영상통화 이렇게 하면은 진짜 온몸이 녹아내리는 듯한 그런 표정과
0: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찾아가면은 슬기 씨는 보지도 않고
1: 그쵸.
0: 아이들 먼저 이런
1: 그럼요.
0: 거.
1: 예, 그거는 뭐 바라지도 않습니다.
0: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이 손주에 대한 사랑은 정말 엄청난 것 같아요. 그래서
1: 그쵸.
0: 오늘 제목이 손주 자랑은 영원한 무죄라고 해서 이웃집 할아버지의 손주 자랑을 좀 우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거는 또 들어줘야 됩니다.
0: 아, 들어야 됩니다.
1: 네,
0: 무조건이에요.
1: 네네.
0: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를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1: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1: 네.
0: 나이치고 진짜 재능 있네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아이가 그린 무슨 뭐 그림이라든가 뭐 아니면 뭔가를 만들었을 수도 있겠고요. 그쵸?
1: 아니면 뭐 피아노를 쳤는데 right. 아이가 음감이 뛰어나다거나.
0: 맞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백지에 동그라미 하나 있어도 칭찬이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1: 천재예요. 그렇죠? 천재예요.
0: 자, 두 번째 네. 미션은요. 아, 손자분이 자랑스러우시겠어요.
1: 아유,
0: 요 문장은 무조건 또 해줘야 됩니다.
1: 얼마나 이쁘겠어요.
0: Right. 자, 이거 다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그럼 이웃집 할아버지의 손자가 얼마나 재능이 뛰어난지 한번 들으러 가볼까요?
0: Right.
1: 슬기롭게
0: 도전!
2: My grandson drew this.
1: Grandson?
2: Can you believe it?
1: Grandson, 어?
2: My grandson drew this. Can you believe it?
1: 오! 아니, 근데 진짜 나이치고 진짜 재능 있네요.
2: Excuse me, I don't speak your language.
1: Grandson is so young, but...
2: Yes, he's young.
1: He is good. Good.
2: Oh, yes, yeah, yes, yeah, he's yeah, good yeah, for yeah. his age.
1: 손자분이 자랑스러우시겠어요.
2: Sorry.
1: You proud of your, 그, 저기, son, 그, grandson.
2: Oh, proud?
1: Yeah, yeah, yeah.
2: Yes,
1: yeah, yeah.
2: yes, I am. His dream is to be an artist like Bob Ross.
1: Bob?
2: Bob Ross.
1: Bob Ross?
2: Bob Ross is an artist.
1: Artist.
2: So his dream is to be an artist like Bob Ross. I'm very proud, very proud.
1: 그렇게 되라.
2: Yeah, I hope good stuff.
0: 아이고, 반응을 잘 못 쳐줘가지고 할아버지가 실망하셨다고
1: 그러니까
0: 들었어요.
1: 리액션이 중요한데 말이죠.
0: 아, 그러려면 영어 표현이 좀 술술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1: 와우 이런 것들.
0: 그럼요. 네.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 거 잘할 수 있게 제가 표현들 많이 많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1: 네.
0: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My grandson drew this. Can you believe it?
4: He's really talented for his age. You must be proud of him.
3: I am. His dream is to be an artist like Bob Ross.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네.
0: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우리 손자가 이걸 그렸어. 믿겨져? 딱 그림을 딱 보여준 거예요.
1: 너무 자랑하고 싶죠.
0: 그렇죠. 물론 이제 뭐 말도 안 되는 선일 수도 있습니다.
1: 그렇죠.
0: 중요하지 않아요.
1: 네네. My grandson, this. Can you believe it? 믿을 수 있어? 이거는
0: 그렇죠?
1: 딱 보이네요. Grandson이 이걸 그렸다.
0: 그렸다.
1: 그렸다. 그러면은.
0: 동사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1: 그쵸. 과거니까. Draw의 과거. Drew 아닌가요?
0: Draw도 아시는군요. 아주
1: 그럼요.
0: 좋아요. 알겠습니다. 네. 오케이. 지금 그린.

0: 나 이게 아니라 그렸다라고
1: 네.
0: 과거 시제를 잡아봤네요. So 주어는 my grandson이겠고 drew this 보여주면서 믿을 수 있어. Can you believe it?
1: Ooh.
0: Very, very nice. Okay. So 일단은 기본형으로 그리다는 다시 한번 뭐라고요?
1: Draw.
0: Draw가 되겠습니다. D-R-A-W. Okay. 하지만 내 아들은 이걸 그려. 원래 그려. 이런 느낌이 아니잖아요.
1: 그쵸.
0: 그래서 과거형으로 잡기 위해서 중간에 drew. 과거형을 썼습니다. 자, PP 형태까지 해서 우리 교재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1: 네네네. 아유, 이거 나올 줄 알고 제가 미리 생각하고 있었어요.
0: 오케이.
1: Drawn. 오. 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0: 들렸습니다.
1: 네. 너무 자, 당당했네요.
0: 네, 가끔 이렇게 탁탁 쳐줘야 돼요. 네. 자, D-R-A-W-N, drawn. 그래서 draw, drew, drawn. PP 형태는 여러분 아시죠? 자주는 아니어도 우리 계속 이렇게 꺼내서 쓰게 되기 때문에 네. 같이 정리해 두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my grandson이 이걸 그렸다라면서 보여주면서 당연히 믿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여기에
1: 그쵸.
0: 믿을 수 있나 이 사실을 하면서 여기서 is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실을 얘기를 하는 거죠.
1: 네,
0: 그렇죠?
1: 네, 네.
0: 자, 이 can you believe it? 그걸 믿을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believe 뒤부터 없애서
1: 예.
0: 동사를 응용을 할 수가 있겠죠.
1: 오.
0: So can you, can you do something? 뭐예요? 간단하게 can you do something? 뭐뭐?
1: 할 수 있어?
0: 그렇죠. 너는 원래 뭐 하니? 이게 아니라 너 뭐 할 수 있니? 이런
1: 어허.
0: 느낌. 여기서는 너 그거 믿을 수 있니?
1: 그렇죠.
0: 믿을 수 없겠지. 막 이런 느낌인 거죠.
1: 네.
0: So can you 동사 원형. 왕초보 영어의 거의 기본 자세입니다.
1: 네.
0: 이거 무조건 알아두셔야 되고요. 뭐 능력이 되냐, 뭐 가능성이 있냐, 뭐 can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용도로 쓰이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1: 네.
0: 어떤 뭐 드레스를 보셨는데 슬기 씨가 색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랬을 때 와. 이 색을 믿을 수 있어? 이렇게도 쓴단 말이에요.
1: 오.
0: 어떻게 할까요?
1: Can you believe this color?
0: 와, can you believe this color? 이렇게 쓸 수도 있겠고요. 자, 어떤 퀴즈 같은 거 우리 푼다, 해결한다라고
1: 네.
0: 할 때 혹시 동사 아는 거 있을까요? 무슨 문제 같은 거 푸는 거?
1: 풀다.
0: 네.
1: 정답을 맞추는 answer이랑은 다르죠?
0: 아, 다릅니다.
1: 그러면 solute?
0: 비슷한데요.
1: 해결하는 거잖아요.
0: Solution. 아, 걔는 명사예요.
1: 그쵸.
0: Solve.
1: 네. 아.
0: Right. Solve. 그러면 너 이 퀴즈 풀 수 있니? 이거 뭐라 그럴까요?
1: Can you solve this quiz?
0: 그렇죠. Can you solve this quiz? So 이거는 능력이 되니 할 수 있어? 라는 또 느낌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아, 그러잖아. 읽을 때 이거 퀴즈라고 하지 마시고요. 우이를 따로 다 발음해야 돼요.
1: Quiz.
0: Quiz. 그 대신에 빠르게 하는 것뿐이에요. So quiz 아니라 quiz. Quiz. 좀 이런 식으로 퀴 말고요.
1: 우 발음이 많이 들리네요.
0: Yes, yes. 자, 같이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1: 네.
0: Can you believe this color?
1: Can you believe this color?
0: Hey, can you solve this quiz?
1: Can you solve this quiz?
0: All right. 자, 본문도 한번 가볼게요. 아, 자랑스러운 느낌 살려야 돼요.
1: Okay.
0: 아시겠죠? Oh, my grandson drew this. Can you believe it?
1: My grandson drew this. Can you believe it?
0: All right. 자, 이랬을 때, well, yeah. 뭐,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1: 그렇죠. 이거 리액션이 정말 중요합니다.
0: 아주 아주 중요하거든요.
1: 지금은 영어도 가르쳐드리지만 리액션도 같이 가져가세요.
0: 그렇죠.
1: 일석 이조예요.
0: 리액션
1: 예,
0: 클래스입니다.
1: 그렇죠.
0: 자, 나이치고 진짜 재능이 있네요.
1: 그렇죠.
0: 아이가 엄청 어리다고 알고 있는데, 막 이러면서.
1: 너무 좋았어요.
0: 와우! 이런 거 넣어주면 또.
1: 그렇죠. 아, 그 금상첨화죠. He's really for this age.
0: For his age.
1: For his age.
0: Yes.
1: 그의 나이에 비해, 나이치고는 정말 재능 있다.
0: 자, he's really 재능 있어요. 재능 있는 게 나와야 됩니다.
1: 그렇죠. 근데 his면은 비동사인데요.
0: 오오 여기 he is가 나왔죠.
1: 예, he is인데요.
0: 그럼 여기에 지금 뭔가 형용사 같은 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1: 그러니까요.
0: 상태.
1: 재능이 있다.
0: 재능이 있는이라는 게 나와죠.
1: 근데 우리가 뭐 프로그램명도 있지만
0: 네.
1: 그 외에 막 재능 있는 사람들 나와서 오디션하는 게 got talented 이런 거 있잖아요.
0: Got talent?
1: 예.
0: 오케이. Okay.
1: 그러면은 got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동사가 두 개인데요.
0: 그거는 talent가 있나요가 되는 거죠. 재능이 있나요가 되는 거고
1: 그래요?
0: 재능이 있는이라는 형용사를 쓸 수가 있고요. 지금 슬기 씨가
1: 말했죠?
0: Yes.
1: 그럼 뒤에 것만 쓰면 되겠네요.
0: 알겠습니다.
1: talented. 네. 요즘에는 워낙 프로그램명도 그렇고 네. 우리가 일상 쓰는 대화 중에도 영어가 많다 보니까
0: 맞아요. 네. 외래어로 이렇게 해서 자리 잡은 게 은근히 있어요. 근데 맞아요. 이제 다만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조금 모양을 잘못 쓸 때가 많죠.
1: 콩글리시화 된 것도 있고요.
0: 대표적인 케이스로 뭐 congratulations 쓴데 S를 뺀다던가
1: 맞아요.
0: 이런 케이스 많죠. Alright, so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He's really talented for his age. 정답? 맞습니다.
1: 와.
0: 자, talent는 재능이란 명사예요. 근데 네. 그걸 그대로 써버리면 손자분이 재능이다.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쵸?
1: 그러네요. 그러네요.
0: 재능이 있는이라는 형용사가 따로 있어요. ED를 붙여서 talented. So 비동사랑 같이 쓴 거죠. He's really talented. 재능이 있네요. 자, 그리고요. 이 talented 말고 굉장히 비슷한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 한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필기 같이 하시는 거 좋아요. 네. 바로 재능 있는 혹은 타고난이라고 하는 거 힌트 드릴 수 있어요.
1: 힌트를 주셔야 돼요.
0: 네. 자, 우리 슬기가 세상에 태어났구나. 내가 선물을 줘야겠군. 선물을 줘야겠군.
1: 기프트요? 기프트?
0: 한번 go ahead.
1: 기프트라고요?
0: Go ahead.
1: 어? 기프트요? 선물이잖아요, 이거는요. 예.
0: 그렇죠. 자, 근데 이거 이렇게 하면 얘도 명사 되니까 좀 비슷해야 될 것 같아요.
1: 기프티드?
0: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Check this out.
1: 우와.
0: Yes. 우리는 기프트 하면 무조건
1: 선물이에요.
0: That's right.
1: 네.
0: 오케이. 근데 이것도 넌 기프트가 있다라고 해서 명사로 써도 돼요. 하지만 talented처럼 형용사로 만들어서 oh you're really gifted. He's really gifted.
1: 우와.
0: 쓸 수가 있습니다.
1: 우리가 태어나면서 선물을 받고 태어났다
0: 맞아요.
1: 이런 의미예요.
0: 그래서 항상 그렇지는 않은데 섞어 쓰는 사람도 많은데요. Gifted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내가 다른 노력을 안 해도 정말 타고난 수준 있잖아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선물을 받은 것 같은. He's gifted.
1: 와, 약간 얘보다 더 위에 있는
0: 뭔가
1: 칭찬 느낌?
0: 조금 그런 게 있죠. Talented라고 하는 건 노력이 조금 더 들어가
1: 그쵸.
0: 있다가 네. 이제 그건데 그걸로 뭐 굳이 섞어서 안 써도 되지만 진짜 와 쟤는 정말 대박이에요. 별 그것도 없어도 그냥 몸이 그냥 뭐 축구를 하는데 막 팍팍팍
1: 날아다녀요.
0: Gifted 쓰는 경우도
1: gifted.
0: 굉장히 많아요.
1: Yes.
0: 오케이. 자, 그리고요. 여기서 제가 꼭 알려드리고 싶었던 게 사실은 이거예요.
1: 뭐요?
0: He's really talented. 이러고 끝내도 되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나이가 어린데도 그림을 너무 잘 그린다라는 느낌 주면 더 좋잖아요. 기분이.
1: 네.
0: So, 여기 보면 뒤에 for his age. 자, 얘는요. 당연히 응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His, her, 이런 식으로 그렇죠? For their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치면 나이 치고 나이 대비
1: 네.
0: 무슨 느낌인지 알겠나요, 여러분들? 오케이
1: yes.
0: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 여자아이는 그의 나이 치고는 굉장히 뭐 키가 크다라고 얘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거는 어떤 물건 가격 치고는 물건이 뭐 퀄리티가 별로 안 좋네요. 이렇게도 쓸 수가 있어요. 오케이? So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방금 제가 드린 겁니다. 그녀는 매우 키가 커. 그녀의 나이 치고. 그러면은 네. 그녀는 굉장히 키가 크다. 뭐 한번 해보세요. 틀려도 돼요?
1: She is very tall.
0: She's very tall, right?
1: Yeah.
0: 그녀의 나이 치고 그러면
1: For her age.
0: 그렇죠. For her age.
1: Mm-hmm.
0: 이거 한번 해볼게요.
1: 네.
0: 혹시 사람이 되게 성숙한 거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 사람 되게 성숙하다 할 때?
1: 성숙하다?
0: Mm-hmm.
1: 몰라요.
0: 오케이. Mature 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1: Mature.
0: 그런데 성숙하지 못할 때는 그 앞에 I am을 또 붙입니다.
1: Immature.
0: Immature 이라고 쓰면 성숙하지 못한이에요.
1: 네.
0: 자, 그는 그의 나이치고 성숙하지가 못해. 무슨 애 같아. 그러면서
1: 네.
0: Immature 하다.
1: 예. He didn't.
0: Hold on. Immature 자체가 이미 성숙하지 않은이에요.
1: 알라이트?
0: Not 안 써도 돼요.
1: 네.
0: 자, 그는 엄청 immature하다.
1: 아, 그러네요.
0: Uh-huh.
1: He is immature.
0: 오케이, 그의 나이치고.
1: For his age.
0: For his age.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부정적인
1: 네.
0: 거에도 쓸 수가 있죠. 저는 여기에 뭐 so 같은 양념을 더 치긴 했는데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오케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She's very tall for her age.
1: She's very tall for her age.
0: He is so immature for his age.
1: He is so immature for his age.
0: Okay. 자, 그리고 참고로 이거는 사람한테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뭐 물건이나 가격 이런 거에도 쓴다 그랬잖아요.
1: 네.
0: So this steak is pretty good for the price. 이거 어떤 뜻일까요?
1: 이 가격치고는 스테이크가 꽤 좋네요.
0: 그렇죠.
1: 질이 좋다.
0: 너무 저렴해서 맛은 별로겠지 했는데 맛있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1: 이 말은 너무 많이 쓰는 말인데.
0: 많이 쓰죠. 그렇죠.
1: 우와.
0: Okay, you guys.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He's really talented for his age.
1: He's really talented for his age.
0: All 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비토와 트레이닝 할게요.
2: My grandson drew this. Can you believe it? My grandson drew this. Can you believe it?
0: 자, 다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1: 네.
0: 손자분이 자랑스러우시겠어요? 이거는 그냥 암기해도 돼요.
1: 네. 그래요? You must be of him. 자랑스럽다 할 때,
0: 네.
1: proud. proud 쓰는 거예요.
0: 오케이, 오케이. 예. 그런 거예요?
1: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be proud of. 이거 많이 외웠던 기억나요?
0: 그렇죠.
1: 예, 예 그래서 proud.
0: 아, proud입니다.
1: Yes.
0: road 아니라
1: proud. proud.
0: Oh, you must be proud of him.
1: Mm-hmm.
0: 정답. 맞습니다.
1: Yeah.
0: Okay. 자, 자랑스러운이라는 형용사인데 형용사만 알면 의미가 없습니다. You must be proud 해도 이해는 해요. 하지만 누가 proud 하냐? 그가 proud 하다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덩어리로 항상 뭐 학창 시절이나 이럴 때 보통
1: 맞아요.
0: be proud of까지 이제 쓰게 되죠. 예를 들어서 난 내 자신이 자랑스러워. 이런 attitude 좋아요.
1: 네.
0: 어떻게 할까요? 나 내 자신이 자랑스러워.
1: I'm proud of myself.
0: That's right. I'm proud of myself.
1: Yeah.
0: 자, must be 이것도 해볼게요.
1: 네?
0: 분명히 그러겠군요. 이렇게 해서 당신 아들이 분명히 자랑스럽겠군요.
1: You must be proud of your son.
0: Your son. 이렇게도 만들 수 있어야겠죠.
1: 네.
0: 그렇죠? 오케이. 자, 일단 간단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I am proud of myself.
1: I am proud of myself.
0: You must be proud of your son.
1: You must be proud of your son.
0: Right. 그리고 오늘은 제가 이거 이 명작을 따로 준비하진 않았어요. 이것만으로도 좀 충분하기 때문에 여기서 must를 썼어요.
1: 네.
0: 그럼 확신이 올라가나요? 떨어지나요?
1: 완전 올라가죠.
0: 네. must라고 하는 건 분명히 뭐뭐이겠구나.
1: 네.
0: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 빼고 그냥 you are proud of him 하면 어색하지 않아요?
1: 예. Yes.
0: 당신은 그가 자랑스럽습니다.
1: Mm-hmm.
0: 그냥 팩트를 얘기를 한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1: Yes.
0: So you must be proud of him. 이거는 나중에 또 나올 때 따로 이 명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것만 보여드릴게요. must be. 이게 might be보다 확신이 확 올라간다는 거.
1: 네.
0: 분명히 뭐뭐 하겠구만. 이거고요. Might be는 뭐 할지도 모르겠네. 이런 식으로 확신이 많이 떨어집니다.
1: 네.
0: 교재 같이 넣어두시면 좋습니다. 자, 같이 한번 가볼게요. You must be proud of him.
1: You must be proud of him.
0: Alright. 자, 이랬을 때 문장 하나 남아있습니다.
1: 네.
0: 굉장히 좀 공감이 가는 내용이 아마 들어가 있을 건데요.
1: 네.
0: Which is... 그럼 손자 녀석 꿈이 밥 로스 같은 과가가 되는 거야. 네. 혹시 이분 아시나요? 이 밥 로스 참 쉽죠? 이렇게 하시는 분 있어요.
1: 예전에
0: 우리 그 밥 아저씨라고
1: 예.
0: 부르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수염 많이
1: 알죠.
0: 하시고 지금은 세상을 떠나셨지만
1: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잖아요.
0: 너무너무 좋아했고요.
1: 맞아요.
0: 진짜 그림을 그릴 때 너무 쉽죠. 이렇게 just like that.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1: 저도 기억나네요. I am. 그럼 his dream is 그의 꿈은 to be on like Bob Ross.
0: Right.
1: 여기서 끊을까요?
0: 오케이. Okay. 굉장히 좀 길어 보이긴 하지만 그렇지 그쵸? 않아요. 일단은 보세요. I am
1: 네.
0: 하고 나서 이제 his dream is 뭐뭐다. 사실 여기서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1: 네.
0: 자, 일단 이거 뭐예요?
1: 그의 꿈은
0: 뭐가 되는 거죠? To be what?
1: 화가가 되는 거.
0: 그렇죠.
1: 그러면
0: 뭐가 필요해요?
1: 화가.
0: 음흠.
1: 나 화가. 화가가 뭘까요?
0: 네. 이게 그냥 예술가라고 하시면 돼요.
1: 언이네.
0: 그렇죠.
1: Artist.
0: 이유가 있겠죠?
1: 네.
0: Uh-huh.
1: An artist like Bob
0: like
1: Ross.
0: Who? Bob Ross. Yeah.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So, 정답. That's right. 뭐 예술가, 화가, artist라고 얘기를 할 때 artist라고 해도 전혀 틀린 거 아닙니다. 원래는
1: 네.
0: 엄밀히 따지면 그게 더 깔끔한 발음이긴 해요. artist, right? 하지만 빠르게 읽게 되면 T가 flap 현상이라고 해서 리을 비슷하게 발음이 될 수 있어요. So 부드럽게 try만 해볼게요. artist보다 artist인 것처럼.
1: 네.
0: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artist. Artist.
1: Artist. Artist.
0: 오, 발음 좋아요. 네. Okay. So his dream is 이거다. 일단은 근데 이거 출발하기 전에 얘를 잠깐 걷어낼게요.
1: 오.
0: I am. 이랬잖아요. I am이 뭘 지금 줄인 것 같아요? 혹시 상상 가능하나요?
1: I am proud of my son.
0: Oh.
1: Yeah.
0: Go ahead, please.
1: 그쵸.
0: 이거는 여러분 필기 한번 하는 거랑 그냥 머리로 하는 거는 다른 겁니다.
1: Yeah.
0: Of my son. Right. Because 전에 oh, you must be proud of him.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So 이것을 줄여서 그냥 oh yes I am. 그리고 이제 해도 늦지 않은 거예요. 그의 꿈은 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자, 그의 꿈은 뭐가 되는 것이다. 근데 이거 말고도 우리 꿈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1: 네.
0: So, 내 꿈은 뭐가 되는 거야. Okay? So 내 꿈은 뭐야? 이게 아니라 뭐가 되는 거야.
1: 훨씬 구체적이에요.
0: 그렇죠. So 네. my dream is to be 무엇? Okay? So 당연히 여기서 명사는 사람을 나타내는 뭔가가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My dream is to be someone. Be라고 하는 게 이다도 되고요. 되다란 뜻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 꿈은 선생님이 되는 거야.
1: My dream is to be a teacher.
0: 그렇죠. My dream is to be who? A teacher.
1: Yes.
0: Right? 자, how about this?
1: Like my you.
0: Oh, like my you.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1: 예.
0: 자, 그녀의 꿈은 의사가 되는 거야. 자, 이번에는 그녀의 꿈입니다. 이거 네. 바꿔봤어요.
1: Her dream is to be a doctor.
0: 그렇죠. My만 하는 게 아니라 his만 하는 게 아니라 her dream
1: yes.
0: is to be a doctor. 나쁘지 않죠, 그렇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1: My dream is to be a soccer player.
0: 당신 같은?
1: Like you.
0: Like you. 와,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팬인 어떤 스타를 만났을 때 이런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1: 그렇죠. 그분들 정말 기분 좋으시겠어요.
0: 그럼요. 그렇습니다.
1: 네.
0: Right? So 이런 식으로 like 누구 같은 거. 여기서는 like Bob Ross, 유명한 아티스트. 누군가를 대는 거. 이렇게 하면 너무 좋죠. 그렇죠?
1: 네.
0: 자, 읽어보겠습니다. I am. His dream is to be an artist like Bob Ross.
1: I am. His dream is to be an artist like Bob Ross.
0: All right. 자, 두 문장 또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하겠습니다.
2: You must be proud of him. You must be proud of him. I am. His dream is to be an artist like Bob Ross. I am. His dream is to be an artist like Bob Ross.
0: 네, 미션 정리할게요. 나이치고 진짜 재능 있네요.
1: He's really talented for his age.
0: Alright. 자, 두 번째는 손자분이 자랑스러우시겠어요.
1: You must be proud of him.
0: Alright.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My grandson drew this. Can you believe it? My grandson drew this. Can you believe it?
2: He's really talented for his age. He's really talented for his age. You must be proud of him. You must be proud of him.
0: I am. His dream is to be an artist like Bob Ross. I am. His dream is to be an artist like Bob Ross. 네, 입으로 직접 참여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Alright. 자, 굉장히 실용적이죠. For one's age. 나이 치고, 뭐, 나이 대비.
1: Yes.
0: 한번 가볼게요. 걔는, 그녀는 나이 치고 아주 키가 커. 그녀는 아주 키가 커.
1: She is very tall.
0: 그녀의 나이 치고는.
1: For her age.
0: For her age. For를 흡수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는 나이 치고 진짜 재능 있네요. Really를 좀 넣어서. 그는 정말 재능이 있다.
1: He is really talented.
0: 그의 나이 대비.
1: For his age.
0: There you go. 자, 미성숙한 것은 immature이라고 했었죠.
1: 네.
0: 자, 그는 나이 치고 엄청 미성숙해.
1: He is immature.
0: Uh-huh.
1: For his age.
0: There you go. Again, so는 굳이 안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1: 아, yes.
0: Alright. 자, 같이 읽어볼게요. She is very tall for her age. He is really talented for his age.

0: He is so immature for his age. 네, 다음은요. Be proud of someone, right? 가보겠습니다. 난 내 자신이 자랑스러워.
1: I am proud of myself.
0: Alright, I am proud 아니라 proud of myself. 자, 그가 자랑스러우시겠어요? Must를 좀 넣어야 되겠죠.
1: You must be proud of him.
0: 그죠? You must be proud of him. 여자면은 her로 바꿔주면 되겠고요.
1: Yes.
0: 자, 아드님이 자랑스러우시겠어요?
1: You must be proud of
0: 당신의 아들,
1: your son.
0: Your son. 읽어볼게요. I am proud of myself. You must be proud of him. You must be proud of your son. OK, 수고하셨습니다. 자,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2: My grandson drew this. Can you believe it?
3: He's really talented for his age. You must be proud of him.
2: I am. His dream is to be an artist like Bob Ross.
0: 미션 해결할게요.
1: 슬기롭게 미션 해결!
4: My grandson drew this. Can you believe it?
1: Oh, he's really talented for his age. You must be proud of him.
4: Oh, I am. His dream is to be an artist like Bob Ross.
1: Wow, really?
4: Yeah.
1: Whoa.
4: What do you think?
1: Yeah? Yes, yeah. Good. Yeah. Yes.
0: Oh, great job, you guys.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자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저기서 잠깐 기다려라는 문장이었는데요. Wait over there for a sec.
0: Alright, wait over there for a sec. Okay, over는 빼서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1: 네.
0: Alright. 자, 그러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Be proud of 뭐 someone or something 요거 활용해서
1: 네.
0: 다음 영작 해주세요. 우린 내가 자랑스러워.
1: 오.
0: 우린 내가 자랑스러워.
1: 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많이 많이 응용해 주세요.
1: 네.
0: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1: See you.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수학입니다. 잊지 않고 이 강의를 찾아와준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 또 어떤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하죠? 바로 로그인 보겠습니다. 자, 로그인할 때마다 기대되는 그림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 일상 속에서 자주 경험하게 되는 상황을 선생님이 매번 이렇게 준비해 오는데 이런 상황이 있는지 한번 우리 친구들의 경험 속에서 떠올려 볼게요. 뭔가 친구 간에 어떤 일로 다툼이 있었나 봐요. 생각해 보니까 내가 좀 심하게 잘못했네. 그래서 용기를 내서 한번 사과를 해야지라고 친구 앞에 딱 섰는데 친구야 저기 점점점

점점점점 말이 안 나와. 어떻게 말을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포기다. 생각해보니까 안 되겠어. 포기. 그러다가 어색한 관계가 일정 기간 지속돼서 좀 괴로웠던 경험 있죠? 선생님도 학교 다닐 때 있었던 것 같은데. 자, 우리 친구들 이와 비슷한 상황 많이 겪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또 집에서 부모님께 뭔가 내가 속상한 말을 하고 싶은데, 속상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꺼내야 될지 모르겠어, 그 말을. 그래서 방문을 그냥 쾅 닫고 그냥 자기 방에 들어가 버려. 부모님도 답답하고 본인도 답답해. 이렇게 어색함과 답답함을 풀어줄 수 있는 멋진 해결책 없을까? 이번 시간에 그 해결책을 드립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본방 시작하겠습니다. 경청과 공감 했어요. 경청과 공감. 그 전에 우리 지금 친구의 마음을 여는 대화법 해가지고 이 강의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대화라는 것은 서로 마주 대화해서 말을 주고받는 거. 내가 말을 하고 상대방의 말을 듣고 이러면서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말을 하는 것과 말을 듣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 물론 상황에 따라 정답은 달라질 수 있는데, 대체로는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들어야 될까를 염두에 두고 지금부터 선생님이 설명해 준 내용을 잘 들으면 됩니다. 잘 들어야 돼요. 알겠죠? 경청부터 보겠습니다. 경청. 상대방의 말을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해, 내귀 열려 있어 이게 아니라 마음을 열고 집중하며 듣는 것이래요. 마음을 열고 집중하며 듣는 것. 경청 한자어죠? 사전 살펴보겠습니다. 기울 경자를 씁니다. 기울일 경자, 기울 경자, 들을 청자를 써요. 들을 청. 그래서 귀를 기울여 들음. 귀를 기울여서 들으려고 노력하면서 듣는 거야. 그냥 내귀 열려 있으니까 들린다 이게 아니라 내가 신경을 써서 듣는 거예요. 경청. 그다음에 공감, 공감. 상대의 감정과 입장을 이해하고 함께 느끼며 반응하는 것, 공감. 사전에 찾아보면 함께 공, 느낄 감, 남의 감정, 의견, 주장 따위에 대하여 자기도 그렇다고 느낌, 나도 너와 함께 그 똑같은 느낌 받고 있어 라고 자기도 그렇다고 느끼고 또는 그렇게 느끼는 기분을 공감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을 잘 듣는다는 것,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 이렇게 상대방의 말에 일단 귀를 기울여주고 경청하고 그리고 상대방의 감정과 입장에 공감을 하면서 듣는 것이라고 할수 있어요. 쉽죠? 말을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대화가 성공적으로 잘 진행되고, 그다음에 그 대화를 통해서 그 관계가 더 돈독해지는 것이거든요. 자, 듣기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다면 바람직한 듣기 태도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공부해볼 필요가 있겠죠? 바람직한 듣기 태도 살펴보겠습니다. 시선 맞추기. 먼저 시선을 맞추고 대화를 나누는 게 좋아요. 친구가 말하고 있는데 나는 막 핸드폰 하면서 막 하고 있어. 그러면 말하는 사람 맥이 빠지겠죠. 시선을 맞춰주는 것만으로도 내가 지금 너의 말을 집중해서 잘 듣고 있어. 이런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과 대화할 때 가급적 시선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다. 일단 두 번째, 비언어적 반응 그랬는데 요 말이 좀 비언어적? 이것도 뭔 뜻이지? 물론 잘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처음 들었는데 비언어적 반응? 이게 뭐야? 언어적 반응은 우리가 말로 하는 거죠. 글로 쓰거나 말로 하는 게 이제 언어적으로 의사소통하는 거죠. 그런데 의사소통하는 방식에는 말을 주고받으면서, 그러니까 언어적 의사소통이 있는가 하면 비언어적 소통 방식도 있어요. 비언어라는 건 언어가 아니야. 비, 아닐 비자를 써요. 언어가 아닌데 언어와 같이 내 의사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도 해. 대표적인 게 뭐냐면 고개 끄덕임, 몸짓, 몸짓. 표정, 표정, 손짓. 그렇죠? 선생님이 강의할 때 비언어적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죠. 이렇게 고개 끄덕임, 표정 등으로 공감을 표현할 수 있다. 비언어적 표현이라고 한다. 이런 걸또 알아두세요. 반영하기. 반영이라는 말은 비춰준다는 거예요. 비춰줘. 상대방이 한 말을 내 말로 바꿔서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의 말을 잘 듣고 이렇게 내가 요약도 하고 내 말로 바꿔서 전달하고 있잖아. 나 이렇게 지금 열심히 듣고 있다라는 걸 상대방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친구가 내 말을 오해해서 당혹스러웠다는 거지 하면서 친구가 속상해하는 내용을 쫙 듣고 나서 그것을 간단하게 자기 말로 바꾸어서 돌려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 이해하고 있는 거 맞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열린 질문. 질문을 하는데 질문하면 일단은 질문을 받았을 때 상대방이 받는 부담은 있거든. 대답해야 되나? 이런 부담은 있거든. 열린 질문. 그러니까 열려 있어. 답이 없어.

앞장르가 아니에요. 더 이야기하고 싶어지도록 유도하는 질문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엔 어떻게 됐어? 하면서 상대방이 힘을 내서 계속 말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격려해 주는 거, 이게 열린 질문하기의 역할이다 보면 되겠죠. 시선을 맞추고 비언어적 반응을 보이고 반영하고 또 열린 질문을 하고 이런 태도들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더 진솔하게 자기 마음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또잘 들어줌으로써 상대방에게 좀더 공감을 나타내는 반응을 또 해줄 수 있고 이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아까는 바람직한 우리가 해야 될 태도였다면 지금 피해야 할 듣기 태도가 또 있어요. 몇 가지 정리해봤는데 상대의 말을 자르거나 끊기. 그만해. 상대가 말하고 있는데 야야 됐어 됐어 하면서 상대가 말하고 있는 걸 끊어. 그러면 상대가 위축될 수 있지. 말하기 싫어져요. 야야 그거 나도 알아. 걔가 원래 그래. 그러면서 막 끊어버려. 중간에 한참 말하고 있는데 끊어버려. 그럼 안 되죠. 내 이야기로 화제 돌리기 그랬는데 아니 지금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고 경청하고 거기에 공감을 해줘야 되는데 상대가 무시당한 느낌을 느낄 만큼 자기 이야기로 확 바꿔버려 화제를. 나도 저번에 그 친구랑 싸웠는데 내 얘기 들어봐. 그러면서 상대방이 지금 속상해서 뭔가를 말하려고 하는데 뚝 끊고 자기 얘기를 막 해요. 이런 것도 안 돼. 나빠요. 마지막으로 충고 해결책을 먼저 내놓기 했는데 상대방이 뭔가 고민이 있어가지고 속상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내게 무슨 말을 해. 그러면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보고 상대방이 그 요구하는 게, 요청하는 게 뭘까, 필요한 게 뭘까 생각하면서 거기에 적절한 조언을 해주면 좋을 텐데 상대방의 마음을 아직 다 전해듣지도 않았는데 성급하게 그냥 네가 먼저 사과하면 되잖아. 뭐 그런 거 같고 그래. 그냥 먼저 사과해, 사과해. 이런 식으로 충고나 해결책을 먼저 내놓는 것도 피해야 한다.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 함께 공부했던 내용들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 대화법 중에서 일단 잘 듣는 거, 공감과 경청에 대해서 말했죠. 경청을 통해서 일단 상대방의 말을 잘 들었으면 공감하는 반응을 보여줘야 돼요. 공감이란 상대의 감정과 입장을 이해하고 함께 느끼며 반응하는 것을 뜻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바람직한 듣기 태도 네 가지 정도 선생님이 알려줬죠. 시선을 맞춰라, 시선을 맞춰라. 딴짓하면 안 돼. 그다음 비언어적 반응, 고개를 끄덕인다거나 아니면 그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표정을 보여주면 돼요. 그 다음에 반영하기, 상대방의 말을 자기 말로 바꿔서 돌려주는 거. 열린 질문하기, 상대방이 더 말을 잘할 수 있도록 열린 질문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의 내용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댓글 미션 나갑니다. 자, 따뜻한 그림이 나가고 있죠? 내가 뭔가 속상하고 맺힌 게 있어. 그래서 친구에게 하소연하듯이 막 말했는데 고맙게도 친구가 내 말을 잘 들어줘서 내 마음이 풀렸던 아름다운 경험. 이 경험이 있으면 우리 댓글로 남겨서 따뜻한 대화의 순간들을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좀더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잊지 말고 선생님을 꼭 다시 만나러 오는 겁니다. 안녕!

얘들아 왔어. 이모 놀랐어? 교양이 넘쳐나지 이모가. 아니 이모가 책 읽다가 조금 느낌이 오면 이렇게 리코더 연주를 조금 해.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함이랄까? 얘들아 너희들 중에도 리코더 연주할 수 있는 친구들 있어요? 있으면 손좀 들어봐. 어머 이렇게 많구나. 너희들 교양이 대단한데? 그러면 있잖아 이모가 좋은 생각이 있는데 우리 이제 1학기 국어 공부도 거의 끝나가는데 문어 음악단을 만들어서 리코더 연주에 한번 해보면 어떨까? 너무 재밌지 않을까? 같이 국어 공부

하고 했던 생각과 느낌도 나누고 함께 한 마음으로 리코더 연주도 하고 너무 좋겠다. 너희들도 생각해봐, 알았지? 자, 어쨌든 오늘 이모가 책 추천해 줄게요. 우리 친구들 어떤 책 읽고 싶어요? 오늘은 이모가 어떤 책을 추천해 줄까요? 응? 음악회를 소개하는 기사문을 추천해 달라고? 음악회라, 음악회라. 방금 딱 생각나는 음악회 속에 기사문이 있어. 바로 요거야, 요거. 요 기사문. 우리가 함께한 연주회. 우리 이 기사문 읽으면서 우리 친구들도 학급에서 있었던 일한 가지 떠올려 보면서 기사문 쓰기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이제 그럼 오늘도 우리 자신감 가지고 글쓰기에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보자, 알았지? 화이팅! 친구들, 안녕하세요. 책은 재미있게 읽어주고 국어 개념은 쉽게 설명해주는 혜은 선생님입니다. 오늘 문어 이모님께서 추천해주신 우리가 함께한 연주회라는 글 우리 공부해보도록 해요. 자, 그런데 그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마음쓰기라는 글 마무리하지 못했죠? 자, 오늘 우리 이 글부터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석빈이가 지우에게 편지를 썼는데요. 누나의 조언을 듣고 다시 편지를 쓰기로 했죠. 자, 고쳐쓰기 석빈이가 잘할 수 있을까요? 지우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을까요? 지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교재 160쪽이고요. 마음쓰기라는 글 이어서 읽습니다. 나는 마음을 고쳐잡고 차분히 글을 다시 쓰기 시작했다. 반성하는 마음으로 깊이 그리고 오래 생각했다. 또 글을 읽게 될 지우의 마음을 생각하며 써 나갔다. 자, 우리 석빈이의 태도를 통해서 바람직한 글쓰기의 태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친구들, 우리가 글을 고쳤을 때는요, 석빈이처럼 반성하는 마음으로 깊이 오래 생각해야 돼요. 깊이 오래 생각하면서 글을 써야 합니다. 자, 그리고 지우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썼다고 하죠? 이처럼 글을 읽을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글쓰기 과정을 되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두 가지 태도 우리 친구들도 명심합니다. 결국 잠잘 시간이 다 되어서야 누나에게 새 글을 보여줄 수 있었다. 누나에게 글을 주자마자 바로 잠자리에 뻗어버리는 바람에 누나의 소감이 어땠는지 모르겠다. 석빈이가 정말 열심히 편지를 썼나 봐요. 자, 보여주자마자 잠들어 버렸대요. 굉장히 피곤했나 봐요. 누나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것 같기도 하다. 자, 누나의 이 부분을 통해 우리는 석빈이가 아, 이번에는 글을 잘 썼구나 알수 있겠죠. 잠에 빠지기 직전에 누나가 키득거리며 말하는 게 귀에 들려왔다. 자, 누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히히, 이 정도면 꿈에서 지우랑 만나겠는걸. 자, 누나의 말을 통해서 알수 있어요. 석빈이가 이번에 편지를 썼을 때는 지우의 마음을 잘 헤아리면서 썼나 봐요. 자, 누나의 말을 통해, 석빈이가 이번에는 정말 좋은 글을 썼구나 알수 있겠네요. 자, 우리 여기까지 읽었는데요. 우리가 읽은 부분을 통해서 알수 있었던 바람직하게 글을 고쳐 쓰는 올바른 태도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 글을 고쳐 쓰는 올바른 태도. 어떻게 고쳤어요? 글을 고쳐 쓰기 할 때는요, 반성하는 마음으로 깊이 생각을 합니다. 깊이 생각하면서 고쳤어야 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읽는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며 글을 써야 돼요. 우리 친구들도 고쳐쓰기 할 때는 이두 가지의 태도를 가지고 고쳐쓰기 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49번입니다. 이 글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에는 동그라미 표, 알맞지 않은 것에는 가위표 하시오. 1번, 나는 지우에게 차분히 편지를 다시 썼다. 맞죠? 2번, 나는 누나에게 글을 보여주고 소감을 들었다. 소감은 듣지 못했어요. 보여주고 바로 잠자리에 뻗는 바람에. 자, 그리고 3번, 누나는 키득거리며 편지가 재미없다고 하였다. 자, 이런 말은 안 했죠. 4번, 나는 잠잘 시간이 되어서야 편지를 다쓸수 있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50번 문제 풀어볼게요. 누나가

기억처럼 말안 까닭은 무엇입니까? 자, 누나 이렇게 말했어요. 이 정도면 꿈에서 지우랑 만나겠는걸? 자, 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지우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잘 썼기 때문에, 이 편지를 통해서 지우의 마음이 풀릴 것 같이 잘 썼기 때문에. 자, 1번, 편지를 읽고 지우가 화낼 것 같아서 아니고요. 2번, 편지를 읽고 지우가 속상해 할것 같아서 아닙니다. 3번, 지우가 편지의 내용을 물어볼 것 같아서 아니고요. 4번, 편지를 읽으면 지우가 슬퍼할 것 같아서 아니죠. 5번, 지우의 기분이 풀릴 정도로 편지를 잘 써서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51번 문제입니다. 자신이 누나라고 상상해 석빈이에게 하고 싶은 말을 쓰시오. 자, 우리 친구들이 석빈이 누나예요. 석빈이에게 조언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석빈이가 고쳐쓰기를 해왔어요. 그리고 정말 괜찮은 글을 썼어요. 자, 석빈이에게 뭐라고 할 거예요? 선생님은요,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고쳐쓰기 해서 좋은 글을 쓴 석빈이에게 칭찬하는 말을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끝까지 글쓰기 과정을 돌아보며 고친 너의 모습이 정말 멋져. 이렇게 칭찬할 것 같아요. 친구들도 말 상상해서 적어 보세요. 자, 52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쓰기 과정을 되돌아보는 태도로 알맞은 것에 모두 동그라미 표하시오. 자, 우리 석빈이의 이야기를 통해서 쓰기 과정을 되돌아보는 올바른 태도를 공부했습니다. 자, 1번, 읽는 사람의 마음을 생각한다. 맞죠? 2번, 쓰는 사람의 마음을 생각한다. 쓰는 사람이 아니라 읽는 사람의 마음을 생각해야죠. 3번, 반성하는 마음으로 깊이 생각한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52번까지 풀었고요. 자, 우리 석빈이가 고쳐쓰기 한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글입니다. 자, 석빈이가 어떻게 고쳐쓰기 했는지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지우야, 안녕. 나는 석빈이야. 자, 이렇게 받는 사람, 쓴 사람을 밝혔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 이어서 읽을게요. 내 색연필이 망가져서 많이 속상했지? 어우, 석빈이가요, 지우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헤아리는 말을 해주면 지우가 이 부분에서 마음이 녹을 것 같아요. 어우, 내 마음을 알아주다니. 자, 이렇게 헤아리는 말 너무나 중요하죠. 너의 소중한 물건을 떨어뜨려서 정말 미안해. 자, 미안하다는 말 해주고 있고요. 왜 미안한지 이유까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소중한 물건 떨어뜨려서 미안해. 앞으로는 조심할게. 자, 석빈이가 다짐도 이야기를 하지요. 자, 그리고 똑같은 물건은 아니겠지만 다시 사주고 싶어. 그렇게 해서라도 내 마음이 풀렸으면 좋겠어. 자, 어때요? 이 미안한 마음을요, 말로만 하기 부족해서 이렇게 행동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 석빈이가 진짜 나에게 미안하구나. 그 마음이 정말 잘 전달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정말로 미안해. 다시 한번 미안한 마음을 표현을 했습니다. 자, 어때요, 친구들? 석빈이 글 굉장히 잘 썼죠? 고쳐쓰기를 해서요, 이렇게 훌륭한 글이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글쓸때 고쳐쓰기 하면 훨씬 더 좋은 글쓸수 있어요. 우리 이번에는요, 석빈이가 이제까지 썼던 글, 가, 나, 다를 비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석빈이는요, 제일 처음에 가라는 쪽지를 줬어요. 자, 그런데 너무 성의가 없었죠. 너무 간단하게 썼죠. 그래서 누나의 조언을 듣고 나라는 글을 썼어요. 그런데 이 글은요, 변명이 가득한 글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차분히 생각하면서 다라는 아주 훌륭한 글을 썼습니다. 자, 그럼 가, 나, 다의 같은 점은 무엇인가요? 일단, 미안하다는 표현은 새 편지에 다 있습니다. 지우야, 미안. 미안. 미안해. 자, 새 편지에 다 미안하다는 말을 했어요. 자,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사람과 이 편지를 쓴 사람은 같습니다. 자, 같은 점을 보자면, 글쓴이와, 자, 글쓴이는 석빈이죠. 읽는 사람, 지우. 글쓴이와 읽는 사람이 같습니다. 또, 미안이나 미안해와 같은 사과 표현을 썼다는 것은 같은 점입니다. 자, 그런데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가와 나의 다른 점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가와 달리 나에서는 글쓴이를 밝혔죠? 그리고 나에서는 실수로와 같은 표현을 쓰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 변명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나와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단은 읽는 사람의 마음을, 지우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글을 썼다는 점이 다른 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쳐쓰기를 통해서 좋은 글을 쓴 석빈이에게 칭찬하는 말을 해주고 싶네요. 친구들도요, 석빈이처럼 어떤 글을 쓸 때, 글쓰기 계획을 세우고 나의 쓰기 과정을 되돌아보면서 좋은 글을 쓸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53번입니다. 글 다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글 다는 석빈이가 최종적으로 쓴 글이었죠. 자, 1번. 앞으로의 다짐이 나타나 있다. 맞습니다. 앞으로는 조심할게 다짐 있고요. 2번. 자신의 실수를 변명하고 있다. 자, 자신의 실수를 변명하는 글은 글 나였습니다. 아니죠. 속상한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다. 맞아요. 내 색연필이 망가져서 많이 속상했지. 이렇게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습니다. 4번. 까닭을 들어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맞아요. 너의 소중한 물건을 망가뜨려서 떨어뜨려서 정말 미안해. 이렇게 까닭을 들어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고요. 5번. 미안한 마음을 행동으로 표현하고 싶어 한다. 맞아요. 똑같은 물건이 될 수는 없지만 다시 사주고 싶다. 자, 이런 표현이 있죠? 미안한 마음을 행동으로, 똑같은 물건을 사주는 행동으로 표현하고 싶어 합니다. 자, 그래서 알맞지 않은 것 2번이 되겠네요. 자, 이어서 54번입니다. 이 글을 쓰고 난뒤 석빈이의 마음을 바르게 짐작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자, 이 글을 쓰고 나서 석빈이의 마음 어떠할까요? 많은 고민 끝에 굉장히 좋은 글을 썼어요. 뿌듯하겠죠? 자, 진아, 지우가 화를 낼까봐 불안할 것 같아? 아닙니다. 희태, 진심을 담은 편지를 완성해서 뿌듯할 것 같아. 맞아요. 서준, 누나에게 글을 고치라고 계속 지적받아서 속상할 것 같아? 아닙니다. 누나가 마지막 글을 보고 난 뒤에는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고, 이 정도면 지유와 꿈에서 만나겠는걸? 이렇게 좋은 말을 해주었어요. 자, 따라서 이거 아니죠? 바르게 짐작한 친구 누구예요? 희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희태. 자, 그러면 이어서 55번 문제입니다. 이 글을 읽은 지유의 마음을 짐작한 것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시오. 자, 다 편지를 받으면 지유의 마음 어떨까요? 선생님이 지유라면 많이 위로가 되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속상한 마음이 많이 가라앉을 것 같아요. 자, 1번. 석빈이를 걱정하는 마음? 석빈이를 걱정하는 마음은 아니죠. 2번. 석빈이에게 화가 나는 마음? 이렇게 사과 편지를 잘 썼는데요. 3번, 석빈이를 용서하고 싶은 마음. 네, 선생님도 이런 마음이 들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56번입니다. 글 가나다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생각하며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보기 위해서 골라 쓰시오. 자, 글 가나다는 석빈이가 쓴 글이에요. 글 가를 먼저 썼고, 그 다음에 고쳐쓰기에서 나, 고쳐쓰기에서 다라는 글을 썼죠. 자, 같은 점은 무엇이었죠? 일단 글쓴이와 읽는 이가 같았어요. 석빈이, 지우. 그리고 같은 점은 셋다 미안해와 같은 무슨 표현? 그래요. 사과 표현을 썼어요. 사과하는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미안해는 세 글에 다 들어가 있었죠. 자, 그런데 다른 점. 일단 가와 나의 다른 점. 자, 가와 달리 나에는 뭐를 밝혔죠? 지우야. 나 석빈이야라고 글을 쓴 사람 글쓴이를 밝혔어요. 자, 글쓴이. 자, 그리고 나와 다를 비교하면 자, 다는요. 누구의 마음을 생각하며 썼죠? 그래요. 지유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썼죠? 즉, 읽는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며 썼습니다. 읽는 사람. 자, 이렇게 보기에서 찾아서 빈칸 채워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선생님이 쓰기 계획을 세우고 글을 쓰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알려줄게요. 자, 우리가 마음 쓰기에서 읽었던 것처럼 우리가 글을 쓸 때에는 석빈이처럼 글쓰기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쓰기 과정을 돌아보면서 글을 고쳐 쓰면 훨씬 훌륭한 글을 쓸수 있다고 했어요. 자, 지금 민혜와 준영이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거든요.

어떻게 계획하는지 우리가 그 과정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민혜, 책을 읽고 떠오른 생각을 표현해 보자. 나는 그림으로 표현할 거야. 자, 지금 민혜와 준영이는요, 책을 읽었어요. 그리고 든 생각을 표현할 건데, 민혜는 그림으로 표현한대요. 자, 그러면 준영이는 무엇으로 표현할까요? 나는 글로 써볼게. 아, 민혜는 그림, 준영이는 글로 써본대요. 책을 읽고 든 생각을요. 자, 그래서 준영이도 계획을 세워본대요. 지금 민혜도 준영이도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데 똑같이 계획을 세웁니다. 자, 어떻게 계획을 세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요, 목표를 정합니다. 목표. 자, 민혜는 그림으로 표현한다고 했죠? 목표가 이러합니다. 사람들이 용감한 주인공의 모습을 보고 자신감을 얻었으면 좋겠어. 자, 민혜는 이와 같은 목표를 정했으니까 그림으로 표현할 때 어떤 걸 그리겠어요? 그래요. 용감한 주인공의 모습을 그리겠죠? 자, 이렇게 목표를 먼저 정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거나 읽을 대상을 예상을 합니다. 자, 민혜가 그린 그림은 누가 보게 될까요? 복도에 그림을 전시해서 모두가 볼수 있도록 하겠대요. 모두가? 복도를 지나가는 사람 모두가? 자, 그리고 그릴 내용을 정했습니다. 자, 어떻게 그릴 거냐면, 주인공이 친구들과 씩씩하게 달려가는 모습을 그린대요.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릴 내용까지 정했어요. 친구들, 우리가 나의 생각을 그림으로 표현할 때도 그냥 계획 없이 그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미리 계획을 하고 그리면 조금은 더 수월하게 그림을 잘 그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준영이의 계획 볼게요. 준영이는 책을 읽고 든 생각을 글로 써보겠다고 했죠? 자, 계획을 또 이렇게 세웠습니다. 준영이 또한 목표를 먼저 정했어요.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도 읽었으면 좋겠어. 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글을 쓸 거냐면 책을 소개하는 글을 쓰겠대요. 자,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대략적으로 내가 어떤 내용을 쓸지 정했죠? 자, 그리고 보거나 읽을 대상을 준영이도 예상을 합니다. 자, 내가 쓴 글은 누가 읽게 될까? 아직 책을 읽지 않은 친구를 생각하며 글을 쓸 거래요. 자, 이렇게 읽을 대상을 내가 예상하고 쓸 내용을 준비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읽을 대상에 따라서 표현 방법도 쓰는 내용도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자, 준영이는요, 책을 아직 읽지 않은 친구들을 위해서 글을 쓰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쓸 내용을 정해요. 어떤 내용을 쓸 거냐면 나는 책에서 재미나 감동을 느꼈던 부분을 쓴대요. 자, 이렇게 쓸 내용을 떠올렸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 떠올린 내용을 가지고 정리를 한 다음에 계획대로 글을 쓰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요. 글쓰기 계획에 따라 글을 쓰는 과정을 선생님이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글을 쓸 거예요. 그러면 계획을 해야 된단 말이죠. 자, 무엇을 계획해야 하나요? 바로 이런 거예요. 첫 번째, 글을 쓸 목표를 정합니다. 내가 이 글을 쓰는 이유가 뭐지? 내가 이 글로 무엇을 할까? 목표를 정해요. 자, 그리고 읽을 사람, 읽을 대상을 예상을 합니다. 이 글은 초등학교 1학년 친구들이 읽었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읽을 대상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쓸 내용을 생각해요. 그러면 내 목표는 이러하고, 읽을 친구들은 이런 친구들이니까 내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써야겠다 하고 쓸 내용도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앞에서 친구들이 한 부분인 거죠. 자, 이렇게 내용을 생각하고, 이제 계획한 내용을 정리를 합니다. 표를 그려서 정리해도 돼요. 자, 목표는 이거야. 읽을 친구들은 이 친구들이야. 그래서 나는 이런 내용을 쓸 거야 하면서 계획한 내용을, 앞에서 계획한 내용을 정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앞에서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계획을 바탕으로 이제 글쓰기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글을 쓸때 그냥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미리 생각하고 계획하고 글쓰기를 하면 훨씬 더 좋은 글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글쓰기를 하다가도 뭔가 앞에 내용을 수정하고 싶은데 하면 언제든지 다시 돌아가서 수정하고 돌아오면 되겠습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민혜와 준영이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 지금 두 친구가 하고 있는 것은 책을

읽고 내가 어떻게 표현할지 계획하고 있는 거죠. 책을 읽고 주인공 소개하기 아니고요. 책을 읽고 요약하는 방법 찾기 아닙니다. 책을 읽고 생각 표현할 것을 계획하기 맞죠? 책을 읽고 그림으로 표현할 계획하기. 이건 미래만 해당이 됩니다. 5번 책의 주인공과 비슷한 경험 이야기하기 아니에요. 정답은 3번. 자, 58번입니다. 그림을 보고 알수 있는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1번 미래는 그리기를 계획하고 있다. 맞죠? 준영이는 글쓰기를 계획하고 있다. 맞아요. 3번. 준영이는 책의 줄거리와 좋은 점을 쓰려고 한다? 그게 아니라 책을 읽고 든 생각과 느낌을 쓴다고 했죠? 4번. 준영이는 다른 사람들도 이 이야기를 읽기를 바란다. 맞아요. 이게 바로 목표였어요. 5번. 미네는 그림을 본 사람들이 자신감을 얻기를 바란다. 바로 이것이 미네의 목표였죠? 자, 따라서 알맞지 않은 것은 3번이고요. 59번 문제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자, 기억은요, 준영이가 글쓰기 계획할 때 보거나 읽을 대상 예상하기 부분입니다. 자, 준영이는 자신이 쓴 글을 어떤 친구들이 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맞아요. 책을 읽지 않은 친구들. 자, 따라서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아직 책을 읽지 않은 친구를 생각하며 글을 쓸 거야. 자,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60번입니다. 글쓰기 계획을 바탕으로 글을 쓰는 순서에 알맞게 차례대로 기호를 쓰시오. 자, 우리 순서 공부했죠? 한번 읽고 번호 매겨 볼게요. 쓸 내용 생각하기, 읽을 대상 예상하기, 글을 쓸 목표 정하기, 이게 제일 처음이었죠? 계획한 내용 정리하기, 계획을 바탕으로 글쓰기, 이게 마지막이겠죠? 자, 그러면 번호를 매긴다면 글을 쓸 목표 정하기, 그리고 뭐예요? 읽을 대상 예상하기, 그 다음 쓸 내용 생각하기, 그리고 계획한 내용을 정리하기, 마지막에 이 계획을 바탕으로 글쓰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순서대로 기호를 적는다면 다, 그리고 나, 가, 마지막 라, 그리고 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문어 이모님께서 추천해 주신 우리가 함께한 연주회라는 기사문을 읽어 보겠습니다. 자, 이 기사문을 읽고 사실과 의견도 구분해 보고요. 우리 친구들도 학급에서 있었던 일을 한 가지 떠올리고 이런 기사문을 쓰세요. 자, 기사문을 쓸 때는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글쓰기 계획을 꼭 실천하면서 자, 그러면 우리가 함께한 연주회 읽어 볼게요. 지난 10 5일에 우리 반 교실에서 작은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자, 기사문에서는요, 어떤 일이 언제 일어났는지, 어디에서 일어났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어야 되겠습니다. 태경이는 리코더를 연주했고, 성이는 멜로디언을 연주했습니다. 자, 지금 이 부분 뭐예요? 여기까지. 과거에 있었던 일이죠? 사실입니다, 사실. 실수도 있었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친구들의 멋진 연주를 들을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자, 이건 뭐예요? 이 글을 쓴 사람의 생각이죠? 그래서 이 부분부터 이 부분까지는 의견이 드러난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어때요? 굉장히 잘 썼죠? 우리 친구들도요, 학급에서 있었던 일한 가지 생각하면서 이와 같은 기사문을 학교에서 쓰도록 하세요. 자, 그런데 기사문을 쓸 때는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것처럼 글쓰기니까 글쓰기 계획에 따라서 순서대로 그 과정을 거친 뒤 글을 써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사문을 쓸때 조금 생각해야 할 질문은 뭐가 있을까요? 자, 일단 기사문이라는 것은 어떤 일에 대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사문을 쓸 때는 어떤 일에 대해 쓰고 싶은지 생각을 해야 되고요. 이 일이 언제 어디에서 일어난 일인지 생각을 한 다음에 기사문에 꼭 적어 주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어난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신의 생각도 정리를 하고 또이 기사문을 누가 읽는지 읽는 사람을 꼭 예상하고 글을 써야 되겠죠? 자, 우리 친구들 이런 질문들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학교에서 학급에서 있었던 일한 가지 골라서 기사문 한번 멋지게 적어보세요. 알았죠? 고쳐쓰기에도 좋습니다. 자, 그럼 문제 풀어봅니다. 61번. 언제 어디에서 있었던 일인지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자, 언제 있었던 일이에요? 지난 15일에.

0: 우리에서 우리 반 교실에서 뭐가 열렸죠? 작은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자, 기사문 제일 첫 부분 보면 알수 있죠. 자, 62번입니다. 이 글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시오. 자, 우리는 끝까지 최선을 다했고 실수하지 않았다? 아니요, 실수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2번, 친구들의 멋진 연주를 들을 수 있어서 행복했다. 맞아요. 3번, 성희는 리코더를 연주했고 태경이는 멜로디언을 연주했다. 바뀌었죠. 태경이가 리코더고 성희가 멜로디언입니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63번입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사실과 의견으로 구분해 선으로 이으시오. 자, 우리 아까 파악했었죠. 기역 문장과 니은 문장은요, 과거에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따라서 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디귿과 리을 문장은 아름다웠습니다. 정말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글쓴이의 생각이죠? 따라서 의견이 드러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겠죠? 자, 이어서 64번입니다. 이와 같은 글을 쓰려고 할때 생각할 질문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이와 같은 글은 기사문입니다. 우리가 기사문을 쓸때 생각할 질문. 자, 1번, 누가 읽을 글인가요? 이건 생각해야죠. 기사문이 아니어도 어떤 글을 쓰더라도 누가 읽을 글인가요?는 생각을 해야 돼요. 자, 2번, 어떤 일에 대해 쓰고 싶나요? 좋죠. 기사문이 어떤 일에 대해 쓰는 거잖아요. 3번, 언제 어디에서 일어난 일인가요? 구체적으로 말해줘야죠. 4번, 일어난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것도 좋아요. 5번, 섬세하고 감각적인 표현은 무엇인가요? 자, 이런 질문은요, 시를 쓸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은 질문이겠죠? 자, 따라서 알맞지 않은 것은 5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64번 문제까지 풀어 보았는데요. 이어서 문어 이모에게 가볼까요? 우리 친구들, 오늘도 열심히 공부했어요. 이 내용 문어 이모랑 다시 한번 살펴보자구. 바람직한 글쓰기의 태도는 어떠할까? 효과적으로 글을 쓰려면 먼저 글쓰기 계획을 세워야 돼. 그리고 글쓰기 계획에는 글을 쓰는 목표, 글의 내용, 글을 읽을 대상이 포함되어야겠지. 그리고 쓴 글을 다시 읽고 무엇을 고쳐야 할지 계속 생각해 보는 거야. 그러면 좋은 글을 쓸수 있다구. 자, 오늘 공부한 내용 기억하면서 이 문제 풀어서 수강후기 게시판에 남겨줘. 글쓰기 계획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는 친구들 수강후기 게시판에 꼭 남겨주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서 재미있는 국어 공부 또 하자. 안녕!
1: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2: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1: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3: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 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듣기만 해도 저절로 알게 되는 마법 같은 역사를 선물하는 역사로운 세니쌤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만나는 26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배워볼 주제는요, 위진남북조 시대인데요. 먼저 학습 포인트와 핵심

잘 살펴보았나요? 그럼 본격적으로 키워드를 통해 위진남북조시대 알아보겠습니다. 위진남북조시대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키워드입니다. 먼저 삼국시대가 있고요. 이를 통일한 진나라가 보이네요. 그리고 북조와 남조가 대립하기도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죠? 교환을 통해 더욱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위진남북조 시대의 모습을 볼게요. 굉장히 복잡하죠? 그런데 여러분 교환 한쪽에 필기해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하나 구조화를 해볼게요. 중국을 간단하게 구조화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만리장성이 있고요. 만리장성 이북을 보통 이북에 사는 사람들을 북방민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럼 만리장성 이남에는 대표적으로 세 개의 강이 있어요. 먼저 모자랑 비슷한 황어강, 그리고 그 가운데에 화이어강, 그리고 W 모양의 창장강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 화이어강의 이북을, 즉 황어강 근처를 무엇이라고 불렀냐면요. 화북지역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창장강 이남을 강쪽의 남쪽이라고 해서 강의 남쪽이라 해서 강남이라고 불렀죠. 대체적으로 중국의 국가들은 이 화북지역에서 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만리장성 안쪽에 있었던 한족들은 북방에 있는 민족을 오랑캐라고 비하하기도 했고요. 특히나 한족만이 이 중국의 정통성 있는 민족이라고 여겼어요. 여러분 그럼 반대로 이 북방민족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농사도 더 잘 되고 살기가 더 편리한 항상 만리장성 이남으로 들어오고 싶었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다시 교환으로 돌아올게요.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후한 배웠었죠? 그런데 이 후한이 멸망하고 위촉오 삼국시대가 전개됩니다. 그런데 이 위나라가 촉나라를 멸망시키고 또 위나라의 실권자인 사마씨가 진나라를 건국한 뒤 오나라를 멸망시키며 중국을 통일해 나갔죠. 그런데 오호, 즉 북방민족이었던 오호가 진나라, 이 화북 지역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 북방민족이 이 화북 지역에 들어오게 되면서 진나라와 대립하게 되었고, 이 결과 진나라는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진나라의 왕족이 강의 남쪽, 즉 강남으로 내려가서 동진을 세웁니다. 즉 오호 16국과 동진이 대립하게 된 것이죠. 화북에 세워진 오호 16국은 다섯의 북방민족이 16개의 나라를 세운 것입니다. 화북에는 북방민족이, 또 강의 남쪽, 남쪽에는 한족의 왕조들이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그럼 화북의 북조와 강남의 남조가 대립하는 모습을 볼게요. 북조에서는 우선 선비족 등 이런 북방민족이 16개의 나라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혼란스러웠겠죠? 이 시대를 통일한 사람이 바로 북이었습니다. 선비족을 중심으로 한 북이가 화북을 통일했어요. 특히 북이의 효문제는 적극적으로 한족화되는 정책, 즉 한화 정책을 시행합니다. 한편 한족은 남쪽으로 내려갔죠. 강남으로 내려간 한족은 송, 제, 양, 진 이렇게 거듭해서 나라가 바뀌어 나갔어요. 이 과정 속에서 한족들은 자신들의 발달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강남 지방의 본격적인 경제 개발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북이의 효문제가 방금 한족처럼 되려는 정책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 내용을 볼게요. 먼저 평성에서 러양으로 천도하기도 했어요. 즉 기존의 선비족의 근거지에서 러양으로 수도를 옮기기도 했고요. 선비족의 언어와 복장을 금지하고 한족의 것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에요. 선비족의 성씨를 한족 성씨로 바꾸고 선비족과 한족의 결혼을 장려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효문제의 이름은 탁발괭이었거든요. 성씨가 탁발씨였는데 성씨를 원괭으로 바꾸기도 하였죠. 왜였을까요? 이들이 차지한 화북지대는 한족이 더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한족을 안정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그들처럼 되는 한화 정책을 선택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키워드를 통해 위진남북조 시대를 정리해 볼까요? 후한 이후 등장한 것이 바로 삼국시대였습니다. 삼국시대는 위촉오 시대를 말하는데요. 이 위촉오 시대가 진나라로 통일되기도 했었죠. 한편 북방민족이었던 오호가 화북, 만리장성 이남인 화북 지역으로 들어오게 되고 진나라와 대립하는 과정 속에서 진나라가 멸망했고 이후 강남으로 내려가 동진이 세워지기도 했죠. 한편 화북 북쪽에서는 오호 16국 시대를 통일한 것이 바로 북위였습니다. 정리해 보면 화북에는 북쪽 왕조인 북조가, 강남에는 한족을 중심으로 하는 남쪽 왕조인 남조가 서로 대립하고 있었네요. 그리고 이렇게 혼란스러웠던 남북조 시대를 통일한 나라가 등장하는데 그 나라가 바로 수나라입니다. 수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다음 시간에 배워볼 거고요. 그럼 여기까지 문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항입니다. 선비족이 세운 괄호는 화북 지방을 통일하였다라고 했는데요. 괄호는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북위입니다. 두 번째 문항입니다. 북위의 효문제는 한족 문화를 받아들이는 괄호를 추진하였는데요. 괄호는 무엇일까요? 네, 한화 정책입니다. 여기까지 위진 남북조 시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굉장히 복잡했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핵심 내용들은 명확합니다. 먼저 제가 앞서 말했던 거 모두 함께 필기했죠? 만리장성을 기준으로 만리장성 이북에 있었던 북방민족과 이남에 있었던 한족들의 관계를 먼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북방민족들이 계속 만리장성 이남 안쪽으로 들어오려고 했고, 화북지대로 들어오면서 생겼던 오호 16국 시대, 그리고 그를 통일했던 북위, 또그 북위에서 효문제가 시행했던 한화 정책, 이것이 정말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더욱더 재미난 이야기와 핵심 키워드로 찾아오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EBS 중학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정태형입니다. 우리가 드디어 만났네요. 여러분들 이 순간을 저는 되게 오랫동안 설레어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1강 역사학습의 기초와 선사문화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전체 흐름에 대해서 알려주는 수업의 나침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역사학습의 기초부터 시작합니다. 역사학습의 기초는 우리가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배우는 교과서는 선배들이 배우는 교과서랑 다른 거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들 새롭게 배우는 교과서에 바뀐 포인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변화가 바로 역사학습의 기초입니다. 어떤 목적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이 부분이 들어왔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혹시 역사라고 하면 보통 어떠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과목인가요? 인정하기 싫지만 많은 학생들이 역사는 암기 과목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많은 역사학자들, 역사

선생님들이 되게 안타까워했거든요. 아, 역사의 본질은 암기에 있지 않은데, 암기 말고 다른 것도 중요한 게 많은데, 그거를 좀 알려주고 싶다라고 해서 역사 탐구의 중요성을 알려주자라고 한 목소리가 옛날부터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배 교과서에도 이 부분이 들어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교과서 앞부분에 되게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약간 프롤로그 형식으로 어떠한 단원에도 섞이지 못하고 되게 짧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에 따라서 이 부분을 약간 스킵하고 넘어가는 그런 선생님들도 계셨어요. 근데 이제 이번 바뀌는 교과서부터는 이 역사학습의 기초라고 하는 게 별도의 대단원으로 빠져나왔다라는 거죠. 그 말은 중요성이 높아졌다.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체크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역사학습의 기초에서 어떤 걸 배우냐? 역사란 무엇인가? 역사의 의미는 무엇이고, 역사 왜 배우는가? 이러한 역사에 관련된 전반적인 것들을 배웁니다. 근데요, 여러분들, 이 부분을 지필평가로 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낼수 있는 재료들이 사실 그렇게 많진 않거든요. 하지만 수행평가에서는 충분히 낼수 있죠. 중요성이 올라갔고, 많은 역사 선생님들이 여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른 단원과 연결지어서 뭔가 수행평가로 진행하기 너무 좋습니다. 왜냐면 역사학의 본질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여러분의 수행평가를 잘 보기 위해서라도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될것 같은데, 지필평가에서 만약에 나온다면 좀 어디가 나올 것 같냐? 역사란 무엇이고 역사의 의미가 무엇인가? 여기가 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선사문화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 선사문화는 정말 잘하거든요. 앞부분에 있다 보니까 아마 좀 익숙해서 많이 공부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인류가 어떻게 출현했고 인류가 이제 문화라는 걸 만들게 되는데 그 문화가 석기시대로 넘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 석기시대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살펴볼 겁니다. 근데 여기서 시험 문제 어디가 좀 많이 나오냐면 석기시대가 워낙 길기 때문에 좀 차이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옛날 석기시대와 새로운 석기시대를 비교하는 문제, 즉 구석기시대와 신석기시대 비교하는 문제 많이 나옵니다. 자, 오늘 수업을 통해서 어떻게 나오는지, 왜 나오는지 설명을 다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역사란 무엇인가? 이 질문은 굉장히 여러분들 마음을 무겁게 하죠. 근데 여러분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되게 재밌는 추리 영화를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추리 영화의 딱 시작 부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살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살인 사건의 범인이 워낙 치밀해서 목격자가 아무도 없는 거죠. 자, 그 살인 사건에 왔던 탐정이 있습니다. 바로 셜록 홈즈입니다. 탐정이 어떻게 하냐? 이 살인 사건에 이제 살인 사건을 둘러보는 거죠. 아, 여기서 내가 좀알수 있는 증거들이 없을까? 단서들 없을까? 하나씩 단서들을 살펴봅니다. 이 증거로 봤을 때, 이 증거로 봤을 때, 이 증거로 봤을 때, 아, 범인은 누군 것 같고, 이 범죄는 어떻게 이루어진 것 같다라고 추리를 하죠. 자, 여러분들, 근데 역사도 똑같습니다. 역사도 이 과정을 똑같이 이제 반복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조금 더 정리를 쉽게 해드릴게요. 자, 현재 탐정이 과거에 사건이 있는데, 증거를 바탕으로 추리하는 게 우리가 흔히 보는 뭐 추리 영화라든지 추리 만화의 그런 상황이죠. 자, 역사도 똑같다고 했죠. 자, 역사도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역사 사건은 볼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역사를 아무리 오랫동안 공부했다고 해도 이 역사적 사건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예를 들면 임진왜란에 대해서 평생 동안 공부한 교수님께서도 임진왜란이 실제로 어떻게 일어났는지 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임진왜란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알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바로 탐정들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 탐정들을 우리가 역사가라고 부릅니다. 이 역사가들이 역사적 사건을 추리한 거예요. 뭐를 바탕으로? 증거를 바탕으로. 자, 그러면 이 증거를 역사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사료라고 부릅니다. 과거의 사건들이 남겨놓은 여러 가지 사료들이 있습니다. 증거들이 있어요. 그 증거는 의도하지 않고 남겨진 증거일 수도 있고 의도적으로 기록한 증거일 수 있습니다. 막 그러한 증거들을 수집해서 최종적으로 추리하는 게 역사가의 역할이라는 거죠. 자, 이 역사가 역사적인 측면에서 추리하는 거를 역사 탐구한다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역사를 잘한다라고 하는 거는 역사적인 내용을 많이 암기하고 있어라고 보통 생각하는데
역사 뭐 선생님이나 역사 학계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역사를 많이 암기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다? 역사를 얼마나 잘 탐구하는가.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 역사를 잘 탐구하려면 사료에 대해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사료에 대한 지식이 있으려면 역사적 사건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탐정이 밑도 끝도 없이 추리할 수 없잖아요. 과거에 있는 사건들을 하나씩 보면서 아, 이런 사건은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공부하면서 추리력이 늘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역사적 사건을 많이 알수록 사료를 잘 역사 탐구할 수 있는 거죠. 역사 탐구를 하면은 역사적 사건이 추가가 되는 이러한 굴레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역사가의 그 탐구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제로 역사 쪽에서도 어떤 말이 있냐면 역사가는 셜록 홈즈다 라는 말이 있고요. 학생들을 셜록 홈즈처럼 탐정처럼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역사 교육 이론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 관심 있는 부분은 역사 탐구 어떻게 할 거냐? 사실 이거는 쉽지 않습니다. 활동을 통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께서 잘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요. 저는 어떤 거에 좀 초점을 맞출 거냐? 어찌됐든 이거 잘하려면 역사적 사건 여러분들 머릿속에 많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 어떤 게 중요한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저는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에도 역사적 사건을 많이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사료를 가지고 역사적 사건을 역추리하는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저와 함께 역사적 사건 하나씩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역사의 의미에 대해서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볼수 있는데, 하나는 사실로서의 역사, 하나는 기록으로서의 역사입니다. 자, 여러분들, 명칭에서도 뭔가 느낌이 좀 오지 않나요? 자, 사실로서의 역사는 그냥 말 그대로 진짜 있었던 거야. 기록으로서의 역사는 누군가 기록해 놓은 거야. 자, 이두 가지의 차이점인데, 자, 개념 한번 볼게요. 자, 과거에 실제로 일어났던 객관적 사실을 의미합니다. 자, 이거는요, 앞에 있었던 이런 그림 중에 어디에 초점을 맞춘 거냐? 역사적 사건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왜? 이거는 실제로 일어난 거니까. 그래서 역사 사건에 집중하고 있는 게 사실로서의 역사고, 이 사실로서의 역사는 객관적 사실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요. 기록으로서의 역사는 역사가가 사실을 해석하고 기록한 역사다. 역사가의 관점이 반영된 주관적 서술이다. 어디에 집중하고 있다? 역사 탐구에 집중하고 있다. 역사가가 역사적 사건을 사료를 바탕으로 탐구해서 기록한 게 역사다라고 보는 게 기록으로서의 역사예요. 자, 그래서 역사 탐구에 집중하고 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 여기가 나온다면 어떤 거를 좀 물어볼 확률이 높냐면 객관적 사실과 주관적 사실을 비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좀 여기에 개인적인 생각을 좀 덧붙여 드리자면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 과거의 역사 사건을 실제로 보는 건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이게 기록되었다고 해도 그 기록에는 기록자의 그런 생각이라든지 뭐 관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역사적 사건, 즉 사실로서의 역사는 쉽지 않다. 대부분의 역사는 기록으로서의 역사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역사적 사건이라고 믿는 것들은 역사가들이 열심히 탐구해서 야, 내 말이 맞지? 이의 없지? 이렇게 인정받은 역사적 사건들을 보통 역사적 사실이라고 합니다. 뭐 교과서에 실려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이해되시나요? 좋습니다. 자, 역사에 대한 여러 역사가의 주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랑케, 그 다음에 크로체와 칼을 구분지어 주면 되겠습니다. 랑케는 역사는 단지 과거가 본래 어떠했는지를 말해주는 것이다. 즉, 사실로서의 역사를 의미하고 있고요. 크로체는 모든 역사는 현재 역사다. 역사가가 어떻게 기록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카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 사이에 끊임없는 대화다. 역사한다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명언이죠. 이말 역시도 역사가의 그런 추리와 관점, 기록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관점이기 때문에 기록으로서의 역사다.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질문해요, 저한테 학생들이. 선생님, 역사 왜 배워야 되나요? 그때마다 제가 해주는 말들 여기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 역사를 많이 공부하면 아무래도 과거에 있었던 일을 알기 때문에 좀 인사이트, 즉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과거를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고요.
이걸 바탕으로 미래에 내가 어떻게 할 건지 내다보는

보는 안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비단 우리 교과서에서 배우는 역사적 사실뿐만 아니라 내가 예를 들어서 노래에 관심이 있어. 노래에 관심이 있다고 해서 지금 유행하는 노래만 좋지면 미래의 발전을 좀 원활하게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어떤 음악이 유행했고 왜 유행했는지를 공부해야 미래에 좀 내가 발전적으로 음악을 공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를 가든 간에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대한민국 어떻게 발전했는가? 정체성을 확인하면서 현재를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른 문화와 굉장히 많은 교류가 있었는데 다른 문화를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까지 가질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말들도 있고요. 사실 이게 정답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또 조금 얘기하자면 저는 늘 수업 시간 첫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해상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사실 우리가 우리 주변에도 굉장히 많은 역사적인 뭐랄까요? 물건들이라든지 공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역사를 알지 못하면 그 공간은 아무런 나와 관련 없는 공간이에요. 예를 들면 경복궁을 간다고 했을 때 역사를 모르면 그냥 궁궐이고 재미없고 막 그런 공간인데 역사를 공부하면 여기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고 여기가 어떠한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이걸 알게 되면서 조금 더 인생을 풍요롭게 살수 있는 즉 해상도를 높이는 기능을 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생각은 다양하니까요. 자, 그다음에 사료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료는요, 역사의 증거를 의미하는데 역사의 개념에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의미는요, 옛사람인들이 남긴 흔적들, 증거들을 의미하고요. 종류는 문자 사료와 비문자 사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문자 사료는 말 그대로 문자로 기록된 자료고요. 비문자 자료는 문자로 기록되지 않은 자료입니다. 너무 쉽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너무 중요한 개념이 하나 더 나옵니다. 바로 사료 비판이에요. 여기는 좀 중요하니까 주황색과 형광펜으로. 자, 다시 아까 탐정 추리 영화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내가 탐정인데 살인 사건에 있었던 모든 증거를 쓰면 될까요? 안 되겠죠. 왜냐하면 범인이 의도적으로 탐정을 헷갈리게 하려고 남겨놓은 증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증거가 믿을 수 있는 증거인지를 계속해서 고민하고 비판적으로 봐야 돼요. 그 과정을 사료 비판이라고 합니다. 개념을 한번 보면 사료에 담긴 기록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기록에 담긴 오류와 조작 등을 검증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역사가들은 사료를 바탕으로 추리할 때, 역사 탐구할 때 사료가 믿을 만한가 이거를 가장 우선적으로 본다는 거죠. 사료 비판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역사에 좀 중요한 그 기준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인데 시간은요. 과거로도 무한하고 미래로도 무한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점이 늘 존재합니다. 자, 현재는 대체로 예수가 태어난 해, 예수님이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탄생 이전의 기원전, 탄생 이후를 기원 후, 즉 예수님 탄생을 기준점으로 잡은 시간을 쓰고 있다는 거죠. 과거 동아시아에서는 군주가 즉위할 때 연호라고 하는 것을 붙여서 사용했습니다. 내가 즉위했어. 특별한 날이야. 그럼 오늘부터 새로운 연호를 붙여서 달력을 새로 쓴다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하나하나 기억하기는 조금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100년씩 뭉탱이로, 묶음으로 우리가 부르게 되는데 이거를 세기라고 부릅니다. 즉, 100년을 한 묶음으로 하여서 사용하는 단위인데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볼게요. 자, 지금 쓰고 있는 달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탄생으로 그 이전을 기원전, 그 이후를 기원후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나오는 한 묶음, 100년 묶음, 100년 묶음, 이걸 뭐라 부른다? 세기라고 부른다. 그래서 예수님 탄생하고 100년까지를 기원 후 1세기, 그 다음에 2세기, 3세기, 쭉쭉쭉 지금 21세기. 반대로 똑같아요. 예수님 탄생을 기점으로 과거 100년, 기원전 1세기, 2세기, 3세기, 쭉쭉쭉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거 이외에도 되게 많은 달력들이 있는데 서기가 예수님 탄생을 기점으로 하고 단기는 단군왕검이 고조선을 건국했을 때, 불기는 부처님이 열반에 들었을 때 이슬람력 연호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수업 시간 중간중간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두 번째 개념은 바로 공간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공간은 그냥 말 그대로 인류가 살아가는 그런 터전 같은 걸 의미하는데 인류는 다양한 지역과 기후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역사의 무대인 공간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세계사의 공간은 이렇습니다.

이다 우리가 지금 배우는 역사원은 세계사를 범위로 하죠. 세계 곳곳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배경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유럽,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인도, 동아시아, 아메리카 대륙, 그리고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 등 세계 곳곳에서 일어났던 그런 사건들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류의 출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는 어떻게 출현했을까요?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등장했던 인류를 우리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라고 부릅니다. 이름이 좀 어려운데 여러분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남방의 원숭이라는 뜻이고요. 아파렌시스는 아프리카에서 온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온 남방의 원숭이라는 뜻인데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는 여러분들 기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등장했던 인류라고 보통 믿어지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편이거든요. 이들의 특징을 많이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인류와 이 인류의 특징을 비교하는 문제가 사실 너무 내기 좋잖아요. 저도 이제 출제자 학교에서 출제를 하는 입장에서 이런 표가 나오면 아, 시험 문제 어떻게 내면 되겠다. 바로 그려지거든요. 자, 볼게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의 특징. 첫 번째, 직립보행입니다. 즉, 두 다리로 걸어 다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손이 이제 자유롭죠? 그 손으로 뭐 하냐? 간단한 도구들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발견됐던, 등장했던 인류가 뭐냐면, 호모 에렉투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호모가 뭐냐면, 인류라는 뜻이에요. 에렉투스는 곧게 섰다라는 뜻인데, 해석하자면, 곧게 선 인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헷갈릴 거야. 뭐야? 직립보행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가 먼저 했는데 왜 여기가 곧게 선 인간이지? 헷갈릴 수 있는데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 호모 에렉투스가 먼저 발견됐어요. 근데 곧게 서 있기 때문에 아, 얘 곧게 선 인간이라 진짜. 근데 뒤에 얘가 발견되니까 뭐야? 얘도 직립보행하네? 라고 하면서 약간 특징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최초로 직립보행한 인류는 아니지만 직립보행한 건 맞습니다. 자, 호모 에렉투스의 특징은 뭐냐면 불과 언어를 사용합니다. 사실 불이라고 하는 그런 수단을 우리 인류가 다룰 수 있게 되면서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게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인류 한번 보겠습니다.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입니다. 네안데르탈에서 온 인류란 뜻이에요. 자, 이들은 시체 매장 풍습이 있었는데 특징적인 게 뭐냐면요. 우리 현생 인류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인류가 호모 사피엔스예요. 자, 현생 인류의 조상이니까 시험 문제 내기가 좋겠죠. 중요하니까. 호모 사피엔스는 지혜로운 인류라는 뜻인데 이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가 호모 사피엔스와 같은 시기에 공존했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여러 경쟁을 통해서 멸종하게 됐고 호모 사피엔스는 쭉 살아남아서 현생 인류의 직접적 조상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호모 사피엔스의 이동 경로. 이제 많은 인류가 아프리카에서 발원됐거든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나와서 유럽과 아시아, 아메리카로 확산되게 됐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류의 진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의 특징을 물어봅니다. 특징, 직립보행과 간단한 도구 사용. 답은 1번. 불과 언어 사용, 호모 에렉투스, 호모 사피엔스와 공존, 시체 매장의 풍습 보유는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 5번은 호모 사피엔스입니다. 너무 쉽죠?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사문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선사시대가 뭔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아까 제가 모든 시간에는 기준점이 있다고 했는데 이 선사시대라고 하는 거의 기준점은 사라고 하는 겁니다. 아, 사라고 하는 게좀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문자예요, 문자. 문자와 문자로 기록한 증거, 문자 사료가 있고 난 생겨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 이전 시대를 선사시대, 그 이후 시대를 역사시대라고 부릅니다. 사실 우리가 역사 교과서에서 주된 무대, 주로 다루는 부분이 이 역사시대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선사시대는 사실 문자 기록이 없기 때문에 이 인류들이 뭐 어떤 갈등이 있었고 어떻게 살아갔고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고고학적으로 발굴되는 걸 통해서 추측할 뿐이죠. 자, 선사문화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를 비교하는 거예요. 자, 인류가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도구가 뭐냐? 바로 돌과 나뭇가지죠. 여러분 혹시 그런 게임 한번 해보셨나요? 게임 같은.

거 저도 옛날에 해봤는데, 자, 주변에 있는 그런 재료들을 채취해가지고 집도 짓고, 여러 도구들도 만들고, 밑에 내려가서 뭐 철도 캐고 금도 캐고 뭐 그런 게임이 있거든요. 거기서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돌이에요. 인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돌을 많이 썼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선사 문화와 이 돌을 많이 사용했던 석기 시대가 어느 정도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사 문화는 석기 시대라고 이제 해도 약간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틀린 내용은 아니에요. 자, 석기 시대는 너무 길기 때문에 두 개로 쪼갤 수 있습니다.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로. 자, 여러분들. 여기가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온다면 여기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어떤 종류에서 시험에서도 이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를 비교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딱 봐도 시험 문제 내기 너무 좋잖아요. 어떻게 될것 같은지 제가 출제자 입장에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 구석기 시대의 시기 한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류가 출현한 때부터 약 1만 년 전까지를 우리는 구석기 시대라고 부릅니다. 굉장히 긴 거죠. 신석기 시대는요, 약 1만 년 전부터 빙하기가 끝나고 지구의 기온이 상승합니다. 따뜻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환경이 많이 변화했고 작은 동물들이 출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인류도 거기에 맞게끔 도구를 업그레이드 해야겠죠. 그런 모습들이 나왔던 게 신석기 시대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구석기 시대부터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무인도에 빠졌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가장 먼저 뭘 해야 될까요? 그쵸? 일단 먹고 살수 있는 식량부터 구해야 됩니다. 근데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자연에 있는 그런 식량들을 내가 수집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석기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이러한 식량들을 수집한다라고 해서 식량 수집 단계라고 부릅니다. 어떤 게 있냐면 낚시하거나 어로 혹은 열매를 따거나 채집, 동물을 사냥하거나 수렵 이러한 요소들이 있다. 근데 이게 사실 식량을 뭐잘 구할 때도 있지만 그러지 못할 때도 있거든요. 식량의 안정성이 되게 떨어진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왜냐면 사냥이 잘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잖아요. 자, 반면에 신석기 시대부터는 큰 변화가 발생합니다. 여기 여러분들 시험 문제 내기 너무 좋아요. 제가 좋아하는 파트거든요. 자, 바로 식량 생산 단계입니다. 인류가 식량을 자연에서 수집하는 게 아니고 직접 생산하는 단계까지 발전했다라는 겁니다. 거죠. 자,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직접 그런 열매들을 심어서 수확을 합니다. 그게 바로 농사, 농경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동물을 사냥하는 게 아니고 동물 어릴 때부터 키워서 많이 크면은 잡아먹는 목축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새로운 경제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자, 이런 게 만들어지면서 신석기 시대의 인류들은 식량의 안정성이 많이 확보가 됐던 거죠. 자, 근데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신석기 시대 때 농경과 목축이 시작됐다고 해서 식량 수집 단계가 그만둔 건 아닙니다. 여전히 어로, 채집, 수렵은 지속됐어요. 왜냐면 아직까지 농경과 목축이 불완전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보완을 했던 거죠. 좀 어떤 걸로 예시를 들면 될거 같냐면 핸드폰 신 모델이 나왔다고 해서 옛날 모델 안 쓰는 거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신 모델 나왔지만 옛날 모델 여전히 씁니다. 구분하셔야 돼요. 자, 아무튼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니까 인류가 되게 안정적으로 이제 유지가 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이 발전하게 되는데 의생활과 식량 보관이 발전하게 됩니다. 자, 의생활이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해서 옷인데, 가락바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실을 뽑고, 뼈바늘을 통해서 이제 옷을 만들거나, 혹은 그물을 만들었던 거죠. 자, 그리고 식량을 보관하기 위해서, 농경을 통해서 얻은 식량을 보관하기 위해서 토기라고 하는 걸 만드는데, 한반도에서 많이 발굴되는 토기는 빗살무늬 토기입니다. 자, 여기서 이어서 주거사회와 도구까지 이어서 보면 될것 같은데요. 주거사회는요, 식량을 수집해야 되니까 계속해서 식량을 찾으러 이동해야 되죠. 그래서 이들은 기본적으로 이동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오래 살게 아니니까 집을 예쁘게 꾸밀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들은 동굴과 바위 그늘에 살거나 아니면 강가에서 집을 막 지었어. 막집에 살았던 거죠. 반면에 신석기 시대 때는 여기에서 내가 식량을 생산하니까 오랫동안 살면서 여기 안정적으로 지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집을 이쁘게 꾸미기 시작합니다. 즉, 정착 생활을 시작하면서 움집이라고 하는 집을 만들게 됐고요. 이 움집이 모이면서 마을이라고 하는 촌락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 마을이 모이게 되고, 그게 커지면서 씨족과 부족까지 발전하게 됐던 거고요. 구석기 신석기의 가장 큰 차이는 식량 생산 단계와 주거사회라는 건데, 여기 플러스 뗀석기와 간석기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뗀석기는 돌을 떼어냈다라고 해서 대표적으로 주먹도끼가 있고요. 간석기는 돌에 갈았다라고 해서

대표적으로는 농경용 돌보습과 갈돌과 갈판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거 이외에도 동굴벽화와 조각상을 만들면서 구석기 시대 때는 뭔가 식량 많이 찾게 해주세요라는 걸 빌었고요. 신석기 시대 때는 영혼이 있다고 믿으면서 영혼을 숭배합니다. 대표적으로 토테미즘과 애니미즘과 같은 사상이 있었다. 자, 여러분들, 그리고 이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는 이렇게 차이점도 많지만 공통점도 있었습니다. 바로 평등 사회였다라는 거죠. 자, 평등 사회라는 건 여러분, 계급이 정해져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우리가 나중에 배울 문명의 형성이 계급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비교해서 되기가 너무 좋아요. 자, 그러니까 이게 계급이 나누어져 있지 않은데, 다만 그건 있어요. 이 무리를 이끄는 리더는 있습니다. 다만 그 리더와 내가 계급적으로 다른 건 아니에요. 차이점을 아셔야 돼요. 자, 구석기 시대 예술을 보자면 빌렌도르프의 비너스, 너무 유명한 이제 약간 풍요로움을 기원하는 그런 동상이랄까요? 그런 것, 그 조각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라스코 동굴벽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신석기 시대의 도구는 돌보습, 갈돌과 갈판.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한반도에서 발견되는 빗살무늬 토기와 실을 뽑아냈던 가락바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위에 있는 도구들은 간석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밑줄 친이 시대 사람들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약 1만 년전 빙하기가 끝났대요. 아, 오케이. 여기서 하나 알수 있죠. 기후가 점차 따뜻해지면서 토끼나 사슴 같은 작고 재빠른 동물이 많아졌답니다. 자, 여기서 알수 있는 거 바로 신석기 시대죠. 더 읽어볼게요.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인류가 새로운 도구를 만들고 적응하면서 이 시대가 열렸다. 바로 신석기 시대입니다. 자, 기억. 농경과 목축을 시작하였다. 그렇죠. 신석기 시대 때 가장 중요한 거 식량을 생산했다. 기억 맞고요. 뗀석기를 처음 사용하였다. 뗀석기 처음 사용한 거는 구석기 시대죠. 토기를 만들어 곡식을 보관하였다. 농경을 통해서 곡식이 많아졌고 이거를 토기에 보관했다라고 했었죠. 맞고요. 주로 동굴이나 바위 그늘에 거주했다. 이거는 이동 생활이었던 구석기 시대의 모습이었고요. 신석기 시대 때는 움집을 만들면서 촌락이라고 하는 게 형성됐다. 여러분들, 여기 나올 수 있는 게 이런 느낌밖에 없어요. 약간 특징들을 구석기냐 신석기냐 비교하는 거 여러분 잘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첫 강의였는데 어떠셨나요?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역사를 조금 더 좋아했다면 저는 성공이에요. 자, 제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였죠? 바로 복습이었습니다. 끝났다고 바로 교재 덮지 마시고요. 교재 오늘 배웠던 내용, 중요했던 내용 하나씩 복습하면서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고요. 문제풀이 하시면서 다음 강의 때 보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늘 행복하세요, 여러분들.

8,000m가 넘는 고산들이 이어진 세계의 지붕 히말라야. 영혼의 고향이라 불리는 이곳엔 언제나 세계의 모험가와 순례자들이 찾아왔다. 그 길 한편엔 100kg에 달하는 무게를 견디며 묵묵히 걷는 짐꾼들이 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을 오로지 맨몸으로 이겨내며 하루하루 생활하는 가난한 사람들. 13살 소나미는 히말라야의 소년 짐꾼이다. 처음으로 3,000m 고지에 닿은 날, 소나미는 결국 눈물을 참지 못했다.

0: Namaste. Can I help you? No.
1: 창피함을 무릅쓰고 계속 열심히 따라갔지만 허탕이다. 야속한 사람들. 여기서 포기할 순 없었다.
0: Namaste.
2: Namaste.
0: Can I help you?
2: Yes, please.
1: 다행이다. 짐을 하나 얻었으니.
0: Thank you.
1: 이로써 수남이 얼굴에 미소가 번진다.
0: 내로 남 수남 돌지 따만고 뭐 아이리 에야라 벌써 보기 뭐 버치 둘러와이라 비즈니스맨 번나 찬추 뭐 아이리 사내 보이 보니 포털 감 걸대추
1: 관광객보다 두 배가 많은 짐꾼들이 사는 루쿠라. 마을에서도 가장 가난한 동네에 소나미네가 살고 있다. 엄마는 오늘도 주인집 밭을 맨다. 월세에 보태기 위해서다. 하루 종일 밭을 매면 우리 돈으로 약 3천 원. 2만 원인 월세를 내려면 짐도 나르고 밭도 매야 한다. 학교에서 돌아온 마을 아이들이 모두 뛰어노는 오후. 공항에서 온 소나미는 집안일을 시작한다. 물을 길어오는 건 언제나 소나미의 몫. 추운 겨울이 지난 요즘은 날이 풀려서 그나마 할 만하다. 이곳에선 끈으로 묶어 이마로 짐을 진다. 무거운 짐을 목과 허리로 나누어지는 이들만의 방법이다. 소나민 10kg의 이 물통을 8살 때부터 날라왔다. 아빠가 오기 전에 저녁을 준비하려고 엄마는 서둘러 불씨부터 살렸다.
3: 말해.
1: 집에서 밥을 먹은 지 언제였던가. 오늘 저녁도 감자다. 엄마는 봄이면 품삯으로 받아온 감자만 삶아준다. 무너져가는 단칸방. 비가 새는 지붕. 가난은 꽁꽁 싸매도 숨길 수가 없다. 살림이 더 곤궁해진 건 5년 전 아빠가 짐꾼이를 그만두고서부터다.
4: 기분 내지.
1: 오늘도 술 냄새를 풍기며 오는 아빠.
4: 아버, 엄마.
1: 소나미는 서둘러 버터를 넣은 따뜻한 수유차부터 만들었다.
4: 내날, 어.
5: 지금 가는 말은 지금.
4: 장 가는 운동이나.
6: 예요, 장.
4: 장 가보니 운동이나. 빠니 가로 누가 가는 건지 빠니 가로 감거니 보니 타서이나. 대티 보니 나보시니.
1: 아버지가 술에 빠지기 시작한 건 산에 오를 수 없을 때부터였다. 그때부터 상황은 나빠졌다. 바람난 전 남편에게 버림받은 엄마는 여자 혼자 살 수 없어 소나미 아빠와 재혼했고 50살 가까운 나이에 소나미를 얻었다. 부부는 짐꾼으로 일하며 열심히 살았었다. 그러나 한겨울 아빠가 짐을 나르다 고산병과 동상에 걸려 발가락을 잘라야 했고 가족의 희망도 사라져갔다.
5: 구다로 도마이고 땡이대 정말 마치 아무래요. 기보이라만이 도마이고 소팔고 이좀 소마실리가다 해리 땡 아무로 이스토 구다 파케오 아니나 구다 파케 바시 아미 티칭 호스피탈 가요. 티칭 호스피탈 뭐 55 दिन 버시 그냥 커팅 먹고 메로 꽂아지.
1: 겨울 히말라야에서 목숨을 건진 건 기적 같은 일이었다.

0: 있었지만 짐꾼에겐 생명과 같은 발가락을 잘라야 했다. 그때부터 아빠를 대신해 생계를 책임진 건 엄마와 소남이었다. 나아질 것 같지 않은 삶. 이제 가족의 희망은 소남이뿐이다.
1: 이 아버 함이 또 굶는 자는 벌써 남지 있으나 아버 나이 벌써 또 아버 끼거니 아버.
0: 공부하고 싶어도 학교에 갈 수 없다. 먼저 학비를 벌어야 하기 때문이다. 소남인 내일 난생 처음 3,500m에 오른다. 그 높은 곳까지 무사히 짐을 나를 수 있을까? 짐꾼들에게 나눠줄 짐을 정리하는 짐꾼 대장 차야 씨. 소나미네가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모두 차야 씨의 배려 덕분이었다. 차야 씨는 처음 먼 길을 가는 소나미부터 챙겼다. 바구니에 짐 싸는 법부터 알려준다. 이제 겨우 13살. 과연 30kg 짐을 지고 3일을 꼬박 걸을 수 있을까? 환갑이 되도록 짐을 나른 엄마도 산길에 관절염이 도질까 걱정이다. 가장 늦게 짐을 싸는 차야 씨. 100kg에 달하는 판자 10잔이 그가 짊어야 할 짐이다. 몸무게 두 배가 넘는 10장의 판자. 행여 서로 미끄러져 빠지지 않게 모서리를 종이로 채우며 단단히 묶어줘야 한다. 만약 판자가 젖는다면 한 달치 품삯도 넘는 판자값을 고스란히 물어줘야 하기에 비닐로 꼼꼼히 마무리를 했다. 이제 온몸을 누르는 무게를 견디고 차야 씨는 히말라야로 간다. 차야 씨 아버지의 짐은 60kg, 동생 짐은 90kg. 부자는 150kg을 졌다. 무사히 3,500m에 닿을 수 있기를 신에게 기도를 마치고서야 길을 떠났다. 짐꾼들은 2박 3일에 걸쳐 히말라야 3,500m를 오를 것이다. 거칠은 산길과 생명도 잃을 수 있는 고산증에 맞서고 온몸을 짓누르는 무게를 견디며 가파른 길을 걸어서 고산마을 남체바자르까지 가야 한다. 마침내 삼부자와 소나미네가 출발했다. 무겁고 큰 판자를 맨 차야신 시작부터 힘들다. 수도 없이 나른 판자것만 고통이 줄지 않는다. 엄마를 따라가는 소나미의 발걸음은 아직 가볍다. 과연 산꼭대기 마을까지 무사히 걸을 수 있을런지. 짐꾼들의 짐은 인생만큼 다양하다. 대개는 관광객들을 위한 물건들이다. 요즘은 노새도 짐을 나르는데 연료나 값싼 물건들만 옮기고 중요한 물건은 짐꾼들이 배달한다. 짐꾼들은 한 번도 사서 쓸 수 없는 짐. 먹지도 쓰지도 못할 비싼 물건들을

0: 이들은 평생 나르기만 할 뿐이다. 첫 번째 고비다. 계곡을 잇는 좁고 긴 다리가 나타났다. 큰 판자를 진 자야 씨에겐 이만저만 곤혹이 아닌 길이다. 서 있기만 해도 짐으로 꽉 차는 좁은 다리인데 동물들과 마주쳤다. 막무가내로 밀고 오는 주인. 아슬아슬하게 위기를 넘겼다. 한숨을 돌렸나 했더니 이번엔 관광객들이 나타났다. 겨우 한 고비를 넘겼다. 평탄한 길이라고 쉬운 건 아니다. 부피가 클수록 더 긴장해야 한다. 힘들 때면 자야 씬 1년 전에 본 딸을 떠올린다. 이렇게 힘들어도 버틸 수 있는 건 고향에 가족이 있어서다. 갑자기 비가 내린다. 행여 짐이 젖는다면 일당을 못 받기에 짐꾼들이 서둘러 비닐로 짐을 쌌다. 하루에도 몇 번씩 짐을 쌌다가 풀며 이들은 걷는다. 겨우 비를 피했나 싶었는데 자야 씨 동생 루크만 씨가 물벼락을 맞았다. 목을 축이려다가 봉변을 당한 거다. 옷이라곤 걸친 게 전부인데 낭패다. 여벌에 옷이 없으니 방법은 하나뿐이다. 여행객들은 수십만 원의 등산화를 신고서 걷는 히말라야를 루크만 씨는 슬리퍼를 신고 오른다. 높이 오를수록 어둠은 빨리 찾아온다. 한치 앞이 안 보이는 어두운 산길. 힘들 때면 외치는 말이 있다. 예상 시간을 한참 넘기고서 겨우 숙소에 닿았다.
1: 말이 보고 보네. 누가다 내려 누가 찾아? 누가 뭐하고? 누가 나가리 나오니 사? 이제 액두이 버시 까먹는 나오니? 액두이 버시 걸라이 누가 이거는 버리자.
0: 다른 짐꾼들의 염려 속에 소나미와 엄마도 어두운 밤길을 뚫고 무사히 도착했다. 그날 밤 엄마는 자존심을 버리고 잠자리를 구걸했고. 덕분에 소나미는 지붕 아래서 잘 수 있었다. 다음 날 새벽. 창고 한편의 허름한 숙소. 해가 뜨자마자 짐꾼들은 길을 나섰다.

자야 씨는 오늘도 난항이다. 행인의 도움으로 위기를 넘겼지만 혹 한 장이라도 놓쳤다면 일당을 모두 날릴 뻔한 순간이었다. 신에게 닿는 길, 히말라야. 그 길 곳곳엔 부처의 자비를 기원하는 만이석들이 짐꾼들을 만난다.

소망을 비는 마니차가 나왔다. 티베트 불교에선 마니차를 한 바퀴 돌릴 때마다 경전을 한 번씩 읽는 것과 같다. 엄마는 가족의 행복을 기원했다. 쉼터에 짐을 내렸다. 산소가 부족한 고지대에 짐까지 지고 산길을 10분 이상 오르긴 힘들다. 누군가에겐 추억의 여행길이건만 무거운 짐을 진 소나미의 해맑은 미소에 엄마는 마음이 아플 뿐이다. 설산이 조금 더 가까워졌다. 자야신 첫 번째 배달차로 가야 한다. 자야씨가 나른 이 짐으로 지은 집만도 50여 채에 달한다. 하지만 자야신 그 집에서 살지 못하고 집 없이 살아가고 있다. 짐꾼의 숙명인 거다. 100kg을 옮겨도 우리 돈으로 겨우 2만 5천 원. 앞으로 10번은 더 왕복해야 한 달을 살 수 있다. 이제 자야신 새 짐을 받아서 일행을 따라가야 한다. 쉴 틈도 없이. 3,500m 마을로 가는 길. 가장 큰 고비가 나타났다. 200m 높이에 100m 길이의 다리. 능숙한 짐꾼들도 두려워하는 다리다. 온몸으로 바람을 맞으며 까마득히 높은 다리 위를 걷는 길이다. 한 발만 삐끗해도 크게 다치고 마는 벼랑길. 이 고개를 넘으면 다리와 만나게 된다. 동물들조차 머뭇거리는 가파른 길. 말 잘 듣는 노새들도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곤 자꾸 멈춰 선다. 몇 번을 건넌다고 무섭지 않을까만 소남 엄마는 지켜볼 아들 생각에 의연히 다리를 건넜다. 드디어 소남이 차례. 하필 바람은 더 거세졌다. 다리에 힘을 주고 걸어보지만 몸이 저절로 휘청인다. 앞으로 소나미는 얼마나 더 이 다리를 건너게 될까. 100m 다리를 건너고 나니 어느새 눈물이 흘렀다. 두려움을 뒤로 한 채 걷고 또 걸었다. 그런데

0: 소남 엄마가 뒤처지기 시작했다.
1: 말이 고르는 새끼야, 아마.
2: 고르면 다 어떻게 유미로 월할 유미로 고르도 결혼 있는 나온들이서.
0: 보다 못한 차야 씨가 나섰다.
2: 뭐 지금 받는 게뭐 비슷한 항수니. 오버젠 사실로 내 온도 월할 자들 유미로 고쳐 그 시를 좀 해줄게. 이따 뭐 해보죠. 따라 따바로 우스마제 사크마제 비소노. 버사니 뭐다 이거다 뭐 해보소. 바리 와 이번에 비리테이 반사라.
3: 원나이 나. 니갈네.
2: 아니 저티 니갈이 번이 메로 쿠다. 두기 알자 뭐 우스마 뭐 앞이 보라고. 뭐 비스타르 비스르 뭐 앞이 보소. 왜나? 또 우스코 우스코 일라오니 기. 따라 요 메로 쿠다. 빨리 되니 두그리오 아니 말해 온보잔다 제 틱사 아니 온다운다 제 메로 야 이스토 가르 사기야.
0: 다른 사람에게 폐가 될까 서둘러 걸을수록 고통이 커졌다. 그런 엄마 모습에 소남인 눈물을 감추고 앞섰다. 아이를 낳고도 며칠 만에 다시 올라야 했던 이 길. 환갑이 되도록 이 산을 넘었으니 그 무릎이 온전하랴. 짐꾼 인생 45년 동안 엄마의 몸은 골병이 들 대로 들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부끄러움도 잊고 터져나온 눈물. 행여 아들이 볼까봐 조용히 흐느끼는 엄마.
2: 미로운 마음에서 고쪽 같이 나 눈에 온 마음에서 같이 고쪽 같이 마스틴 나서는 나 보는데 이토가고 토.
0: 왜 이토록 고달프고 힘든 인생인지. 첫 남편에겐 버림받고 손가락질 받으며 재혼을 하고 여자 짐꾼이라고 무시당하며 살아온 인생. 그래도 엄마는 아들을 위해 잠시도 멈출 순 없었다. 일행 모두가 엄마를 기다렸다. 잘못 따라오는 엄마가 창피한 소남이. 아픈 엄마가 잘 올 수 있을지 걱정도 됐지만 소남이는 말없이 음료수를 건네고 엄마를 외면한다. 힘든 모습은 도와줄 수 없다면 차라리 안 보는 게 낫다. 엄마는 초행인 아들을 걱정하고 아들은 먼저 내려오긴 했지만 엄마 걱정에 자꾸만 걸음을 멈췄다. 누군가에겐 행복한 여행길이건만 짐꾼에겐 고달픈 길. 얼마나 이 길을 걸어야 소남이는 학교에 다닐 수 있을까. 엄마가 온 것을 확인하곤 다시 출발하는 소남이. 짐꾼에겐 스스로 짊어져야 할 정해진 무게가 있는 법이다.

처음 히말라야를 오른 13살 소년 소나미는 그 길에서 엄마의 눈물을 보고 말았다. 자야신의 삼부자가 마을 입구에 닿았다. 그리고 한참 뒤에야

0: 소나미 엄마가 왔다. 엄마를 묵묵히 기다린 소나미도 이제야 마음을 놓았다. 지칠 대로 지쳐버린 엄마. 소나민 그런 엄마의 뒷모습을 보며 한참을 걸어갔다. 엄마가 아프지 않았다면 모두 일찍 도착해서 쉬고 있을 터. 일행을 기다리게 했던 엄마 때문에 속이 상했지만 아픈 엄마가 앞으로 얼마나 더 짐을 나를 수 있을지 걱정이 훨씬 컸다.
1: 여보요.
0: 참았던 눈물이 기어코 터져나왔다. 아직 철없어도 좋을 13살 소년인데 소나미는 서러움을 알아버렸다.
2: 아마 아버지 눈물 모일 거이고
0: 나이든 약한 엄마의 모습을 보고만 소나미. 어찌 엄마가 이유를 모르겠는가. 짐을 지운 미안한 마음에. 소나미는 아이처럼 오래오래 울었다. 그리고 나이 든 엄마는 마음으로 흐느꼈다. 그 저녁. 아들을 위해 엄마는 비싼 숙소를 잡았다. 아들이 좋아하는 텔레비전을 보고 아들이 좋아하는 밥을 먹고 엄마의 눈물로 모은 돈은 모두 아들을 위한 것이었다. 그 밤 엄마와 아들은 서로에 대한 걱정을 하며 말없이 위로를 건넸다. 목적지를 눈앞에 둔 아침 엄마가 소나미의 짐을 덜었다.
3: 많이도 얼룩 가서 터니?
1: 아, 미를 저렇 옷갈음에 힘이 있었대는. 아주 저희 알코올을 보고는 미쳐가리고 옷갈음에 쩔니 있었대는. 대리 걸음을 보고는 다발이 미를 나니 마디 옷갈음에 힘이 있었대나. 아니 아우 아리 타분은 라이프니 아우 까일리니 나이니 코파르디시 오이 아니 비스타르 거를런 퍼서 아우 이티리 이티니 보가르런 거리
3: 아니 초라라 달리 데리 보고니 아마고 거름 못
1: 보루 초라레 티티기니 보고니 모 보고니 모 틱틱하고 좀 모 보고니
0: 엄마는 바구니에 아들의 짐을 더 담고서야 목적지로 출발했다. 시작부터 힘든 길이었다. 가던 말도 걸음을 멈추는 가파른 길. 짐꾼들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졌다. 힘든 삶조차 신기한 구경거리가 되고 이래저래 짐꾼들은 서럽다. 해발 3,000m를 넘어서자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졌다. 산소도 줄어들어 고산병의 위험마저 있는 곳. 소나미가 안전하게 고비를 넘을 수 있을지 엄마는 걱정이다. 3일 동안 맨발로 거친 산길을 오르고 있는 루크만 씨. 힘들만도 할 텐데.
4: 아니, 니서 저러 빈모사 반초 머리에 있고 뭐.
0: 가파른 길을 오르고 올라 이제 마지막 고개를 만났다. 꼬박 3일을 걸어온 길이다.

더 이상 못 갈 만큼 힘들 때쯤 목적지에 닿았다. 에베레스트 길목의 가장 번화한 곳, 남체 바자르다. 소나미가 처음 밟은 3,500m 마을. 눈부신 설산 아래 삶이 이어지는 곳. 짐꾼들의 고향 남체 바자르에 왔다. 짐꾼 부자의 발걸음이 급해졌다. 장이 끝나기 전 물건을 배달해야 한다. 고산 지역에선 짐꾼 없인 물건도 없고 시장도 열 수 없다. 알고 보면 짐꾼들이 있어야 시장이 돌아간다. 그래서 배달 시간을 지키려고 밤길도 걸었던 것이다. 3일 품삯을 합쳐 우리 돈 3만 원. 먹고 잔 걸 빼니 딱 만 원씩 번 거였다. 변덕스런 고산의 날씨. 마을에 도착해서 비를 만났으니 나쁘지 않은 운수다.

물건을 찾을까 마지막까지 온 신경을 쓴 소나미네. 마침내 소나미네도 목적지까지 무사히 짐을 날랐다. 다른 일꾼보다 가벼운 짐이라 모자의 3일 일당은 합쳐서 3만 원. 소나미의 고등학교 학비 100만 원을 모으려면 몇 년을 짐을 져야 할는지. 걱정한들 뭐하랴. 엄마는 잠시 시름을 접기로 했다. 엄마와 소나미는 남체바자르 구경에 나섰다. 히말라야에서 유명한 토요시장. 이런 시장에 온 게 얼마 만인지. 화사한 바지가 엄마 눈을 사로잡았다. 이를 알아챈 주인이 자랑을 늘어놓는다. 엄마도 마음에 들었는지 흥정을 시작한다. 하루치 일당에 맞먹는 바지. 결국 소나미 옷만 산 엄마. 엄마는 하루 일당을 모두 아들 옷을 사는 데 썼다. 힘든 일을 해낸 아들에게 선물을 주고 싶었던 거다. 미안함에 머뭇거리는 소나미. 고되고 힘든 산길을 넘으니 선물을 받았듯이 소나미의 꿈도 언젠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루가 다시 시작됐다. 이젠 이곳을 떠나야 한다. 다시 짐을 얻은 짐꾼들의 발길이 더없이 즐겁다. 내려오는 길엔 짐꾼들이 꼭 쉬어가는 곳이 있다. 변변한 집이 없는 가난한 짐꾼들이 그나마 제대로 씻을 수 있는 곳이다. 계곡을 보자 소나미도 사

0: 사춘기 소년으로 돌아왔다. 이곳이야말로 걱정도 근심도 씻어내는 곳이 아닐까. 다시 길을 나섰다. 어느새 다다른 산 아래 마을. 동네 아이들이 모두 서둘러 학교에 가는 아침. 소남인 지금도 길 위에 서 있다. 험한 길 중간엔 티벳 불교 사원이 있다. 소남이 엄마는 법당을 그냥 지나치지 못했다. 의지할 곳 없는 세상. 짐꾼들의 유일한 안식처다. 이 생에 맺은 소중한 인연. 사업가가 되어 가난을 벗어나는 아들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어머니는 간절히 빌고 또 빌었다. 사원을 나서려는데 소나미가 엄마를 이끌었다. 살짝 팔찌를 해보는 엄마. 오랜만에 엄마가 웃었다. 엄마도 여자라는 걸 오랫동안 잊었던 거다. 하지만 소나미가 목걸이에서 눈을 떼지 못하자 궁핍한 생활에 목걸인 사치란 걸 엄마도 알고 있다. 그래도 아들이 웃으면 됐다. 엄마는 또 소나미 것만 샀다. 다시 등짐을 메고 엄마는 길에 올랐다. 수천 번 이 길을 걸었건만 이젠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 점점 느려지는 발걸음. 엄마가 다시 뒤처졌다. 참아도 봤지만 또 어찌할 수 없는 눈물이 흘렀다. 소나미도 결국 따라 울고 말았다. 짐의 무게보다 견디기 힘든 건 아들의 눈물이었다. 엄마를 위로해주고픈데 말은 늘 마음과 다르게 나왔다. 엄마에게 괜찮냐고 묻고 싶었는데 13살 소나미는 세상을 알기도 전에 가난을 배웠다. 이제 다시 집으로 향한다.
1: 삼피리리 삼피리리
0: 자야신의 삼부자도 처음 그 자리로 다시 돌아왔다. 간만에 햇빛이 밝게 비쳤다. 아껴둔 책을 꺼내보는 소나미.

0: 진짜.
1: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2: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1: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3: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기출로 정리하는 영문법, 기출로 영문법 송현우입니다. 오늘도 만나 성장이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챕터 10 관계사의 내용을 복습하는 실전 문제 풀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으로 객관식 문제를 쭉 한번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1번부터 25번까지 여러분들은 전체 문항을 다 풀어주셔야 하고요. 오늘 강의에서는 그중에서도 중요하거나 빈출되는 문항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풀어보게 될 문제는 2번입니다. 빈칸에 알맞은 것을 고르는 거예요. 익숙한 유형이죠. 그러면 일단 해석을 한번 해봐야 한다. 그들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 순간을 잊지 않을 거라고 해요. 자, 그리고 빈칸 앞부분에서 이렇게 한번 끊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왠지 이렇게 연결이 될것 같죠? Moment는 순간이에요. 어떤 순간인지를 뒤에서 설명해주고 있는데, their first child, 그들의 처음 아이가, 아, 그쵸. 처음 이제 막 낳은 아이가 되겠죠. 그래서 첫 아이가 태어났던

났는지 잘 보면 their first child이라고 하는 주어와 was born이라고 하는 동사의 형태가 잘 나와 있습니다. 수동태로 쓰인 거죠. 그러면 더 필요한 요소가 없고 순간이라고 하는 시간과 관련된 선행사와 연결이 되려면 자연스러운 관계사는 바로 관계 부사 when이다.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3번 중요한데요. 여기에 동사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동사와 짝이 되는 주어를 봐야 합니다. 근데 봤더니 I like about the actor. 그 배우에 대해 내가 좋아하는 것은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면서 앞에 선행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선행사가 없으며 것이라고 해석을 할 만한 건 바로 관계 대명사 what이죠. 그래서 한번 what을 넣어 보겠습니다. 일단 한번 넣고 해석을 해 보면 우리가 조금 전에 해석했던 것처럼 내가 그 배우에 대해 좋아하는 것은 그의 자연스러운 방식입니다. 연기 방식입니다라고 해석이 자연스럽게 돼요. 정답을 몇 번으로 고를까? 1번 what으로 고르는 겁니다. 그래서 what 주어 동사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주어가 동사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고 것이라고 해석을 하는 순간 선행사가 필요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문제풀이 팁을 하나 드리면 이렇게 문장 맨 앞부분에 빈칸이 뻥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관계의 대명사를 골라야 한다라고 문제가 출제된다면 거의 열의 아홉은 what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왜? 문장 첫 부분이니까 당연히 그 앞에 선행사가 없어요. 그리고 해석을 해봤을 때 것이라고 해석이 되면 편안하게 what을 정답으로 골라주면 돼요. 자, 이어지는 문제는 4번인데요. 빈칸에 알맞은 것을 이번엔 모두 골라야 합니다. 관계사 문제에서는 두 가지 이상의 선택지가 정답이 될 가능성이 커서 이렇게 많이 출제를 하는데 똑같이 해석을 해볼 거고요. 빈칸 앞부분에서 한번 끊을 겁니다. It's always a good idea. 그것은 항상 좋은 생각인데 그것이 뭐냐면 to 부정사로 뒤에 이어지고 있어요. 가주어, 진주어가 쓰였죠. So to choose products. 고르는 겁니다. 제품들을 고르는 것은 항상 좋은 생각인데 어떤 제품들이냐면 자, 이제 그 제품들에 대한 설명이 이어질 거예요. Are popular with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제품을 고르는 건 항상 좋은 선택이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다라고 하는 건 많은 사람들이 그걸 고른 이유가 있을 것이고 결국 그걸 골랐을 때그 제품을 골랐을 때 실패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질문. 선행사가 있습니다. 선행사는 products.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닌 대상과 연결이 되는 관계 대명사는 which입니다. 그런데 선택지가 하나 더 보여요. 바로 2번이죠. that이라고 하는 이 관계 대명사는 선행사의 종류에 상관없이 편하게 쓸수 있다라고 했어요. 먼저 2번을 골라주고, 그리고 또 자연스러운 5번을 골라주면 된다. 자, 이어지는 문제 5번입니다. 자, 이번에도 빈칸이 뻥 뚫려 있는데, 빈칸 앞을 봤더니, The Cafe라고 하는 장소가 나와 있어요. Mary는요, used to. used to는 우리말로 하면 하곤 했다라는 과거의 습관을 나타내는 말이죠. Mary는 그 카페에 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카페일까? 카페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예요. She could use free Wi-Fi. 그녀가 공짜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었던 카페예요. 그러면 카페는 장소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빈칸에 들어갈 말을 생각하려면 관계 대명사인지 관계 부사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뒷부분에 있는 말이 완전한지 아닌지를 봐야 하는데 주어가 잘 나와 있고요. 메인 동사도 잘 쓰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목적어에 해당하는 말도 잘 나와 있어요. 그 말은 뒤에 있는 말이 완전한 형태이다. 그러면 이 부분에는요, 기본적으로 관계 부사가 들어갈 자리예요. 그런데 관계 부사 중에서도 장소와 결합이 되는 어떤 말, where를 먼저 골라줘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고를 수가 있어요. 관계 대명사 앞에 무엇이 있을 때, 올바른 전치사가 있을 때, 전치사 더하기 관계 대명사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전치사 관계 대명사가 두개 있습니다. 4번과 5번인데요. 이때 전치사 뒤에 나오는 관계 대명사로 that은 쓸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정답이 몇 번일까? 5번이 또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which가 가리키는 건 the cafe라고 하는 이 명사를 가리키는 거고요. at the cafe라는 말을 뒤에 넣어줄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at which를 여기다 쓸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우리말을 영어로 바르게 나타낸 것을 고르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핵심 어법을 생각해야 한다. 관계사를 생각하면서 관계사가 어디에 쓰이는지를 확인해 볼게요. 해리는 그녀가 만났던 사람 중 가장 위대한 마법사였다. 가장 위대한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2절에 비교 표현하면서 공부했던 최상급이 쓰일 겁니다. 그래서 The Greatest Wizard라고 나와 있죠.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 뒷부분에 관계사로 이어지는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그녀가 만났던 사람 중이라고 하는 이 말을 이제 영어로 나타내야 돼요. 그러면 한번 1번부터 선택지를 볼게요. 여기까지는 다 똑같다라고 했죠? 이렇게 끊어보겠습니다. 관계대명사가 2번부터 5번까지는 나와 있고, 1번엔 없는데, 뭐 생략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문제는 생략을 할수 있어요. 그 뒤에 힘을 쓰면 안 되는 겁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필요한데, 목적격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벌써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뒤에 목적어를 그대로 남겨두면 어색한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 지워지고요. 이렇게 지워나가다 보면, Wizard는 마법사이고, 그럼 마법사는 사람인 건데, 왜 witch를 썼을까? 아닌 거예요. 관계대명사를 잘못 썼다. 그리고 what 역시나 안 된다. 왜 그럴까? 것이라고 해석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앞에 선행사가 없습니다. 의미도 어색하고 어법상 정확하지 않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4번에서 많이 또 함정이 빠졌을 텐데, whom은 적절한 관계대명사는 맞아요.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whom을 쓴것 같진 좋았는데, 1번처럼 똑같이 힘을 남겨놓았습니다. whom은 이미 앞에 가장 위대한 마법사라고 하는 말을 대신하면서 뒤에 절에서 목적어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왜 목적어로 남겨놓았을까요? 그러면 여기가 어색하구나. 그래서 4번도 탈락입니다. 대충 본 친구들은 여기까지만 읽고 정답을 4번으로 고른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럼 5번이 정답인데 확인하고 가야겠죠. 해리는 가장 위대한 마법사였습니다. That 쓸수 있을까요? 그렇죠. 편하게 쓸수 있다. 그리고 she had ever met. 이 뒤에 목적어가 빠져 있습니다. 그녀가 만났던 사람 중이라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죠. 정답을 5번으로 이렇게 골라주면 됩니다. 차분히 해석을 해보면서 어떤 문법이 쓰이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점에 주의를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면 돼요. 자, 이어지는 문제는 10번입니다. 어법상 어색한 것을 골라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문제를 푼다? 1번부터 5번까지 선택지를 쭉 한번 보는 겁니다. 처음부터 의욕을 가지고 1번을 막 꼼꼼히 읽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먼저 한번 쭉 스캔해 보면서 어떤 문법을 묻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게 좋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숙련이 되면은 보자마자 어딘가 이상한 부분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그게 좀 어려울 거예요. 한번 보죠. 쭉 보면 how라는 말도 보이고 which라는 말도 보입니다. 그리고 where도 있고 why도 있고 여기는 관계사가 보이지 않아요. 생략을 했나 봅니다. 무엇이 되었든 관계사가 포인트예요. 그런데 이렇게 쭉 밑줄을 긋고 봤더니 어딘가 좀 이상한 문장이 보여요. 2번 한번 볼게요. 2월은 달입니다. 어떤 달이냐면 우리가 celebrate, 우리말로 하면 축하하다, 기념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발렌타인 데이를 축하하고 기념하는 달입니다. 그렇죠. 2월에는 발렌타인데이가 있죠. 문제는 무엇일까? 뒤에 있는, which 뒤에 있는 절 한번 볼게요. 주어와 동사가 나와 있고요. 목적어에 해당하는 말까지 나와 있어요. 그 말은 뒤에 있는 내용은 완전하다. 어법상도 필요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럴 때는 관계 대명사를 쓰지 않고요. 관계 부사를 씁니다. 혹은 관계 대명사를 쓰고 싶으면 올바른 전치사까지 같이 넣어주어야 한다. 그래서 그냥 which라고 해버리면 마치 we celebrate Valentine's Day the month와 같은 문장을 쓰고 싶은 건데, 그러면 어법상 어색한 문장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자리는 그냥 관계대명사가 들어가면 안 되는 자리이다. 만약에 관계 부사를 쓴다라고 하면 어떤 걸 써야 돼요? 앞에 달이라고 하는 시간과 관련된 말이 나와 있으니까 when 정도로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다. 제가 지금 문제 푸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어색한 부분을 먼저 찾는 겁니다. 그리고 왜 어색한지, 올바르게 바꾼다면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까지 쓰고 나면 실제로 우리가 나중에 문제를 검토한다라고 했을 때 정확하게 그리고 빠르게 검토할 수 있어요. 자, 이어지는 문제 11번부터는요, 어법상 옳은 것을 고르는 겁니다. 와, 그러면 1번부터 5번까지 선택지 중에 무언가

뭔가 어색한 부분이 하나씩은 들어있을 거예요. 그게 없는 문장이 정답이 될 겁니다. 자, 우리는 몇 번을 볼 거냐면 5번을 볼 거예요. Employees. Employees는 일하는 직원들이죠. 직원들은요, move to the building. 그 건물로 이사를 했습니다. 막 짐을 옮기고 했겠죠. Which the company bought. 자, 이제 which로 이어지는 내용이 어떤 내용을 설명해주고 있는지를 한번 찾아볼게요. 그 회사가 구매한 건물로 이사를 갔습니다. 자연스럽죠? Which가 가리키는 내용은 설명해주는 명사는 the building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을 보면 but, by의 과거형이에요. 무엇을 샀는지 목적어가 빠져 있습니다. 그럼 해석을 할때 무엇을 산 거예요, 결국? 그 건물을 산 거고 그 회사가 구입한 산 건물로 이사를 간 거죠. 해석 자연스럽게 되고요.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쓰였다. 정답은 몇 번일까? 5번이라고 골라줄 수 있어요. 잠깐 해석을 복습해 보면 관계대명사든 관계부사든 아니면 투부정사의 효용사적 용법이든 명사를 수식해 주는 말은 어떤 자음을 활용하면 좋다? 니은이나 리을이라고 하는 자음을 활용하면 좋다. 여기서도 그 회사가 구입한 혹은 산이라고 니은으로 해석을 했죠. 물론 그렇지 않고 그냥 끊고 이어서 해석을 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해석을 할때 이러한 자음을 활용해주면 더 매끄럽게 해석을 해줄 수가 있다. 나머지 선택지도 보면 어딘가 이상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 예를 들어 2번 한번 보면 그는요, would like to live a life. 어떤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들도 꿈꾸는, 지향하는 삶의 모습이 있을까요? 여기서는 어떤 얘기 하냐면 What he can appreciate small things. Appreciate. 감사하다란 말입니다. 작은 것들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가요? 예전에 이른바 소확행이라고 해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엄청 대단하진 않아도 우리가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행복을 찾는 걸 추구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비슷한 맥락인 거고, 여러분들은 또 어떤 삶을 추구할까요? 근데 이때 잠깐 이제 문법으로 돌아가 보면, what이 여기서 쓰이는 게 맞을까? what은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선행사가 없는데 여기선 명확하게 어떤 삶인지를 뒤에서 설명해 주는 거고 a life라고 하는 게 선행사입니다. 그러면 관계대명사 what은 확실하게 쓰일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포인트, 관계사가 쓰인 부분을 중심으로 보면 어디가 어색한지 확인할 수 있다. 자, 이어지는 문제 12번입니다. 자, 이번에도 어법상 옳은 것을 봐야 하는데요. 우리는 5번을 또볼 거예요. Mysterious incidents. 무언가 미스테리한, 신비한 사건들이요. 일어납니다. Wherever. 복합 관계사라고 우리가 배웠죠. Wherever the detective appears. The detective. Detective는 탐정, 형사. 이런 의미예요. 그 탐정이 나타나는 곳이 어디서든지 굉장히 신비로운, 미스테리한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자연스럽죠? 복합 관계사 쓰인 부분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 정답은 몇 번? 5번을 골라주는 거고요. 이 문제의 포인트는 복합 관계사였습니다. 그래서 복합 관계의 대명사도 보이고, 이렇게 관계 부사도 보이는데, 정답을 5번으로 잘 골라주면 된다. 자, 이어지는 문제 13번부터는요, 밑줄 친 단어의 쓰임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을 고르는 겁니다. 그러면 밑줄 친 부분을 먼저 봐야 돼요. 위치에 전부 밑줄이 그어져 있구나. 자, 그러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잘못된 게 아니라 다른지를 이제 찾아야 하는데, 잘 보면 다섯 개 중에 네 개는 관계대명사로 쓰였어요. 그런데 하나는 관계대명사가 아닙니다. 1번을 한번 볼게요. 왓슨이 A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성적으로 A를 받았어요. 그런데 커마 다음에 위치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동사가 나와요. 커마 위치는 관계대명사로 쓰인다고 하면 어떤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이다. 앞에 있는 내용을 뒤에서 계속해서 이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주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which gave him a lot of confidence. 그러한 상황이 A를 받았다라고 하는 상황이 그에게 무엇을 주었다? 많은 자신감을 주었다. 자신감을 갖게 해주었다라는 거고 관계대명사 맞죠? 그래서 나머지도 보면 관계대명사로 다 쓰였는데 3번을 볼게요. 엘라는 was confused about 무엇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근데 무엇에 대해서 which button she had to press 그녀가
어느 버튼을 눌러야 할지 내 혼란스러워했다.

고민하고 갈등을 한 모습이고, 이때 제가 어느라고 해석을 했어요. 어느 버튼 의문사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 3번을 골라줄 수 있고, 나머지 부분은 짝이 되는 선행사와 같이 연결해서 해석을 해보면 전부 관계대명사로 쓰인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어지는 문제 16번은 주어진 문장과 의미가 같은 것을 고르는 겁니다. 그럼 먼저 주어진 문장의 의미를 봐야 돼요. Please let me know. 알려주세요 라는 말이죠. The way, 방식을, 방법을 알려주세요. You were able to succeed. 당신이 성공할 수 있었던 방법에 대해서 in the fashion industry, 패션 산업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방식에 대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 어떻게 성공을 했는지 알려달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the way라고 하는 말이 보입니다. 우리가 배웠던 관계 부사가 있어요. The way, how에서 the way와 how는 같이 쓰이지 않는다. 그러면 the way 대신에 바꾼 말을 고르면 됩니다. 똑같이 쓰여 있는데 하나만 다른 게 있어요. 바로 2번 볼까요? How가 쓰였다. 그 정답을 2번으로 골라주면 됩니다. 나머지 선택지 1번과 3번도 그렇고요. 뒤에 이어지는 4번과 5번도 그렇고 다 적절하지 않은 내용상 부자연스러운 관계부사가 쓰였습니다. 앞부분으로 돌아가 보면 여기는 심지어 관계대명사가 쓰였는데 역시나 어색하다. 그래서 정답을 2번으로 골라주고 이제 우리 18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However, 우리가 알고 있는 however는 그러나 하지만 이겠지만 관계사에서 복합 관계부사로 쓰이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however 다음에 rough라고 하는 말까지 나와 있어요. However rough he reacts, the nurse would handle it well. 그가 react는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얼마나 거칠게 반응을 하든지 간에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그 뒤에 그 간호사는 그것을 잘 handle, 다루다, 처리하다라 말입니다. 잘 다룰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 however를 어떻게 바꿔줄 수 있을까? 쉽게 할수 있겠죠. No matter how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however는 no matter how로 바꿔줄 건데, 자, 그럼 이제 선택지가 두 개가 남는 거예요. 3번과 4번입니다. 자, 3번과 4번 중에 차이가 있다라는 걸 보면, rough라는 말이 뒤에 나와 있고요. 여기는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정답을 몇 번으로 골랐나요? 혹시 4번이 아닌 3번으로 골랐다라고 하면 함정이 빠진 겁니다. 여기도 however와 rough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그 의미상 결합이 되어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no matter how로 바꿀 때도 똑같이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눈치 파는 친구들은 여기 붙어 있으니까 여기도 붙어 있어야지라고 정답을 골랐을 거고, 만약에 3번으로 고른 친구들이 있다면, how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의문사를 생각해봐도 그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붙는 경우가 많다. 그 의미상 결합이 잘될 때, 여기도 그런 맥락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어지는 문제는 20번입니다. 빈칸에 알맞은 말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을 골라야 돼요. 잘 보면 첫 번째 문장. 커마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후가 있습니다. 커마 후. 아, 이거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겠구나.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지금 work인지 works인지를 골라야 하는데 결국 후가 가리키는 선행사가 누구인지를 보면 됩니다. A few men. 몇 명의 남자들이요. 혹은 몇 명의 사람들이. 그러면 여러 명이잖아요. 복수명사가 후가 가리키는 거니까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동사는 당연히 원형 그대로 work를 골라줘야 합니다. 1, 2, 3번 중에 이제 정답이 있을 거고요. 계속 가보죠. Send her the books. 그녀에게 그 책들을 보내주라고 합니다. On the desk. 근데 어디에 있는 거냐면 책상 위에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that. 이 that은 관계대명사 같은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함정이 빠지면 안 됩니다. The desk. 혹시 책상을 설명해주는 말이 아닐까? 그런데 그 뒤에 보면 written in French, 프랑스어로 쓰인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책상이 쓰인 게 아니겠죠? 바로 책들일 겁니다. 이렇게 이 사이에 말이 들어갈 수도 있다. 하지만 이렇게 들어갔다라고 해서 의미상 어색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책이 프랑스어로 쓰인 책이라고 생각하지, 책상이 프랑스어로 쓰였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럼 이때 이제 are인지 is인지 골라야 할때 당연히 책들에 해당하니까 선행사에 맞춰서 are를 골라줘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남은 건 1번과 3번이에요. 세 번째 문장을 보면 Well, they behave. The old man doesn't like children. 그 나이든

남자는 아이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잘 행동을 하든지 간에요. 자, 그러면 얼마나 무엇 하든지 간에 복합 관계 부사 써야겠죠? 자연스러운 거 however 골라주면 됩니다. 그 정답을 1번으로 이렇게 차분히 고르면 돼요. 자, 이어지는 문제 21번입니다.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쓴다라고 할때 빈칸에 어떤 말을 넣어야 할까? The officer took a look at the thing. 그것을 봤다라고 해요. 한번 살펴봤대요. 그런데 I brought the thing. 나는 그것을 가져왔습니다. 지금 밑줄 친 부분이 공통되어 있죠. 그러면 한 문장으로 만들 때 의미를 생각해 볼게요. The officer took a look. 무엇을 살펴봤을까요? At 내가 가져왔던 것을 봤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그러면 해석을 할때 것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선택지를 보니까 선행사에 해당하는 말이 없습니다. 물론 여기 the thing이 하나 있긴 하지만 여기 뒤에 주어가 또 빠져 있어요. 그러면 것이라고 해석을 해야 하고 자연스럽게 문장을 완성할 수 있는 건 정답 몇 번일까? 관계대명사 was이 쓰인 3번을 정답으로 골라줘야 합니다. What 주어 동사 주어가 동사하는 것 여기선 과거시제로 쓰였으니까 내가 가져왔던 것이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죠. 자, 이어지는 문제 22번 똑같이 한번 가보죠. The grocery store is right at the corner. 그리고 we can buy pasta sauce there. 자, 그러면 there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The grocery store. 식료품점을 가리키는 말인 거죠. 그러면 식료품점에서 거기에서 우리는 파스타 소스를 살수 있다라는 거고. 그럼 이렇게 설명을 해준다라고 봤을 때 어떤 식료품점이 바로 모퉁이에 있는 걸까요? 우리가 파스타 소스를 살수 있는 식료품점이 되겠죠. 그러면 쭉 선택지를 봤을 때 장소에 해당하고요. 이 뒤에 있는 말은 제가 벌써 선택지 1번을 가리키고 있죠. 완전한 절입니다. 불완전한 내용이 아니에요. 완전한 형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정답을 1번으로 관계부사 where를 쓴걸 골라주면 된다. 자, 이어지는 문제 24번입니다. 어법상 옳은 문장의 개수를 골라야 돼요. 그럼 한 번씩 쭉쭉쭉 해석을 해보면서 어느 부분이 자연스럽고 또 어느 부분이 어색한지를 찾아보겠습니다. A. He left it at the library. 그는 그것을 도서관에 두고 나왔다고 합니다. 남겨두었대요. 자, 그런데 comma which가 있어요.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을 쓰고 싶구나. 그런데 문제는 he studied, 그가 공부를 했다라고 할 때, 아마도 하고 싶은 말은 그가 공부를 했던 거죠. 어디에서? 도서관에서. 그는 그것을 도서관에 남겨두고 왔는데, 그곳은, 도서관은 그가 공부했던 장소이다. 자연스럽게 완성이 되었어요. 완전한 절입니다. 그럼 이때는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관계부사가 쓰여야 돼요. 어떻게 바꿔줘야 할까? 장소와 연결이 되는 where를 써야 합니다. 이렇게 차분히 지워볼게요. B. 자, 이번에는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그녀는 비웃지 않았습니다. That I said. 대시 가리키는 말이 앞에 없어요. 해석을 해보면 내가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대시 아니라 무엇을 써야 할까? what을 써야겠죠? 관계대명사를 잘못 썼구나. 탈락. C. Why he was arrested. 그가 체포가 된 이유는 is not yet known.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의미 자연스럽고요. 왜 why가 쓰였죠? The reason 어디 갔죠? The reason why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두 개가 나올 때둘중 하나만 써도 자연스럽다. 그래서 the reason 생략하고 그냥 바로 시작을 한 겁니다. So why he was arrested라고 하는 말 자체가 주어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자연스럽습니다. 그 다음 D. Can you read us? 읽어줄 수 있니? 우리에게 which he wrote? 네가 썼던 것이 되겠죠? 자, 이번에도 것이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which가 아니라 what을 써줘야겠죠? 그래야 자연스럽다. 자, 그러면 C만 어법상 옳은 문장이니까 정답은 한 개. 2번을 골라준다. 자, 이제 마지막 25번입니다. 대망의 마지막 문제예요. 어법상 옳은 문장끼리 바르게 짝진 것을 골라야 돼요. 역시나 빠르게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여기 어떤 게 보이나요? 첫 번째 A번 문장에서 from이라고 하는 전치사 뒤에 관계대명사처럼 보이는 대시 쓰였어요. 맞아요. 관계대명사로 쓰인 건 맞지만, 전치사 뒤에 관계대명사 대신 쓰이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관계대명사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탈락. 자, B를 보겠습니다. Let's move on to the next chapter.
다음

챕터로 이동을 하자. 이제 다음 챕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는 거고, whose topic is modern art? 현대 예술이 주제라고 합니다. 그것의 주제라고 할 때, 무엇의라고 해석을 하고, 소유격 관계대명사로 쓰였는데, 자연스럽습니다. 그렇죠. 그런 B를 골라볼 거예요. 자, 이어지는 C, 문제가 있을까요? 네, 문제가 있어요. This is that the experts say about the vaccine. 이것이 무엇이다? 전문가들이 백신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것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죠. 그러면 이 앞에 선행사가 확실히 없기도 하고, that 대신에 무엇을 써야 할까? what을 써야 합니다. 이렇게 관계대명사 what이 들어갈 자리에 다른 관계대명사를 넣어놓고 틀린 걸 찾으라는 문제 정말 많이 출제가 돼요. X, D를 볼까요? Is this the snake that bit the child? 이게 그 뱀이야? 끊어보겠습니다. That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고, that 자연스럽죠? 그리고 그 뒤에 바로 동사가 나왔습니다. 주격 관계대명사가 쓰인 거구나. 맞아요. 자, 그럼 이제 2만 보면 됩니다. However, would you take? However? 여기서는 route라고 하는 건 길이나 통로를 얘기해요. 어딘가로 가는 경로인데, Root는 명사입니다. However란 말과 연결되기에는 의미상 너무나 어색해요. 그래서 정답은 이유도 지워지고요. B와 D니까 정답 2번을 골라주면 된다. 자, 어떤가요? 주요 문항을 같이 한번 풀어보면서 관계사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다음 시간 주관식 문제 풀어보면서 관계사 내용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드디어! 와, 이게 도대체 얼마만큼까지 공부를 하면 여기까지 올수 있을까요? 와, 드디어 48강. 아, 야, 만점왕 국어 4학년 1학기 끝강이에요. 48강째. 와, 여러분 혹시 띄엄띄엄도 안 하고 1강부터 여기 48강까지 왔다면 스스로 자부심을 가져도 돼요. 와, 나 이런 사람이야? 오,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러고 다녀도 돼요. 진짜. 야, 어떻게 48강까지 올수 있어요? 야, 여기서 만나 뵙게 되다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이요. 마지막. 만점왕 국어 4학년 1학기 마지막 강의입니다. 오늘도 역시 짜자잔. 여러분을 위해 왕관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왕관을 딱 쓰고 오늘은 이게 마지막 강의잖아요. 그러니까 다 풀고 난 다음에 가면 되는 거예요. 한번 미리 가볼까? 안녕!

안녕은 너무 일러. 지금은 안녕하면 안 되고. 네, 오늘 20번까지 다 풀고 나면 정말 홀가분하게 안녕 해봅시다. 아셨죠? 자, 학교 시험 만점 왕.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20번까지 풀어볼게요. 요번에는요, 이 감각적 표현, 예, 감각적 표현들이 이제 많이 나올 거예요. 지난 시간에 원인과 결과, 또 이어주는 말까지 한번 다시 되짚어봤죠? 오늘은 감각적 표현이 많이 나올 겁니다. 자, 여기 가의 1번 그림 볼까요? 예, 어유, 여기 물뿌리개도 웃고 있네요. 이 친구도 열심히 웃고 있습니다. 지금 뭔가를 키우고 있습니다. 예. 모종을 사다가 심었어요. 그렇게 해서 보니까 나중에 이것이 무럭무럭 자라서 방울토마토가 주렁주렁 열렸네요. 자, 열심히 키웠기 때문에 원인, 그 결과로 방울토마토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 이런 그 자신이 경험한 것을 글로 쓸때 원인과 결과가 잘 드러나게 글로 써야 되고, 또 이어주는 말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모종을 사와서

열심히 키웠더니, 토마토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또, 모종을 사와서 열심히 키웠습니다. 그래서 방울토마토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자, 결과 먼저 얘기해 볼게요. 방울토마토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키웠기 때문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원인과 결과를 적절하게 이어주는 말들을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 있었어요. 자, 이 경험을 이렇게 차례차례대로 시간 순서대로 정리를 한 것도 여기 그래, 여기 나와 있습니다. 시장에서 방울토마토 모종을 사온 니은은 정성껏 물을 주고 지지대도 세워주며 가꿈. 빨간 방울토마토가 주렁주렁 열림. 방울토마토를 수확해서 가족과 함께 먹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시장에서 방울토마토 모종을 사온 것이 원인이 되지요.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나는 정성껏 물을 주고 지지대도 세워주면서 가꾸게 되었어요. 자, 그리고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또 결과가 또 나오게 되지요. 예, 또 다른 결과가 또 계속 이어집니다. 이때는 역시 앞에 일이 원인이 되겠죠. 자, 이렇게, 또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결국에는 가족과 함께 맛있게 먹었다. 네, 이런 결과가 여기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가의 그림 1과 2를 설명한 문장을 나에서 찾아 알맞게 선으로 이으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모종을 사와서 지지대를 꽂아가면서 아주 정성껏 키우고 있는 것이죠. 여기 지지대를 한번 그려줘 볼까요? 이게 지지대인가? 뭐 이렇게 지지대가 뭔지 알죠? 옆에다가 이렇게 나무나 철로 된 막대를 심어주고 끈으로 잘 이어주면 쓰러지지 않고 잘 키울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이런 지지대를 가져다가 꽂아주기도 하고 또 정성껏 지금 키워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 있어요? 바로 여기 니은에 있었었죠? 그 결과 빨간 방울토마토가 주렁주렁 열렸다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은 여기 디귿에 있습니다. 그쵸? 마지막 리을은 뭐였어요? 그래서 가족과 함께, 함께 먹었다. 예, 수확해서 함께 먹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기억은, 네, 모종을 사왔다. 예, 이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장면은 2번 니은으로, 2번 장면은 3번 디귿으로 연결해 주면 되겠어요. 자, 나 있습니다. 나의 기억과 니은을 다음과 같은 차례로 연결할 때 필요한 이어주는 말은 뭘까요?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기억과 니은을 연결시킬 수 있어요? 시장에서 방울토마토 모종을 사옵니다. 자, 모종이 뭐라고요? 어린 뭐 식물이죠? 네. 방울토마토 모종 그러면 어린 방울토마토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아직 자라지 않은 그 모종을 사왔어요. 거기에다가 정성껏 물을 주고 지지대도 세워주면서 가꿨다니까요. 자, 이런 말이죠. 그런데 여기 지금 이어진 걸 보니까 니은이 앞에 나왔네요. 니은은 뭐예요? 정성껏 물을 주고 지지대도 세워주면서 가꿨어요. 왜? 라고 이때 물어봐야 된다고 했죠. 이렇게 결과만 얘기하면 안 돼. 원인이 뭔지 물어볼 수 있죠. 그럴 때 뭐라고 물어본다고? 왜? 이렇게. 왜기는 시장에서 방울토마토 모종을 사왔으니까 그렇지. 자, 이렇게 연결이 되죠. 자, 앞에 니은, 결과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자, 결과가 먼저 나와 있고요. 그 뒤에 원인이 되는 기억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에는 이어주는 말을 무엇을 사용하면 좋다? 왜냐하면을 사용하면 좋다. 그리고 뒤에는 뭐뭐하기 때문이다. 네, 이렇게 때문이다까지도 넣어주면 좋다고 했죠. 그럼 한번 말을 만들어 볼게요. 정말 맞는지. 정성껏 물을 주고 지지대도 세워주며 가꾸었어. 왜냐하면 시장에서 방울토마토 모종을 사왔으니까 말이 되죠. 예, 그렇다면 왜냐하면이 정답이 맞아요. 자, 그러면 그래.

0: 소설을 한번 넣어볼게요. 정성껏 물을 주고 지지대도 세워주며 가꿨어. 그래서 시장에서 방울토마토 모종을 사왔어.
1: 말이 안 되죠.
0: 예. 그러면 그래서를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를 사용하고 싶다면 무엇부터 나와야 될까요? 니은이 아니라 기억부터 나와야죠. 시장에서 방울토마토 모종을 사왔어. 그래서 정성껏 물을 주고 지지대도 세워주며 가꾸고 있지. 이래야 말이 되죠. 네, 그래서 둘다 이어주는 말은 맞지만, 원인과 결과를 이어주는 말은 맞지만, 앞에 원인이 먼저 나오는지 아니면 결과가 먼저 나오는지에 따라서 사용해야 되는 이어주는 말은 다를 수 있다. 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다음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보신데? 네. 방울토마토는 7살. 예, 이런 시였죠. 그 7살이 누굴까? 내 동생이지. 예. 방울토마토를 보면서 누굴 떠올린 거예요? 내 동생을 떠올린 거죠. 예. 먹을 걸 보고 내 동생을 떠올린다. 그만큼 동생하고 사이가 좋나 봐요. 그렇죠? 동생을 굉장히 사랑하는 예, 그런 그 느낌이 나죠. 자, 일단 앞에 좀 생략이 되었어요. 네, 1년, 2년이 좀 생략이 되었네요. 어떤 내용이었어요? 엄마가 방울토마토를 씻었어요. 그쵸? 씻어서 예, 담았어요. 담았는데 물기가 좀 있어요. 물기. 예, 물기가 묻어있는 방울토마토예요. 이 물기가 있는 방울토마토를 보고 누굴 떠올린 거예요? 동생을 떠올린 거죠. 동생이 씻고 나서 다 제대로 닦지도 않았어. 제대로 닦지도 않은 그 동생이 물기가 있는 채로 예, 막 웃고 있어. 예, 그런 걸 지금 떠올린 거죠. 햇살 먹고 이슬 먹고 볼따구니가 뭐야? 볼이죠, 볼. 그러니까 볼이 동생이야. 동생이 아주 귀여워. 코가 이렇게 볼이 어떤 볼이에요? 볼따구니 그랬으니까 홀쭉한 볼이 아니에요. 이렇게 살이 없이 홀쭉한 볼이 아니라 여기가 이렇게. 볼이 이렇게 나와 있어. 뭐, 이렇게. 막 웃고 있어. 예. 이런 동생이죠. 예. 자, 이런 동생이 지금 생각이 난 거예요. 얼마나 귀여워 보여. 이 볼따구니. 생각만 해도 귀엽지. 이 볼따구니. 볼이라 그러면 덜 귀여워. 볼따구니 이래야 귀여워. 그쵸? 자, 햇살 먹고, 이슬 먹고. 자, 햇살 먹고, 이슬 먹고는 사실 누가 먹은 거야? 방울토마토가 먹은 거죠. 방울토마토가 이렇게 익어가면서 커가면서 햇살도 먹고 이슬도 먹고 하면서 볼따구니가 탱글탱글해진 거예요. 그 탱글탱글한 볼이 마치 누구 같아요? 우리 동생 같다 이 말이죠. 네. 여기 탱글탱글. 자, 바구니 한가득 제잘제잘. 자, 여기 방울토마토가 이렇게 가득 있어요. 그런데 그냥 방울토마토에 아, 바구니에 방울토마토가 가득 있어요. 이렇게 해도 되는데, 여기 이런 말을 썼어요. 제잘제잘 까르륵. 마치 누구처럼? 내 동생처럼. 자, 이렇게 제잘제잘 까르륵. 이건 뭐예요? 웃음소리죠. 웃음소리를 듣는 것처럼 지금 표현해 냈잖아요? 이게 바로 감각적 표현이죠. 감각적 표현. 신체 감각기관으로, 그죠? 신체 감각기관으로 받아들인 그 느낌을 예, 표현해낸 것이죠. 감각적 표현. 그 중에서도 제잘제잘 까르륵 이거 뭐예요? 귀로 듣는 거죠? 예, 귀. 귀로 이 소리를 듣는 거잖아요. 이건 뭐예요? 청각이죠. 청각을, 즉 듣는 것을 표현해낸 감각적 표현이 되겠죠? 바구니 한가득 제잘제잘 까르륵 방울토마토가 있어. 그 중에 막 미끄러지려는 놈이 하나 있어. 여기서 방울토마토가 하면서 이렇게 미끄러지려고 해? 떨어지기 전에 어떻게 해요? 그거 확 재빨리 붙잡아. 한 입에 쏙 먹어버려. 그리고 깨물죠. 그 다음에 여기가 아주 재미난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깨물었어요. 자, 방울토마토가 탁 터지겠죠. 이빨 사이 새빨간 해님이 터진다. 자, 여기서 말하는 새빨간 해님은 뭘까요? 자, 바로 이거죠. 빨갛고 둥글잖아요. 이것을 새빨간 해님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건 뭐예요? 방울토마토를 말하는 거죠. 방울토마토가 터진다. 달콤한 이슬이 터진다. 여기 달콤한 이슬은 뭘까? 달콤한 이슬. 즙이죠. 탁 터지면서 즙이 크, 입안에서 터져요. 이게 달콤한 이슬이죠.

0: 새빨간 해님은
1: 눈으로 보는 것.
0: 달콤한 이슬은 맛을 보는 것. 예. 이런 그 눈과 입에, 눈과 입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이 감각을 이렇게 표현해낸 것이 바로 이 시의 특징이죠. 이 시는 어떤 대상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것인지 쓰세요. 뭐예요? 방울토마토죠? 네, 방울토마토. 이게 동생이라고 하면 안 돼요. 예. 가끔 여기다 동생이라고 쓰는 친구 있다면, 네, 실제로도 있을 수 있어. 그렇다면 틀린 답이죠. 어떤 대상이에요? 동생이 아니라 방울토마토를 대상으로 해서 감각적으로 표현한 시가 되겠습니다. 그러려고 보니 동생의 볼까지 생각해 낸 것이죠. 사실은. 그쵸? 우리 여기 앞에 뭐죠? 생략된 내용이 있잖아요. 이 생략된 내용이 뭔지를 알고, 여기 그 동생을 여기다 쓰시면 안 돼요. 자, 정답에. 네. 다음 설명을 통해 알수 있는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입니까? 햇살 먹고, 이슬 먹고, 볼따구니가, 자, 토마토가 이렇게 텅텅한 것을 볼따구니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볼따구니가 어떨까요? 말랑말랑할까요? 보들보들할까요?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 말은 과일 속이 꽉찬 모습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네. 자, 뭘까요? 햇살 먹고, 이슬 먹고, 이 볼따구니가 말랑말랑해, 보들보들해, 생글생글해, 탱글탱글해, 푹신푹신해. 어떤 것이 좋을까? 속이 꽉찬 모습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것은 바로 탱글탱글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4번을 정답으로 써주시면 돼요. 볼따구니가 말랑말랑하다, 보들보들하다. 오, 비슷하지 않나? 이것도 정답이 되지 않나? 뭐. 말랑말랑해, 보들보들해, 아니야, 아니야. 여길 봐봐. 속이 꽉찬 모습이래잖아. 속이 꽉 차면 뭐예요? 말랑말랑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죠? 탱글탱글. 그냥 그 탄력이 그냥 확 느껴져. 그죠? 탱글탱글. 예. 뭐 하나 딱 이렇게 만지면은 탁 나올 것 같아. 만진다? 호우! 너무나 이게 말랑말랑하면 푹 들어갈 수 있는데 아주 그냥 속이 꽉 차서 다시 나올 것 같아. 손가락이. 자, 이게 바로 탱글탱글이죠? 니은과 같은 표현 방법을 사용했을 때, 니은이 뭐예요? 요게 바로 감각적 표현이 되겠습니다. 감각적 표현. 내가 실제로 눈으로 본 것처럼, 냄새 맡은 것처럼, 입으로 먹어본 것처럼, 귀로 들은 것처럼, 만져본 것처럼, 네. 예, 신체의 기관을 통해서 느껴지는 감각을 생생하고 실감나게 표현한 것을 감각적 표현이라고 해요. 자, 이렇게 감각적 표현을 사용하면 좋은 점이 무엇일까? 모두 골라서 기호를 써 볼게요. 느낌을 실감나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거 계속 얘기한 거죠? 실감나게 표현해요. 자, 이빨 사이에 방울토마토가 터진다. 이래도 돼요. 그쵸? 이빨 사이에서 방울토마토가 터진다 해도 되는데, 이걸 이 방울토마토의 그 동그란 새빨간 그 모습을 새빨간 해님이 터진다. 그러면 와, 진짜 방울토마토가 동그랗고 터진다 그랬으니까 막 탱탱한 것이 집이 확 나오면서 이빨 사이에서 그냥 집이 확 나오는 게 그런 게막 보이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자, 그 다음에 생생하게 나타낼 수 있다. 그쵸? 와, 진짜 방울토마토가 내 앞에서 팍 터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 예,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시를 쓴 사람의 생각이나 마음이 잘 느껴진다. 어때요? 아, 이 사람 지금 방울토마토를 탁 먹으면서 어떤 생각이 든다? 아우, 맛있어. 그런 생각이 들까요? 네. 뭐, 그렇게 또 생각이 들수 있죠. 시에서 고쳤어야 될 부분을 쉽게 찾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모두 골라서 기호를 한번 써 봅시다. 가, 그 다음에 나, 그 다음에 다. 요렇게 써줄 수 있습니다. 라는, 예, 정답이 될수 없죠? 예, 고쳤어야 될 부분을 찾을 수 있다고는 거리가 멀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각적 표현을 활용해 경험을 시로 쓰기 위해 정리한 것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은 뭘까요? 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어떤 겪은 일이 있어요? 겪은 일이 있고, 그 겪은 일을 이제 표현해 낼 거예요. 표현해 내는데, 거기에서 감각적 표현을 넣어주면 참 좋겠다라는 거죠. 자, 아빠하고 빵집에 갔어요. 여기 아빠의 사랑을 닮았다고 했으니까 아빠하고 빵집에 갔다는 그 경험을 여기다 쓸 거예요. 그리고 그빵 냄새가 풍겼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향긋하다, 고소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게 뭐예요? 그냥 빵 냄새가 났다 해도 돼요. 그쵸? 아빠랑 빵집에 갔어요. 빵 냄새가 났어요. 이래도 되는데 아빠랑 빵집에 갔어요. 향긋하고요. 고소한 빵 냄새가 났어요. 이러면 훨씬 더 생생하고 실감 날수 있겠죠. 그래? 빵 냄새가 그랬겠구나. 라고 있는 사람이 알수 있겠죠. 그냥 빵 냄새가 났어요. 이러면 무슨 빵 냄새가 났을까? 궁금한데.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더 생생하게 느낌이 옵니다. 아, 빵 냄새는 아빠의 사랑을 닮았다고 나는 생각해요. 네. 아빠의 사랑이 어떻길래? 아빠의 사랑은 향긋하죠. 냄새가 좋아. 아빠의 사랑은 고소해요. 기분이 좋아. 네. 그렇게 연결이 될수 있죠? 자, 그러면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 뭘까요? 예, 네, 아까 계속 얘기했죠? 아빠와 빵집에 간 거예요. 왜? 여기는 아빠의 사랑이라고 했으니까. 엄마와 서점에 갔다. 동생은 빵을 좋아한다. 아빠가 라면을 끓여주셨다. 텔레비전에서 빵을 먹는 모습을 보았다. 전혀 아닌 경험입니다. 그래서 겪은 일은 1번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세요. 가. 예, 문단 가입니다. 할머니께서 우리 집에 오셨다. 건강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오신 김에 우리 집에 들르신 것이다. 할머니는 뭉게구름처럼 어쩌고저쩌고 써놨어요. 자, 이제 뭉게구름처럼이 나옵니다. 뭉게구름이 뭐예요? 이런 거죠. 포근해 보이죠? 그쵸? 뭉게구름을 딱 보면, 와, 저기 한번 담겨보고 싶다. 저기 한번 누워보고 싶다.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예. 그냥 보기만 해도 뾰족뾰족한 게 아니라, 마치 솜사탕처럼 부드러워 보이고, 말랑말랑해 보이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할머니는 뭉게구름처럼 어떻게 나를 안아주시며, 자, 어떤 말이 들어갈까요? 내가 좋아하는 감자전을 만들어 주겠다고 하셨다. 식탁에 마주앉아 할머니와 감자전을 먹었다. 따뜻한 감자전 한 조각을 젓가락으로 집었더니 어떻게 떨어져 나왔어요? 쫀득하게 떨어져 나왔대요. 그냥 접시에서 떨어져 나왔다 이래도 되는데 쫀득하게 떨어져 나왔어요. 우와, 감자전이 어떤 상태인지 그냥 느낌으로 확 오죠. 그냥 생생하게 실감이 나죠. 이게 바로 감각적 표현의 힘이에요. 고소해. 그냥 감자전이 맛있었다 해도 되거든요. 그쵸? 감자전은 맛있었다 해도 되는데, 이거 보세요. 고소해. 짭조름해. 어우, 내가 진짜 먹는 것 같아. 어떤 맛인지 그냥 느낌이 확 오죠. 이게 바로 감각적 표현이라는 거고요. 그냥 감자전이 맛있었어. 그래도 되는데, 살살 녹아, 녹아. 막 이렇게. 네. 할머니의 사랑이 듬뿍 담겨 있어서 더욱 맛있게 느껴졌다. 할머니의 큰 사랑 덕분에 나는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고 있나 보다. 예,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얘기하고 있죠? 할머니, 오래오래 건강하게 지내세요. 사랑해요. 라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지금 이 손자인지 손녀인지 모르겠지만, 자신이 겪었던 일을, 감각적인 표현을 이용해서, 예, 아주 잘 표현해내고 있고요. 결론은 할머니의 큰 사랑. 예, 요게 바로 자기가 얘기해주고 싶은 주제가 되겠죠? 자, 기억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할머니는 뭉게구름처럼 차갑게 나를 안아주셨다. 할머니는 뭉게구름처럼 포근하게 나를 안아주셨다. 할머니는 뭉게구름처럼 재빠르게 나를 안아주셨다. 예. 자, 뭉게구름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감각적 표현을 잘 생각해봐요. 자, 뭉게구름. 내 눈에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구름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안아주셨는지, 예. 생생한 느낌이 확 들죠? 뭐예요? 포근하게 안아주신 거죠. 자, 할머니는 차갑게 나를 안아주셨어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할머니가 이렇게 안아주셔서 차갑게. 이렇게. 그러면 어떤 걸 가져오고 싶어요? 뭉게구름 대신에 얼음처럼, 얼음장처럼 차갑게 나를 안아주셨다. 뭐 이렇게. 될수 있죠? 자, 재빠르게 할머니가 가만히 있다가

빨리 안아주셨어요. 이건 뭘까요? 재빠르게. 할머니는, 뭐가 생각이 날까? 재빠르게? 오, 번개처럼. 좋아. 할머니는 번개처럼 재빠르게 나를 안아주셨다. 게임 중이야, 지금. 자! 앞에 사회자가, 자! 손자 안아주기! 그랬더니, 이기려고 재빠르게 나를 안아주셨어. 그러면 어떻게 표현해요? 번개처럼 재빠르게 나를 안아주셨다. 뭐 이런 거 괜찮죠? 네. 자, 이렇게, 글을 쓸 때, 경험한 것을 글을 쓸 때, 그냥 써도 되는데, 할머니는 포근하게 나를 안아주셨다. 차갑게 나를 안아주셨다. 재빠르게 나를 안아주셨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 앞에 감각적인 표현, 네. 감각적인 표현을 넣어서 조금 더 생생하게, 그리고 조금 더 실감나게, 그리고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표현을 해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얼음처럼 차갑게, 번개처럼 재빠르게, 뭐다 좋아요. 자, 글쓴이가 할머니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던 일로 알맞은 것을 두 가지 골라 기호를 쓰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무엇을 느낄 수 있는? 사랑을 느낄 수 있었던 일로 알맞은 거예요. 할머니께서 병원에 오셨다. 네. 감자전이 더욱 맛있게 느껴졌다. 할머니께서 건강검진을 받으셨다. 글쓴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다. 자, 이 친구가 지금 감자전을 먹으면서 무엇을 느꼈어요? 할머니의 큰 사랑을 느꼈죠.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위해 음식을 해줘요. 그러면 그 음식이 어떻게 느껴질까요? 더욱더 맛있게 느껴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야, 진짜 기특하죠?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던 것은 감자전 덕분이야. 이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것은 결국 우리 할머니가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 아닐까?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글쓴이가 할머니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던 일. 감자전이 맛있게 느껴졌다는 거. 그리고 글쓴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된 것. 자, 그러면서 할머니의 큰 사랑을 느꼈다라고 했습니다. 병원에 오신 것, 그 다음에 건강검진을 거기에서 받으신 것은, 글쓴이와 할머니의 사랑과는 아무 관련이 없죠. 감각적 표현을 활용해 글을 쓰고 발표하는 과정을 지금 차례대로 기호를, 쓰려고 해요. 이거 지금 기호가 지금 차례대로 안돼 있다는 얘기죠? 자, 차례대로 기호를 한번 써볼게요. 감각적인 표현을 활용해서 글을 쓰고 발표하는 과정. 자신이 고른 경험을 간단히 정리한다. 경험을 떠올리며 감각적 표현을 사용해 발표한다. 경험한 일 가운데에서 글로 쓰고 싶은 내용을 고른다. 아, 좀 어렵죠? 다섯 가지나 되고, 이 말도 길어요.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감각적 표현을 사용해 경험한 일을 글로 쓴다. 자신이 쓴 글을 다시 읽어보며 어색한 부분이 있다면 자연스럽도록 고쳐 쓴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이게 어렵다 보니까 이 글이 굉장히 길고 다섯 가지나 되잖아요. 자, 이러니까 힌트를 좀 줬네요. 앞에는 다래요. 경험한 일 가운데에서 글로 쓰고 싶은 내용을 고른다. 자, 내용을 고른다. 맞아요. 내용을 골라야 그다음 글을 쓸수 있겠죠. 자. 경험한 일 가운데에서 내가 경험한 일 A, B, C가 있는데 이 중에 나는 A를 글로 한번 써봐야겠어 하고 골랐단 말이죠. 자, 그럼 자신이 고른 경험을 간단히 정리를 해봐야겠네요. 그러니까 가가 나와야겠네요. 됐죠? 자, 나 그럼 내가 골랐으니까 이 경험을 간단히 한번 정리를 해봐야겠어. 이랬었고, 저랬었고, 할머니께서 오셔서 감자전을 만들어주셨고, 막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자, 정리를 했어.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그대로 이어지죠. 이게 힌트야.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감각적 표현을 사용해서 한번 내가 글로 써보겠어. 그래서, 라를 써주고요. 자, 가 다음에 라를 썼어요. 자, 글로 썼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냥 쓰고 끝 하고 발표하면 안 되겠죠. 반드시 어색한 부분이 있는지 고쳐 써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발표까지 나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감각적 표현을 활용해서 경험을 표현한 친구들의 글을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고, 글을 읽고 살펴볼 점을 알맞게 말한 친구는 누굴까요? 자, 경험을 표현한 친구들의 글을 읽었어요. 읽었어. 그 다음에 살펴볼 점을 말한 친구. 둘 중에 하나겠죠. 친구가 실수하거나 나보다 못한 점이 무엇인지 나 찾아볼래. 응? 친구가 정리한 내용에서 어떤 감각적 표현이 사용되었는지 나 찾아볼래. 어떤 친구가 제대로 살펴본 걸까요? 네가 실수 하나 하나 보겠어. 그건 아니죠. 그래서 형진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공기문입니다. 내 얼굴 생김새를 감각적으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얼굴을 다 몰라. 그쵸? 친구들 얼굴 모르죠? 자신의 얼굴은 자기가 알죠? 예, 여러분의 얼굴을 감각적으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예를 든거 있죠? 삼촌 여자친구 얼굴이 어떻게 생겼어? 눈은 호수 같고, 코는 클레오파트라의 코에, 입술은 앵두같이 생겼지. 뭐, 모두 좋아요. 어쨌든 감각적 표현으로 자신의 얼굴을 표현해 주세요.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행가 박성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여행하면서 가장 많이 읽었던 책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프랑스 작가 앙드레 지드의 지상의 양식입니다. 앙드레 지드는 젊은 시절 북아프리카를 여행하면서 유럽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강렬한 감각과 해방감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 충격 이후에 쓴 책이 바로 지상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단순한 여행기라기보다는 살아있다는 감각 자체에 대한 예찬처럼 느껴지는 책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행하면서 읽으면 오래 기억에 남는 문장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요즘 시대에 들어 더 좋아하게 된 문장이 있습니다. 바닷가의 모래가 부드럽다는 것을 책에서 읽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 나의 맨발이 그것을 느끼고 싶은 것이다. 먼저 감각이 앞서지 않은 지식은 일체 나에게는 소용이 없다. 요즘은 굳이 멀리 떠나지 않더라도 쉽게 세상을 구경할 수 있는 시대가 됐죠. 우리가 뭐 핸드폰만 켜도 이 바다를 볼 수가 있고 파도 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배낭을 메고 실제로 떠나는 여행은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 함께 떠나볼 곳은요. 카리브해 구석의 외딴 섬 코나일랜드이고요. 여기서 나눠볼 이야기는 불편함이 남기는 것들입니다. 자, 우선 코나일랜드가 어디에 있는 섬인지부터 알아봐야겠죠. 코나일랜드는 중앙아메리카의 나라 니카라과의 가장 동쪽 카리브해에 있는 섬입니다. 빅콘이라는 메인섬과 리틀콘이라는 작은 섬, 이렇게 두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인구는 빅콘이 6, 7천 명, 리틀콘이 7, 800여 명쯤 되니까 사실 합쳐도 작은 섬마을 수준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코나일랜드는요,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중앙아메리카 분위기랑은 조금 다른데요. 여기에는 지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니카라과 동쪽 지역은 대부분 정글과 늪지대로 이렇게 덮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는 도시는 전부 서쪽에 몰려 있습니다. 때문에 저 멀리

그러면은 니카라과는 오랫동안 정치적, 경제적 혼란을 겪은 나라이기 때문에 코나일랜드는 니카라과 개발의 우선순위에서 한참 밀려나 있는 소외된 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변 다른 카리브해 섬들처럼 완성형 휴양지로 발전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외딴 섬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요. 사실 저의 오랜 취미자 습관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저는 그냥 심심할 때마다 핸드폰 꺼내가지고 세계 지도를 막 확대해가지고 여기저기 굴려보는 걸 하거든요. 그러다가 가끔 아 여기에도 마을이 있네. 아 여기는 어떻게 가는 거지? 하고 호기심을 막 끄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코나일랜드도 그렇게 발견한 섬이고요. 아, 이런 걸 또 보게 되면은 여행가로서 참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직접 가보기로 한 겁니다. 저는 니카라과 수도인 마나과에서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하루에 한두 번 메인섬인 비콘으로 들어가는 경비행기가 있었는데요. 워낙 낮게 날아가는 비행기여서 가는 내내 중미의 정글들을 이렇게 내려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다를 건너고 섬이 보이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와 이게 얼마나 작은 섬인지 느껴집니다. 그렇게 이제 비콘에 딱 착륙하게 되는데 공항도 되게 작습니다. 문 열고 탁 이렇게 나오면요. 벌써부터 놀라게 되는 게 이게 비콘인데도 섬이 워낙 작다 보니까 뭐 섬 어디를 가게 되더라도 택시비가 고정입니다. 저는 한 3년 전에 다녀왔었는데요. 그때도 이 택시비가 얼마였냐면요. 미국 달러로 1달러였습니다. 그만큼 섬 끝에서 끝까지도 한 10여 분이면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냥 아예 오토바이 빌려가지고 이렇게 섬을 구경하고 다녔어요. 항상 이렇게 멋진 섬에 오게 되면은 이 바람 맞으면서 해안가를 달리고 싶어지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마주한 비콘은 아, 정말 아름답습니다. 길가에는 야자수가 빼곡하게 이렇게 바람에 흔들리고 있고요. 그 옆으로는 쨍한 색감의 카리브해 바다가 이렇게 눈부시게 출렁이고 있습니다. 또 하늘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새파랗고요. 네, 이렇게만 설명드리면은 이제 슬슬 의구심이 드는 분들도 생기실 거예요. 오늘 주제가 불편함이라고 하지 않았나 하면서요. 사실 제가 코나일랜드 이야기를 가져온 거는요. 이 비콘 섬을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아니고요. 리틀콘에서 겪었던 흔치 않은 경험 때문입니다. 리틀콘은 비콘에서 대략 1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리틀콘에는 공항이 없기 때문에 배를 타고 가는 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저도 한 15명 정도 탈 수 있는 작은 보트 그거 타고 이제 섬으로 향했습니다. 거리는 진짜 얼마 안 되는데 바다가 굉장히 거칩니다. 그렇게 거의 1시간 가까이 이동하는 거죠. 리틀콘은 어떤 섬이냐면요. 우선 섬의 90% 가까이가 정글로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선착장 근처에 모여 살아가고 있는데요. 사실 현대적인 도시랑 비교하면은 섬에 있는 것보다 없는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선은 자동차가 없습니다. 애초에 자동차가 다닐 도로 자체가 없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 전부 걸어 다니거나 자전거 타고 다녀요. 또 큰 짐이 있으면은 수레를 이용해서 옮기고요. 또 가로등도 없습니다. 왜냐면은 섬의 전기가 발전기를 통해서 공급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낮 시간에 한 서너 시간 동안만 전기를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인터넷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고요. 식당에서 시원한 음료를 시키려고 해도 낮 시간 동안에만 주문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현대적인 시스템이 굉장히 희미한 섬이죠. 그만큼 시간도 굉장히 느리게 흘러가는 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나마 조용한 휴가를 이렇게 보내기 위해서 멀리서 찾아오는 여행객들이 소수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 섬에서 보낸 시간을 더욱 특별하게 느낀 이유는요. 사실 마을 자체보다는 지냈던 숙소에 있습니다. 저는 선착장이 있는 이 마을 안이 아니라 그 반대편 해안가에 있는 정글 속에서 지냈거든요. 마을에서 숙소로 가기 위해서는 걸어서 한 4, 50분 정도 걸렸습니다. 사실 말이 숙소지 이 정글 속에 나무로 지은 오두막 몇 채가 전부거든요. 저는 거기서도 나무 위에 있는 집에 올라가서 지냈습니다. 한 두 평 남짓한 작은 통나무 집이었는데요. 안에는 뭐 모기장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창문도 없고요. 그러니까 거의 뭐 그냥 나무에 걸려있는 이 커다란 나무 상자 같은 곳에서 지내는 거죠. 그래도 다행이라면 이 정글 안에 최소한의 편의시설은 전부 있습니다. 뭐 비록 지붕도 없이 울타리만 쳐놓았을 뿐이지만 샤워실이랑 화장실도 있고요. 또 제일 중요한 건데 음식도 해먹을 수 있습니다. 작은 아궁이가 이렇게 있었고 성냥도 있었거든요. 물론 장작은 이제 직접 마체테로 쪼개서 써야 되겠죠. 그리고 사실 저는 이 정글 속에 들어오기 전에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준비를 해서 왔어요. 비행기를 타고 코나일랜드에 오기 전에 도시에서 한국라면을 잔뜩 사다가 배낭에 꽉꽉 채워왔거든요. 지구 어떤 오지를 가게 돼도요. 이 라면만큼 든든한 게 없습니다. 특히나 이 카리브해 바닷속에는
캐리비안 스페인의

랍스터라고 해가지고 집게발이 없는 작은 랍스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라면에 이 랍스터를 세 마리씩 넣고 끓여 먹었습니다. 이 정글 속에서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사치겠죠. 그렇게 일주일 넘게 정글 속에서 지냈는데요. 물론 자연 한복판에서 생활하는 거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일은 많이 생깁니다. 한 번은 나무에 올라가서 방문을 딱 열었는데 거대한 털복숭이 거미가 이렇게 마중을 나온 적도 있고요. 그리고 한 5일차부터는 밤마다 비바람이 심하게 몰아쳐서 밤새 나무 위에 집이 흔들리기도 했어요. 이게 자연이라는 게 원래 그냥 뭐 근사해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대비를 한다고 해서 모든 상황을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이런 생활이 불편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저는 그런 생활이 너무나도 즐거웠다는 겁니다. 물론 정글에서 생활하다 보면은 불편한 점들이야 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덥고 습하고 인터넷도 안 되고 마을에 다녀오려면 왕복 2시간씩 정글을 걸어 다녀야 되고 밤이 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근데 왜 그렇게 즐거웠냐면요. 이 많은 불편함 중에서 제가 불쾌하다고 느끼는 것들은 없었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겠죠. 이렇게 불편함이 불쾌함으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저는 결국에는 제가 어쩔 수 없이 그랬던 것처럼 적정 수준의 불편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불편함을 만들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일상에서 모든 불편함을 제거하려고 노력하지는 않는 거겠죠. 왜냐하면 이 불편함은 사람에게 감사함을 느끼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불편함이 없는 상황에 대한 감사함, 평범하고 익숙한 삶에 대한 감사함, 그리고 그 감사함은 행복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이렇게 몸과 마음의 상처를 주지 않는 적당한 불편함이 오히려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기도 한다는 걸 확실히 몸으로 느끼게 된 시간이 있었습니다. 시작은 사실 호주 바나나 농장에서 시작했어요. 세계 일주를 할 경비를 모으기 위해서 농장에서 일하게 된 거죠. 제가 처음에는 이제 호주 도시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어떤 영국인 친구가 숙소에서 저한테 이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나는 바나나 농장에 있다 왔는데 거긴 진짜 지옥이었어. 이런 말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아, 지금의 저는 전혀 그렇진 않은데 8년 전의 저는 훨씬 더 패기 넘치는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내가 지옥 정도는 가봐야 새로운 경험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다음날 바로 짐을 싸가지고 그 시골 마을로 내려가게 된 거죠. 도착하자마자 바로 숙소부터 구했는데요. 돈이 부족해서 뭐 마을에서 지내지는 못했고요. 마을 사람들한테 여기저기 수소문을 하다가 산속에 있는 캠핑장 컨테이너 박스를 빌려서 사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마트 전단지를 잔뜩 깔아놓고 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일은 어떻게 구했냐면요. 새벽 5시쯤 마을에 오면은 트럭들이 마을 바깥에서 줄줄이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바나나 농장에서 인력들 태우러 보내는 인력 트럭입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여기 가가지고 이 문 똑똑 두드린 다음에 아저씨들한테 영어로 물어보는 거죠. 아저씨, 혹시 바나나 농장에 남는 일자리 없어요? 하면서요. 이분들 반응이 어떠실 것 같아요? 처음에는 굉장히 시큰둥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이분들은 그냥 드라이버 분들일 뿐이지 저를 고용해줄 수 있는 분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때 이제 이 마을 도서관에 가서 제 인생 첫 이력서를 잔뜩 만들게 됩니다. 이름 쓰고 날 쓰고 그리고 영어 할 줄 알고 어쨌든 그런 식으로 아침마다 나가서 매일 뿌리고 다니니까 결국 전화가 걸려왔어요. 성호, 너 바나나 농장에서 일해볼 생각 있어? 이 전화를 받는데 야, 이게 그렇게 감격스러울 수가 없는 거죠. 어쨌든 저는 여기서 제 인생 첫 취업을 하게 된 거니까요. 그때부터 이제 바나나 농장과 산속 컨테이너 박스를 오가는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물론 제가 한국에서 힘쓰는 일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왔던 건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는 쉽지 않더라고요. 지금 제가 한 180cm에 76kg 정도 나가는데요. 그때는 한 달 만에 한 살이 67kg까지 빠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왜소해지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세계 일주를 하려면 돈을 열심히 모아야 되니까 규칙을 딱 정했습니다. 하루에 요리를 딱 한 번만 하는 거죠. 커다란 후라이팬 가지고 와가지고요. 파스타 면을 잔뜩 부어넣었습니다. 파스타 면은 싸거든요. 근데 이제 소스는 비싸니까 케찹이랑 이것저것 섞어가지고 100일 넘게 파스타만 먹고 살아가는 거죠. 이 파스타만 100일 넘게 먹고 살면요. 어떤 기분이 드냐면은 단군 신화 아시죠? 거기 나오는 음녀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렇게 역시 그때도 불편한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특히나 일이 끝나고 산속에 돌아오면은 할 일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와이파이, TV 뭐 그런 것도 아예 없다 보니까 그냥 멍하니 앉아가지고 이 시간만 보내는 거죠. 그나마 다행이라면은 별은 뭐 굉장히 잘 보였어요. 근데 이게 아무리 별이 잘 보여도

24살 청년이 일 끝나고 산 속에서 두세 시간씩 별만 쳐다보고 살아요. 기분이 어떨까요? 이게 한 일주일 정도만 낭만적으로 느껴집니다. 근데 이게 한 달, 두 달, 세 달 넘어가기 시작하면요. 사람이 점점 미쳐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신기한 건 뭐냐면요. 저는 그 시절도 굉장히 행복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불편한 게 많아도요. 저를 힘들게 하는 거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자유롭게 떠나와서 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고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때 저는 확실히 느낀 것 같아요. 아, 불편함이 있다고 해서 꼭 불행한 건 아닐 수도 있겠구나. 물론 제가 이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남들보다 더 많은 고생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만족스럽지 않은 환경 속에서 스스로 최선을 다했다고 느낄 수 있는 경험이 있는 거는요, 굉장히 다행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살면서 훨씬 더 쉽게 감사함을 느낄 수 있게 되거든요. 자,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은요, 코나일랜드 정글 말고 제가 좋아하는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마침내 바나나 농장에서 목표로 했던 여행 경비를 모은 날, 그러니까 세계 일주 떠나기 전날 밤, 마을 강아지랑 같이 산에 올라가서 이 농장 마을을 내려다보면서 찍은 사진이죠. 어떻게 보면 제 여행 인생의 전야제 같은 사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스스로 불평하는 일이 많아질 때마다 이 사진을 종종 봅니다. 왜냐면은 이 순간만큼 저한테 크게 불평하지 않고 웃어 넘기면서 사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을 가져다 주는지 느끼게 해주는 순간이었거든요. 저는 이처럼 몸으로 직접 부딪히며 느끼는 경험들은요, 분명히 살아가는 삶의 태도에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느 정도까지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인지 스스로 느껴야 평소 작은 불편함에도 훨씬 덜 예민해질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방 안에서도 우리가 세상을 다 들여다볼 수 있는 시대가 됐지만 역시 간접 경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간접 경험의 가장 큰 맹점은 뭐냐면요. 바로 고통의 부재입니다. 지금껏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삶에 오랜 영향을 남기는 경험들은 대부분 우리가 오감으로 느끼는 자극 혹은 고통을 통해서 찾아오니까요. 그러나 핵심은 고생을 해야 한다가 아니라 직접 몸으로 느껴봐야 한다인 것 같습니다. 이번 강연의 시작에서 지상의 양식의 한 문장을 읽어드렸죠. 이번 강연의 마지막도 이 책 서문에 나오는 문장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이야기를 읽고 난 다음에는 이 책을 던져버려라. 그리고 밖으로 나가라. 방금 읽어드린 문장처럼 세상의 어떠한 이야기보다 중요한 건 결국 우리가 스스로 직접 부딪히며 만들어 나가는 자신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여행가 박성우였습니다.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리딩 스텝업의 효린파파 성경입니다. 영어 실력이 가장 빨리 느는 방법은 뭐냐? 바로 영어 글에 푹 빠지는 거예요. 또 읽고 싶고, 아, 그 다음 내용이 궁금하고,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읽는 내용이 많아지는 건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오늘 보여드릴 그런 방법, 책을 활용한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짜잔! 오늘 새롭게 읽어볼 책은 The Three Little Pigs and the Big Sweet Wolf. 우리가 알고 있는 아기 돼지 삼형제가 좀 바뀐 재미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작부터 재밌거든요.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다른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재밌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지난 강의, 지지난 강의에 이어서 투부정사의 부사정용법 그 세 번째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꼭 기억해서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책을 귀로 한번 들어보고요. 글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1: The Three Little Pigs and the Big Sweet Wolf. My name's Clementine. You can call me Clem. I'm a wiener dog, but not the kind you eat at the ballpark. So don't squeeze ketchup or mustard on me, okay? I'm here to tell you the story about my friends, the three little pigs, and the big sweet wolf. You heard me right. He's a big sweetie, one of the nicest guys you'll ever meet. So, how did he get the nickname, the big bad wolf? Well, it all began with bubblegum. Wally, that's the wolf's name, loved chewing bubblegum. He also loved blowing bubbles. You should have seen how excited Wally was when he heard about a bubblegum blowing contest in town. He wanted to start practicing straight away. So he put on his sneakers, placed his headphones over his pointy ears, and turned on his favorite bubblegum blowing music, which happened to be Elvis. I put on my own headphones and scampered along.

자, 오늘 새로운 책입니다. The Three Little Pigs and the Big Sweet Wolf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기 돼지 삼형제 아시죠? 그 이야기가 재밌게 바뀌어 있습니다. 아,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건 일단 아기 돼지 삼형제였잖아요. 그런데 이 책은 보면 아기 돼지 세 자매입니다. 일단 그리고 중간에 과정들도 웃겨요. 이 늑대의 억울함을 좀 풀어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My name's Clementine. 나의 이름은, 저의 이름은 Clementine입니다. 이 Clementine이 누구인지 You can call me Clem. 당신은, 즉 너는 나를 Clem이라고 불러도 돼. 이 Clem이 누구냐면 여기 나오죠. I'm a wiener dog라고 나오죠. Wiener이라는 것은 바로 소시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소시지처럼 생긴 개, 이게 바로 이 개의 종류로 보자면 닥스훈트라는 종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 마치 소시지처럼 다리는 짧고요. 몸은 길쭉하게 생겼어요. 좀 불쌍한, 이 뭔가 조금 안 돼 보이긴 합니다. 다리가 너무 짧아서. 어찌 되었든 이 닥스훈트, 이 소시지처럼 생겼다 해서 a wiener dog라고 하기도 합니다. But not the kind you eat at the ballpark라고 돼 있죠. 그런데 어떤 종류는 아니냐면 you eat, 네가 먹는 어디에서? At the ballpark. Ballpark라고 하면 공이 있는 공원이니까 이게 어디냐면 야구장을 의미합니다. 야구장에서 네가 먹는 그런 종류는 아니고 이 소시지 개라고 해서 진짜 소시지가 아니다. 네가 먹는 그런 소시지는 아니야.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So, 그러니까 진짜 소시지는 아니니까 don't squeeze ketchup or mustard on me. Okay. 아, 이게 약간 유머네요. Don't squeeze. Squeeze는 찌익 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짜지 마. 무엇을 짜지 마라고 하냐면 케첩이나 머스타드를 내 위에다가 짜면 안 돼. 알았지?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개의 원래는 닥스훈트인데 이거에 약간 별칭 같은 그런 게 위너 도그이거든요. 소시지 개이니까 네가 야구장에서 먹는 그런 진짜 소시지는 아니야. 그러니까 내 몸에다가 케첩이나 머스타드를 묻히면 안 돼. 알겠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일단은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누구다? 바로 I라고 말하고 있는 클레멘타인. 즉 짧게 이야기하면 클램. 종류는 a wiener dog, 소시지게 닥스훈트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이제 이 아이, 즉 클레멘타인이 이 개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재밌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깔깔깔 웃으실 거예요. 넘어갑니다. I'm here to tell you the story about my friends, the three little pigs and the big sweet wolf. 아, 뭔가 좀 다르죠? 일반적으로는 나쁜 늑대인데 여기는 거대한 다정한 늑대, 아주 아주 착한 늑대라고 되어 있네요. 아, 이거부터 좀 다릅니다. I'm here to tell you. 너에게 말하기 위해서 나는 여기 왔어. 라고 하고 있네요. 그러면 무엇을 이야기해 주냐면 the story, 이야기를 해 주려고 왔어. 뭐에 대한 거냐면 about my friends, 나의 친구들. 나의 친구들이 누구냐면 아기 돼지 세 자매입니다. 이 글을 읽어보시면은 아, 형제가 아니고 자매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기 형제 세 자매와 그리고 거대한 다정한 늑대, 큰 다정한 늑대인 나의 친구들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너희들에게 들려주려고 왔어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그런데 이야기를 조금 더 빠르게 읽어보고 싶지만 오늘 또 정말 중요한 거 지난 강의 그리고 지지난 강의에 이어서 오늘 마지막 뭐냐면 바로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 투부정사의 부사적용법 그 세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시간 설명을 드리고 있죠. 이 부정사라는 건 원래 뭐였다고요? 원래 동사였어요. 그런데 조금 더 다양하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품사로 변신을 하기 시작했어요. 모양은 앞에 to를 붙여도 되고 to를 붙이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to가 붙어있는 to 플러스 동사를 뭐라고 합니까? to 부정사라고 부르는데 원래는 동사였지만 지금은 무엇으로 쓴다? 부사나 형용사나 명사로 쓴다. 그 중에서 부사의 이야기를 지금 세 번째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랍니다. 오늘의 부사는 어떻게 해석하는지 한마디로 이 부사적 용법 안에 목적, 판단의 근거, 판단의 기준이나 판단의 근거 혹은 이 감정의 원인, 뭐 결과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거 말고도 또 문법책을 보면 다양한 더 많은 이런 해석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또 다르게 어떻게 해석하면 될지 우리 친구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되거든요. To try again, he still failed the test. 자, 이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오늘의 예문은 이 하나입니다. To try again. 이게 try는 뭐 시도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To try again.

0: again, 또다시 시도했다. 제가 아직 정확하게 해석은 해드리지 않겠습니다. He still failed the test. 그는 여전히 failed, 실패했다. The test. 아,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죠? To try again을 한마디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해석을 할수 있겠냐는 거예요. 맞죠? 우리 친구들이 말을 만들면 됩니다. 맞죠? 그러면 이거를 제가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원래는 이런 의미였습니다. Although he tried again, he still failed the test. 이렇게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원래는 이 문장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to try again 이렇게 짧게 줄여서 이런 의미를 가진다. 여기 있는 이 밑줄이랑 여기 있는 이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아래 있는 이것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할까요? Although는 비록 뭐뭐일지라도 맞죠? 비록 그가 다시 시도했지만 그는 여전히 어떻게 했다? 시험에서 통과하지 못했다. 시험에 실패했다라는 것이죠. 그게 그대로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To try again. 그가 다시 시도했지만 왜 제가 그라고 붙였냐면 여기에 he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 앞에도 he가 있는 거예요. 누가 시도하겠어요? he가 시도했겠죠. 노력하거나 시도를 했겠죠. 그래서 그가 다시 시도했지만 그는 여전히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to try again, 비록 뭐뭐 했지만, 비록 어떻게 했을지라도 이거를 우리가 문법 용어로는 양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문법에서 양보가 나오면은, 아, 비록 뭐뭐일지라도 비록 뭐뭐 했지만, 앞뒤 원인과 결과가 이렇게 뭔가 흐름이 좀 뭔가 다른 이런 게 자연스러운 흐름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기대하는 그 결과가 안 나왔을 때, 그럴 때 우리가 비록 뭐뭐일지라도를 쓰잖아요. 그 용어가 바로 양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양보의 용법이 있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리고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You heard me right. 너는 나를 올바르게 들은 게 맞아. 즉, 이게 뭐냐 하면, 이제 방금, 문법 말고요. 그 직전에 뭐가 나왔냐면, 큰 다정한 늑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이상하잖아요. 원래 늑대는 악역으로 나와야 되는데, 나쁜 주인공으로 나와야 되는데, 큰 다정한 늑대라 하니까, 나를 똑바로 들은 게 맞아라고 이 Wiener Dog, 즉, 클램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He is a big sweetie. 그는 큰, 몸집은 큰데, 다정한 친구야. 아이, 그 늑대 나쁜 친구가 아니라니까. 다정해. One of the nicest guys you'll ever meet. 그렇죠. One은 하나입니다. Of the nicest guys. 그렇죠. 가장 친절한, 가장 상냥한 친구들 중에 한 명이야. You'll ever meet. 네가 만날. So, how did you get the nickname of big? How did you get the nickname the big bad wolf? 그래서 어떻게 How did he, 어떻게 그가 얻었냐? 그 별명이 되겠죠. 그 별명. 어떤 별명이냐면, 거대한 나쁜, 큰 나쁜 늑대라는 그 별명을 그가 어떻게 얻은 거야? 그렇죠. 왜? 그 늑대가 아기 돼지 삼형제에서는 집을 모두 다 부수로 다니고 막 잡아먹으려고 그렇게 다녔잖아요. 그래서 이 The Big Bad Wolf라는 이 별명을 어떻게 얻었냐는 거죠. 이렇게 나이스하고 착하다는데, 상냥하다는데요. Well, it all began with bubblegum. 있잖아. 모든 것은 시작이 되었어. 풍선껌에서 시작이 되었어.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고요. 이 부분을 음원으로 들어보고,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My name's Clementine. You can call me Clem. I'm a wiener dog, but not the kind you eat at the ballpark. So don't squeeze ketchup or mustard on me, okay? I'm here to tell you the story about my friends, the three little pigs and the big sweet wolf. You heard me right. He's a big sweetie, one of the nicest guys you'll ever meet. So, how did he get the nickname, the Big Bad Wolf? Well, it all began with bubble gum.
0: 자, 계속 보도록 할까요? Wally, that's the wolf's name, loved chewing bubblegum. Wally, 그게 그 늑대의 이름인데, Wally는 어떻냐면 좋아했어요. 무엇을 좋아했냐면, chewing bubblegum. 이 풍선껌을 짝짝짝 씹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He also loved blowing bubbles. 이 풍선껌을 씹다가 또 무엇을 하는 것도 좋아하겠습니까? 그는 역시나 좋아했습니다. 풍선껌으로 풍선을 부는 것도 좋아했습니다. 그 다음은요. You should have seen how excited Wally was when he heard about a bubblegum blowing contest in town. 너는 봤어야만 했어. Should have PP 아쉬움을 나타내는 것이죠. 너는 봤어야만 했어. How excited Wally was. Wally가 얼마나 신이 났었는지 봤어야만 했다니까. 뭐 했을 때? When he heard about he라는 것은 Wally가 되겠죠. Wally가 들었을 때 이 풍선껌 불기 대회 그 마을에서 풍선껌 불기 대회에 대해서 Wally가 들었을 때 얼마나 Wally가 신나 했었는지 너희들이 봤어야만 했다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네요. He wanted to start practicing straight away. 그는, 즉 왈리는 이제 이 풍선껌 불기 대회에 나가야 되니까 무엇을 시작하고 싶습니까? 시작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Practicing. Practice라는 것은 연습하다. 그렇죠. 연습하는 것을 시작하고 싶어 했습니다. 어떻게? 언제? Straight away. 즉시. 당장. 곧. 곧장 지금 바로 이 풍선껌을 짝짝 씹으면서 풍선껌 불기 대회에 나가야 되니까 지금 바로 그걸 연습하는 것을 시작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왈리가 즉 그 늑대가요. 자, 그 다음은요.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So he put on his sneakers, placed his headphones over his pointy ears, and turned on his favorite bubblegum blowing music, which happened to be Elvis. I put on my own headphones and scampered along 이라고 되어 있네요.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he put on his sneakers. 그는 무엇을 신었냐면 sneakers라고 하면 운동화입니다. 그는 즉 그 늑대는 운동화를 신었고 placed는 두었다. 그의 헤드폰을 맞죠? 이 헤드폰 있죠? 헤드폰 노래 듣는 이 노래 들을 때 쓰는 이 헤드폰을 over his pointy ears 그의 뾰족한 귀 위에다가 이 헤드폰을 두었고요. 즉 썼고요. and turned on 그리고 켰습니다. 무엇을 켰냐면 그가 가장 좋아하는 이 풍선껌 불 때 풍선껌에 있는 그 풍선 불 때 듣는 음악을 켰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게 뭐냐면 which happened to be Elvis 바로 이 Elvis라는 이 가수의 노래였습니다. 뭔가 이렇게 신이 나고 이렇게 흥겨운 그런 노래였겠죠. I put on my own headphones and scampered along. 나도 나의 헤드폰을 끼고 여기서 I라는 것은 이 닥스훈트 위너더그의 그 아이겠죠. 클레멘타인입니다. 그래서 나도 나의 헤드폰을 쓰고 and scampered along. 따라서 scamper이라는 것은 날쌔게 움직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제 이 왈리가 풍선껌 불로 이렇게 뭔가 헤드폰도 쓰고 운동화도 신고 이렇게 출발하니까 나도 나의 헤드폰을 쓰고 같이 따라서 출발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여기까지 다시 한번 음원을 들어보고요. 오늘도 단어 정리 빼먹을 수 없겠죠?
1: Wally, that's the wolf's name, loved chewing bubble gum. He also loved blowing bubbles. You should have seen how excited Wally was when he heard about a bubble gum blowing contest in town. He wanted to start practicing straight away. So, he put on his sneakers, placed his headphones over his pointy ears, and turned on his favorite bubblegum blowing music, which happened to be Elvis. I put on my own headphones and scampered along.
0: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단어들을 만나보았는데요. 그 단어들을 복습해 보도록 할까요?
2: Ballpark. Ballpark. I'm a wiener dog, but not the kind you eat at the ballpark. Squeeze. Squeeze. So don't squeeze ketchup or mustard on me, okay? Straight away. Straight away. The dog ran home straight away when it started raining. Practice. Practice. He wanted to start practicing straight away.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도 어휘 확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단어들을 활용해서 조금 더 그 영역을 넓혀보는 것이죠. 오늘의 단어는 이거 알고 계시죠? Chew라고 하면 짝짝짝 씹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확장이 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신기한 확장입니다. 연관성이 아주 깊어요. 예문을 보여드리면 He chewed the bread many times. 이 he라는 사람이 접니다. 빵을 먹는데 이 빵이 좀 질긴 거예요. 그래서 그는 씹었다. 빵을 여러 번 씹었다. 그렇죠. 빵이 좀 질기니까 여러 번 씹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chew라는 것은 씹다라는 기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짝짝짝짝 이렇게 씹는 것이죠. 그래서 씹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자, 그 다음 것 이제 확장을 해봅니다. I need time to chew on this idea. 나는 시간이 필요하다. 뭐 하기 위해서? 씹을 시간이 필요하다. 이 아이디어에 대해서. 우리가 이 씹다라는 게 뭐예요? 씹어서 삼키고 소화하는 거잖아요. 맞죠? 소화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걸 씹는 거잖아요. 입에서요. 자, 그런데 나는 시간이 필요하다. 씹기 위한 시간이죠. 씹을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이 아이디어에 대해서. 아, 머릿속에서 머리, 이 두뇌가 씹는 거예요. 진짜 이 두뇌에 이빨이 있어서 씹는 게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한마디로 씹어서 처리하고 소화할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chew on이라고 하면 원래 on은 뭐뭐에 대해서라는 의미인데 chew on 함께 자주 쓰이거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 이게 바로 두뇌에서 뭔가를 씹어서 처리하고 이해하다. 이런 의미로 쓰인 것이죠. 그래서 원래 이빨이 씹는 것, 이것과 약간 연결해서 두뇌가 어떤 정보나 어떤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씹고 처리하고 이해하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랍니다. 꼭 기억하시고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 모바일 앱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와 놓으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효리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만점왕 단원평가 3학년 1학기를 함께하게 된 이범준 선생님이라고 해요. 자, 오늘은 우리 단원평가 첫 번째 시간, 바로 국어와 사회를 함께 해볼 시간인데요. 자, 우리 친구들 모두 준비되었나요? 자,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핵심적인 내용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첫 번째 핵심 정리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우리 국어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개념, 감각적 표현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이해해 보도록 해요. 자, 감각적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국어 1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감각적 표현이라는 게 무엇인지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감각적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거나 듣거나 맛보고 냄새 맡고 손으로 만지는 이러한 다양한 경험을 생생하게 표현한 것을 바로 감각적 표현이라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웃음 참는 나무라고 하는 시에서 함께 살펴보면 우리 봉긋봉긋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움츠려들었다가 퍼지려고 그래.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표현을 하였죠? 자, 그 다음에 푸푸푸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여러분들 이렇게 웃기 전에 막 이렇게 웃음이 막 터져 나오려고 할때그 소리 바로 우리 귀로 듣는 것처럼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간질간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간지럽힐 때 어떻게 간지럽히나요? 맞아요. 바로 손으로 이렇게 간지럽히죠. 자, 이렇게 손으로 만지는 것처럼 표현한 간질간질. 그리고 이러한 것처럼 우리가 감각적으로 표현을 할수 있다라는 거 함께 공부했어요. 자, 그럼 이렇게 감각적 표현을 생각하면서 시의 장면을 상상할 때 우리 어떻게 했어야 되나요? 그렇죠. 바로 시속 인물의 마음이나 시의 내용,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면서 상상해야 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시를 우리가 낭송할 때는 어떻게 낭송해야 될까요? 먼저 첫 번째로는 시의 분위기를 생각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시속 인물의 마음에 알맞은 목소리로 읽어야 돼요. 그리고 행과 행, 연과 연 사이는 여러분들 쉬어 읽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마음에 드는 부분은 강조해서 읽어줘야죠. 자, 그러면은 우리 시를 낭송하는 방법도 함께 알아볼까요? 자, 시를 낭송할 때는 행이나 연을 번갈아 가면서 낭송해야 되고요. 몸짓으로 표현하면서 낭송할 수 있고 또는 손뼉을 치거나 발을 구르면서 낭송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돌림 노래로 부르면서 시를 낭송할 수도 있지요. 자, 그러면 우리 세 번째 개념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세 번째 개념은

이유는 우리가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상황에 알맞은 목소리나 말투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자, 그렇게 활용을 했을 때, 좋은 점이 과연 무엇이었지를 함께 공부했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 내용 정리해 볼까요? 자, 먼저 첫 번째, 이렇게 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 바로 자신의 마음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서로의 처지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상대의 마음을 알고 배려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으로 우리 마지막 네 번째 개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정과 몸짓, 목소리나 말투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자, 어떤 걸 주의해야 될까요? 자, 먼저 첫 번째, 상황과 어울려야 합니다. 저 굉장히 슬픈 상황이에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저 근데 슬픈 상황인데, 나 너무 슬퍼. 자,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상황에 맞지 않는 그런 목소리죠. 자, 상황과 어울리게 여러분들 표정, 몸짓, 목소리, 그리고 말투를 사용해야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표정과 몸짓, 목소리나 말투가 서로 어울려야 되죠. 자, 여러분들, 나는 기쁘다고 하면서 화난 표정을 지으면 그것만큼 이상한 것도 없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볼까요? 말할 때 자신의 마음과 말하고자 하는 목적을 생각하면서 말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말을 한다면 우리 친구들이 표정과 몸짓, 목소리나 말투를 사용해서 우리 친구들이 가진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우리 1단원에서 공부했던 내용을 빠르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핵심적인 내용만 선생님이 정리를 하다 보니까 또 빠를 수도 있는데,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죠? 그렇죠. 바로 우리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을 떠올리면 돼요. 그럼 선생님과 함께 지금부터 단원 평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교재 10쪽을 보도록 할까요? 단원 평가 1회 1번 문제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자, 우리 시가 나와 있습니다. 시는 바로 웃음 참는 나무라고 하는 시예요. 자, 시를 선생님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지요. 자, 우리 시를 읽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행과 행, 연과 연은 쉬어서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시를 읽을 때는 여러분은 시는 노래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노래 부를 때 이렇게 평범하게 부르는 사람들 없죠? 리듬이 있습니다. 리듬이. 자, 리듬에 맞게 우리 함께 시를 읽어보도록 해요. 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선생님과 함께 큰 목소리로 시를 따라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웃음 참는 나무. 산벚나무 가지에 봉긋봉긋 꽃봉오리들, 터질 듯 말 듯 웃음보따리, 한입 가득 푸푸푸 잘도 참아내고 있다. 간질간질 봄 햇살이 한나절만 더 간지리면 참았던 웃음꽃 푸하하하 마구 터트려 놓겠다. 자, 우리 친구들 굉장히 시 잘 읽어주었는데요. 자, 그럼 선생님과 함께 시를 읽은 걸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볼까요? 자,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알맞은 것을 찾는 문제는 이 시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했는지가 중요하거든요. 자, 이 시는 여러분들 바로 웃음나무 꽃, 마치 꽃이 피려고 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 웃음을 참는 것처럼 감각적으로 표현한 시입니다. 자, 그럼 그 시의 내용을 잘 이해한 상태에서 선택지 보도록 할까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이 시에서는 입으로 먹는 경험을 주로 표현하고 있다. 자, 이 시를 여러분들 읽으면서 어떤 먹는 장면이 떠오르셨나요? 아, 그렇죠. 아닐 거예요. 아마 우리 친구들은 이 시를 읽으면서 떠오른 게, 진짜 막 웃기려고, 막, 너무 웃겨, 막 웃고 싶은데, 막 웃음을 참는 그 모습이 떠올랐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다가 동그라미 표를 하면 안 되겠죠? 자, 그럼 2번 보겠습니다. 자, 막 피어나려는 이 산벚나무 꽃봉오리들을 웃음보따리로 표현하고 있다. 그렇죠. 자, 우리 산벚나무 꽃봉오리가 막 필랑말랑한 상태예요. 자, 그런 이 필랑말랑한 상태를 웃음보따리로 표현을 한 거, 정확히 내용을 잘 이해하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자, 다음 우리 3번 보도록 할까요? 시에서 말하는 이는 3번 나무 가지의 활짝 핀 모습을 웃음 참는 나무라고 표현하고 있다. 자, 우리 친구들이 아주 함정에 빠지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대충 읽어보면, 아, 3번 나무 가지, 웃음 참는 나무, 맞아, 맞아. 3번 동그라미라고 할수 있는데요. 자, 우리 친구들 여기서 함정 카드를 발견하셨나요? 그렇죠. 함정 카드 바로 여기 있죠. 활짝 핀 모습? 그럼 꽃이 이렇게 이미 활짝 펴져 있는 건데, 그게 아니죠. 자, 우린 꽃봉오리입니다. 꽃이 피기 바로 직전의 상태를 표현한 것이죠. 따라 3번은 옳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1번 문제 이렇게 해결해 봤고요. 2번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자, 기역과 미음, 기역부터 미음 중에 감각적 표현이 아닌 것은 무엇인지 고르는 문제입니다. 봉긋봉긋 푸푸푸, 간질간질 한나절만 푸하하하가 있는데요. 자, 우리 친구들 감각적 표현은 마치 내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귀로 듣는 것처럼, 아, 막 손으로 만지는 것처럼. 자, 우리가 이렇게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표현인데요. 자, 이 중에서 우리 리을, 한나절만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감각적 표현이 아니죠. 따라서 우리 2번 문제 정답은요. 그렇죠.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역시 우리 아까 읽었던 시를 바탕으로 시의 장면 알맞게 상상한 친구를 고르는 문제인데요. 자, 이 내용은 여러분들 시를 읽어보고, 아, 이 내용의 바탕으로 해서 올바르게 상상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소은이부터 볼까요? 3번 나무에 바람이 부는 모습을 상상했어. 자, 이걸 상상하려면 시 속에 뭔가 막 바람이 살랑살랑 불었다. 이런 표현이 있어야 되는데, 있었나요, 여러분? 없었지요. 자, 그러니까 소은이, 아, 옳지 않고요. 자, 예원이 볼까요? 지난주에 보았던 3번 나무 가지에서 꽃잎이 떨어지는 모습을 상상했다. 저런. 우리 시는 어떤 거였어요? 꽃이 막 팔랑발랑 그 피기 직전의 모습이었죠. 꽃잎이 떨어진 건 아니죠. 이거는 이미 한참 뒤에나 상상할 수 있는 이야기일 것 같아요. 자, 예원이 옳지 않고요. 다음 연우 볼까요? 웃음을 참아야 하는 꽃봉오리의 마음을 생각하며 막 피어나려는 통통한 꽃봉오리의 모습을 상상했어. 그렇죠. 우리 연우가 제대로 상상했네요. 자, 그래서 3번 정답은 연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4번, 5번 문제인데요. 4번, 5번. 역시 시를 읽고서는 물음에 답하는 문제입니다. 시를 한번 읽어볼까요? 가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흠흠. 이게 무슨 냄새지? 산소 그득 출렁이는 초록빛 향기. 이 시만 읽어도 벌써 여러분들 막 향기가 느껴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자, 그럼 이번에 나시를 한번 읽어볼게요. 호, 이건 무슨 소리지? 뻐뻐, 뻐꾸릇, 후루, 후루룻. 산속 가득 울리는 돌림 노랫소리. 자, 여러분들, 이 시는 또 들어보니까 마치 소리를 듣는 것처럼 느껴지죠? 자, 그러면 우리 4번 문제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는 뭐랑 연결해야 될까요? 그렇죠. 코로 냄새 맡는 경험과 연결해야 될것 같고, 나는 귀로 듣는 경험과 연결을 해야 되겠죠? 자, 우리 4번 문제 아주 간단하게 해결해 보았고요. 5번 볼까요? 자, 이와 같은 시를 낭송할 때 주의할 점. 자, 우리 시 낭송할 때 주의할 점을 떠올리면서 문제 해결해 볼게요. 가, 행과 행은 붙여서 읽는다. 선생님이 행과 행, 연과 연은 어떻게 읽어라? 그렇죠. 띄어서 읽어라. 쉬어서 읽어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가는 옳지 않고요. 나, 자신이 마음에 드는 부분만 읽는다. 아니죠, 여러분들. 자신이 마음에 드는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할 수는 있겠지만, 그 부분만 읽으면 시 전체를 낭송하는 것이 아니겠죠. 자, 그럼 다 볼까요? 시속 인물의 마음에 알맞은 목소리로 읽는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를 낭송할 때는 시속 인물의 마음에, 아, 알맞은 그런 목소리로 선생님처럼 읽어주셔야 돼요. 따라서 5번 문제의 정답은 다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6번, 7번 문제 볼게요. 자,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는 문제입니다. 자, 기역과 니은의 상황에서 슬비의 상황과 말투를 보고 알수 있는 슬비의 마음 쓰는 건데요. 자, 이런 문제는 기역과 니은 부분을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되겠죠. 기역 부분. 그래, 알겠어라고 하는데 앞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아, 다정하고 친절한 목소리로 숙제 같이 하자는 거에 대해서 그래, 알겠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아, 이때 마음은 아마 다정한 목소리로 이야기하니까 다정한 그런 마음이겠죠.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니은 볼까요? 자, 너 내일 잊지 말고

나한테 빌려간 채 가져와야 돼. 그러니까 실비가 미안해하고 작은 목소리로 그래 알겠어.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같은 그래 알겠어이지만 서로 말하는 그런 방법이 다르죠. 자, 그럼 우리 니은에서는 어떤 마음일까요? 그래 알겠어. 바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겠죠. 따라서 우리 6번 문제는 다정한 마음, 미안한 마음으로 우리 친구들이 정답을 써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7번 문제 보도록 할까요? 기역과 니은에서 알수 있는 내용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해보도록 합시다. 1번. 다른 말을 하더라도 말하는 상황이나 대화하는 사람이 같으면 목소리는 같다. 자, 두 상황에서 그래, 알겠어. 자, 아래서도 그래, 알겠어. 자, 만약에 아래 상황에서 그래, 알겠어. 이렇게 하면 우리 빌려준 친구가 얘는 뭘까? 왜내 책을 빌려가놓고 이렇게 얘기를 할까? 되게 의아하게 생각하겠죠. 자, 서로 같은 말이지만 상황에 따라서 다른 목소리, 다른 말투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자, 1번 옳지 않고요. 2번 볼까요? 같은 말을 하더라도 말하는 상황이나 대화하는 사람이 다르면 목소리는 달라지지 않는다. 아니죠. 목소리 달라져야 되죠, 여러분들. 자, 우리 3번 볼까요? 같은 말을 하더라도 말하는 상황이나 대화하는 사람에 따라 목소리나 말투가 달라질 수 있다. 그렇죠. 자, 우리 이 3번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줘야 되겠네요. 자, 이제 우리 8번부터 10번까지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긴 글인데요. 아마 우리 친구들 벌써 다 읽어봤을 거예요. 자, 이 글은 바로 우리 꿈속 이 꿈마을에 살고 있는 우리 레오의 이야기이죠. 그럼 우리 내용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문제가 바로 그 내용 점검에 관련된 문제죠. 레오가 처한 상황으로 알맞은 것 무엇인지 고르는 문제인데요. 1번, 꿈마을에 살지 못했다. 그렇지 않죠. 우리 레오 꿈마을에 살았어요. 2번, 대리 생기기를 간절히 바랬다. 그렇죠. 대리 생기기를 간절히 바란 레오는 어떻게 하나요? 그렇죠. 깊은 숲속으로 여러분 떠나죠. 자, 따라서 우리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9번 문제 보도록 할까요? 기역, 리을 가운데에서 다음 뜻을 가진 낱말을 찾아 기호를 쓰는 겁니다. 자, 낱말의 의미를 잘 파악하고 있는지 보는 문제인데요. 세상에서 태어나서 첫 번째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세상에서 태어나서 첫 번째와 이 의미에 맞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첫 번째? 태어나 첫 번째? 그럼 처음? 아, 난생 처음. 자, 그래서 우리 정답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우리 9번 문제 정답은 니은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10번 문제입니다. 나에서 레오의 표정과 몸짓, 목소리나 말투로 알맞지 않은 것을, 자, 한 가지 아니에요. 두 가지 고르는 겁니다. 자, 우리 나에서는 여러분들, 레오가 깊은 그 마법의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이 숲속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어떻게 했나요? 자, 황금새가 나타났고 깜짝 놀랐죠, 레오가. 자, 이런 상황을 생각했을 때, 자, 우리 레오가 나를 마법사한테 데려다 주겠니? 자, 이 대를 찾고 싶은데, 우리 황금새한테 짜증나게 이야기했을까요? 아니겠죠. 자, 우리 짜증난 말투 알맞지 않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는 처음 가보는 거죠, 레오가. 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울 거예요. 자, 두려울 텐데, 여기서 막 환한 미소를 띠면서, 아, 막 싱글벙글. 자, 이런 상태로 가지는 않았겠죠. 자, 따라서 우리 10번 문제 정답 2번과, 그렇죠, 5번이 되겠죠. 자,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국어 1단원 내용 정리해보고 문제 함께 풀어봤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과 함께 사회를 함께 공부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사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교재 102쪽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사회 1단원, 그리고 첫 번째 중단원에서는 어떤 내용을 함께 공부했었나,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복습해요. 자, 먼저 우리 주변의 여러 장소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습니다. 자, 장소의 의미가 중요하죠? 장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이루어지거나 일어나는 이러한 곳을 장소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장소는요, 우리가 사는 곳을 이루고 있어요. 그럼 장소에는 도대체 어떤 곳들이 있을까? 우리가 주변에서 볼수 있는 것들. 산, 들, 강, 학교, 도서관. 자, 이러한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장소죠. 자, 이 장소는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그 필요와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장소를 이용합니다. 자, 아프면 병원에 가죠. 자, 공부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디 갑니까? 학교에 가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을 다양한

장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개념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경험은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건 장소 중요하죠. 자, 그런데 이 장소에선 무엇을 할수 있다? 경험을 할수 있다. 자, 그 경험을 바탕으로 무엇을 느낄 수 있다? 느낌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 친구들 함께 공부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장소에 대해서 경험을 떠올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감각을 이용해서 우리가 떠올려 보는 겁니다. 아, 만두 냄새를 맡으니까 내가 시장에서 엄마랑 같이 만두 먹었던 게 떠올라. 자, 이런 것처럼 말이죠. 자, 두 번째, 일기나 사진, 그 기록을 보는 거죠. 아, 맞아. 내가, 아, 이날 내가 어디 가서 이런 거 했었지. 아, 맞아. 사진 보니까 친구들이랑 현장 체험학습을 갔었지. 자, 이런 것처럼 여러 장소에서의 경험을 일기나 사진 등을 통해서도 떠올려 볼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장소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살펴봤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 뭐냐면, 같은 장소라도 사람마다 경험은 같다, 다르다? 그렇죠. 다르다. 자, 사람마다 경험하는 것이 다르니까, 당연히 생각이나 느낌도 어떻다? 다를 수 있다. 자, 우리 친구들이 이 내용만 확실하게 기억해 주면, 우리 친구들 뒤에 나오는 문제 해결하는 데큰 도움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 개념 살펴볼까요? 장소에 대한 경험과 느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 굉장히 많아요. 자, 그림 그려볼 수도 있고요. 편지 쓸 수도 있고요. 책 만들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다양한 표현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아, 나 여기서 이거 경험했었지. 경험. 떠올려 볼수 있고요. 자, 내가 이곳을 아, 너무 좋아해. 그럼 내가 하트라도 하나 거기다 더 그려넣겠죠? 아, 그럼 이 장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느꼈는지까지 알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사는 곳을 한번 그럼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그려보았었어요. 자, 그럼 어떻게 그리느냐? 뭐 자주 가는 장소 그릴 수도 있고요. 잘하는 장소. 자, 이런 곳들을 중심으로 자유롭게 그리는데요. 자, 그릴 때 우리 순서는 자, 중심이 되는 장소 먼저 정하고, 그다음에 그 주변이 되는 장소 모습 그려서 마지막에 여러분들, 나 여기 좋아. 그러면 하트라도 이렇게 날릴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해 볼수 있다는 거 함께 공부했습니다. 자, 마지막. 막으로 가기 전에 주의할 점도 생각해야 되겠죠. 자, 우리가 사는 곳을 그릴 때 주의할 점은 모든 장소 다 그리지 않아도 돼요. 내가 모른다고 해서 상상할 필요는 없다. 실제 있는 장소를 여러분들, 경험한 장소를 그려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장소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 모두 표현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마 모두 표현하려면 여러분, 이 종이가 부족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 개념이에요. 장소에 대한 생각과 느낌 나누는 것인데요. 자, 우리 친구들이랑 이거 할 때는 비슷한 점과 다른 점 찾아보면서 비교하고, 공통적으로 그린 장소여도, 자, 친구들마다 다 다르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부분들을 우리 친구들이 함께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 장소에 대한 서로의 생각과 느낌, 다 다를 수 있어요. 표현 방법이 다 다르니까요. 경험한 것도 다 다르고, 그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해하고, 존중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정리한 이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함께 단원평가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교재 105쪽 가보실까요? 단원평가 1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다음 대화에서 친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 무엇인지 쓰는 건데요. 자, 대화 내용을 읽어보니까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어떤 일이 이루어지거나 일어나는 곳, 아하. 두 번째 힌트, 산강 학교, 아하. 아, 우리 친구들 정답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정답 뭘까요? 그렇죠. 우리 이첫 번째 중단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 바로 장소입니다.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문제 아주 신나게 풀어봤으니까 두 번째 문제도 달려가 보도록 할게요. 자, 2번.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 어느 것인지 고르는 건데요. 자, 다양한 장소 이용한다고 선생님 이야기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사는 곳의 여러 장소들은 자, 사람들의 무엇과 관련돼 있냐는 거예요. 자, 사람들의 생활과 관련돼 있죠. 공부하는 것과 관련된 생활, 학교. 아픈 것과 관련된 생활의 모습, 병원.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장소는 사람들의 생활과 관련 지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다음 어린이가 우리 주변의 장소를 떠올리며 사용한 몸의 감각을 느껴보는 거예요. 아, 이게 눈으로 본 건지, 뭐 맛으로 느껴

없죠. 전혀 연관성이 없죠.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 4번 문제 정답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2번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5번 보겠습니다. 장소에 대한 사람들의 경험과 느낌에 대해 알맞게 설명한 학생 모두 고르는 것입니다. 자, 시율이 사람들은 여러 장소에서 다양한 경험을 해. 그렇죠. 우리 시율이 공부 열심히 했구나. 자, 은호, 같은 장소에서는 모든 사람이 같은 경험을 해. 때때.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 자, 이거 옳게 바꿔 볼까요? 맞아요. 같은 장소에서도 사람들은 다 다른 경험을 하죠. 자, 은호 틀렸고요. 도현이, 각자의 경험에 따라 그 장소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나 느낌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 그렇지요. 자, 따라서 우리 5번 문제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6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대화를 보고 알수 있는 점, 보기의 용어를 모두 포함해서 쓰는 겁니다. 아우, 선생님, 저는 서술형 문제가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여기는 낱말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배운 거를 떠올리면 돼요. 자, 여기 보니까, 놀이동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 왼쪽에 있는 여자친구는, 아, 놀이동산 너무 재밌어. 자, 근데 오른쪽 친구는, 아, 난 어지럽고 무서웠어. 자, 같은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생각하는 것이 다르죠.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보기에 있는 단어들을 모두 포함해서 쓰면 어떻게 쓸수 있을까요? 그렇죠. 같은 장소라도 여러분들 그 장소에 대한 경험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경험에 따라 그 장소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도 어떨 수 있다?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걸로 우리 친구들이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7번, 8번 연결된 문제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표현한 방법, 여러분들, 그림 그려서 나타낸 거죠. 자, 7번 문제는 아주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3번입니다. 자, 그러면 8번 가볼까요? 자, 위와 같은 장소 표현 방법을 통해 알수 있는 것. 자, 이렇게 우리 그림을 통해서 나타냈는데요. 이렇게 표현 통해서 알수 있는 것. 뭐알수 있어요? 자, 이 장소에 대한 일단 경험 떠올려 볼수 있다고 했어요. 경험을 떠올리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무엇을 떠올릴 수 있다? 그렇죠. 생각과 느낌도 떠올릴 수 있다. 생각과 느낌. 자, 구매한 건알수 없죠. 영수증을 여기다 붙이는 거 아니면 알수 없죠, 여러분들. 자, 따라서 우리 8번 문제 정답. 기역, 니은, 디귿 어디에 있나요? 그렇죠. 어우, 잘 찾았어요. 3번이 되겠지요. 자, 그럼 이제 9번 볼까요? 우리가 사는 곳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과정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타낸 것입니다. 자, 그림으로 표현할 때 어떻게 그려야 된다고 했어요? 자, 먼저 내가 뭐 알려주고 싶은 장소, 아니 내가 정말 좋아하는 장소, 자, 그 중심이 되는 장소를 먼저 정하고 1번.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주변도 열심히 예쁘게 그려줘야 되겠죠? 자, 2번. 자, 그 다음에 장소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할 수 있어요. 아, 나이 장소 좋아, 더 좋아, 하트 더 크게.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우리 순서 어떻게 되나요? 디귿, 기역, 니은. 디귿, 기역, 니은. 어디에 있나요? 그렇죠, 4번이죠. 따라서 우리 9번 문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곳을 그림으로 그릴 때 바르게 표현한 친구의 이름인데요. 자, 그림으로 그릴 때 바르게 표현한 거 여러분들 바로 동안이죠. 자주 가는 장소와 좋아하는 장소를 자유롭게 그리는 겁니다. 모르는 장소 상상하지 말아야 되고요. 장소 모두 그릴 필요 없고 장소에서 보고 느낀 것도 모두 할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 11번 보겠습니다. 여러 친구들이 우리가 사는 곳을 표현한 걸 보고 알수 있는 점으로 알맞지 않은 거. 자, 우리 알맞지 않은 걸 찾는 건데요. 자, 우리 친구들 정답 찾을 수 있죠? 자, 정답은 몇 번이냐면, 자, 5번이죠. 같은 장소 여러분들 어떻다? 다를 수 있다? 기억해 둡시다. 같은 장소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 12번 보겠습니다. 친구들이 우리가 사는 곳의 장소를 표현할 것을 살펴볼 때 가져야 할 태도, 여러분은 어떻게 가져야 될까요? 그렇죠. 다를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존중해줘야 되겠죠? 자, 우리 이해 존중이라는 이 키워드가 여러분들 들어가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굉장히 빠르게 문제를 해결해 보았는데요.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선생님, 너무 빠르지만 그래도 문제를 이미 풀어보니까, 아, 내가 이걸 못하는구나. 아, 이게 이래서 정답이었구나라는 걸 우리 친구들 알수 있었죠? 자, 이렇게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최종 미션까지도 준비했습니다. 자, 이 네모 안에 들어있는 우리 지읒, 시옷이 있습니다. 자, 이 지읒, 시옷이 과연 무엇일까요? 자, 힌트를 드리자면, 사회 시간에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했어요. 자, 정답을 아는 친구는 수강 후기 게시판에 정답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첫 번째 강의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 건데요. 자,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국어와 사회 선생님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과학과 사랑에 빠지게 만들어줄 최사랑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6단원 동물과 에너지 새로운 단원이 시작됩니다. 자 그런데 동물과 에너지 단원명을 보니까 바로 지난 단원에서 배웠던 식물과 에너지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단원에서는 식물이 양분을 합성해내고 그리고 이 합성한 양분을 세포호흡으로 분해함으로써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을 배운 거예요. 즉, 식물이 살아가는 기본적인 생명 원리에 대해서 배운 단원이었던 겁니다. 자, 이거를요, 이번 단원에서는 그대로 식물을 동물에다가 적용을 시켜볼 거예요. 동물들도요, 결국은 그 동물을 이루고 있는 이 모든 세포들이 결국은 세포호흡을 통해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끊임없이 만들어내야지 계속해서 살아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세포호흡이 원활하게 일어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 바로 지금부터 배우는 소화, 순환, 그리고 호흡과 배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동물들이 살아가는 기본적인 생명 원리에 대해서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궁극적으로는 식물이든 동물이든 다 세포들이 세포호흡을 통해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낸다라는 공통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다만 식물보다는 동물이 이렇게 기관이 조금 더 복잡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해서 좀 배우는 양이 많을 뿐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동일한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요. 우리 친구들 너무 겁먹지 마시고 또 공부하다 보면 되게 재밌는 단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힘차게 이 소화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준비한 사랑스러운 뉴런 퀴즈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혹시 여러분들 몸속에 여러분들의 키의 3, 4배 길이에 해당하는 기다란 장기가 들어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그렇게나 긴 게 내 몸속에 들어가 있다고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가느다란 관이요, 길게 약 6, 7m 정도 길이가 되는 것이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우리 몸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퀴즈가 바로 그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바로 그 장기의 이름은 무엇이며 그 장기가 그렇게까지 길어야 되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자,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길진 않겠죠? 분명히 길어야 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이 이번 강의 열심히 들으면서 나름의 답을 한번 해보시고요. 강의 마지막에는 그 답이 맞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이 소화에 대한 내용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우리 식물은요,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이 양분을 스스로 합성을 해냈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동물은 그러한 능력이 없어요. 그런 능력이 있으면은 참 좋겠지만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질들을 언제나 외부에서부터 섭취를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물질들을 통틀어서 우리는 영양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양소의 역할이 무엇이냐? 우리 몸을 직접 구성을 하는 데 쓰이기도 하고요. 또는 세포호흡을 통해서 우리에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해주기도 하고요. 또는 생명현상을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조절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물질 당연히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그 많은 물질들을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집단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바로 3대 영양소 그리고 나머지를 모두 부영양소라고 하는데요. 자, 당연히 다 필요한 것들이지만 왜 어떤 것만 따로 떼서 3대 영양소라고 이렇게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 같고 나머지는 다 그냥 부영양소라고 할까요? 자, 그 분류하는 기준은 뭐냐면요. 바로 우리 몸의 에너지원으로 쓰일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자, 우리 앞에 단원에서도 배웠어요. 우리 세포호흡을 할 때 그 양분을 분해하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발생한다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산소와 결합해서 이제 분해되면서 에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영양소들을 우리가

탄의 영양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 이름도 유명한 탄단지예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입니다. 이렇게 그냥 탄단지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 이 안에서도 다양한 종류의 이제 물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 탄수화물은 모든 당 종류가 탄수화물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장 작은 당 형태인 포도당도 탄수화물의 한 종류고요. 이 포도당 두 개가 연결된 엿당도 그리고 포도당이 여러 개 길게 연결된 녹말도 모두 다 탄수화물이고 이세 가지 영양소가 많이 앞으로 등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3대 영양소 외에는 그러면은 에너지를 만들려 낼수 없느냐? 네, 그렇습니다. 에너지원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몸을 구성하는 데 쓰이기도 하고 혹은 여러 생명현상을 조절해줘서 꼭 필요한 물질들을 부영양소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기역류는 영어로 미네랄이라고도 하는데요. 뭐 우리 뼈나 치아를 구성하는 데 쓰이기도 하고 몸이 재기능을 할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바이타민은 옛날 말로 뭐 비타민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도 우리 몸을 구성하는 건 아니지만 재기능을 할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로서 꼭 필요해요. 그래서 부족하면 결핍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물은요, 우리 몸을 구성하죠. 그것도 70%나 구성하는 그런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물 속에 여러 가지 뭐 영양소나 세포들이 필요한 물질을 녹여서 운반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서 꼭 필요한 물질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영양소인데 이 여러분들이 편식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등장을 합니다. 이 영양소들을 골고루 다 우리가 섭취를 해줘야 되는데 이 영양소들이 다양한 음식에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대표적인 거 한번 볼게요. 탄수화물은요, 밥빵, 고구마, 감자에 가장 많이 들어있고요. 단백질은 살코기, 계란, 생선, 두부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은 이런 기름 종류, 버터나 식용유 혹은 견과류에 많이 들어있고요. 바이타민은 과일, 채소, 무기역류는 미역, 멸치 등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모두 다 우리 몸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골고루 음식을 섭취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나중에 음식물 가지고 영양소를 검출해내는 실험이 또 등장을 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어떤 영양소가 어떤 음식에 들어있는지 요 정도는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지금부터 영양소 검출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많은 친구들이 안타깝게도 이 그냥 검출 방법을 막 시약 이름이랑 색깔을 막 그냥 암기만 하는데 그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실험 결과를 그냥 암기를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영양소를 검출해내는 그 방법에 대한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결과는 그냥 내가 필요에 따라서 시험 기간에 그냥 잠깐 머릿속에 저장을 해놓는 그런 거지, 이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과학적으로는 더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럼 원리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음식이 있어요. 그 음식 속에 어떤 영양소가 들어있는지를 내가 알아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 음식물 시료를 채취해서 비싼 돈을 주고 뭐 여기 연구소 같은 데 보내서 성분 분석해 주세요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우리가 과학실에서 굉장히 간단한 방법으로도 어떤 영양소가 들어 있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시약을 활용한 검출 방법이에요. 어떤 특정한 시약은요, 어떤 특정한 영양소를 만나면 특정한 색깔을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약들을 딱딱딱 떨어뜨려 보고 나서 색깔이 변했네? 이 영양소 들어있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떨어뜨렸는데도 색깔 변화가 없네? 아, 그러면 이 영양소가 안 들어있는 것이구나!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게 영양소 검출 방법의 원리예요. 그래서 이 결과 자체를 막 시험에서 물어본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실험 속에 이 해석을 하는 것들이 많이 등장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결과는 시험 기간에 잠시 암기를 해서 머릿속에 이제 저장을 해두시면 되는데요. 한번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탄수화물 중에서도 이제 녹말, 이라는 형태의 영양소를 검출할 수 있는 시약이 바로 아이오딘,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입니다. 우리 이거 바로 전 단원에서 식물의 과학성 상물 확인할 때 굉장히 많이 썼던 시약이죠. 이거 딱 떨어뜨렸을 때 녹말이 있으면은 우리 청람색으로 변해서 아 정말로 엽록체에서 이렇게 녹말을 저장하는구나라고 우리 해석했잖아요. 바로 그 시약입니다. 그래서 녹말을 검출할 수 있는 시약이고요. 자, 포도당 또는 이 포도당 두 개가 결합된 엿당까지 검출할 수 있는 시약은 바로 베네딕트 용액입니다. 얘는요, 포도당 엿당을 만나면 황적색으로 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근데 이 베네딕트 반응에서 조금 유의할 점은, 자, 이 과정은 한 90도까지
때까지 좀 뜨겁게 가열을 꼭 해줘야 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상온에서도 반응이 일어나긴 하는데 너무 느려서 그 변화를 눈으로 보기가 어렵고요. 그 90도 되는 온도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 반응을 하기 때문에 색깔 변화를 눈으로 보기 쉽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단백질이라고 하는 영양소는 뷰렉 용액으로 검출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뷰렉 용액이라고 표시하는 데도 있고 혹은 5% 수산화나트륨 수용액과 1% 황산구리 수용액을 섞은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뷰렉 용액인데요. 이 뷰렉 용액은 원래는 파란색이에요. 우리 이것도 앞에서 배웠죠. 이온 전화 확인할 때 황산구리 파란색을 꼈거든요. 자, 그런데 원래 파란색이지만 단백질을 만나면 보라색으로 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을 검출하는 시약은 수단3 용액이라고 하는데요. 지방을 만나면 새빨간 선홍색을 띠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영양소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알려면은 결과적으로 이 반응색을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이거는 그냥 잠깐 동안 시험을 위해 잠깐 저장을 해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외워라 라고 하면 또 우리 친구들이 또 서운해할 것 같기 때문에 선생님이 또 외울 수 있는 마법의 꿀팁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건데요. 수지, 포베, 뷰단, 노가.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친구도 혹시 배우 수지 씨 좋아하시나요? 선생님은 옛날에 가수 시절부터 굉장히 좋아하는 그 배우였습니다. 그래서 수지를 먼저 우리 친구들이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이 빨간색 립스틱을 바른 수지 씨를 이제 떠올리시면 됩니다. 이 수지 씨가요, 강아지 포메라니안을 기른대요. 근데 그 포메라니안이 아주 예쁜 보라색 뷰단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너무 귀엽겠죠? 수지도 귀여운데, 강아지도 귀엽고, 옷도 귀엽네? 그걸 보는 내 마음은 어떻게 되겠어요? 녹아내리겠죠. 자, 그래서 수지, 포베, 뷰단, 노가로 그냥 외워버리는 겁니다. 자, 근데 이때 우리 색깔도 같이 함께 좀 기억을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글자에다 색깔을 입혀놨는데요. 수단3 용액으로는 지방을 검출할 수 있다. 새빨간 선홍색, 그리고 포베는요, 포도당은 베네딕트 반응으로 검출할 수가 있다. 황적색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뷰단은 뷰렉 용액으로 단백질을 검출할 수 있다고요. 보라색으로 변하면서, 그리고 녹아는 녹마는 아이오딘, 아이오디나칼륨 용액으로 검출할 수 있다. 그래서 청람색으로 변한다. 이렇게 수지, 포베, 뷰단, 노가로 그냥 한 큐에 끝내버리는 겁니다. 되셨죠? 자, 이제 외운 겁니다. 자, 이제 끝. 그러면 지금부터는 소화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소화. 자, 지금부터 우리가 생명에 필요한, 반드시 필요한 이 작용들을 쭉 배우게 될 건데요. 당연하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을 지금부터 한 번쯤 좀 새삼스럽게 바라보고 한번 궁극적인 질문을 하면서 시작을 해볼 거예요. 자, 첫 번째 궁극적인 질문입니다. 과연 소화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그래서 소화를 배우고 있는 것이냐? 이걸 한번 새삼스럽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음식을 먹을 때 입에다 딱 넣으면은 이것이 이제 우리 장기를 지나면서 대변으로 나올 때그 상태 그대로 나오지 않죠. 우리 장기는 엄청난 에너지를 들여가면서 끊임없이 이 음식물들을 소화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끊임없이 소화를 시켜야만 할까? 소화가 되지 않으면은 막 살이 마르고 질병에 걸리거나 심지어 심하면 죽음에 이르기까지 할수 있을까? 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왜 살아있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소화를 해야만 하는가? 자, 이거에 대한 대답을요, 우리 친구들 세포호흡과 관련지어서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6단원에서 배우는 이 모든 소화, 순환, 그리고 호흡 배설은요, 모두 다 세포호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과정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세포호흡과 연결돼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는 세포호흡을 하기 위해서 결국은 세포가 흡수해서 쓸수 있을 정도로 작은 크기로 분해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먹는 이 음식물들은요, 아무리 손으로 잘게 찢어도 세포 크기에 비하면 너무나 커요. 그래서 흡수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가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작은 크기로 분해되는 것이 바로 소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소화의 정의가요, 별게 아닙니다. 결국 크기가 큰 영양소를 결국 작게 쪼개는 과정을 모두 다 소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크기가 큰 영양소가 우리 몸속에 들어왔다면 이게 세포 하나하나가 흡수할 수 있을 정도로 작게 쪼개지는 것.
그래서 예를 들어 세포막의 구멍의 크기가 한요 정도다라고 한다면 여기를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작게 분해되는 것, 이것이 바로 소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양소를 매우 작은 크기로 분해하는 이러한 소화 과정이 일어날 때요, 이렇게 잘 쪼개주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물질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소화효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소화효소 하나가 모든 영양소를 막 무적으로 다 쪼개주는 것은 아니고요. 한 가지 소화효소가 한 가지 영양소를 짝을 지어서 이제 분해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뒤에서 소화 과정 배울 때이 소화효소별로 어떤 영양소를 분해하는지 이거를 세트로 외워야 되니까 이 짝을 항상 함께 외워야 되니까 그것이 조금

헷갈렸던 부분인데요. 그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소화 기능을 담당하는 우리 몸속의 이 장기들 있죠. 이 장기들의 집합체를 바로 소화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어디를 통과하는지 그 경로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먼저 입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입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식도를 따라서 쭉 내려갑니다. 그리고 위에 도착을 하고요. 위에 끝에는 이제 작은 창자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창자를 지나서 또큰 창자를 지나서 결국 항문을 통해 몸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입, 식도, 위, 작은 창자, 큰 창자, 그리고 항문처럼 음식물이 직접 지나가는 긴 관을요, 우리는 소화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입구멍에서부터 이 항문까지 하나의 루트로 쭉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긴 관, 다 모두 다 소화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이렇게 소화관을 음식물들이 지날 때 소화를 도와주는 이런 소화액을 생성하거나 또는 분비하는 곳을 따로 소화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침샘, 간, 쓸개, 이자 등이 있어요. 이것도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자세하게 어떠한 소화액을 분비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화기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소화 부분의 하이라이트이자 많은 친구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인 소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 소화 과정은요, 사실 왜 어렵냐면 너무나 좀 낯설고 새로운 용어가 일단 많이 등장해요. 그리고 또이 많다 보니까 이게 소화 효소의 이름인지 혹은 영양소의 이름인지 이것들이 막 뒤죽박죽 개념이 섞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선생님이 이 소화 부분 공부를 할때 암기할 수 있는 이 팁을 줄 테니까 이렇게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무엇이냐? 바로 소화하는 장소는요, 지금부터 선생님이 초록색 글자로만 표시를 할 거고요. 그리고 소화를 시키는 자가 있으면 소화 당하는 자가 있겠죠? 이 소화를 시키는 자가 바로 소화 효소고, 그리고 소화를 당하는 자, 결국은 영양소겠죠? 영양소를 각각 이렇게 빨간색과 파란색 글씨로 표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빨간색으로 나온 것들은 다 소화 효소의 이름들이구나, 파란색들은 다 영양소에 대한 이름이구나, 이렇게 구분을 해서 시각적으로도 좀 기억을 할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이 정리를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색깔펜을 딱 드시고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에서도 이렇게 색깔을 구분해서 한번 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한번 소화 과정 쭉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 음식물을 어디에 넣나요? 맞아요. 입에 넣죠. 입에서부터 소화는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입에다가 선생님이 초록색으로 표시를 했고요. 입에서는 어떤 소화가 일어나느냐? 일단 이빨로 씹습니다. 그러면은 큰 영양소가 일단 물리적으로 작은 영양소로 쪼개지죠. 그것을 물리적인 소화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물리적 소화도 일단 일어나고요. 그리고 소화 효소를 이용한 소화 과정은 화학적인 소화라고 합니다. 분자 구조가 바뀌면서 새로운 물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화학적 소화라고 하는데 이것이 모두 다 동시에 일어나는 곳이 바로 입입니다. 자, 그럼 어떠한 화학적 소화가 일어나는지 한번 볼게요. 침 속에는요, 소화 효소인 아밀레이스가 들어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밀레이스는 어떤 물질을 쪼개주는 역할을 하느냐? 바로 녹말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당이 길게 연결됐던 그 녹말 기억나시죠? 이 녹말이 아밀레이스라는 효소를 만나면 엿당으로 분해가 되는 거예요. 엿당은 포도당 두 개가 연결된 이당류였죠. 그래서 굉장히 길었던 이 탄수화물이 엿당으로 이제 이당류까지 분해가 되는 것이 바로 입에서의 소화입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이 탄수화물을 제외한 단백질과 지방은 소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피부를 구성하고 있는 대부분이 단백질하고 지방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 침 속에 어떤 소화 효소가 단백질하고 지방을 녹일 수 있다? 그러면 그러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친구 얼굴에 침을 퇴 뱉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얼굴에 피부가 주르륵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입에서는 탄수화물의 소화만 일어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입 지나서 어디로 가요? 식도로 넘어가죠? 식도에서는 소화가 일어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도착하는 곳이 바로 위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위에서의 소화 한번 볼게요. 자, 위에서는요, 위액이 분비가 됩니다. 그 속에 소화 효소가 들어있어요. 누구냐면 바로 펩신입니다. 펩신은 누구를 쪼개주는 소화 효소이느냐? 바로 단백질이거든요. 그래서 단백질이 펩신을 만나면, 펩신을 이렇게 만나면, 크기가 작은 중간 크기로 분해가 됩니다. 사실 이 중간 크기의 단백질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다알 수는 없고 그냥 통틀어서 다행히도 그냥 중간 크기의 단백질로 분해된다라고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최종 형태의 산물로 분해된 건

0: 아니다 정도로만 아시면 되고요. 위에서는 이런 식으로 단백질의 소화만 일어납니다. 나머지 탄수화물과 지방의 소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벌써 마지막이에요. 위다음에 연결되는 게 바로 작은 창자거든요. 이 작은 창자에서의 소화가 이제 보시다시피 굉장히 어지럽죠. 굉장히 많기도 하고요. 최종적인 소화가 일어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한번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은 창자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소화액과 소화 효소들이 나옵니다.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쓸개즙이라는 소화액 보겠습니다. 자, 쓸개즙은 뭐냐? 얘는 조금 생성 장소와 보관 장소가 복잡한데요. 먼저 간에서 이 쓸개즙이 먼저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쓸개로 보내서 쓸개에 잠시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개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간에서 만들어서 쓸개에 잠깐 저장했다가 작은 창자 쪽으로 분비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음식물들을 만나서 소화를 도와주게 되는데 어떤 소화를 도와주느냐? 바로 지방을 작은 크기로 나누어줍니다. 자, 그러니까 지방 자체를 뭐 화학적인 소화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지만 그냥 크기 자체를 잘게 부숴줌으로써 소화액과 더 많이 만나게 해서 소화를 좀더 원활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시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쓸개즙은 소화 효소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표시하지 않았죠. 그래서 얘는 그냥 지방을 분해하는 걸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따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무적의 소화액 이자액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자액 속에서는 다양한 소화 효소가 등장하는데 아밀레이스, 트립신, 라이페이스가 있습니다. 각각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분해하는 소화 효소들인데요. 자, 먼저 아밀레이스부터 볼까요? 아밀레이스, 우리 입속에 그침 속에 들어 있었던 그 소화 효소잖아요. 그게 여기서도 들어 있는 겁니다. 아밀레이스는 아까와 똑같이 녹말을 엿당으로 마저 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트립신이라고 하는 소화 효소는 단백질을 또다시 중간 크기로 분해해줘요. 자, 트립신 방금 위에게 있었던 펩신과 이름 좀 비슷하죠? 신신으로 끝나는데 둘다 단백질을 분해시켜주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이페이스가 등장을 하는데요. 라이페이스가 바로 지방을 분해해주는 역할을 하는 소화 효소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소장에 와서야 이 작은 창자까지 와서야 지방의 소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최종 분해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지방의 최종 분해 형태는요, 바로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방의 처음이자 마지막 소화가 여기서 끝이 나고요. 자, 그 다음에 아직 이 탄수화물과 단백질은 최종 산물까지 분해가 안 됐습니다. 그럼 얘네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꾸불꾸불한 길다란 소장관을 이동을 하면서 결국에 다양한 탄수화물 엿당 분해 효소와 단백질 분해 효소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소장이 바로 작은 창자와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엿당 분해 효소 그리고 단백질 분해 효소를 최종적으로 계속 만나게 되면서 마지막으로 이 탄수화물이 엿당이 포도당으로 분해가 되고요. 그리고 중간 크기였던 단백질이 최종 형태인 아미노산까지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최종 분해까지 우리 작은 창자에서 마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아직 한 군데가 더 남았죠. 바로 큰 창자인데요. 대장이라고도 하죠. 큰 창자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작은 창자에서 흡수되지 않은 음식물 찌꺼기에서 물만 흡수합니다. 영양분을 뭐 흡수하거나 소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물을 흡수해가지고요. 남은 음식물 찌꺼기가 점점 단단해지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소화 효소가 작용하는 소화가 일어나지 않고요. 작은 창자에서 소화가 끝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소화 과정을 정리해볼까요? 결국요, 우리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다양한 형태의 영양소들이 있어요. 얘네들이 소화기관이라는 장소들을 쭉 거치면서 다양한 소화 효소들에 의해서 분해가 될 것이고요. 최종적인 산물은 각각 순서대로 포도당, 아미노산,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그림은요. 이 영양소의 종류별로 어떤 소화효소를 만나서 분해가 되는지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아까 선생님이랑 정리한 건요, 장소별로 따라갔어요. 그래서 입에서부터 시작해서 위, 그리고 작은 창자까지 갔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거는 좀 다르게 표현을 한 거예요. 같은 내용이지만 얘네들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렇게 영양소의 종류 형태로 이렇게 나눈 겁니다. 녹말부터 한번 보시면요. 녹말은 침에 아밀레이스를 만나서 일부 엿당으로 분해되고 이자액 속에 아밀레이스를 만나서 마저 엿당으로 분해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작은 창자 속에 들어있는 엿당 분해 효소를 만나서 최종 산물인 포도당이 되는 것이죠. 단백질은요. 위에게 펩신과 이자에게 트립신을 만나서 중간 크기로 분해가 됐다가 마지막에 작은 창자의 단백질 분해 효소를 만나면서 최종 형태인 아미노산이 되는 겁니다. 자, 지방은 쓸개즙을 통해 통해서 이제 크기가 작은 지방으로 분해가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자에게 라이페이스라는 소화 효소를 만나면서 최종 형태인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분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요, 이렇게 장소별 그리고 영양소의 종류별로 각각 따로 정리를 한 번씩 해두시면은 우리 친구들 시험 문제 풀때 막힘없이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열심히 분해한 영양소들 이제 우리 몸속으로 흡수를 해야 되겠죠? 최종 분해된 그 영양소들 이제 작은 창자에서 모두 흡수가 됩니다. 이 작은 창자 소장이라고 하는 건요, 길다란 이제 관인데요. 자, 이 관이 무려 펼치면은 6, 7m나 된다고 합니다. 이 작은 창자의 내부를 보시면 주름진 구조와 그리고 이 주름 속에서도 작은 돌기인 이런 융털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돌기를 이제 융털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융털이 많은 구조, 특이한 구조를 하게 되었느냐? 바로 이 융털 덕분에 음식물이 이 융털에 닿는 표면적이 굉장히 넓어지기 때문에 결국 영양소를 효율적으로 잘 흡수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융털을 또 따로 떼가지고 단면을 살펴보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해요. 이 융털은요, 모세혈관과 암주관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수 있는데 이곳에서 이제 영양소들을 쭉쭉 흡수를 해내는 겁니다. 자, 여기서 모세혈관, 우리 혈관이잖아요. 대부분 물이거든요. 따라서 이 모세혈관을 통해서는 물에 잘 녹는 영양소, 예를 들면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유 등을 흡수하고요. 그렇다면 암주관에서는 어떤 영양소를 흡수할까요? 그쵸. 이번에는 물에 잘 녹지 않는 영양소, 예를 들면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를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렇게 흡수한 영양소 소장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죠. 모든 세포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다음 강의에서 순환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되셨죠? 자, 그러면 오늘 배웠던 내용 한번 기초탐구 문제 풀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영양소만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에너지원으로 사용된다라는 뜻의 의미는요, 얘가 산소와 결합해서 세포 호흡을 할때 에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게 바로 3대 영양소였죠. 탄단지였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인, 니은, 디귿, 비읍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볼게요. 그 영양소와 그 영양소를 검출하는 방법을 옳게 연결하라고 되어 있네요. 선생님이 무적의 암기법 줬었죠? 자, 수지, 포베, 뷰단, 노가, 이거를 그대로 적용을 시키면 됩니다. 수단3 용액은 지방을 검출하는 용액이고요. 자, 그리고 포도당은 베네딕트 용액으로, 그리고 뷰렌 용액은 단백질을 검출할 수 있는 용액이고요. 그리고 녹말은 아이오디나 용액을 이용해서 아이오딘 반응으로 검출해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3번 볼게요. 소화기관에 해당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화를 시키는데 관여하는 이 기관들에 해당하는 걸 모두 골라주시면 되는 것이죠. 자, 일단 우리 음식물을 먹으면 입을 먼저 거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식도를 지나서 위에 도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끝에는 이제 작은 창자와 연결이 되어 있고요. 작은 창자를 지나면 큰 창자로 연결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니은, 기역, 비읍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볼게요. 소화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골라보겠습니다. 자, 아밀레이스는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해주는 소화효소 맞았고요. 위에게 있는 펩신은 단백질을 중간 크기로 분해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작은 창자에서는 탄단지 모두 소화되는 소화액들이 그리고 소화효소들이 많이 분비가 되고요. 작은 창자에서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은 큰 창자에서 마저 소화되는 것이 아니라 큰 창자에서는 물만 흡수된다라고 했었죠. 최종적인 소화는 작은 창자에서 소화되고 그리고 흡수까지 끝납니다. 따라서 X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5번입니다. 다음은 영양소의 흡수에 대한 설명인데 빈칸 한번 넣어볼게요. 최종적으로 소화된 영양소는 융털을 이루는 세포를 통과해서 결국 흡수가 됩니다. 그중에서 물에 잘 녹지 않는 영양소는 그중에서도 우리 암주관을 통해서 흡수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답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사랑스러운 뉴런 퀴즈 맞추셔야겠죠? 우리 몸속 장기 중에 키의 세네백인 장기의 이름은 바로 작은 창자였습니다. 왜 이렇게 길어야 될까요? 우리 열심히 소화시켜서 작게 영양소들을 분해시켰잖아요. 그 분해된 영양소를 그냥 흘려보내면 안 됩니다. 최대한 잘 흡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영양소를 많이 흡수하기 위해서는 일단 영양소랑 닿는 표면적도 넓어야 되고요. 흡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작은 창자는 굉장히 길고 주름진 구조를 가짐으로써 놓치지 않고 영양소들을 잘 흡수할 수 있는 구조로 진화를 하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답까지 한번 내려봤고요. 자, 그럼 우리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순환에 대한 내용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
1: 어르신 폭염 피해 예방 요령 알려드립니다. 날씨가 더울 때는 야외 활동을

자제해주세요. 날이 더운 오후 12시부터 6시 사이에 온열 질환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외출 시 가급적 가벼운 옷차림에 챙이 넓은 모자와 양산을 챙겨주세요. 뜨거운 햇살로부터 몸을 지키고 몸의 온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물병을 휴대하여 수시로 수분을 섭취해주세요.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충분하게 수분을 섭취해야 탈수 증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무더위 쉼터를 방문해주세요. 안전디딤돌 어플리케이션이나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폭염 피해 없는 안전한 여름을 위해 예방요령 기억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All in One 중학영어. 자, 오늘은 256강. 자, 월요일. 자,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분사 구문. 자, 두 번째 시간 오늘 공부할 날인데요. 자, 이제 그 사실은 의미 부여를 오늘 강의에 우리가 하자면 준동사를 우리가 부정사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동명사로 넘어와서 자, 분사의 기본 원리를 2강 강의했고 그 다음에 분사의 구문까지 2강 강의를 하게 돼요. 자, 오늘을 마지막으로 준동사 부분들을 우리가 다 집어먹은 겁니다. 자, 문제는 이제 먹은 거는 잘 먹었는데 소화가 이제 잘 돼야겠죠. 자, 소화는 언제나 복습의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은 노트 필기를 좀 꼼꼼하게 좀 해두시고 그 필기한 내용들을 강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리뷰, 그죠? 다시 보는 것이죠. 자, 복습을 통해서 여러분들 것으로 단단하게 다지시면 아주 굉장히 효율적으로 영어 공부하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오늘 자, 그 준동사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자, 분사구문의 두 번째 시간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지만 저도 예전에 여러분들처럼 학습자였을 때가 있는데 뭐가 항상 제일 중요했었다라고 생각되냐면 지금 돌이켜놓고 보면 개념 부분이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분사구문도 두 시간에 나누어서 우리가 이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분사구문이 어떤 컨셉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이해하시면 그 이후에 따라 나오는 그런 테크니컬한 것들은 그다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다라고 저는 감히 주장을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개념 정리가 잘 돼서 자 오늘 이 수업으로 연결되고 있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은 테크니컬하게 그럼 분사구문도 주어 표시를 뭐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느냐, 시제는 어떻게 표시하느냐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근데 이 얘기가 새롭습니까? 새로우시면 아니 되죠. 우리가 지금 부정사에서도 의미상의 주어 혹은 뭐 주어 표시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부정사에서도 시제 얘기를 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사에서도 마찬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분사구문의 주어부터 이야기를 좀 시작할 텐데요. 분사구문의 주어는 어떨까요, 여러분들? 부정사에서 생각해 보세요.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가 문장 안에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따로 표시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죠? 똑같습니다. 분사구문도 만약에 문장 안에 분사구문의 주어가 존재하면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이것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사구문의 주어가 주절의 주어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생략을 합니다. 그래서 when he finished 라고 하는 자, 이 부사의 절을 우리가 축약을 할 건데요. 자, 접속사를 지우고 주어는 지울까요 말까요?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수업할 때는 접속사와 주어를 지운다 라고 그냥 일괄적으로 설명을 했지만 사실은 왜 지운 거예요? 뒤쪽의 주어와 일치하기 때문에 생략해도 별 문제가 없으니까 지운 거예요. 자, 그래서 접속사와 주어를 지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사구문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일치하는 상황이면 바로 생략하시고 finishing 이렇게 바꾸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분사구문은 자, 이렇게 부사절을 부사구로 이렇게 축약하는 자, 그런 특별한 약속의 문장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정의를 하고 이야기를 시작을 했어요. 자, 접속사 부분만 여러분들이 문맥에 맞게 복원시키시면 되고요. 주어 부분은 사실은 복원이 크게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원리를 아신다면. 왜 피니싱의 주어가 앞에 없나요? 의미상의 주어가? 아, 같으니까 없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변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런데 이 세상에 요 분사구문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맨날 똑같으라는 그런 법이 있나요? 없죠, 실제로. 그래서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자, 다른 경우는 어때요? 어머나, 달라서 어떡해 라고 하는 반응을 지금 보이시면 안 돼요. 그거는 부정사 때는 그럴 수 있었죠. 하지만 이미 다 설명을 드렸잖아요. 자, 그런 경우에는 의미상의 주어를 여러분들이 바로 앞에다가 표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그 문서로 여러분께 전자 칠판을 통해서 이제 보여드릴 텐데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뭘 썼어요? for 플러스 명사 혹은 뭐 of 플러스 명사를 일부 썼었죠. 자, 그 다음에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뭘 썼어요? 소유격이나 목적격 썼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문들 여러분들한테 좀 외워두시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would you mind me opening the window? 그죠? Would you mind my opening the window? 이런 거 여러분들 좀 외워두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결론입니다. 그러면 분사구문은 의미상의 주어로 어떻게 표시한대요? 자, 요거는 말이죠. 자, 그냥 명사를 내려서 사용하는 것이 자, 원칙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리고 이렇게 주어가 서로 독립적으로 서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이래서 요런 분사구문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독립 분사구문이라고 부르는데 저는 그런 문법적인 용어를 가급적이면 강의 중에 사용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제 강의뿐만 아니라 다른 강의들을 많이 이제 들으실 텐데 독립분사구문이라고 하는 그런 발언을 하시거나 자 그런 용어를 쓰시는 선생님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때 당황해하지 마시고 알겠죠? 독립분사구문은 아 주어가 서로 독립적인 아이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다 3회를 더해서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자, 그러시면 예문으로 좀 가볼게요. Because it was a fine day yesterday. 오, 어저께 날씨가 좋은 날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we went out. 우린 나갔죠. To the park. 공원에 나갔어요. For a walk. 산책을 하기 위해서. 이런 문장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 자, 접속사와 주어를 생략하려고 했는데 생략을 하면 안 되게 생겼어요. 왜죠? 두 주어가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됐나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쓰라고요? 그대로 내려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그러면 요 was는 뭐가 되겠죠? being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바뀔까요? It being a fine day yesterday. It being a fine day yesterday. 이렇게 쓴다는 것이죠.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런 앞으로 이제 만약에 문장을 보셨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이게 뭐야 도대체? 콤마로 끊겨 있으니까 분사구문인데 어머나 분사구문 앞에 저 명사는 저게 뭐래? 이렇게 당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독립분사구문은 개수가 많겠어요? 적겠어요? 굉장히 희귀해요. 우리가 지금 문법의 하나의 아이템으로 배우고는 있지만 실제 문장 안에서 여러분들이 의미상의 주어가 분사구문에서 앞쪽에 저렇게 붙어있는 독립분사구문은 자주 보실 수가 없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당황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런 내용들을 배우셨으니까 이제는 좀 덜 당황하셨으면 좋겠고 최소한 여러분들이 당황하셨더라도 해설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읽어보고 아 독립분사구문이야 라고 하는 설명이 나오면 아 맞다 예전에 배운 거 내가 잠깐 까먹었구나 이렇게 한두 차례의 시행착오만 겪어주시면 돼요. 그런 시행착오만 겪어주시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싹 장착이 될 겁니다. 잘 될 것이라고 믿고요. 자, 이렇게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분사구문도 주어가 서로 다를 수 있는데 다른 준동사들처럼 의미상의 주어를 쓰는구나. 어떻게 쓴다? 바로 내려 쓰는구나. It being a fine day yesterday.

예문으로 외워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준동사의 의미상의 주어 표시 방법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사는 자, to 부정사 앞에 자, for 플러스 명사, of 플러스 명사를 쓴다. 동명사는 소유격이나 목적격으로 표현한다. 강조해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은데 아이템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 그게 바로 뭐냐면 어머나 세상에 분사 구문의 주어가 주절의 주어와 다르면 생략하면 안 되잖아요. 앞에다 써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데도 생략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자, 어떤 케이스일까요? 여러분들 지금 요거는 부정사 때 살짝 힌트를 드린 것 같아요. 자, it is hard to get up early in the morning. 이런 예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힘들다. 그 의미상의 주어가 없잖아요. To get up early in the morning. 앞에 의미상의 주어가 없어요. 어떤 경우에 생략한다 그랬어요? 일반인인 경우에 생략한다고 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분사 구문의 주어가 일반인인 경우에는 바로 주절과 주어가 다르더라도 생략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자, 요것은 우리가 됐라고 부르냐면 독립분사 구문은 맞죠? 주어가 서로 다르니까. 그런데 특별한 인칭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일반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인칭이라고 하는 용어를 붙여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생소하신 용어겠지만 무인칭 독립분사 구문이다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앞으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시면 자, 좋을 만한 문법 용어다. 자, 이렇게 소개를 좀 드리고자 하고요. 자, 그럼 이것은 이제 예문으로 한번 증명을 한번 좀 해봐야겠죠? 자, when people speak generally,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을 할 적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Korea doesn't have enough natural resources. 자, natural resources라고 하는 건 천연자원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지하자원이라고 하는데, 뭐 지상에도 자원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자, 한국이 천연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인데 어때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할 때 이렇다는 거예요. 자, 주어가 같습니까? 같지 않습니다. 여기는 지금 people이고요. 여기는 지금 Korea잖아요. 그러면 생략하면 안 되죠, 원래는. 접속사 생략, 주어 생략을 못 하는 건데 일반인 주어기 때문에 요거를 우리가 speaking generally 이렇게 쓸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generally라고 하는 부사는 뭐 앞으로 가도 되고 동사 앞으로 가도 되고 뒤로 가도 되는 거니까 speaking으로 바꾸고 앞쪽으로 빼는 것이 더 일반적이어서 generally speaking, Korea doesn't have enough natural resources. 자, 요런 문장으로 많이 쓴다고요. 실제로 generally speaking 같은 요런 분사 구문은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많이 들을 수 있는 자, 그런 무인칭 독립 분사 구문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시면 이런 무인칭 독립 분사 구문 여러분께 개념 알려드렸고요. 실제로 무인칭 독립 분사 구문은 그렇게 개수가 많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께 딱 6개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무려 4개가 이렇게 스피킹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요거 아주 암기하기 좋네요. 일반적으로 말하면 generally speaking. 엄밀하게 말하면 strictly 자체가 엄밀하게예요. 그래서 strictly speaking. 솔직하게 말하면 frankly가 솔직하게입니다. 그래서 자, frankly speaking이라고 하면 솔직히 말하자면 이런 얘기고요. 자, rough라고 하는 단어는 거칠다의 뜻이지만 ly가 붙게 되면 대략적으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여러분들 중등용사는 단어는 사실은 아닌데 고등학교 1학년 되면 바로 외워야 될 단어예요. 그러니까 미리 외워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Roughly speaking. 거칠게 말하자면 아닙니다. 대략적으로 말하자면 이런 뜻이에요. Judge는 판단하다죠. 따라서 judging from A라고 하면 A 이하로부터 판단을 해보면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speaking of 혹은 talking of 이렇게 많이 쓰는데요. 자, 뭐뭐에 대해서 말하자면 자, 요 정도의 여러분들 무인칭 독립 분사 구문들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 두시도록 그렇게 요청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러시면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자, 시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 지금 새로운 그런 내용은 아니죠. 준동사 앞쪽에서 부정사와 동명사를 거치면서 저희가 다 다루었던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자, 생소하시면

0: 용서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준동사를 단순형으로 쓰잖아요. 부정사도 단순형으로 쓰고 동명사도 단순형으로 쓸 텐데 쓸수 있는데 그때는 뭐죠? 일단은 원칙이 동사와 같은 시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야기가 다를 수가 없는 거죠. 맞죠? 그래서 분사 구문의 시제가 주절의 시제와 똑같으면 자, 그때는 단순형 분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ing와 being, pp를 쓰는 것입니다. 물론 부정사는 미래적 개념이 좀 있기 때문에 자, to 부정사가 동사보다 미래 시점을 나타내는 케이스들이 현대 영어까지 살아남아 있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하지만 부정사도 그런 케이스를 제외한 대부분은 어떻다고요? 같은 시점이라고요, 동사하고. 동명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분사도 단순형은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시제를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들? 지금 시제가 똑같죠? 자, 요 예문 앞쪽에서 우리가 봤던 예문이에요. 서두름 속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실수를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요거는 당연히 그러니까 단순형으로 써서 여러분들이 자, 빙으로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저 빙도 생략은 가능하죠. 납득이 되셨나요? 선생님, 뒤쪽에 여기 이 동사가 과거 동사인데 왜 앞쪽에는 현재 분사를 쓰셨나요? 얘는 과거, 쟤는 현재면 시제가 다른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강조드렸죠? 그래서 현재 분사는 안에는 현재 개념이 없고, 과거 분사 안에는 과거의 개념이 없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자, 분사 기본편 강의에서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분사 안에 현재 안 들었어요. 이름만 현재입니다. 자, 그래서 그 점을 유의하시면 되겠고, 단순형은 같은 시점이다. 그러면, 만약에 다르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한 시점도 과거면 어떻게 할 겁니까? 네. 그땐 여러분들 완료형이 있잖아요. 부정사에서도 완료형 부정사가 있었고, 동명사에서도 완료형 동명사가 있었기 때문에, 분사에서도 완료형 분사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능동일 때는 having pp, 수동일 때는 having been pp. 이렇게 여러분들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문 한번 좀 봐주시겠습니까? After the sun had set, they arrived there. 자, 그들이 거기에 도착한 시점이 과거 시점인데요. 뭐한 이후에 도착했어요? 해가 진 이후에 도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진 시점은 과거보다도 한 시점 더 과거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러면 영어에서는 대과거를 뭐로 쓴다? had plus pp로 쓴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쓴 건데, 그럼 시점이 같아요, 달라요? 한 시점도 과거잖아요. 자, 그러면 접속사를 생략할게요. 그 다음에 주어도 생략하려고 했는데 주어가 어때요? 서로 다르잖아요. 그리고 일반인도 아니기 때문에 the sun은 생략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had set는 뭘로 써야 돼요, 여러분들? 바로 having set로 쓰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자, the sun having set, they arrived there. 이런 문장이 되겠어요. 이런 케이스도 이론으로 제가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만 실제로 지문 안에서 볼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해를 하셨다라고 해도 실제로 지문 안에서 만나면 한두 번 정도는 누구나 당황해 할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정리 마무리 할 거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준동사의 완료형.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다시 한 번만 좀 강조할게요. 완료 시제와 관계가 없습니다. 준동사의 완료형은 뭡니까? 그러면 동사보다 한 시점 더 과거를 표현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마무리 지어보고요. 자, 퀴즈로 넘어가 볼게요. 자, 분사 구문의 시제가 주절의 시제보다 하나 더 과거예요. 그러면 뭘 쓸까요? 완료형을 써야 한 시점 더 과거가 표현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지 중에서 정답은 뭐예요? C번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수동형의 분사 구문이 아닌 것은 어때요? BingPP 수동형 맞네요. 그 다음에 요거는 앞에 빙이 생략된 거니까 PP 맞네요. 그 다음에 having been PP 맞네요. 하지만 have PP가 수동태가 아니듯이 having PP도 수동형의 분사 구문이 아닌 거죠. 정답은 D번입니다. 마지막 3번으로 갈게요. 자, 분사 구문과 주절의 주어가 다르고 시제도 하나 더 과거예요. 그럼 뭘까요, 여러분들? 완료형 독립 분사 구문 아닐까요? 그래서 정답은 B번으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 오늘 강의가 좀 마무리가 또 되었습니다. 오늘 강의는 내일과 모레 또 반복을 통해서 여러분들 숙달시킨 시간이 충분히 있죠. 자, 기대하시고요.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 짓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안녕.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플러스2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2는 초, 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2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2는 초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4: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아,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펭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넷, 야외활동 중에는 그늘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전지철.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우리 시험에서 세 문제가 출제가 되는 자, 소유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권법이 14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소유권에서만 자, 세 문제가량이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물권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물건의 소유자야, 소유권을 가지고 있대. 그러면 그 소유권이라고 하는 개념이 뭘할수 있냐 그거예요. 그래서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 이걸 전부 다할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소유권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권의 종류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소유권을 다른 말로 말하면 완전 물권이라 그래요. 완전 물권이란 말은 내 마음대로 다할수 있대. 그래서 그 다라고 하는 개념이 사용, 수익, 처분, 이걸 다할수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고요. 자, 소유권입니다. 자,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을 자, 다할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소유권이라고 하십니다. 자, 성질은 자, 전면성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사용가치와 교환가치 둘다다 가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용이라는 말인데 사용, 어떤 물건을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용하면 자동적으로 수익을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니까 이걸 같이 부를 게 아니라 물건을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대. 그리고 교환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 우리가 뭔가를 교환한대요. 아파트를 교환한대요. 그럼 뭐랑 바꾸는 겁니까? 돈하고 이렇게 바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의 의미는 아파트를 처분한다는 거예요. 처분. 아하. 전면적이란 말, 전면성이란 말은 내가 물건의 소유자이면 사용, 수익, 처분을 다할수 있구나. 이런 소리가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혼일성이라고 이런 말이 있는데요. 혼일성. 직접 시험에 출제가 되기는 힘든 파트인데, 내가 물건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면, 사용, 수익, 처분을 다할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말 뜻이,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수익하는 권리, 처분하는 것, 이게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가 돼서, 자, 하나의 소유권이 됐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 혼일성이라는 말은, 하나의 소유권 안에, 그 안에, 사용, 수익, 처분이 섞여 있다. 들어있다. 이렇게 개념으로 쓰는 겁니다. 자, 그리고 탄력성이 있다 이러거든요. 탄력성.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뭐, 탄력성이 좋다가 우리 현실은 어떻게 쓰나요? 공이 탄력성이 좋다. 그러면 공을 놓으면 다시 되돌아오는 성질을 우리가 탄력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전세권입니다. 전세권. 자, 소유자는 사용권도 있고요. 교환권도 가지고 있어요. 이 상태입니다. 그런데 을에게 전세권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데 사용권을 을에게 줬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그런데 2년짜리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자, 2년의 계약기간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 줬던 그 사용권이 되돌아온다. 그러니까 줬어요. 그런데 이게 다시 되돌아오는 성질이 있다. 이렇게요. 다시요. 이렇게 소비대차를 하고 저당권을 설정을 했다는 말의 의미는 소유자는 사용권도 있고 교환권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 여기다가 저당권을 설정을 했대요. 그러면 교환이 다른 말로 처분이잖아요. 그래서 자, 혹시 내가 돈을 갚지 못하면 자, 이거 처분하라는 권리를 얘한테 준 거란 말이에요. 교환권을. 자, 근데 얘가 돈을 갚아버렸대요. 이렇게. 그러면 줬던 게 다시 되돌아온다. 이런 소리입니다. 탄력성이 있다. 설명을 했는데, 자, 이거요. 우리 여기서 중요한 건 4번만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구성이 있다. 이렇게. 항구성이 있다. 그럼 항구성이 있다는 말의 의미는 무슨 얘기냐? 이게 시험지상에서는 소유권은 항구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식의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자, 내가 물건의 소유자야. 소유권은 항구성이 있대. 이 말의 의미는 소유권은 자체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말의 의미는 자체로 소멸이 안 된다고 했으니 소유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도 않는다니까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내가 물건의 소유자야, 물건을 가지고 있어 소유권자인데 그 소유권이 뿅 하고 사라져버린다? 그럼 누가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겠습니까? 그 소멸시효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개념이 소멸시효가 10년인데요. 일반 채권 같은 경우에 그 제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선천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제 지인을 통틀어가지고요. 그 녀석이 투자의 귀재입니다. 정말 대단해요. 걔가 어디다가 투자를 해놨습니까? 그러면 정확히 1년 안에 반토막이 납니다. 신통방통한 애예요. 자, 저한테 모 지역에 뭐가 어떻고 해가지고 투자를 하자고 그랬어요. 제가 안 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통방통합니다. 자, 땅을 사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바보 같은 녀석이 맹지를 산 거예요. 이게 그러면 친구 왈 그 땅만 보면 화병이 난대요. 그래서 걔가 안 갑니다. 20년을 안 갔습니다. 자, 근다고 그래서 이 토지가 이런 못된 주인을 봤나? 나를 20년 동안 안 보러 온단 말이야? 뿅 하고 사라집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소유권은 자체로 소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소유권은 소멸시효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소유권의 권리 자체가 소멸시효 대상이 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풀어주면 되냐면 소유권입니다. 소유권이란 말이 딱 보이게 되면 자, 뭐 하는 권리가 아니다 그래야 돼요? 소멸하는 권리가 아니다? 무지무지 중요합니다. 무지무지 중요하다. 자, 이제 범위가 되겠는데요. 212조 토지 소유권의 범위.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 상하에 미친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건물에 대한 범위는 우리 민법에는 나와 있지 않고요. 토지에 관한 범위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정당한 있는 범위 내에서 상하에 미친대요. 그러니까 내가 땅을 가지고 있다면 자, 이 범위가 어디냐 그랬더니 지표상만 내 거다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토지의 소유자인데 그 범위가 지표상으로 이렇게 한정이 돼 있다? 그러면 건물 짓지 말한 소리가 밖에 더 듭니까 이게? 그러니까 윗공간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아랫공간도 내 거야. 이렇게 해야 여기다가 이렇게 건물을 짓지 않겠습니까? 구조가? 그러니까 내가 땅을 가지고 있다면 지표상에 한정하지 않고 윗공간, 아랫공간 다 내 거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상린관계인데 상린관계. 자, 상린관계라고 하는 말은 한자로는 서로상 이웃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웃하는 부동산 간의 이용 조절 관계를 상린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인접한 부동산 토지 플러스 건물 서로 인접한 부동산 소유자 상호 간의 이용을 조절하기 위하여 민법 규정에 의해서 인정되는 부동산 소유자 간의 관계를 우리가 쌍림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포인트는 쌍림관계는 자 토지의 하나의 그럼 틀린 겁니다. 토지로 한정되는 게 아니라 토지 플러스 건물 그러니까 건물도 포함한다는 거 그리고 인지사용 청구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인지사용 청구권 216조 1항 토지 소유자는 경계나 그 근방에서 담 또는 건물을 축조하거나 수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웃 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웃 사람의 승낙이 없으면 그 주거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승낙이 없으면 주거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경계나 담을 수선하기 위해서 잠깐 좀 들어가면 안 될까요? 그래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웃 토지 주거란 말 썼잖아요. 주거. 여러분들, 여러분 집에 누가 함부로 팍팍 들어오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주거에 들어가시려면 반드시 승낙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승낙이 없다면 주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판결로도 안 돼요. 선생, 들어가던데? 그건 형사고요. 그러니까 민사로는 그게 안 된다. 이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항. 전항의 경우에 이웃 사람이 손해를 받은 때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생활방해 금지 217조 매연 등에 대한 인지에 대한 생활방해 금지 1항 토지 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 2항 이웃 거주자는 전항 사태가 이후 통상 용도에 적당하대요. 그럴 때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12시 금방만 되면 정말 얘들 죽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중국집이면 지금 주방이 있을 건데, 주방을 봐보세요. 이쪽에 설치해야 되겠습니까? 이쪽에 설치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건물 구조상 어쩔 수 없이 주방을 여기다 설치를 한대요. 그러면 요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어찌란 겁니까, 얘들. 그래서 자,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연통을 설치를 해서 이렇게 빼내라, 이거 그 조치를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이죠. 이랑 토지 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 상을 파괴하거나 이웃 거주자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치할 의무가 있대. 그런데 통상 용도에 적합할 때는 참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깝게 있지 아니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100m라니까요. 근데 이 친구가 말이죠. 코가 개콘가 봐요. 이렇게 냄새. 그래가지고 조치 취해주세요. 이건 아니다는 거지. 그러니까 참을 수 있으면 참아라. 이런 소리가 되시겠습니다. 221조. 자연 요새 승수 의무와 권리. 자, 이랑 토지 소유자는 이웃 토지로부터 자연이 흘러오는 물을 막지 못한다. 강원도에 보면 그 계단식 농이나 농은 그렇습니까? 그러면 고지에서 저지로 자연스럽게 물을 흘러내려 보내야 되지 않을까요? 자, 이왕 고지 소유자는 이웃 저지에 자연이 흘러내는 이웃 저지에 필요한 물을 자기의 정당한 사용 범위를 넘어서 막지 못한다. 그러니까 쓸 만큼 쓰고서 흘려내려 보내라. 이런 소리가 되시겠습니다. 자주 출제가 됩니다. 237조 경계표 담 설치권. 이랑 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공동 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대. 자, 이양 전항의 설치 비용은 쌍방이 절반을 부담한다. 그러나 측량 비용은 토지 면적에 비례해서 부담한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공시법에 가보면 지적법에서 경계를 배울 텐데요. 담을 어떻게 지금 설치하라는 소리냐면 이렇게 하라는 소리입니다. 자, 이게 갑의 토지고 이게 을의 토지예요. 그러면 담은 이렇게 설치하라, 이거예요. 담 설치.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 그 지적법을 묶어드리면 인접하는 토지세에 높낮이가 없고 구조물이 있다면 구조물의 중앙을 경계로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봐보세요. 담 설치를 할 때는 얘랑 얘랑 쌍방이 절반에서 비용을 부담하니 담을 이렇게 설치하라 이겁니다. 근데 문제는 출제가 어떻게 될까요? 설치 비용은 절반씩 부담합니다. 그러면 담을 설치할 때 이제 측량이란 걸 해야 되는데 측량 비용은 어쩐다는 거예요. 측량 비용은 그때는 쌍방이 절반에서 부담하는 게 아니라 토지 면적에 비례해서 부담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면적이 넓게 되면 더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시험 문제를 보면 뻔하겠죠. 담 설치 비용과 측량 비용은 쌍방이 절반에 부담한다 그러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자, 요렇게 하나를 정리하시면 되겠고, 3항 전 2항의 규정은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238조 담의 특수시설권. 인지 소유자는 자기 비용으로 담의 재료를 통상보다 양호한 것으로 할수 있으며 그 높이를 통상보다 높게 할 수도 있대요. 이거고요. 자, 239조 경계표 등의 공유 추정. 경계 설치된 경계표 담 구조 등은 상지의 공유로 추정한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요. 됐고요. 자, 얘도 자주 출제가 되는 거죠. 여기 수지 목근의 제거권 이랬는데, 이랑 인접지에 수목 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는 그 소유자에 대해서 자,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이양 전항의 청구에 응하지 않을 때는 자, 청구자는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3항을 보니 인접지에 수목 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수목 가지고요. 여기는 수목 뿌리입니다. 이것만 구분하시면 돼요. 주택가에 있는데요. 자, 옆집에 있는 그 나무에 가지가 이렇게 넘어왔다. 우리 집으로요. 이거 봐라 하고 바로 이렇게 자를 수가 없고요. 자, 먼저 좀 잘라달라고 청구를 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구를 하시고 거기에 응하지 않으면 그때 임의 제거입니다. 그러나 사망 인접지에 수목 뿌리가 넘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지가 넘어온 것과 수목 뿌리가 넘어온 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 제가 TV에서 봤는데 그 실제로 말이죠.
이웃집에 그 나무 뿌리가 옆집으로 넘어와가지고요. 이렇게 그 집에

밑에 있는 바닥을 뚫어버리는 걸또 봤다니까요. 그렇게 뿌리가 힘이 좋은가 봐요. 그러니까 이 담이 이렇게 무너질 수도 있고 기타 등등 이런 게 있으니 자 뿌리가 넘어오면 그때는 자 바로 그냥 자를 수 있다. 구분하셔야 됩니다. 가지가 넘어왔느냐, 뿌리가 넘어왔느냐 이거 구분해서 해주시면 되겠고 자 토지 신굴 금지 이랬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인접지에 집안이 붕괴할 정도로 자기 토지를 신굴하지 못한다. 그러나 충분한 방어 공사를 할 때는 그러지 아니하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그 도심지에 보면 큰 건물들이 있고 중간에 미니 건물, 작은 건물 있는데 그 건물을 이제 멸실을 하고 거기다가 이렇게 건물을 이렇게 신축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작은 건물 있을 때보다 이제 큰 건물을 올리려면 땅을 더 깊게 파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굴. 그런데 일정 이하로 깊게 파게 되면 옆에 건물이 흔들흔들 할수 있으니 그렇게 깊게 파지 말라는 소리예요. 신굴하지 못한다. 그러나 자 옆에 건물에 그게 충격이 가하지 않도록 충분한 방어망을 설치하고 방어 공사를 했다면 깊게 신굴할 수도 있다. 이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경계선 부근에 공작물 설치. 자 이랑 건물을 축조하면은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메타입니다. 이 숫자 알아야 돼요. 경계로부터 반메타 이상의 거리를 둬야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요.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기가 경계라는 거예요. 그러면 갑이 여기서 건축 행위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게 경계면 경계로부터 반메타. 그러니까 이렇게 반메타입니다. 반메타. 50cm 떨어지라는 거예요. 내 쪽으로. 50cm 이내만 침범하면 된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반메타입니다. 1m도 아니고 반메타. 이 숫자 알아야 되고요. 자, 2항. 인접지 소유자는 전항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건물에 착수한 후 1년 그랬습니다. 착일 하거나 건물이 완성이 된 후에는 무슨 배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자, 건물을 착수한 후 1년이 경과됐거나 아예 건물이 완공이 돼버렸다면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의 의미는 철거를 요구할 수 없다는 소리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 말의 의미가, 자, 이런 소리인데요. 자, 갑과 을, 이렇습니다. 이게 경계입니다. 근데 갑이 이렇게 침범을 했다. 이거, 이만큼을. 이렇게요? 그런데 건물이 이게, 실제 판례를 보면 병원이거든요. 근데 얘가 입원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건물이 완공돼 버렸대. 그러면 건물 철거를 요구할 수는 없고, 자 손해배상만 해라. 손배 이 소리 아닙니까 지금? 왜 그럴까요? 이유가 이게 왜 그러냐면 또 이게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58년, 59년도의 민법이라니까요. 한국전쟁이 끝난 지가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의 원리를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살 거라고 세계에서 생각이나 했을까요? 전부 다 지금 폐허가 된 나라인데 그래서 이 나라를 어떻게든지 재건을 해야 되겠고 살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학자들이 생각을 할때 건물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전쟁을 오래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건물다운 건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법 전체를 보면 건물이 너무너무 소중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민법은 기본적으로 건물을 철거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배우시게 될 관습법상 법정상권이 나온 근거도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법은 기본적으로 건물을 철거시키지 않는다. 그래서 자 건물이 완공이 되어버렸대. 그러면 철거 안 시킨다니까요. 그래서 철거를 요구할 수는 없고 무슨 배상? 손해배상만 요구할 수 있다는 소린 거고요. 착일 그렇습니다. 아니 선생, 그래 좋아. 완공이 됐다며. 그러면 건물을 철거를 시키지 않으니까 자 철거 요구할 수 없고 손해배상만 요구할 수 있대. 알겠어. 근데 왜? 착수 1년이 경과된 경우에도 철거를 요구할 수 없는 거야? 왜 그러냐면요. 여기에 담겨있는 뜻은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도 이게 아무리 대단지여도 말이죠. 건물 다 짓기 시작합니다. 2년 거의 완공이에요. 그러니까 대단지 아파트가 이럴진데 일반 건물 같은 경우에 착수 1년이면 완공 직전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 착수 1년 암기됩니다. 완공 1년이 아니라 착수 1년 또는 완공이 되어버렸대요. 무슨 배상만?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지.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면시설 의무 그랬는데, 경계로부터 2m, 2m 이내에

거리에서 이웃주택의 내부를 관망할 수 있는 창이나 마루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참연시설을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건물과 건물 간 간격이 2m 이내로 돌아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자 가림막 시설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몇 미터라고요? 2m입니다. 2m. 자 그리고 244조 지하시설 등에 대한 이랑 우물을 파거나 용수 하수 또는 우물을 저치할 지하시설을 하는 때는 경계로부터 2m 이상의 거리를 이랬습니다. 몇 메타? 2m입니다. 역시 마찬가지. 그러니까 결국은 쌍진 관계에서는 이 숫자가 중요합니다. 몇 메타, 몇 미터, 몇 미터. 2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며 저수지 구거 또는 지하실 공사에는 경계로부터 그 깊이의 반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이왕 전항의 공사를 하면은 토사가 붕괴하거나 하수 또는 오액이 이웃에 흐르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219조. 자, 주위 토지 통행권 이렇습니다. 여기는 자, 뭐가 이게 유사한 개념이냐면요. 이게 지역권하고 유사한 개념입니다. 아, 똑같다는 게 아니라 유사한 개념이다. 그러면 자, 어떤 차이가 있는가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고요. 이게 갑의 토지고 을의 토지입니다. 이게 도로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을은 이렇게 나가면 되잖아요. 이렇게. 근데 갑의 토지는 지금 통로가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봉쇄가 돼 있습니다. 이걸 맹지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맹지면 통로가 확보가 안돼 있으니 자, 여기다는 건물을 건축하더라도 허가가 안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갑이 을에게 요청을 합니다. 뭐라고요? 네 토지를 자, 이를 통행로 좀 쓰자. 그랬더니 을이 그래라라고 승낙을 해 줬다니까요. 그래서 요구하는 땅이라고 해서 요역지를 하고 승낙했다고 승역지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건 지역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계약을 하시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이걸 통행지역권이라고 하는데 이건 계약입니다. 계약? 그렇다면 주위 토지 통행권은 뭐냐? 똑같은 그림에서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갑이고 자, 을이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거 도로가 되겠고요. 자, 그런데 똑같이 맹지입니다. 그래서 갑이 을하고 계약을 했다면 지역권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계약을 한게 아니라 자, 주의 토지. 그러니까 갑이 옆에 있는 토지를 이 승낙을 받지 않냐고 자, 주의 토지를 통행을 시작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자, 옆에 있는 토지를 주의 토지를 자, 통행을 하십니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 상태로 20년의 세월이 흘러가 버리면 법률 규정에 의해서 법률 규정에 의해서 계속 통행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니 그걸 우리가 주위 토지 통행권이라고 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자 모양새는 지금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또다시 지역권 파트에서 또 정리를 할 건데 자 모양새는 비슷하다. 그런데 지역권하고 주위 토지 통행권의 가장 큰 차이점은 지역권은 계약이라는 거예요. 이건 계약? 그런데 주위 토지 통행권은 계약이 아니라 법률 규정에 의해서 계속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이걸 주위 토지 통행권이라고 하십니다. 이랑,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대요. 통로가 없습니다. 지금 통로가 없어요. 그 토지 소유자는 주위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로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는 그 주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도 있대.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시고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라 유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률 규정에 의해서 이 토지를 사용할 수는 있으나 이 토지를 타인의 토지를 지금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용 대가는 내야 되더라 이거예요. 뭐니 생각을 해보세요.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면서 무상으로 나 그냥 쓸란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자, 통행할 수는 있다. 그런데, 을 입장에서는 또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애한테 피해가 최소한으로 가도록. 그래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 거고요. 지역권의 경우에는 계약 관계이니까, 사용되는 토지를, 나 여기까지 쓸게요.
나 전부 쓸래요. 이건 계약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토지 통행권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 발생되는 건데, 나 이 토지, 을의 토지 전부를 나 통행도로 쓸래요? 을 주라는 말입니까? 안 되는 거지. 자, 그래서 할 수는 있다. 그런데 얘한테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 방법을 선택하라는 거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사용료를 내야 된다, 안 내야 된다? 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또다시 드릴 텐데, 자, 이게 말이죠. 통행적권이건, 주의 토지 통행권이건, 이걸 시효치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전부 다 손해를 보상하라고 그랬으니, 전부 다 유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상입니다. 그러니까 무상이 아니라 유상이라는 것. 자, 그리고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이렇게 됐습니다.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자,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 자, 무주물 선점 이렇습니다. 무주물 선점. 민법 252조. 자, 무주물 선점. 자, 무주물이 무슨 말입니까? 무주물. 자, 주인이 없는 물건이에요. 주인이 없는 물건은 선점인데, 자, 주인이 없는 물건을 나눠 봅시다. 자, 주인이 없는 물건을, 자, 동산 이렇게 됐고요. 자, 부동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요. 구조가. 자, 그래서 주인이 없는 동산은 선점. 선점. 먼저 선. 먼저 점유한자가 갖는다, 이 소리거든요. 주인이 없는 동산은. 그러니까 바닷가에 가서, 봐보세요. 바닷가에 나가서, 바닷가에 나가서, 그러면 바다에, 그 바다 속에 있는 고기는 주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잡은 자가 갖는다. 이걸 선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주인이 없는 부동산은 어떨까요? 주인이 없는 부동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땅이 작잖아요. 사이즈가 이게. 미국과 다르게. 미국처럼 광활한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나라는 땅이, 주인이 없는 땅이 발견됐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국가가 가져갑니다. 국가 소유가 되시는 거예요. 국유가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선점. 먼저 점유한 자가 갔는데요. 그 대상은 어디에 한한다? 동산. 이거고요. 다시. 유실물 습득입니다. 유실물 습득. 253조 유실물의 소유권 취득.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가 된후 6개월입니다. 1년에서 바뀌었어요. 바뀌었다. 그래서 1년이 아니라는 거. 자,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왜 그러냐면요. 1년에서 6개월로 바뀐 이유가 있는데, 그 우리가 그 전철을 타보면 전철 역사에 말이죠. 유실물 센터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침에 나갈 때 비가 왔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비가 안 와요. 그래서 자, 우산을 갖고 탔는데 전철에 두고 내려버린 거지. 근데 그 전철을 두고 내렸다? 그러면 그 전철에 떨어진 그 우산이 이제 유실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유실물 센터로 이게 들어간단 말이죠. 근데 그걸 찾으러 간다, 안 간다? 안 간다니까요. 그래서 유실물 센터에 그냥 가득 있는 거야, 가득. 찾아가질 않아, 찾아가질. 그래서 1년이 지났는데 찾아가지 않는다? 그러면 습득자가 갖는다고 돼 있는데 안 찾아가니 이걸 1년에서 6개월로 바꿔놨다,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자, 매장물 발견. 매장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영 그대로 1년입니다. 그럴 때, 자,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런데 공유라면 그때는, 자, 절반씩 취득한다. 이랬습니다. 타인 토지라면 공유가 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까지가 소유권에 관한 일반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이번 주 수업은,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업은 독서와 화법과 작문이 되겠습니다. 독서는 새로운 지문을 읽을 때 어떤 요령으로 읽어야 될지, 또 어떤 주제들이 나오게 될지 우리가 미리 알아본다면 조금 더 주제를 체계적으로 접해볼 수가 있겠죠. 자, 함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화법과 작문에서 대화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대화, 화법과 작문의 내용들이 조금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문제들이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대화에서는 이 대화의 원리가 자주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협력의 원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죠. 함께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대화에 얼마나 잘 협력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첫 번째, 양의 경률이 있습니다. 자, 양의 경률은 필요한 만큼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뭔가를 질문했을 때 질문한 것에 대해서 적절한 양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질의 경률이 되겠습니다. 타당한 근거를 들어서 진실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관련성의 경률이 되겠습니다. 대화의 목적, 주제, 내용과 관련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자, 주제에서 벗어나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다면 내가 이 대화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다라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세 번째는 태도의 경률이 되겠습니다. 모호한 표현, 중의적인 표현을 피하고 간결하고 조리 있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태도의 경률은요, 우리 기출문제에도 자주 출제가 되곤 하죠.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언제 만날까? 라고 했을 때, 시간 있을 때 언젠가 이런 대답을 한다면 뭔가 나랑 만나고 싶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모두 묶어서 협력의 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공손성의 원리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손성의 원리는 상대방과 대화를 할때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대화의 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령의 경률은 상대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은 줄이고 이익이 되는 표현은 늘리는 표현 방법이 되겠습니다. 상대방에게 부담이 될수 있는 표현, 예를 들어서 명령적인 어투나 이런 것들은 줄이고 상대방에게 이익이 되는 표현, 다시 말해서 칭찬을 한다든지 이런 표현을 늘리는 것이죠. 관용의 경률은요,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표현은 줄이고 부담이 되는 표현은 늘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잘난 척은 좀 줄이고요. 자기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 겸손한 표현을 늘리는 것이죠. 찬동의 경률은 상대방을 비방하는 표현은 줄이고 칭찬하는 표현은 늘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상대방에게 비방하는 표현, 우리가 어떤 의견을 내거나 상대방이 나에게 견해를 물어볼 때 상대방을 비방하기보다는 상대방에게 먼저 칭찬하는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상대방과 다른 의견이 있다면 조심스럽게 돌려서 얘기하는 것이죠. 겸양의 경률은 자신을 칭찬하는 표현은 줄이고 비방하는 표현은 늘리는 것입니다. 이거는 상대방이 나를 칭찬하는 경우에 아유, 아닙니다. 다 이건 모두 다 상대방의 덕분이죠. 다른 선생님의 덕분이죠라고 돌리는 그런 덕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동의의 경률이 있습니다. 자신과 상대방의 의견에서 차이점은 줄이고 일치점은 늘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의견을 얘기할 때 의견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근데 무조건 나는 너와 의견이 달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이야기 중에서도 공통점을 찾아내서 그걸 먼저 이야기하고 차이점을 나중에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공손한 태도 속에서 서로 조화롭게 대화를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모두 다 짧은 예문과 함께 같이 자주 출제가 되니까요. 이런 원리를 잘 이해하고 예문에 적용을 하면 이 예문이 왜 출제가 되었는지를 알고 문제 접근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순서 교대의 원리도 있습니다. 우리 대화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함께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화 참여자가 서로 적절하게 순서를 교대해 가면서 말을 주고받아야 합니다.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대화를 해나가서는 안 되는 거죠. 자, 공감적 듣기가 있습니다. 소극적으로 들어주기와 적극적으로 들어주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감한다라는 것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의견을 제시한다든지 상대방을 질책하는 것을 피하고 상대방에게 이야기할 기회를 주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편을 들어주는 것인데요. 소극적으로 들어주기는 맞장구 치기, 고개를 끄덕이기 등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주지 않더라도 내가 너의 얘기를 들어주고 있어 라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공감을 받고 있다는 얘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적극적인 들어주기는요, 상대방의 말을 요약하고 정리하고 반영해서 상대방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로 적극적인 들어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재진술을 하면, 와, 내 얘기를 이렇게 열심히 들어주었구나. 상대방의 말을 요약한다면, 아, 내가 이런 얘기를 했구나. 라고 다시 생각해 볼수 있는 기회를 상대방에게 줄수 있습니다. 자, 토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하기 방법이 있죠. 토의는 두명 이상의 참여자가 모여서 공동의 문제에 관한 정보와 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해서 최선의 해결 방법을 찾는 말하기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토의의 의사결정 단계를 좀 볼게요. 토의 참여자는 토의의 주제의 확정 및 분석을 합니다. 해결 방안의 제안과 평가를 하고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모색한다는 의사결정 단계를 거쳐서 공동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게 됩니다. 자, 토의 사회자의 역할과 태도 굉장히 중요하죠. 공정하게 토의를 진행하고요. 토의의 주제와 절차, 규칙을 안내합니다. 적절한 시기에 토의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고요. 특히 토의 참여자들 사이에 충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때 우리 조정하고 해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사회자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단, 사회자는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자, 토론도 있죠. 어떤 문제에 대해서 찬성자와 반대자가 존재한다라는 것이 토의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논거를 들어 자신의 주장이 옳음을 내세우고 상대방의 주장이나 논거가 부당하다라는 것을 밝히는 경쟁적인 의사소통의 방식이 되겠습니다. 논제의 개념은 토론의 주제가 되겠는데요. 자, 논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실 논제인데요. 어떤 사실이 참인지 거짓인지 여부를 따져 물을 수가 있는 논제가 되겠습니다.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이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를 논해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가치 논제가 되겠습니다. 어떤 주장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가치 판단을 할수 있는 논제가 되겠습니다. 신앙의 자유는 언론의 자유보다 소중하다, 가치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는 찬성, 나는 반대를 따져 물을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는 가장 자주 하는 정책 논제가 되겠습니다. 어떤 정책의 실행 여부와 실행 방안을 주장하는 논제가 되겠습니다. 흡연율 저하를 위해서 담뱃값을 인상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나는 찬성, 나는 반대라고 우리가 논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논제라는 것은 우리 뭐뭐 다라고 끝나야 되고요. 이것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를 나누어 볼수 있는 문장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도 우리가 논제의 특징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 되겠습니다. 자, 토론자의 역할과 태도를 볼게요. 상대방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며 자신의 주장을 조리 있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토론의 규칙을 지키며 이야기해야 되고요. 윤리에 어긋난 언행은 삼가야 되겠죠.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하는 행동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토론 사회자의 역할과 태도도 있는데요. 공정하게 토론을 진행해야 되겠고요. 토론의 규칙을 참가자들에게도 알려줘야 됩니다. 질문과 요약을 통해서 토론을 진행하고 토론의 쟁점을 정리하는 역할도 사회자가 하게 됩니다. 토론은 청중이 존재하는데요. 토론자의 발언을 객관적으로 듣고 판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찬성과 반대가 있으니 누가 더 옳은지, 어떤 것이 우리 사회의 발전에 더 도움이 되는지 나중에는 표결을 해야 되겠죠. 토론자의 주장과 근거의 정확성, 타당성, 신뢰성을 판단하는 것 역시 청중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발표 보겠습니다. 발표의 개념은 여러 사람 앞에서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 또는 어떠한 사실이나 정보에 대해서 진술하는 말하기, 즉 정보 전달하는 말하기가 되겠습니다. 내용의 구성 단계를 볼까요? 자, 도입 부분에는요, 청중의 관심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발표의 목적이나 주제, 화제를 제시하고요. 그리고 내용을 개관하죠. 전개는요, 핵심 내용을 제시하고 다양한 뒷받침 자료와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합니다.
정리 부분은 핵심 내용을 요약이나 당부하고 강조하고 당부 및 덧붙이고 싶은 생각이나 느낌을 제시하죠. 그리고 청자와 질의응답을 주고받기도 합니다.

자, 장문의 과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문은요, 이 장문의 과정 자체가 주로 출제가 되죠. 이 부분 중에서 뭐 내용 생성하기와 조직하기와 표현하기가 같이 묶어져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장문의 과정 자체를 이해하고 여기서 어떻게 서로를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적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장문은 글쓰기를 말하는데요. 먼저 글을 쓸때 어떤 내용의 글을 쓸까? 어떤 목적으로 글을 쓸까? 어떤 주제로 글을 쓸까를 계획합니다. 그리고 그에 맞춰서 어떤 재료를 가지고 글을 쓰게 될지 내용을 생성하게 됩니다. 생성한 내용을 어떻게 배치하면 좋을지 내용을 조직하죠. 그리고 표현, 덧붙여서 초고를 완성합니다. 근데 이것은 초고일 뿐이에요. 이걸 여러 번 고쳤어야 완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과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순차적으로 한 번씩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다시 이전의 과정으로 돌아가서 점검과 조정을 할수 있다는 것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계획하기 볼게요. 글을 쓰기 전, 쓰기 맥락, 다시 말해서 주제, 목적, 독자, 매체를 고려해서 글쓰기 전반을 계획하는 과정을 계획하기라고 합니다. 이 계획하기가 잘 이루어져야 우리가 완성도가 높은 글을 쓸 수가 있습니다. 내용 생성하기는요, 글을 쓰기 위해 다양한 생각을 떠올리고 관련 자료를 찾아서 수집하고 선정하는 과정까지가 내용 생성하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 조직하기는 내용의 통일성과 응집성을 고려하여, 통일성과 응집성을 고려하여 내용을 조직하는 과정이 내용 조직하기, 다른 말로 개요, 작성하기라고 얘기하는데요. 통일성은요, 글의 어떤 내용이 하나의 주제로 긴밀하게 연결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응집성은 글의 여러 문장이 문법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는 원리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통일성에서 어긋나는 것을 고르시오라는 문제 많이 보셨죠? 하나의 주제에 잘 모아 들어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문제 풀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통일성과 응집성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이거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표현하기 보겠습니다. 적절한 표현 기법을 통해 표현 효과를 높이고요. 그림, 도표 등의 시각적인 자료를 활용하는데요. 이때 그림, 도표가 적절한 위치에 적절한 내용으로 잘 들어가 있는지도 꼭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죠. 고쳐쓰기는 글의 목적, 주제나 중심 내용, 예상 독자 등의 장문 맥락을 고려하여 수정하는 부분을 우리 고쳐쓰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고 부분에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되어 있고요. 알맞은 단어인지, 적절한 어휘인지, 수준에 맞는 어휘인지 고쳐 쓰는 문제가 간혹 출제가 됩니다. 내용의 생성, 조직, 표현의 장문 과정을 고려하여 수정하고요. 글의 통일성과 응집성 다시 한번 나옵니다. 주제에 맞는지, 그리고 문장과 문장을 잘 연결하는지를 고려해서 우리가 고쳐 쓰기를 수행하게 됩니다. 자, 독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독서는요, 선생님 너무 어려운 내용이 나오면 어떡하죠? 라고 걱정하시는데, 우리가 짜임새 있게 글을 잘 읽어본다면 너무 어렵지 않게 글을 정리하고 적용하여서 문제를 푸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먼저 독서의 방법에 따라서 분류했으니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사실적 읽기가 있습니다. 사실적 읽기는 주로 정보를 전달하는 글에 해당이 되겠죠. 사실적 읽기의 개념은 글에 드러난 정보를 사실적으로 확인하며 읽는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글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독서 단계예요. 다음 단계로 추론적 읽기나 비판적 읽기, 감상적 읽기 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선 가장 중요한 건 사실적 읽기, 정보를 판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실적 읽기의 특징은 가장 기본적인 읽기 활동이라는 점, 글의 내용 측면에서 제시된 정보와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글의 형식 측면에서는 글의 구조, 전개 방식 등을 이때 파악해야 되는 것이죠. 가장 문제에서도 많이 묻는 부분이 바로 이 사실적 읽기가 되는 것이죠. 자, 사실적 읽기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핵심어와 화제를 파악하고요. 화제와 관련성이 높은 내용을 파악합니다. 중심 내용과 세부 내용을 구분하고요. 문단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글 전체 중심 내용과 주제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파악하기가 있는데요. 글의 구조는 종류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필요가 있습니다. 글의 종류와 그에 따른 글 전체의 논리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죠. 글의 전개 방식을 파악하면 글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고요. 글의 내용 전개 방식은 문제에서도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글을 읽으면서 여기는 예시가 쓰였구나, 여기는 과정에 따라서 전개가 됐구나, 이런 것들은 미리미리 체크해 두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전개 방식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의인데요. 대상의 뜻을 명확하게 풀어서 설명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씨름은 모래판에서 두 사람이 서로 삿발을 잡고 싸우는 경기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씨름의 개념이죠. 예시는요, 대상에 대해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는 방법이죠. 설날에 하던 놀이에는 윷놀이, 연날리기 등이 있다. 자, 윷놀이와 연날리기의 예를 들었습니다. 비교와 대조는 묶어주세요. 자, 비교. 형과 나를 비교하지 마. 이때 비교는요, 견주다라는 뜻이고요. 여기서 비교는요, 둘 이상의 대상에 대해서 공통점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방법을 비교라고 합니다. 대조는요, 둘 이상의 대상에 대해서 차이점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을 대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개를 묶어서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 차이점을 명확하게 알수 있겠죠. 자, 예를 볼게요. 문어와 오징어는 모두 위급한 상황에서 먹물을 뿌린다. 공통점이죠. 비교고요. 차이점 보겠습니다. 김홍도의 그림은 남성적이고요. 신윤복의 그림은 여성적입니다. 두 사람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설명했습니다. 분류 보겠습니다. 어떤 대상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종류별로 묶어서 설명했습니다. 분류 할때 류자가 종류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하고 암기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볼게요. 소설은 분량이라는 기준에 따라서 장편, 중편, 단편으로 종류를 나누었습니다. 이거는 분류라고 볼수 있겠죠. 자, 분석 보겠습니다. 어떤 대상의 구성 요소를 각각 설명했습니다. 혈액이라는 대상을 고형 성분인 혈구와 액체 성분인 혈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어떠했습니까? 혈액을 쪼개어서 보았죠. 하나의 대상을 이렇게 쪼개어 보는 것, 분석이라고 합니다. 인과는요, 말 속에 답이 있네요. 원인과 결과. 예시를 보겠습니다. 지구의 기온이 상승하면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녹게 된다. 지구의 기온이 상승하면 원인 되겠습니다. 원인이고요.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녹게 된다. 결과 되겠죠. 그래서 인과 되겠네요. 자, 다음은 추론적 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론적 읽기의 개념은요, 글에 드러난 내용 이외의 것들을 추측하며 읽는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적 읽기가 글의 표면에 명시적으로 눈에 보이게 제시된 내용을 파악하는 활동이라면, 추론적 읽기는 글에서 생략되어 있거나 암시된 내용을 찾는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추론적 읽기는 우리가 상상의 나래를 펴는 것일까요? 그건 아니고요. 글의 맥락과 맥락 사이에서 글에 전제된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글의 내용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활동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략된 내용 추론하기라고 볼 수가 있네요. 담화 표지, 글의 문맥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생략되거나 암시된 내용을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독자는 자신의 경험과 배경 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내용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론 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너무 겁내실 필요는 없고요. 주어진 문장을 가지고 충분히, 아, 이 내용이 괄호 안에 들어가겠구나, 이러한 속담이 들어가겠구나, 라는 것을 추론해 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글쓴이의 의도나 목적을 추론하기. 글쓴이의 의도나 목적은 정보 전달, 설득, 정서 표현, 친교나 상호작용, 다시 말해서 글의 목적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죠. 이런 내용들을 추론해내는 것으로 우리가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글 전체의 내용과 글의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글쓴이의 의도나 목적을 추론해 볼 수가 있고요. 글의 의도나 목적, 그리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글의 형식을 알면 추론에 매우 도움이 되겠죠. 설명문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정보 전달, 맞습니다. 이렇게 추론 가능합니다. 자, 숨겨진 주제를 추론할 수도 있습니다. 광고문, 정치 담화문, 시사평론.

표현 등과 같이 주제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글은 글쓴이 입장, 글의 예상 독자, 글의 화제나 대상 등을 대하는 태도 등을 종합해서 추론할 수가 있겠죠. 자, 광고를 보았는데 정보를 많이 전달합니다. 목적이 무엇일까요? 정보 전달 아니죠. 바로 이 상품을 사세요라는 설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단순히 내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나 의도를 파악해야 우리가 목적을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비판적 읽기 갈게요. 비판적 읽기의 개념은 글의 내용이나 글의 표현 방법, 글쓴이의 관점, 글의 배경이 되는 사회의 문화적 이념 등을 독자가 판단하며 읽는 것을 비판적 읽기라고 합니다. 자, 왜 필요할까요? 자, 우리 비판적 읽기는 과장과 왜곡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으므로 우리는 이러한 내용들을 끊임없이 비판하면서 왜곡된 것은 없는지, 과장은 없는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자, 비판적 읽기의 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내용의 타당성. 글에 제시된 정보가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것인지, 글쓴이의 관점이나 주장이 논리적이고 타당하고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것인지 판단합니다. 두 번째, 공정성. 글의 주제나 내용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다루어졌는지 판단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자료의 신뢰성. 매우 중요하죠. 제일 자주 출제됩니다. 바로 자료의 출처를 확인하는 것이죠. 자료가 객관적이고 사실과 일치하고 출처가 명확한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의 적절성인데요. 글에 사용된 자료가 내용에 적합하며 필요한 형태로 관련된 위치에 잘 적혀 있는지, 잘 놓여 있는지 확인하는 것. 이게 바로 자료의 적절성이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서는요, 자료의 신뢰성이 가장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감상적 읽기 보겠습니다. 글에 대해 정서적으로 반응하며 읽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학을 할때 우리가 충분히 다루었었죠. 자, 공감하거나 감동을 느낀 부분을 찾는 것인데요. 공감과 감동은 글을 감상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가치 있는 심적 변화로서 글을 통해 독자가 겪는 정서적인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깨달음이나 즐거움을 얻을 수가 있고요. 또 독자는 글을 통해서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내적 합치를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창의적 읽기도 있습니다. 창의적 읽기는 글의 내용과 글쓴이의 생각을 바탕으로 하여서 독자가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더해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독자가 자신의 관점에 따라서 재구성을 하는 활동으로 바꿔볼 수도 있겠죠. 창의적 읽기는 다른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으로도 이해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독서의 분야를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문예술 활동의 분야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인문예술 분야의 글은요, 인문 분야, 인간과 사유의 경험, 뭐 사건, 인간을 탐구 대상으로 하여 정신적인 가치가 있는 글, 이런 글들을 인문 분야의 글로 볼 수가 있고요. 예술 분야의 글은요, 예술, 철학, 미학, 이런 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문예술 분야의 글에는 인문학적인 세계관, 예술과 삶에 대한 인간의 태도 등을 느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겠죠. 자, 인문예술 분야의 글이 다루는 세부 분야는 문학, 역사, 철학, 언어, 미술, 음악 등이 있습니다. 자, 읽는 방법을 볼까요? 화제와 관련된 자신의 배경 지식을 활용해 볼 수가 있고요. 구체적인 현실 혹은 작품들과 연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글의 내용을 자신의 상황과 적용하여 평가하며 읽어볼 수도 있고요. 글에 담긴 인간과 세계에 대한 관점을 정확하게 파악해 볼 수도 있습니다. 사회 문화 분야의 글도 있습니다. 사회 문화 분야의 글의 특성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인간이 모여 구성하는 사회와 그 사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현상을 탐구하는 글이죠. 자, 사회 현상이나 사회적 행동을 다루는 글인데요. 이런 글들은 짤막한 중수필의 형태로도 자주 등장을 하게 됩니다. 사회문화 현상을 관찰하고 그 성격을 규정하며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가 중수필의 형태로 우리 여러 가지 산업화, 아니면 환경 문제, 그 다음에 인간과 인간의 어떤 관계 문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모여서 우리에게 다양하게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사회문화 분야의 글을 다루는 세부 분야를 볼게요. 법, 정치, 경제, 언론, 문화, 사회, 지리, 심리,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러한 사회문화의 분야의 글들이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자, 사회문화 분야의 글을 읽는 방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쓴이의 관점이나 이념에 따라 사회현상의 성격, 원인, 대책 등이 다르게 제시가 될수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수필의 형태로 많이 등장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문화 분야의 글은요, 우리 비판적 읽기로도 자주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글쓴이의 관점을 파악하고 또는 근거를 파악하고 이런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제시하고 어떻게 그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를 찾아 읽는 것이 중요하겠죠. 글쓴이의 주장이 논리적이고 타당한지 비판하며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회문화에 접근하는 방식, 글에 반영된 사회적 요구와 신념을 파악하며 읽는 것, 역사적 인물과 사건을 파악할 때는 그와 관계 있는 사회문화적 맥락도 함께 이해하며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예시가 자주 등장이 되는데 이때 예시에 대해서 비교하거나 비판하는 글 읽기도 자주 나오니 이것도 잘 챙겨두세요. 동일한 사회 현상에 대해서 다룬 여러 글을 비교해 읽음으로써 특정 사회 현상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좀더 바람직한 대안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자, 다음은 과학기술 분야의 글 읽기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 분야의 글의 특성을 같이 보도록 하죠. 과학 분야의 글은요, 자연현상이나 물리적 세계를 대상으로 하여서 그 대상의 구조나 변화의 원리를 논리적 객관적으로 진술한 글입니다. 그래서 과학기술 분야의 글이 나오면 조금 어려워들 하세요. 이때는요,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글의 사실적 읽기를 먼저 접근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과학 분야의 글은 자연현상이나 물리적 세계를 다루고 있고, 기술 분야의 글은요, 과학의 연구 성과를 실생활에 응용한 기술의 구조나 원리를 논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서술한 글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과학은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 일상생활에서의 물리, 화학, 지구과학,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요. 기술 분야는 말 그대로 그것을 기술에 응용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사실이나 법칙을 인과적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도덕적, 주관적 가치 판단은 최소화했다라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글의 구성은 체계적이고 내용은 분석적인 경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글을 읽을 때에도 인과, 분석, 이런 방법에 의해서 내용을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학기술 분야의 글을 다루는 세부 분야는요, 물리, 화학, 천문, 생명과학, 지구과학, 여기까지는 과학이 되겠죠. 전자공학, 기계공학, 우주항공, 정보통신, 컴퓨터, 기술 분야가 되겠습니다. 자, 과학기술 분야의 글 읽는 방법은요, 용어와 개념은 정확하게, 서술 대상을 확인하고 설명의 인과관계를 분명하게, 사용된 자료가 정확하고 믿을 만한지, 도표, 그림, 사진 등의 보조 자료는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독서 지문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걱정부터 하시는데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글을 체계적으로 명확하게 나누어서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어렵지 않게 글을 잘 읽어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구절 검정고시 모두가 다 고득점으로 합격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언어의 특성이죠. 자, 언어가 갖고 있는 특성 또는 언어의 뭐 일반성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러한 언어의 특성, 언어의 일반성이라는 것은 실제 이 지구상에는 많은 언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언어들이 갖고 있는 공통된 특질이다. 이렇게 생각해 두면 될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기호성이라는 게 있는데요. 언어라는 것은 결국 기호를 통해 표현된다. 이 기호를 우리는 형식과 관련돼서 볼수 있겠죠. 따라서 언어가 있다면 사발명과 관련돼서 생각해 보면 되겠죠? 여기에는 뭐가 있다면? 내용이 있다면. 내용이 있다. 내용 또는 이걸 의미라고 할수 있죠? 이와 같은 것을 형식, 기호를 통해서 제시한다. 이와 관련된 것이 일종의 기호성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언어는 일정한 내용을 일정한 형식에 의해서 전달된다라고 할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미적으로는 땅을 딛고 서거나 걸을 때 발에 신는 물건, 이와 같은 것을 뭔가 드러내야 할거 아니에요. 내용이 그렇다면 이것을 드러낸 기호가 신발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기호성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물론 기호의 유형 관련해서 참고로 여러분들 알아두시라고. 여러분들 시험에는 뭐 자주 나오는 형태는 아니지만 그러면서 기호와 관련돼서 유형들이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도상성이라는 게 있는데요. 기호의 형식과 내용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한게 도상성이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제품 사용 설명서랄지 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화장실 남녀 표시 있죠. 이와 같은 것이 다소 기호화 대상 또는 기호화 내용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죠. 이와 같은 걸 도상성. 도상성 하면 유사성. 이렇게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정리한다면 기호를 설정할 때 유사성을 가지고 기호를 선택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지표성입니다. 자연적 기호를 통해 지시 대상을 가리킨다. 인접성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저 산자락 아래에 연기가 뭔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연기가 피어올 때 우리는 뭘로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사람이 있구나. 더 나아가 그게 밥배가 됐다면 아, 밥을 짓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죠. 이와 같은 것을 지표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지표성은 인접성과 관련됐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상징성입니다. 인위적 기호를 통해 지시 대상을 가리키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런 상징성은 관습적 기호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통신호의 적색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뭐 우리가 관습적으로 적색하면 멈추는 거, 파란색이면 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상징성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런 상징성은 관습성과 관련됐다. 연결할까요? 자, 기호의 유형에는 도상성, 지표성, 상징성이 있는데, 도상성은 유사성을 바탕으로 한다. 지표성은 인접성을 바탕으로 한다. 상징성은 관습성을 바탕으로 한다. 이런 정도도 기호의 하나의 언어적 성질, 언어적 특성과 연관지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자의성이죠. 언어의 일반성 가운데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자의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우리는 언어가 형식과 의미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형식과 의미가 필연적인 관계가 아닌 임의적 관계에 있다 또는 뭐 우연적 관계에 있다. 그래서 이 자의성을 임의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우연성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언어의 기호의 내용과 형식 사이는 필연적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자의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의성을 설명하는데 그 근거를 말해봐라. 그 근거와 관련돼서 우리는 다음 같은 내용을 하나의 언어의 일반성 가운데 자의성이 있다는 사실을 그 근거로 삼아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각 언어마다 형식이 다르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언어의 형성 배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 앞서 배웠던 바로 민족과 관계가 있다고 했죠. 따라서 민족마다 저마다 자기들의 그런 어떤 언어를 통해서 어떠한 대상을 지시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결국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각 언어마다 형식이 다르다는 것,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 언어의 형식이 다르다는 것은 형식과 의미가 필연적이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라고 하죠, 우리 한국은. 그런데 영어에서는 man이라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린이라고 얘기하죠. 이와 같이 각각의 형식을 통해서 대상을 드러낸다는 것. 이것이 자의성이 하나의 증거로서 이룰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음어가 있다, 동의어가 있다. 동어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소리가 같은 거죠. 다시 말해서 형식이 같아요. 형식은 같은데 뭐가 다를까요? 예, 의미가 다른. 그래서 일반적으로 볼때 우리가 동음 이어라고 얘기하죠. 소리는 같은데 뜻이 다르다 해서 동음 이어. 이와 같은 걸 줄여서 동음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 있습니다. 똑같죠? 사람이 하는 말이나 타는 말이나 또는 우리가 수량을 잴때한 말, 두 말, 세말할 때서는 바로 뭐가 있어요? 말이 있죠. 이와 같은 것들이 전부 다

소리는 같지만 뜻이 다르다는 점, 형식과 의미가 필연적이지 않다는 점, 그런 점에서 동어도 역시 자연성의 증거로서 이해될 수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밖에 동어가 있죠. 이 동어는 일반적으로 소리는 다른데, 형식은 다른데, 뜻은 같다. 그래서 이음동어, 이음동어의 줄여 동어라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죽다, 숨지다, 사망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밖에도 뭐 우리가 별세하다는 말 있어요? 입적했다는 말, 열반에 들었다는 말, 얼마나 많습니까? 예? 이런 것들도 다 관련돼서 이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뭐 속대표로는 뭐 숟가락 놓았다라는 표도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냥, 뭐랄까요? 좀 비속어적인 측면과 관련돼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평소 때 쓰면 안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밖에 우리가 언어의 형식과 내용의 변화가 따로따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 만약에 여러분들 형식과 내용의 또는 형식과 의미가 동시적으로 변한다면 언어적 대혼란이 생길 수 있겠죠. 언어의 가장 대표적인 기능 가운데 하나가 의사소통 기능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사용했던 형식이 내일은 다른 의미로 바로 바꿔서 사용한다면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 그 약속이 깨짐으로써 서로 의사소통이라는 언어의 가장 일반적 기능, 기초적 기능, 원초적 기능이 결국 어떻게 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와 같은 언어의 형식과 내용은 동시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따로 점진적으로 변한다고 해야 맞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말소리만 변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덮음이 거품이 된다거나 또는 어떤 경우는 의미만 변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어리다가 원래는 어리석다에서 나이가 어리다로. 여러분들 그 훈민정음과 관련해서 세종의 어지가 있지 않습니까? 나라 말씀이 중국에 따라 서로 사마띠 아니할서 어른백성이 들어오죠. 홀빼 있어도 나오죠. 그때 어리다는 어리석다의 뜻이지 나이가 어리다가 아니었죠. 이런 것들이 바로 형식과 그 다음에 뭐가요? 내용이 결국 개별적으로 또는 점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변한다면 틀리게 됩니다. 개별적이고 점진적으로 변한다고 해야 맞습니다. 이 밖에 의성어나 의태어 경우에도 의미와 소리 사이에 필연성이 없는 것을 본다. 이것이 이제 논란이 됐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보게 되면 뭐 돼지 울음소도 있습니다. 우리는 꿀꿀이라고 하지만 영어에서는 오잉오잉 하죠. 자, 그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는 꿀꿀하면 이게 뭐의 울음소리지? 그러면 말할 수 있죠. 돼지, 멍멍하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뭐 개 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어떤 소리를 듣고 기호를 듣고 어떤 대상을 맞춘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어떤 형식을 통해서 그 대상을 떠올 수 있다는 것은 형식과 의미가 다소 필연적이지 않는 거 아니야? 라고 뭔가 좀 의문을 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궁극적으로 보면 각각의 똑같은 소리라도 나라마다 다른 기호를 통해서 형식을 통해서 표현한다면서 언어가 갖고 있는 자의성의 범주를 넘어서지 못했다라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이렇게는 나올 수 있겠죠. 다음 중 자의성이 가장 미약한 걸 찾아라. 자의성이 가장 약한 걸 찾아라. 그럼 다소 유연성을 느낄 수 있는 그 부분이 바로 자의성이 약한 걸 볼 수 있겠죠. 그럴 때 이와 같은 의성어나 어태 같은 상징, 음성 상징어를 찾아주면 됩니다. 이것도 역시 기억해 두면 되겠죠. 자, 이렇게 사회성이 있습니다. 사회성은 언어는 개인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언중들의 사회적 약속이다. 자, 스위스의 언어학자 소슐가 말했죠. 언어는 사회적 약속이다. 약속이기 때문에 개인이 일방적으로 고칠 수 없어요. 물론 약속에 의해서는 고칠 수 있겠죠. 가끔 우리가 표준을 개정한다든가 또 맞춤법을 개정한다든가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약속에 의해서 고쳐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허용이 됩니다. 하지만 개인이 임으로 고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대표적으로 페터 빅셀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단편 소설집 책상은 책상이다를 통해서 상당히 유명한 내용이죠. 뭐 아쉽게도 오래 작고 하셨답니다. 어찌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터 빅셀의 이 언학적 측면에서 인용된 이 말, 책상은 책상이다. 상당히 중요한 말이죠. 책상은 책상이지 책상이 뭐가 될 수 없다? 밥이 될 수 없습니다. 책상은 책상이지 책상이 의자가 될 수 없는 거죠. 책상은 책상이지 책상이 하늘이 될 수 없는 거죠. 자, 개인이 임으로 새로운 어떤 세상을 산다고 해서 모든 대상을 그렇게 자기의 이름으로 바꿔서 사용한다면 결과적으로 그 주인공은 그 소설에서 보다시피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신발을 시계라고 부른다면 사회성을 뭐하는 것이죠? 위배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언어의 궁극적 기능, 의사소통이 불가함으로 결국 이 사회성에 위배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이 바로 사회성이다. 그래서 사회성은 개인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바꿀 수가 없다. 뭘 바꿀 수 없다? 약속을 바꿀 수 없다. 그래서 사회성은 약속이라는 것,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바꿀 수 없다는 점에서 쉽게 바꾸지 않는다, 바꿀 수 없다라는 점에서 사회성을 불역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드러낸 것이라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용비어천가,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서사시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의의를 갖고 있는 용비어천가의 이 내용을 봐봐요. 자, 불이 깊은 남과 바람이 아니밀세 곧혀코 여름하느니 샘이 깊은 물은 가만히 아니그슬세 내일어 바라를 가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때요? 사뭇 오늘날 현대적인 표기와는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죠. 이걸 현대어로 돌리면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흔들리기 때문에 꽃이 좋고 열매가 많이 열고 샘이 깊은 물은 가마리 아니 그치니까 내가 이루어져서 바다로 간다라는 조선왕조의 영원성을 찬양하고 있는 용비어천가의 이점. 어때요? 자, 오늘날 표기와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죠. 딱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내용에 대한 것을 쉽게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만큼 많은 언어들이 결국 이렇게 변해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우리는 역사성이다. 그렇다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합니다. 형식이 변한다든가 의미가 변한다든가 변화에 초점을 맞추니까 역사성은 쉽게 변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가역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밖에도 우리가 언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변하다라고 하는 건 그 과정이 있겠죠. 신생, 성장, 소멸. 그래서 이 순간에도 많은 단어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성장된다는 것은 때에 따라서 어떤 단어는 의미가 축소된다든가 의미가 확대된다든가 의미가 이동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얘기하면 계집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 예를 든다면 계집. 계집이라는 것은 원래 어원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결국 겨다라는 말이 있다라는 뜻이었거든요. 있다. 있을 요자 거기에 집이 만난 말이죠. 이게 집에 있는 사람. 그걸 계집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옛날에는 일반 여성을 탁 가리키는 말이었지만 지금 계집을 함부로 쓸 수 없는 그만큼 상황에 있어서 쓰임에 있어서 제약을 받는 이런 점에서 결국 여자를 비칭하는 말로 쓰이고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의미가 뭐였어요? 그만큼 지시하는 대상이 축소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축소됐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넓어진 것은 뭘까요? 그렇죠. 뭐 결혜란 말도 있습니다. 결혜는 원래 피부치, 같은 혈연관계에 있는 그런 피부치를 결혜라고 했지만 지금은 민족 단위로 확대됐음을 알 수 있는 거죠. 이렇듯 언어는 고정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런 변화되는 언중들과 더불어 언어도 변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 이와 관련돼서 변화에 초점 맞추면 역사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밖에 분절성이 있습니다. 언어는 연속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외부 세계를 불연속적으로 끊어서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 자,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레인보, 무지개라고 하는 게 있죠. 보통 무지개라고 하는 것은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색을 구분합니다. 여러분들 무지개 본 적이 있습니까? 실제로 한번 무지개 봐봐요. 빨주노초, 파남보라는 일곱 빛깔로 딱딱 구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연속된 색깔로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언어적 인식으로 할 때는, 언어적으로 표현할 때는 그걸 좀 더 단순화시켜서, 복잡한 것을 좀 단순화시켜서 그걸 표현하게 되죠. 이와 같은 것을 분절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분절성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불연속성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대체로 보게 되면 우리가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 얼굴에 뺨이 있다. 뺨 있죠? 뺨이 있는데 뺨을 한번 표현해봐 라고 얘기했을 때 어디가 뺨이야? 한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도구를 활용해서 얼굴에 뺨을 한번 그려봐. 어디까지 있는지. 사실 뺨이라고 하는 것도 경계가 없는 거죠. 어디까지가 이마인지, 어디까지가 뺨인지, 어디까지가 콧등인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디까지가 턱인지. 알 수가 없는 경우죠. 이와 같은 경계가 없는 것. 그것을 우리는 분절성이다. 불연속성이다. 그러나 가장 시험에 잘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와 같은 시간의 어떤 우리가 소위 인식. 이와 같은 것들이 대체적으로 불연속과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이다, 어제다, 내일이다. 사실 시간의 경계는 불분명하죠. 또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또 뭐가 있을까요? 아침이다, 점심이다, 저녁이다, 마찬가지죠. 이와 같은 것들은 전부 다 뭐와 관련된 거죠? 분절성, 불연속성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서 배웠던 우리가 소위 자의성이랄지 그 다음에 사회성이랄지 역사성, 이 어떤 분절성, 여기까지 4대 언어의 일반성에 대해서는 반드시 숙지해 두셔야 됩니다. 자, 추상성입니다. 언어의 의미 내용은 같은 무리의 사물들에서 공통적 속성을 뽑아내는 거죠. 이런 공통적 속성을 뽑아내는 것을 추상화 과정이라고 해요. 추상화 과정. 이런 추상화 과정을 통해서 결국 그 대상을 상위적 개념으로 묶죠. 그래서 배추, 시금치, 무, 고추를 채소로 묶는 것. 이와 같은 것을
추상성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갖는 가장 어떤 언어를 사용한

헷갈리면서 가장 대표적인 동물과 구별되는 가장 고유적 특성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와 같은 추상성이다라고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 밖에 개방성이 있습니다. 언어는 무한한 개방체계로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낸다. 사실 뭐 우리가 언어를 우리가 구성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문장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이 규칙성은 상당히 유한적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 유한적인 규칙성을 가지고 이 규칙을 가지고 무한한 문장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개방성이다. 때에 따라서 우리 과거에 경험한 이야기를 재구성해서 말할 수 있다든가, 아직 미처 경험하지 않은 내용을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든가, 다 이런 모든 것들이 개방성과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무한 사고 확장 능력, 무한 문장 생성 능력. 문장이라는 것은 하나의 완결된 사고 단위이기 때문에 문장이 늘어나고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사고가 확장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문무사 뭐 이런 식으로도 한번 기억해 두겠어요. 무한 문장 생성, 무한 사고 확장. 그래서 무문무사, 무문무사 이런 식으로 알아두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자, 이 밖에 좀 규칙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언어는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한 규칙이 있다라고 하는 거 당연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 두면 뭐 의문 규칙이 있다든가, 앞으로 좀 문법을 좀더 우리가 체계적으로 배울 때이 내용이 들어갈 수 있겠죠. 따라서 의문 규칙이 있다든가, 뭐 형태 규칙이 있다든가, 또는 문장에 있어서의 그런 규칙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죠. 의문 규칙과 관련돼서는 예컨대 국과 밥이 만났을 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이냐 했을 때, 안울림 소리, 안울림 소리 만나니까 뒤가 뭐가 된다? 국밥이 된다. 국밥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읽는 거. 이거 같은 것도 뭐냐? 된소리 되기 규칙인데요. 이럴 때 된소리를 읽어야 된다. 나름대로 이와 같이 의문상의 규칙이 있다는 거죠. 많은 규칙들이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문법도 배울 때 의문론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 형태상과 관련돼서 보면 일정한 형태들이 놓여진다는 거죠. 형태수와 관련해서. 먹, 었다 할 때, 먹 다음에, 어간 다음에, 선음을 합니다 하면은 어마러미, 이렇게 순서대로 이와 같이 배열될 수 있다는 이것도 하나의 형태의 규칙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순과 관련될 때, 문장과 관련돼서는 어순과 관련돼 있죠. 어순, 그래서 주어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서술어가 올수 있다는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규칙성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와 같이 언어의 일반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상성과 관련해서 얘기하는데요. 앞서 우리는 도상성에 대해서 얘기는 좀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이건 가볍게 알고 있기 바랍니다. 아까 도상성은 유사성에 바탕을 둔다고 했는데, 그 유사성 관련해서 어떤 유사성이냐? 양적 도상성은 양에 빗대는 겁니다. 양이 많을수록 언어의 음절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만큼 그 속에 담고 있는 의미, 정보량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이 양적 도상성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순서적 도상성이라는 것은 실제 시간의 순서가 언어 표현에 반영된다라는 점. 따라서 우리는 어제, 오늘이라고 하죠. 또는 여기 나와 있다시피 여닫다. 문을 열고 닫는 것이 닫고 여는 게 아니죠. 이러한 일상상에 그런 어떤 순서가 있는데 그 순서에 부합되게 언어가 형성되는 것. 이것도 역시 순서적 도상성과 관련됐다. 마지막에 근접적 도상성은 그 개념어가 갖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것이 그 개념어, 그 언어에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다. 여기 밑에 있습니다. 소문나고 맛있는 울릉도 호박열 때 호박 여섯 여신데 호박. 호박은 어디? 울릉도. 맛있어. 소문나. 그렇다면 이 엿의 가장 본질 가까운 것은 호박이 되겠죠. 거기에 가까운 것들, 그 본질에 가까운 것들 드러낸 말들이 그로부터 가장 가까이 놓여진다라고 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뭐 우리가 저두헌신. 저두헌신이라고 할 때, 신의 본질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상태를. 헌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헌을 가장 명사 앞에 가까이 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근접적 도상성. 가볍게 알아두기 바랍니다. 이것들이 유상성의 바탕을 두는데 양과 순서와 그다음에 그 본질에 가까운 것을 거기에 가깝게 둔다는 점. 이러한 유형들만, 개념 정도만 가볍게 알고 가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억하시는 게 국어의 특질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국어는 한 국가의 공식어이자 통용어이자 표준어다라고 할수 있죠. 국어는 언어로서 존재한다면서 결국 국어도 언어죠. 그런 점이 국어의 일반성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 국어는 언어 속에 속함으로써 그 언어 속에 여러 또 언어들이 있죠. 그렇게 구분될 수 있는 것은 우리 국어만이 갖는 특징이 있겠죠. 그것을 우리는 국어의 특수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국어는 국가를 배경으로 형성된다는 점에서 공용성이다. 그리고 국어는 표준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국어에서 뭐 방언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국어라고 칭할 때는

표준어를 대상한다는 것. 그런 점에서 통일성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 통일성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표준을 설정해야 결국 방언과에 관련돼서 서로 의사소통에 있어서 그런 어떤 불편함을 제거할 수 있다는 점. 따라서 우리가 표준을 선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통일성이라는 것도 그래서 관련돼서 통일성이라고 쓴 겁니다. 여기까지가 국어의 일반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 더 한다면 결국 국어는 국가를 배우러 한다는 거. 아까 언어는 민족을 배우러 한다. 이거 구분해서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언어는 민족, 국어는 국가라고 하는 걸 기억해 두게 되겠습니다. 자, 이밖에 국어의 특질입니다. 거기에 의문상 특질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개괄적으로 살펴보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진짜 문법론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내용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문법론 할때 의문론에서는 어떤 내용을 다뤄야 될 것인가? 간접적으로나마 느낄 수 있는 시간이 아닌가 봅니다. 자, 의문상 특질입니다. 음절은 자음과 모음, 자음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음절은 한마디로 말해서 소리와 관련된 발음에 그 관련돼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음절이다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소리와 관련돼서 가장 반드시 있어야 할 요소가 모음이라는 것. 일단 음절의 기본 단위는 모음이라는 것 일단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이밖에 파열음과 파찰음은 삼지적 상관성, 이 삼지적 상관성이 밑줄 쫙 해놓으시고 기억해 두고 갑니다. 이 삼지적 상관성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삼중체계라고 합니다. 따라서 에서 소리, 에서 소리, 된 소리, 거선 소리 이와 같은 관계를 갖는 것을 삼지적 상관성이라고 하게 되죠. 이런 삼지적 상관성은 여기과 연결돼서 알아둘까요? 음상의 차이가 어감 또는 의미를 갖다가 분화시킨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런 것들이 있죠. 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뿔이 있습니다. 자, 풀이 있습니다. 이럴 때 어때요? 에서 소리, 된 소리, 거센 소리를 쓰냐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의미가 달라질 수 있죠. 때에 따라서는 어감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빙빙이 있다. 삥삥이 있다. 또는 핑핑이 있다. 핑핑. 어떤 것이 가장 빨리 돌까요? 핑핑이 돌 때가 좋겠죠. 이렇게 해서 뭔가 본질적인 의미는 변화가 없는데 느낌이 달라지죠. 이와 같은 것을 어감의 분화다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삼지적 상관성을 통해서 우리는 이와 같은 의미의 변화, 어감의 분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감만 분화시킨다 또는 의미만 분화시킨다 이렇게 하면 틀리게 됩니다. 어감 또는 의미를 분화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밖에 음절의 끝으로 규칙, 소리상 받침에 올 수 있는 것,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많이 배웠던 걸로 기억할 건데요. 가느다란 물방울, 기역, 니언,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 어떤 받침이 오든 간에 결국 그 받침은 뭘로 된다는 점? 그렇죠. 이와 같이 일곱 가지의 대표음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 이것이 이제 음절의 끝으로 규칙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밖에 모음 좋아했다. 양성은 양성끼리, 음성은 음성끼리. 근데 졸졸 하면 양성은 양성끼리 됐죠. 줄줄 하면 음성은 음성끼리 됐죠. 이렇게 해서 좀 뭔가 가볍고 경쾌한 느낌, 밝은 느낌을 주는 것은 양성 모음이 되겠지만 좀 어둡고 무겁고 둔탁한 느낌을 주는 것은 아무래도 음성 모음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도 자음 동화 있다, 두음법칙 있다, 국외음화, 활음조 같은 것들 전부 다 이와 같은 것이 있는 것도 다 음상 특질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볼 때는 어휘상 특질입니다. 자, 국어의 어휘는 고유 한자, 외려, 삼원체를 갖고 있다는 것. 그 중에서 우리 국어에서 이 삼원체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한자어라는 점. 그것도 좀 기억해 두시고요. 이 밖에 음성 상징어, 의성어나 의태어가 발달됐고요. 색채어, 및 감각어, 보통 우리가 말할 수 있는 형용사가 발달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면, 노랗다, 노릇노릇하다, 노릇노릇하다, 이렇게 짧은 음절보다는 긴 음절의 형용사가 발달했다. 이것도 살짝 고쳐서 시험에 나오기도 합니다. 단음절의 형용사가 발달했다 틀립니다. 다음절의 형용사가 발달됐다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밖에 상하관계가 중시되는 사회구조의 영향으로 높임말이 발달됐다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높임말이 발달된 이유는 뭐냐면 오랜 세월 우리는 어떠한 사상과 관련되어 있냐면 유교사상. 유교사상에 의해서 상하관계가 중시돼서 사회적 구조적 영향으로 높임말이 발달됐다는 점도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이 밖에 친족관계를 중심으로 많이 나오는데 뭐 이모다, 고모다, 외삼촌이다, 작은 아버지다 많지 않습니까? 이것들은 다 혈연관계를 중시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언어들이 발달됐다고 하는 거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휘상 특질, 이 정도의 이해를 갖고 있으면 되겠고요. 이 밖에 문법상 특질로서는 주어 다음에 목적어, 서술어, 영어는 주어 다음에 서술어 다음에 목적어 나오지만 우리는 주어, 목적어, 서술어라는 점, 그리고 서술어 중심구구라는 점. 이 밖에 수식어는 피수식어, 수식어를 꾸며주는 말, 피수식어 꾸며를 당하는 말. 따라서 예쁜, 꽃, 관여어가 앞에 오죠. 그 다음 빨리가, 부사가 앞에 오죠. 그래서 우리 국어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수식어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관여어다.

0: 부상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밖에 체언의 조사가 붙어서 어간의 어미가 붙어서 문법적 관계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것을 첨가라고 한다. 또는 뭐 우리가 부착어라고 한다. 부착어 또는 교착어라고 한다. 이런 말로 바꿔서 나오기도 합니다. 이 밖에 우리나라는 성과 수의 구별이 없다는 점. 때때로 우리가 보게 되면 사실 뭐 그러죠. 이게 이 사물이 남성이다. 이 그 사물이 여성이다.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숫자에 있어서도 상당히 대략의 숫자. 두서너 개, 한두 개, 뭐 이런 것들이 대여섯 개. 이런 식으로 해서 수직적 개념이 불분명하다는 것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관사나 관계대명사, 전치사 또는 여기 하나 더 써놓는다면 접속사가 없다. 이 접속사가 없다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끔 그러나 그런데 같은 접속 부사를 두고 접속사라고 틀립니다. 우리 국어의 품사적 이름으로서 접속사는 없다라고 하는 것. 이 밖에 문장 성분을 생략하는 일이 많다라고 하는 것. 그걸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가 국어를 소위 개통상 알타이어주에 속한다는 것, 형태상 첨가에 속한다는 것, 문자상 표현문자에 속한다는 것, 소리로서 뜻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표현문자에 속한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 우리가 국어의 특징을 쭉 살펴봤어요. 의문사 특징, 어휘상 특징, 문법상 특징. 이와 같은 특징에 대한 구별의 문제, 잘 나오죠? 의문사 특징이 아닌 것, 어휘상 특징이 아닌 것, 문법상 특징이 아닌 것, 이런 문제 나오니까 반드시 숙지해 두기 바랍니다. 자, 주요 문제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언어의 일반적 특징에 대해서 뭐 잘못된 것은 뭐냐? 기호성. 언어는 어떤 의미를 어떤 형식으로 상징하게 나타내는 기호의 책이다. 기호성 맞죠? 역사성. 언어는 어느 정도의 약속, 신생, 성장, 산을 약속이 변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역사성. 사회성. 언어는 개인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 맞죠? 사회성. 언어에 있어 형식과 내용의 결합이 결정, 법칙. 법칙은 규칙성 관련된 내용.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예,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언어의 특성은 뭐냐? 한 언어에서 새로운 사물을 가리키는 세 말이 쓰이기 시작하고 그것이 굳어지게 되면 개인이 함부로 바꿀 수 없다. 사회성이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국어의 언어적 특징을 옳은 것은 몽골어, 트르키에우 등과 함께 우랄어족, 우랄어족입니다. 이걸 하면 틀리게 됩니다. 알타이 어족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조사어 어미가 발달한 굴절어가 아니라 우리는 첨가라고 했죠. 받침자리에서 자음을 두 개까지 발음해서 답할 수 없죠. 갑이라는 말은 갑이 되니까요. 따라서 수식어, 피수식 앞에 온다. 맞죠? 4번입니다. 자, 이상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대체적으로 언어의 일반성과 국어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숨가쁘게 달려왔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복습을 철저히 하시고 다음 강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강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우리 시험에서 세 문제가 출제가 되는 소유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권법이 14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소유권에서만 세 문제가량이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물권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물건의 소유자야, 소유권을 가지고 있대. 그러면 그 소유권이라고 하는 개념이 뭘할수 있냐 그거예요. 그래서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 이걸 전부 다할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소유권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권의 종류상

말씀을 드렸는데 이 소유권을 다른 말로 말하면 완전물권이라 그래요. 완전물권이란 말은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대. 그래서 그 다라고 하는 개념이 사용, 수익, 처분 이걸 다 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고요. 자, 소유권입니다. 자,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을 자, 다 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소유권이라고 하십니다. 자, 성질은 자, 전면성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사용가치와 교환가치 둘 다 다 가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용이라는 말인데 사용 어떤 물건을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용하면 자동적으로 수익을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니까 이걸 가치 부를 게 아니라 물건을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대. 그리고 교환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 우리가 뭔가를 교환한대요. 아파트를 교환한대요. 그럼 뭐랑 바꾸는 겁니까? 돈하고 이렇게 바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의 의미는 아파트를 처분한다는 거예요. 처분. 아하. 전면적이란 말, 전면사라는 말은 내가 물건의 소유자이면 사용, 수익, 처분을 다 할 수 있구나. 이런 소리가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혼일성이라고 이런 말이 있는데요. 혼일성. 직접 시험에 출제가 되기는 힘든 파트인데 내가 물건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면 사용, 수익, 처분을 다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말뜻이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수익하는 권리, 처분하는 것 이게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가 돼서 자 하나의 소유권이 됐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 혼일성이란 말은 하나의 소유권 안에 그 안에 사용, 수익, 처분이 섞여 있다, 들어 있다 이렇게 개념으로 쓰는 겁니다. 자 그리고 탄력성이 있다 이러거든요. 탄력성.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뭐 탄력성이 좋다가 우리 현실은 어떻겠나요? 공이 탄력성이 좋다 그러면 공을 놓으면 다시 되돌아오는 성질을 우리가 탄력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전세권입니다. 전세권. 자 소유자는 사용권도 있고요. 교환권도 가지고 있어요. 이 상태입니다. 그런데 을에게 전세권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데 사용권을 을에게 줬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그런데 2년짜리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자, 2년의 계약권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 줬던 그 사용권이 되돌아온다. 그러니까 줬어요. 그런데 이게 다시 되돌아오는 성질이 있다. 이렇게요. 다시요. 이렇게 소비대차를 하고 저당권을 설정을 했다는 말의 의미는 소유자는 사용권도 있고 교환권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 여기다가 저당권을 설정을 했대요. 그러면 교환이 다른 말로 처분이잖아요. 그래서 자 혹시 내가 돈을 갚지 못하면 자 이거 처분하라는 권리를 얘한테 준 거란 말이에요. 교환권을. 자 근데 얘가 돈을 갚아버렸대요. 이렇게. 그러면 줬던 게 다시 되돌아온다 이런 소리입니다. 탄력성이 있다 설명을 했는데 자 이거요. 우리 여기서 중요한 건 4번만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구성이 있다 이렇게. 항구성이 있다. 그럼 항구성이 있다는 말의 의미는 무슨 얘기냐? 이게 시험지상에서는 소유권은 항구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식의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자 내가 물건의 소유자야. 소유권은 항구성이 있대. 이 말의 의미는 소유권은 자체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자체로 소멸이 안 된다고 했으니 소유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도 않는다니까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내가 물건의 소유자야. 물건을 가지고 있어 소유권자인데 그 소유권이 뿅 하고 사라져버린다? 그럼 누가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겠습니까? 그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개념이 소멸시효가 10년인데요. 일반 채권 같은 경우에. 그 제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선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제 지인을 통틀어 가지고요. 그 녀석이 투자의 귀재입니다. 정말 대단해요. 걔는 걔가 어디다가 투자를 해 놨습니까? 그러면 정확히 1년 안에 반토막이 납니다. 신통방통한 애예요. 자, 저한테 모 지역에 뭐가 어떻고 해 가지고 투자를 하자고 그랬어요. 제가 안 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통방통합니다. 자, 땅을 사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바보 같은 녀석이 맹지를 산 거예요. 이게 그러면 친구 왈 그 땅만 보면 화병이 난대요. 그래서 걔가 안 갑니다. 20년을 안 갔습니다. 자, 근다 그래서 이 토지가 이런 못된 주인을 봤나? 나를 20년 동안 안 보러 온단 말이야? 뿅 하고 사라집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소유권은

자체로 소멸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소유권은 소멸시효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소유권의 권리 자체가 소멸시효 대상이 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풀어주면 되냐면 소유권입니다. 소유권이란 말이 딱 보이게 되면 자 뭐 하는 권리가 아니다 그래야 돼요. 소멸하는 권리가 아니다. 무지무지 중요합니다. 무지무지 중요하다. 자 이제 범위가 되겠는데요. 212조 토지 소유권의 범위.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 상하에 미친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건물에 대한 범위는 우리 민법에는 나와 있지 않고요. 토지에 관한 범위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정당한 있는 범위 내에서 상하에 미친대요. 그러니까 내가 땅을 가지고 있다면 자, 이 범위가 어디냐 그랬더니 지표상만 내 거다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토지의 소유자인데 그 범위가 지표상으로 이렇게 한정이 돼 있다? 그러면 건물 짓지 말한 소리가 밖에 더 듭니까, 이게? 그러니까 윗공간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아랫공간도 내 거야. 이렇게 해야 여기다가 이렇게 건물을 짓지 않겠습니까? 구조가? 그러니까 내가 땅을 가지고 있다면 지표상에 한정하지 않고 윗공간, 아랫공간 다 내 거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상린관계인데, 상린관계. 자, 상린관계라고 하는 말은 한자로는 서로상 이웃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웃하는 부동산 간의 이용 조절 관계를 상린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인접한 부동산 토지 플러스 건물, 서로 인접한 부동산 소유자 상호 간의 이용을 조절하기 위하여 민법 규정에 의해서 인정되는 부동산 소유자 간의 관계를 우리가 상린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포인트는 상린관계는 자, 토지의 하나의 그럼 틀린 겁니다. 토지로 한정되는 게 아니라 토지 플러스 건물, 그러니까 건물도 포함한다는 거. 그리고 인지사용 청구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인지사용 청구권 216조 1항. 토지 소유자는 경계나 그 근방에서 담 또는 건물을 축조하거나 수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웃 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웃 사람이 승낙이 없으면 그 주거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승낙이 없으면 주거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경계나 담을 수선하기 위해서 잠깐 좀 들어가면 안 될까요? 그래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웃 토지 주거란 말 썼잖아요. 주거. 여러분들 여러분 집에 누가 함부로 팍팍 들어오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주거에 들어가시려면 반드시 승낙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승낙이 없다면 주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판결로도 안 돼요. 선생 들어가던데 그건 형사고요. 그러니까 민사로는 그게 안 된다 이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2항 전항의 경우에 이웃 사람이 손해를 받은 때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생활방해 금지 217조 매연 등에 대한 인지에 대한 생활방해 금지 1항 토지 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 2항 이웃 거주자는 전항 사태가 이웃 통상 용도에 적당하대요. 그럴 때는 참으라는 겁니다. 수인 의무가 참으라는 소리예요. 무슨 말일까요? 제 얘기로 해드리면 제가 신림도에서 공부할 때인데 제가 봤을 때는요. 제가 전국을 다 돌아다녀 본 건 아닌데 제가 봤을 때는 건물하고 건물 간의 간격이 가장 가까운 데가 아마 신림동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당시 공부할 때 그때 그 신림동에 공부하는 학생 수만 10만 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신림동에서는 뭔가를 짓는다 그러면 다 고시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생활했던 고시원이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게 고시원이었습니다. 이게 고시원. 자, 봐볼까요? 여기는 고시원이고요. 고시원. 여기는 상가입니다. 근데 여기가 말이죠. 중국집이었다니까요. 실제로.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12시 금방만 되면 정말 얘들 죽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중국집이면 지금 주방이 있을 건데, 주방을 봐보세요. 여기쪽에 설치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쪽에 설치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건물 구조상 어쩔 수 없이 주방을 여기다 설치를 한대요. 그러면 요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어찌라는 겁니까, 얘들. 그래서, 자,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연통을 설치를 해서 이렇게 빼내라, 이거, 그 조치를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이죠. 이랑, 토지 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후 토지의 상을 파괴하거나 이후 거주자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치할 의무가 있대. 그런데 통상 용도에 적합할 때는 참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깝게 있지 아니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100m라니까요. 근데 이 친구가 말이죠. 코가 개콘가 봐요. 이렇게 냄새. 그래가지고 조치 해주세요. 이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참을 수 있으면 참아라. 이런 소리가 되시겠습니다. 221조. 자연 요새 승수 의무와 권리. 자, 이랑 토지 소유자는 이웃 토지로부터 자연이 흘러오는 물을 막지 못한다. 강원도에 보면 그 계단식 녹이나 농은 그렇습니까? 그러면 고지에서 저지로 자연스럽게 물을 흘러내려 보내야 되지 않을까요? 자, 이왕 고지 소유자는 이웃 저지에 자연이 흘러내는 이웃 저지에 필요한 물을 자기의 정당한 사용 범위를 넘어서 막지 못한다. 그러니까 쓸만큼 쓰고서 흘려내려 보내라 이런 소리가 되시겠습니다. 자주 출제가 됩니다. 237조 경계표 담 설치권. 이랑 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공동 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대. 자, 이양 전항의 설치 비용은 쌍방이 절반을 부담한다. 그러나 측량 비용은 토지 면적에 비례해서 부담한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뭐 여러분들 공시법에 가보면 지적법에서 경계를 배울 텐데요. 담을 어떻게 지금 설치하라는 소리냐면 이렇게 하라는 소리입니다. 자, 이게 갑의 토지고 이게 을의 토지예요. 그러면 담은 이렇게 설치하라 이거예요. 담 설치.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 그 지적법을 묶어드리면 인접하는 토지세에 높낮이가 없고 구조물이 있다면 구조물의 중앙을 경계로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봐보세요. 담 설치를 할 때는 얘랑 얘랑 쌍방이 절반에서 비용을 부담하니 담을 이렇게 설치하라 이겁니다. 근데 문제는 출제가 어떻게 될까요? 설치 비용은 절반씩 부담합니다. 그러면 담을 설치할 때 이제 측량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측량 비용은 어쩐다는 거예요. 측량 비용은 그때는 쌍방이 절반에서 부담하는 게 아니라 토지 면적에 비례해서 부담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면적이 넓게 되면 더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시험 문제는 뻔하겠죠. 담 설치 비용과 측량 비용은 쌍방이 절반에 부담한다 그러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하나를 정리하시면 되겠고 사망 전 이항의 규정은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238조 담의 특수시설권 인지 소유자는 자기 비용으로 담의 재료를 통상보다 양호한 곳으로 할 수 있으며 그 높이를 통상보다 높게 할 수도 있대요. 이거고요. 자 239조 경계표 등의 공유 추정 경계 설치된 경계표 담 구거 등은 상지의 공유로 추정한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요. 됐고요. 자, 얘도 자주 출제가 되는 거죠. 여기 수지 목근의 제거권 이랬는데 이랑 인접지에 수목 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는 그 소유자에 대해서 자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이양 전항의 청구에 응하지 않을 때는 자 청구자는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망을 보니 인접지에 수목 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수목 가지고요. 여기는 수목 뿌리입니다. 이것만 구분하시면 돼요. 주택가에 있는데요. 자, 옆집에 있는 그 나무에 가지가 이렇게 넘어왔다. 우리 집으로요. 이거 봐라 하고 바로 이렇게 자를 수가 없고요. 자, 먼저 좀 잘라달라고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구를 하시고 거기에 응하지 않으면 그때 임의 제거입니다. 그러나 사망 인접지에 수목 뿌리가 넘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지가 넘어온 곳과 수목 뿌리가 넘어온 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 제가 TV에서 봤는데 그 실제로 말이죠. 이웃집에 그 나무 뿌리가 옆집으로 넘어와가지고요. 이렇게 그 집에 밑에 있는 바닥을 뚫어버리는 걸 또 봤다니까요. 그렇게 뿌리가 힘이 좋은가 봐요. 그러니까 이 담이 이렇게 무너질 수도 있고 기타 등등 이런 게 있으니 자 뿌리가 넘어오면 그때는 자 바로 그냥 자를 수 있다. 구분하셔야 됩니다. 가지가 넘어왔느냐 뿌리가 넘어왔느냐 이거 구분해서 해주시면 되겠고 자 토지의 신고를 금지 이랬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인접지에 집안이 붕괴할 정도로

자기 토지를 신굴하지 못한다. 그러나 충분한 방어 공사를 할 때는 그러지 아니하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그 도심지에 보면 큰 건물들이 있고 중간에 미니 건물, 작은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을 이제 멸실을 하고 거기다가 이렇게 건물을 이렇게 신축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작은 건물 있을 때보다 이제 큰 건물을 올리려면 땅을 더 깊게 파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굴. 그런데 일정 이하로 깊게 파게 되면 옆에 건물이 흔들흔들 할 수 있으니 그렇게 깊게 파지 말라는 소리예요. 신굴하지 못한다. 그러나 자 옆에 건물에 그게 충격이 가하지 않도록 충분한 방어망을 설치하고 방어공사를 했다면 깊게 신굴할 수도 있다. 이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경계선 부근에 공작물 설치. 자 이랑 건물을 축조하면은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입니다. 이 숫자 알아야 돼요.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둬야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요.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기가 경계라는 거예요. 그러면 갑이 여기서 건축 행위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게 경계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그러니까 이렇게 반미터입니다. 반미터. 50cm 떨어지라는 거예요. 내 쪽으로. 50cm 이내만 침범하면 된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반메타입니다. 1m도 아니고 반메타. 이 숫자 알아야 되고요. 자, 2항. 인접지 소유자는 전항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건물에 착수한 후 1년을 했습니다. 착일 하거나 건물이 완성이 된 후에는 무슨 배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자 건물을 착수한 후 1년이 경과됐거나 아예 건물이 완공이 되어버렸다면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의 의미는 철거를 요구할 수 없다는 소리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 말의 의미가 자 이런 소리인데요. 자 갑과 을 이렇습니다. 이게 경계입니다. 근데 갑이 이렇게 침범을 했다. 이거 이만큼을 이렇게요. 그런데 건물이 이게 실제 판례를 보면 병원이거든요. 근데 얘가 입원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건물이 완공되어버렸대. 그러면 건물 철거를 요구할 수는 없고, 자, 손해배상만 해라. 손배. 이 소리 아닙니까, 지금? 왜 그럴까요? 이유가? 이게 왜 그러냐면, 또 이게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58년, 59년도에 민법이라니까요. 한국전쟁이 끝난 지가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의 원리를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 거라고 세계에서 생각이 났을까요? 전부 다 지금 폐허가 된 나라인데. 그래서 이 나라를 어떻게든지 재건을 해야 되겠고 살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학자들이 생각을 할 때 건물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전쟁을 오래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건물다운 건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법 전체를 보면 건물이 너무너무 소중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민법은 기본적으로 건물을 철거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배우시게 될 관습법상 법정사건이 나온 근거도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법은 기본적으로 건물을 철거시키지 않는다. 그래서 자 건물이 완공이 되어버렸대. 그러면 철거 안 시킨다니까요. 그래서 철거를 요구할 수는 없고 무슨 배상? 손해배상만 요구할 수 있다는 소린 거고요. 차길 그렇습니다. 아니 선생, 그래 좋아. 완공이 됐다며. 그러면 건물을 철거를 시키지 않으니까 자 철거 요구할 수 없고 손해배상만 요구할 수 있대. 알겠어. 근데 왜 착수 1년이 경과된 경우에도 철거를 요구할 수 없는 거야? 왜 그러냐면요. 여기에 담겨있는 뜻은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도 이게 아무리 대단지여도 말이죠. 건물 자 짓기 시작합니다. 2년 거의 완공이에요. 그러니까 대단지 아파트가 이럴진데 일반 건물 같은 경우에 착수 1년이면 완공 직전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 착수 1년 암기됩니다. 완공 1년이 아니라 착수 1년 또는 완공이 되어버렸대요. 무슨 배상만?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지.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여시설 의무 그랬는데 경계로부터 2m, 여러분, 2m. 2m 이내의 거리에서 이웃주택의 내부를 관망할 수 있는 창이나 마루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참여시설을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건물과 건물 간 간격이 2m 이내로 돌아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되면 우리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자 가림막 시설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몇 미터라고요? 2미터입니다. 2미터. 자 그리고

244조 지하시설 등에 대한 이랑 우물을 파거나 용수 하수 또는 우물을 저치할 지하시설을 하는 때는 경계로부터 2m 이상의 거리를 이랬습니다. 몇 m? 2m입니다. 역시 마찬가지. 그러니까 결국은 쌍진 관계에서는 이 숫자가 중요합니다. 몇 m, 몇 m, 몇 m. 2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며 저수지 국어 또는 지하실 공사에는 경계로부터 그 깊이의 반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이왕 전항의 공사를 하면은 토사가 붕괴하거나 하수 또는 오액이 이웃에 흐르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219조. 자, 주위 토지 통행권 이렇습니다. 여기는 자, 뭐와 이게 유사한 개념이냐면요. 이게 지역권하고 유사한 개념입니다. 아, 똑같다는 게 아니라 유사한 개념이다. 그러면 자, 어떤 차이가 있는가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고요. 이게 갑의 토지고 을의 토지입니다. 이게 도로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을은 이렇게 나가면 되잖아요. 이렇게. 근데 갑의 토지는 지금 통로가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봉쇄가 돼 있습니다. 이걸 맹지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맹지면 통로가 확보가 안돼 있으니 자, 여기다는 건물을 건축하더라도 허가가 안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갑이 을에게 요청을 합니다. 뭐라고요? 네 토지를 자, 여기를 통행로 좀 쓰자. 그랬더니 을이 그래라라고 승낙을 해줬다니까요. 그래서 요구하는 땅이라고 해서 요역제를 하고 승낙했다고 해서 승역제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건 지역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계약을 하시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이걸 통행지역권이라고 하는데 이건 계약입니다. 계약? 그렇다면 주위 토지 통행권은 뭐냐? 똑같은 그림에서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갑이고 자, 을이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거 도로가 되겠고요. 자, 그런데 이거 똑같이 맹지입니다. 그래서 갑이 을하고 계약을 했다면 지역권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계약을 한게 아니라 자, 주위 토지. 그러니까 갑이 옆에 있는 토지를 예 승낙을 받지 않냐고 자, 주위 토지를 통행을 시작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자, 옆에 있는 토지를, 주위 토지를, 자, 통행을 하십니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 상태로 20년의 세월이 흘러가 버리면 법률 규정에 의해서, 법률 규정에 의해서 계속 통행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니 그걸 우리가 주위 토지 통행권이라고 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자, 모양새는 지금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또다시 지역권 파트에서 또 정리를 할 건데, 자, 모양새는 비슷하다. 그런데 지역권하고 주위 토지 통행권의 가장 큰 차이점은 지역권은 계약이라는 거예요. 이건 계약. 그런데 주위 토지 통행권은 계약이 아니라 법률 규정에 의해서 계속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이걸 주위 토지 통행권이라고 하십니다. 이랑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통로가 없대요. 통로가 없대. 통로가 없습니다. 지금. 통로가 없어요. 그 토지 소유자는 주위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로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도 있대.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시고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라. 유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률 규정에 의해서 이 토지를 사용할 수는 있으나 이 토지를 타인의 토지를 지금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용 대가는 내야 되더라 이거예요. 뭐니 생각을 해보세요.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면서 무상으로 나 그냥 쓸란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자 통행할 수는 있다. 그런데 을 입장에서는 또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애한테 피해가 최소한으로 가도록 그래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요. 지역권의 경우에는 계약 관계이니까 사용되는 토지를 나 여기까지 쓸게요. 나 전부 쓸래요. 이건 계약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위 토지 통행권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 발생되는 건데 나이 토지, 을의 토지 전부를 나 통행도로 쓸래요? 을 주라는 말입니까? 안 되는 거지. 자, 그래서 할 수는 있다. 그런데 얘한테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 방법을 선택하라는 거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사용료를 내야 된다, 안 내야 된다, 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또다시 드릴 텐데, 자, 이게 말이죠. 통행적권이건 주위 토지 통행권이건 이걸 시효치도 또할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전부 다 손해를 보상하라고 그랬으니 전부 다 유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상입니다. 그러니까 무상이 아니라 유상이라는 것. 자, 그리고 유실물 습등 매장물 발견 이렇게 됐습니다. 유실물 습등 매장물 발견. 자,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 자, 무주물 선점 이렇습니다. 무주물 선점. 민법 252조. 자, 무주물 선점. 자, 무주물이 무슨 말입니까? 무주물. 자, 주인이 없는 물건이에요. 주인이 없는 물건은 선점인데, 자, 주인이 없는 물건을 나눠봅시다. 자, 주인이 없는 물건을, 자, 동산 이렇게 됐고요. 자, 부동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요. 구조가. 자, 그래서 주인이 없는 동산은 선점. 선점. 먼저 선. 먼저 점유한자가 갖는다 이 소리거든요. 주인이 없는 동산은 그러니까 바닷가에 가서 봐보세요. 바닷가에 나가서 그러면 바다에 그 바닷속에 있는 고기는 주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잡은 자가 갖는다 이걸 선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주인이 없는 부동산은 어떨까요? 주인이 없는 부동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땅이 작잖아요. 사이즈가 이게 미국과 다르게 미국처럼 광활한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나라는 땅이 주인이 없는 땅이 발견됐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국가가 가져갑니다. 국가 소유가 되시는 거예요. 국유가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선점, 먼저 점유한 자가 갔는데요. 그 대상은 어디에 한한다? 동산 이거고요. 다시 유실물 습득입니다. 유실물 습득. 253조 유실물의 소유권 취득.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가 된후 6개월입니다. 1년에서 바뀌었어요. 바뀌었다. 그래서 1년이 아니라는 거. 자,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왜 그러냐면요. 1년에서 6개월로 바뀐 이유가 있는데 그 우리가 그 전철을 타보면 전철 역사에 말이죠. 유실물 센터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침에 나갈 때 비가 왔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비가 안 와요. 그래서 자, 우산을 갖고 탔는데 전철에 두고 내려버린 거지. 근데 그 전철을 두고 내렸다? 그러면 그 전철에 떨어진 그 우산이 이제 유실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유실물 센터로 이게 들어간단 말이죠. 근데 그걸 찾으러 간다, 안 간다? 안 간다니까요. 그래서 유실물 센터에 그냥 가득 있는 거야, 가득. 찾아가질 않아, 찾아가질. 그래서 1년이 지났는데 찾아가지 않는다? 그냥 습득자가 갖는다고 돼 있는데 안 찾아가니 이걸 1년에서 6개월로 바꿔놨다,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자, 매장물 발견. 매장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영 그대로 1년입니다. 그럴 때, 자,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런데 공유라면 그때는, 자, 절반씩 취득한다. 이랬습니다. 타인 토지라면 공유가 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까지가 소유권에 관한 일반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이번 주 수업은,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루를 깨우는 20분 한장 수학의 윤민서입니다. 우리는 지금 평행사변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자, 평행사변형의 성질 몇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일단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한 사각형을 우리는 평행사변형이라고 불렀는데, 이 평행사변형은 여러 가지 성질들이 있었지만 두 쌍의 대변의 길이도 같았고요. 대각의 크기도 같았고, 우리 중학교 2학년이니까 대각선도 이야기하기로 했죠.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하더라, 이런 성질도 있었는데, 더 나아가서 우리 어떤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이 되는지 그 조건에 대해서도 알아봤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평행이라는 말에 집중하면 필연적으로 이 넓이를 구하는 데